문제가 굉장히 좀 짧기는 한데 얘가 의미를 하고 있는 거를 핵심을 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44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44번 또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예요.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함수 f의 x-2의 역함수를 hx라고 할때 일단 f, g, h 막 잔뜩 나오니까 사실 엄청 겁을 먹는데 여러분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역함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역함수를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근데 쉬워요, 사실은. 역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역전. 뭐, 역 들어가는 거, 거꾸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공통수학에서 우리가 역함수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생각해 보면, 아마 기호는 잘 기억날 거예요. F 인버스. 어떤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과 공역이 있어요. 정의역의 원소 중에서 한 원소가 Y에서 뭐 어떤 원소 B를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F라는 함수에서. A가 B를 골랐다. 그러면, 역함수의 관점에서는, 돌아가는 역함수의 관점에서는 B가 A를 고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FA가 B가 된다라는 얘기는 역함수 관점에서는 F 인버스 B가 A를 골랐다는 얘기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의 상태만 서로 맞바꿔 놓은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하고 이 말은 사실상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찾아야 되는 H2와 G2를 각각 구해서 빼주기만 하면 돼요. H2는요, 뭔지는 몰라요. 근데 함수 F의 X-2의 역함수가 H래요.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거는 H2거든요. H2인데 그걸 모르니까 저는 얘를 치환을 해서 A라고 둘게요. 그럼 역함수 관계에서 내가 H2는 A라고 지금 둔 상태인데 얘의 역함수가 얘면 H의 역함수 또한 F의 X-2예요. 그럼 저 F의 X-2는 어디를 지나는 거 얘기예요? 자, 봐봐요. 함수 f(x)의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냐면 A,B를 지나요. 그럼 역함수는 반드시 어딜 지나요? B,A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역함수의 그래프 상에서는.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E,A를 지나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쓰면. 그러면 역함수는 어디를 지나야겠어요? 역함수는 당연히 어디를 지나요? A,E를 지나야 되죠. 얘가 어디 지나니까? E,A를 지나니까. E,A를 지나다는 말이랑 H2가 A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은 F에 A-2가 얼마다? 2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요거 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X자리에 A-2를 대입하면 로그 3분의 1에 A-1, 마이너스 2가 2이다라는 거. 넘어가면은 여기가 4가 되고요. 네, 4가 되고 A-1에 해당하는 게 로그 정의에 의해서 3분의 1의 4제곱이 되죠. 그래서 A 값을 찾았어요. 아, A는 3분의 1의 4제곱 플러스 1이구나. 네. 자, 그럼 똑같은 논리로 지금 현재 내가 찾고 싶은 거는 G2예요. G2를 제가 B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근데 G라는 함수는 fx의 역함수예요. 이게 G. 근데 우리 G2를 뭘로 놨다고요? 네. 모르니까 B로 놨습니다. 그럼 함수 Y는 GX의 그래프는요, 어디를 지나냐면 E,B를 지나요. 그럼 역함수 관점에서는, 네, 맞아요. B,E를 지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 그럼 얘는 역으로 가는 거니까 B가 E를 골랐단 얘기구나. 즉, B,E를 지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FB가 E가 된다는 얘기고, 식에 대입하면 로그 3분의 1에 b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가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넘어가면은 여기가 4가 되고요. b 플러스 1이 3분의 1에 4제곱이 되는 겁니다. 즉, b는 3분의 1에 4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ab로

시원한 A-B는요, 얘한테서 얘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4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공통수학에서 이 역함수 개념. 원래 함수가 A,B를 고른다면은 역함수의 관점에서는 B,A를 고른다. 즉, 역함수에서는 B 대입했을 때 A를 나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44번까지 마무리 지어봤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45번부터 54번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내신 만점 인류아 사상 3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1강, 2강 정말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친구들 너무너무 대단해요. 우리 1강과 2강 굉장히 그치 많은 내용들이 막 집약적으로 있는 강의였는데도 너무 멋있게 잘 해내고 3강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3강 역시나 그렇지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황, 이정약용. 이제 한국의 유교 사상가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이황과 이는요,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조선의 성리학자들이시죠? 성리학 사상가이고요. 정약용은 조선의 실학 사상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구도 자체가 성리학과 실학이야. 아, 이황과 이의 사상도 우리가 역시나 수능에서는 항상 갑과 을로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한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수능에서도 단독문항으로도 종종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사상가예요. 자, 내신에서 이황, 이, 정약용이 우리 내신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다. 그럼 진짜로 바짝 긴장해야 하는 시험인 거야. 자, 이황, 이, 정약용이 세 사상가 다 단독문항으로 물론 출제가 될 거고요. 또 이황, 이 조합 당연히 출제가 될 거고요. 이황,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정약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정약용이 이황 또는 이를 이렇게 비판하는 구도, 혹은 이렇게 역방향으로 비판하는 구도, 혹은 차이점을 묻는 문항이 반드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같이 이황, 이, 정약용의 사상 꼼꼼하게 정리하고요. 그들의 입장의 차이점과 공통점까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황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황은 그렇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표적인 조선의 성리학 사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강에서 공부했었던 주희의 성리학의 기본적인 내용들 이황도 당연히 다 인정합니다. 어떤 거 있었어? 그렇죠. 하나의 천리가 만물에게 나누어져서 부여돼 있어. 이일 분수. 아, 잘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같지만 기가 다르다. 이동기 이. 인 원리, 기는 재료로서 이와 기는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섞일 수 없어. 이기불상잡. 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사물에서는 이기불상리 서로 헤어지거나 이별할 수 없죠. 이 밖에도 심통성정 마음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괄한다. 성발위정 그 성이 발한 것이 감정이다. 기억나지 얘들아? 그리고 그 성리학에서 어때? 감정은 사단과 칠정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이황도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얘들아, 요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이황의 성리학 사상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황의 이기론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볼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황의 이기론을 친구들이랑 공부하다 보면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해. 근데 요 말만 들어도 막 쫄아, 쫄아. 쫄면 안 되는데 너무 그 한자어만 봐도 친구들이 막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막 일으켜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아주 유치 찬란한 비유를 들 거예요. 쌤 흉보지 말고 알겠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듣는 비유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황을 딱 떠올리면 항상 이 노래를 머릿속에서 그렇지 불러야 돼. 빠밤 빰 치치 그렇지 빠밤 빰 치치 권투 선수의 글러브 낀두 손을 생각하면서 빠밤 빰 치치 빠밤 빰 치치 그래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것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여. 이게 나와야 돼. 자 천천히 보자. 이기론을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글러브로 표현했어. 아, 한마디로 하나는 이, 하나는 기로 설명을 하시려나 보다. 맞아요. 얘들아, 잘 보자. 이, 기, 빠밤밤, 치치, 빠밤밤, 치치라면 설명해 보는 거야. 자, 이는 뭐였니? 이는 일단 그렇지, 천리였어. 천리. 자, 성리학에서 이 천리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 인의 예지의 사덕으로서 순선무악한 거야. 하늘은 언제나 선한 걸 우리한테 주잖아. 맹자의 성선설의 영향을 다 받아서 성리학도 발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아, 하늘이 부여한 이 천리는 순선무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 반짝반짝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다. 반면에 이 기는 어땠지?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었어. 기억나지, 얘들아? 자, 인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은 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누구는 맑은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지만, 누구는 탁한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아, 성인과 일반적인 사람의 차이는 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기는 어때? 맑고 흐림, 맑고 탁함에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는요,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 자, 이황은 따라서 잘 보자. 순선무악한 이가,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이 기질, 이 기보다 어떻다? 귀하다.
그래서 이황 선생님은 난 이쪽 글러브가 이쁘다. 아, 난 순선무악한 요게 이쁘다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확실하게 드러냈어요. 다시 해보자. 빠밤밤 취취, 빠밤밤 취취. 그중에서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로서 순선무악해. 마치 전쟁터에서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리는 장군과 같은 거야. 얘들아, 전쟁이 났어. 그럼 장군이 너를 따르라 하고 먼저 발하지. 자, 장군인 이가 발하면 요 기는 어때?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쫄병과 같아. 쫄병인 기는 내 장군님하고 따라가면 되겠다. 이가 발하면 기는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얘들아, 때로는 쫄병이 발이 빨라. 그래서 기가 먼저 휙 하고 발할 때가 있어. 기가 발하면 어때? 장군인 이는요, 반드시 그 위에 올라타서 뜨득뜨득 따라잡아서 올라타서 내가 기를 이끌어 줄게 라고 이가 기를 올라타야 한다. 라고 이황 선생님은 생각했다는 거야. 해보자. 빠밤밤 취취 이도 발할 수 있고 빠밤밤 취취 기도 발할 수 있어. 이가 발하면 기는 따라가는 거야. 이발 기수. 그런데 쫄병인 기가 먼저 발해버리면 장군님인 이가 올라타서 이끌어줘야 해. 기이발 이승. 다 했네. 우리 이황의 사상들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일단 이황은요. 이와 기가 둘다 그렇지 발할 수 있다. 이와 기는 둘 다다 발할 수 있다. 이와기는 서로서로 다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기 호발설을 주장했어요. 자, 결국은 기는 물론이고요. 이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뿐만 아니라 이도 운동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구나. 자, 그러면서 이가 발하면 기는 어떻게 해야 해? 따라가야 한다. 이가 발하면 기가 따르고 이발 기수. 기가 발하면 이가 기를 올라타야 한다. 얘들아, 이 승이라고 하는 건 탑승, 승차, 승마 할때그 승이죠. 올라탄다는 거야. 기가 발하면 장군인 이가 기를 올라타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얘들아, 기억하지? 이황은요, 순수한 원리적 개념인 이 천리는 순선무악하기 때문에 존귀하지만 선과악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현상적 개념인 기는요, 상대적으로 비천하다라고 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 이것을 이존기비라고도 부르고요. 또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라고 해서 이귀기천이라고도 불러요. 여기는 이귀기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존기비, 이귀기천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장군은 그런 의미에서 이로 비유된다면 졸병은 기로 비유가 된다라고까지 이황은 설명했다는 것들 떠올려보면서 장군이 이가 말하면 졸병인 기는 따라가고 이발기수, 졸병인 기가 말하면 장군이 올라타야 한다.

라고 하는 기발 2승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2황요, 4단과 7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일단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 보자. 4단이 뭐니? 자, 이제 나와야 돼. 4단이 뭐니? 요 4단은 1강, 2강, 그리고 지금 3강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 4단은 맹자가 이야기했던 측수사시. 그렇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십이지심이야. 너무 잘했어. 그런데 지난 2강에서 주희는 성리학자로서 이 4단을 마음 중에서도 감정, 즉 정으로서 해석했다. 우리 이런 거 공부했었죠? 자, 4단은 감정이었어. 자, 기억나니? 주희는 감정, 즉 정에는 4단과 7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단은 축수사시의 감정으로서 순선무악한 것이고 7정은 희노애 구애오 욕으로서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감정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4단 그리고 희노애 구 애오욕의 7정에 대해서 이황은 과연 어떻게 설명했을지 지금부터 좀 차근히 살펴볼게요. 얘들아, 기억하지? 이황도 성리학자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솔하고 포괄한다라고 하는 신통성정 받아들였어요. 게다가 이 성이 발해서 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성발위정도 당연히 다 인정하죠. 자, 그런데 그 감정이 4단 또는 7정이었잖아. 그러니까 4단과 7정이 각각 무엇이 발해서 드러난 것인지에 대해서 이황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자는 거죠. 이황은 기본적으로 빠밤밤 취취, 빠밤밤 취취, 이와기는 둘다 바란다. 그렇죠. 이기 호 발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발도 가능하고요. 기발도 가능했어. 얘들아, 순선무악한 원리인 이가 발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드러난 감정은 어때? 순선무악한 감정이겠다. 그래서 아하, 4단이 바로 이발기수한 감정이다라고 이황은 해석했다는 것알수 있죠? 4단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축수사시의 순선무악한 감정이다. 순선무악한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도덕감정이라고도 표현해 볼수 있겠네요. 자, 반면에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기가 발했어. 얘들아, 기가 발하면 그렇죠. 장군인 이가 기를 올라타야 되죠. 기발 2승해야 해. 이렇게 순선무악한 이가 발한 감정이 4단인 것과 달리 가선가악한 기가 발한 이런 감정은 어때? 그렇지, 가선가악한 감정이겠다. 얘들아,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감정, 우리 그렇지, 질정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질정은 선도 가능하고 악도 가능한 선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일반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 이황은 4단과 7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4단의 연원은 이발기수이고 7정의 연원은 기발이승으로서 4단과 7정은 각각 연원이 어떻다? 다르다라고 구별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마치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라고 이와 기의 구별을 이황이 강조한 것처럼 4단과 7정의 연원에 대해서도 각각 이발기수와 기발이승으로 그 연원을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죠? 이황은 주희의 이와 기는 섞일 수 없다, 즉 이기불상잡이라고 하는 주장을 보다 더 강조하면서 4단과 7정의 원천이 각각 어때? 하나는 이발기수, 하나는 기발이승으로 서로 다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아까부터 구별해서 봐야 한다라고 보았을까? 왜 자꾸 이렇게 구별하시라고 봤을까? 그렇지. 이황은 이런 순선무악한 부분을 잘 지키려고, 순선무악한 그 도덕 원리의 순수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별을 강조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황은 기본적으로 도덕 원리인 이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확보하고자 계속해서 이발과 기발로 4단과 7정의 연원도 구분하였습니다. 그는 4단과 7정의 연원이 각각 이발과 기발로 다르다고 보면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했죠. 계속해서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도덕적인 기준과 인간의 욕망을 혼동하는 오류를 방지하고자 순선무악한 부분과 가선가악한 부분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황은 성리학자로서 어떠한 수양 방법을 강조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수양법을 이황도 다 강조합니다. 얘들아, 우리 성리학 공부할 때 이미 거경궁리 중요한 수양법 공부했잖아. 항상 경건한 자세에 거하면서 궁리,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세요라고 하는 수양을 강조합니다. 얘들아, 궁리라고 하는 수양에 대해서 성리학자

때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세요라고 해석하죠. 하지만 양명학, 지난 시간에 2강에서 공부했었던 왕수인 양명학은 국리라고 하는 수양을 이야기하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양명학에서 왕수인이 말하는 이치는 양지였기 때문에 그 양지인 본성을 잘 발휘하면 그게 이미 국리이지 사물에게는 이치가 없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궁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뜻 자체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하지만 궁리라고 하는 표현 자체, 그 워딩 자체는 성리학에서도 양명학에서도 수양의 모습으로서 공통적으로 인정하죠.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황도 성리학 사상가로서 궁리의 수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리학자답게 그 궁리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라고 해석했어요. 경건함에 거하는 거경과 궁리가 함께 새의 두 날개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수양에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경건한 자세, 경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자, 경의 자세는요. 우리 유학자들이 다 강조할 법한 수양의 자세야. 특히 성리학에서 많이 강조가 돼요. 우리 성리학자들은 경건한 그 경의 자세를 통해서 성을 이루어야 한다.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수양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성실함이야. 얘들아, 성실하고 진실함이야. 우리 하늘은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하잖아. 이렇게 하늘의 도인 그 성, 그 성으로 나아가려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도인 그 경건함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경을 통해 성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얘들아, 빠밤빰 치치. 우리 이왕 하면 언제나 그 부금이 깔려야 된다 그랬지. 빠밤빰 치치를 떠올리면서, 아, 일주일에 한번 챔피언 벨트를 꿈꾸면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훈련하는 권투 선수를 떠올려 보세요. 일주일에 한번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 권투 선수의 노력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산 정상에 올라간다.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의 대표적인 경의 실천을 보겠습니다. 주일무적 마음을 한 군데로 딱 집중해서 무적 잡념이 틈타지 않도록 하는 거야. 정제엄숙 정제 몸가짐과 옷차림 딱 그렇지 바르게 하고요. 엄숙한 태도를 유지해서 경건하게 그렇죠. 궁리하는 모습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상성성 그러려면 졸면 안 되겠지. 상성성 별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면서 경의 자세로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지금 우리가 이황을 공부하면서 제시가 되었지만 이황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한 이러한 수양의 기본적인 자세들 같은 경우는 이황과 이이가 모두 다 인정할 법한 성리학의 기본적인 수양 방법이었는데요. 특별히 이황 선생님이 이런 많은 이야기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기셨기 때문에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이이 선생님의 또 성리학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황이 빠밤밤 치치 빠밤밤 치치를 이야기하면서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는 이기오발설을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이이는요. 이와 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 얘들아, 이와 기에 대해서 이이는 어떻게 해석했을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이를 보면 이번에는 요런 그림을 떠올리면 너무 좋겠다. 난해한 그림인데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알겠나? 그래, 맞았어. 딱 깍지 낀요두 손을 생각하면 좋아요. 자, 하나의 손이 이라면 요 하나의 손을 기. 요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수 있겠다. 쌤, 잠깐만요. 딱 찢긴 두 손으로 이와 기의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러면요. 일단, 이도 바라고 기도 바라는 이기호발은 불가능하겠네요. 이거 둘다 말할 순 없겠네요. 교통정리가 필요하겠네요. 너무 좋아. 지금 촉이 너무 좋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맞아. 이이는요.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라고 하는 이황의 이기호발설에 대해서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반대했어. 자, 그러면서 잘 보자. 이와 기가 어때? 깍지 낀두 손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다면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기본적으로 발하려면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형태가 있으려면 재료여야 되겠네. 이는 원리, 기는 재료 기억나지? 근데 원리는 눈에 안 보여. 형태가 없어. 반면에 재료 클레이, 기는 형태가 있었어. 재료가 있어야지 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움직임이 있으려면 그렇지.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재료인 기만 바랄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기가 바라면 가성각한 이런 기가 바랬기 때문에 순선무악한 원리인 이가 올라타서 이끌어줘야 되겠다. 아, 기가 바라면 이가 올라타는 그한 가지 경우만 이는 인정했다는 거구나. 기가 바라면 이가 타는.

그러면 이는 뭐니? 원리잖아. 원리이기 때문에, 아, 바라게 하는 원리, 바라게 하는 까닭은 될수 있지만 바라진 못해. 바라는 건 기야. 기는 바라는 것이고, 이는 바라는 까닭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통해서 기발의 일도서를 이는 강조했어요.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다는 그한 가지 경우만 옳다. 즉, 잘 봐봐. 이와 기는 둘다 운동성을 가진다. 라는 입장에 대해서 이는 그렇죠. 높하고 반대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황은 어때? 네. 예스라고 보지. 근데 이는 아니야. 이 중에서 오직 기만 운동성을 가져. 이는 바랄 수 없어. 즉, 이는 운동성과 능동성을 가질 수 없어. 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황과 이의 차이점, 정말 중요하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야기했어요. 자, 이는 원리, 기는 재료이기 때문에, 원리인 이는 형태가 없어. 형 이상이야. 반면에, 재료인 기는 형태가 있어. 형 이하야.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이는 두루두루 형태가 없기 때문에 통할 수 있지만 형태가 있는 기는 그 형태 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 형태가 있는 기는 국한된다라고 하는 이통기국론을 주장했구나. 이와 기에 대한 이의 아주 특징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도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이는 원리로서 두루두루 통하지만 기는 재료로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국한된 자기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에 국한된 그런 특징을 가진다. 이통기국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는요, 물과 그릇의 비유를 듭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그릇은 각자의 형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형태에 딱 국한되어 있지? 하지만 물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담길 수 있어. 그럼 물은 이일까, 기일까? 그렇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원리인 이가 되겠다. 그릇은? 그렇지. 형태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있는, 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이통기국을 설명하는 이의 비유까지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발이생 일도서를 이야기했던 이는 4당과 7정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설명했을까? 얘들아 천천히 보자. 다시 한번 이의를 떠올리면 깍지낀 두 손이 떠올라야 돼. 기도하는 이 깍지낀 두 손이 떠올라야 돼. 기도하는 손이 떠올라야 돼. 그러면 애초에 이발과 기발은 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황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어. 이이가 보기에는. 교통정리 아까 우리 이미 끝났죠? 어허, 움직임이 있으려면 형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이는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기만 움직일 수 있어. 기만 발할 수 있어. 그러면 이가 올라타는 그한 가지 경우만 인정할 수 있다고 이이는 이야기하면서 좋아요. 기발 이생 일도서를 주장하잖아? 그러면 애초에 이이가 보기에는 이발은 높, 불가능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기만 바라고 이가 타는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해. 얘들아, 기는요, 이가 보기에도 맑음과 탁함, 맑음과 흐림에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는 어때? 선과악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선과악의 가능성이 있는 기가 발해서 드러난 감정이니까, 아, 일단 그 감정은, 아,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겠다.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감정, 우리 뭐라고 불렀지? 그렇지, 칠정이라고 공부했죠? 칠정은 선도 가능하고 악도 가능한 그런 일반 감정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쌤, 그러면 4단은요? 4단은 어떻게? 이황은요, 이가 발하고 기가 다른 이발 기수한 감정이 4단이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그럼 이는요, 이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4단을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예리한 질문이야? 자, 그럼 4단에 대해서 이는 어떻게 설명하지? 옳지. 봐봐. 기발 이승한 감정이 7정이었어. 기발 이승에서 드러난 감정이 칠정이야? 그런데 칠정은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지? 그러니까 칠정 안에는 선의 가능성과 악의 가능성이 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 그런데 이 중에서 선한 부분만 쭉 모아서, 엑기스처럼 선한 부분만 이렇게 모아서, 아,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 거구나? 아, 그걸 칠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 거구나? 이 칠정은 죄송해요. 4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봐봐. 7정 중에서 선한 측면만을 모아서 4단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4단은 그렇지 여전히 축소사시의 감정으로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십이지심의 감정으로서 순선무악한 감정이야. 이것은 순선무악한? 그렇죠. 도덕감정이다라고 하는 해석 여전히

이이에게서도 가능한 해석이 되는 거야. 다시 해보자. 쫄지마, 어렵지 않아? 마치 계란 중에서 노란 부분만 쭉 모아서 우리가 노른자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별칭을 붙여준 것처럼, 감정은 7정밖에 없어. 그런데 그 7정 중에서 선한 부분만을 쫙 모아서 사단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준 거야. 그러면 천천히 보자. 결국은 7정도 기발이승한 감정이고요. 사단도 결국은 기발이승한 감정이야. 게다가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 그렇지, 7정이 사단을 무엇하고 있는 거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너무너무 유명한 이이의 핵심 사상. 7정은 사단을 포함한다. 7, 포, 사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쌤, 아까 전에요, 쌤이요. 이이가 보기에는 감정은 7정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쌤, 근데 여기 사단도 있는데 왜 감정이 7정밖에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리해. 아까 쌤이 쑥 넘어갔는데 어떻게 그걸 캐치했지? 자, 이 입장에서 보면 감정은 결국 7정밖에 없는 거야. 왜? 감정은 7정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7정밖에라고 말하는 순간 그 7정 안에 이미 사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로 계란 후라이를 한개 먹었어. 나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계란 후라이였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계란 후라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계란이라고 하는 말 안에 이미 노른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나 오늘 아침 식사로 계란도 하나 먹고 노른자도 하나 먹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잖아. 그것처럼, 아, 감정은 7정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이에게서 성립할 수 있어. 왜? 우리가 7정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7정 안에는 이미 사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구나. 정리해보자. 이이는 주희에 이와 기가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 즉, 서로 이별할 수 없다는 이기불상리라고 하는 주장을 보다 더 강조하면서 사단과 칠정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당연하지.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니까. 그러면서 사단과 칠정은 둘 다다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감정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는 것이며, 우리 칠포사라고 부르죠. 사단은 칠정 중에 선한 것만을 별도로 지칭하는 것뿐이다. 즉, 사단은 칠정 중에서 선한 부분을 별도의 별칭으로 지칭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는 이의 입장들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의는 수양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의는 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천리로서 순수무악하게 순수무악한 것으로서 이미 다 부여받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나 일반 사람이나 이 자체는 동일한 거야. 그런데 누구는 왜 성인이 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해? 그렇지, 기가 달라서잖아. 기가 맑고 탁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잖아. 결국 기질이 달라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의 본연인 그 선을 잘 실현하려면 기질을 잘 바로잡는 수양이 필요하다.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교정하는 수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질의 교정, 교기질을 이제 강조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앞서 이황 공부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경을 통해 성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수양을 역시 강조합니다. 자,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를 것을 이야기하죠. 이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적인 불완전성은 기의 불완전성과 가변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기질을 바로잡으면 이의 본연인 선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는 주장하죠. 그러면서 그는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등과 관련된 개혁을 주장했어. 특별히 개혁 중에서도요. 시기에 잘 맞는, 그 타이밍에 잘 맞는 개혁을 경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는 사회 경장론을 주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후대에 실학 사상이 등장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받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황과 이이의 성리학 사상 같이 한번 공부했어요. 이황과 이이의 입장에서도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어. 이황의, 그렇죠, 이기후발설, 그리고 사단과 칠정의 연원을 각각 이발기수와 기발이승으로 구별한 이황. 반면에 이이는요, 그렇죠, 기발이승 일도설만을 주장하면서 칠정과 사단의 연원을 똑같이 다 기발이승으로 보았다는 것, 그리고 이이는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 포함관계로 보았다는 것까지도 차이점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겠지. 공통점 어떤 게 있어? 그렇지, 둘다 성리학 사상가이기 때문에 주희가 이야기했었던 성리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황도 이이도 다 인정한다는 것 공통점으로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예경의 실학사상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실학도 유학인 거 알고 있었니? 그치. 실학도 결국 유교사상입니다.

친구들이요, 선생님, 실학은 왠지 유교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해야. 실학도 결국 유학사상, 유교사상이기 때문에, 아, 누구나 수양을 통해서 성인 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 정약용도 인정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정약용은 실학사상과 답게 그 성리학자들의 입장을 좀 비판했어. 잘 들어 생각해봐. 실학사상가니까 성리학에 비판할 점을 좀 비판했을 거 아니야. 특별히 정약용은 실학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성리학의 성증리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성리학자들의 성증리는 뭐야? 그 본성의 진한 그 이해 측면, 본연지성, 그게 바로 천리이다. 그 인간의 본성이 천리이다라는 걸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의 본성이 천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성리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천리는 뭐야? 인간의 도덕생활의 이치와 법칙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본성이 천리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 도덕적인 이치와 법칙, 입법이라는 거야. 천리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이치와 법칙으로서 실체잖아. 그러니까 이걸 더 어려운 말로 입법적 실체, 요렇게도 바꿀 수 있겠다. 즉, 성리학자들은 본성이 천리이고 그 천리가 도덕적 이치며 법칙이고 그것이 결국 입법적 실체이기 때문에 본성이 도덕적 입법이며 본성이 입법적 실체라고 보았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정약용은 성증리를 비판했잖아. 그러니까 정약용이 보기에 본성은 천리가 아니야. 본성은 도덕적인 입법이 아니야. 정약용이 보기에 본성은 입법적 실체가 아니야. 너무 중요해. 수능에서 지금 계속 핫하게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이 내신 시험 출제하실 때는 평가원의 기출 문항들 굉장히 많이 반영해서 출제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변별력 있는 요소로 내신 시험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본성이 천리가 아니다라고 보았고요. 본성이 도덕적 입법도 아니고요. 입법적 실체도 아니다라고 보았어. 쌤, 그럼 정약용은 본성이 뭐라고 본 건데요? 좋은 질문.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기호라고 하는 파격적인 주장을 해요. 기호는 뭐니? 너네 기호식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내가 좋아해서 먹는 걸 기호식품이라고 하잖아. 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쏠림, 이런 걸 기호라고 부르는데,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 즉, 기호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아, 인간의 본성은 선으로 자꾸만 쏠리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덕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경향 이것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예장을 성 기호설이라고 불러요. 자, 그는 기호를 크게 둘로 구분했어.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로 구분했는데요. 얘들아, 쫄지 마, 쫄지 마, 별거 아니야.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되게 멋진 사상이거든요. 한번 천천히 내 것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먼저 형구부터 볼게. 형구는 쉽게 말하면 육체의 모습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아,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기호가 있다는 거죠. 단건 좋아하고, 쓴건 싫어하며, 향기는 좋아하고, 구리구리한 악취는 싫어하는 육체의 기호야. 쉽게 이야기하면, 아하, 생존 욕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런 육체는 인간만 갖고 있을까? 인간과 동물이 다 가지고 있을까? 그래,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구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가지고 있는 기호예요. 이건 도덕과는 관련이 없어. 어떤 도덕적인 생활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얘들아, 하지만 이런 형구의 기호가 그 자체로 악하다라고 말할 순 없는 거야. 그치? 이게 그 자체로 악한 건 아니야? 하지만 형구의 기호에 따라서 살아가면 선을 행하기는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쉽다라고 정약용은 표현하기도 했어요. 다시 해봐. 가져가. 디테일하게 가져가면 또 혼자 웃을 일이 있을 거야. 다시 해보자. 형구의 기호는 육체의 기호야. 인간과 동물이 다 가지고 있어. 이것은 그 자체가 악은 아니야. 하지만 형구의 기호에 따라 살면 선행하기는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쉬워. 그치? 육체의 기호니까. 반면에 영지의 기호는 오직 인간만 가지고 있는 기호야. 이게 중요하겠다, 얘들아. 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호가 영지의 기호야. 이 영지의 기호는 아까 나온 것처럼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라는 거알수 있어요. 아, 이건 결국 뭐야? 아, 나 선이 좋아. 나 선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어. 라고 하는 도덕적 욕구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오직 누구만 갖고 있는, 그렇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호야.

정약용은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영지의 기호를 선천적으로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영지의 기호를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러한 영지의 기호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본성이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정약용은 이 영지의 기호를 어려운 말로 본연지성이라고도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지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는 도덕적인 욕구잖아. 그래서 어떤 도덕생활과 관련되는 본성이기 때문에 이걸 도의지성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이 부여해주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것을 천명지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했어요. 반면에 형부의 기호는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했구나. 어렵게 내신 문제 출제하실 때는요, 정약용의 기호를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본연지성, 도의지성, 천명지성으로 표현하시든지, 형구의 기호를 기질지성으로 표현하시든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구나. 좋을 거 없이 정약용 문제 풀다가 기질지성 나오면, 이거 형구의 기호라고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겠다. 인간과 동물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정약용 문제 풀다가 본연지성, 도의지성, 천명지성이란 말 나오면 쫄지 말고 이거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영지의 기호, 인간만 가지고 있는 하늘이 부여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본성으로서의 기호라고 하는 것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정약용이 성기호서를 주장하면서 인간은 오직 인간만이 영지의 기호를 어때? 그렇지? 본연지성으로서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기호를 본성으로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주장했다는 걸 공부했어요. 근데 얘들아, 선을 좋아하는 기호를 갖고 있다는 것과 실제 구체적인 현실에서 내가 선을 선택해서 선을 실천한다는 건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 정약용은 그것에 대해서 자주지권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얘들아, 천천히 보자. 자주지권은 쉽게 이야기하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런 저울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이 선과 악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는 스스로 주인된 그러한 권형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정약용의 입장을 우리는 자주지권이라고 불러요. 자, 좀 어려운 말인데 천천히 보자. 자주지권은 권형이다라고 정약용은 설명했거든요. 이 권형은 쉽게 이야기하면 저울 혹은 저울추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다시 한번 해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선과 악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실천할지는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21세기 언어로 바꾸면 이 자주지권은 마치 자유의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어. 천천히 보자. 인간은 선이나 악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부여받은 존재야. 이것도 역시 하늘이 부여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지권은 역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라불라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야. 불라불라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하지만 자주지권 자체가 본성은 아니야. 본성은 기호야.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 그게 바로 본성이었고요. 자주지권은 선천적으로 그냥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형이었어요. 얘들아,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약용의 면모를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정약용은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명백한 욕구, 즉 기호가 마음속에 본성으로서 이미 떡하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주지권을 발휘해서 굳이 악행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의 과오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이 선을 선택해서 실천하면 그 선은 그 선을 행한 사람의 공로가 되지만 인간이 악을 선택해서 실천하면 그 악은 그 악을 선택하고 실천한 그 사람의 분명한 과오, 분명한 잘못이 된다라고 정약용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약용은요, 덕에 대해서도 성리학 사상가들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얘들아, 성리학과 실학, 성리학과 정약용의 차이점으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보자. 일단 덕하면 인의 예지의 사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 성리학자들은 이 사덕, 인의 예지의 사덕이 어때? 천리로서 본성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정약용은 달리기, 여러분 한번 달리기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봐. 처음 시작점이 이미 있고 마지막 결승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드는 비유인데요. 달리기의 처음 시작점을 우리가 4단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정약용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시비지심의 4단은 모든 사람이 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했어. 그런데 4단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누군가는 그 4단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포기, 나 그렇게 안 할래 하고 4단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어. 4단을 어때? 그렇지, 확충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 4단을 실천하고 확충하는데 성공해. 끝까지 달려. 그렇게 4단을 실천하고 확충하는데 성공한 사람만이 인의예지의 4덕을 후천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라고 정약용은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약용은 4단은 4덕을 형성하기 위한 시작점이 된다라고 해석했다는 것들,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정약용은 성리학과 달리 인의예지라고 하는 덕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즉 4단을 확충하는 실천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봤어요. 일상생활에서 4단을 확충함으로써 인의예지의 4덕이 형성,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4단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선한 마음인 건 인정해. 그런 의미에서 4단은 선천적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정약용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해서 다 본성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단 자체가 본성은 아니었어요. 그럼 본성은 뭐였지? 좋아요. 어디까지나 기호였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리학과 정약용의 입장 한번 비교해 볼게요. 4단이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건 성리학과 정약용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의예지의 4덕에 대한 관점은 달랐죠. 성리학자들 주희, 이황, 이익에게 있어서 4덕은요, 어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천리로서의 본성이었어. 하지만 정약용은 아니야, 인의예지의 4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거야 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 두세요. 공통점 둘 다다 4단은 선천적인 것으로 내재하는 것이며 확충해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정리했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사상과 답게 인간의 욕구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합니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생존도 할 수 있고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도 살 수 있다 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그도 실학사상가인 정약용도 유교사상가이기 때문에 악하고 발하여 작용하고 발할 적에 서로 소용되는 것입니다. 서로 발하는 것이고 보면 각각 주가 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서로 소용되는 것이고 보면 서로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그 속에 있으므로 실로 혼합하여 말할 수도 있고, 각각 주가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여 말해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말이 좀 꼬아져 있지만 결국 이 사상가는 4단과 7정의 연원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이와 기는 둘 다 바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와 기의 분별을 나는 조금 더 강조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기는 둘 다 바랄 수 있다. 이기호발서를 주장한 이황이 되겠네요. 성의 본연과 기질의 관계로 4단과 7정을 볼 수 있습니다. 본연의 이에 기가 순응한 것은 기가 이의 명령을 들음으로 그 중한 것이 이에 있어 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본연의 이에 기가 따르지 않는 것은 이의 명령을 듣는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그 중한 것이 기에 있어 축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봐봐. 하지만 이는 작용함이 없으니 서로 발용함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뭐야? 이 발은 높, 이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오직 뭐만 바란다? 기만 바란다. 기가 바라고 이가 타는 한 가지 경우만 인정될 수 있다. 기발이 승 일도설. 그렇죠. 이가 되겠네요. 이황과 이의 입장입니다. A는 이황이 예, 이이가 아니요. B는 이황이 예, C는요. 그렇죠. 이이가 예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단과 7정은 성에서 발동해 드러난 것인가? 얘들아 보자. 4단과 7정은 둘 다 감정이죠. 성발위정, 성에서 발동하면 감정으로 드러나죠. 성발위정,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기본 구구단이죠. 둘 다 네라고 인정할 법한 내용이 되겠네요. 본연의 성을 회복하고 기질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둘 다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순수무악한 본연의 성은 회복해야 한다, 지켜내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잘 변화시킬 수 있다, 가능하다, 수양하면 누구나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질의 차이 극복할 수 있다라고 둘 다 당연히 인정하겠습니다.
이화기는 각각 발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네, 이황이 보기에는요, 이발 오케이, 기발 오케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화기는 둘 다 발할

맞다. 답은 그렇죠. 3번이 되겠네요. 이는 기가 움직이는 근거로만 존재하는가? 기가 움직이는 근거로만 이가 존재할 뿐, 이 자체는 바랄 수 없는가? 아니요. 이황이 보기에는요, 이는요, 기가 움직이는 근거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이 자체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가 움직이는 근거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었네요. 기는 항상 이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가? 얘들아, 기가 이의 명령을 듣고 따르면 어때? 선한 사람인 거지.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 때로는 기가 이의 명령을 듣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악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악한 모습으로, 악한 감정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요. 그렇죠. 7번의 답,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아까 이황과 이이였죠? 갑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연지성이 사람과 만물 모두에게 같다면 소의 발은 둔하여 붓을 잡아 글씨를 쓸수 없고 소의 입술은 말을 하여 문체를 이룰 수 없으나 그 눈은 오히려 흑백을 분간할 수 있고 그 귀는 또한 소리의 시끄럽고 고요함을 분간할 수 있으니 시험 삼아 소에게 문자를 가르친다면 어찌 머리를 끄덕이며 의사를 나타내지 않겠는가? 결론은 뭐야? 사람과 만물이 동일한 본연지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성리학은 본연지성이 천리고 천리는 사람과 모든 만물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치? 본연이란 성이 아니라 자연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이란 좋아하고 싫어하는 좋고 싫음의 기호이다. 결국 성기호설을 이야기하면서 성리학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정약용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정약용이 이황 이이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덕은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이치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보자. 유교에서 덕은 뭐야? 인의 예지의 사덕을 떠올려야 돼. 인의 예지는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이치? 천리? 인의 예지의 사덕이 천리라고 보는 건 오히려 성리학자들 입장이지. 정약용은 인의 예지의 사덕이 천리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이 후천적으로 형성해서 얻어지는 인간의 덕이라고 생각하지. 인의 예지의 덕이 천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이 정약용의 입장이 아닙니다. 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지. 자, 이황과 이인은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인의 예지의 사덕이 천리로서, 본성으로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정약용은 nope. 인의 예지의 덕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확충함으로써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 선을 좋아하는 경향에 따라서 실천함으로써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죠. 따라서 블라블라단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왜 간과하십니까? 라고 정약용이 성리학자인 이황과 이이에게 비판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지를 바로잡아. 본연의 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건 오히려 성리학자들이 강조하는 내용이지. 기질,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잘 바로잡고 잘 교정해서 그 본래의 성의 순수무악함을 잘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성리학자인 이황과 이이가 강조할 법한 내용이지 간과, 즉 가볍게 여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본성에 따라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지, 이렇게 비판할 수 없지,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주어진 본성에 따라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건 이황과 이희 인정할 법한 내용이죠. 이황과 이희가 보기에 인간이 이렇게 부여받은 본성은 인의 예지의 사덕으로서 순수무악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황 이희가 오히려 강조할 법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천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정약용은 성진리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하늘이 부여한 천리,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어떤 도덕적인 입법, 인간의 본성은 천리이다.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잖아. 그치, 얘들아? 오히려 괄호 안에 있는 이러한 진술은 정약용 입장이 아니에요. 게다가 하늘이 부여한 천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입장은 오히려 이황과 이이가 강조할 법한 내용이죠. 성리학자들은 하늘이 부여한 천리인 인의 예지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5번은 이황과 이이가 강조할 법한 내용으로서 적당한 답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8번의 답은요.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만만치 않았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잘 해냈습니다. 차분하게 복습하시고요. 이어서 또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팁들 완전하게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준경입니다. 자, 이제 3회차 모의고사에서 강의 시간입니다. 총 5회고요. 이제 절반까지 온 거죠. 지난 2회차에 비해서 그래도 3회차 함께하고 있는 우리 대박이들 조금은 마음이 가볍게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2회차 때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이 있었고요. 3회차 문제 그래도 2회보다는 조금은 쉬운 느낌. 그리고 2회차보다 3회차에 있는 문제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밸런스라든지 그리고 문제의 퀄리티라든지 이번 3회차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3회차 총평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공통과목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요. 밸런스도 좋습니다. 논리적으로 정교한 부분들, 그 조건을 해석하는 부분들, 이 계산량이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제대로 해석해낸다면 계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 그리고 왜이 조건에서 이식만 가능한 걸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라든지 그 그래프 개형을 떠올리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타당성이 스스로 이제 납득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딱 찍어서 맞춘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경우가 아니라면 나머지 경우는 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기본기 정말 중요하죠. 어떤 특정한 사소한 스킬들 그런 잡기술들 말고요. 이 교과서적인 기본기를 바탕으로 식의 조작과 그리고 기하적인 직관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험입니다. 수학원부터 살펴보면 수학원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의 기하적인 성질들, 그리고 역함수의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빛을 발했던 문항들, 특히 14번이나 22번 같은 문항들이 그러했죠. 수학 2로 넘어가면 이제 조건을 해석해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한다거나 인수와 근의 중복도, 아 여기에서 근이 한 개, 혹은 중근이 되면서 인수가 하나 혹은 두 개가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추론하거나 식에서 인수들을 결정하는 것들, 수학2의 15번과 21번에서 쓰였던 아이디어들입니다. 이제 각각의 과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학원부터 살펴봅니다. 수학원 앞쪽에서 이제 기분 좋게 쭉쭉쭉쭉 풀고 와요. 근데 이제 복병이 하나가 있죠. 16번입니다. 16번 같은 경우에는 선다형을 마치고 단답형에서 첫 번째 문항이니까 보통 굉장히 쉽게 나오잖아요. 수열의 합 시그마의 표현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곱하기 K제곱 곱하기 K의 꼴이에요. 그래서 K가 변합니다. 아, 그럼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고 크기는 1씩 커질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하고 나타나는 이 모습들이 이제 나열해야 관찰할 수 있는 모습, 16번 치고는 조금 어려운 패턴. 근데 이제 객관식 4점짜리 문항 중에서는 14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도형의 문제입니다. 도형의 활용인데요.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제 닳은 물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외접원의 이야기로 오죠. 근데 14번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도형에 대하여 좀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뭐 이름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뭐 접현 정리, 접성과 현에 대한 관계들이라든지, 아니면 박력 정리, 여기에서의 닳은 물을 이용한 비례 관계에서 오는 어떤 관계식이라든지, 중학교 형을 잘 알고 있으면 사실 14번은 중학교 개념만으로도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고요. 또 이건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알고 있으면 미적분의

학군을 하는 친구들은 또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 도형으로만 해결 가능하고요. 미적분을 이용해서도 풀수 있고요. 뭐풀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겠죠. 자, 20번으로 가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빈칸을 채워내는 완성형 문항에서 AN과 SN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이 SN을 보면 해야 되는 행동 강령은 이제는 명확합니다. N에 1을 넣어서 S1이 A1과 같아요. N이 2 이상일 때 SN 빼기 SN-1 하면 또 AN을 찾아내는 거죠. 부분분수의 이야기까지 등장하는데 20번이 빈칸을 채워내는 완성형 문장 보통 과정을 땅땅땅땅 따라가다 보면 이제 빈칸을 채워내는 것이 1회차, 2회차에서는 간단했잖아요. 근데 이제 3회차에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문제, 공통과목 문제 22문항 중에는 계산량이 가장 많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22번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칭성이 있죠. 그래서 지수 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라는 직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내분점과 마지막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까지 하면 수학원은 끝. 자, 수학2로 갑니다. 수학2에서도 뭐 복병이라고 할 만한 건 이제 단답형의 18번 같은 구조가 조금은 이제 학생들 낯설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8번 넘어가면 이제 4점짜리 문항 중에는 이제 9번 문항 있죠.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분 가능성에서 절대값을 포함한 애들의 뭐 곱함수 이런 형태들이 아니고요.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겉보기에는 조금 낯설어 보이나 결국에 절대값 을 치환하고 나서 생각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값과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의 이제 겉포장지가 조금은 낯설 수 있었던 9번 문항. 넘어가면 이제 15번. 어렵습니다. 아마 이번 3회차에서는 그래도 가장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번에서 이제 정적분으로 적이된 함수 그래프의 개형 추론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1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개형을 얘도 마찬가지로 추론하는데 이 분수함수의 극한 형태들이 등장을 하니까 모습들이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공통인수들을 찾아주고 인식들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갑니다. 이 분수식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명확하잖아요.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분모가 0될 때.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그 순간들, 그리고 불연속인 점들, 이런 순간들에 이제 주목을 해서 인수들을 찾아주면 계산 과정은 깔끔합니다. 그 사후 과정이 처음에 조금 생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학원 수학2에서 주요 문항들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시죠. 자, 1번 고민할 게 없어요. 늘 그랬듯 지수 법칙 문제. 근데 지수의 실수, 특히나 이제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인 지수의 지수 법칙 잘 압니다.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해요. 그럼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하면 지수의 합이 되고요. A의 m제곱에 n제곱,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을 하면 얘는 지수의 곱이 되는 것. 이건 자연스럽잖아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냅니다. 근데 이제 연습해 봅시다. 얘가 돼야 되겠지. 3에 2 플러스 루트 2제곱이 있어요. 3에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 있어요. 얘는 밑이 같은 두 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지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3의 몇 제곱? 3의 4제곱 됩니다. 81이죠. 화면 아래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3의 2 플러스 루트 2제곱을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해요.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야. 이제는 지수들을 땅땅 둘을 곱해주면 되겠죠. 3의 4 빼기 2제곱해서 3의 제곱 9가 되는 것 되겠죠. 그래서 위와 같은 과정, 아래와 같은 과정, 이두 상황을 비교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러 가시죠. 16이 있어요. 뒤에는 밑이 4네요. 그러니까 둘다 4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둘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얘를 16을 4의 제곱으로 표현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제곱 곱하기 4의 루트 2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와도 되고요. 아니면 2의 4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제곱 곱하기 2의 제곱에 루트 2 더하기 1제곱 오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똑같겠죠? 자, 위에 있는 것부터 갑시다. 4의 지수들을 따당 곱해줘요. 마이너스 루트 2제곱과 4의 루트 2 플러스 1제곱을 곱했습니다. 자, 지수들 어떻게 하니까? 둘을 더해야 되겠죠? 그럼 4의 1.

1제곱 정답 4 되겠네요. 자,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2의 거듭제곱을 표현했어요. 위에 있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들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2의 마이너스 2루트 2제곱 곱하기 2의 2루트 2 플러스 2제곱입니다. 이번에도 지수들을 둘을 더해주니까 2의 제곱 정답 4 되네요. 자, 1번이었습니다. 간단한 지수 법칙 계산 문제. 이런 문제에서 발목 잡히는 친구 없겠죠? 2번으로 가요. fx 지금 몇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보통 2점짜리 문항 그리고 3점짜리 문항은 문항에서 쓰이는 개념들 그리고 문항의 배치들도 거의 변하지 않아요. 지금 1회차, 2회차, 3회차 오면서 1, 2번 구조는 똑같죠? 뒤에 있는 거 보는 순간 뭘 찾아야 돼? 2분계수의 정의구나. f'a는 limit h가 0으로 아까워질 때 h분의 분자 불러보세요.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 a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a에 2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구야? f'2를 구해달라는 거죠. 자, 도함수 9에서 x 자리에 2 대입하면 게임 끝. f'x는 도함수 불러보세요. 3x 제곱 마이너스 6입니다. x에 얼마? 2를 대입하면 12 빼기 6 해서 정답 6 되네요. 자, 2점짜리 문항 두개 가볍게 해결했고요. 3점짜리 문항으로 가시죠. 자, 3번은 등비수열이에요.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어요. 모든 항이 양수 체크. 뭐부터 찾아야 돼요? 모든 항이 양수이니까 등비수열은 지금 제1항 양수, 공비도 양수 됐습니다. 자, A1, A2, A3, A4 쭉쭉쭉쭉 가는데 첫째 항 A 양수예요. 앞에 항에 공비를 곱하면 다음 항, 앞에 항에 공비를 곱하면 다음 항 쭉쭉쭉 가니까 제2항은 AR, 제3항은 AR의 제곱, 제4항은 AR의 세제곱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굳이 대입하지 않아도 약분 되는 모습들 보이죠? 등비수열에서는 간격이 중요하니까 쟤들의 비를 보는 순간 아, 공비의 거듭제곱 표현할 수 있구나. 제1항분의 제3항이에요. 제1항분의 제3항. 공비가 두번 곱해진 거 보이죠? 2R제곱 마이너스 제3항분의 제4항 R 얘가 15야. 자,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당연히 나는 양수인 R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2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5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 해보세요. 2R 플러스 5랑 R 마이너스 3이랑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2R의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5 나왔습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양수인 R이죠. 그러니까 R은 마이너스 2분의 5 또는 R은 3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양수 구할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해석했더니 공비에 대한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야? 내가 구하는 값도 첫째 항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공비를 가지고 이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a 더하기 ar분의 ar제곱입니다. a가 양수이니까 약분하는 순간 1 플러스 r분의 r제곱 될 거고요. r이 얼마? 3입니다. 4분의 9가 정답. 자, 주어진 관계식에서 등비수열이라고 주어졌잖아. 근데 여기에 부호 중요합니다.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도 공비도 전부 다 양수라는 거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항과 항 사이에 분수식으로 나타나 있죠? b는 결국에 공비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공비를 찾는 순간 정답까지 이어지네요. 4번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항.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자극한 우극한 구분해서 읽어낼 수 있느냐? 예전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었던 유형이고요. 요즘 들어서는 자주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끔 톡톡 튀어나오죠. 보는 순간 그대로 읽으면서 끝나요. 10초 컷이에요. 그지? 계산하는 거 없고요. 그냥 읽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X는 A를 경계로. 왼쪽에서 옵니다. 끊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쭉. 얘가 y는 fx예요. 자, 아래에서부터 함수 여기 y 좌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limit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fx 좌극한 과 a에서 함수값 그리고 리미트 이번에는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때 fx a에서의 우극한까지 읽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좌극한부터 왼쪽에서 그래프 타고 옵니다. 좌극한 알파 되고요. a에서의 함수값 점빵 찍혀 있는 거 보이죠? 베타 됩니다. 자, 이번에는 x가 a보다 오른쪽에서 와요. 오른쪽에서 그래프 타고 올 때, 그때 우극한 얼마? 감마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오는 좌극한과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가는 우극한, 그리고 이 순간의 점, 함수값까지 셋을 구분해서 읽어줄 수 있으면 끝. 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뭔지 볼까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fx. 자, x는 0이 있어요. 왼쪽에서 오겠죠? 자, 좌극한입니다. 왼쪽에서 그래프 타고 옵니다. 좌극한 얼마? 2 되었고요. 이번에는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때 fx예요. x는 1을 경계로 잘라 오른쪽에서 그래프 타고 옵니다. 우극한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자, 2를 더하는 순간 정답 1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각각 구분할 수 있느냐? 문제 4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함수 f(x)가 있죠? 몇 차예요? 지금 주어진 건 f'x 도함수가 주어진 거야. 도함수가 2차인 거죠. 원래 다항 함수는 미분함 차수가 1만큼 낮아지고 적분함 차수가 1만큼 높아지잖아요. 그럼 f'x로부터 나는 fx를 찾을 거야. fx는 몇 차일 거야? 얘는 3차일 거야. 근데 누구를 몰라요? 뒤에 적분상수를 몰라요. 그래서 이 적분상수, 얘를 항상 잊으면 안 되겠죠. 부정적분 문제에서 실수하는 대부분은 적분상수를 놓쳐서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적분상수는 f'x로부터 결정되나? 결정되지 않죠. 그래서 적분상수는 누구에서? 뒤에 있는 함수값에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아, C가 1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3차항, 2차항, 1차항 불러보세요. 자, F'X 적분합니다. 3차항 얼마? 4X의 세제곱. 2차항은 2X 제곱. 1차항 X. FX 완성. 자, F1을 구해주세요. F1은 X자리 1 넣으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정답 8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미분, 적분 단원에서도 보너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분 단원에서 아까 2번 문제 있었죠? 미분 계수의 정의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적분 단원에서 보너스 문제는 부정적분 계산 문항입니다. 보통 단답형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서 이번 3회차 같은 경우에 5번에서 이 보너스 문제가 등장을 했네요. 자, 6번으로 가시죠. 무슨 문제예요? 상하감수 문제예요. 세타가 지금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 근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3분의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1이에요. 모양이 조금 낯설긴 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표현이 낯설 수 있어요. 얘도 약 문항 번호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느낌. 가봅시다. 스텝 1. 세타가 몇 싸움면의 각이에요?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 몇 싸움면? 제 3, 4분면의 각입니다. 보통 이렇게 4분면을 알려준다는 건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얼싸 탄코 3, 4분면이니까 누구만 양수야? 탄젠트만 양수야. 이 사실은 알아요. 그러면 사인이랑 코사인은 음수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관계식을 보는데, 스텝 2. 사인 제곱. 여기에는 탄젠트가 있어요. 사인 제곱이라는 건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얘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입니다.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는 거고요. 탄젠트는 누굴 염두에 둬야 돼요? 탄젠트 세타는, 얘는 사인 세타 곱, 다시,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분의 사인.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하나의 삼각함수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삼각함수에 대하여 인수분해해서 부호 생각하고 하나로 유일하게 빵 결정하는 식의 구조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우선 사인 제곱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인 제곱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을 보고 얘를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갈지 사인 제곱으로 갈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쟤는 가만히 두고 그럼 누구부터? 탄젠트부터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얘는 3분의 1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코사인분의 사인 이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사인 세타가 분모에 코사인 세타가 분자에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분모에 있는 사인 세타 얘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로 0이 될 수는 없겠지. 왜? 제 3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음수고요. 코사인 얘도 음수입니다. 그럼 이제 모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여기에서 양변에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사인 제곱을 이렇게 옮기니까 뭐가 짝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니까 보여? 3배의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라는 거야? 1- 사인 제곱이라는 거야. 와우! 1- 사인 제곱은 누구니까? 코사인 제곱이니까. 여기까지 오고 나면 어떻게 보여요? 코사인을 하나 약분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코사인을 하나 양변에 약분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될까요? 3분의 1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사인도 코사인도 둘 다 음수였지만 곱하고 나니까 양수가 되는 것도 부호도 맞죠? 그래서 얘를 찾아내는 게 두 번째 스텝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제가 결국에 구해야 되는 건 지금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아는데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각각의 값을 아나요? 각각의 값을 알아 몰라? 각각의 값은 몰라요. 대신에 둘의 곱을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누구랑 같으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누구랑 같아요?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아, 스텝 3로 넘어갑니다. 스텝 3.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 뭔지를 봐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얘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죠. 근데 사인이 부호, 사인의 부호가 음수. 코사인의 부호도 음수. 그러니까 둘의 합, K의 부호도 음수. 음수 K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는 보이죠? 곱을 할 때 합을 구할 수 있나요? 되잖아. 누가 있으니까. 제곱의 합이 1이니까.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의 과정이 도대체 주어진 관계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의 각각을 구할 수는 없는데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방향이 잡혀야 해석이 된다는 거죠. 갑시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얘를 통째로 제곱해줘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잖아요. 자, 제곱의 합 얘가 얼마야? 1이죠. 이번에는 사인과 코사인의 곱 얼마야? 3분의 1이죠. 거기에 2배 했습니다. 그랬더니 3분의 5죠. 누가? K의 제곱이.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누구니까? 음수니까. 따라서 정답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보통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면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부호 생각하면서 유일하게 하나의 삼각함수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두 개의 삼각함수 값을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구조예요. 근데 얘는 제3사분면의 각 세타에 대하여 주어진 관계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찾고 나더라도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그리고 나야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1이니까 K제곱이 얼마야? 근데 그 중에서 K는 음수인 것을 택해야겠어 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6번 문제 좋네요. 6번의 놓이기에는 조금은 어려웠던 복경이었고요. 여기에서 조금 당황한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네요.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에 비해서 7번은 어때요? 7번이 훨씬 쉬운 느낌이에요. 쉽다기보다 훨씬 익숙한 구조죠. 자, 1이 아닌 세양수 ABC가 있습니다. 1이 아닌 세양수 보는 순간, 아하, 로그의 밑이 될 수 있구나. 로그의 밑, 로그의 밑, 로그 진수, 로그 진수,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룰 때, 스텝 1. 로그의 성질과 등차수열의 콜라보레이션.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룰 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건 뭐예요? 등차중앙이죠. 자, 2b는 a 플러스 c입니다. 얘가 먼저 찾아줘야 되고요. 이제 스텝 2. 주어진 관계식 하나씩 해석해 봅니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b 더하기. 여기 밑이 4잖아. 4가 2의 제곱이니까 밑의 거듭제곱. 이 분모로 땅 역수시하면서 오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b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그 2의 b가 몇 개? 3개 있는 거죠. 2분의 3 곱하기 로그 2의 b. 얘가 3이에요. 아, 로그 2의 b가 얼마이구나. 얘가 2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로그 값을 알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b의 값은 나오잖아요. b는 2의 제곱 4 되겠습니다. b가 4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야? 얘가 8이야. 이런 것도 아는 거지. 이제 스텝 3.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 곱하기 c. 얘가 1이에요. 그러면 이제 b와 ac가 같다는 거잖아. b랑 ac가 같아요. 근데 이 여기 b가 4죠. b가 4니까 여기에서 a 곱하기 c가 4인 것도 압니다. 이제는 a 플러스 c도 알고요. a 곱하기 c도 압니다. 물론 합을 알고 곱을 알면 여기에서 더해서 8이 되고 곱해서 4가 되는 순서쌍들을 찾아낼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구하시오라고 한 건 간단하잖아요. 로그 AC를 밑으로 하는 A 더하기 C잖아. 근데 A 곱하기 C는 얼마? 4고요. 밑이 4입니다. A 더하기 C는 얼마? 8이에요. 진수가 8 되네요. 4는 2의 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한 번 더 쓸까? 로그 2의 제곱을 밑으로 하는 2의 세제곱 되면서 이제 거듭제곱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옵니다. 2분의 3 정답 되겠네요. 로그의 성질과 등차수열에서의 등차중앙 둘의 콜라보레이션이고요. 등차수열은 정말 살짝 묻어있어요. 스텝 1에서 A, B, C 사이의 관계식. 여기에 등차수열, 등차중앙 딱 한 번 쓰인 거고요. 뒤쪽은 로그의 성질들이죠. 근데 로그의 성질에 전혀 어려운 모습이 아닙니다. 밑이 2야, 밑이 4야, 밑이 2로 통일하면 되겠네. 여기에서 B의 값이 나와요. B의 값이 나오면 A 플러스 C의 값도 나오는 거고요. 뒤에서는 밑이 B야, 얘도 밑이 B야. 근데 B가 얼마인지 이미 알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C가 바로 주어지죠. 나는 A 플러스 C를 알고요. A 곱하기 C를 압니다. 대입하는 순간 밑도 진수도 둘 다 2의 거듭제곱. 땡큐. 그냥 2분의 3 깔끔한 유리수로 정리가 되네요. 자, 8번으로 가시죠.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 있어요. 뭘 떠올릴까? 우선 기본적으로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아, 등차수열이라는 건 n에 관한 1차식이지. 그래서 우리가 직선에 빗대어서 이 상황들을 해석을 하잖아요.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공차가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떠올리겠죠. 자, 기울기와 양수인 직선을 먼저 떠올려봐요. 제4항이 0이래. 얘가 제4항이 0이야. 그럼 처음에 제1항, 제2항, 제3항 얘들은 음수일 거고요. 제1항, 제2항, 제3항 음수죠. 그 다음 제5항, 제6항, 제7항 땡땡땡 얘들은 다 양수입니다. 우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4항이 0이라고 했으니 여기 제2항과 제6항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거야. 간격이 지금 일정하잖아요. 뭐 등차중앙을 생각하셔도 좋고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어쨌든 직선이라는 건 변화율이 일정하니까 결국에 제2항, 이 X축까지 떨어진 거리.
제4, 6항.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야 돼요. 물론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이 있으면 서열에서 중요한 건 기준을 누구로 삼을지잖아요. 물론 첫째 항에서부터 가는 건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지만 내가 어떤 특정한 항을 알고 있다면 첫째 항부터 기준을 잡을 필요가 없죠. 누굴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는 거야? 제4항,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공차를 하나 더 해, 공차를 하나 더 해, 이렇게 제5항 D고요. 제6항 2D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공차를 더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 제3항은 누구고? 마이너스 D고 제2항은 누구야? 마이너스 2D였다는 거죠. 자, 이런 관계를 알면 제2항과 제6항의 곱이 마이너스 4D제곱, 얘가 마이너스 36이야. 그러니까 D제곱은 9입니다. 그러면 양수인 D는 3 되겠죠. 자, 왼쪽에서의 상황과 오른쪽의 상황이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될까요?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조금 더 가면 사실 일반항도 바로 표현할 수 있어요. 보통 제4항이 0입니다 라고 하면 일반항 A에는 얘네 개수가 공차잖아요. 공차가 누구인지 몰라? 근데 여기에 4를 넣으면 0이 돼. 이런 거야. 우리가 직성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잖아. fx가 4,0을 지나요. 오? 4,0을 지나? 그럼 x-4란 애가 있고 기울기가 누군지 몰라? 그럼 이렇게 쓰던 이 과정과 똑같은 거 아니야. 4,0을 지나는 직선. 제4항이 0입니다. 그러니까 수열이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그러니까 함수에서의 생각들을 수열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당연하죠.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럼 당연히 제9항은 OD를 구하라는 거니. 뭐 제4항에서부터 생각을 하더라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9항은 얘는 제4항에 공차를 몇번더 하면 되니까 5번 더 하면 되니까 제4항은 빵. 공차가 3이야. 그래서 정답 15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리고 등차 수열과 직선의 방정식 사이에 연결고리들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바라보자. 8번이었습니다. 9번으로 가시죠. 사실 8번까지는 어려움이 없어요. 막히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 물론 6번은 문항 번호에 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절대적인 난이도가 높다라기보다 문항 번호에 비해서 어렵다였잖아요. 자, 이제 9번으로 가니까 3점짜리 문제에서 4점짜리 문항으로 넘어가는 그첫 번째 고비. 보통 이제 모의고사를 풀다가 9번에서의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9번만 잘 풀리면, 오, 4점짜리 내가 하나 기분 좋게 맞췄어. 뭔가 산뜻하게 시작을 하는데, 9번에서 딱 막혀? 그럼 뭔가, 아, 이번 모의고사 어려운 것 같아.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 잘안 나올 것 같아. 막 걱정,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죠. 지금 fx가 있어요. 지금 x가 절대값 a 이하. x가 절대값 a보다 클 때. 이거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값 x가 얘가 a 이하야 라고 했을 때 그럼 보통은 이제 a가 양수로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 상황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 x는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사이. 그래서 사이 범위와 바깥 범위.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문제 아예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절대값 a. a의 절대값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1. 겁먹지 마. 절대값 A를 딱 보는 순간, 뭐야, 그냥 얘를 K라고 하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절대값을 씌워줬으니 땡큐지. K는 0보다 크거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FX는 X가 K 이하일 때에는 누구야? 그냥 X제곱이에요. 근데 X가 K보다 클 때는 누구야? 선생님. 여기 절대값 왜 얘가 K 되는 거 좋아요. 근데 여기는 A제곱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기에 한 가지 아이디어. 절대값 A를 제곱을 하나. A를 제곱을 하나. 똑같아요. 보통 우리가 기계적으로 문제를 해석할 때에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절대값을 없애야 돼 이런다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절대값을 없애야 돼. 어떻게? 절대값 안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그래서 이걸 보고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나누면 이건 방향을 잘못.

붙잡고 가는 거예요, 또. A제곱이 절대값 A의 제곱과 같습니다. 아, 물론 얘는 이거랑도 같겠죠. A제곱의 절대값을 취하는 것하고 같겠죠. 얘들 다 똑같아.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이 과정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X. 빼기 4. 요렇게 오는 거야. 물론 여기에서도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X 앞에 있는 애, 얘가 지금 X의 1차 한계수, 기울기잖아요. 근데 기울기인데 얘는 K-2의 전체 제곱 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니까 여기 뒤에 4 붙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4 이상이라는 거야. 누가? 기울기가. 아하! 어쨌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해석이 되나요? 지금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y는 x제곱. 근데 왼쪽에서는 y는 x제곱을 타고 오는 거야. y는 x제곱을 쭉 타고 오는데 직선으로 갈아탄다는 거죠. 갈아탄다는 거야. 어쨌든 이제 교점이 생긴다는 거겠죠. 여기에 교점이 생기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왼쪽에서는 이차함수를 타고 오다가 교점에서 땅 갈아타고 환승하고 간다는 거죠. 물론 직선과 이차함수가 접할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지 이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교점이 있긴 해야 된다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이렇게 오고 나면 이건 너무나 단순해져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hx가 fx와 gx로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a보다 클때 이런 개념 있어. 근데 fx도 gx도 각각이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얘처럼 다항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이때 h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세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세요. 이건 결국에 실수 전체라고 주어져 있지만 fx가 미분 가능합니다. GX도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결국에 경계 어디에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누구도 포함하고 있어요? 연속이 돼야 되잖아. 우리 했던 거 기억나요? 첫 번째, FA는 GA입니다. 또, 두 번째, 각각 미분해서 F'A는 G'A입니다.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K를 넣자. 미분해서 또 K를 넣자.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선 이 구조인 건 맞지? 그럼 여러분 직접 풀어보세요. 당연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A를 치환했어요. K가 0 이상이야. 우선 이차함수와 직선 사이에 어떠한 관계인지 느낌 있어야 되고요. 그럼 각각이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요. 결국에 경계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돼. 그리고 미분 가능해야 돼. 이렇게 온다는 거죠. 물론 미분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원래는 미분 계수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겠지만 근데 미분 계수의 정의 하지 않아도 우리 이제 도함수의 극한으로 상황 해석하는 것 정도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잠깐 이제 스텝 2로 넘어가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A라는 조건과 B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 애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생각이 첫 번째, A를 각각 구하고 B도 각각 구해서 A 교집합 B로 올 거야. 이런 거고요. 근데 우리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지금 황과 동계 선택자잖아요. 황과 동계에서 부분녀 사건 같은 경우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을 때둘 중에 누굴 생각하는 게더 쉬워? 라고 했더니 B를 생각하는 게더 쉬워. 라면 우선은 B를 먼저 구해요. B를 만족하는 것 중에 A를 만족하는지 체크하자. 활과 통계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상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A를 세고 B를 세서 각각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 오? 이렇게 오는 것도 물론 맞지. 근데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어렵고 어느 하나는 쉽다면 쉬운 것에서 우선 후보

후보들을 먼저 찾자는 거죠. 그럼 이 후보들에 의해서도 만족하니? 이런 거야. 무슨 말이냐? 얘를 미분했어요. 자, 미분하면 위에 식 미분했더니 2x가 됐죠. 아래 식 미분하면 뭐가 돼요? 그냥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 돼요. 언제? x가 k보다 작을 때, x가 k보다 클 때 일반적으로 등호 빠지지. 근데 얘는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등호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어떤 식이 나오느냐? 왼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식, x자리 k 넣어봐. k제곱은 얘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 여기에 k 곱해주고 빼기 4, 이 식 하나랑 두 번째 오른쪽 식에 k를 넣어봐. 그럼 2k는 얘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과 2를 동시에 만족하는 k를 구하는 거 맞습니다. 위에 있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에 있는 거 계산하기가 싫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2번에서 2차 방정식이니까 k가 몇개 나올까? 2개 나오겠지. 그래서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1번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갑니다.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8은 0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k값 2개 나오죠. k가 2거나 또는 k가 얼마이거나 4거나 이렇게 했어요. 자, k에 2 그대로 넣어 봅니다. k 자리에 2를 넣었더니 4는 k에 2 넣었어요. 그러면 4 빼기 8 플러스 8 되니까 여기에 4 곱하기 2 빼기 4 되면서 오케이, 얘 맞네. 근데 4 넣어봐. 4 넣으면 좌변 얼마? 16이죠. 우변은 16 빼기 16 없어지고요. 8 곱하기 4 빼기 4 되니까 얘는 조건 만족 못하죠. 빙고! 2입니다. 그래서 답이 2. 이렇게 틀리겠지. 왜? 내가 구한 건 k 값이고요. 근데 얘가 구하라고 한건 a의 값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아, 곱을 구하라고? 그럼 둘 이상이라는 거잖아. 근데 k가 누구야? 절대값 a죠. 절대값 A가 2라고 했으니, 아, 가능한 A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고요. 둘의 곱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3이다 까지 찾아줘야 퍼펙트. 정답 마이너스 4 되겠습니다. 됐죠? 자, 4점짜리 첫 번째 문항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A를 치환하는 순간 길은 보인다. 그럼 f(x)가 2차 함수, 1차 함수. 미분 가능한 두 함수로 범위가 나뉘어져 있으니 그냥 대입하자, 미분해서 대입하자, 식두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위에서 k값 구하고 아래에서 k값 구해서 교집합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당연히 미분했을 때의 식이 더 쉬워요. 그럼 미분했을 때의 식에서 찾은 애가 정말 1번을 만족하는지 대입해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3차 방정식 푸는 것보다 이런 사고 과정이 익숙해진다면 이게 더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도 적어지겠죠. 자, 10번으로 갑니다. 10번은 어때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진 않아요.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으면 체감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높아집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상황이 복잡할 리가 없어요. 10번이잖아요. 우선은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느낌들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갑시다. 3번.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는 것. 상수 a에 대하여 a는 양수입니다. y는 2x제곱. 간단한 지수함수 기본형이고요. 얘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자, 좌표평면에 y는 2x제곱. 쫙 증가하죠? 여기 0,1 지나고 y는 2x제곱 있습니다. 자,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합니다. 점근선 x축이었던 것이 여기 y는 A 점근선이고요. 여기에서 또한칸더 올라가서 A 플러스 1이네요. 쭉 증가하는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 더하기 a 됐어요. 자, 이게 y축과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하자. 여기 위에 있는 애, 얘가 지금 a죠. 아래에 있는 애, 얘가 지금 b네요. 자, 그리고 점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점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누구야? y는 1이에요. 물론 a가 양수라는 표현만 있지 a가 뭐 1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거 몰라요.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x는 k. 여기에서 딱 그어줍니다. x는 k. x는 k를 그었더니 x는
K가 여기 연두색과만 나는 점 얘를 C라고 하고, 그리고 두 곡선 위에 있는 애, 얘부터 D랑 E라고 했죠. D랑 E입니다. 자, 3분의 AB의 길이와 3분의 EC의 길이. 여기 얘들 있죠. 얘들의 곱이 8이야 라고 했는데, 이건 아직 어떻게 써먹을 수는 없겠네요. 스텝 2. 3분의 AB의 길이와 3분의 EC의 길이. A 곱이 8이야. 물론 좌표로 표현하는 건 가능합니다. 왜냐면 3분의 AB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니까 이게 small a 되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좌표 설정할 수 있죠. K 넣으면 얘는 K, 2의 K 제곱과 여기 이제 K, 1이야 가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각각을 표현하자라고 하면 3분의 AB의 길이가 누구라고요? 얘는 small a이고요. 3분의 EC의 길이는 누구야? 2의 K 제곱 빼기 1입니다. 우선 이런 것들은 알죠. 그래도 아직 A와 K에 대해서 내가 얼마인지 찾을 수는 없어요. 그치? 근데 둘을 곱하니까 이제 8이었다는 사실. 이제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래요? 삼각형들의 넓이가 등장합니다. 자, 스텝 3로 가서 삼각형 ABD 그리고 삼각형 BCE 넓이 얘가 두 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두 배야. 그럼 삼각형 ABD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데? 삼각형 AB는 지금 둘다 Y축 위에 있고요. D는 X는 K에 있으니까. 아, 밑변과 높이라고 하면 높이가 K로 일정한 거죠. 아, 얘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K야. 치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BC입니다. BC. 쓰면 직각삼각형이네요. 더 간단하죠? 그래도 어쨌든 밑변. 높이 이렇게 바라보면 되잖아. 2분의 1 곱하기 EC 곱하기 K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래에 있는 걸두배 해서 위에 게 된다고 했으니 3분의 2배의 길이는 누구라는 거야? 얘는 두 배의 EC라는 거예요. 선생님, 둘을 곱하면 8인데 AB가 EC의 두 배라고 했으니 AB가 얼마? 4고요. EC가 얼마야? 2라는 거죠. 이 정도는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끝났네요. A가 4예요. 2의 K제곱이 3입니다. 물론 K를 구하려고 하면 K는 누구인 걸 알아요? 로그 2의 3인 거 알아요. 근데 이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한데? A의 K제곱이 필요하다며. 2의 K제곱이 3인데 나한테 구하라고 한건 A의 K제곱은 뭘 구하라는 거야? 얘는 4의 K제곱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2의 K제곱을 그냥 제곱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 9가 되겠죠. 다시 우선 상황이 그래프로 먼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따져봤을 때 A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따라서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으로 한번 그려놓고 나서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 그러면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지. 근데 우선 그려놓고 나니까 삼각형의 넓이도 3분의 길이비로 이렇게 딱 바뀌고요. 그리고 나니까 4랑 2. 아, 길이 대충 맞네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4랑 2라는 거 알았으니까 A 값을 알고요. K의 값도 구할 수 있지만, 왜 K 값을 구하겠어요? 2의 K 제곱으로부터 4의 K 제곱 값 구하는 건데. 그냥 3의 제곱은 9. 계산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 자, 10번이었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간단한 문항이었고요. 지난해에 이제 평가원 기출 문항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들, 그리고 이제 직선의 기울기를 조금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뭐 특수각에서 삼각비, 정삼각형과 같은 조건들을 해석해 줄수 있거나, 뭐그 정도만 살짝 얹고 가면, 뭐 4점짜리에서 이 정도 어렵지 않은 변별력을 가진 문항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제 11번으로 갑니다. 조금 독특해요. 실수 K에 대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인 두점 PQ의 시각 T에서 뭐가 주어져 있어요?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보통 위치 함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속도 함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속도 함수로부터 위치 함수도 찾고, 속도 함수로부터 가속도 함수도 찾고, 이 속도 함수가 이제 항상 중심이 되어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위치함수가 주어졌네요.

생각해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가 있어요. T에 0 나오면 처음 위치에 나오잖아요. 0 나오면 처음에 둘다 원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두점 PQ가. 근데 이제 위치 함수가 있으니 나는 속도 함수가 속도 함수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속도 함수로부터 가속도 함수는 나오지만 속도 함수로부터 위치 함수 갈 때에는 이게 적분 상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 위치가 얼마냐로부터 적분 상수가 결정이 되죠. 점 P가 있어요. 점 Q가 있어요. 자, 위치 함수를 알면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x1t, 점 P의 위치 함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9t고요. 그럼 속도 함수 v1t, 미분해 주세요.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자, 한번더 미분해서 가속도 함수 a1t 6t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런 것들. 자, 점 Q도 마찬가지로 위치 함수 x2t는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kt예요. 그러면 미분해서 v2t, 2t 마이너스 k 되고요. 그다음 a2t 가속도는 이하 이런 것도 나오죠. 자, 나는 위치 속도 가속도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구해놓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억부터 시작. 기억은 자 k가 0일 때야. k가 0일 때 그때 t는 2일 때의 둘 사이 거리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t가 2일 때의 점 p, 점 q의 위치들을 구해달라는 거고요. x1, 2는 누구야? 8 빼기 24 플러스 18. 아니까 얘가 2야. 물론 x1t를 얘는 t 묶어내고 t-3의 전체 제곱 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x2t도 얘는 t 묶어내고 t-k 뭐 이렇게 와도 되겠죠. 자, x2이야. 2를 넣으면 4. k가 0이니까 그냥 4지. 아, k가 0이면 그때 t가 2일 때의 위치는 점 p는 2에 있고 점 q는 4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 3분 PQ의 길이는 얘는 x2 빼기 x1 하면 되겠죠. 4 빼기에서 2가 되네요. 기억 참입니다. 기억 맞고요. 자, 이제 니은으로 가요. K가 4면 이랬어. 이번에는 K가 4야. K의 값에 따라서 운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K가 4면 점 Q가 속도를 바꾸는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아, V2T는 얘는 2T-4야. 근데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하면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죠. 자, 그때 점 P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왔다 갔다.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실수하면 안 돼. 자, A1, E는. 얘는 12 빼기 12. 해서 빵! 됐습니다. 니은도 참이네요. 자, 기억과 니은이 참인 건 확인했어요. 결국 항상 마지막에 고민해야 되는 건 이제 디귿 아니겠습니까? 디귿으로 가요. 디귿! 자, 기억과 니은이 참인 건 확인했고요. 이제 디귿으로 가는데. K가 2일 때요. 그래서 점 P와 점 Q가 출발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날 때. 그러니까 출발 후라고 했으니까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바로 이 순간. 당연히 T는 양수이겠죠. 그럼 나는 위치 함수 알잖아요. 얘들을 가지고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갈까요? 자, K가 2일 때 x1t랑 x2t가 같아지는 순간 언제야? 이랬어. 그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9t랑 t의 제곱 마이너스 2t예요. 그럼 넘어가는 순간 t의 세제곱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11t는 0이 되고요. 자, t를 묶어냈더니 t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1이 됐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치.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아닌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실수한 건 아닌가 확인했더니 실수는 안 했네.

그래서 t의 값을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죠. 근의 공식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y축, t축. 얘는 어때? 0에서만 뚫고 지나가고 3에서 접해요. 0에서 뚫고 지나갔다가 3에서 접해요. 얘가 y는 x1t예요. x2t는 어때? x2t는 얘는 0에서 만나고 k가 2니까 여기 2에서 만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요런 식이죠. 먼저가 이제 또다시 만나긴 하겠죠. 3차랑 2차니까.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출발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x1t는 x2t라는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건 y는 x1t, y는 x2t 두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에 t 좌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아, 얘가 t1이라고 하면 얘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돼. 그 이게 2점 얼마 얼마야?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써서 이 값이 얼마냐?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근의 공식을 쓰는 문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 달라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 두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 선분 PQ의 길이는 얘는 절대값 x1t 빼기 절대 x2t 얘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에 들어있는 이 알맹이를 가지고 오면 ft라고 해볼까요? ft는 빼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11t. 왼쪽에 있는 이 식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게 2와 3 사이에서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순간까지 해서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야? 라고 했으니, f't는 얘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11이 되고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3t 마이너스 11과 t 마이너스 1 인수분해했습니다. 3t의 제곱 마이너스 14t 그리고 플러스 11까지. 그러니까 이걸 그려보면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는다는 거잖아. 언제? t는 1에서 그값 같고요. t는 3분의 11에서 그값 같습니다. 맞나요? 선생님, 3분의 11일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에이, 2와 3 사이에서 0 되는 순간이 있다 그랬잖아. 그 당연히 처음에도 0이니까. 쫙 끊어서 이렇게 y축, t축 하면 여기가 t1이라는 애가 2점 얼마 얼마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y는 ft예요. 둘 사이의 거리니까 이제 절대값을 취하겠지만 나는 0부터 t1까지만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야? 그럼 t가 1일 때입니다. 빙고. 깔끔하게 디귿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지금 두 함수가 속도 함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위치 함수가 각각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점 P와 점 Q의 위치 함수가 주어지는 순간 미분에서 속도 함수, 미분에서 가속도 함수 나옵니다. 근데 K의 값에 따라서 위치 함수, 속도 함수가 영향을 받아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K의 값이 0일 때, K의 값이 4일 때, K의 값이 2일 때, 각각의 운동을 해석해 달라는 거고요. 마지막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식을 만났을 때 근의 공식을 써서 t의 값이 지저분하게 나오는 것 원치 않아.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생기는지 사이값 정리를 가지고 상황을 해석을 하면 문제는 계산 없이 깔끔하게 끝이 난다는 거죠. 자, 3회차 이렇게 우리 1번부터 11번까지 함께 했습니다. 문항 번호와 난이도와 완전히 비례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좀 들쑥날쑥한 문항들이 있었어요. 자, 다음 시간 우리 12번 객관식의 고난도 문항부터 이어나갑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공통과목 해결해보고 있는 전 EBS 수학 영역의 조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 세트 문항으로 3회차 이제 우리 모의고사의 마지막 시간인 선생님과 함께 9강으로 이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제 3회차의 나머지 문제 이제 19번부터 22번까지 오늘은 단 네 문항을 풀 건데 선생님이 좀 지난 시간에 18번째 문제까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두둑하게 풀었던 이유는 오늘 좀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을 좀 정확하고 뭐 정확하다 뭐 제가 안 정확한 적이 있나요? 정확하다기보다는 좀 제가 이 문제를 실제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할수 있겠더라라는 거를 조금은 그래도 납득이 가능한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풀이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풀 문제들은 조금은 이제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좀 소모되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한번 오늘 좀 이번 이 3회차 모의고사의 마지막을 좀 장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49페이지에 있는 18번 문항 선생님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0분의 0 꼴이라고 하는 부정형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잠시 후에 21, 21번 문제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때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어지는 19번 문항서부터 오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되게 반가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소급 적용되어 있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방정식 x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0 플러스 k 이꼴 0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k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통째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헤비하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 방정식의 해를 x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0 이꼴 마이너스 k로 해석해 주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왜냐? 그렇게 되면 x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이 4차 함수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 혹시 여러분들 눈치 조금 채셨나요? 여기 지금 짝수 차항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y축 대칭인 함수가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y꼴 마이너스 k와 만나는 그 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일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약간은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무슨 적어도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다라는 말이 뭐죠? 그냥 서로 다른 실근이 세개 이상이다 이 말이죠. 이 되도록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라 이랬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그래프 그리고 이 마이너스 k를 가로선으로 해서 내가 어디다가 둬야지 세개 이상의 점에서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날 건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를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를 그리려면 빨리 얘를 미분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y를 한번 미분해 봤더니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x 그다음에 여기 2x로 한 번만 묶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x로 묶게 되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돼서 지금 여기에서 근이 되는 부분이 0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5라고 하는 다소 뭐 아주 예쁜 그런 값은 아니네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게 y축 대칭인 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5,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5니까 아마도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것으로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디일까요?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비너스 루트 2분의 뭐하러 유리화를 해요? 그냥 우리는 알기 편하게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는 x 이퀄 0이기 때문에 y 절편 부분은 여기다가 0을 넣어주면 10이라는 거 금방 구하실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10이라는 거알 수가 있고 지금 여기 극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완전 좌우가 똑같을 건데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5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선생님이 넣어봤더니 그 값이 4분의 1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가 4분의 15예요. 그리고 여기가 10이에요, 지금. 자, 이제 우리 지금부터 마이너스 K를 어디다가 둬야 될까? 그래야지 우리가 3개 이상의 점에서 만나지? 라고 봤더니 일단 여기는 만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분의 15, 10, 아, 선생님 잘못 쓴줄 알았네. 그쵸? 4분의 15가 10보다 작은 거 맞죠? 네, 아이고, 잘못 쓴줄 알았네. 여긴 4분의 40이니까. 자, 그럼 여기가 4분의 15에 딱 다음에 두 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크면 4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4점, 4점, 4점, 4점 괜찮고, 3점도 괜찮아요. 여기 3개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아, 여기에서 제가 마이너스 K의 범위를 잡아보면, 4분의 15보다는 확실히 커야 되고, 10까지는 괜찮고, 요렇게 되겠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K의 입장에서 써보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10보다는 같거나, 크고, 마이너스 4분의 15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이 값이 우리가 대충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3.11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그 K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해가지고 어디까지? 마이너스 10까지. 어차피 이거는 4부터 10까지의 개수를 세는 거랑 똑같으니까 최종적으로 몇 개가 되냐면 7개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요 정도? 예, 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풀수 있었던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이제 이 그래프의 지금 식을 보고, 아, 이 지금 함수는 y축 대칭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양을 띠겠더라.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조금 눈에 익혀두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좀 공부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선생님과 함께 19번 문항을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단답형 문제니까 뭐 그냥 정수에 K의 개수는 7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총평, 3회차 총평 토파보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 문제가 박스 채우기 문제로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가나다를 채워야 되는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풀어보니까 지난 회차, 2회차의 20번보다는 확실히 좀 무겁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조목조목 따져보고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읽어봤더니, 첫째 항이 5분의 2인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죠. 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국민적인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SN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식을 만족한다라고 했다. 저도 처음 봐요. 그랬을 때요 값을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속으로는 낸들 이런 걸왜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뭐 어쩌겠어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이제 follow me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봤더니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는 SN-SN-1이므로 이거 뭐 알겠다. 그리고 요 식을 정리했더니 요 식이 됐더라. 그럼 말 그대로 우리는 정리를 하면 되죠. 그럼 내가 이제 가라고 하는 이 네모 박스를 채우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위식을. 왜? 써있잖아요. 한국말로 정리 이렇게 써있으니까 정리를 해라. 그럼 여러분이 이제 모든 변에다가 3을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을 곱하게 되면은 3an은 n 곱하기 2n 플러스 1an 마이너 n-1 2n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n 마이너스 1. 뭐, n이 뭐, 2 이상, 뭐, 이런 말은 제가 굳이 쓰지 않을게요. 그럼 어차피 요거를 이쪽으로 보내보고, 이쪽으로 빼보면,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2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 a n은, 제가 이걸 이쪽으로 넘긴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가 n 마이너스 1에 2n 마이너스 1에 a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분명히 저게 a는 an-1 곱하기 가.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에 알맞은 식을 fn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여기를 봤더니, 2n이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딱 되는 거야. n-1, 2n 플러스 3으로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약분이 되는 이런 형태였다는 얘기.

얘기네. 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알게 됐느냐. 아, AN은 내려가면서 EN 플러스 3분의 EN 마이너스 1 곱하기 AN 마이너스. 아우, 이렇게 생긴 게 굉장히 이상하다. 근데 이게 바로 뭐였냐면, 그게 바로 가에 들어가는 박스였고,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아, 우리가 그렇게 찾던 FN이구나. 일단 이걸 먼저 찾게 돼요. 알았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지금 첫 번째 여기까지 이제 파트까지는 온 거예요. 어, 알겠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AN은 요거이므로. 그럼 지금 여기 가만히 보니까 A1은 아까 전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항 조건을 줬거든요. 초기항. 5분의 2라고 첫째 항을 줬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다 잠깐만 써볼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A1분의 A2, A2분의 A3, A3분의 A4 해가지고 마지막 AN-1분의 AN까지.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 결론적으로는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줘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까지 넣은 것까지 하고 있냐면 AN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EN 플러스 3분의 EN-1까지 가는 거죠. 그럼 제가 요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좀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A1은 5분의 2가 되겠고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가 A1분의 A2로 할 건데, 그건 여기다 2를 넣은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다가 2를. 아니, 여기 A1분의 A2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 내려갔을 때 밑에 있는 게 A1이 되려면 N은 2여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거 2 이상의 지금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였으니까. 정신 안 차려요. 자, 그럼 여기다가 2를 함께 넣게 되면 얼마예요? 7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7분의 여기는 2를 넣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혹시 규칙상 찾았어요? 여기가 지금 2씩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다음은 9분의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1분의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3분의 9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위에는 지금 3만큼 증가하고, 아, 미안해. 위에도 이만큼 증가하고, 밑에도 이만큼 증가하는 이런 거죠. 그럼 속어가 분명히 될 건데, 어떻게 되나 봤더니, 7, 7. 9, 9. 그러면 11, 11.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5,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2하고 3은 절대 지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앞에서 두 개가 안 없어지기 때문에 뒤로 가가지고도 밑에 두 개가 남을 거예요. 제가 이거 대칭 구조로 남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여기가 1이었었으면 더 이제 이 규칙상 딱 맞아 떨어지는 건데. 왜? 그러면 1, 4, 5, 7, 9, 5, 7, 9, 11, 13 규칙상 딱 맞으니까. 근데 어쨌건 두개 남는 게 2하고 3이 남는 거는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요거 마지막 앞부분이니까 요거 앞에는 그럼 2만큼 뺀 거니까 여기에 2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3이 있었을 거고, 2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2n 플러스 3분의 여기가 2n 마이너스 1 됐을 거고,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없어졌을 것이다. 대칭성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남았을 것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저이 부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딜 가니? 지금 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가 뭐냐, 요걸 정리했더니, 결론적으로는 나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가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분의 6이 되더라.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gn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가 gn인가 봐. 요렇게. 여기 지금 gn이라고 한다. 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sn은 3분의 n 곱하기 2n 플러스 1 곱하기 나. 나는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겠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얘를 만족시키는 지금 k 값은 이제 다다 이러면서, 다에는 들어갈 숫자가 딱 m으로 나와야 된다 이랬으니까, 일단은 먼저 s6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s6는 여기다가 넣어보게 되면, 3분의 6 곱하기 여기가 13이 될 거고, 지금 나에다가 내가 지금 n에다가 6을 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6을 넣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13이 되는 거고 여기는 15가 되는 거니까 13 곱하기 15분의 여기가 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6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3, 5, 그다음에 3, 2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S6는 5분의 4가 되겠네요. 선생님 맞겠나? 네. 그러면 그 5분의 4가 6 곱하기 ak 더하기 ak 플러스 1 더하기 ak 플러스 2다 이거예요. 그러면 ak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의 an이 이게 an이었거든요. 나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k 넣고 여기다 k 플러스 1 넣고 여기다 k 플러스 2를 넣어가지고 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을

계속 더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내가 이거를 부분 분수로 찢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여기서 여기 빼면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2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 2m 플러스 3분의 1, 일단 요렇게 바꿔주고 우리가 출발을 해줘야 되겠다. 자, 우리가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넘어가니까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넘어와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제 진술이 뭐였냐면 6 곱하기 여기가 AK, 그럼 여기다가 K를 넣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3을 앞으로 빼보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18이 되면서 18 곱하기 여기다가 AK, K를 한번 넣어보게 되면 여기가 2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 2K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봐라 하는 순간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넣는 순간 이거와 맞물려 떨어지면서 그만. 이렇게 연달아 소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남을 거냐면 맨 마지막 번째 친구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다가 여기 n에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 AK 플러스 2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K 플러스 2를 더한 것만 맨 마지막에 남을 거예요. 여기다가 K 플러스 2를 넣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2K 플러스 7이 되겠죠. 요것만 남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쓴이 부분이 이 부분이 뭐냐면 합해서 6 곱하기 AK 더하기 AK 플러스 1 더하기 AK 플러스 2라고 하는 지금 우리 네모 박스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얼마여라? 아까 전에 S6라고 했는데 S6가 얼마? 5분의 4라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구해놨어요. 그래서 이 값이 5분의 4가 되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을 보면 2K 플러스 1 빼기 2K 플러스 7분의 1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마무리 좀 잘해야 돼. 얘들아, 조금만 호흡이 길어요. 2K 플러스 7분의 통분할하게 되면 여기에 2K 플러스 7이 올라가고 여기에 2K 플러스 1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6이 되는 거고 곱하기 18, 요 앞에 있는 18까지 해줘서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5분의 4가 되겠다. 요렇게 되는 요런 상황이거든요. 어때,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요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2, 그리고 여기가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번더 약분되면서 여기가 9가 되는 거니까 요 27이 이쪽으로 가면서 2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값이 3 곱하기 5 곱하기 9랑 똑같은 요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때?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출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그 K의 값이 자연수 K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자연수고 여기도 자연수인데 정확하게 몇 차이? 6 차이가 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얘들 지치면 안 돼. 속상해, 선생님. 그럼 여기가 9 곱하기 얼마야? 다 왔어. 15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이게 지금 몇 차이예요? 6 차이구나. 아, 이게 9고 이게 15여야지 말이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K값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따라서 K값을 구해주시게 되면 여기서 K값이 너무나 아름답게도 2, 4, 8 더하기 1 해서 K값이 4가 되겠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파이널 질문을 한번 보면 선생님 어차피 아까 전에 화면 지나갔으니까 써볼게요. 따라서 마지막 질문이 12 곱하기 G4분의 F4, 원래는 M인데 그 M이 K값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으니까 요 값을 구해라 요거거든요. 요것만 구해주시면 여러분들 문제는 없습니다. 잠깐만 이쪽으로 와볼까요? G에는 요거였고요. F에는 요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넣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거기다가 44 넣으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을 구해주시게 되면은 126이 되겠다. 그러니까 자소, 박스 채우기 문제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거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정리하라는 거 정리하고 축차 대입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축차 대입한다라고 선생님이랑 배웠죠. 축차 대입할 거 축차 대입하고 찢을 거 찢어주고 계산해 줄거 계산해 주고 방정식 풀어주고 근데 조금 이제 우리 중위권 친구들이 이게 4점짜리 문제다 보니까 여기가 얼른 넘어가야지 21번과 22번을 보든지 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여기서 걸림돌이 됐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계산이 조금 헤비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산이 어려운 거는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게더

어렵지? 그냥 계산을 꾹꾹 눌러서 끝까지 가져가는 거는 지구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마지막 파이널 정답,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126까지 정확하게 답을 내는 것. 이게 M이었으니까. 그렇게 내는 것이 중요했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조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난번 박스 채우기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네모 박스 채우기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두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도전해 봅시다. 가볼게요. 자, 우리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21번 문제와 22번 문제를 제가 봤을 때, 저는 21번 문제가 월등히 어려웠다고 보여져요. 얘가 훨씬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제를 일단 읽어보고 도저히 내가 이 문제를 풀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 다 버려, 이러지 말고, 내가 오히려 다음번 문제 22번은 생각보다 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22번 문제를 조금 더 도전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이제 우리가 다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걸 조금 잘 생각해 주면서 우리 이 문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도전. 자, 해보겠습니다. 자, 21번. 하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 생각의 알고리즘을 좀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흐름을 좀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fx가 0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 근하나를 끊는 그런 fx가 있나 봐요. 근데 이 문제를 풀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금 뭐랄까, gx를 만드는 구조를 가만히 보면 어떤 A라는 그 수를 기준으로, 근데 A는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좀 놓치지 않게끔 이렇게 한번 표시해주고, 그 A의 왼쪽에서는 그냥 fx를 그려요. 근데 멀쩡히 있는 L을 갖다가 갑자기 x가 A부터 딱 출발해서는 위로 4만큼 들어 올려라. 이건 무조건 끊어질 수밖에는 없죠. 왼쪽은 FA일 거고, 오른쪽은 FA 플러스 4가 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끊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운명 자체가 뭐예요? 불연속입니다. 요런 걸알수 있어요. 그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뭐하러 하는 거니, 지금? 왜 올리니? 하지만 우리는 일단 문제를 풀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너무 화를 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오히려 도움을 주는 애죠. 4차 함수야, hx. 왜? 비분가능하고 연속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나는 괜찮은데 가가 어려웠을 것 같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눈치가 있으면은 이거 정말 내가 모든 t를 다 따져보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리미트 x가 t로 갈때 gx분의 hx의 값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값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x equal t로 갔을 때이 hx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ht 값이 있겠죠. 근데 gx가 문제죠. 왜? 이게 일단 불연속인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아, 문제가 돼서 내가 이 조건, 이 존재하게끔 조금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아, 일단 t 꼴 a에서 조절을 해줘야겠다. 왜 제가 이 a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gx가 끊어져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는 없어요. 지금 문제의 구조로 봤을 때. 거기 부분이랑 또 하나가 있죠. 뭐죠? 바로 GT가 뭐가 되는 경우? 0인 경우. 그래서 일단 내가 조사를 할 건데, 아, 우리가 그 사건이 뭐 일어났을 때 범인을 찾으려면 용의자부터 취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이. 아, 그렇구나. 선생님이 지금 탐정을 하시는, 오늘 지금 선생님 굉장히 탐정 같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선생님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또 메이크업 해주시고 해주시는 분께서 좀 탐정 이미지로 좀 가봐야 된다고 제가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했더니 자 t 이퀄 a 네 감사합니다 자 gt가 0인 곳 일단 이 부분이 의심이 된다 suspicious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힘들 것 같아요 네, 절대 범인을 밝히는 거는 쉽지 않아요 해놓고 문제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hx가 K가 되는 그러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K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게 뭔 말이지? 그러니까 가로선을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잠깐만. 지금 hx가 뭐냐면 4차 함수거든요. 잠깐만. 4차 함수 모양이
뭐 요렇게 생긴 게 있고,

0: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W 모양이 있는데, W 모양이 좀 이렇게 굉장히 또 이렇게 대칭인 예쁜 구조가 있고, 이런데, 내가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세점에서 만나는 점이 아예 없어, 여기 둘은.
1: 달락.
0: 아니띵, 아니띵, 아니띵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요런 데서는 세실근을 가져요. 또 요런 데서도 세실근을 가져요. 근데 하나밖에 없대. 이것도 아니야. 이거구, 아, 요거네. 아, 그러니까 이 나에서의 진술은 이해가 됐어. 이 HX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완벽하게 대칭 구조인 W 모양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다. 요런. 여기 높낮이가 딱 맞아떨어지는. 요런 모양이다. 누가요? HX. 그리고 또 출제자가 나한테 뭘 줬냐면요. H4가 36이라고 하는 또 H에 관련된 조건을 하나 줬어요. 근데 나보고 H6의 값을 구해라 이랬으니까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일단 했냐면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식이. 그래서 거기다 6을 넣은 값을 구해라. 근데 이제 이게 보기 선택지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찍을 수도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조금 어렵긴 어렵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GX를 알아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일단 GX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GX는 누구를 가지고서 만드냐면 저 FX를 가지고서 만드는 거라서요. 제가 F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요? FX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x제곱 곱하기 x-3이니까 0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 근 하나를 끊어요. 그럼 0에서 이렇게 뭉개치고 내려오다가 3 하나 끊고 요런 구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여기 비율 관계 선생님이 학습 자료실에 올려줬던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땡! 봐야죠. 여기가 지금 중근으로부터 2대 1이기 때문에 아, 여기가 2일 거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어디가? 극소를 갚는 부분이. 그리고 그때 함수 값 잠깐만 골라볼까요? 왜 골라보냐면 내가 4만큼 들어 올릴 거라서 의미가 심상치 않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2를 집어넣게 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요걸 알게 돼요. 그러면 지금 잘 봐봐요. 잘 봐봐요. 근데 이제 또 합리적인 의심. 제가 a를 0의 오른쪽 부분, 여기 지금 a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잘라가지고 요만큼을 뒤에 있는 부분을 4만큼 들어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어디냐? 2하고 3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왜? 제가 얘기했죠. 특수한 경우를 먼저 해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왜 이제 와서 딴말 하면 안 되죠? 우리 풀어보자는 의미니까. 틀려도 괜찮아. 다 틀려. 이 문제는. 그러라고 낸 문제예요. 정말 이제 우리가 그 옥을 골라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일단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먼저 첫 번째, A가 한번 2라고 해볼까?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해보고 싶은 거는 A가 3인 부분이거든요. A가 일단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2에서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2에서 여기가 끊어져 있으면서 2가 요렇게 올라가줘서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렇게. 왜냐면 여기 지금 4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2예요. 여기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뭘로 추정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 맞죠? 등호가. 이게 지금 내가 GX를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다고 했을 때 잠깐만. 요게 만족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게. 그럼 보니까 문제가 돼서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랑 여기예요. 0하고 2예요. 그러면 일단 먼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gx 분의 hx의 값이 존재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 여기 0에서 무슨 근 가져요? 중근 가져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거든. 자면 안 돼. 빵빵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HX도 빵빵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아 내가 여기서 뭘 알게 됐느냐? HX는 X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건데 요래야 돼요. 이 값이 존재하려면 고로 괜찮? 됐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지점이 2라고 하는 지점이죠. 근데 2라고 하는 지점이 뭐가 문제냐? 오른쪽

돼야 된다는 거죠. 비록 여기에 HX의 운명은 끊어져 있을지라도. 그러면 내가 여기서 봤어요. 자, 2의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옵니다. 근데 얘가 여기 0에서 뭉개지죠. 오른쪽 부분에서.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에서 중근을 가져요. 빵빵 이렇게 중근을 가는다고요. X 이퀄 2에서. 왜냐하면 HX는 연속이 함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구분이 없어요. 그냥 2라고만 생각해도 돼요. H평. 그러면 얘도 뭐여야 되냐면 2에서 빵빵 이렇게 해줘야지 일단 이 값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지금 뭐 했냐면 어쨌건 간에 이 값이 존재해서 이 값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 값이 존재하는 것만 따져봤더니 X 이퀄 2에서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럼 벌써 HX가 메꿔지죠. 요렇게 메꿔지죠. 내가 이 값이 같은지는 모르고 이 값이 일단은 존재해야 될거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거가 어떻게 같겠어요. 이 값이 존재하고 그게 얘랑 같아야 돼. 그럼 물론 얘랑 같은 것까지 가야 되지만 일단 이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밑에서 빵빵 거리니까 위에서도 빵빵 거려야 되는데 벌써 끝나버렸어요, HX가. HX는 뭐라고 했어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함수. 어? 얘인가? 그랬는데 내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래,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어. H4가 36이래. 그래서 내가 여기다 살짝 한번 4를 한번 넣어봤어. 그럼 여기, 죄송해요. 넣어봤어요. 16 곱하기 4. 너무 흥분을 안 할게. 선생님, 64예요. 16 곱하기 4. 다시 봤어요. 16 곱하기 4. 물론 네가 여기서 답을 빡 찾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어떡하니? 36이 아닌데. 그럼 얘가 아닌가 봐. 어떡해. 다음 도전. A가 3인가 봐.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할수 있어. 자, A가 만약에 3인 경우를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0에서 뭉개지면서 3까지는 와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뻥 이러면서 이렇게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함수값이 4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0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이게 뭐라고 추정? 이게 내가 GX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임했어. 임했어. 뭘 했냐? 여기서는 이게 존재하려면 x제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걸 굳이 또할 필요는 없어. 여기 때문에 hx는 일단 모름지기 x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었으면 아까 전에 3, 여기 이제 이번엔 3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럼 잘 봐봐요. 리미트. x가 3의 오른쪽으로 올때 gx분의 hx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의 왼쪽에서 올때그 gx분의 hx가 서로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오른쪽 부분은 전혀 문제 없어요. 왜냐면 오른쪽 부분이 얘 어디로 가요? 4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뭐가 되냐면 H3의 값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H3으로 이제 이 값은 수렴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잠깐만. 이 X가 3의 왼쪽으로 갈 때는 여기가 0으로 가. 빵! 이러면서 한번 경적을 올려버렸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HX도 존재하려면 빵! 이러고 움직여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X-3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값의 존재성 때문에. 지금 같다가 아니에요. 존재성. 그러면 존재성 때문에 여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얘가 0이 돼버려요, 갑자기. 아, 중요해, 중요해, 중요해. 자지마, 다시. 봐봐. 지금 여기 X가 3의 왼쪽으로 갈때 GX가 이미 벌써 경적을 올렸어요. 빵!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빵! 그래서 X-3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여기가 0이 돼버린다고. 그럼 내가 이 값이 0이 된다고. 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얘가 한번더 빵! 빵! 이렇게 내가 되는 0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됐어, 됐어. 다 지켜보고 있다. 여기. 그럼 이번에 이건가? 그래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다가 4를 넣어봤어요. 도대체 누구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아, 이거는 A가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 보다. 애매한 데 있구나. 그럼 내가 애매한 곳이 어딜까요? 뭐 요런 데 아니겠어요? 요런데? 요런데? 근데 내가 이거를 세 군데나 사실 해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0,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 사고 실험을 하는 거야. 갈릴레오는 아니지만 조금만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0하고 2 사이에 애매한

곳에 있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가면서 이가 중근으로 이렇게 접해버려요, 여기가. 지금 제말 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X 이퀄 2에서 경적을 두 번이나 올렸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요거 안 된다며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을 순 없어요. 그러면 요런 데 있어가지고 좀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아까 전에 혹시 그3 기억나세요? 3? 그러니까 요런 데 아니면 요런 데 있을 거라고 제가 추정이 가는 거죠. 일단 먼저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3의 오른쪽 부분. 뭐둘 중에 하나만 되겠죠. 답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돼서 답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추정을 한 거냐면, 만약에 A가 2하고 3 사이가 되면 어떻게 되지? 일단 이거 먼저 해보는 거죠. 안 되면 이제 3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만 해놓으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Done. 할수 있겠어요? 봐봐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서 0을 한번 찍고, 2에서 내려왔는데,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요렇게 딱 건너뛰어버리는 요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죠. 여기가 지금 4보다 간격이 적기 때문에 더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디가 되는 거냐면 애매한 A죠. 2하고 3 사이에. 그럼 요렇게.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잘 봐봐요. 제 말을 잘 들어봐요.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여기서 내가 소급 적용한 건 뭐냐면 HX가 여기 때문에 X제곱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오른쪽, 왼쪽 부분만 제가 따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말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리미트, 잘 봐, 이제 거의 다 왔어. X의 A의 오른쪽 부분에서 GX분의 HX를 하고요. 이 값이 리미트 X의 A의 왼쪽 부분에서 GX분의 HX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가보죠. 근데 이번엔 다행인 게, 오른쪽 부분도 어떤 값을 갖고 있고,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베타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요 값이 알파로 가고, 요 값이 베타로 가고, 위에가 HAHA예요. 왜냐면 H는 연속이고, 극한값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오른쪽 극한이나 왼쪽 극한이 같거든요. 그럼 분명히 알파하고 베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A를 넣었을 때 같다는 얘기는, 아, 여기서 내가 HA가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내가 X-A라는 근을 하나 알면 나머지 그럼 근은 뭐지? 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선생님?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잠깐만. 나뭐 이용 안 했나? 라고 봤더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모양이어야 돼요. 이 모양이어야 돼. 잠깐만. 그러면 지금 잘 봐. 저게 0에서 중근을 갖는다고 했고, A에서 근 하나를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 잘 봐봐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인 거 아니면, 0에서 중근을 갖고 A에서 근 하나를 가져? 아, 요게 요런 모양일 수밖에는 없겠네. 요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봐봐요.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 봅시다. 뭐가 조금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낫나요? 전 얘가 더 낫던데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속으로, 아, 그러면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한번 hx를 놔볼까? 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다가 그럼 뭐를 넣었을 때? 아까 전에 h4를 넣었을 때 36이 나온다라는 걸로부터 여기서 a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 잠깐만 그거 좀 갖고 올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36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그 A값이 딱 2분의 5가 나오는 거야. 여기 사이에 있는. 요렇게. 나 얘인 것 같다. 이게 정답인 것 같다.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아, 너구나. 이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조건에 만족시키는 게 드디어 하나는 나왔다. 그렇다면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였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에 이번엔 여기가 x마이너스 아니라 a도 근이고 마이너스 a도 근이고 해야 되니까 왜냐면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렇게 이제 그 hx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 hx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h4가 36이 되는 a 값을 나중에 한번 구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해봤더니 a제곱이 4분의 55라고 하는 예쁘지도 않은 숫자가 나올 뿐더러 a제곱이 아까 전에 제가 얼마라고 했죠? 4분의 55라고 했잖아요. 그럼 4분의 55는요. 지금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지금 벌써 10도 넘어가요. A가 지금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제곱이 그래봤자 9보다 작아야 되는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요 경우가 아니에요.

아니구나, 요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제 말은. 이게 정답이었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아, hx가 x제곱의 x-2분의 5의 제곱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얼마 넣어달라? 6 넣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h6를 계산해 주시게 되면, 아, 이게 정확하게 36 곱하기, 여기가 2분의 12 아닙니까? 그러면 2분의 7의 제곱이 되면서 최종적인 정답이 441이 나오는 요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 요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안 해본 게 하나가 있죠. 안 해본 게 하나가 있죠. 잠깐만요. 그러면 3보다 큰 부분에서는 왜안 될까? 그러면 일단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나 이렇게 중근 가져야 된다는 건 불변했고, 그다음에 여기가 뭐가 문제가 되니까 내 이론상 x-3도 일단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뭔가 이 오른쪽에 있는 a가 문제가 되니까 x-a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걔가 만약에 0을 중근으로 갖고 또 다른 근을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가져야지. 여기 오른쪽에서 두 개가 나와봤자 의미가 없어요. 뭐 어떻게 됐던가. 안 되는구나. 바로 알았다는 거죠, 선생님은. 그러니까 극한의 그 빵빵 이 이론을 모르면 제한 시간 내에 풀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리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한테 서술할 수도 없고, 이거냐, 이거냐, 또 약간 양자택일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요 모양보다는 요 모양이 조금 더 친숙하지 않을까. 했다가 안 되면 다시 하면 돼요. 까짓 거.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서 도전을 해줬다면, 이 험난한 산을 한 번쯤은 넘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런 좀 여러 가지, 네, 굉장히 약간 비터스윗 그런 표현이 있어요. 비터스윗 쓰면서 달콤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약간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1번. 한 번만. 딱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호흡을 가다듬고,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이렇게 조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가 비록 A 이골 3이라고 하는 틀린 부분에 대한 이제 제가 가치 판단을 했지만, 그 과정 중에서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알고리즘이 나왔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알고리즘을 잡았다는 거, 요거 한 번만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요 3회 차에서 가장 복병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다행히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풀 22번 문항은 요거보다는 충분히 월등히 할 만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렛츠고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는요, 제가 어떤 문제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딱 떠올랐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돼지꼬리 뿅뿅 해주시고요. 26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26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의 22, 22번 문항이 굉장히 갑자기 주마등처럼 흘러갔던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그 나온 알고리즘이 유사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그 문제 선생님이 학습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서 한번 요 문제 선생님의 해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까지 같이 겸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베베, 이제, 베베가 뭐예요? 배로 공부가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y는 로그 2의 x. 왜 너무 쉬워요? 그럼 서로 다른 두점 ab가 있다. a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여러분 이런 거 바로 아실 수 있죠. 뭐하러 로그 2의 x를 대칭이동합니까? 그것이 바로 aka 지수함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수함수, 그리고 그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요? y는 2x제곱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그 점을 각각 c라고 할 때,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B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다. 일단 여기까지. 잠깐만, 1번. 나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것 같아. 선생님이 작도 하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뭐, 우리가 지금 그래픽 계산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픽 계산기가 아니고,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못 그리다 하더라, 완벽하게는 못 그린다 하더라도, 일단 바람직하게, 있음직하게는 그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로그 2의 x를 그리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기준선 하나를 잡았는데, 그 기준선이 y 꼴 x여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일단은 우리가 그 역함수를 만드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y는 x를 먼저 그려보죠. 그리고 얘를 대칭이동했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이거는 y는 2x죠.
뭐 이런 모양이겠다. 어때? 괜찮나요? 네, 화면에서 나쁘지 않게 보여집니다. A와 B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잘은 몰라요. 지금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일단 찍어봐야 되니까 여기를 A라고 한번 찍어보고 여기를 B라고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그 점을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가 직각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걸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A를 대칭 이동시킨 점을 C, 그 다음에 B를 대칭 이동, 대칭, 말도 안 나오네. 대칭 이동시킨 게 D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Y는 이 X제곱 위에 있겠죠? 그랬을 때 일단은 문제에서, 잠깐만 이제 제시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를 봤어요. 나를 봤더니 선분 CD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하는구나, 너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CD의 중점이 M이다. 여기가 M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M은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으로 따지자면 C와 D의 좌표를 알아야 되거든요. 나 좌표 설정해야겠다는 생각할 수 있고, 이 M의 그 중점, 그러니까 중점을 M이라고 하고, M을 지나고 Y축의 평행, 제가 잘 말씀드렸죠. Y축의 평행은 요거예요. 그거를 요렇게 제가 그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가 M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기 조금 밑에 이제 이 X제곱을 지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P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쭉 내려가가지고 X축과 만나는 점을 H라고 하면, P라고 하는 이 점이 MH를 1대 4로 내가 내분을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ABDC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제가 지금 여기 선택한 것처럼 A의 X좌표가 B의 X좌표보다 작다. 끝났어요. 여기가 1대 4다.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 이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이쪽 화면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1번 작도하쇼. 그다음에 2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어렵지 않게 풀 거거든요.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와 주시겠어요? 자, A와 B의 좌표를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A를. 그러면 A, 로그 2의 A라고 두겠습니다. 낸들 아나요? 이 A가 뭔지?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을 B, 로그 2의 B라고 하겠습니다.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게 대칭이동하면서 C하고 D로 넘어갔기 때문에 C는 X와 Y의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A가 되겠고, 당연히 이거를 2의 X제곱에다 얹으면 A로 내려오는 거, 뭐 식으로도 확인 가능하고 점으로도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D라고 하게 되면 얘는 로그 2의 B, B.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건 진짜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일단은 먼저 제시문 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AB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AB의 기울기는 요거 두개 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 개를 가지고서 어떤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느냐? B-A분의 요거에서 요거를 뺄까요? 그러면 로그 2에 근데 빼다 보니까 로그 2에 비해서 로그 2에 A를 빼게 되면 로그 2에 A분의 B거든요. 한 번에 쓸게요. 어차피 우리가 식을 최대한 정리하니까. 그러면 이게 3분의 1이다. 요런 이제 우리가 일단 요식을 얻어요. 그게 제시문 가를 통해서 요 AB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다라는 거를 제가 소급 적용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금만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 결국 3배에 로그 2에 A분의 B가 요렇게 이게 B-A다라고 하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요. 얘들아, 할수 있어. 조금만 견뎌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봐봐요. C하고 D의 일단 중점의 좌표를 내가 먼저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점의 좌표 M은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그 M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와 이거를 더해서 2로 나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두 개를 더하니까 로그 2의 AB야.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2분의 로그 2의 AB거든요. 컴마. 요거 두 개니까. 2분의 A 플러스 B거든요.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잘 봐봐요. 여기 지금 이 P라고 하는 점 있죠? P라고 하는 점. 이 P는 어디 위에 있냐면, M하고 X좌표를 공유하면서, H, X좌표도 똑같이 이거죠. 지금 선생님 말 따라옵니까? 근데 얘를 공유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게 y는 2의 x제곱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일단 요거는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디다가 집어 넣을 거냐면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여기다

여기다가 얹어서 넣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쓰는 게 낫겠냐면, 로그 2의 루트 AB라고 쓰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야 얘를 여기다가 얹으면 바로 그때 y 값이 루트 AB가 나온다 이말 아닙니까? 이게 P의 좌표입니다. 잠깐만. 나이 P의 y 좌표를 알았는데? 그럼 잠깐만. 이리 와봐봐. 이리 와봐. Come on, come on, come on. 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P의 y 좌표까지가 4라면 이 m까지의 y 좌표는 그것의 4분의 5를 곱하면 된다라는 게 바로 1대 4로 내분한다는 거에 적용값 아니겠니? 4, 5. 4분의 5를 곱한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의 4분의 5배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관계식이죠. 이게 4분의 5배다. 뭐에? 루트 AB에. 뭐 굳이 괄호 쓸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약분 되고 얘가 2분의 5가 되거든.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 당황했을 수 있어. 왜? 어차피 AB에 관련된 두 가지 정보를 다 찾았기 때문에 일단 답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걸 루트 AB로 나눠보세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루트 AB 분의 A 플러스 B가 2분의 5라는 뜻이고, 여러분, 여기를 갖다가 조금만 정리를 해보시면 얘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A이기 때문에 이게 루트 B분의 루트 A 더하기 루트 A분의 루트 B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하고 얘의 관계가 뭡니까? 역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냥 바로 뭐 방정식 쓰지도 않고 그냥 바로 찾았습니다. 여기 지금 A보다 B가 더 크잖아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 여기가 A예요. 여기 A. 그다음에 여기 B. B가 지금 A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1보다 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고 얘가 2분의 1이면 되는 거죠. 뭐가 어려워요, 여기서? 하면 되는데.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얻게 되느냐. 루트 B가 2 루트 A이기 때문에 B가 결국에는 4A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답이 바로 나와요. A와 B가. 여기 4A니까. 여기가 4A잖아요. 그럼 여기 4잖아요. 여기 6이잖아요. 그럼 6이 B-A다. 바로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선생님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A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고, B의 값이 8이 되는구나라는 걸 일단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나 이제 우리 이제 뭐 구해야 돼? 뭐 구해야 돼? 자, 이제 끝났어. 끝났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나 이제 사각형 넓이만 구하면 돼. 사각형 넓이만? 그럼 나 이제 다 지워볼게. 다 지워볼게. 다 지워볼게. 이거 봐. 이러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이제 끝났어. 자, 이 상황에서 점의 좌표 이제 표시해 봅니다. 아까 전에 여기가 a, 로그 2의 a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2, 근데 맞네. 1. 그래서 내가 그림을 대충 맞게 그렸네. 그럼 여기가 2,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8, 3이 되는 거죠. 어때? 괜찮아요? 아까 전에 여기 봐봐. a가 이거, 여기 b가 8이고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2, 1이고 8, 3이에요. 로그 2의 8은 3이니까. 그럼 이게 대칭이동을 했으니까 여기는 얼마? 3, 8이 되는 거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1,2가 되는 거죠.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이 C하고 A하고 B하고 D로 이루어진 이 지금 사각형의 이름이 뭐냐? 등변사다리꼴이잖아, 등변사다리꼴. 여기 평행. 그리고 여기 길이도 완전히 같고, 넘어갔으니까. 등변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더하기, 그러니까 두 밑변의 합 곱하기 높이. 그러면 두 밑변이라고 하는 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한 번만 도움을 줘봐봐, 선생님한테. 그러면 요거 길이 구하는 거는 빼가지고 제곱하고 빼가지고 제곱. 여기 루트 2야, 루트 2. 그럼 여기는 빼가지고 하게 되면 5고, 여기도 빼가지고 5 하면 5잖아요. 됐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여기가 5루트 2라는 얘기예요, 5루트 2. 그러면 일단 2분의 1 곱하기, 나 이제 답 나오는 순간이야. 그러면 이제 밑변을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여기가 6루트에. 나 이제 뭐만 곱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제 이 등변사다리꼴의 높이만 구하면 돼요, 높이. 근데 그 높이가 뭐냐면 여기다 이 말인 거죠. 요게 높이죠, 요게.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그대는? 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게요 라고 나와야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 봐봐. 여기 중점 좌표 구하는 거 시군중 먹기죠. 여기 중점 좌표 구하는 거 시군중 먹기죠. 구해봅시다. 1,2하고 2,1을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3, 2분의 3이에요, 여기가.
됐고.

0: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3하고 8 더하면 11 나누니까 2분의 11, 2분의 11이죠. 물론 요거와 요거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도 되는데 어차피 요거의 x의 차만 내가 알고 있으면은 2분의 11에서 2분의 3을 빼면 2분의 8이니까 요 간격이 4거든요. 선생님 그걸 왜 말하시죠? 왜냐면 여기가 1대 1대 루트 2거든요. 이게 지금 y는 x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45도거든요. 그래서 비율관계를 조금 이용한다 그러면 4대 4루트 2니까 높이가 얼마 바로 4루트 2다. 요렇게 찾아낼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빼면 얼마예요? 4. 그럼 4의 제곱 16. 4의 제곱 16. 그럼 루트 32. 4루트 2. 이렇게 하셔도 되고. 됐다. 요게 바로 사각형 모의 넓이 A, B, D, C의 넓이 S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러면 2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없어지면서 6, 4 얼마? 최종적인 정답 24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설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학년도 9월 22번에서도 저는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의 교훈을 정확하게 느꼈고 너무나 그 제시문에 대한 그 정보들을 어렵게 너무 꼬장꼬장한 마인드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열린 마인드로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일단 주어진 상황을 작도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식을 세워주면 되지 않을 것인가. 근데 일단 이 문제가 그림이 없잖아요. 그 밑에.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그림을 잘 그리라고 제가 22번에서도 한번 얘기했었고 앞에 몇번 문제였죠? 10번 문제였나? 그때도 제가 작도는 좀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라고 봤더니 이런 그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너무나 이 로그 2의 x를 갖다가 대칭 이동시킨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국민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솔직히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로그 함수 배울 때 지수 함수 배울 때그 둘이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 너무 배우잖아요. 그리고 역함수를 만들어내는 기하학적인 방법이 y든 x든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얘기했던 뭐 중점을 구해라, 뭐 높이가 뭐 내분을 한다, 기울기가 어쩌고 저쩌고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반드시 모름지기 내가 점의 좌표는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 A하고 B를 몰라서 스타트했던 그 느낌 그대로 내가 A, 로그 2의 A, B, 로그 2의 B를 가지고서 기울기가 3분의 1이래, 그 다음에 그 중점 좌표와 P의 관계가 1대 4로 내분한대. 그래서 요 관계식까지만 내가 잘 찾아오면, 물론 요 부분이 조금 흔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결하는 거. 선생님, 제가 A 플러스 B가 2분의 맞죠? 2분의 5 루트 AB가 된다는 거에서 A와 B의 관계식을 찾을 생각을 못 했는데요. 끄적끄적. 그랬을 순 있죠. 왜냐면 이걸 나눠가지고 요 모양의 형태로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끝내나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관계식 하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다 뭔가를 대입을 해야 되니까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텐데, 그러면서 영특하게 얘를 자꾸 째려보는 거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풀라는 거지? 아, 역수관계? 이렇게. 그래서 관계식을 풀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묵은 체증이 싹 사라지는 마치 소화제를 먹었던 그런 느낌처럼 A 나오고 B 나오고, 나 이제 그러면은 여기 점에다가 넣어가지고 좌표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순탄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선생님은 보여집니다. 굉장히 또 교훈을 주면서, 네, 작년에 이제 9월달 모의고사 22번 문항에 좀 생각이 났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3회차 22번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회차인 4회차로 찾아올 테니까요. 좀잘 1회차, 2회차, 3회차 정리해 주시고요. 4회차는 조금 또 다른 마음으로 모든 문항을 좀 맞춰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적으로 좀 시도해 보고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향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어야 돼요.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잘 안 되는데 나 못해라고 생각하면 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자만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나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뭔가를 한다면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 집 아이들이 한번 저희 집 큰아이가 저한테 하루 되게 학교 갔다 왔는데 되게 우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엄마한테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울면서 엄마, 저 엄마한테는 말 못하겠어요. 이래요. 그래서 왜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엄마 속상할까 봐요. 이래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전 엄마 닮아서 달리기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운데 너무 사실 미안하기도 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엄마 안 닮았어. 엄마는 달리기 꼴찌했거든. 근데 너는 잘하는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너가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너 진짜 잘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엄마 꼴찌였어요. 그럼 저 엄마 안 닮았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해서 며칠 전에 학교에서 그 뭐지? 우리 뭐 팝스인가 뭐 그거를 했는데 셔틀런이라는 걸 했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봐도 저를 좀 닮았거든요. 근데 운동을 잘 못하는데 막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했더니 엄청 열심히 하고 그 전날 막 8시 반에 잠이 들어야 된대요. 내일 셔틀런 해야 돼서.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더니 글쎄 120개를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잠재력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아직 운동 잠재력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아 수학은 나 잘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아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내 잠재력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21번 문제부터 또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항입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요 부분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요 부분은 뭐죠?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SN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1항부터 21항까지의 합이 아니라 1항, 3항, 5항 이렇게 홀수 번째항들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 마음대로 해결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해결을 합시다. AN이라는 건 SN에서 S의 N-1을 뺀 게 맞아요. 다만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리고 A1은 S1으로 구하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N이라는 i는 SN은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N제곱에 S의 N-1은 3 곱하기 2의 N에다가 N-1이야. 그리고 빼기 N에다가 N-1을 대입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계산할 때 여러분이 지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때에는 지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같은 것만큼 묶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2의 n제곱만큼이 같다라고 보기보다는 n-1이고 n이 있을 때는 작은 걸 기준으로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러면 2의 n제곱은 2의 n-1제곱 곱하기 2니까 얘는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n제곱에서 마이너스 n-1의 제곱이잖아. 제곱 빼기 제곱이야. 합차 공식입니다. 그래서 n 더하기 n 빼기 1이고 이제는 여러분 알겠죠. n-n 빼기 빼기 1이라서 어차피 이 부분은 1이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아까 지수가 작은 걸로 묶어내면 이렇게 계산이 조금 더 심플해져요. 그러면 남은 건 뭐냐면 3 곱하기 2의 n-1이죠. 3 곱하기 2의 n-1제곱이고 여기는 플러스 2n-1이 되는데 n이 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얘가 an이에요. 자, 그리고 a1은 반드시 s1을

이용해서 구해줘야 돼요. SN 다시 한번 써볼게요.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N의 제곱입니다. 얘는 3 곱하기 2 더하기 1이라서 여기는 얼마? 7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지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 A1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2의 0제곱 1,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이라 얘가 4가 돼. 4랑 7이랑은 같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항부터가 맞고 이때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7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을 볼게요. 문제는 뭐냐면 A1, A3, A5, A21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A1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우리가 걔네들을 더한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론 예쁘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얘가 2K 마이너스 1 또는 2K 플러스 1이다 라고 놓고 일반항을 구해줘도 되는데 저는 보통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그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N이 3 곱하기 2의 n 1제곱 더하기 2n 1이라고 했을 때 나는 A3은 얼마냐면 3 곱하기 2의 3 1이라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 1이 됩니다. A5는요. 3 곱하기 5 대입하면 2의 4제곱 플러스 2 곱하기 5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 A7은요. 3 곱하기 2에 7 대입하면 6제곱 플러스 2 곱하기 7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A의 21번째 항까지야. 3 곱하기 2에 21 마이너스 1 하면 20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1 마이너스 1이 돼요. 얘네들을 다 더하고 거기에 A1 반드시 더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쳐다보면 규칙성이 발견이 될 겁니다. 구조 파악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가지 말고 여러분이 얘네들은 다 닮았네. 등비수열이에요. 공비가 얼마인? 2의 제곱인 등비수열의 합인 거야. 그러면 앞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공비 마이너스 1이고 첫째 항은요. 3 곱하기 2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공비가 모두 몇 개가 있는지 보면은 3에서부터 21까지인데 홀수 번째 항들만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너무 헷갈리잖아? 개수 세세요. 그냥 3, 5, 7, 9, 11, 13, 15, 17, 21 모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9개가 있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3, 5, 7, 9, 11, 13, 15, 17, 19, 21 10개가 있다. 그치? 그래서 얘는 10개가 있어. 빼기 1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안 틀리는 방법일 거야. 그럼 얘네들을 한번 보세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구조를 파악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시작할 때도 느꼈겠지만 얘가 2n-1이었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얘는 얼마예요? 살짝 써볼까? 5야. 얘는 10-1이니까 9야. 얘는 14-1이니까 13이야.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의 합인 거야.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분모는 얼마? 2가 될 거고 얘네들의 항의 개수가 아까 우리 몇 개라는 거 알아? 10개라는 거 알죠? 그러면 첫 항이랑 끝 항만 더하면 돼. 그럼 얘가 5였어. 끝 항은 얼마입니까? 42-1이라 41이었어. 그래서 5 더하기 4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얘가 A3번째 항에서 A21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나는 A1도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7만 더해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7이 있었고요. 여기 분모를 봤더니 얘는 얼마예요? 3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랑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7에다가 2의 제곱인데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20제곱 마이너스 1이죠. 얘랑 곱하면 2의 22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얼마가 돼요? 46이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 약분하면 23이에요. 따라서 얘는 얼마냐면 230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선지를 보면은 딱 봐도 이게 이걸 계산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2의 22제곱이야. 얘가 얼마죠? 마이너스 4. 계산하면 3이죠. 따라서 2의 22제곱 더하기 233.

요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뭐 계산은 여러분이 잘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습은 구조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제가 요즘 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멋지게 푼다고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안 틀리는 게더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파악하고, 수열 문제는 잘 모르겠으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써보면 충분히 답이 보일 수 있으니, 이렇게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문제입니다. 등차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킬 때 K 더하기 A10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n에다가 뭘 넣어도 이걸 만족해라는 뜻이야. n에다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100을 넣어도 되고, 200을 넣어도 되고, 1000을 넣어도 돼. 그랬을 때 얘네들이 모두 만족해라는 거야. 어디서 많이 봤냐면, 항등식에서 많이 봤던 개념입니다. 얘는 뭐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n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뭐에 관한 식으로 쓰는 게 맞겠어? n에 관한 식으로 써보는 게 맞겠죠. 물론 n에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해도 되는데, 자, 우선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an이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수열입니다. an이 등차수열이라서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뭐라고 쓸수 있어? 2분의 n에 a1 더하기 an으로 쓸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n에 관한 항등식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쓰기보다는 뭐예요? n이 있는 모습으로 쓰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맥락에서 얘를 뭐라고 써보냐면, 2분의 n에 2a1 플러스 n-1 뒤로 써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k 마이너스 an은 뭐라고 쓰는 게 좋아요? a1 플러스 n-1t. 그래서 이렇게 n이 있는 모습으로 싹다 바꿔서 우리가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n이 얘랑도 만나고 얘랑도 만나고 뭐 얘랑도 만나야 될것 같아. 맞죠? 자, 그래서 얘랑 얘랑 만나면 a1 곱하기 n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만나기 전에 얘를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얘는 정리를 하면 d 곱하기 n 마이너스 d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d의 n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나면 요렇게도 만나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d의 n에 관한 1차는 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k에다가 마이너스 a1이고, 얘랑 얘랑 얘랑 마이너스 dn이야. 플러스 얘랑 얘랑 얘랑 d.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n에 관한 항등식이라니까. 그래서 n제곱이 보여요. 얘도 n제곱이 보이죠? 얘네들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d는 무조건 얼마여야 된다라는 걸 알아버렸냐면, 2가 된다라는 걸 알아버린 거야. 자, 공차가 얼마인 등차수열이었냐면 2인 등차수열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n에 관한 1차식을 한번 볼게요. a1 몰라.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1n이죠. 여기는 6n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d가 2였던 거야. 그래서 a1이 4 더하기 1하니까 5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n에 관한 1차식도 다 확인을 했어. n에 관한 1차, n에 관한 1차 다 확인했어. 이제 남은 것을 봤더니만 얘랑 얘가 남아 있는데 반대쪽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0은 k 빼기 a1이 5, d가 2가 되어서 k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k가 3이고 A1은 5고 D는 2인 등차수열까지 확인을 했는데, 문제에서 K 플러스 A10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K는 얼마라는 거 알았고, 3이라는 거 알았고, A10은 우리가 한번 써볼까? A10은 A1 플러스 9D가 되잖아. 그래서 A1은 5고요. 9 곱하기 2, 18이 되겠지? 그래서
얼마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26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넘어갔어야 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라는 말에서 얘는 n에 관한 항등식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물론 모든 실수는 아니지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에다가 뭘 넣어도 얘는 성립해야 돼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풀이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기준을 잡고 넘어가면 훨씬 더 여러분 다른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a2 곱하기 a5가 6이야. 아쉬운 건 뭐냐면 첨자의 합이 홀수야. a2 A5니까 2랑 5랑 더하면 7이거든. 아, 요거 쓸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다음 게 굉장히 중요하죠. 1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이 13배의 1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과 같고 S10분의 S25 빼기 S5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알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SN이라는 아이가 AN이 지금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AN이 등비수열이면 선생님이 계속 잔소리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공비가 1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SN은 무조건 뭐가 된다? A1 곱하기 N이 되죠. 공비가 1일 때는 첫째 항도 둘째 항도 N번째 항도 다 A1이야. 그래서 공비가 1일 때 우리는 이제는 얘만 기억하지 말고 SN을 SM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A1 곱하기 N이고 얘는 A1 곱하기 M이 되겠지. 그래서 A1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야 돼? 그냥 바로 N분의 N이라고 쓸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시험에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SN분의 SN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리해볼까? SN은 뭐라고 쓸수 있어? 1-r의 a1을 1-r의 n제곱으로 쓸수 있게 되어서 s의 n을 s의 m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 1-r분의 a1의 1-r의 m제곱이죠? 1-r의 a1의 1-r의 n제곱입니다. 그죠? a1 0일 수 없겠지. r은 1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것은 뭐가 된다? 1-r의 m제곱, 1-r의 n제곱.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쓰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많이 나오는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다시 등장해요.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A2 곱하기 A5가 6이라는 게 하나 등장을 하고요.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S5분의 S15란 말이야. 얘가 얼마예요? 13입니다. 만약에 공비가 1이라면 S5분의 S15는 얼마예요? 5분의 15야. 3이죠. 13이 될수 없어. 아, 공비는 뭐가 아니구나? 1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값은 뭐라고 쓴다? 1-r의 5제곱분의 1-r의 15제곱인데 얘가 얼마라고 쓸수 있어야 돼? 13. 이렇게 바로 쓸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1-r의 15제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는 얼마예요? 1의 세제곱 마이너스 r의 5제곱의 세제곱으로 쓸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1-r의 5제곱에 1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한 것, 그리고 r의 10제곱으로 이렇게 쓸수 있게 되어서 공비가 1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1 플러스 r의 5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이 13이야. 그럼 우리가 r의 5제곱을 뭔가 x라고 한번 둬볼까?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이 13이 되면서 x제곱 더하기 x 빼기 12가 0이 된 거야. 따라서 우리는 x 플러스 4에 x 빼기 3이 0이 되고 x가 마이너스 4이거나 x가 얼마가 된 거죠? 3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r의 5제곱이 마이너스 4이거나 r의 5제곱이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 3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둘 중에 누가 우리 정말 공부의 역할을 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문제에서 A2 곱하기 A5가 얼마라고 했어요? 6이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자. 아래 우제곱이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아래 우제곱이 3일 수도 있는데 A2와 A5의 곱이 6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보면은 A2, A5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A1 곱하기 R이 될 거고 A1 곱하기 R의 4제곱이 될 건데 얘가 6인 거야. 맞죠? A1 두개 곱하면 A1의 제곱이고 R의 5제곱이야. 얘가 6이란 말이야. A5가 만약에 마이너스 4잖아. 그러면 A1의 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6이 돼서 0보다 작아져.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은 실수 있어요? 없지. 얘가 탈락인 거야. 얘가 탈락이야? 그러면 A1의 제곱에 R의 5제곱이 3이잖아. 얘가 6이면 A1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 2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서 어찌됐든 우리는 A1의 제곱은 2고 A5는 3이 되는구나. 얘는 탈락이야. 왜? 모든 항이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S12 있고 S에 25 마이너스 S5가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두 개짜리만 알려줬다고 해서 선생님 이건 배운 적이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볼게. S10은 1-r분의 A1의 1-r의 10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S25는 1-r분의 A1의 1-r의 25제곱이었겠죠. 빼기 1-r분의 A의 1-r의 5제곱이었거든. 자,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 R이 1이 아니었기 때문에 1-r분의 A1, 1-r분의 A1, 이거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바로 보면, 아, 이거 1-r의 10제곱이고, 얘는 1-r의 25제곱이고, 1-r의 5제곱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갈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요거 살짝 지울게요. 얘는, 분모는 1-r의 10제곱이고요. 얘 봐봐.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5제곱이 되어서 누가 사라지게요? 사라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r의 25제곱 플러스 r의 5제곱인 거야. r의 5제곱이 3인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러면 r의 10제곱은 r의 5제곱의 제곱이라 3의 제곱은 9가 됩니다. r의 25제곱도 하나 더 보여요. r의 25는 제곱은 r의 5제곱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죠. 그래서 3의 5제곱이 되어서 얘는 243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가도 되고요. 여러분 요거 잠깐만 볼게요. 얘네들을 여러분이 잘 보면은 R의 5제곱으로 묶어낼 수도 있어. 맞죠? R의 5제곱으로 묶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 요거 봐봐. R의 5제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R의 몇 제곱이야? 20제곱이야. 맞죠? 그러면 1-r의 20제곱은 또 r의 5제곱에 1 플러스 r의 10제곱에 1-r의 10제곱으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입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얘네들이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은 값은 뭐냐면 r의 5제곱에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남아요. 그래서 어려운 계산이 필요가 없죠. r의 5제곱은 3이고 R의 10제곱은 9라서 1 더하기 9하면 10. 정답은 얼마가 된다? 30.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등비수열을 하다 보니까 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비율 관계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율 관계에 대한 것만 잘 이용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바라봐도 돼.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1-r의 10제곱, 1-r의 25제곱, 빼기, 1-r의 10제곱, 1-r의 5제곱이었던 거야. 그쵸? 그래서 분자 계산하고 인수분해하고 이러한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계산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아까 우리가 r의 5제곱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주어진 조건 이용해서 아래 5제곱 중에 하나는 뭐가 된다? 모든 항의 실수가 아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공비 찾는 방법들도 여러분이 그렇게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23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고득점 도전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요, 이러한 발문은 굉장히 여러분이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건 좋은 기회야. 공차가 자연수잖아요. 뭐예요? 공차 1, 2, 3 이런 식으로 양수면서 우리가 똑똑 떨어지는 이런 자연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수의 특징을 우리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풀때 도움이 많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걱정하지 말고 자연수 조건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막 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계산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식은 조금 적더라도 분명히 자연수 조건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할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문제 한번 볼게요. A1은 우선 마이너스 11보다 크대. 이거는 뭔가를 계산했을 때그 중에서 A1이 마이너스 11보다 큰 거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고, 얘를 한번 봅시다. A5의 제곱 마이너스 A3의 제곱이 16이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여러분 이건 뭐라고 써야 될것 같아? A5 빼기 A3의 A5 더하기 A3을 했더니만 얘가 얼마예요? 16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뭐야? 공차가 자연수야. 그럼 얘는 뭐지? A5에서 A3을 빼면 2D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변은 얼마로 나눠줄 수 있어? 2로 나눠줄 수 있어요. 따라서 D 곱하기 A5 더하기 A3이 8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절대로 버리면 안 돼. A5 빼기 A3이 2D예요, 2D. 그죠? 2D예요. 이것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입니다. 그러면 A5 더하기 A3은 8이 될 거야. 얘가 2면은요, 얘가 4가 되겠지? 얘가 3이면은요, 얼마예요? 3분의 8이 되겠죠. 얘가 4면 얘는 2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이러한 모습. 공차는 쭉 늘어날 거고 A5 더하기 A3은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게요. 공차가 1이야. 그럼 우리는 A5 빼기 A3이 2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서 A5 더하기 A3이 8이 되어서 두개 더하면 두 배의 A5가 10이 되고, A5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 5. 그러면 A3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또 A1의 값이야. A1은 A3-2D로 우리가 쓸수 있겠지. 그러면 이때 A3은 3이고, 공차가 1이니까 2 하면 얘는 1. 마이너스 11보다는 큰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는, A1이 우선은 1이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D가 2면 A5 빼기 A3은 4가 될 거고, A5 더하기 A3도 4가 됐어요. A5 더하기 A3도 4가 됩니다. 자,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면 A5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A3은 그래서 4에서 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A1을 찾아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잠시만요. D가 2였죠.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4가 됐고, A5 더하기 A3이 4가 됐고, 두개더 하면 두배 A5가 8. 맞죠? 자, 그래서 A5가 4가 됐고, A3은 0이 됐어. 그럼 A1은 A3-2D였거든요. 근데 얘가 0이야. 그리고 D는 얼마였어? 2였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마이너스 11보다는 크다라는 거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A1은 뭐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 마이너스 4가 되었어요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또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다음 단계로 가서 한번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A, 지가 3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마이너스 11보다는 커. 그래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23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가보자. D가 만약에 4라고 한번 해봅시다. D가 4면 A5 빼기 A3은 D에다가 4를 대입하면 8. 그리고 이때 A5 더하기 A3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두개더 해볼게요. 두 배의 A5는 10이 되어서 A5가 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A1은 얼마가 돼? A5-4D가 되겠지. 5에다가 D가 4니까 5에다가 마이너스 20을 하면 마이너스 11보다 작아져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 점점 이제 A1이 줄어들 거란 말이야. 왜? 공차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A1이 마이너스 11보다 큰건 어디까지만 딱 끝난 거야? 여기까지만 딱 끝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문제에서 A7의 최댓값입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A7은 첫째 항이 1이야. 6D니까 6 곱하기 1. 해서 여기는 7이 됩니다. 여기는요. A7은 첫째 항은 마이너스 4고요. 6 곱하기 2가 되죠. 6이 12에서 4를 빼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8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경우는 A7이 마이너스 2분의 23에다가 6, 3, 18이죠.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23 플러스 36을 해주면 2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아? 13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도 그대로 답을 찾아내면 되고요. 선생님, 요거 첫째 항을 잘못 옮긴 것 같아. 잠깐만 다시 계산하고 갈게요. 자, A1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만 계산하고 갈게요. 죄송해요. A5 빼기 A3이었어. 그러면 3 대입하면 아까 6이었고요. A5 더하기 A3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8이 되었어.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두 배의 A5가, 그지? 자, 3분의 18 플러스 3분의 8이라서 3분의 26이고, 그래서 3분의 13이 되어야 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A5가 3분의 13이 될 것이고, 선생님 천천히 써드릴게요. 3분의 13이야. 그러면 이때 A1은 3분의 13에다가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12였죠. 그래서 3분의 13 마이너스 36이라서 3분의 마이너스 23이야. 아까 그 옮기면서 2라고 쓴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은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자, 끝까지 계산할게요. 자, A 일곱 번째 항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23이고요. 그리고 6 곱하기 3 하면 얘는 18이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3분의, 아이고, 어렵다. 마이너스 23이죠? 18 곱하기 3을 하면 54가 되네요. 그래서 3분의 얼마가 된다? 3분의 31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잘해야 되겠다.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죠? 10을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기도 해봤냐면, 선생님은 검토도 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검토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도 괜찮냐면, 자, A5 더하기 A3이 있잖아. 이거 뭐랑 같게요? 두배 A4랑 같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2로 약분을 해서 D 곱하기 A4가 4가 됨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검상까지 할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24번 문제,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2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공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거든.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일곱 번째 항과 열 번째 항의 합이 10이고요. A의 6의 절대값과 A의 11의 절대값이 더해져서 3분의 20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K번째 항이 0보다 작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 m에 대해서 a m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보면 공차가 음수라는 이 말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공차가 더해지는 숫자가 작아. 0보다 작아. 그럼 예를 들어 첫 장이 5잖아.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야. 그럼 두 번째 장은 3 되지. 그 다음 1 되죠. 항이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집니다. 공차가 음수면 첫 번째 항부터 점점점 항의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의 7번째 항이랑 A의 10번째 항을 더해서 0이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A의 7번째 항은 마이너스 A10이라고 놓을 수 있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야. 하나가 2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가 5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5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A7이 더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A의 7번째 항은 0보다 크고요. A의 10번째 항은 0보다 작은데 둘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인 거야. 알겠어요? 여기서 끝내려고? 아니죠. 자, 등차수열의 특징에서 7이랑 10이랑 더하면 17이거든. 짝수는 아니지만 우리는 뭐라고도 쓸수 있을까? A8이랑 A9를 더해도 0입니다. 그러면 항이 점점 작아지는 입장에서 A의 8번째 항은 0보다 크고 A의 9번째 항은 0보다 작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 얘네들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 이제 A의 6번째 항과 A의 11번째 항에 절대값이 붙어 있거든. 잘 봐. 항이 점점 작아지는 입장에서 A의 7번째 항이 0보다 커. 그럼 A의 여섯 번째 항도 당연히 0보다 크겠지. 항이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그럼 A의 11번째 항은 A10보다 작으니까 얘는 0보다 작죠. 이거를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어. 그러면 얘는 A6의 절대값은 A6이 0보다 크니까 그냥 나와요. A11의 절대값은 A11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고 얘가 3분의 20이야. 이거 어떡하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잘 봐.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A11 마이너스 A6이 됩니다. 11에서 6 빼면 얼마야? 5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의 5 D였던 거야.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누면 D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차를 알아낸 겁니다. 알겠죠?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그럼 여러분 A8 더하기 A9에서 한번 다시 보자. A9가 0이었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그러면 A8 플러스 A9는 A8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얘가 0이었던 거야. 두 배의 A8이 3분의 4가 되고 A8번째 항은 2로 나누면 3분의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물론 첫 번째 항을 구해가지고 AK를 정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 8번째 항이 3분의 2고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4잖아요. 그러면 A의 K번째 항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지금 AK번째 항이 0보다 작아. A의 8번째 항까지는 0보다 큽니다. 그 A의 9번째 항부터 0보다 작아지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솟값 M에 대하여라고 했잖아. 뭐예요? 9밖에 없잖아요. 아홉 번째 항이었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점점 0보다 컸어. 여덟 번째 항까지 0보다 컸고 점점 작아지는데 A 아홉 번째 항이 0보다 작았다는 건 결국은 몇 번째 항이었다는 거야. A 아홉 번째 항부터 0보다 작아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솟값 M은 얼마였어? 9였어. 이렇게 그냥 바로 갈수 있어. 이것만 써놨으면. 알겠죠? 그러면 나는 A의 아홉 번째 항이 궁금한데, 나 여덟 번째 항을 알고 있어. 더하기 D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미 계산을 했지만, 얘는 3분의 2예요. 빼기 3분의 4가 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야지 덜 틀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등차수열에서 이런 일련의 관계들은 절대값과 함께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공차가 음수면 항이 점점 작아져. 그래서 어느 한순간 0보다 작아지면 그 뒤로는 다 0보다 작은 거야. 그럼 거꾸로 공차가 양수잖아요? 항이 점점점 커져. 그럼 어느 한순간 0보다 커지면 그 뒤로는 다 0보다 크고 그 앞으로는 다 0보다 작았던 거야. 그래서 절대값과 함께 등장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번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역시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1의 값의 합을 물어봤다는 건 A1이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보자.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공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만약에 공차가 0이라고 해봐. 0이면 첫째 항도, 둘째 항도 해서 모든 항이 다 뭐랑 같아? 첫째 항과 같아요. 그럼 첫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곱은 A1의 제곱이 되겠지.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공차가 0인 건 탈락이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실제로 공차가 0보다 클 때와 그리고 공차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이 잘 봐. A4의 절대값과 A5의 절대값이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공차 0이 아니면 항이 점점 커지거나 항이 점점 작아져야 되거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절대값 두 개가 같다라는 건 A4랑 A5가 같거나 A4랑 마이너스 A5가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데 공차가 0일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A4랑 A5는 같지 않는 거야. 등차 수열에서 절대값을 한두 개의 항이 같다라는 건 같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려면 공차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A4의 절대값과 A5의 절대값이 같잖아. 그러면 두 개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A4가 마이너스 A5라고 썼지. 끝? 노. 아닙니다. A4 더하기 A5를 얼마로 놓을 수 있어? 0으로 놓을 수 있어.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된 거야? 0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두 번째 항과 A 아홉 번째 항에 합의 제곱이 나와 있고 얘는 A 여섯 번째 항에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냥 뭔가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럴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일반항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A1 더하기 3D, A1 더하기 4D 하면 0이야.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두 배의 A1 더하기 7D가 0이 된다라는 거는 하나 알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d가 0보다 큰지, d가 0보다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러면 여기로 가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2 더하기 A9입니다. 그러면 A1 플러스 d야. A1 플러스 8d죠. 의 제곱은 두 배에 A1 플러스 5d에다가 더하기 10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한번 다시 보면은, 얘는 두 배의 A1 플러스 9D. 몽땅의 제곱이고요. 얘 계산하면 두 배의 A1 더하기 10D 더하기 10이 됩니다. 그냥 두 배의 A1 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7D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마이너스 7D를 대입해야지. 여기에 마이너스 7D를 대입해야지.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하면 2D 몽땅의 제곱이죠. 얘랑 얘랑 계산하면 3D 플러스 10이 되어서, 아, 4D 제곱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10은 0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해서 계산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3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4, 1이고요. 얘가 2고 얘가 5면 8.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래서 4D 더하기 5랑 D-2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차가 0보다 클때이 공차는 얼마가 될 거야? 2가 될 거고, 공차가 0보다 작을 때이 공차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대해서 A1의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거든. 자, 다시 가자. A1은 마이너스 2분의 7D였어요. 자, 그래서 공차가 만약에 양수인 2였다라고 해보자. 2 대입하면 A1은 마이너스 7이 될 것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분의 5야. 그러면 A1은
8분의

35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A1과 A6의 곱이 0보다 작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에 A6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첫째 항 마이너스 7이고요. 공차가 2이기 때문에 5D죠. 5 곱하기 2 하면 3이 돼서 0보다 커요. 하나 0보다 작고 하나 0보다 크니까 만족. 얘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공차가 얼마였더라? 마이너스 4분의 5였거든. 그러면 A6은 8분의 35였죠.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어서, 자, 8로 통분할게요. 35가 될 거고, 얘는 두배 있으니까 마이너스 50. 0보다 작아요. 그죠? 0보다 크고 0보다 작으니까 주어진 조건 만족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A1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7 더하기 8분의 35가 될 것이고, 8분의 마이너스 56 플러스 35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21이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수 계산이 이렇게 중요할 줄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인수분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에서 절대값은 정말 자주 등장하는 소재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차가 0이잖아요. 그러면 A의 n번째 항이랑 A의 n번째 항이 절대값이 같으면 AN과 AM이 같아져 버리잖아. 그러면 모든 항이 같아져 버려. 그러니까 다르게 문제를 내기가 되게 애매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자. D가 만약에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A의 n번째 항의 절대값과 A의 n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실제로는 머릿속으로는 뭘 생각하냐면 AN은 마이너스 AM이에요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게요? AN과 A의 m의 합이 0이라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공차가 0보다 크잖아? 그러면 m보다 m이 클때 우리는 AN과 AM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AN이 음수, AM이 양수입니다. 왜? 항이 점점 커지니까. 그리고 공차가 0보다 크고 N보다 M이 더 크다라고 했으면 얘는 항이 점점 작아지니까 이때는 AN의 절대값이랑 AM의 절대값이 같으면 얘는 AN이 0보다 크고 AM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절대값을 우리가 편하게 없애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26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내신 고득점 문제 27번 문항부터 우리 또 다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자, 1등급 문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저하고 풀때 풀이를 보시고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힌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틀리고 맞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오히려 틀리는 것들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꿈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초등교육과입니다. 하나이의 우주가 올바른 궤도로 움직이도록 돕는 첫 설계자라고 썼는데요. 이제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내년, 지금 이제 2026년입니다. 26년에 선생님 아이는 이제 7살인데요. 내년이면 초등학교를 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가는 것과 유치원 가는 건 완전 또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친구들, 좋은 교실에서 좀 학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가 중요한 이유가요. 아이들이 어린 상황에서 어떤 그 아이의 우주를 만들어가는 아주 시작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만나는 선생님이 정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초등교육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대부분 학생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교육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아이들을 좀 많이 좋아하고 내가 그 아이에게 영향을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교육학과 쪽으로 희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선생님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건 본인의 이제 적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려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은 63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항분포에 대한 문제고요. 이항분포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렵다 싶은 것들은 대부분 계산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균, 분산, 표준편차 요걸 구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각각에 대한 확률들의 그 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n에 대한 확률, n 더하기 1에 대한 확률, 그리고 또 분산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조건을 준 겁니다. 자, ENP, EN, 콤마 P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60 곱하기 N 더하기 P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N과 P를 구하라. 요런 얘기인데, 여기 가의 조건이 가장 큰 힌트가 되겠죠. 당연히. 자,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항분포이기 때문에요. 얘가 의미하는 반은 P의 X는 N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내가 EN번을 시행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번 나오는 그 사건? n번 나오는 사건의 확률이야. 그러니 얘의 확률을 구한다는 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체 몇번 중에 2n번 중에 몇번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게 n번 나온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p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에 n제곱이 올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p가 2n에서 n을 뺀 거니까 얘가 또 n제곱 이렇게 올 겁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 밑에 이제 분수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다 그냥 이어서 쓸게요. p의 x는 n 더하기 1. 이 친구는요, en번 중에 내가 원하는 게몇 번이어야 돼? n 더하기 1번이어야 돼요. 그리고 p가 n 더하기 1 제곱이 오고요. 그 다음에 1-p가 2n에서 1 더하기 n을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뭐 n 더하기 1.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얘가 결과가 얼마 나와야 돼? 4분의 9가 나와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 이제 계산식을 정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EN 컨비네이션 N과 EN 컨비네이션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퍼뮤테이션으로 바꿔서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건 좀 이따 하고요. 나머지부터 정리하자. 예, P가 남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결국 N-1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N개가 있고 여긴 N-1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 몇 개가 남아요? 한 개가 남겠다. N-P가 되겠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게 문제야, 요게. 우리가 그 다음 문제도 바로 이걸 물어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써놓을게요.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일반적으로 뭐 5C3이다. 그러면 3이 1분의 543 이렇게 하긴 하는데 계산은 그렇게 편하게 하는데 어떤 문자에 대한 걸로 표현이 나오면 매번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으로 표현하는 걸 알고 있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위에는 N팩, 밑에는 R팩 곱하기 N-R팩토리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대로 여기 밑에 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EN 팩토리알이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N

팩토리얼 곱하기 n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 자, 밑에 있는 건 2n 팩토리얼이고요. 밑에 또 2n에서 n 더하기 1을 뺀 거니까 n-1 팩. 그리고 n 더하기 1 팩.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곱해진 거야? 지금 p분의 1-p가 있는 거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정리합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하나를 정리하면 여기 n이 하나가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 n 더하기 1이 남겠다. 그럼 번분수 계산하게 되면 n분의 얼마? n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p분의 1-p. 이 친구가 4분의 9가 됩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관계식이 나왔고, 분산. 요건 쉽잖아. en 곱하기 p의 1-p 이렇게 하면 얘가 9분의 32가 됩니다. 그러면 n에 대한 관계식이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두 개를 적당하게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여기 n분의 1 더하기 n이라는 거는 조금 거슬리니까 이걸 하나로 정리합시다. n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놓고요. 그리고 얘는 p분의 1-p더라. 자, 어떤 걸로 정리하는 게 편하겠냐라고 했을 때, 어차피 여기 있는 이 p하고 1-p라고 하는 게 문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n 대신에 내가 p에 대한 걸로 좀 표현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 친구는 9분의 2로 약분합니다. 16이고요. 그리고 n의 p의 1-p거든요. 그러면 n은의 형태로 바꿀 거니까, 어떻게 돼? 9 곱하기 p의 1-p분의 16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 넣어요? 좀 관계식이 복잡한데 여기다 넣습니다. 자, 역수를 취해서 넣는 게좀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16분의 9 곱하기 p의 1-p 이렇게 넣은 게 n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요 바깥에 p분의 1-p가 있는 형태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부터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16분의 16 더하기 9p 그리고 요거 전개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얼마? 9p 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p분의 1-p더라. 더 이상 뭐 약분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끌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결과가 얼마? 4분의 9가 되겠다. 요거 하나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럼 나머지만 좀 정리를 해봅니다. 1-p에 요거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9p 제곱에 플러스 9p가 될 거고요. 플러스 16입니다. 자, 요것만 이렇게 넘겨요. 그럼 얼마? 36p가 되겠구나. 이렇게. 됐죠? 자, 요것도 좀 풀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p가 오른쪽에도 있기 때문에 요거 다 전개할 겁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 9p 세제곱이고,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9p 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16p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숫자를 곱한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9p 제곱이고요. 플러스 9p 플러스 16, 그 다음 빼기 36p는 0이겠다. 이렇게. 자, 내림차순 동량들끼리 처리해야 되겠죠? 9p 세제곱. 9하고 p가 또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죠? 여러분도. 요렇게 정리해요. 얼마? 마이너스 18p 제곱이고, 그 다음 요렇게 보면 요게 일단 먼저 하면 마이너스 7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얼마? 16은 0 이렇게 되겠다. 아, 딱 봐도 좀 인수분해가 바로 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위에다 쓰고 9p의 세제곱 마이너스 18p 제곱 마이너스 43p 더하기 16은 0입니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의 약수분의, 그 다음에 요거 상수항의 약수들로 조합을 하면 되는데, 1 한번 넣어볼까요? 1 넣으면 9에다가 안 돼. 그지? 마이너스 1 넣어도 여기 마이너스 9인데, 여기 43이니까 52. 요거 넣어도 안 돼. 그럼 이제 분수로 가야 돼요. 그죠? 분수 얼마? 3분의 1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이 친구는 27분의 9가 될 거니까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얘는 9분의 18이니까 2가 될 거고요. 요거 3분의 43이 되겠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3분의 1 넣었을 때 얼마예요? 요거 더하기 16이니까. 요거 처리를 먼저 하게 되면 9, 그리고 3분의 마이너스 42가 되겠죠. 그 다음 요거 처리하면 플러스 14. 되는지 확인하세요. 요거. 됩니다. 그렇죠? 다행이야. 0. 자, 그럼 여기

상태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요. 얘 값이 이미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3분의 1로 나왔잖아. 그럼 나머지의 값이 또 나온다면, 피로써 가능한 후보군이 또 나온다면, 문제의 특별한 조건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없어. 그냥 p는 0부터 1까지의 기본적인 함수, 그 확률의 기본적인 범위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풀이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9가 될 거고요. 여기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요거 처리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요거 마이너스 48이겠다. 요거 하면 마이너스 16. 당연히 나누어 떨어질 거고, 9, p 제곱 마이너스 15, p 마이너스 48입니다. 자, 3으로 꺼낼게요. 3p 제곱 마이너스 5p 얼마? 16. 이렇게 된다. 됐어요? 요거 안 돼. 알겠지? 여기 있는 거뭐 3, 1을 하고, 여기 있는 거뭐 4, 4를 하고, 8, 2를 하고, 뭐 8, 2를 하고, 이렇게 해도 어차피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빼놓고, 우리가 가능한 p 값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라는 건 n하고 p잖아요. 그럼 n만 구하면 되겠다. 여기다 넣을까요, 그냥? p 얼마였어? 3분의 1이었어요. 그럼 9분의 16 곱근 n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 곱하기 얼마? 3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할 거니까 n 얼마요? 8입니다, 8. 그래서 n 더하기 p니까 3분의 얼마 하시면 되는 거예요? 8, 2, 16, 8, 3, 24. 더하기 1을 하면 25가 될 거고요. 거기에 또 얼마 곱하래요? 60을 곱하래. 그럼 이렇게 하면 20 곱하기 25니까 당연히 답은 얼마? 500이더라. 이런 식으로. 뭐 뒤에 있는 계산은 단순하게 그냥 방정식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크게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에 긴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63번까지 해봤고요. 64번으로 갈까요? 자, 봅시다.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n 콤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뭘로? 퍼뮤테이션으로. 그런 문제들이 종종 나오니까요. 응? 그게 안 되면 이런 거 봤을 때도 이제 헉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거든요. 표현만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20 이하의 음이 아닌 정수더라. 그러니까 얘는 아, 0부터 20까지 되는 거니까 확률 변수 중에서 0부터 출발해서 그 모든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는 건 이항분포일 수 있겠다라고 예측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이제 딱 확신이 들어야 되겠죠. 퍼뮤테이션이 이렇게 막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아, 컴비네이션을 바꾼 거겠구나. 그지? 그리고 또 확실하게 주는 힌트는 요거예요. 분모에 2의 20제곱이 있네? 그럼 이 말은 확률,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나와서 요렇게 전개가 됐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체 20번에 대한 게 분모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으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퍼뮤테이션만 묶어요. 이렇게. 알겠지? 그럼 얘는 20에 팩토리알, 팩토리알. 퍼뮤테이션 중에서 팩토리알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요걸 가만히 봤을 때 위에 원래 n 컴비네이션 r이잖아요. 그러니까 n 컴비네이션 r이 n 팩토리알, r 팩토리알, n-r 팩토리알로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얘가 될 거고요. 얘가 얘가 될 거고 얘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20 컴비네이션 얼마 걷나? X가 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됐지? 자, 그럼 이것도 좀 표현을 다르게 보자. 20 컴비네이션 X고 2의 20제곱분의 위에는 20제곱이 안 보이죠? 그 말은 1의 20제곱이었단 얘기야.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X제곱, 2분의 1의 20-X제곱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요 앞이 중요한데. 얘가 X제곱입니다. 자, 요렇게만 써있다. 얘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확률만이야. 자, 근데 여기에 X가 곱해져 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의 함수 값들을 다 더했다. 그거 뭐예요? 평균이야. 그치?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이 형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벌써 내신 빈출부터 해서요. 한네 문제째 되는 것 같아. 네다섯 문제.
X만 곱했으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얘는 x의 제곱이에요. 이건 뭐지? x값을 넣고 그 x값을 제곱한 거랑 확률을 곱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x가 2야. 그럼 2의 제곱에다 확률 곱하고, 3이야. 3의 제곱에다 확률 곱하고, 4에다가 4의 제곱에 확률 곱한 거야. 뭐의 제곱? 아니, 뭐의 평균? x의 평균. x 제곱의 평균이 요식이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분산이랑 평균의 제곱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얘는 분산에, 원래 분산이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 했으면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 양분포였습니다. b의 얼마예요? 20,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평균은 2x 10이 될 거고요. vx는 여기다 또 2분의 1 곱하면 되겠죠? 5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얼마? 5 더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100. 그래서 얘는 105가 될 거다. 됐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건 이제 우리가 요 표현이 fx였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더한 거, 요거 다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지? 우리가 지금 얘를 x값을 다 대입을 해가지고 처리한 값 자체가 x제곱의 평균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것만 딱 답으로 쓰면 끝나는 거야. 왜? 앞에서 여러 번 봤지만 F1, F2, F3, F4, F4, F5 쭉 넣는 거 이것들을 다 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이렇게 곱한 것들 다 더했다. 이 표현이야. 선생님, 그럼 왜 0은 빠졌나요? 0은 어차피 곱하면 0이거든. 그죠? 이것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끝난다. 됐죠? 좋습니다. 이제 60. 5번으로 갈게요. 63, 64는 컴비네이션을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팩토리얼로 바꾸는 작업만 잘 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잘 보셔야 돼요. A는 0보다 작고, B는 4보다 크더라. A, B와 양수 C에 대하여 이것도 잘 보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부터 B까지가 이제 범위고요. 확률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더라. 자, 근데 이 밑에 있는 게더 중요해요. 이게 등호야. 근데 요게 특징적이지 않나요? A부터 B까지면 A부터 B까지 다 끝까지 했단 얘기잖아요. 확률 얼마? 1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를 풀어도 되고요. 얘와 얘를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넓이가 바로 나와요. 첫 번째, P에 A부터 0까지에 대한 확률은 얼마? 9분의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P에 4부터 B까지에 대한 확률은 얼마? 18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면 요만큼 얘가 얼마? 9분의 1이었다. 그 다음 4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요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만큼 얘 얼마? 여기가 4가 될 거고요. 얘가 얼마다? 18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해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관계식을 나름대로 다 꺼내야 돼요. 그럼 관계식을 꺼낼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는 a, b 두개 더한 다음에 c를 곱하고 그거에 대한 2분의 1을 하면 그게 얼마더라? 1이더라. 그걸 일단 꺼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곱하고, 그냥 부호는 신경 쓰셔야 되고요.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그게 9분의 1이더라. 그 다음에 얘하고 했을 때의 넓이가 또 얼마가 되더라? 얘가 18분의 1이더라. 요렇게 꺼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관계식이 몇 개가 나와요, 당연히. 3개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게도 이제 접근을 할 건데 이것도 볼줄 알아야 돼. 요렇게 되어 있어서. 자, 요큰 삼각형. 그게 이제 길이가 얼마예요? B죠, B. 괜찮아? 근데 요 전체의 넓이가 아직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요만큼 얘가 B-4라고 하는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것도 생각은 해놔야 된다. B-4 대 얼마? B라고 하는 것은 넓이의 B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B-4의 제곱 대 그다음에 전체 길이 얼마? B의 제곱은 했을 때 여기에 넓이가 얼마가 나와? 18분의 1이 되겠구나. 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큰 삼각형에 넓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문제를 풀때 내가 적용을 하든 안 하든. 한번 해볼 거야. 자, 일단 관계식을 다 꺼냅니다. 여기 A가 음수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전체

세대한 것부터 먼저 짜볼게요. C에서, 아니 B에서 마이너스 A를 합니다. 그래야 양수가 될 거니까. 그리고 곱하기 C를 해요.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죠. 그게 1입니다. 됐어? 이것만 이제 전개하면 B 곱하기 C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얘가 얼마더라? 2더라. 이렇게 하나 일단 꺼내놓고요. 두 번째, A하고 C에 대한 관계식 구하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를 꼭 체크해줘야 돼. 마이너스 2분의 AC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얘는 결과가 얼마예요? 그렇지, 9분의 1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이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C라고 하는 것은 부호까지 그냥 그대로 붙여. 얘는 이것만 이항하면 되니까 얼마예요? 9분의 2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얘를 여기에 한번 먼저 넣어볼까? 그러면 C 곱하기 B가 나올 거고 얘는 9분의 2가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AC가 9분의 1한 얘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항할 때는 그러면 빼기로 가야 돼. 그럼 9분의 18에서 9분의 2뺄 거니까 얼마? 9분의 16이 될 거야. 됐을까? 근데 얘가 어떤 특징이 있죠? 요거예요, 요거. 맞지? 아, 그러면 이 9분의 16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얼마만 곱하면? 2분의 1만 하면. 따라서 9분의 8이야. 그게 얼마의 넓이다? 여기다. 큰 삼각형. 되셨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18로 통분을 하게 되면 얘는 두 배니까 18분의 16이 될 거고 얘는 18분의 15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길이의 b에 대한 걸 넓이의 b로 인정을 하고 길이의 b 제곱하면 넓이의 b가 된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든 내가 적용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자. 얘가 18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18분의 16이에요. 큰 삼각형 전체가. 그러면 이 친구는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의 비율이 완성이 됐잖아요. 넓이로. 그게 뭐야? 1대 16이야. 이게 나온 거야. 그러면 얘는 제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근호를 씌우면 얘가 나오는데 얘가 뭐다? 1대 4의 비율이더라. 괜찮아요? 그러니까 b-4 대 b라고 하는 게 1-4라고 아 1대 4라는 걸로 관계식이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저걸 바로 풉니다. b는 4b 빼기 16이고요. 3b는 16이 될 거니까 b는 얼마 나와? 3분의 16이 나와요. 이렇게. 알겠니? 그럼 요걸 통해 이제 c를 구할 수 있어. c는 9분의 16 곱하기 16분의 3이야. 약분해서 얼마? 3분의 1이 나와요. 그 C값 나왔어 또. A값도 나와야 되겠지? A값 여기 있습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A 곱하기 3분의 1은 9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럼 약분해? 아,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다. 다 구했죠, 그럼.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라며요. 요 더하면 돼. 3분의 17에다가 더하기. 근데 빼기니까 여기는 3분의 2가 될 거야. 그럼 3분의 15가 될 거니까 약분하면 얼마다? 5가 되는구나. 이렇게. 괜찮죠? 자, 여러분들 요거 지금 문자로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거꾸로 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요거에 대한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넓이의 b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 길이의 b로 거꾸로 간 거야. 그러면 그걸 통해 내가 b값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사용해요. 이 삼각형의 닮음. 왜 그러겠어? 어차피 정적분이라는 건 함수가 이제 복잡하거나 곡선이 복잡할 때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요 확률밀도함수,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는 다 직선이라고요. 정말 가끔 가다가 옛날 기출문제들 보면 원의 일부, 원. 왜 원이 나와요? 우리 넓이 구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좋습니다. 66번으로 가볼게요. 요것도 좀잘 보셔야 됩니다. 요 형태도 문제를 해석을 잘해야 쉽게 풀리니까. 연소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자, 0부터 2까지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만족된답니다. 해보자. 자, 0부터 2까지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거부터 볼까? x에다가 0을 넣게 되면요. f의 2라고 하는 게 f0의 두 배래요. 1로 보자. f의 3은 f의 1의 두 배래. 그러면 0부터 2까지 어떤 그림이 있을 건데, 거기에 얘는 두 칸 띄고의 함수값들이잖아요. 그게 함수값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에 몇 배? 두 배가 된다. 아, 그럼 모양이 크기가 두 배가 되는구나.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0, 2, 4.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모양이 요만큼이었어. 그럼 얘 2부터 4까지는 요만큼으로 두 배로 늘어나야 된다고요. 요게 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앞에 건 당연히 여기서 딱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는 건 1부터 넣어봐야 되겠죠. 그치? 그럼 1 넣으면 이게 0이니까 마이너스 a예요. 그러니까 여기 1일 때 어떤 값이 되겠구나. 근데 그 값이 마이너스 a인데 당연히 얘는 양수 쪽에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a가 음수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0을 넣어보자. 그럼 0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a 빼기 a니까 이거 0이에요. 오케이. 2 넣으면 a 빼기 a니까 이것도 0이에요. 직선인 거 확실하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리고 얘의 딱두 배. 요 정도. 마이너스 2a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시작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 봐야 되겠죠? a 더하기 2부터 2a 더하기 4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요 면적의 합이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이용해서 a 값 구해줘야 되겠죠? 해보자. 2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a 곱하기 2분의 1. 얘가 1이 됩니다. 약분해요. 이렇게. 그럼 얘 마이너스 a. 얘는 마이너스 2a. 얘는 1이야. 그럼 3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3분의 1이구나. 여기 얼마? 3분의 2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치를 잡아보자. a 더하기 2라고 하는 건 3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얘는 3분의 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이니까 3분의 5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만큼. 3등분. 요만큼. 너무 작게 그렸나? 괜찮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2를 곱하고 더하기 4를 하래요. 그러면 3분의 10이니까 하면 3분의 10이야. 그러면 3분의 10은 여기가 3이니까요. 3분의 9에다가 3분의 1만큼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가 되려나? 이렇게. 3분의 10.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럼 요걸 이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삼각형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직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요 y좌표를 구하고 막 하는 것보다는, 그지? 자, 요것도 이렇게 한번 구해볼게요. 요만큼의 삼각형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얘는 밑변이 1이고요. 높이가 3분의 1짜리예요. 그리고 그걸 2분의 1로 나눈 게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지? 해보자. 1 곱하기 3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6분의 1입니다. 근데 그게 여기가 비율이 몇대 몇이죠? 1대 3이야. 그지? 요게 1이면 요게 전체가 3이라고요. 그럼 1대 9라고 하는 게 전체 삼각형의 그 크기 B가 된다고요. 그럼 1대 9는 우리가 모르는 거 요거잖아요? 요걸 그냥 뭐 K라고 할까요? K 대 얼마라고 하면 돼? 6분의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9K는? 6분의 1이니까 K는 얼마? K는 54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작은 부분이 어쨌든 54분의 1이라는 영역이 됐고요. 오른쪽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요 절반. 그지? 그 절반에 대한 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고, 뭐 요거 3분의 2 곱하기 1에다가 2분의 1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요 부분만 잘 따져보자. 그러면 얘는 3에서 3분의 1만큼 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4야.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이 친구가 1대 2, 아니면 큰 거랑 작은 거랑 하게 되면 2대 3이라는 비율로 갖고 갈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식을 세울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큰 것부터 따집니다. 일곱

곱하기 높이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2분의 1을 하면 얘가 얼마다? 3분의 1이라는 값이 되더라.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쪼갤 겁니다. 왜? 오른쪽에 있는 것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요 영역. 이렇게 제가 따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건 요만큼이야. 근데 얘 비율이 몇대 몇이라고요? 2대 3이라고요. 괜찮겠죠? 자, 그러면 요 원리로 우리가 문제를 풀 겁니다. 4대 9. 넓이비니까. 알겠지? 그러면 요 4대 9에 해당하는 거에서 요 부분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우리 할 건데 얘를 만약에 t라고 할게요. 요 작은 거를. 그러면 요큰 거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괜찮죠? 자, 요거 처리합니다. 9t는 3분의 4가 될 거니까 t는 얼마? 27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27분의 4가 여기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에서 빼줘야 돼? 그렇지. 요 부분에서 빼줘야 돼. 그래서 얘는 27분의 9를 곱할 거니까 9에서 빼주면 되고요. 결국 27분의 5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다 더하면 돼, 이제. 저기 왼쪽에 있는 거 54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저큰 영역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 27분의 얼마? 5가 되겠다. 그러면 요거 다 54로 그냥 할게요. 54로 하면 1 더하기, 그 다음에 18. 더하기, 요거는 2가 되겠죠? 10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거 다 더하면 29가 되고 54가 되겠다. 약분은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저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54분의 29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데에서 이제 닮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같으면 사실 요것도 이렇게 빼진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게 전체. 지금 2대 3이니까 4대 9로 나눠진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요 부분은 얼마의 비율을 갖고 가고? 4의 비율을 가져가고. 그죠? 그리고 얘가 전체가 9의 비율을 가져가니까 요 부분이 얼마야? 5의 비율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 9분의 5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구하셔도 돼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얘는 27분의 얼마다? 5다. 이렇게 한 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요 닮음의 비율을 이용해서 푸는 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빼는 형태대로 닮음비까지 막 구체적으로 써서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이 비율만 정확히 나오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대한 걸 선정을 딱 하고 전체분의 그 부분만 곱해주면 넓이가 바로 나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66번까지 했고요. 67번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도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한 특징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연속한 일변수 xy가 갖는 값의 범위가 각각 0부터 3, 0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자, 다음과 같은 함수가 되어 있고, gx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기출에 나왔던 아이디어입니다. 이 gx라고 하는 게 새로운 확률 밀도 함수인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b라고 하는 상수에서 fx를 뺀 거예요. 근데 이걸 기하적으로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걸 기출문제에서 예전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활용한 문제 같고요. 자, EB부터 T까지 그리고 얘가 EB부터 T까지를 만족시키는 요거의 값이 T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T가 요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0부터 3까지에 대한 걸잘 그려보시면 돼요. 밑에다 좀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자, fx부터 먼저 그려야 되겠죠? 정보가 많으니까. 여기 0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a가 될 거야. 근데 a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은 음수, 양수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이 함수값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2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a는 음수겠구나 판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2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1을 넣어요. 여기에 1 넣어도 괜찮고, 여기에 넣는 것도 어쨌든 똑같을 건데,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A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여기가 1, 2. 요 정도. 괜찮죠? 그 다음 2를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게 되면 요거 직선이긴 하니까 마이너스 2A니까 요 점이 될 거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A니까 요만큼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요러한 형태가
형태가 됩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제 시작이야. 자, 요게 이제 fx예요. 요 그래프가. 근데 요것부터 표현을 해볼게요. gx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b에서 fx를 뺀 거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내가 뒤집은 다음에 그걸 뭐 b라는 데에서 빼서 처리하고 하지 말고요. 얘를 식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gx에다가 fx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x값이든지 간에 gx 함수값과 fx의 함수값의 합은 얼마로 고정이다? b로 고정이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를 b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게 되는 거야. 내가 뒤집혀서 보는 거야. 내가 여기 뒤집어서 봐. 그러면 요게 하나의 x축이 되고요. 요 모양이 되는 게 이제 gx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요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2b. eb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eb부터 t까지 그리고 eb부터 t까지에 대한 영역의 넓이가 어떻대요? 같대요. 아, 간격이 똑같아. 이게 좀 특징적이죠. 그러면 b하고 a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찾으려면 일단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b보다 먼저 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a야. 요거 넓이 얼마? 1이다. 그럼 얼마예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잘라서 그냥 하자. 괜찮겠지? 2a 더하기 a, 그러니까 부호는 신경 쓰시고요. 그럼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a를 하고 곱하기 1을 하고 곱하기 2분의 1을 하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3a, 3a 마이너스 a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요게 얼마다? 1이더라. 됐지? 자, 요거 처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3a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4a가 되겠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8이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1a가 1입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11분의 2가 나온 거야. 이렇게. 좀 식 자체가 그렇죠. 어? 또 있어. b를 구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B는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X, Y의 뭐래요? 확률밀도 함수래요. GX도 확률밀도 함수야. 그러면 GX의 전체 확률 변수에 대한 그 면적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 그러니 요 영역의 넓이도 얼마? 1. 요 영역에 대한 넓이도 1.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얼마? 2. 아, 근데 얘는 사각형이야. 3 곱하기 B. 는 얼마? 2. 그래서 b는 3분의 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힌트들로 이제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자, 저게 왼쪽에 있는 조건을 다시 쓰겠습니다. b가 3분의 2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4라는 데에서부터 t까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p의 얼마? 3분의 4부터 y가 될 거고 t가 되겠다. 이렇게. 그럼 3분의 4라는 위치는 어디쯤이 돼요? 여기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만큼에서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잘라요. 얘가 3분의 4가 되는 거야. 맞지? b가 3분의 2였기 때문에 거기다 2 곱한 위치만 일단 설정을 해주고요. t가 어딘지는 모르겠어. 근데 요만큼이 될 거야. 뭐 어딘 요렇게 됐습니까? 근데 그 영역의 넓이가 어떻대요? 같대요. 그럼 생각을 해봐. 이만큼의 위치와 요게 직선으로 잘린 거니까 우리 하나의 도형 기하적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요 넓이를 내가 똑같은 크기로 자르려고 해요. 두 개짜리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자르는 게 쉽겠지. 근데 이거 말고요. 요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요렇게 잘라도 된다. 또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무슨 얘기야?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자르는 선의 중심이 딱 얼마가 되면 되겠다? 그렇지. 정중앙이 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3분의 4하고 t에 해당하는 요 부분의 중간 보세요. 3분의 4 더하기 t 어? 딱 중간. 그거를 뭘로 나눠? 2로 나눠. 그럼 그때의 위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fx 자체를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내가 집어넣을 x 값을 구했잖아. 그래서 11분의 2라고 하는 거에다가요, 요거 집어넣어요. 2분의 3분의 4 더하기 t 집어넣고, 그때 나오게 되는 결과 값이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약분하시고, 요거 처리하면 3분의 11은 3분의 4에다가 더하기 t라고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t는 얼마예요? 3분의 7이야. 그러니까 원리만 이해하면요, 여러분 넓이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만 이해하세요. 이 가운데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이 이렇게 선분이 이렇게 해야지만 넓이가 절반으로 나눠지는구나.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요 중간에 있는 요 점에 좌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68번으로 가볼게요.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확률변수 Y는 정규분포, 요렇게 된걸 따릅니다. 자, 요때,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0,라고 되어 있다고 다 표준 정규분포 아니에요. 평균이 0인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그 중에 표준 편차가 뭐여야 돼? 1이어야지만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자, 양수 A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대요. 그러면 얘도 기하적으로 조금 봐도 되고, 뭐, 굳이 기하적으로 안 그려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개념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평균이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에요. 그러면 여기 위치가 0이야, 일단. 그리고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 정규분포 곡선이 모양이 달라지는 건 표준편차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그 다음에 얘는 표준편차 2시그마예요. 그럼 표준편차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넓게 퍼져요. 그러니까 얘가 더큰 거야. 요 노란색이 표준편차가 더큰 거야. 얘가 2시그마짜리고요. 얘가 뭐예요? 시그마짜리야. 괜찮니? 그럼 이 시그마짜리가 X에 대한 거고요. 요 노란색이 Y에 대한 거다.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A라고 하는 경계로부터 면적, 주황색의 넓이를 구했고, B라고 하는 거에 특정 값으로 넓이를 구했더니, 당연히 요두 개의 값이 같더라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0.1327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 얘를 찾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기로 와야 돼. 알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내가 뺐을 때 1의 자리가, 그러니까 1의 자리는 아니죠. 소수점 넷째 자리 있죠? 맨 마지막 거기가 7이 되는 것부터 찾아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빼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에서 여기를 빼도 되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건 A와 B라고 하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야 되겠죠? 왜? 그래야지만 여기 0으로부터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가 판단이 될거 아니야. 근데 그 지점이 여기에 있는 이 절대값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는 무조건 양수 파트에 있겠다. 그러니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A가 이쪽에 있겠고요. 그 다음에 B가 이쪽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뺄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를 빼야지만 될까? 0.2881에서 0.1554를 한번 빼볼게요. 그럼 얘가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3이 될 거고, 1이니까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런 거야. 요거를 표준화했을 때 경계값이 0.8이어야 되고요. 요거를 표준화했을 때 경계값이 얼마가 되면 돼? 0.4가 되면 돼. 근데 여기 문자도 봐야 되겠죠. Y에 대한 거야, Y. 따라서 Y에 대한 표준화를 해줍니다. 표준편차 2시그마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0, Z, 2시그마. 분의 B 빼기 0. 이렇게 되겠다. 됐을까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2시그마 분의 A라고 하는 게 얼마 나와야 돼? 0.4가 나와야 되고요. 2시그마 분의 B라고 하는 게 얼마 나와야 돼? 0.8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던 것도 표준화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볼수 있어야 되겠죠? 저걸 이제 표준화했을 때 경계값은 일치해야 됩니다. X와 Y에 대한 따로따로의 경계지만, 표준화를 하는 순간 우린 똑같은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X에 대한 건 시그마 분의 A 빼기 0이고요. 그 다음 B에 대한 건 시그마 2시그마 분의
그 다음에 b에서 0을

경계만 비교하면 돼. 그래서 이두 개가 어떻다? 같더라. 됐죠? 그래서 시그마분의 A는 이 시그마분의 B가 될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A와 2분의 B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관계식.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A와 B의 값을 직접 구해야 되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체크해 줄수 있겠죠? A라고 하는 거에 대신에 이걸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분의 B. 그지? 그럼 2분의 B에다가 이 시그마가 0.4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 2 곱하기 2 시그마분의 B는 0.4가 될 거고 요게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0.8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0.8이라고 하는 거를 2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0.4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B하고 A의 구체적으로 값을 구한다기보다는 시그마하고의 비율 값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그걸 이용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지? 해보자. P에 X에 대한 거니까 시그마분의 얘는 마이너스 A에서 빼기 0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도 시그마분의 어디에서? B에서 0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됐을까요?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시그마분의 A잖아요. 시그마분의 A야. 그냥 여기서 바로 나오자. 요거 이렇게 넘겨. 0.8 마이너스 0.8. 시그마분의 B야. 요거 넘기자. 얼마야? 1.6이야. 이렇게. 그럼 결국 1.6에 해당하는 거 0.4452에다가요. 0.8에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0.2881. 이렇게 될 거고요. 3에 3에 하나 올라가니까 3이 될 거고 또 하나 올라가. 7. 그래서 정답은 0.7333.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주의하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A, B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찾기보다는 보니까 시그마에 대한 걸로 이런 걸뭐 매개변수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시그마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표현으로 내가 원하는 것도 구하면 굳이 우리가 다 각각 개별적으로 구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68번까지 했고요. 자, 관련된 문제 제가 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풀어보시고요. 아마 오늘 우리가 푼 것보다는 조금 수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집중해서 풀어보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봄입니다. 수능 특강이 수능 연계 교재이기도 한데 그런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이 수능 특강 교재를 활용하거나 또는 과제로 내거나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내신 대비 교재의 성격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능 연계 문제처럼 학교의 내신 문제도 이 수능 특강에서 연계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래서 수능과 또 내신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또는 한편으로는 수능 특강 딱 전체적으로 한 40강 정도가 되는데 이 중

중단원 16개가 있어요. 중단원 16개를 하나씩 16시간 만에 정리하는 차원으로 보자면 내신 대비도 되고 동시에 수능 대비도 되는 그런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학생들에게 수능만큼 내신도 참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생각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단편 소설을 하나 읽었거든요. 제목이 눈과 돌멩이인데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그 제목이 눈과 돌멩이인지를 좀 알겠는 거야. 물론 약간의 힌트도 있었지만. 그 줄거리가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친구의 이제 이, 이제 그뼈 가루를 뿌려주러 다른 친구들이 갑니다. 근데 눈이 막 오는 거야. 그래서 눈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맞아보고 막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눈은 손에 잡히지가 않죠. 그쵸? 다 녹아서 없어지거나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도 그런 것 같아. 인간 관계나 모든 것들이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지지 않는 거지. 사람 마음도 잡기가 어렵고, 그리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헤어지게끔 설계되어 있는 거잖아. 누구는 언젠가 죽고. 그래서 다꼭 이렇게 붙든다는 건 어려운 일인 거잖아. 모든 게 다. 어떤 목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콱 이렇게 잡기도 또 어려운 거고. 그래서 아마 역설적으로 거기 나온 인물이 이 돌멩이를 딱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돌멩이는 딱 잡히는 거니까.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잘안 잡히지. 그치?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과,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목표를 가져도 얘가 탁 손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제 이건 동생이 했던 말인데, 뭔가를 진짜 간절히 원했을 때,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애쓴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인생에 한몇번 정도 그렇게 막 애를 써봤대. 근데 그렇게 애를 썼을 때안된 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든대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예. 자, 여러분. 손 안에 딱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애쓰잖아? 그리고 진짜 간절하잖아?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시험이건,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안에 마지막 내신 시험이건, 간절함을 갖고, 여러분이 하신다면, 얘가 마치 돌멩이 잡듯이 좀 잡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현상의 탐구, 이거부터 가는데요.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내신 대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능 특강을 뭔가 한번 정리하는 강의로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도의 자료도 다 수능 특강 요약본으로 자료가 다 나갑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습용으로 먼저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단원 제가 너무너무 강조하잖아요. 수능 20문제, 그리고 중단원 16개. 각각의 중단원에서 하나씩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단원에서 하나 더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단원 하나를 1시간에 끝냅니다, 여러분. 중단원 하나, 1시간에 끝내고, 내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만의 특이한 점 또는 서술형 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줘라고 하는 걸 강조하겠지만, 요즘은 전반적으로 내신 시험도 좀 수능 스타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좀 압축적으로, 그러나 정말 기억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하면서 정리하면서 수능 내신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사회문화현상의 이해, 여기 01 파트를 다 정리하는 거를 목표로 나가보도록 하지요. 자, 사회문화현상의 이해에서는 학교 시험 또는 수능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사회문화현상의 이해라고 해서 사회문화 과목에서 사회문화를 주인공으로 해서 1단원이 나오고, 여기 사회문화와 관련된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현상이 뭔지 알기 위해서,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랑 자연현상이랑 비교해 보는 거지. 그래서 사회문화현상, 자연현상 특징 비교하는 문제가 수능에서도 1번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시험 내신에서도 무조건입니다. 예, 왜냐면 제가 출제자여 봤잖아요. 내신 시험에 출제자여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범위가 있죠. 그러면 이 01에서 물어봐야 될 개념 여기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문항수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문항수를 정하고 또 그러는 건데, 또 중요한 개념은 문항수를 조금, 내신은 몇개더낼 수도 있죠. 수능과 달리. 그래서 보면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 비교하는 문제 100%가 되고, 또 사회문화현상을 이해할 때 뭐에 따라서 달라?
관점에 따라서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는 거지. 그치? 관점에 따라서 달리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점에는 뭐가 있고, 거시적 관점이 있고. 거시적 관점은 뭐예요?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를 보는. 그래서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뭔가 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거시적 관점이 되고요. 미시적 관점은 이 거자가 클 거자야. 크게 보는 거. 미시적 관점은 작을 미자, 작게 보는 거.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 개인의 주관적인 생활세계, 이런 것들을 보는 걸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죠. 거시적 관점에 여러분 뭐가 있죠?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고, 미시적 관점에 뭐가 있어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습니다. 수능이라고 한다면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겠지. 그치? 근데 학교 시험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한 문제에다가 뭐 서술형 조금 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얘는 몇 문제 내요. 그치? 왜냐하면 이 문제 유형이, 수능 특강에 보면 관점을 묻는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돼서 나오는 선지가 한 10개 정도가 있어. 그러니까 한 5개, 5개 나눠가지고 한 두세 문제 이거 출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을 달리하고, 그리고 선지를 배열해서 이거 두세 문제 출제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수능과 내신의 차이점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자연현상과 비교하는 거. 여러분 지금 보충 자료에 이 학습 목표까지 위에 다 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에요. 크게 나누면 거시, 미시적 관점의 기본 입장, 특징, 한계점들을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교마다 서술형의 출제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파악하시고, 그리고 학교마다 서술형 출제 방식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가서 볼 거냐면,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자연현상과 비교한다 라고 돼 있어. 바로 여기서부터 할 건데, 그러자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의미부터 알아야 되죠. 그쵸?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도 다 체크하고 넘어가야지. 그쵸?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보자면, 사회문화 현상은 뭐냐면, 사회생활은 인간에 의해서, 자, 얘네 둘의 차이점입니다. 얘네 둘은 인간의 의도, 의지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야. 그래서 인간의 의도, 의지가 개입된 것이면 사회문화 현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현상이 됩니다. 예. 쉽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의 정의는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예습하셨다면 여러분이 써가지고 왔을 것이고, 아니면 같이 쓰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선거가 그렇죠.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고, 지금 전 세계에서. 예. 그다음에 생산활동, 결혼 이런 것들이 다 사회문화현상이고요. 그리고 자연현상, 의지와 관계없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연계 스스로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으로 존재법칙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수능 특강에서 이 내용이 없어졌어요. 네. 존재 법칙이다 또는 당위 법칙이다 이런 말 대신에, 굳이 이런 말 대신에 자연계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태풍도 마찬가지고요, 지진도 마찬가지고, 계절의 변화, 봄이 오면 여름이 가을이 이렇게 가는 건 자연계 원리에 따라 벌어지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개념 정리 다 살펴봤고,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온 자료들로 간단히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을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구분이 제일 1번이야. 구분이 잘 돼야 특징을 연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구분을 해볼까요? 자, 이걸 수능 특강 11페이지에 1번에 있는 제시문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이 수능 특강을 이미 다 한번 했다면 여기 보충 자료들을, 학습 자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수능 특강을 이렇게 배열을 다시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서는 전체적으로 앞에 내용 정리가 있고 뒤에 문제가 뭐 지금 사회문화 현상, 자연현상 특징, 관점 문제들이 막 섞여 있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 나가는 자료들에는 이 개념별로 쫙 배열을 했고, 그리고 난이도 순서로도 배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얼음판 위에 표적을 향해 돌을 던져서 표적 중앙에 자기 편의 돌을 상대편보다 가깝게 남겨 승부를 겨루는 컬링하고 나왔네요. 예. 이 컬링이라고 하는 종목을 만들어냈고, 뭔가 의도가 있지. 근데 진짜 이런 거 만들어낸 거 보면 되게 신기해. 예. 그리고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이고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다음, 힘을 받은 돌이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며 가다가

돌과 얼음판 사이의 접촉면에서 돌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인해서 돌이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게 마찰이 생겨 딱 멈추게 됩니다. 이건 인간의 의도 의지와 관련 없이 물리의 법칙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운동 법칙이 그런 거죠. 자, 이게 바로 뭐야? 자연현상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있어요. 이게 작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에는 올해 수능 특강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에 나왔던 최신 기출의 선지나 제시문들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자, 길이 약 1mm의 투명한 예쁜 꼬마 선충은 유전적 특징이 인간의 DNA와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자, 이 선충은 짧은 수명과 빠른 세대 교체. 자, 짧은 수명과 빠른 세대 교체를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렇지, 이 선충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밑줄 그어진 부분들이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현상인지 구분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이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말하면 주어가 누구인지를 찾으시면 되게 간단해집니다. 인간이 아니야. 선충이 그렇다는 거야. 따라서 맞아. 자연현상이 되는 것이고. 덕분에 세포 발달과 노화 과정을 규명. 자, 이것도 예. 주어가 누구인지를 찾았다면 이런 문장들의 밑줄이 있으면 이렇게 수러를 보세요. 그리고 수러의 주체는 누구겠어요? 연구진이 규명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의도를 가지고 그걸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다? 사회문화현상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선충은 신경세포와 신경망 구조가 밝혀져 있어서 신경계의 기능과 발달 원리를 파악. 네, 누가 파악합니까? 그렇죠. 신경계의 원리나 발달, 신경계의 기능과 발달 원리를 사람들이 파악을 하는 거지. 따라서 얘도 뭐다? 사회문화현상이다. 그래서 파악하는데 얘네들이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예쁜 꼬마 선충의 변이, 예쁜 꼬마 선충이 변화되어 가나 봐. 그렇죠? 그 작동 원리에 따라서지. 그 꼬마 선충의 원리에 따라서죠. 따라서 얘는 자연현상이 되는 것이고. 인간 질병의 유전적 기반을 이해하는데도 인간 질병의 유전적 기반을 이 꼬마 선충의 변이에 따른 진화의 적응 과정을 보면서 얘를 이해했다잖아. 따라서 얘는 뭐예요? 사회문화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고 보통의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사회문화현상 2개, 자연현상 2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최근 한몇 년, 몇년 전부터는 이렇게 5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구분을 해봤고, 사회문화현상의 특징, 자연현상의 특징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현상은 전쟁, 이런 거죠. 그쵸? 지금 일어나는 이란, 이스라엘, 미국. 예, 그래서 전쟁. 아, 진짜, 안할수 없는 건가? 자, 사회문화, 진짜 인류가 살면서 전쟁은 계속 있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전쟁이 바로 뭐예요? 사회문화현상입니다. 인간들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뭔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야. 분명히. 양쪽 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현상은 사람들의 가치나 의지가 반영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맞아. 가치 함축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목표, 의지, 이 의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회문화현상은 그 발생 요인과 그 결과가 법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확률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렇죠? 예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예. 반드시 늘 확실하고 필연적인 건 아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일반적으로 줄어들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더 올라가는 상승 추세야? 막더 사. 이런 경우도 있고. 요즘 주식 얘기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것도 사회문화현상이고, 이 사회문화현상의 경우는 반드시 꼭 그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떨어져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확률의 원리. 그리고 개연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개개의 그러할 연이죠. 대개개의 그러할 연, 대개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써주면 그러할 연.
대개 그러할 가능성, 그러할 확률이 있다는 것은 예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가서 보겠습니다.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이 존재하면서, 자, 여기 표시해 볼까?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야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도 존재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나타나죠. 즉,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인류가 살아가면서 내내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 그래서 전쟁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있어 왔다. 보편성. 그런데 그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완전 다 달라. 이유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고요. 그리고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와, 드론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드론을 쫙 세우는 그런 이제 자료화면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 드론 공격을 하는 것들, 그리고 어디를 폭격했다라는 걸 실시간 찍어서 막전 세계에 보냅니다. 아, 마치 뭐 무슨 게임이나 막 이런 걸 보는 것처럼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중계. 이건 과거의 전쟁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 그래서 보편적이기도 하면서 특수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 완전 중요한 내용들이죠. 100%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체크해 두시고. 자, 이와 대비해서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 자연현상의 특징은 인간의 가치, 의지와 어디? 무관하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해? 몰가치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지, 가치와 무관하게 태풍, 네, 그다음에 계절 변화 이런 것들, 나이 먹는 거 이런 것들 다 자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연 현상은 특정 원인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예외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외 없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해요? 그렇지, 확실하고 필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실성. 마지막으로 자연현상의 발생 원인은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화산이 발생하는 원리, 지진이 발생하는 원리, 그 원인이 나타나면 반드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그 조건이 갖춰지면 화산이 폭발하는 거고, 지진이 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 해?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 됐어. 예, 네, 다 됐고, 이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이렇게 차이점 살펴봤어요. 각각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있는 거야. 공통점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선지에서 나오니까. 자, 첫 번째 가서 볼까? 첫 번째 가서 보면, 사회문화 현상이나 자연현상이나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어. 이게 이른바 수요 법칙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산이 폭발할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화산이 폭발하게 되는 거야.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선지에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명확하다고 나오면 이건 바로 어디의 특징? 그렇지, 자연현상의 특징이죠. 자연현상의 특징이 됩니다. 자, 이제 또 가볼게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또두 번째는 보편성이 나타난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전쟁이 나타나고, 그렇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러한 원인이면 지진, 화산이 발생하고, 그렇죠. 보편성이 나타납니다. 다만, 보편성만 나타난다라고 하면 또 자연현상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예, 선지로 정말 많이 나오는 거 뭐냐면,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 경험적 자료의 뜻은 뭐냐면 현실에 존재하고요. 자, 쓰겠습니다. 현실에 존재하고 그리고 관찰이 가능하고 이게 경험한 거지.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를 경험적 자료라고 말하거든요. 따라서 예, 전쟁이라고 하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현실에 존재하는 각종 뉴스, 신문, 기사, 과거에 이 전쟁을 기록한 뭐 책,

논문, 이런 걸로 연구하잖아. 그렇지? 자연현상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화산 폭발의 자료 화면, 그 원인을 규명한 뭐 논문,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로서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로 뭔가 객관적인 연구를 하는 것을 과학적 연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 모두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해. 이것도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 공통점 정리했고요. 공통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손재료도 나오고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서술하라고 할 수, 이 수업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신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걸 중심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자, 문제 한 문제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제입으로 6개 갔어요. 예, 그냥 한 문제. 왜냐면 선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래서 선제 6개 있습니다. 이상하네라고 하지 마세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본 거니까. 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 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문제 이렇게 만들어 본 거니까. 산호는 겉모습이 꽃처럼 아름다워. 바다의 꽃이라고.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게 수로. 예, 명명. 표시하시고 누가? 사람들이 한 거지. 그치? 따라서 사회문화현상이 되겠고요. 이건 거의 수능형 문제입니다. 내신도 근데 이렇게 돼요. 군체 동물로 해양동물의 서식처이자 먹이가 된다. 산호가 해양 생물의 서식처이자 먹이가 되고 있는 건 인간이 그렇게 한 거야? 아니지. 그들의 자체 그 자연계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나 보죠. 먹이 사슬이 그렇게 되어 있나 보죠. 따라서 자연현상 니은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호가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산호초가 스트레스 물질에 취약해짐으로써 백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대요. 그래서 백화현상은 해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자, 우리 이거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에서 배웠던, 예, 그, 뭐죠?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화현상. 산호에 영향을 공급하는 미세 조류가 사라지면 표면이 하얗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산호가 죽어가는 현상. 미세 조류가 사라지면서 표면이 하얗게 돼서 산호가 죽어갑니다. 인간의 의도 의지야? 뭐 환경 오염 물질을 그렇게까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이 자체를 놓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얘보다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계 해양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결국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네요. 누가 우려했어? 해양 여기 해양 과학자들이 이들이 주체가 되네. 맞아요. 사회문화현상. 기역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죠. 리을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이니까 확률, 그리고 개연성이죠. 자, 니은 디귿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입니다. 보편성이 나타나는 거죠. 함께 틀렸죠. 기역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그렇지, 사회문화현상이니까 확률. 그렇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에 비해, 디귿은 리을에 비해 인과관계가 어때? 인과관계가 자연현상. 명확하다. 그렇지? 틀렸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어때? 모두다. 사회문화현상, 자연현상 모두다. 따라서 여기 달리 있으면 그냥 읽어보나 마나 틀린 거. 그래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 살펴봤고, 자, 이제 3페이지로 가보시면 관점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관점을 가볼게요. 관점에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어.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거시적 관점은 이게 거시적인 거지. 거시 여기다 쓸게요. 거시적 관점. 거인할 때 거자 크게 보는 거야. 마치 여러분이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동네 마을을 쫙 보면, 아, 이렇게 강이 흘렀고 이렇게 산이 있고 저쪽에 뭐가 있고, 시청은 저쪽 자리쯤에 있고 논밭이 여기 이렇게 펼쳐져 있고 아파트 단지 여기 있고 이렇게 보이죠? 그게 바로 크게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체 여러분이 사는 마을의 구조를 보는 거야.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뻗어져 있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나 제도 등 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제도, 여러분의 제도에 영향을 받잖아. 수능, 입시, 제도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은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잖아.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거시적 관점이에요. 자,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여기 상호작용.

그리고 개개인의 주관적인 생활 세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미시적 관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주관적인 생활 세계가 어떤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작을 미자입니다. 세세히 보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게 바로 기능론과 갈등론이 해당이 되고, 아래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자, 이것만 보고도 아래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 분석의 대상이, 자, 여기 거시적 관점은 되어 있고, 분석 대상이 뭐예요?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입니다. 사회 구조는 틀, 2단원에서 나오는데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사회 틀로 존재하는 거 분단 상황, 이런 거 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틀에 따라서 만들어진 각종 법도 있죠. 국가보안법, 이런 거. 사유재산 제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틀입니다, 틀. 그래서 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 체계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혼이라고 하는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왜 이혼이 이렇게 이혼이 증가하고 있지?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 거시적으로 볼때뭐 봐요? 사회구조나 사회제도 보는 거야. 그래서 혼인제도의 문제는 없나? 가족제도의 뭐 불평등하고 막 이런 건 없나? 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또는 경제적인 악화, 경제상황 악화, 이런 것들이 이혼에 영향을 미치진 않나? 이게 바로 뭐예요? 거시적인 거야. 이에 반해서 미시적 관점은요, 인간이 자율성을 갖고 있다. 표시하세요. 네. 자, 거시적 관점의 포인트는 뭐냐면, 사회 구조. 여기, 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 구조. 혼인제도, 경기 침체, IMF 외환위기. 이게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게 포인트야. 그런데 미시적 관점은 개개인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주관적인 세계가 어떤지, 여기 자율성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 분석 대상을 개인의 상호작용이나 주관적인 생활 세계에 두고요. 자, 여기 표시했었죠.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도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그들의 생활 세계가 어떤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혼한 사람들의 걔네들 되게 말이 잘 대화가 안 되고 힘들었나 봐.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어떤 뭐 자녀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뭐 자녀의 일탈 문제에 있어서 서로 막 인식 공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뭐. 암튼, 네.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시, 미시에 대한 이해를 해 두시고, 자, 이제 뭐로 갈 거예요? 거시적 관점으로, 아니,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기능론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론에 대해 전제를 이해하시면 차근차근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론에 대해 전제는 무엇이냐면, 다양한, 기능론에 대해 전제는 바로 여기. 상호유기체설, 사회유기체설, 상호유기체설이래. 사회유기체설. 이게 대해 전제입니다. 예. 다시 기능론에 대해 전제 아주 중요해. 사회가 뭐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라고 하는 거. 사회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대전제지. 살아있는 생명체 제가 여기 식도가 있고 여기에 소장 뭐 위자 위 그다음에 대장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때? 각각의 부분들이 다제 역할을 하면서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음식이 넘어가면 여기서 막 잘게 부수고 소화를 시키고 찌꺼기가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이 다제 역할이 있고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자, 여기 상호 의존적 또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그래서 어떠냐면 조화와 균형 키워드예요. 조화, 균형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 어떤 게 위가 막 이렇게 비대하고 소장은 제기능을 못하고 이러면 건강할 수 없는 거잖아. 각각이 다 조화를 이루고 각각이 다 균형 상태에 있을 때 몸이 건강하는 것처럼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야. 각각이 제 역할을 하면서 조화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소화가 안 되거나 또는 어디가 아프거나 피가 나도 어때? 뭐 호르몬의 분비

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이걸 낮게 해야죠. 그쵸?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야. 스스로 조화 균형을 이룰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입니다. 조화 균형,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는 이 사회는 각각이 제 역할을 하면서 조화롭고 균형적인 상태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좋다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사회가 안정적이고 조화로우려고 한다면 사회 규범이나 사회 제도를 뭔가 저기 위에 있는 지배층이 정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 그런데 저 우리가 뽑아놓은 뭐 뭔가 뭐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그들이 툭툭툭툭 해가지고 그래, 우리나라는 왕이 있는 체제로 바꾸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난리 바로 여러분 다 튀쳐나가죠. 그렇죠? 다 튀쳐나가고 난리 납니다.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자,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제도나 규범을 누가 특정 계층이 정하면 사회가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일 수 없어. 기능론에서는 조화롭고 균형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 규범이나 사회 제도 등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서 전체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아주 중요합니다. 전체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반영된 것으로 그래야지만,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런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또는 선거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이게 뭔가 결정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운영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존하는 사회를 어때?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따라서 여기 아주 중요한 선지입니다. 누가 이 기능론의 관점을 가질까? 현재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아주 편한 사람들. 이걸 이른바 뭐라고 말해요? 기득권층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기득권층. 기득권층의 의미는 이미 기 얻을 듯. 이미 얻은 게 많은 사람들은 현재 상태가 엄청 좋아, 얘들아. 조화롭고 균형적이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론에 떨어져 있는 사람 입장에선 기능론을 비판할 때, 아휴, 현재 상태에서 얻은 게 많은 사람들의 논리구만. 뭐, 그렇구만. 이라고. 기존의 질서나 권력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보수적 관점이죠. 보자가 뭐야? 지킬 보자입니다. 숫자가 뭐예요? 지킬 숫자지. 현재 상태에서 지키고 싶은 게 많은 거. 재산도 많아, 명예도 높아, 막 살기 너무 편해. 그러면 변화되는 거 싫잖아. 그런 사람들이 현재가 얼마나 좋은데? 라고 주장할 거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살펴봤고요. 이제 갈등론입니다. 갈등론은 사회가 뭐냐면 사회적 희소 가치. 그렇죠. 가치 있는 건데 희소해. 너무 많지. 돈, 좋은 대학, 뭐,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직업들, 이런 거다 희소합니다. 그래서 이 희소한 가치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장이다. 그래서 이게 갈등론입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자, 완전 중요한 말이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 왜? 사회적 희소가치야. 희소가치를 많이 차지한 쪽이 지배계급이 되겠죠? 그쵸? 덜 가져간 쪽이 피지배계급이 되겠지? 지배계급은 그 희소가치를 지켜야 돼. 그리고 그 밑에 계속 대물림해줘야 돼. 네. 그러자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됩니다. 양쪽 다 이익이 설립, 양립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하고 착취하니까. 얘네가 조금이라도 가져가면 우리께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억압 착취를 당해? 저항하거든. 그래서 갈등이 필연적이 되고요. 그 갈등이 일어나면 사회가 어떻게 돼? 변동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갈등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회규범이나 사회제도는 누가 만든다? 누가 만든다? 지배층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양반만 나라 정치를 할수 있는 이 고귀한 일을 할수 있고, 너넨 장사치야. 돈이나 보는 것들이잖아. 그러면서 자기네가 돈다 이렇게 하면서, 니넨 장사치야. 니넨 천민이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사회규범이나 사회제도 등은 기득권층이, 지배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이거 위용어 지배층이 만들었어요. 지배층의 합의로 만들게 되고요.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해. 그렇죠. 유리한 사회규범 사회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야. 지배층한테. 그래서 그 지위나 그 희소가치를 자기 자식 그 밑에 계속 이렇게 재생산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한계점 있습니다. 한계점. 이 갈등론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야? 희소가치를 둘러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대립과 갈등의 공간으로 보죠. 근데 오늘 현대사회를 보면, 물론 희소가치를 차지한 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쪽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다양한 관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또는 우리 협력 관계인, 뭐, 이를 제작하는 관계는 정말 다양한 관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도 이걸 지배 피지배라고 해야 되나? 서로 간에 이익을 주는 관계는 아닐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지배 피지배로 단순화시킨 점. 그래서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협동, 합의 이런 것들을 간과한다는 점. 이런 게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에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키워드 뭐라고? 이건 개인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또 개인의 주관적인 생활 세계를 본다고 했어. 왜? 개인이 자율적인 존재이거든.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입장은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인 정의,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강조합니다. 상황 정의. 태풍으로 인해서 사과나무가에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와, 올해 농사 망했네, 끝났네 이렇게 상황 정의할 수도 있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니까. 또 다른 사람은 몇 개의 사과가 탁 열린 걸 보면서 야,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저 사과들은 살아있네. 저 사과를 어떠한 그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는 합격사과라고 이름 붙여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황 정의예요. 개인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라. 근데 한계점이 있죠. 이게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을 보다 보니까 사실 개인의 바깥에서 사회 구조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 그 영향력을 어떻게 간과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개인의 행위가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영향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거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온 거였죠.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의 그 가장 큰 줄기가 뭐야? 북한 장교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남쪽에 있는 아주 아름다우신 여자분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 그런데 그 둘은 눈물을 머금고 헤어져요. 사회 구조의 힘이잖아.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라며. 그럼 연막 사랑하고, 연애하고, 만나고, 막 휴전선에서 만납시다. 막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못 하잖아. 이게 사회 구조의 거대한 힘. 예, 이런 게 존재해서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그런 걸 간과합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문제들은 이렇게 관점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한번 해볼까? 자, 보겠습니다. 성과급 제도는 개인이나 팀 등의 조직의 성과에 대한 기여 정도, 노력 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차등 지급, 합리적 보상을 차등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사회 구성원들은 이를 수용하여 조직을 위해서 더 나은 성취를 이루려고 노력하게 된다. 자, 이거 딱 보니까 뭐죠? 기능론이고요. 그리고 이 성과급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는 4단원에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에 배우고 나면, 기능론에선 사회 불평등을 뭐라고 바라봐요? 불가피하다. 왜?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도 희소하잖아. 모두가 다 나눠가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능력, 기여 정도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4단원에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또 나와요. 예, 여기서 나왔지만.
사회체계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조건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고, 개인들은 근본적으로 최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개인들이 구축한 관계는 사회적으로 합의한, 자, 여기 볼까요? 이렇게 개인들이 만들어낸 이 관계는 사회적으로 합의한 문화적 가치와 규범에 의해서 매개되어 사회체계의 효율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회체계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인데, 자, 개인을 강조하는 거야. 아니지, 여기 보면. 사회적으로 합의한 문화적 가치와 규범에 의해서 효율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체계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체계, 개인의 집합체 이상의 무엇인가로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얘도 뭐야? 기능론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조금 말 자체를 보면 되게 어려운 말들이지만 키워드를 캐치하면서 어떤 관점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도 볼까? 무엇이 사회 문제인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 가치에 따라 정의가 된다. 사회 구성원 중 다수가 어떤 현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사회 문제가 된다. 여기 볼게요. 사회 구성원들 중에 다수가 부정적으로 의미 부여하면 그 얘기인 거지. 따라서 뭐야? 맞아. 상징적 상호작용.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회 구성 요소들이 각자의 역할을, 여러분 여기 별표 보겠습니다. 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이게 바로 기능론입니다. 자, 기능론은 전제가 사회는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능론자, 그럼 사회 문제 왜 벌어져? 라고 물어보면, 각각이 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가치나 규범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이게 바로 기능론자 얘기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사회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배 세력의 억압과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때문에 나타나. 끝났지? 갈등론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 이게 마찬가지지. 우리 사회의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해서다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돼요? 그렇지, 기능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학교의 교육 과정이 상층 계급의 사고와 행동 양식에 기반하여 만들어지다 보니 상층, 하층, 뭔가 계급, 불평등. 그렇지. 그래서 갈등론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사가 특정 학생을 부진하로 바라봐. 그 학생이 어때? 받아들여. 상호작용 속에서. 그렇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속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선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나온 아주 중요한 선지들을 이렇게 모아본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뒤에 이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지배 집단의 강제에 의해. 끝났죠?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사회 규범이 유지된다. 그렇지. 갈등론.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적으로 합의됐다. 이건 뭐지? 사회 전체가 합의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기능론. 사회 규범이 사회 전체의 합의.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등론, 기능론, 기능론. 자, 여기. 사회 제도는 계급 재생산의 수단이다. 계급 재생산의 수단이다. 지배층이 희소가치를 차지한 그들이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그렇지, 갈등론이죠. 자, 여러분, 여기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맞아. 거시적 관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지. 따라서 기능과 갈등의 공통점. 그렇죠? 다음입니다. 예, 엄청 많이 나오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요. 어떤 관점이? 그렇지. 기능론이 그렇지. 기능론은 기득권층, 보수적. 지금 현재가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기능론에 떨어져서 있는 사람, 기득권층의 논리구만. 지금 현재에서 아주 살만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의 논리구만. 이라고 비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기존 질서나 권력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관점에, 이거 같은 말인 거죠. 그쵸? 예, 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회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하는 건, 그렇죠, 갈등론이죠. 왜냐하면 현재 상태가 지배 피지배 모순 상태야. 내재적 모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갈등론이 되겠고요.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

재판을 받는다. 어떤 거? 그렇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얘 완전 중요하죠. 그쵸? 얘도 완전 중요합니다.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는? 그렇지. 모두지. 왜? 자, 여러분 볼게요. 이게 무엇이 사회 문제인지에 대해서 여기가 상징적 상호작용론. 여기 기득론. 여기 갈등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셋다 얘기하고 있어. 따라서 어때? 모두라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 5페이지에 보면 문제를 수능 특강에 있는 난이도별로 문제를 이렇게 좀 넣어놔 봤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은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답도 맨 뒷페이지에 여러분 다 있어요. 물론 여러분 수능 특강 교재도 다 있겠지만. 자, 여러분, 여기에 그냥 중요한 선지들은 다시 한번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선지가 모두 7개예요. 예, 자, 가볼까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인공지능 기술의 수용 여부는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났죠? 맞아. 상징적 상호작용론.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은 사회가 그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특정 직업을 사라지게 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창출시켜서 키워드가 딱 나오네요. 조화, 균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예요? 기능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자본가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뭘까요? 맞아요. 갈등론 되겠습니다.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볼게. 1번. 기득권 측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용된다는 비판. 앞에서 우리 선지 봤잖아. 그치? 자, 어떤 기능론에 대한 비판점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두 번째, 을의 관점은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이게 뭐야? 상황 정의지. 누구 거야? 갑의 관점이지. 그치? 틀렸습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얘가 행위자의 능동성이야? 갑이 행위자의 능동성, 자율성이었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상호 보완적, 상호 유기적, 상호 의존적, 을의 관점이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을과 달리 병의 관점은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거야? 갈등은 일시적이야. 다시 균형, 이건 균형 강조하는 기능론의 입장이죠. 그렇죠? 적용해서 보시고. 자, 마지막. 병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사회 구조의 상징적 상호작용이니까. 정답은 6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갑과 병의 관점 어때요? 구분할 수 있죠. 그쵸?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쭉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쫙 차근차근 딱 따라서 정리를 하시고, 예습, 복습 잘 해주시고요. 16시간 동안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네, 내신만점 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2단원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해볼 내용은 바로 효소입니다. 자, 효소와 관련된 출제 시그널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효소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래프에서 반응열이 어느 부분인지 이 부분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효소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에는 그래프 해석을 누가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모두 그래프화되어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온도라든지 pH라든지 기질 농도라든지 저해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그래프 해석이 핵심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그래프는 무엇이 핵심이에요? 먼저 축을 확인하는 거. X축의 값이 무엇이고 Y축의 값이 무엇이며 얘네들이 이제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쌤이 다양한 그래프들을 오늘 많이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그때 어떠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에너지 장벽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그림에는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나와 있어요. 아, 물질 대사는 크게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있는데,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발열 반응이고,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아, 그래서, 물질 대사하면 여러분들, 합동흡, 분리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고요. 합성되는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분해되는 반응은 이화작용이고, 발열 반응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다. 이제 연결이 되시죠? 그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을 보니까 당연히 반응물이 높아요. 왜냐? 이화작용은 분해가 일어나는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물이 더 고분자고 생성물이 더 저분자다. 고분자인 애가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다. 에너지가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셀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반응물이 넘어야 되는 에너지 장벽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활성화 에너지, 쌤은 EA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A가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요, 효소가 없을 때는 요 에너지 장벽이 크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장벽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이 높아. 그럼 반응이 잘못 일어나겠죠? 하지만 효소가 존재하게 된다면 효소가 있을 때는 요 에너지 장벽의 크기를 낮춰줘서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효소의 역할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디귿에는 무엇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반응열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이 반응열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응 전후에 반응열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죠. 그래서 효소는 반응열의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효소의 특성이긴 한데 이 그래프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쌤이 여기에다가 주의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아, 반응열은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아. 그러면 이제 발열 반응 봤으니까 흡열 반응, 동화작용의 흡열 반응을 한번 봐보자. 선생님, 동화작용은 뭐라 그랬어? 합성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작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겠죠. 맞아요. 저분자, 고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치가 큰 애가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이 작은 물질이 큰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이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효소가 있게 되면 이 에너지 장벽을 낮춰주니까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니은만큼이 바로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크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에서 딱 보면 왠지 요 부분이 활성화 에너지처럼 생겼거든요. 동화작용, 흡열 반응에서는. 근데 이 부분은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라 반응물이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이니까 반응물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했으니까 요 디귿이 반응열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반응열은 효소에 의해서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 반응열의 크기는 일정하다라는 거를 이제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효소의 기능을 나타내주는 그래프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효소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의 특성을 보게 된다면 효소는 우선 기질하고 결합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효소의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기질하고 결합하는 부위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활성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 부위라는 용어도 기억을 해 주시고, 이 효소의 활성 부위와 기질의 입체 구조가 맞을 때만 효소와 기질이 만나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소와 기질이 만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되었을 때 효소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반응물이, 기질이 생성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효소하고 기질, 효소의 활성 부위하고 기질의 입체 구조가 맞아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질이 입체 구조가 맞는 애만, 활성 부위하고 맞는 애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골라서 반응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예시로는 스크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자, 이 스크레이스는요, 여기 이렇게 그 활성 부위에 설탕하고는 결합할 수 있지만, 엿당하고는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얘는 육각형, 육각형인데, 여긴 하나는 육각형 자리, 하나는 오각형 자리예요. 설탕만 육각형, 오각형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얘네들이 맞을 때, 얘네들이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물이 첨가되면서 얘네들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기질 특이성을 우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효소는 반응이 끝난 다음에 생성물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효소는 재사용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효소의 종류를 보도록 할 건데, 요 스크레이스라는 효소는 설탕을 분해하잖아요. 그치?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는데 물을 첨가해서 분해한다라고 해서 얘를 가수분해 효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효소의 종류 중에 가수분해 효소가 있구나. 이 그림으로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지금 엿당하고 설탕, 포도당, 과당, 우리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탄수화물의 종류에서 종류 물어볼 수 있다 그랬죠?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단당류였고, 엿당, 설탕, 젖당, 이당류였다.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 둬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 그냥 다 잊어먹고 여기 내용 새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좀더 재밌을 거예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 또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좀더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특성, 효소의 특성을 기질 특이성과 반응, 효소는 반응 끝난 후에 재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효소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효소의 구성은요, 이제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다라는 거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치? 이때 전효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전효소는요, 이제 주효소라는 단백질 부분과 그 보조인자라는 비단백질 부분이 합쳐져서 효소 활성을 가지는 애들, 그것을 전효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효소는 주효소와 보조인자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효소가 효소의 바로 단백질 부분입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온도와 pH의 영향을 받아서 입체 구조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이 어려워지겠죠. 얘네들 단백질 부분이 변하게 되면 그 활성 부위 같은 데들이 이제 입체 구조가 변할 수 있고, 그런 기질과 결합을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보조인자 같은 경우에는 효소의 비단백질 부분입니다. 자, 비단백질 부분이기 때문에 열이라든지 pH 변화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종류는 조효소와 금속이온이 있습니다. 금속이온은 강하게 결합하고 조효소는 쉽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러한 특징들을 비교하기보다는 요 조효소 라는 거, 나중에 우리가 3단원에 가서 조효소가 나오거든요? 그때 NAD 플러스, FAD, 그 다음에 NADP 플러스, 이러한 조효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봐도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세포 후, 그 다음에 광합성 파트에 가서 조효소로서 작용해. 그래서 뭐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로서 작용해.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지금 조효소라는 말을 하나 듣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조효소까지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이제 전효소로서 효소의 활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주효소하고 보조인자가 있어서 전효소를 이룰 때 기질과 결합해서 얘네들 생성물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효소만 있고 보조인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기질하고 결합할 수 없다,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준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효소의 구성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효소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효소는 크게 6가지의 종류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효소의 종류가 단독으로 출제가 될수 있어요. 충분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 6가지 효소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이 효소의 종류가 시험에 나오는 경향성은 일부분, 뭐 그림 가로 나오고 옆에 효소의 반응에 대한 내용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함께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종류가 뭐뭐가 있는지는. 알겠죠? 자, 이제 산화환원 효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산화환원을 배웠잖아요. 그때 산화환원이 일어날 때뭐 수소, 산소, 전자, 얘네들이 이제 잃는지 얻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산화환원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에 관여하는 효소가 바로 산화환원 효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이 효소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아미노기가 있는데, 자, 이 아미노기를 다른 분자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효소를 전이 효소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가수분해 효소, 아까 쌤이랑 스크레이스에서 봤었어요. 물 분자를 첨가해가지고 분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 분자가 첨가돼서 분해되었다. 첨가할 때가 물의 수,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가 제거 효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거 부가 효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는요, 이제 이 작용기를 이제 떼어내면서 이중결합을 형성하거나, 그러면 작용기를 제거했으니까 제거 효소죠. 그 다음에 작용기를 붙여서 작용기를 부가해서 단일결합을 형성하는 경우에 부가 제거 효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제거 효소는 지금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경향성은 아니고요. 보통 가수분해 효소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질화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이성질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배열을 바꿔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C6H12O6 이거 여러분들 뭐라고 알고 있어요? 포도당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단당류 중에 과당도 C6H12O6이에요. 그 둘이 이성질체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에서 과당으로 바꿔주는 효소, 이런 거를 이성질화 효소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결 효소라는 것은요, 두 분자를 연결을 해주는데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ATP와 같은 것을 써가지고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게 연결 효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소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걸 크게 6가지의 종류로 나눈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봤을 때 가수분해 효소가 무엇인지, 이성질화 효소가 무엇인지, 요 정도의 개념 정도만 체크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세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겠죠? 우리가 최대한 암기에 대한 부담은 줄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쌤이 너무 열심히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효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그래프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먼저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온도하고 pH가 있습니다. 이제 효소는 단백질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열에 약하다. pH 변화에 취약하다.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 효소가 가장 활성이 높은 온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최적 온도라고 합니다. 자, 그 최적 온도가 우리 생체 내 체내 온도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최적 온도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높고, 최적 온도를 벗어났을 때는 반응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 근데 여기 최적 온도보다 올라갔을 때 얘네들은 더 급격하게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걸볼수 있죠? 얘네들 온도가 최적 온도를 벗어나게 되면 단백질 부분이 변성될 수 있습니다. 변성된다. 자, 변성이 되게 되면 얘네들은 다시 온도를 낮추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해요.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날계란을 뜨거운 후라이팬에 올렸을 때 흰자 노른자 이렇게 딱 구분되면서 프라이가 되죠. 근데 그것을 온도를 낮춘다고 해서 다시 날계란으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변성되면 다시 활성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H에 따른 효소 활성을 보게 된다면 pH, 최적 pH가 효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효소 중에 펩신, 아밀레이스, 트립신이 있는데, 펩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에서 작용하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강한 산성에서 최적의 pH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와 트립신은 이 펩신과는 다른 pH에서 활성을 가진다. 그 최적 pH를 벗어나면 얘네들의 활성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pH는 최적 온도와 최적 pH의 정도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기질의 농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질의 농도를 보게 되면, 자,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기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예요. 쌤이 X축, Y축 잘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기질의 농도가 X축이고요. 그리고 Y축이 초기 반응 속도일 때, 기질의 농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얘네들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무엇이냐면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즉, 효소가 어느 정도 존재할 때 기질의 농도를 올려주게 된다면 초기 반응 속도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왜 증가하고 왜 일정해지지?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 반응 속도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얘는 무엇에 비례를 하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 농도에 비례합니다. 쌤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기니까 그냥 효기복이라고 쓸게요. 효기복의 농도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초기 반응 속도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 효소가 있는 상태에서 기질이 늘어나게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최대가 되냐면 효소와 기질이 다 만났을 때, 존재하는 효소들의 기질이 다 결합을 하게 된다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죠. 그때 최대 반응 속도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기질이 농도가 올라가더라도 최대 반응 속도가 증가할 수 없죠.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쭉 이어지는 이유는 효소들이 재사용되니까 얘네들이 쭉그 최대 반응 속도를 유지하게 된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Y축의 초기 반응 속도의 개념이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로 생각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기질 농도가 충분히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최대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효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효소를 추가해. 효소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기질이 이미 많으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얘도 이제 또 효소가 다 차게 된다면 얘네들은 또 일정해지는 이러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의 개념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거하고 이제 헷갈리는 그래프가 바로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예요. 자, 이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에서 자, 여기에 이 그래프는 기역과 니은이 기질과 생성물 중에 하나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은 기질과 생성물 중에 하나인데, 효소 반응에서 시간에 따라 농도가 줄어드는 애는 누구고 증가하는 애는 누굴까요? 그렇지. 기질은 생성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반응물의 농도는 줄어들겠죠. 기질의 농도는 줄어들고, 생성물의 농도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역이 생성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고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 그래프가 우리 아까 봤었던 그래프랑 비슷하죠? 그 기질의 농도가 증가했을 때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맞아요? 근데 해석하는 거는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시간에 따른 기역의 총량만, 즉 생성물의 총량만을 나타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생성물이 증가하다가 일정해집니다. 자, 그럼 얘가 일정해진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일정해진다라는 개념은 얘는 반응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생성물이 여기에서 총량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더 이상 생성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즉 반응이 끝났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래프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 그래프에서는 그 기질 농도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 초기 반응 속도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졌어. 맞지? 자, 그럼 얘네들이 일정해진 게 여기에서 반응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얘네들은 최대 반응 속도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이렇게 비교해서 다를 수 있다는 거. 아, 그래서 X축의 값과 Y축의 값을 잘 비교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여기서 쌤이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A를 추가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A는요, 효소와 니은 중에 하나래요. 문제에서 조건이. 자, 이 니은이 뭐였어요? 기질이었죠. 기질을 추가했을 때 이렇게 증가할까? 효소를 추가했을 때 증가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봐봐. 여기선 이제 반응이 끝났다라고 했어. 반응이 끝나면 어떻게 돼? 효소들은 재사용될 수 있게끔 남아 있는 상태예요. 즉 효소들은 존재하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효소 넣어봤자 생성물의 양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지. 아, 효소들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니까 기질을 넣어줘야겠구나. 그래서 요 A는 기질이 됩니다. 기질을 추가하게 되면 얘네들은 증가하다가 이렇게 다시 일정해지는구나. 생성물이 다 만들어지면 이제 또 일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는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무엇을 추가했을 때였어요? 효소를 추가했을 때 증가하다가 일정해졌죠. 이렇게. 이렇게 됐었으니까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X축과 Y축을 잘 보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러한 그래프를 이제 주고서는 T1과 뭐 T2일 때의 반응 속도

속도를 비교해라. 이런 걸 나오던가, 아니면은, 뭐, T3하고 T5일 때, 뭐, 기질의 그 양에 따른 그 내용들, 다른 내용들을 물어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T1하고 T2일 때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에 따른 생성물 농도 그래프에서 T1과 T2에서 반응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라고 한다면, 반응 속도는 T1과 T2일 때 T1에서 빠르죠. 왜?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에서, 생성물 농도 그래프에서 T1일 때 기울기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T2일 때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더 급격하죠. 기울기가 급격한 애들이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 반응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도 쌤이랑 좀 이따 빈출픽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주 헷갈리는 그래프 정리까지 쌤이랑 함께 해봤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쌤이 보기를 해볼게요. X에 의한 반응 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쌤이 T1일 때가 빠르다라고 했죠? 기울기가 급격해서. 그러니까 X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자, 요거 정말 잘 나오는 보기거든요, 여러분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효소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T5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T3일 때, T5일 때, T3일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뭔가 여기에서 지금 기질도 추가됐고 효소도 더 많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더클것 같아.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뭐 기질이 많다든지 효소가 더 많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 아닙니다. 효소의 유무에 따라서만 바뀌는 거예요. 효소 반응이 일어나게 됐다면 그건 이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T3이든 T5일 때이든 이미 낮춰진 상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크다, 작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같은 거죠. 그래서 X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나오는 보기 선지고 우리가 이제 빈출픽을 하면서 계속 선생님이 어떤 문제에서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저해제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저해제라는 것은요, 이제 효소 반응을 저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효소의 반응을 저해할 수 있는 물질 두 가지 보도록 할 건데,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얘는 경쟁하면서 저해를 한다라는 것인데, 누구하고 경쟁을 할까라는 걸 그림에서 한번 봤더니, 이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하고 그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기질이 활성 부위하고 입체 구조가 맞아서 결합을 해서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는 다르지만 활성 부위에 결합할 수 있어요. 이 입체 구조가 비슷해서. 아, 그래가지고 기질 대신에 경쟁적 저해제가 결합을 하면 기질이 결합을 못한다. 효소의 반응이 방해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경쟁적 저해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그러면 이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기질이 결합할 수 없죠. 기질하고 활성 부위가 만나야지만 효소가 반응을 하는데, 얘네들이 변형돼서 기질하고 결합을 못하게끔 변형이 됐으니까 저해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얘네들은 기질과 경쟁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저해제는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X축과 Y축 다시 한번 봐보세요.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저해제가 처리되지 않았을 때, 저해제가 없을 때 기질 농도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가 쭉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라는 거였어. 그러면 이 초기 반응 속도 뭐와 비례한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효기복의 농도,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와 비례한다라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얘네들이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얘네들이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저해제를 처리했는데 어떤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이렇게 방해가 되면서 그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갈까라는 걸 봤을 때 얘는 바로 경쟁적 저해제예요.
자, 우선 경

저해제를 처리를 했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기질 대신에 가서 결합하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를 잘 형성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쭉 떨어져. 그 초기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데 이때 얘네들이 기질의 농도를 충분히 주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확률 싸움이에요. 기질의 농도가 충분하다면 경쟁적 저해제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충분해지게 된다면 얘네들은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의 그래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저해 효과가 감소한다. 그래프에서 봤을 때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오게 되면 경쟁적 저해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반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그래프의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반응 속도가 낮아지는 거는 같지만 얘네들은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경쟁적 저해제. 자,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니까 기질의 농도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활성 부위를 변형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이 아예 결합을 못하죠.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비경쟁적, 따라가면 경쟁적 이렇게 골라낸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랑 지금 해야 되는 개념 파트는 모두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빈출픽을 보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쌤이랑 이거 식물의 흡수력과 관련된 그래프 봤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점 테스트 9번 문제는요. 상황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림 가는 고장에게 있던 식물 세포 X를 저장에게 넣었을 때 세포의 부피에 따른 기억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이 기억이 팽합과 산투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봤었던 거는 여기가 이제 압력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세 가지의 그래프가 표시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팽합과 산투압 중에 고르는 것만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1.0보다 낮은 이 V1일 때는 원형질 분리 상태였겠죠. 고장에게 넣었던 애들이니까. 걔네들을 이제 저장액에 넣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서 부피가 점점점점 증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0인 상태에서부터 생겨나는 이 압력, 세포 안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압력, 무엇이라고 했냐면 팽압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기억이 바로 팽압이다라고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삼투압을 보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X축이 압력이어서 삼투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왔어야겠어요? 얘네들은 쭉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왔겠죠. 그리고 흡수력은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얘네 삼투압과 팽압이 같을 때 0이 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흡수력 그래프, 얘는 삼투압 그래프. 이런 것들이 이제 딱 팽압만 나오더라도 같이 머릿속에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 혹시나 안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연습 해보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나는요, 무엇을 나타낸 거냐면 X의 부피가 V1과 V3 중 하나일 때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세포막이 세포벽과 분리되어져 있죠? 아, 원형질 분리네. 그래서 V1일 때구나. V3일 때는 지금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져서 흡수력이 제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V3일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최대 팽윤 상태. 가장 빵빵해진 상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팽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맞죠? 여기 Y축의 기억이 팽압. 나는 V1일 때의 상태이다. 맞고요. X의 흡수력은 V3일 때가 V2일 때보다 크대요. 자, V3일 때 흡수력 제로란 말이에요. V2일 때가 더 크다라는 걸볼수 있죠? 근데 V3일 때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X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 볼게요. X의 삼투압을 물어봤어. X의 삼투압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쉽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V3일 때가 V2일 때보다 작은 거죠. 삼투압도 얘네들을 이제 저장액에 넣으면 세포 내에 농도가 낮아지니까 삼투압도 낮아져. 그러니까 V2일 때큰 거야. 근데 V3일 때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X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세포막을 통해 세포 밖으로 유출되는 물의 양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 구간 1이 이제 생겼네요. 자, 이

구간 1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 여전히 지금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고 있겠죠. 그러면 유입량이 구간 1에서는 유출량보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세포 밖으로 유출되는 물의 양은 안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는데, 적다라고 해야 되는데,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X.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예시로 살펴봤고,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능특강 2점 테스트의 12번 문제입니다. 표가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인데, 나는 가의 특징 중 이동 방식 ABC가 가지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내줬고, 능동수송, 단순확산, 촉진확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ABC가. 자, 그럼 우선 특징 옆에다가 어떠한 이동 방식인지 앞글자만 한 번씩 써보도록 합시다. 막단백질을 이용한다. 우선 촉진확산 들어가죠. 능동수송도 들어가지만, 단순확산은 막단백질이 사용되지 않는 거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건 무엇만 해당되는 것이죠? 능동수송이고, 단순이든 촉진이든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죠. 이때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를 통한 칼륨 이온의 이동 방식은 능동수송이니까 능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능동수송의 이동 방식은 특징이 몇개 있는 거예요? 세개다 있죠? 그래서 기억이 3이 되면서 A는 능동수송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촉진확산 하나 특징 가지니까 B가 촉진확산, 그러면 C는 단순확산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요. 그럼 보기 기억 봅시다. 기억은 3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맞지요? 니은 B는 촉진확산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고요. 디귿 세포막을 통한 산소의 이동은 C의 예이다. 이렇게 크기가 작고 비극성인 O2, CO2 같은 경우에는 단순확산으로 인지질을 직접 통과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산소 이동은 단순확산의 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까지 한번 볼게요. A에 의한 물질의 이동에 ATP가 사용된다라고 했어요.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니까 ATP라는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이고, 페퍼에서 모세혈관으로의 산소 이동에 예. 이것도 아까 보기 디귿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 예가 더 많이 나옵니다. 페퍼에서 모세혈관으로의 산소 이동. 이거는 단순확산의 예이다. C다. X고. 인슐린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인슐린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뭐예요? 얘네들 호르몬 같은 거를 세포 바깥으로 배출한다. 세포 외 배출이잖아요. 아, 세포의 배출은 여기 아무것도 없네. X고, 세포의 배출이니까 얘네들 에너지를 쓴다라는 것 정도 하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번, 빈출픽 3번으로 가서 2점 테스트의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효소와 관련된 문제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는 효소 2에 의한 반응이래요. 그래서 여기 효소 2가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다. 나는 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가에서 효소가 있는데, 자, 효소가 반응물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합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얘네들을 뭔가 결합해주는 효소구나 라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보기 기억에서 이 효소 2는 이성질화 효소래요. 이렇게 하나의 보기로 효소의 종류를 물어볼 수 있다. 그치? 이성질화 효소는 무엇이었어요? 원자 배열을 바꿔서 얘네들 이성질체로 만들어주는 효소였으니까 이러한 그림으로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기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봤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 기질이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이니까 기억이 맞지요. 됐고, 그 다음에 가에서 이 효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감소한대요. 그럼 효소가 많아질수록 막 활성화 에너지 막 낮아져? 아니야. 효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했었어요. 그치?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농도에 따라서 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효소가 있을 땐 활성화 에너지 낮이고 없을 때는 낮추지 못한다. 이 개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에서 이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이거 너무 간단하죠?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이고, 효소는 기질 특이성을 갖는다? 결합, 활성 부위하고 맞는 애하고만, 입체 구조가 맞는 애들하고만 결합한다? 기질 특이성을 갖는다. 라고 해서 맞다.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빈출픽 4번으로 가서 32쪽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래프도 정말 잘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 그래프 이해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어떤 효소에 의한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반응액 내에 물질 ABC의 농도를 나타냈는데, 이 ABC가 무엇 무엇 중에 하나냐면, 기질, 효소, 생성물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물질의 농도니까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쌤이랑 아까 연습하고 왔죠. 감소하는 건 기질이다. 그리고 증가하는 건 생성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C를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자, C가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인 효소입니다라는 거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 건데, 쌤, 효소는 재사용이 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다가 증가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 효소라는 애들은 정확히 말하면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를 말하는 거예요.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 그러면 기질과 결합한 효소는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효소 기질 복합체. 일명 효기복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 더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표현되는 그래프도 출제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는 반응이 일어나면 증가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생성물이 되면 점점 줄어드는 이러한 양상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이게 효소 기질 복합체의 그래프 양상이 될 것이고, 예, 효소는 이제 그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될수록 효소는 줄어드는 거죠. 효소가 기질하고 만났으니까. 기질과 결합하지 않는 효소는 줄어들다가 반응이 끝날수록 점점 기질과 결합하지 않는 효소가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찾아내는 게이 그래프에서는 핵심이다. 오케이. 자, 그럼 보기 기억 가볼게요. C는 효소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맞는 거지. 그리고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쌤이 그려드렸어요. 효소 기질 복합체의 경향성을 그려줬는데 지금 T1일 때 높고 T2일 때 낮아졌어. 그러니까 T1일 때가 높다. 맞죠? 그 다음, 이 효소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물어보네. T1일 때와 T2일 때 비교해서 크다, 작다를 비교할 수 있냐라는 것인데, 선생님이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에 따라서 바뀌는 걸 알았지? 활성화 에너지가 뭐 이제 시간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효소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T1일 때와 T2일 때가 같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플러스 보기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효소에 의한 반응 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자, T2일 때 생성물과의 농도에서 그래프 기울기를 볼게요. 이렇게 좀 완만하죠. 그다음에 T1일 때는 T2일 때보다 급격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1일 때가 더 빠르다라고 해야 되는데, T2일 때가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A가 기질이고요. C가 효소니까 기질은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한다. 이러한 보기 선지 나올 수 있겠죠?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빈출픽 다섯 번째. 그림 가는 어떤 가수분해 효소에 의한 반응이래요. 여기 가수분해 효소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게 어떤 X라고 해가지고 보기에서 X는 가수분해 효소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지금 친절하게 가수분해 효소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물이 첨가되어서 이렇게 반응물이 생성물로 분해되는 가수분해 효소. 이거 그림도 잘 봐주시고. 이때 나는 이 효소 반응에서 생성물의 총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쌤이랑 연습했던 그래프 나왔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생성물의 총량이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그럼 여기서는 반응이 끝난 것이다. 누구를 추가했을 때 증가를 하는 것이냐? X는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래요. 자, 기역이 뭐였어요? 바로 반응물, 기질이죠. 니은은 효소예요. 디귿은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한 효기복,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기역하고 니은 중에 누구를 추가해야 되느냐? 얘네들은 지금 생성물이란 말이에요. 생성물이 이렇게 됐다라는 건 효소는 재사용되니까 남아 있고 기질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기질이 없어서 얘네들이 생성물이 못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더 생성물을 만들려면 X는 바로 무엇이 돼야 된다? 기질이 돼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X는 기역이다. 기역이 기질이었으니까 기역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에는 활성 부위를 갖는다. 여기 기질하고 결합하는 부위를 우리는 활성 부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 부위를 갖는다 맞고요. 디귿의 농도, 효기복의 농도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T3일 때는 생성물의 총량이 지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생성물이 더안 만들어지고 있어. 효소 반응이 끝났다라는 거야.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돼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T1일 때는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가할 거 아니야. 이때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T1일 때가 높다라고 하면 맞는 것이에요.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T1일 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와 T3일 때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의 비율은 1보다 크대요. 어때? 쌤 뭐라 할지? T1일 때든 T3일 때든 활성화 에너지는 같다. 그러니까 1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해줘야 되고,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양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대.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양은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T3일 때 기질과 결합한 효소가 있어요? 없죠. 생성물의 총량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반응이 끝났다. 기질하고 하나도 결합 안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T1일 때가 많은 것이지. 동그라미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빈출픽 여섯 번째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저해지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표는 효소 2에 의한 반응에서 실험 1, 2, 3, 4의 조건을 나타내줬대요. 그리고 그림은 1, 2, 3, 4에서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내준 것이고, 기억은 1과 2 중에 하나니까 한번 골라봐라 라는 거, 이렇게 문제로 나와져 있습니다. 요 ABCD가 그 1, 2, 3, 4의 결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고, X는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 중에 하나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 X는 저해제인데 아직 경쟁적인지 비경쟁적인지는 모르지만 4번에만 있어요. 그치? 그러면 1, 2, 3 실험에서는 효소의 농도가 다른 겁니다. 두 배, 네배 차이 나는 거죠. 이 실험 1에 비해서. 자, 그러고 보니까 초기 반응 속도가 얘를 1로 잡으면 두 배, 네배 차이 나고, 최대 반응 속도가 두 배, 네배 차이 나는 AC, ABC, ABD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C도 여기에 포함되긴 하지만 얘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자, 여기 ABD가 바로 그 저해제가 없을 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A는 3번 실험이다, 실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B는 D의 두 배니까 효소의 농도가 두 배인 2, D는 1이다. 그러면 C는 이제 저해제가 있는 4번이 될 것인데, 이 4번은 저해제를 넣었을 때 최능 반응 속도를 따라온다. 기질의 농도를 높이면 저해제의 효과가 감소한다. 이거니까 얘는 무슨 저해제다? 바로 경쟁적 저해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죠. 경쟁적 저해제. 자, 경쟁적 저해제고, 얘는 최대 반응 속도를 여기 50까지 따라왔으니까 효소의 농도는 2, B하고 똑같은 2. 이다라고 이렇게 골라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의 값은 이다라고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은 이다라고 한 보기 기억은 맞고요. D는 1의 결과이다. 맞고요. 효기복의 농도, 효소기질복합체의 농도는 3의 S1일 때가 2의 S2일 때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S1일 때가 3의 S1일 때를 따라가 보면 여기죠. 그리고 2의 S2일 때. 그러면 2를 따라가 보면 S2 여기에요. 어차피 초기 반응 속도가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하고 비례하니까 요 Y축 값을 읽어주면 여기 3의 S1일 때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바로 골라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보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S1일 때 에너지래. 효소죠. 효소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기억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활성화 에너지, 여기 기억이 아니라 이 기억은 효소의 농도니까 얘를 X로 고칠게요. X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보다 크다. 즉 저해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아니라는 거죠. 저해제가 있든 없든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의 유무를 따라가는 것이지 저해제 유무가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X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S1보다 기질 농도가 높아질수록 X의 저해 효과는 감소한다. 지금
이 기질의 농도보다 높아질수록 기질의 농도가 많아진다라는 거고, 저해제의 효과가 감소하면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동그라미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S1일 때 이렇게 분수 형태로 물어보면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죠? 자, 봐봐요. 2. 효소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수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S1 이렇게 하나를 잡았어요. S1을 잡았을 때 효소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수예요. 그러면 지금 B하고 C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B는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수가 이게 효기복의 농도에 비례하니까 C에 비해서 많죠. 그러면 얘가 효기복이 많다라는 건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수는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더 적으니까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X 이렇게 골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S2일 때 효소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수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S2를 볼때 B하고 C가 똑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때는 최대 반응 속도니까 기질이 효소하고 다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효소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수는 다 똑같은 거예요. 최대 반응 속도니까. B하고 C에서가 같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X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B하고 C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소하고 관련돼서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보기 선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거든요. 헷갈린 거 있으면 수강 후기를 통해서 쌤에게 질문해 줘도 되니까 꼭 복습하시고 쌤이랑 다음 시간 3단원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어들 세 번째 내신 만점 수능 기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달려서 우리 강의를 함께 듣지 않는 다른 친구들 미안하지만 격차를 한번 만들어보죠. 어떤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하던 생활과 윤리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내용을 고르고 골라서 고퀄로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총동원해서 만점으로 가봅시다. 이번 시간 만점 세팅 해보겠습니다. 수능 특강에서는 생명과 윤리 대단원 2단원 들어가요. 그 중에서도 삶과 죽음의 윤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삶과 죽음의 윤리가 크게 두 파트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동서양의 사상적인 관점에서 생사를 살펴보는 단원이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삶과 윤리에 관련된 응용윤리학적인 현실 문제에 적용한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서양의 사상을 기반으로 생사관을 살펴보는 삶과 죽음의 윤리 수능 특강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본문과 날개 부분 복습해 주시되 그거보다 더 고퀄로 더 깊이 들어간 더 잘 구조화된 키리노트로 오늘 강의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잊지 마세요. 우리 쌤이 아무리 시험 문제 어렵게 내도 어떤 구석에서 내도 내가 쌓은 개념의 힘으로 다 맞춰버려야지. 그 마음으로 이번 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명과 윤리에서 삶과 죽음의 윤리에 관한 동서양의 사상가들을 만나볼 텐데 어찌 보면 주제가 좀 무겁죠. 이 무거운 주제를 교육과정 안에 넣어서 함께 하려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이해되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혹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언젠가, 약, 여러분들 한 120년 산다고 했을 때약 100년쯤 뒤에 올그 마지막이 있다라는 나의 유한성을 생각하고 자각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게더 좋을까? 에 대해서 그저 시비서나 미추라고 하는 그 기준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까? 그러려면 나에게 올수 있는 그 유한성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걸 자각해 보면서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꾸려가 보자. 그런 단원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럼 이 단원에서는 크게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까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의 사상으로 나눠지는데, 동양에서는 아까 1강에서 얘기했었던 유가, 도가, 불교. 제가 가끔 유가, 유교 왔다 갔다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쓰는데요. 철학학파로서의 가라고 해도 되고요. 종교에 들어가는 교를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 표기는 유교라고 했어요. 여러분 들으실 때 찰떡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양의 유도불의 생사관 살펴볼 거고, 서양으로 건너가서 플라톤, 에피크로스, 하이데거의 생사관 살펴볼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 지금의 삶을 좀더 멋지게 또 이러한 방향으로 사는 게 좋겠는데? 라는 힌트를 얻게 될 거고요. 당연히 문제도 맞추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답, 키리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종 질문한 친구들이 있던데, 제가 매 시간마다 말하는 거그 시간조차 줄이려고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료의 설명을 잘 듣고 흐름을 잘 따라가되 초성 힌트 부분과 부연 설명 같은 거 깨알같이 메모하면서 초 집중, 초 몰입 부탁드려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삶과 죽음의 윤리 키리노트 동양부터 시작합니다. 유교 갑니다. 유교의 입장에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걸 얘기할 때첫 스타트 여기부터 가야 돼요. 그들의 세계관.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긴장하세요. 여러분들 스카에 있던, 주변에 친구 있던, 꼭 입으로 이렇게 저한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유교에서는 만물의 근원, 인간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한 주체, 상선벌학의 주제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윤리적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존재, 그 대상을 뭐라고 봤어요? 두 글자예요? 맞아요. 하늘이라고 답했죠? 잘했어요. 하늘이라고 봤어요. 그 하늘, 한자로 하면 뭐예요? 천이에요. 맞죠? 그럼 그들에게서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했고, 그래서 윤리적인 산이라는 것의 기준이 된건 하늘이잖아. 그러니 그 하늘의 뜻, 명, 도에 따라야 돼. 천리, 천명, 천도에 따라야 돼. 네 글자로 줄이면 천과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천인합일. 꼭 기억하기. 이게 유교의 스타트. 다시 한번 잡은 거예요. 1강에서 했었지만 지금 한번 다시 복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강조. 그럼 그런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은 어떻다고요?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본성에 주목하는 것이 유교에서도 핵심이에요. 그럼 이런 도덕적인 본성이 내 사욕에 가려지지 않게, 사욕을 걷어내고 내가 그 본성을 잘 실현하면서 살수 있게 살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도덕적인 본성 부여받았다고 해서 100% 그렇게 살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욕구와 욕망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악한 판단과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천리, 천명, 천도에 합일되는 삶,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본성을 실현하는 삶을 위해서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갈고 닦는 수기이안인,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극기 복례를 유교는 강조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완성된 이상적인 인간을 성인, 군자, 대인, 혹은 뭐 선비라는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 유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유교의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논어의 공자의 언급을 통해서 그럼 죽음이라는 건 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 딱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도덕적으로 살면 돼.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지금 현세에서의 이 노력이 중요해. 죽음 자체보다, 죽은 조상을 섬기는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도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성인 군자 돼야지. 죽음 자체를 논하기보다는 지금의 현세에서의 도덕적인 삶과 수양이 중요해. 그게 1번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문제 자체보다는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귀신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도덕적인 수양을 하면서 도덕적인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중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덕적인 깨달음을 얻고 인격 완성이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니 공자가 말했을 때는 조문도 석사가이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할 만큼 그 죽음 자체보다는 도를 깨닫는 도덕적인 깨달음과 인격이 완성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중시하다 보니까 만약 내 삶이 도덕적인 의리를 저버렸어. 그럼 그 삶은 참 구차하다. 왜?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본성이 도덕적인데, 그 도덕적인 본성을 실현하지도 못하고, 인격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혹은 도덕성을 결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구차하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삶보다는 그렇다면, 도덕적인 의리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겠고, 그렇다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살신 성인, 사생취의. 공자와 맹자의 출처에게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나를 버리고 인을 이룬다. 그리고 내가 삶을 버리지만, 의리를 얻는다. 이 얘기는 만약 나의 삶이 도덕적인 의리를 저버린 삶이라면 그것보다는 도덕적인 의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신성인하고 사생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 부분을 왜좀 구분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냐면 1번과 2번을 보면 도덕적인 실천과 수양을 하는 현세의 삶을 중시한다. 죽음 자체보다는 이라는 지향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죽음을 선택해? 3번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만약 나의 삶이 도덕을 저버렸을 때, 난 도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도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죽음이라면 그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의를, 충을 실현하려고 했었던 조상들, 애국지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도덕적인 의리를 저버린 삶을 이어가는 것보다 내가 더큰 뜻을 위해서, 더큰 의의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나는 나를 희생할 수도 있다. 라고 했었던 그들의 선택. 그렇다면, 유교에서 얘기한 것들이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좀더잘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번이 유교에서 핵심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4번에 적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덕적이고 어떤 의리를 중시하는 가치, 그런 것들 이전에 인간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상식적인 관점, 이것도 선지에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유교에서는 꼭

외면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죠? 인을 외면으로 표현하면? 그쵸? 예죠. 그래서 애도의 예. 슬픔의 마음을, 내면에 있는 그 슬픔의 마음을 외면으로 표현한 애도의 예도 중시했어요. 다만 그것이 나의 형편에 맞지 않게 허례허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할 것. 나의 형편에 맞으면서도 진정, 인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도덕성과 사랑의 정신을 전제로 하여 애도의 예를 실천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게 유교. 그럼 도가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보면요. 질문할게요. 우주 만물이 하늘과 땅이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원칙. 그들이 운동하고 변화하는 그 법칙.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없고 지식과 언어들을 초월하는 우주 만물의 근본 법칙. 그걸 한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잘했어요. 도라고 했어요. 그 도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인위가 개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무위, 인간의 인위가 개입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 것, 저절로 그러한 것, 그래서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도가에서 바라보는 도라는 걸 이해하셨다면 그것 자체가 무위하고 자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무위의 자연, 즉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만물을 분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보게 돼요. 그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인간의 기준. 이 인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규범, 선입견, 편견, 나의 경험 자체, 지식, 등으로 인간이 인간의 사회 속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 기준들을 내세우게 되면 그 기준에 맞으면 옳은 거야. 안 맞았어? 옳지 않아. 그 기준에 맞으면 아름다워. 맞지 않아? 미워. 와 같이 십이선악 미추가 인간의 기준대로 끊임없이 분별되고 차별되거든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만물의 고유한 속성 그 자체를 이해하면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재물의 경지에 이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인간의 기준, 제도, 규범, 지식 등을 싹 잊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니, 자, 여기 허정이라고 적어놨죠. 도가에서 추구하는 삶은 지식을 쌓아가는 거, 경험을 쌓아가는 거, 야, 내가 이만큼 알아. 내가 이런 거다 해봤어. 야, 내가 딱 보면 알아. 나의 기준으로 십이선악미추를 끊임없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오히려 비워내는 허정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만히 앉아서 잊어야 되고, 마음을 비워야 되고, 나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 뭐, 우등생과 열등생의 기준, 행복과 불행의 기준,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통용되는 기준들이 있겠죠. 그 기준들을 바탕으로 나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아, 성공한 사람, 맞죠? 와, 실패했어. 아, 우등생, 너무 부러워, 저 언니. 어, 저 언니? 아, 저 언니 실패했어? 아, 아유, 난저 언니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 끊임없이 남들을 그 잣대로 비교해. 그런데 그 잣대를 나 자신에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 기준을 못 맞췄으니까 나도 열등생이네. 아, 난 실패했네. 아, 난 불행했네. 와 같이 나 역시 그 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그 기준에 의해서 끊임없이 나를 분별하고 차별해. 그럼 그런 기준들을 버려서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진 상태가 되면 소유유가 된다 그랬죠. 그런 상태가 돼서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그 경지에 있는 사람을 성인, 신인, 지인, 진인, 천인. 그 중에 제가 뭐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인과 진인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 도의 관점에서 지인과 지인처럼 사는 사람들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소박하고 무욕하고 무위하게, 어찌 보면 순수 소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사회의 지식이 아닌 오히려 무지하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소박함 속에서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일 거예요. 자, 제가 이거 1강에서 설명했었는데 지금 한번더 복습이 되잖아요. 복습되면서 좀더 강조하면서 곁들여 드린 것은 특히나 도가의 경우에는 키워드 자체보다는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과 맥락 등을 잘 이해해 두는 거. 그러니까 유교도 물론 탄탄한 이론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도가를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철학적이라 할까요? 또 장자가 이야기하는 우화적인 비유들, 문학적인 비유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키워드 싸움으로 가기보다는 그 맥락을, 지향점을, 무엇을 비판하는지를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복습, 더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설명을 해 봤어요. 도움 되셨길 바라고 잊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도가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꼭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런 상태에서 도가, 특히 장자에게서 삶과 죽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삶과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을 얘기할 때꼭 나오는 키워드가 기입니다. 물론, 기라는 단어와 개념은 동양사상에서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나, 우리의 교육과정과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제에서 도가에서는 삶과 죽음을 기의 응축과 흩어짐으로 설명한다. 마치 자연의 흐름처럼, 계절의 순환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기가 응축되었다가 흩어지는 것. 나라는 존재도 처음엔 없고 생명이라는 것도 처음엔 없지만 없었던 그것에서 기가 응축되고 그것이 흩어지면서 처음에는 삶이었다가 그것이 죽음으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계절의 순환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예를 들어 인간 사회의 기준에서처럼 삶이라는 것은 기쁘고 죽음이라는 것은 슬퍼와 같은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삶과 죽음을 분별하거나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 인간의 삶에서 한 100여 년, 120년 정도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삶은 기쁘고 죽음은 너무나 슬프다라고 우린 보통 인식하지만 우주 자연의 질서와 흐름 안에서 보자면 그 무한한 질서 안에서 우리 인간의 그 유한한 짧은 삶 자체로 슬픔과 기쁨을 얘기하는 건참 작은 시야라는 거죠. 그러니 자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분별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초월하세요. 기쁨과 슬픔을 초월하세요가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자료에 있는 걸로 한번 보세요. 저는 앞에 화면으로 전환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앞에 유교에서는 죽음으로 인한 뭐? 슬픔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인정하고 그걸 애도의 예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지금 이야기했었던 도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어? 삶은 기쁘고 죽음은 슬프다라고 하는 거 분별적인 걸? 이라고 도가는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걸 예로서 표현한다고? 야, 그러면은 또 제도가 되고 규범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럼 그거 다시 인위적인 규범과 틀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도가 입장에서는 유교의 생사관을 이렇게 비판할 수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 나오는 포인트고, 단,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한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와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시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 하나만으로도 문제 만드실 수 있겠지만 유가와 도가를 이렇게 비교하는 문항이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도가까지 갔고요. 이제 불교 철학으로 넘어가 보죠. 불교에서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라고 할때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세상 만물, 모든 현상들의 관계. 어떻게 생겨났다가 어떻게 변화되고 사라지는 걸까? 그 관계성을 바라본다고요. 그 관계성을 불교는 네 글자로 표현해요. 어떻게? 그렇죠. 인, 연, 생기. 그럼 인연생기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래요?

됐죠? 원인과 조건을 통해 결과가 생겨난다. 모든 현상과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 이게 인연생계였어요. 그럼 인연생계 관점에서 보자면 만물은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상호의존적이에요. 그러면 상호의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나와 나 아닌 존재,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둘이 아니다. 그래서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주고받아? 그렇게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네. 그러니까 불변하는 존재, 실체라는 존재는 없네. 그럼 나라는 존재도 불변하지 않고 실체인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겠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무상, 무아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무아 잡아봅시다. 여기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뭐라고 그랬죠? 색, 수, 상, 행, 식. 다섯 가지의 요소, 온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섯 가지 요소가 임시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도 다시 한번 고정, 불변하는 존재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의 가압이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 부처가 될수 있는 가능성, 깨달음의 근거도 갖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탐욕에 가려지고 또 어리석음에 가려져서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수행해라. 그 수행으로 삼학, 육바라밀, 팔정도와 같은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쌤께서 그런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한다거나 단어를 얘기하라는 것과 같은 시험 문제를 내신용으로 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얘들아, 나는 수능 트렌드에 맞춰서 문제 낸다라고 하신다면 제시문 같은 데에는 꼭 나올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불교가 지향하는 이론을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실 가능성이 있어요. 아,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면서 그러니 여러분 학교쌤 수업하실 때 찰떡같이 잘 들어놨다가 우리 쌤의 성향을 지금 우리 수업에서도 적용해서 나는 요것까지 챙겨봐야 돼. 이 센스를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수행을 통해서 나 드디어 지금까지 들끓었던 탐욕, 무지, 집착, 욕심 그 불구덩이에서 나는 벗어났어. 그 불이 싹 사그라들었어. 그게 바로 열반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열반 적정. 고요한 상태가 되는 거. 그게 불교가 꿈꾸는 이상적 경지예요. 그래서 해탈, 그 경지에 이른 자가 보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불교의 얘기가 불교의 생사 간에 기본 깔려요. 이 얘기 꼭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생사 간을 이야기해 보자면, 봐. 인간이란 존재는 온이 임시로 만난 존재라 그랬지? 그럼 그 온, 색수 상행식 온이 해체되는 게 죽음이야. 그런데 말이야, 인간이란 존재가 살아가면서 의지적인 행동을 해. 자, 그럼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건 뭐냐? 내 말, 내 행동, 무서운 건내 생각. 내가 지금 미워하는 저 친구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머릿속으로는 저 친구 막 미워하고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의식에서 일어난 것들까지도 선하거나 악한 까르마, 업을 짓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걸 의지적 행동 혹은 업,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것, 쌓는 것. 그래서 선업. 악업,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선업과 악업이 쌓여서

중생들이 쌓은, 지은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을 맞는다고 봐요. 이때 이 표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 중생이라고 했죠? 중생들아, 네가 그걸 못 깨달으니까 네 삶이 그렇게 괴롭다. 라고 깨닫지 못한 자,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걸 깨달은 자, 위에서 말한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우리들 깨닫지 못한 자, 쯔쯔쯔, 중생들이죠. 이것 자체가 아직 열반과 해탈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쌓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음 생을 받아요. 그렇게 다음 생을 받으면, 난 그러면 이번 생에는 선업을 잔뜩 쌓아가지고 마치 상점처럼 쌓아가지고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현생에서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삶을 살 것을 권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업을 쌓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불교의 그긴 시간에서 봤을 때. 그긴 시간으로 보자면, 그런데 내가 다음 생에 좋은 삶을 받았어? 받았어? 늙어가. 병들어. 죽어. 고통스러워. 그래도 네가 또 선업을 쌓았어? 그래? 네가 그래서 다음 생에 또 생을 받았어? 늙어가, 병들어, 죽어. 다 고통이야. 고통의 연속이야. 다음 생을 받는 건 결국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관점에서 이렇게 내가 현생에 지은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즉 윤회라고 하는 것은 짧게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얘기고, 유과 도가에는 없는 얘기인 거고, 나는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거 다 고통이야. 그러니 불교 입장에선 다음 생을 받지 않는 게더 좋아요. 다음 생을 받지 않는 게 목표예요. 이걸 말해보자면, 윤회의 고리를, 윤회의 수레바퀴를 끊어내는 게 목표예요. 더 이상 다음 생을 받지 않는 거. 열반과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열반과 해탈의 이상적인 경지, 연기의 법칙을 깨닫는 지혜로움을 통해서 윤회, 생사 반복, 초월하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지향점은 이렇게 같고요. 보니 윤회와 생사 반복 초월한다라고 되어 있죠. 생사 반복을 초월한다라는 이 관점을 도가와 똑같은 단편적인 언어로 쓸수 없으나 아이디어로 접근해 보자면 도가 아까 입장에서 보면 여기요. 삶은 기쁘고 죽음은 슬퍼와 같은 희비의 분별 차별. 인간의 짧은 시간에 의해서 그걸 분별과 차별하는 거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은데 그걸 초월해. 그러니 생과 사를 짧게 짧게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죠. 도가는. 불교는요. 불교 관점에서도 만약 윤회의 바퀴를 끊어내지 못했다면 생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윤회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생로병사, 생로병사, 생로병사, 생로병사 계속 돌아가니까요. 물론 그것을 끊어내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넣어서 불교의 생사관도 어렵게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동양까지 했고 서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양의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선생님을 만나보죠. 2강에서 만났던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쌤입니다. 아카데메이아를 세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에게서는 독특한 세계관이 나옵니다. 그는 세계를 둘로 나눠서 본다라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둘로 나눈 것은 진짜 세계와 그 진짜 세계, 모방 세계, 둘로 나뉘어집니다. 진짜 세계라고 하는 건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고요. 이건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진리로서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인식하는 불변의 세계를, 본질이 되는 이 세계를

현상계에서 본뜬 겁니다. 모방. 이데아의 모방체. 그래서 얘는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얘는 계속 변화해 가요. 불변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데아와 현상계를 나눠서 보는 플라톤 입장에선 어디에 대한 지향점이 있겠어요? 그럼요. 이데아요. 이데아 러버예요. 이데아를 지향해요. 그러니 그의 관점에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그러려면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 가닥에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덕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덕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아랫대 탁월함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고대 그리스의 관점에서 야, 어떤 사람이 탁월한 사람,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하면요. 그한 사람 안에 지혜, 즉, 이성으로 이데아의 진리를, 이데아 러버라 그랬죠? 이데아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으면서, 절제도 돼야 돼요. 쉽지 않다. 와, 이런 친구 있으면 진짜 멋지긴 하네요. 그렇죠? 우리 그 사람 멋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한 사람에게서 지혜, 용기, 절제가 발휘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게 된 가장 최상의 덕을 플라톤은 정의의 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와, 저 사람 지혜도 있는데 용기도 있고 절제도 되는 사람이야. 진짜 멋져를 플라톤의 언어로 하자면 정의로운 사람이야라고 표현해요. 그게 나중에 가면 국가로 나올 텐데요. 국가 안에서도 지혜를 발휘하는 계층, 용기를 발휘하는 계층, 절제를 발휘하는 계층,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나라가 돼. 한 개인을 설명했던 이론으로 사회와 국가도 설명할 수 있어. 로 가게 돼서 여기서 한번더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런 덕을 갖춰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다만, 그런 지성이 필요합니다라는 관점.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성과 이데아를 인식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죽음의 문제겠죠.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삶을 받아서 태어나기 전에는 그 영혼이 이데아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데아계에 있던 영혼이 태어나면서 육체에 담기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에 담깁니다. 그런데 육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욕구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은 뭘 지향해요? 다시 한번, 이데아 러버예요. 나의 영혼은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이데아를 추구하고 있는데, 내가 담겨있는 몸은 또 욕구와 욕망들로 내가 그 지혜를 인식하는 걸 그렇게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육체는 내가 이데아의 진리를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감옥입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건 어떠냐? 내가 이데아 러버라면요. 어머! 나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된다?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해방돼서 나는 순수하게 이제 이성적인 경지가 된다? 아, 나는 진리의 이데아를 인식하게 되는 거야. 라고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돼서 진리를 인식하게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 죽음이 두려워? 너 살면서 이성적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그래서 이데아를 인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그래서 철학에 가까이 간 사람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당신이 그런 거 추구했다면, 죽음이 두렵겠지. 그거 다 두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그런 것들을 추구한 당신이라면 죽음이 두려울 수 있어.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순수한 인식, 이데아에 대한 추구, 지혜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으면 당신은 죽음을 두렵지 않을 거야. 삶의 태도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플라톤의 결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에피쿠로스의 공통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갑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엄청 재밌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시간 효율적으로 발휘해서 정리해보면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라는 걸 계승하거든요. 이때 원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만물은 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러면 만물의 존재들은 이 원자들의 우연한 해체와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겠어요. 그런 그들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옳은 거야? 무엇이 덕이야? 라고 판단하게 될 때, 결과가 중요해요. 그 결과 중에서도 쾌락을 산출했는지가 중요해요. 쾌락주의적 행복론. 이걸 공리주의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적인 행복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봐. 왜 쾌락이라는 게 추구할 만하고,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목적이냐면, 인간이라면 본성상 쾌락은 추구하게 되어 있고 고통은 회피하게 되어 있어. 이게 인간 본성이야. 그거에 따라서 쾌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 선, 고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 악이라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선악의 윤리적인 판단 역시 쾌락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느냐, 아니냐에 있어. 이게 우리가 추구할 삶의 목적이야. 그럼 그 삶의 목적, 쾌락이 달성됐어? 그럼 행복한 거야. 근데 그 행복, 너또 그거 생각하지. 돈 많으면 돼, 명예 많으면 돼, 권력이 많으면 돼, 성적이 좋으면 돼, 돈 좋은 대학 가면 돼? 아니, 아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진정한 쾌락, 지속적인 쾌락을 누리는 행복이야. 그 행복을 아타락시아라고 표현해. 아타락시아 뭔 뜻이냐고? 너 한번 생각해봐. 이런 적이 있는지, 그게 언제였는지, 마지막에 이 타이밍이 언제였는지 봐봐. 몸에 고통 없어. 심지어 마음에 불안도 없어야 돼. 그게 내가 말하는 진정한 쾌락이야. 그 아타락시아가 진정한 행복의 경지야. 이게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런 에피쿠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대로 이어져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를 구성하고 있던 원자들의 모임이 개별 원자로 흩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가 해체되는 거 아닙니까? 개별 원자로 돌아가면서 나를 구성하고 있던 원자들이 해체되죠. 그러면 나에게서는 감각기관이 상실돼요. 감각기관이 상실된다는 건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이들은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감각적 경험의 결과, 이걸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쾌락, 고통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내 몸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결과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데, 개별 원자로 돌아가? 감각기관 없어져? 그럼 경험할 수 없어? 죽음을 경험할 수 없지, 그럼.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 죽음은 선이야, 악이야? 고통이야, 쾌락이야? 아니, 아니. 경험할 수가 없는데. 경험할 수가 없으면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험의 결과를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되는데, 경험할 수가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과 함께 있지 않죠. 내가 죽었을 때에는 내가 없네요. 그럼 삶과 죽음은 동시에 함께 있을 수가 없네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보죠. 비동시성. 또 내가 죽었다면 원자가 해체돼서 감각기관이 해체되니까 나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네요. 그럼 경험할 수 없고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너는 그저 몸에 고통 없이, 마음에 불안 없이, 몸에는 필수적으로, 자연적으로 충족시켜야 될 욕구들을 최소한으로 충족시키면서 몸의 고통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의 불안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면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 왜 죽음을 두려워해 살아있으면서? 어리석네. 그거 어리석어. 현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불멸을 염원한다거나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어리석은 거야. 신이라는 존재는 자족적이고 행복한 존재야. 인간 사회에 관여하거나 인간에 대해서 어떤
나의 기준에 맞았느니, 못 맞았느니에 따라서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관여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족적인 존재야. 신에 대해서, 신의 뜻을 따르면서 그에게 잘 보여서 죽음 후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와 같은 생각을 갖는 거 헛된 생각. 불멸 가능하지 않아. 죽으면 원자가 해체돼서 끝이야. 그렇게 끝인 거에 대해서 너가, 다음 생은 어떻게 돼야 될까? 영혼은 어떻게 돼야 될까? 신을 따른다면 나의 삶이 좀더 달라, 나의 죽음 이후에 삶이 달라질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헛된 생각. 왜? 죽으면 모든 게다 해체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현자는 불멸을 염원하지도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도 않는다. 그걸 갖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플라톤과 에피쿠로스의 공통점으로 이 지점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럼 하이데거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수업에서 하셨다면 이 지점은 꼭 기억해 주면 좋아요.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사상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실존주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들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 다만 이러한 선택과 책임이라는 것이 나한테 자유를 부여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가능성을 가져올지 불확실하죠. 열려 있는 가능성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런 자유롭기도 하면서도 불안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이데거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현 존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적인 인간으로서의 나. 또이현 존재라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다가 자신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존재라고 봐요. 이건 사물 존재들과 다르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과 차별화시키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표현하는 용어예요. 그런 현 존재는 세계 내 존재라고 해서 다른 존재자와 교섭을 갖기도 하고 그 존재에 관심을 갖게도 되는 그런 세계 속의 존재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용어를 알아두시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지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누구나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인 줌 토드. 죽음에 이르는 존재. 그런데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 의미를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하이데거 생각에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예를 들어 동물 존재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다라고 보지 않아요. 예견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은 언젠가는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예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 의미를 물을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하는 건 인간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 그럼 이 죽음이라는 건 모든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마지막 가능성이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나의 고유한 삶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중의 무리로부터 나를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교섭이 끊어지면서 나라는 존재를 분리시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불안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죽음이라는 거 얼마나 두려울까? 어떻게 될까?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 불안을 직면해. 피하지 마. 그래서 나에게 언젠가 그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죽음의 가능성을 받아들여. 그렇다면, 너의 삶에 대한 유한성을 받아들이면서, 네 마지막이 그렇게 언젠가는 올 거니까, 지금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좀더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실존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하이데거는 얘기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긴 흐름을 보자면 유교의 관점에선 애도의 예, 도가는 기의 순환, 불교의 관점에서는 고통과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볼 것이고 플라톤의 입장에선 이데아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 에피쿠로스의 관점에서는 비경험적이고 비동시적인 거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실존주의에서는 실존 회복의 계기가 돼. 라고 이야기한 이 키워드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제시문의 핵심 짚으면서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에 기가 모이고 흩어진 장자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을에서는 죽음이라는 건 우리와 동시에 있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에피쿠로스의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번,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할 수 있다. 완전 중요한 선지예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삶과 죽음을 분별하는 지혜, 노노. 도에 따른다면 삶과 죽음을 분별하는 것을 초월하겠죠. 치트키예요. 3번, 영원한 삶으로의 전환에 불과하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원자의 해체인 것이지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4번, 죽음은 고통 자체이지만 죽음을 올바로 인식하면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 죽음을 고통이라고도 쾌락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5번, 죽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적인 불행이다. 에피쿠로스를 겨냥한 오답지인데요. 에피쿠로스 다시 한번 원자가 해체되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쾌락이다, 고통이다, 행복이다, 불행이다라고 서술하는 순간 에피쿠로스의 입장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삶과 죽음의 윤리도 클리어했어요. 여러분들 꼭 맞춰서 윤리의 신이 되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강이고요.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주제는 마그마 그리고 화성암입니다. 자, 역시나 중요한 마스터키부터 봐야 되겠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마그마와 화성암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마그마의 생성과 관련된 문항, 이제 구성하기도 쉽고 어려운 문항을 좀 내기도 쉬워서 이 마그마의 생성과 관련된 거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죠. 특히나 지하 온도, 곡선과 용융 곡선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물을 포함한 화성암의 용융 곡선, 그 다음에 멘틀의 용융 곡선,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 많이 다루거든요. 그걸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지 체크. 그리고 마그마의 종류,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잘 알고 있는지 체크. 그리고 이러한 마그마의 생성 과정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아셨죠? 자, 변동대에서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변동대라고 하는 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특히나 이 변동대는 판구조론에서 판의 경계와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는 판구조론에 설명할 수 없는 변동대라고 하면 이제 열점과 관련된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곳에서 화산활동이 발생을 할 때 이 화산활동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마그마, 그 생성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마그마가 식어서 어떠한 화성암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자, 화성암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지, 성분을 가지고 분류한다, 그 다음에 결정 조직 또는 냉각 속도를 가지고 분류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약간 지엽적인 어떤 그런 특성으로 약간 고난도, 그 다음에 등급을 가르기 위한 문항으로 한반도의 화성암 지형도 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잘 체크할 수 있느냐, 심성암 지형, 화성암 지형 잘 알고 있느냐, 이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딱 보고 나서 내용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의 강의를 가지고, 개념 강의를 가지고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 유형, 첫 번째 마그마 생성 조건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림 가는 어느 판 경계 주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기억과 니은. 여기는 마그마 생성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깊이에

달의 암석의 용융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 용융곡선을 우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물을 포함하고 있는 화강암의 용융곡선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물을 포함하고 있는 맨틀의 용융곡선이다라고 하는 거. 얘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맨틀의 용융곡선이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고 어떠한 깊이에서 물을 포함한 화강암이 요 정도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용융 온도 이상이 되는 거니까 녹을 수가 있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셨죠? 어떠한 깊이에서 맨틀이 이러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 맨틀이 지금 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고, 물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물을 안 가지고 있는 맨틀의 용융 온도보다는 낮은 거니까 마그마가 안 되는 상태인 거고. 아셨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나의 A와 B는 각각 기역과 니은 중 하나의 지역에서 마그마가 생성된 조건이다. 지금 기역과 니은, 그다음에 A와 B가 서로 매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자, 니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한다? 용융점 감소로 설명한다는 거지. 여기서 섭입하는 해양판에서 물이 빠져나와요. 그럼 물이 이 지역에 있는 연약권의 용융점을 낮추고, 그래서 여기 있었던 물질은 가만히 있었는데 물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내가 녹을 수 있는 상태가 바뀌어서 녹아버리는 거지.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집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졌더니 주변 물질보다 내가 밀도가 작네. 밀도가 작으니까 상승. 그래서 쭉 올라가서 대륙지각 하부에 도달하면 대륙지각 하부에 있는 이 화강암석을 녹이는 거죠. 온도 증가에서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거죠. 온도 증가에서 대륙지각 하부에 화강암질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올라온 현무암질 마그마와 여기서 만들어진 유문암질 마그마가 혼합이 돼요. 혼합이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련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맨틀이 용융될 수 있는 조건이다. 얘는 화강암, 대륙지각의 하부에서 화강암이 용융될 수 있는 조건. 특히나 물을 포함한 화강암이 용융될 수 있는 조건. 틀렸고요. 자, 기역과 니은의 암석은 모두 물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 물의 공급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물을 가지고 있는 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올라와서 물을 가지고 있는 화강암질 마그마를 녹여서, 온도 증가해서 녹여서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낸. 화강암질 암석을 녹여서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낸. 즉, 요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곡선에 도달. 물을 포함한 맨틀의 용융곡선에 도달. 모두 다 물을 포함하고 있다. 자,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낮다.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진 마그마는 온도가 이 정도. 여기에서 만들어진 마그마는 생성될 때의 온도가 이 정도? 그럼 온도를 비교하면 얘가 더 높다. 그럼 B? 근데 B가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물을 포함하고 있는 맨틀에. 여기서 지금 마그마가 만들어진 거니까, 아, 너 니은이구나? 그럼 너 기역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기역이 니은보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얘가 더 높네요. 됐죠? 이게 기본적인 교재의 문제 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무엇을 구성하겠느냐? 이렇게 추가로 A는 물을 포함한 암석의 용융곡선이다. 물을 포함한 암석의 용융곡선이다. 맞고요. 마그마의 평균 SiO2 함량은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마그마는 유문암질 마그마 아니면 안산암질 마그마죠. 둘다 공통적으로 SiO2 함량이 52% 이상인데 지금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니까 52% 이하니까 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SiO2 함량이 많겠지. 그죠? 그러니까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 맞는 거고, 깊이 100km 부근에서 지하 물질의 평균 온도는 1500도씨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볼게요. 깊이 100km 쭉돼 있죠. 여기서 지하 물질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150도씨보다 높다라고 하면 그 물질은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지금 용융 온도 이상이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다 녹아 있는 거야. 만약에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깊이 100km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이미 다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모든 지역이. 말이 안 되지. 거긴 지금 마그마가 잘안돼 있으니까 고체 상태의 물질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높다. 아니다. X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서답형 포인트, 이제 자료 변형의 포인트는 뭐냐? 자, 이 지역에서 마그마는 C의 조건으로 생성되는 과정이 있다.
자, C의 조건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C의 조건, C시점, 마그마 생성 조건을 넣으면 이 정도의 온도를 갖게 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되겠지. 이 정도의 온도 조건으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변동돼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해령 하부에서 뜨거운 멘틀 물질이 그대로 상승을 했어. 그대로 상승해서 자기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와 봤더니 내가 이미 뜨거운 상태로 올라와 봤더니 내가 녹기 위해 필요한 온도보다 나의 온도가 더 높은데? 그래서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 해령 하부에서는 이 조건으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 지역은 아니죠. 여긴 섭입대 부분이니까. 자, 가에서 생성되는 화성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제 주관식 포인트.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생성될 수 있는 화성암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심성암으로, 반려암. 그죠? 올라와서 화암, 유문암질 마그마가 심성암으로, 화강암. 안산암질 마그마가 신성암으로, 섬노암. 분출해서 안산암.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유형 1번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그마 생성 과정과 관련된 거. 그림 가는 판의 경계와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역 A와 B. 여긴 이제 분출 지역이래. 분출 지역인 거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나의 기역과 니은은 마그마가 생성되는 서로 다른 과정. 여긴 마그마 생성 과정. A와 B의 하부에 존재하는 마그마 층에는 각각 기역 과정과 니은 과정 중 하나에 의해 생성되는 마그마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하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그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매칭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기역 과정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점선이었던 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점선은 뭐냐면 지하 온도 분포야. 지하 온도 분포가 이랬는데 이렇게 바뀐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이 정도 깊이에 있었던 지하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요 정도 깊이에 있었던 물질이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서 그래서 요 온도 구조가 나오는 거지. 왜냐면 얘가 상승을 해야 걔그 상승한 녀석의 온도가 일정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요 깊이 내에 일정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상승이 있다. 상승이 있다. 멘틀 물질의 상승이 있다. 아셨죠? 그럼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압력 감소가 일어난다. 멘틀 물질의 상승에 의해서 압력 감소가 일어나고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이 지금 여기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보면요. 지금 요 점선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점선이 이렇게. 요 점선이 뭐냐면 얘는요.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이었는데 그 지역이 물을 포함하게 됨으로 인해서 용융 조건이 바뀐 거야.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으로 그 지역의 용융 조건이 바뀐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물이 공급되는 곳은 어디? 섭입대 하부에서. 섭입대 하부에서 물의 공급이 있고 물의 공급에 의해서 용융점 감소가 일어났고 이렇게 용융점이 감소하면서 연약권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된다. 어떤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고 봤더니 요 과정이나 모두 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네. 됐죠? 자,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A의 하부가 B의 하부보다 낮다. 지금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자, 해령 부근에서 판이 발산을 합니다. 발산을 하면 밑에 있는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압력 감소가 일어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B의 하부에서는 지금 기역 과정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니은 얘와 얘의 판의 경계에서는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죠. 섭입대가 만들어지죠. 섭입대 부근에서는 요 과정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매칭이 되겠지. 이렇게 놓으면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 요 온도와 요 온도를 비교하면 누가 온도가 더 높다? 얘가 온도가 좀더 높네요. 1000도보다도 조금 더 많이 높으니까. 얘는 1000도 부근 정도 되니까 얘가 더 높다. 그러면 기역이 높다? 그러면 B. 그죠? A의 하부가 B의 하부보다 낮다. 맞는 거죠? B의 하부가 높은 거니까 A의 하부가 B의 하부보다 낮다. 맞는 거고요. 자, A와 B 모두에서 주로 생성되는 화성암은 현무암이다. 자, 지금 A와 B 모두인데 얘네들은 뭐냐면 분출 지역이에요. 분출돼서 만들어지는 화산암이 현무암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여긴 현무암 만들어지지만 여긴 주로 어떤 마그마가 분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니까 뭐가? 안산암. 그러니까 A가 틀린 거죠. 자, 니은에 의해 주로 하부 멘틀의 물질이 용융된다. 니은에 의해서 누가 용융됩니까? 지금 연약권 물질이 용융된다고. 연약권은 상부 멘틀. 아셨죠?

그러니까 넌 틀렸구나. 됐죠? 그러면 하나만 맞는 거네요.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 보기 보겠습니다. 요거. 자, A 부근에서는 습곡산맥이 형성될 수 있다. 즉, 요 과정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하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얘 밑으로 삽입을 하고 있죠? 삽입을 하는 과정에서 횡압력 작용하죠? 횡압력 작용하면 대륙판 위에 있는 대륙지각, 여기에 있는 지층들이 휘어지면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해구가 발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A의 하부에서는 발암과 화강암이 모두 생성될 수 있다. 그렇죠. 처음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그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그 부분에서 식어요. 심성암, 발암. 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대륙지가 하부를 녹여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서 식어요. 그러면 화강암. 맞죠? 그러니까 둘다 된다. 자, 깊이 100km 부근에서 멘틀의 용융 온도는 A의 하부에서가 B의 하부에서보다 높다. 용융 온도, 멘틀의 용융 온도. 이 조건을 물어보는 거야. 깊이 100km 부근, 깊이 100km 부근에서 지금 기역의 하부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거인 거고, 니은의 하부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거인 거고, 다시 기역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거인 거고, 니은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거인 거고, 즉 B에서는 B의 하부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거인 거고. A의 하부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건 거고, 그러니까 A의 하부에서는 물의 공급에 의해서 용융 온도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 거지. 그러니까 A의 하부에서가 B의 하부에서보다 낮다라고 얘기해야지. 물의 공급으로 인해서 용융점이 내려왔으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추가해 봤습니다. 자, C에서는 삽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자, C를 어디다 놓을 거냐면 여기다가 놓는다라고 하면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간다. 그럼 들어가는 과정에서 삽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 자, A와 B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때 암석의 온도, 그 다음에 깊이 변화는 각각 어떠한가. 자, B 같은 경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 깊이가 얕아지죠. 얕아지는 과정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온도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자, A 같은 경우는 깊이 변화는 거의 없지. 왜냐면 그 깊이에 난 가만히 있었던 거야. 물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그냥 녹아버린 거지. 깊이 변화 별로 없는 거고. 깊이 변화 별로 없는 거고, 그리고 온도 변화도 있어 없어요? 없죠. 용융 온도가 변하는 거지 그 물질 자체의 온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유형 2번 봤고요. 그 다음에 대표 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그러면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와 B, 마그마의 생성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역, 마그마의 분출 지역입니다. 계속했던 부분, 섭입된 부분. 어떤 마그마가 분출돼요? 안산암들 마그마가 주로 분출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꼭 체크하시고요. 자, 기역은 A의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과 해산이다. 그 밑줄. 기역은 A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과 해산이다. 지금 보면 얘는요, 마그마가 생성돼서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두 판이 벌어지네. 발산 경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령이 있는 거야. 해령이 있는 거고 그 하부에서 지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압력 감소가 있어요. 암속 감소가 있고, 압력 감소가 있고,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현무암질 마그마. 계속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 얘도 밑에 있는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압력 감소가 일어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차이라고 한다면 얘는 판보다도 더 깊은 곳. 그쵸? 아, 열점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과정은 똑같고. 아셨죠? 열점이구나. 얘는 판의 운동과 무관. 그런데 얘가 마그마를 만들어내서 화산체를 만들어내고 이 화산체는 판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화산체는 판의 운동과 판의 운동에 실려서 같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다? 판의 이동 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방향과 속력을.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A와 B 모두에서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A와 B 모두 다 똑같이 압력 감소, 그다음에 현무암질 마그마.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더 깊어요. 아셨죠? 더 깊은 곳에서. 얘는 벌어지는 그틈 바구니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얕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현무암질 마그마 맞다. C에서는 주로 유문암이 생성된다. C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되기 때문에 주로 안산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틀렸고. 기역은 호상열도이다. 호상열도는 어디? 수려면 경계. 나이가 많은 해양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화산 활동을 일으킬 텐데 여기에 바다가 있는 거야. 그러면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셨죠? 얘는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진입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 요걸 추가했어요.

자, 기억을 통해 판의 이동 속도를 판단할 수가 있다. 자, 이걸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내죠. 시간을 줘요. 암석의 연령을 주고, 그 다음에 거리를 주고, 시간과 거리를 아니까 속도가 나오는 거지. 자, 판 구조론에 의하면 A와 B 모두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존재한다. 판 구조론에 의하면이라고 단서를 달아놨죠. 지금 10점의 생성은 판 구조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하지. 플룸 구조론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A가 틀린 거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그냥 둘다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 거지. 멘틀 물질이 상승하니까. 아, 그것도 틀려요. 멘틀 물질의 상승이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멘틀 대류를 얘기한다. 멘틀 대류. 그럼 판 구조론의 입장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아니면 어떠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에서 실제 직접 확인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진입 판단이 되는 거지. 자, C에서는 주로 SiO2 함량이 50% 이하인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데 안산암질 마그마의 SiO2 함량은 52%에서 63%. 요 영역이죠. 오이 63빌딩이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요 범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인 마그마가 분출한다. 틀렸죠. 이거보다는 커야 돼요. 됐죠? 자, 요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추가. 자, 디귿이 아니죠. D 영역의 마그마는 주위보다 밀도가 작다. D 영역이 어디냐면, 선생님이 요걸 D 영역으로 놓을 거야. 하여튼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현미막질 마그마가 만들어졌죠? 현미막질 마그마가 이제 상승을 할 거야. 왜 상승을 하는 거죠? 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이유는 주위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가벼우니까 상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D 영역의 마그마는 주위보다 밀도가 작다. 생성되는 마그마의 평균 온도는 A와 B 중 어디에서 높은가? 어디에서 온도가 더 높다? A가 온도가 더 높다. 아셨죠? 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더 뜨거운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용 3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는 꽤나 좀 우리가 낯설고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자료. 왜냐하면 층상 구조와 같이 문항을 좀 연계해 본 겁니다. 자, 그림 가는 지역 ABC의 단면과 마그마 생성 영역 기억 니은 디귿. 마그마 생성 영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ABC 중 어느 한 지역의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 요 지역 중에 한 지역의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 그 다음에 그거를 용융 곡성화 나타낸 것이고요. 가의 ABC는 각각 해령 10점 삽입대 부근 중 하나에 해당하며 점선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연결한 것이다. 자, 우리가 층상 구조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지구 내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가장 바깥은 지각 이렇게 했죠. 가장 안쪽은 내핵.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외핵 이렇게 맞죠? 외핵 위에 뭐가 있냐면 하부 멘틀이 있죠. 하부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상부 멘틀이 있고 지각이 있는데 상부 멘틀을 우리가 다시 두 영역으로 나눠주면 좋다. 그래서 상부 멘틀의 더 상부, 상부 멘틀의 상부. 와 지각을 묶어요. 얘네들은 둘다 단단한 고체거든.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암석권 이렇게 부르는 거고. 상부 멘틀의 하부 영역 얘는 부분 용융 유동성 고체. 얘는 연약권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아셨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이 점선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각과 멘틀의 경계라고 했으니까 이 점선이 위치하는 곳이 여기서 얘기하자면 요 선이 되겠죠. 요선. 지각과 멘틀의 경계. 즉, 지각과 상부 멘틀의 최상부층의 경계가 지금 여기가 된다. 아셨죠?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A 같은 경우는 지각과 상부 멘틀의 최상부 영역. 그 밑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상부 멘틀의 최상부 영역과 지각을 묶으면 판인데? 암석권인데? 아, 그렇네. 이게 지금 요 영역이 암석권으로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즉, 얘가 판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됐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해양 지각과 해양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얘는 대륙 지각과 대륙판이 어디까지 있는 거고 됐죠? 얘 같은 경우는 해양 지각과 해양판이 요만큼의 깊이에 있는데 굉장히 얇은 곳. 굉장히 얇은 곳이고 거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져. 해양판이 굉장히 얇고 마그마가 만들어져? A, B, C 중에 하나는 열점. 하나는 해령. 하나는 섭입대 부근. 아, 그럼 여기는 해령이겠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암석권 또는 판 밑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판의 운동과 무관하게 마그마의 생성 장소가 있는 거잖아. 아, 너는 10점 이렇게 가겠지. 10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너는 섭입대 부근 이렇게 가는 거.

보는 거고, 그러면 얘는 지금 A. 아, 10점 부근이구나. 여기다 쓸까요? A. 10점 부근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지역의 원래 지하 온도 분포는 어땠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낼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지하의 온도 분포는 이런 식이었다는 거지. 이게 원래 지하의 온도 분포였어. 그런데 밑에 있는 멘틀 물질이 뜨거운 플룸과 함께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기 온도를 거의 잃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압력 감소에 의한 마그마가 만들어진 거. 압력 감소에 의한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 멘틀 물질 기원의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 이렇게 합니다. 자, 기역은 하부 멘틀에 위치한다. 기역은요, 연약권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상부 멘틀의 하부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니은이 디귿보다 높다라고 하죠. 해령 하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엔 서입대 부근의 대륙지각 하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현무암질 마그마의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니은이 디귿보다 높다.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 물론 이 자료를 그냥 쓸 수도 있어요. 해령에서 만약에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지하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즉 여기에 이 정도의 온도가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한 온도야. 해령 하부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 곡선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 이 지점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온도와 비교는 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자, 나는 A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됐죠? 이게 교재의 문제였던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선생님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죠. 멘틀 B는 하부 멘틀이다. 멘틀 B는 하부 멘틀이다라고 돼 있지. 멘틀 B에 지금 10점 위치하잖아. 판 밑에. 여기서 판 밑에. 얘가 지금 하부 멘틀이야? 아니지. 이렇게 가는 거고. 암석권의 두께는 A가 C보다 두껍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를 이 자료에서는 암석권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암석권 밑에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는 확실한 건더 깊지. 아직 여기 밑에 멘틀 B 영역이 표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A가 B보다 두껍다가 아니라 A가 C보다 두껍다가 아니라 C가 더 두껍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됐죠? 또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긴 해양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대륙판이잖아. 아, 대륙판이 평균 두께가 더 두껍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깊이 80km에서 지하의 온도는 A가 C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A는요, 자, 이것도 좋은 선생님이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A는 지금 지하의 온도가 얼마냐면, 이거야. 80km 부근에서. 이게 지금 A의 온도야. 여기가 지금 A의 온도라고. 지하 하부. 그런데 C는 그럼 지하 80km 부근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 C는, C 지역은. C 지역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C 지역의 지하의 온도는 이거라는 거지, 이거. 이게 원래 지하의 온도 분포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A가 C보다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얘는 지금 A는 원래 상태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뜨거운 녀석이 이만큼 올라와서 지금 여기를 자리 잡고 있는 상태라고. A는.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A가 C보다 온도가 높다. A가 C보다 높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 이것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됐죠? 네, 추가 보겠습니다. 자, 리을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률과 존재한다. 선생님이 리을을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다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리을을 찍을게요. 자, 리을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률과 존재한다. 그쵸? 해령이기 때문에 멘틀 대류 상승해서 그 과정에서 압력 감소,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 설명해야 됩니다. 자, 기역년 디귿 중 주로 물을 포함한 암석이 용융되어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은 어디인가? 물을 포함한 암석이 용융될 수 있다.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디귿으로 가야 되겠지. 왜냐면 지금 대륙지가 하부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곡선 이상이 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물을 포함한 암석이 있다면 디귿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유형 4번 봤고요.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여기서는 안산암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볼게요. 태평양 주변의 안산암섬 분포와 안산암선에 대한 설명이다. 볼게요. 안산암선은 태평양 주변을 따라 형성된 안산암 분포의 한계선이다.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기준으로 한쪽에 안산암이 분포를 할수 있다라는 거지. 이 선의 안쪽에 해양에서는 주로 어떠한 마그마가 분출을 하고

이선 바깥쪽에서는 안사람질 마그마가 분출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선에 태평양에서 이 선의 바깥쪽에 안사람이 분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봤을 때도 볼게요. 지금 여기에 해양판 있고 대륙판 있죠. 해양판 있고 대륙판. 여기 나스카판이라고 하는 해양판이 있고, 그 해양판이 남아메리카 밑으로 섭입을 합니다. 섭입을 하면 여기서 해양판이 섭입을 하면 섭입대 부근에서 물이 공급이 되고요. 물에 의해서 연약한 물질의 용융점 감소, 그래서 현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그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대륙지가 하부를 가열, 그러면 융후남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현무암질 마그마와 융후남질 마그마가 혼합되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주로 안산암이 여기서 생성된다라고 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아, 여기 안산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선 주로 어떠한 마그마가 분출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지금 여긴 해양지각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 해양지각은 만들어진 거잖아.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해령에서 만들어진 거지. 해령에서 해양지각을 만들어냈는데 해령에서 어떠한 마그마에서 해양지각이 만들어지죠?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암석은 주로 현무암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좀 공부를 한 친구들은 선생님 여기 해령 있죠? 해령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서 지각이 만들어지니까 이 지역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주로 분출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 안쪽은. 또는 선생님 여기 열점이 있네요? 열점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 곳이잖아요? 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역은 현무암질 마그마, 여기에서 분출하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고 기역은 현무암이다. 맞는 거. 됐죠? 화산암의 평균 SR2 함량은 A가 B보다 적다라고 되었는데 A는 지금 뭐예요? 현무암. 지금 여기서 현무암이 분출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SR2 함량은 52% 이하가 되는 거고요. B는 뭐죠? B는 안산암이니까 얘는 52에서 63. 오이? 63 빌딩이네. 그러면 SiO2 함량은 A가 B보다 적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구간 AA'에서 해양지각의 연령은 A가 A'보다 많다. 이 보기에서 디귿이 가장 어려웠던 건데요. 지금 보면 좀 지식도 필요합니다. 요 경계가 어떠한 경계이냐를 먼저 알아야 돼. 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호성열도도 보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해양지각이 오랫동안 이동을 해서 무거워진 녀석이 가라앉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긴 수렴형 경계가 위치하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에 가까운 A가 지각의 나이가 많은 거야. A가 지각의 나이가 많은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 해령이 있으니까 해령에 가까운 A'이 해양 지각의 나이가 적은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경계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경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해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좀 의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 문제 풀 수가 있었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로 구성한 거 보겠습니다. 추가 구성한 거 이거죠. 자, A의 하부에서 반려암이 생성된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밑에서 만들어지죠. 열점이 있으니까. 그럼 열점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서 올라오기 전에 식어서 암석이 되는 것이 있겠지. 그럼 반려암, 힘성암 맞죠? 자, B의 하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이 하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처음에 생성되죠. 섭입대 부근의 연약권, 그죠? 안산암 선 부근에는 오래된 해양지각이 소멸하는 경계가 존재한다. 그죠? 여기에서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실제로 분출한 녀석들이 이제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고, 그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수렴형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오래된 해양판에 수렴형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오래된 해양판이 소멸하는 경계가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판의 평균 두께는 A와 B 중 어디에서 두꺼운가? 여기와 여기의 평균 두께를 비교해봐라. 지식을 물어보는 거죠. 해양판, 그 다음에 대륙판. 어디가 두꺼울까? 대륙판이 당연히 두꺼운 거고. 특히나 수렴형 경계에서의 대륙판은 조금 더 두꺼워요. 아셨죠? 얘가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횡압력을 받으니까 좀더 두꺼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B가 더 두껍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형 5번 봤습니다.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화성암과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화성암 A와 B의 SiO2 함량과 결정 조직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는 반려암과 화강암을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거 5263 빌딩이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50%보다도 적네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너 염기성암이야? 염기성암.

됐죠? 얘는 지금 63%보다 많네요. 아, 너는 산성암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한 상태에서 세립질 조직이야. 그러면 화산암. 이렇게 해볼 수 있죠. 화산암. 그리고 너는 조립질 조직이네? 그럼 너는 심성암이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염기성암이면서 심성암. 즉, SiO2 함량이 52%보다 적으면서도 심성암. 아, 너 그렇구나. 너 반려암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반려암. 산성암이면서 화산암. 그러면 너, 아, 너 유문암이구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가자료고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을 뭐라고 얘기했죠? 문제에서 반려암과 화강암이라고 했잖아요. 기역이 훨씬 더 밝죠. 그러니까, 아, 너 화강암이구나. 그러면 너 반려암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A는 B보다 깊은 곳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심성암이고, 얘는 화산암이기 때문에 A는 B보다 깊은 곳 맞고요. 기역은 니은보다 SiO2 함량이 적다라고 했죠. 화강암, 얘는 산성암이죠. 얘는 SiO2 함량이 63% 이상이 되는 거고요. 얘는 염기성암이기 때문에 52% 이하가 된 거고요. 그죠? 5위, 63 빌딩이네. 계속합니다. 기역은 니은보다 SiO2 함량이 적다가 아니라 얘가 더 많습니다. 틀린 거. 그 다음에 기역은 B다라고 되어 있죠. 자, B는 누구? 유문암. 기역은 누구? 화강암. 아니지. 아셨죠? 이런 거 이제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산성암이잖아. SiO2 함량이 맞네? 어? SiO2 함량이 맞네?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함정이 있는 거지. 아셨죠? 이제 이런 거 실수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입 판단 해봤고요. 자, 추가. 보겠습니다. 자, A는 안산암보다 밝은 색을 띈다. 지금 A가 누구냐면요. 반려암이죠. 반려암, 염기성암. 염기성암은요, SiO2 함량이 52% 이하.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암석.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암석. 이렇게 보는 거지. A는 안산암보다 밝은 색이 아니라 어둡다. 안산암은요, 52%에서 63% 사이. 그쵸? SiO2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밝은 색. 적으면 적을수록 어두운 색. 적다. 자, B는 염기성암이다. B는 산성암이다. 하는 거고.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A는 뭐예요? 조립질입니다. 조립질이라고 하는 건 천천히 식어서 결정 크기가 충분히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세립질이죠. 빨리 식어서 결정 크기가 성장을 못한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더 빨리 식은 거. 냉각 속도는 A가 B보다 작다. 얘가 더 빠른 거, 제가 더 느린 거. 아셨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진입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서 추가해 봅니다. 기역은 C다. 자, 기역. 기역. 보면요, 기역. 화강암 C다. 어, 선생님, C가 없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C를 찍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C를 여기다가 찍어보겠습니다, C를. 자, C를 여기다 찍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산성암에, 이렇게 해볼까요? 산성암이면서 조립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심성암. 산성암에 심성암이기 때문에 얘가 누구냐? 화강암이 됩니다. 기역은 C, 화강암 맞는 거 이렇게 됐죠? 기역과 니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서다평으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이죠. 얘와 얘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입자 크기, 결정 크기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냉각 속도로는 구분이 안 돼요. 구분할 수 있는 건 뭐? 색깔, 그러니까 밝기. 그 다음에 SiO2 함량 또는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 이런 걸로 구분할 수가 있다. 아셨죠? 이제 이런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좋아.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유형 6번 봤고요.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면요. 그림 가는 어느 판의 경계 부근에서 생성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마그마 A, B, C가 지금 여기서 요 그림을 보고 이렇게 다양한 마그마가 나올 수 있는 판의 경계가 어디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하면 좋겠지. 그게 딱 떠오르면 아, 공부가 지금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나는 밀도와 특성 A에 따라 구분한 안산암과 유문암. 하나가 안산암이고요. 안산암. 하나가 유문암이고요. 아셨죠? 나타낸 거.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그다음에 A, B, C는 각각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의 경계 부근에서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은 대체 어디야? 이제 이걸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데, 자, 이러한 곳 어디? 섭입대 부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된 해양판이 섭입을 합니다. 오래된 해양판이 섭입을 하고요.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대륙판이 있는 거지. 자, 물 이렇게 놓고 여기 해구. 오래된 해양판이 섭입을 하면 얘가 섭입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공급한다? 물을 공급한다.
물을 공급하면 그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연약권이. 조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조금 더 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과하게. 요렇게. 아셨죠? 요렇게. 얘는 해양판, 얘는 대륙판. 얘가 물을 공급합니다. 물을 공급하면 물이 공급이 되고요. 요 지역에 있는 연약권이 용융점 감소가 되면서, 용융점 감소가 되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낸다. 멘탈 물질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는 밀도가 작아요, 주위보다. 왜냐하면 고체 액체, 액체가 됐으니까. 아셨죠? 밀도가 작아지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래서 상승을 해서 쭉 올라옵니다. 대륙지가 하부에 놓이는 거예요. 대륙지가 하부에 놓이면 대륙지가 하부, 황암질 함석을 녹이는 거지. 어떻게 해서 녹이는 거야? 온도 증가. 온도 증가를 하면서 황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거지. 유무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거지. 황암 녹여서. 그래서 여기서 유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유무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무암질 마그마가 혼합된다고. 혼합되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마그마가 분출을 하는데, 이 분출한 마그마는 어떤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가 궁극적으로 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을 판의 경계와 연결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섭입대 부근.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섭입대 부근에서 이러한 마그마의 생성을 설명하기가 가장 좋다.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갑니다. 가볼게요. 지금 밑에 멘틀 물질이 올라옵니다. 지금 얘가 마그마라는 거죠. 올라와서 마그마가 되었다. 너는 현무암질 마그마를 얘기하는 거야. 현무암질 마그마. 이렇게 하는 거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지가 하부를 녹인 거야. 그게 비예요. 그러니까 비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유무암질 마그마를 얘기하는 거야. 유무암질 마그마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분출할 수 있는 녀석은 계속 위로 올라간 녀석이겠지. 얘가 분출할 수가 있겠지. 너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야. 안산암질 마그마 됐죠? 그렇게 놓고요. 나 자료에서는 밀도 작다 크다, 특성 A, 크다, 작다가 있는데, 안산암이랑 유무암 중에, 얘 같은 경우는 SiO2 함량이 52%에서 63%, 얘는 63%보다 많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 SiO2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철과 마그네슘처럼 무거운 온소 함량은 적어요. 적으면 가벼운 거, 밀도가 작은 거. 아셨죠? 그러면 얘가 밀도가 작은 거, 얘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거. 그러니까, 너가 안산암이 되는 거고, 너가 유무암이 되는 거고. 자, 문제. 가의 지표 부근에서는 주로 기역이 산출된다. 가의 지표 부근에서는 누구?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안산암이라고 한다면 누구? 니은. 이거 틀렸구나. 자, 마그마의 SiO2 함량은 A와 B 모두 50%보다는 많다. 얘는 요 범위고요. 얘는 요 범위. 모두 다 50%보다는 많죠. 자, 마그마가 냉각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나의 A로 적절하다. 지금 A로 얘와 얘를 구분하려면 SiO2 함량 같은 걸 가지고 구분해야 되겠지. 둘다 화산암, 둘다 세립질 조직이기 때문에 냉각 속도의 차이를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넌 틀렸어. 이게 기존의 문제였고요.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추가 보겠습니다. 마그마의 유동성은 나의 A로 적절하다. 지금 얘네들을 만들어낸 마그마의 유동성. 얘 마그마의 유동성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마그마의 평균 온도랑 관련 있어. 평균 온도. 그럼 평균 온도는 누가 더 높은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가장 높고요, 유무암질 마그마가 가장 낮고요. 그러니까 얘 평균 온도를 비교하면 유무암질 마그마가 안산암질 마그마보다 평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얘가 유동성이 더 작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점성이 더 크다. 이게 내신 시험에서는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자료예요. 내용이 아셨죠? 그러니까 마그마 유동성은 나의 A로 적절하다. 틀렸지. 유동성은 얘가 더 커요. 둘을 비교한다고 하면. 아셨죠? 자, 그 다음에. B는 A와 C의 혼합 과정에서 생성된다. B는요,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대륙지가 하부를 녹이는 거예요.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여서. 혼합이 아니라, 혼합에서 만들어진 건 둘의 혼합으로 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틀렸구나. 자, 이 지역의 하부에는 섭입대가 존재한다? 섭입대가 존재한다. 라고 볼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D긋은 현무암이다. 자, D긋 위치 선생님이 찍겠습니다. D긋은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자, 얘는요, 밀도가 작고요, 특성 A가 작아. 자, 밀도가 작다. 밀도가 안산암보다 작다? 얘가 중성암인데, 그거보다 밀도가 작다? 절대 여기 염기성암이 놓일 순 없죠. 넌 무조건 틀렸어. X야. 자, 이 지역에서 생성될 수 있는 화성암에 어떠한 것이 있어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발려암 만들어낼 수 있고요, 유무암질 마그마가

뭐 화강암, 안 사람질 마그마가 섬유화, 분출하면 안산암, 이제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용 7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용 8, 마지막 대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화성암 지형, 우리가 많이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여긴 북한산 나와 있고 여긴 지금 경주시 양란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화성암은요 밝고 광물 입자의 크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크다. SiO 함량이 많고 광물 입자의 크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큰 조립질. 아, 너 화강암 얘기하는 거야. 그게 화강암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어둡고 세립질. 그럼 너는 현무암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화강암이라고 하는 심성암이 지표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디귿을 만들어냈어. 너 누굴 얘기하는 거야? 판상절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표 부분에서 식는 과정에서, 빠르게 식는 과정에서 기둥 모양의 구조, 전리를 만들어냈어. 냉각 과정에서 만들어냈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주상절리를 얘기하는 거고. 아셨죠? 자, 심성암이 판상절리를 만들어낸 지형이 지금 내 눈에 보인다? 땅 속에 있었던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인다? 이 지역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융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문제에서 체크할 거. 됐죠? 자, SiO2 함량은 기역이 리을보다 많다. 기역과 리을을 비교해보면 얘는 화강암이고 얘는 현무암이니까 기역이 리을보다 많다. 맞고요. 암석이 생성된 깊이. 심성암이고 화산암이니까 얘가 더 깊은 곳. 니은이 리을보다 깊다. 맞고요. 디귿과 미음 모두 화성암이 생성될 때 만들어진다. 주상절리는 화성암이 생성될 때 만들어지는 게 맞죠. 식는 과정에서. 근데 얘는 땅속의 암석이 이미 만들어졌었어. 이미 만들어졌고 외부에서 누르는 힘을 받는 상태에서 얘도 어떤 힘의 평형 상태로 온전히 있었는데, 누르고 있었던 퇴적물이나 지층이 사라지면서 얘가 반발력, 일종의 팽창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과정에서 팽창하는 과정에서 판상으로 깨진 전리가 얘죠. 그러니까 얘는 화성암이 생성되고 나서 충분한 시간 후 융기하는 과정에서 지표 노출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틀렸죠. 미음만 맞는 거고 디귿이 틀린 거예요. 아셨죠? 이게 기본 문항이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요거 볼게요. 철과 마그네슘 함량은 기역이 리을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죠. SiO2 함량이 많으면 철과 마그네슘 함량은 적다. 서로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얘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SiO2 함량은 많지만 철과 마그네슘 함량은 적다. 그래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야. 아셨죠? 기역이 니은보다 적지. 얘가 더 많은 건, 기역이 리을보다 얘가 더 많은 거예요. 현무암이. 자, 해령 부근에선 기역이 리을보다 잘 형성된다. 해령 부근에서 현무암질 마그마의 분출이 있죠? 그럼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을 만들 거 아니야? 새로운 해양지각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 화산암은 현무암질 마그마의 화산암이니까 현무암. 그러면 기역이 리을보다 잘 형성된다? 아니지. 리을이 잘 형성이 되겠지. 그 다음에 디귿은 주로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다. 디귿은 누구죠? 판상절리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맞지만, 판상절리는 노출되는, 융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로 올라와야지, 압력 감소가 충분히 나타나야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도였어요. 너도 역시나 틀린 거. 됐죠? 이렇게 다 틀린 거. 자, 추가로. 자, 디귿과 미음은 각각 무엇이며 각각의 형성 과정. 판상절리의 형성 과정, 주상절리의 형성 과정이 서술형으로 제일 다루기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전형적이고 답도 좀 명확하기 때문에. 판상절리 같은 경우는 땅속에 있었던 심성암이 융기해서 지표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압력 감소로 만들어지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주상절리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냉각하는 과정에서 기둥 모양으로 굳어져서 기둥 모형과 기둥 모형 사이에 틈 구조, 주상절리가 만들어지는 거. 마그마의 냉각 과정, 얘는 융기 지표 노출 과정, 압력 감소, 이거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 유형 8까지 봤고요. 자, 3강에서 여러분의 내신 만점을 일으켜줄 수 있는, 만점을 시켜줄 수 있는 OX 퀴즈. 6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이 마그마의 생성과 화성암 단원에서, 주제에서 제일 많이 다룰 수 있는 건 섭입대 부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화강암의 암봉이 노출되었다, 심성암이 지금 노출돼서 나에게 보여준다,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는 압력 감소에 의한 이런 전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 얘는 맞다 할게요.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번 시간 3강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4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하면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저 우리 미래 테스트 편 실정 감각 기름과 동시에 지금 내신 대비까지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래 테스트 2 마무리하면서요. 미래 테스트 3에 해당하는 지문들도 많이 살펴볼 거예요. 오늘도 10개의 지문 살펴볼 거니까 집중력 한껏 끌어올리시면서 들어와 봅시다. 자, 일단 문장 삽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논리적 관계가 굉장히 탄탄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까? 교사의 언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언어는 단순 표현이 아니라 현실과 정체성을 뭐 하는 역할을 한다?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요게 1차 핵심이었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표현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적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더라. 좋습니다. 같은 대상도 표현 방식에 따라서 다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고요. 언어는 타인의 인식과 상호작용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으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두 번째 핵심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적 위치까지 형성을 하더라. 아하, 위치를 형성하는 기능까지 있더라.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교사는 지식 전달자, 학생은 수용자로 위치가 지어지며 질문, 응답, 평가 구조도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지지요. 결론 갑니다. 언어 선택이 자아와 관계 방식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거. 이 언어 중에서도 교사의 언어가 특히나 어떠한 기능,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가 핵심인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체성과 관계를 형성하고 주장한다. 영어로 살펴보겠습니다. Language, 언어는요. 뭐 할 뿐만이 아니라 현실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construct,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성합니다.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구성한답니다. 모함으로써 아까 두 번째 핵심이다라고 했었던 positioning, 위치시킴으로써 position이라고 하는 어휘에는 위치라는 명사뿐만 아니라 위치시키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거든요. 위치시킴으로써 개인들을 위치시키고 형성하는 겁니다.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형성함으로써 지금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기능이 있다더라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빈칸 예측으로 1번과 6번 문장 동시에 갈 건데 아까 전체 내용 구조에서 봤었던 그 두 가지 핵심이 그대로 담겨있는 두 문장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Language is not merely representational, 표현적일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이기도 하지만 표현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뒷부분, It is also constitutive, 구성적인 것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구성적인 것이기도 하다. 뭐를 구성한다라고 했습니까? 현실과 정체성을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언어는 또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지요? 자, work to 부정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position, 위치시키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사람들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위치시키는 역할도 하는구나라고 살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구체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위치가 등장했습니다. 교사는 자신을 지식 전달자로 그리고 학생은 지식을 받는 수용자로 위치시킬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업번 문장으로는 8번 문장 같이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자, 이에 대한 전형적인 그리고 ubiquitous, 어디에나 있는 예시는 이렇게 가면서 동사 되겠습니다. The sequence, 순서랍니다. 순서. 근데 그 순서는 어떤 순서인가 봤더니 얘를 선행사로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등장했습니다. 이 경우에 in which는 관계부사 where랑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쵸? 특징은 뭡니까? 뒤에 완전한 절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해석은 어떻게 하지요? 거기에서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순서에서는 A teacher asks a question. 교사가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또다시 얘를 선행사로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이 또 붙었습니다. 괄호가 여기에서 닫힐 거예요. 자, 지금 전치사 자리에 to가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to가 온 거죠? 왜 to가 왔는지가 궁금하면은 뒤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관계절의 끝부분을 봤더니 the answer가 나오네. 그러면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선행사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얘를 절의 맨 뒤로 보내보시면 어떻게 되죠? The answer to a question. 다시, the answer to a question. 질문에 대한 대답.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전치사 to가 위치한 것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상 해석은 얘 그냥 무시하시고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해 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가, 즉 교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치? 다시. 그 순서에서 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하고 아이는 대답을 하며 그 다음에 교사는 announces, 알려줍니다. Whether or not the child is correct. 그 아이가 맞췄는지의 여부를 갖다가 알려준다라고 하네요. 그쵸? 좋습니다. 그러한 순서라고요. 자, 지금 The sequence를 선행사로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하나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도 question을 선행사로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 또 하나 살펴봤습니다. 둘다 챙겨주셔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문장 삽입 또 하나 갑니다. 과학의 발전 과정과는 글이었는데요. 과학은 진리를 찾기 위한 지속적인 탐구이고, 추론, 관찰, 실험에 기반을 두는데, 자, 예시가 등장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관찰은 뛰어났으나, 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실험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잘못된 결론이 도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거, 그냥 실험해봤으면 바로, 아, 이거 틀렸구나, 라고 알수 있었을 텐데, 실험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치? 자, 그래서, 갈릴레이가 이를 반박합니다. 머리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를 반박하게 되는 것이요. 따라서 결론, 뭘 해야 돼? 실험을 해야 돼. 다시 말해서 경험적 증거가 중요한 거야. 경험적 증거의 중요성이 후대에 확립이 됐더라. 과학적 역사 전반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적 증거가 계속 중요했던 것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을 안 했던 때도 있었다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과학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실험과 경험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요것이 핵심이었죠? 영어로 살필게요. Science has evolved. 과학은 진화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진화를 했냐면은 추론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어떤 증거를 사용하는 거? Empirical. 경험적인이란 뜻이에요. 경험적 증거를 사용하는 것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보여지는 것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에서 어디로 전환되는 거? 아하, 갈릴레오가 지금 갈릴레오가 experimental verification 실험적인 검증을 했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실험적 검증을 통해 반박을 했던 것처럼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추론에만 의존하는 것에서부터 경험적 증거를 사용하는 것으로 진화를 했더라. 발전을 했더라. 이 과학의 발전을 살피는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8번 문장으로 빈칸 예측 한번 가볼게요. While it may seem obvious today, 자, 오늘날에는 분명해 보인답니다. 무엇이? A good scientist, 훌륭한 과학자가 must rely on, 어디에 의존해야 돼요? Empirical evidence, 경험적 증거에 의존해야 된다가 오늘날에는 명백해 보입니다.
오늘날에는 명백해

보이지만 뒤집히면서. 주절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This was not always apparent. 이것이 항상 명백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나왔던 거 그치? 아리스토텔레스 실험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릴레이가 경험적인 증거로 반박을 합니다. 그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항상 명백했던 것은 아닌데 결국 오늘날에는 어떠한 사실이 분명합니까? 좋은 과학자라고 한다면 실험 등의 경험적 증거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Empirical. 경험적인 단어 잘 챙겨주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법 예측으로 1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과학은 진리에 관한 계속적인 탐구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a perpetual struggle, 끊임없는 투쟁이다라고 하네요. 자, 지금 이 명사 덩어리를 갖다가 두 개의 방식으로 수식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 투부정사구의 수식을 먼저 받을 거예요. 자, 보시면 투부정사구의 수식을 이렇게 받으면서 해석 어떻게 합니까? 발견하려는 우주의 작동 방식을 발견하려는 끊임없는 투쟁이자 자, 뒤에는 뭐가 붙습니까? 관계대명사절이 붙습니다. 자, 이때 관계대명사 대신 주격 되겠어요. 그쵸? 뒤에 바로 동사 따라 나왔으니까. That goes back to the early civilizations. 가장 초기의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끊임없는 투쟁이라고요. 그쵸? 자, 이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절도 앞에 있는 A perpetual struggle. 예를 선행사로 받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멀리 수식을 하고 있는 구조 되겠죠. 그치? 두 개의 다른 방식으로 수식하고 있는 구조. 요거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요약문 완성 한번 가볼게요. 에너지 전환의 특성과 그 어려움, 소재가 조금은 생소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이며 시급한 과제인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전례 없는 규모의 설비, 인프라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엄청난 어려움이다.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이는 ICT나 생명공학 분야 변화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는 것인데 왜냐하면 ICT 발전의 일상에 대한 영향은 크지만 유형 변화가 적거든요. 여기에서 유형이라고 하는 건 physic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형체가 있다. 형체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었어. 그치? 어쨌든 유형의 변화는 적은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나 극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나오는데 반면 다시 핵심 소재를 돌아오면서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유형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이야. 그래서 결론 뭡니까? 에너지 전환은 시간과 설치가 필요한 변화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변화이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였지요. 그렇죠? 좋습니다. 요약 갑니다. 에너지 전환은 ICT와 달리 유형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더 느리고 어려운 변화이다에 해당하는 글 되겠습니다. 자, 영어 요약문 갈게요.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은 requires, 요구합니다. Large-scale physical infrastructure changes, 대규모의 유형 인프라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자, physical 이 지문에서는 유형의라고 계속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유형 인프라 변화를 요구하며 이는 이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을 더 복잡하면서 time consuming 시간이 많이 걸리게끔 만든답니다. 자, 뭐랑 비교했을 때 more than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야지요? ICT와 같은 부문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어떠합니까? 유형 자산에 덜 의존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의 유형 변화를 필요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 예측으로 7번 문장 한번 가볼 건데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고 뒤집는 역할을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반면에. The transition of the global energy infrastructure,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의 전환에는 these physical changes, 요것이 핵심이야. 뭐가 필요해요? 유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유형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은 건설하고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7번 문장 앞에 무슨 내용 나옵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사례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택시가 없습니다. 그치? 그리고 어떤 영화나 TV 시리즈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마찬가지로 극장이 없습니다. 택시도 없고

극장이 없어요. 유형 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할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 태양광 발전을 하려 해도 풍력 발전을 하려 해도 다그 인프라를 설치하고 건설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면서 너무 대규모이지 않은가.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와서 어법 문장,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예측합니다. It is widely agreed that이라고 하면서 it, that 딱 보니까 뭐인 것 같습니까? 아, 이것을 형식상의 주어. 뒤에 것이 내용상의 주어가 되는 것이겠구나. 따라서 that 이하에 대해서는 널리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즉, that 이하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요. 자, 뭐를 동의합니까?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절의 주어 되는 것이고, 동사 자리에 첫 번째 is 왔고요. 두 번째 동사 자리에 needs 등장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necessity. 꼭 필요한 거, 즉 불가피한 것이면서 needs to be urgently done,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거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뭐 이러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1지문, 2문항 넘어왔습니다. 자, 장문이었고요. 맛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단맛은 칼로리의 공급원인 당의 존재를 나타내죠. 감칠맛과 짠맛은 단백질, 전해질 등 영양소의 신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단맛, 감칠맛, 짠맛과 같은 맛에 선천적으로 끌리도록 설계가 되었어요. 근데 반면 내용 뒤집히면서 쓴맛과 신맛은 어떠합니까? 독성과 부패 가능성을 경고를 합니다. 따라서 쓴맛은 인간한테서 독 회피 반응을 유발하게끔 되고요. 신맛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 음식과 미성숙 음식에 대한 신호가 되기에 신맛이 나는 음식도 인간들이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경험을 통해 일부 거부 반응을 극복하기도 하더라. 하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는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커피 한 모금을 마셨을 때 경험을 한번 떠올려봐라. 너무 써서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내용까지 뒷부분에 등장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넘어오셔서요. 우리말 한줄 요약할게요. 인간은 진화를 통해 단맛, 감칠맛, 짠맛을 선호하고 쓴맛, 신맛을 회피하도록 형성되어 영양소를 섭취하고 위험한 물질은 피하도록 한다. 좋습니다. 영어로 한번 가볼게요. 자, humans, 인간들은요. evolutionarily wired to, 자, 지금 wired to 부정사 나오면서 해석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설계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치? 자, 인간은 타고났습니다. 단맛, 감칠맛, 짠맛은 선호하도록 타고났어요. 그치? 근데 동시에 avoiding, 뭐는 피합니까? 쓴맛과 신맛은 피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뭐를 가능하게 하지요? 유익한 영양소는 consume, 섭취하고요. harmful substances, 해로운 물질은 avoid, 피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너무 좋은 단어들이니까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빈칸 예측으로 5번과 6번 문장 둘다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문장에서는 단맛, 감칠맛, 짠맛을 선호하는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hardly surprising then. 그러니 전혀 놀랍지가 않은데 뭐가 놀랍지가 않냐면 we are hard wired. 자, hardwired라고 해서 요거는 타고났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타고났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기일 때조차도 뭐 하도록 be drawn to는 뭐뭐에 이끌리다라는 뜻이니까 단맛, 감칠맛, 짠맛에 이끌리도록 타고났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자, 6번 문장은 뒤집습니다. 그러나 맛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는데 언제? be about to 부정사는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막 뭐를 먹으려고 할 때, something that might be harmful, 해로울지도 모르는 것을 먹으려고 할 때는 맛이 경고해. 거기에 대한 예시로 쓴맛과 신맛이 뒤에 등장하는 거죠. 그치? 둘다 너무 중요한 핵심 문장이니까 빈칸 예측의 어휘까지 잘 살펴주시고요. 자, 이어서 어법 예측은 안가 봤었던 5번 문장 또 한번 가봅시다. 자, hardly surprising that이라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타고났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that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인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형식상의 주어 어디 갔습니까? 생략된 거겠죠. 그치? 그러니까 hardly surprising 앞에 it is가 생략이 된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때 is이 알맹이가 없는 형식상의 주어가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이리스를 생략하고 바로 hardly surprising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는구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ardly는 부정의 뜻을 가진 부사이기 때문에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부정의 해석도 같이 가져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테스트 3 넘어왔습니다. 진짜 마지막 실전 테스트가 되겠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한 문항 구성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4번의 함축음 밑추론으로 가봅시다. 자, 이거는 기업의 정신적인 이념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연구를 해요. 위대한 기업은 뭘 가지고 있더라? 목적과 정신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는 뭐를 넘어선 거?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선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 좋습니다. 자, 필자의 경험상 성공 기업은 모두 이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사람들도 일의 의미와 존중을 필요로 하더라. 자, 비전 기업, 즉 선견지명이 있는 기업은 핵심 이념을 유지하면서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을 해주더라. 따라서 결론 갑니다. 기업은 단순 수익이 아닌 목적을 중심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인 질문이었어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말 요약 갑니다. 위대한 기업은 이윤이 아니라 목적과 핵심 이념을 중심으로 운영되더라. 좋습니다. 자, truly great companies.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들은 go beyond 해서 어떻게 합니까? beyond가 뭔가를 넘어선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넘어서요. 뭐를 넘어서야 돼? profit. 이윤을 넘어서야 돼. 그치? 자, 이윤을 넘어선답니다. 자, 모함으로써 embracing은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치? A clear sense of purpose and core ideology. 아하, 명확한 목적의식과 핵심 이념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윤을 넘어서요, 그치? 아하, 그리고 그것은 준답니다. 그들의 일에 의미를 주고요. 장기적인 성공을 안내해 준답니다. 이끌어 준다고요, 그치? 결국에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서서 목적의식, 핵심 이념 지키기, 즉 존재 이유 갖기, 요것이 중요한 것이다. 가 핵심인 지문이었어요. 자, 좋습니다. 빈칸 픽으로 여덟 번째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understand that. 여기에서 they가 가리키는 거는 선견지명이 있는 기업들 되겠거든요. 자, 그 기업들은 이해를 한답니다. 뭐를 이해합니까? 첫 번째. A company must exist for a purpose. 기업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만 한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목적을 지닌 채로 존재를 해야 된다고요. 그치?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자, 얘가 존재 이유란 뜻으로 주석 단어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쵸? 그 존재 이유는 뭐 이상이어야 합니까? The sum of its net income statement. 자, 이것은 지금 순수익 명세표의 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단순 이윤이죠. 근데 이 단순 이윤 추구를 갖다가 넘어서야 된다 이거니까 그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윤 추구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핵심 이념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에 해당하는 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장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자, 업번 문장으로는 3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미국 일본, 그 다음 독일 기업들을 갖다가 19년간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11년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직원으로서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앞선 내용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I can say clearly that, 뭐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냐면은, I have yet to see an instance where that wasn't the case.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지금 요 뒤에 해석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have yet to 부정사.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have yet to 부정사에 대한 해석은 아직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정의 의미 더해줬어요. 그치? 지금 yet이라고 하는 단어가 have to 부정사와 같이 쓰이면서 아직 뭐뭐 한 적이 없다라는 부정 해석을 만들어 주거든요.
해석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an instance를 선행사로 하면서 where라고 하는 관계부서가 이끄는 절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치? 어떤 경우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 the case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이 아닌 경우를 아직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 주장을 강하게 더해지고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글의 요지로 갑니다. 천문학 개념을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글인데요. 자, 4살에서 6살 아동 대상으로 천문학 개념 이해 실험을 합니다. 방법은 사회적 구성주의 접근에 도구를 활용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도구 활용인 거예요. 자, 기존 연구도 반영을 해서 학습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 개입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아동이 지구의 구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낮밤의 주기와 지구의 운동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 다시 말해서 이 어려운 천문학 개념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적절한 도구와 방식이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론 내리자면 어린 아동도 적절한 지원 시에 복잡한 천문학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결론 잘 살펴주시고요. 우리말 한 줄 요약 가겠습니다. 적절한 도구와 교수 방법이 제공되면 어린 아동도 복잡한 과학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약문 가볼까요?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은요, can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천문학 개념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자, 뭐 할 때 가르침을 받아요. 즉, 배우는데 뭘 통해서 well-designed, 잘 설계돼, to support it, 도구 지원 개입을 받을 때. 그러니까 도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적절한 도구가 활용된 그 적절한 개입을 받을 때에 아이들이 복잡한 천문학 개념도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 근데 그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기반한 거냐며 적절한 교수 전략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빈칸 예측으로 6번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is research, 이러한 연구는 support, 뒷받침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견해를 뒷받침을 하냐면 견해의 내용 갑니다. 자, 이 천문학 개념인데 이 천문학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뭐라고 여겨집니까? Outside the realm, 영역을 벗어났다. 어떤 영역을 벗어났다? 매우 어린 아이들의 능력과 적합성의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여겨지는 천문학 개념입니다. 자, 이 천문학 개념이라고 하는 거 아까 나왔었던 막 낮과 밤의 주기, 지구는 구형이다. 이런 어려운 개념들 아이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아이들의 능력과 적합성을 벗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보통은 여겨져요. 그치? 근데 그러한 천문학 개념이 can become accessible, 접근 가능할 수 있다? 즉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뭐 한다면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빈칸을 뚫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 뭐 한다면 be presented with 무언가를 제공받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제공을 받는다며? Tools for appropriation. 자, 이 표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화, 내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자기화,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외부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어려운 개념을 진짜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화를 위한 도구, 적절한 도구가 제시가 된다면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치? 즉 지구는 구형이다 라는 어려운 천문학 개념도 지구본이라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서 개입을 한다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쵸? Appropriation, 자기화, 내면화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어법 문장도 같은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일한 문장에서 구조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선생님 방금 문장 해석할 때 약간의 힌트를 주기는 했으나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연구를 뒷받침을 한답니다. 견해를 뒷받침을 한답니다. 기본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인데 그 견해의 내용을 갖다가 동격의 접속사 대수로 설명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치? 다시 견해의 내용을 동격의 접속사 대수로 설명하는 구조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뒤에 뭐 나옵니까?
완전한 절이 나올 겁니다. 그치? 그래서 견해의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대절 내에서도 주어 동사 한번 살펴볼 건데, 주어가 상당히 길어요.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지금 봤더니요. Astronomy concepts를 선행사로 하면서 뒤에 뭐 따라 붙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따라 붙습니다. 아하, 관계절의 수식을 받음에 따라서 대절 내의 주어가 상당히 길어진 것이구나.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어린아이들의 능력과 적합성을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천문학 개념이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천문학 개념들은 대절의 동사가 예가 되는 거예요. Can become accessible. 접근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뭐 한다면, 자기화를 위한 도구가 제시된다면,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치? 구조가 상당히 까다로웠거든요. 이참에 다시 한번 끊어읽기와 구조 분석 챙겨가 주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서 테스트 3, 6번의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언어 발달을 위한 교사의 디지털 교실 역량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교사는 아동 언어 발달에서 핵심 역할을 한답니다. 아동의 언어 발달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전략적 관리 및 이해가 필요한데 이때 뭐를 활용하자?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하자. 그러면 학습 환경을 개선을 할 수가 있다. 학습자는 디지털 기기에 높은 관심과 몰입을 가질 수 있고요. 디지털 교수법은 현재 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에 따라서 교사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에 해당하는 글 되겠습니다. 결론, 디지털 도구에 대한 이해가 언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고 따라서 아동의 언어 발달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글이구나. 정리 갑니다. 교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언어 교육을 개선하고 학습자의 흥미와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요약문 바로 한번 같이 갈까요? Teachers, 교사는요. Can enhance, 향상시킬 수 있어요. 아이의 언어 발달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답니다. 네, 뭐 해야 되죠? 디지털 기술을 수업에 integrating, 통합해야 되죠. 자, integrate A into B는 A를 B에 통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통합함으로써 아동의 언어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자,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도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makes learning, 학습을 more engaging, 더 흥미로우면서 effective,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해당하는 요약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빈칸픽으로 5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It is therefore essential. 자, 지금 딱 봤더니 therefore,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이면서 essential, 필수적이다라고 해서 중요성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디지털 교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뭐가 필수적이겠습니까? 디지털 교수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되었으니까 teachers, 교사들이 뭘 해야 돼요? 디지털 기술을 embrace,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을 해야 된다고요. As soon as possible, 가능하면 빨리. 뭐 하기 위해서? 어린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결국 교사가 그 디지털 기술을 가능한 한 빨리 수용해야 된다. 그것이 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어퍼픽으로는 3번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e learners also become interested in 학습자들 또한 흥미를 갖게 되었답니다. 디지털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었는데 이때 as는 because랑 똑같죠? 뭐이기 때문에. 자, 뭐이기 때문에 디지털 학습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they are intrigued by, 자, 이것도 표현 한번 잡아볼까요? Be intrigued by라고 하는 것은 뭐뭇에 의해 강한 흥미를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즉, 학습자들이 강한 흥미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Present day, 오늘날의 기술, 기기에 대해서 강한 흥미를 느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present day technological device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절이 또 하나 따라 붙습니다. 자, 근데 이 관계대명사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전치사 2가 하나 보여요. 자, 이 전치사 2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지금 remain glued to라고 해서 glued라고 하는 것은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착하고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열중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무언가에 계속 열중해 있다라고 해서 remain glued to라고 하는 표현이 쓰인 건데 결국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앞서 나온 선행사, 오늘날의 기술기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 전치사를 앞으로도 뺄 수가 있겠죠. 그치? 우리 다른

기술 발전은 기업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요. 성공의 핵심은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균형을 잡는 겁니다. 이 기술적인 혁신과 핵심 정체성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자,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의존하면 위험이 발생하고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가 왜곡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회와 위험이라는 두 개의 측면이 존재하는 디지털 전환을 할 때에는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이다. 요것을 중심으로 하는 지문이라고 살필 수가 있겠고요. 자, 요약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은 기술 혁신과 기업의 핵심 정체성 유지 사이에 균형에 달려있다. 핵심은 요 균형이었습니다. 질문 갈게요. Successful digital transformation,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아하, 디지털 전환을 갖다가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requires, 요구한다면, 뭘 요구해요? Balancing, 균형을 잡는 거죠. 균형을 잡는 겁니다. 자, 뭐와 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죠? 기술적인 혁신과 the preservation, 보존하는 거죠. 회사의 핵심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 사이에서 balancing, 균형을 잡을 것을 요구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기술에 과도한 의존은 뭐 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가치를 distort, 왜곡시킬 수 있어요. 왜곡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친절한 서비스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가 있는데 AI 상담봇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그 서비스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너무 차갑고 냉정하고 반응도 기계적으로만 하고 감정에는 공감 안 해주고 하면서 결국 친절한 서비스로 유명했던 회사, 그 근본적인 가치가 왜곡되는 것이지요. 그치? 이 디지털 전환, AI 상담봇의 도입으로 이러한 결과까지 야기될 수가 있다고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픽으로는 우리 다섯 번째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The key to the success of any digital transformation. 자, 뭐에 관한 문장입니까? 디지털 전환의 성공, 그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 성공 비결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국 이 전환 노력에 있어서 성공을 얻어내려면은 knowing, 알아야 되는데 뭐 하는 방법, how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방법이고요. Walk this fine line이라고 해서 fine은 아주 미세하고 얇은이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아주 얇은 줄 위를 걸으려면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잘 유지를 해야지요. 그치? 즉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 사이의 균형이었습니까? 기술 혁신과 핵심 정체성 유지 간의 균형이었습니다. 그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에 해당하는 문장. 너무 중요한 다섯 번째 문장이니까 이거 빈칸 줄은 확실하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업버픽으로 3번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반전 문장 되겠네요. 자, certain aspects of your business should hold steady. 여러분 사업의 특정 측면들은 꾸준하게, 즉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문장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의 특정 측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예시가 짝대기 사이에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쵸? 해석만 간단히 해봅시다. 핵심 측면에는 예를 들어서 핵심 정체성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고객에 대한 헌신이 있을 수도 있겠고 직원 복지에 대한 세심한 주의, 기타 등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이 여러분 회사의 특정 측면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요. 근데 왜? 그 목적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소대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죠? 결국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 내 do not lose라고 해서 부정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자,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요. 자,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인데 무엇의 본질? 지금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 자리에 what이 이끄는 덩어리가 오면서 what makes your business unique? 여러분의 회사를 unique,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에 what이 이끄는 덩어리가 on 거. 거기에 더해서 make가 5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쓰임 형태까지 많이 많이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어법 문제 갑니다. 자기소개에서 연관가치를 활용하는 질문이었는데, 광고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브랜드, 제품, 혜택을 연결하는 연상을 형성하는 광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다? 이 브랜드가 이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연결이다. 이를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자기소개. 결국, 이 글에서 핵심은 요 자기소개였습니다. 사람, 직책, 이익을 연결해야 한다. 요것이 핵심이었어. 자,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높은 지위의 인물, 기관과의 연관을 언급하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실이라든지 고위 인사와의 협업을 표현함으로써, 나 여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론. 연관가치,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Association value가 개인의 가치와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따라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에 해당하는 글이었지요. 좋습니다. 자기소개에서는 중요한 인물이나 기관과 연결을 제시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연관가치를 형성해야 한다. 요약문 갈게요. 연관가치 영어로 뭐라 한다고요? Association value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연관가치는 포함을 한답니다. 그쵸? 자, 무엇을 포함합니까? Linking, 연결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브랜드를 무엇과 meaningful benefits, 의미 있는 이익과 연결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리고 in professional introduction, 전문적인 소개입니다. 즉, 전문적인 자기소개에서는 이것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습니까? Referencing, 언급하는 거죠. 연결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조직과의 연결을 언급함으로써 이것이 강화될 수도 있겠다고요. 그치? 연관 가치를 자기소개에 적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자, 9번 문장으로 빈칸 예측 갑니다. Association value, 연관 가치는 도움을 준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 뭘 이해하는 거. Understand의 목적어 자리에 첫 번째 덩어리,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의 연결인데, 이두 번째 덩어리가 특히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다시. 연관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뭐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줍니까? Who you are directly connected to, 여러분의 직접적으로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제공할 수 있는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더 널리 노출되는 추가적인 이점을 또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랑 관계를 맺으면은 어떠한 결과를 낼수 있는지, 어떠한 추가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도 도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관 가치를 자기소개에 활용해서 내가 어떤 고위 직책의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지, 내가 누구랑도 같이 일하고 있는지를 언급하는 것이 좋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으니까 이두 번째 덩어리 잘 살펴주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법 예측으로는 2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In essence, 본질적으로 what they are doing, what이 끄는 덩어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만드는 것입니다. An association, 어떤 연상을 만드는 것인데, 그 연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된 뭐예요? 연상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의 접속사 되시고요. 뒤에는 완전한 절이 따라올 겁니다. 자, 어떠한 연상을 만드는 거죠? 이 제품의 이 브랜드가 will yield this result, 이 결과를 내거나 아니면 get closer to this result, 이 결과에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라는 연상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괜찮으시죠?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휘적 절성이고요. 깊이 있는 학습이 가져다주는 지적 겸손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 피상적 학습, 즉 겉핥기만 하는 학습에서는 자신이 다 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적은 지식으로도 확신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글쓴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학습은 피상적 학습이 아니라 깊이 있는 학습이었죠. 깊이 있는 학습으로 뭘할수 있다? 지식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다. 뭔가 좀 역설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글쓴이는 그 점을 정확히 꼬집고 있었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으로 지식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이 할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보이더라. 이러한 깨달음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 경험이고요. 지식에 대한 흥미와 탐구 의욕을 높임과 동시에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며 중요한 포인트, 뭐가 형성되는지

0: 될수 있다. 겸손함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뻗어나감까지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깊이 있는 학습은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하며 이는 겸손과 탐구 의욕을 키운다. 영어로 살펴볼게요. 깊이 있는 학습, 영어로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Deep learning이라고 표현되어 있군요. 깊이 있는 학습은 개인들로 하여금 무엇을 인식하게 합니까? 지식의 한계, limits, 한계를 인식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형성합니까? Humility, 겸손을 형성을 합니다. 겸손을 형성하고 increasing, 뭐는 증가시킵니까? Motivation, 동기를 증가시키는데 뭐 하고자 하는 동기예요? 더 탐색하고자 하는, 즉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더 탐색하고자 하는 동기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에 관한 질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빈칸 픽으로 여섯 번째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This sense of, 이러한 인식입니다. 뭐에 대한 인식? 지금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한계를 알아가는 그 인식이 핵심이었거든요. 이걸 영어로 또 어떻게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굉장히 꼬여있는 표현입니다. How little we know, even about what we know best.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얼마나 아는 것이 적은지에 대한 인식. 자, 다시. 지식의 한계를 갖다가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얼마나 아는 것이 적은지, 아, 나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구나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도 표현될 수가 있겠다고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잡아내는 연습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인식은 만들어낸답니다. An important sense of humility before the world of knowledge. 지식의 세계 앞에서 이 겸손, 겸허함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식을 만들어내고요. 자, 두 번째 동사 연결갑니다. As to our sense of라고 하는 건 인식을 키우는 거죠. 결국 뭐에 대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기를 바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키울 수가 있다. 결국 출발점은 무엇이다? 지식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어퍼픽으로 2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One hears라고 하면서 우리 해설지는 조금 의역이 되어 있지요. 들어보면이라고 의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 문장 생긴 모양 그대로 해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주어예요. 동사 자리에 hears 왔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뭐 왔습니까? People부터 information까지 목적어 왔습니다. 그리고 hears의 목적격 보어가 중요한 거야.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왔어요? ing 왔어요.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듣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동사 원형을 써도 되지만 여기선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ing 형태를 써준 것뿐이지요.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시. 누군가는 듣는답니다. People will only the most marginal information. Marginal, 중요하지 않은 이란 뜻이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들어요? 자신 있게 주장하는 걸 들어요. 확신을 주장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Things of which they know very little. 아주 적은 부분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 있게 확신을 주장하는 것을 듣는다고요. 자, 여기에서도 things를 선행사로 하면서 of which 이하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붙었습니다. 여기에 전치사 of는 know에 걸리는 것이죠. know of가 뭐뭐에 대해 알다란 뜻인데 뒤에 very little이 붙음으로써 매우 적게 알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문법 문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19가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봤었던 어휘 문제에 대한 OX 퀴즈입니다. 답 잘 작성하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한 강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셔서 마지막 20강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시고요.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1: My dream is a teacher. My
2: dream is a doctor.
3: My dream is a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볼 주제는요, 남북한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장선으로서 이 주제를 배우게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다양한 사회적인 갈등들 속에 놓여져 있고, 이런 사회적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어떤 사회적인 갈등들은요, 사실 거의 국내 사회 문제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내 사회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국제적인 어떤 갈등과 분쟁에도 놓여져 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인 국제 문제, 바로 이 남북한의 갈등에 대해서 배워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남북한의 문제가 요번 단원에서 이제 학습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사실 남과 북이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크게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어떤 지리적인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본다면 이 북한과의 문제를 다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북한과의 어떤 갈등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북한과의 평화와 공존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전개해 볼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되게 거창한 표현이긴 한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절대적으로 저는 배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에는 좀 진지하게 잘 들으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통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남과 북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좀 다뤄줄 건데요. 첫 번째는 통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도 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조금 재구성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통일의 필요성과 인식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기저기서 통일이 필요하다, 남과 북의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죠? 한편에서는 또 통일이 꼭 필요한가? 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특히 여러분들 세대에는 좀 통일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도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사실 남과 북이 갈라진 이 사건, 그죠?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뒤로 벌써 7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년이면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 세대 동안 거의 따로 떨어져서 각각의 길을 가던 남과 북이라는 국가들이 이제 와서 이제 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필요한 이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들을 좀 배워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통일은 왜 필요한가? 첫 번째, 안전.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예요. 그죠?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막 누구나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맨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이제 때때로는 이제 발사체를 이제 날려보내기도 하고요. 먼저 군사적인 위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통일은 고려해볼 만한 하나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 기회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좀 쉽게 하나만 포인트만 잡아서 이야기하자면 일자리. 정말 많이 늘어나겠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일자리가 많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어요. 뭐 기업들도 사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의 한계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실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조금 높아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영업도 이제 사실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 느끼잖아요.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 막한 100m, 막 200m 막 지나가다 보면 편의점이 하나, 둘, 세 개씩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카페도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북한과 통일이 되면 빨리 북한으로 뛰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서 저는 떡볶이 가게를 차릴 거예요. 떡볶이가 참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면서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도 거부감이 없으면서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아니겠어요? 탁 떡볶이 가게를 차려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이게 하나의 경제적인 기회가 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넓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기업들도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뭔가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 이제 인프라들도 필요할 거니까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생겨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요. 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의미들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미 한 세대 이상을 넘어서 분단이 되었어요. 사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막 TV에서 방송해줬거든요. 지금은 상상조차 안될 텐데, 어릴 때는 이제 남과 북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이산가족, 떨어진 가족들이 이제 사전에 조사해서 이제 방송에서 그것을 이제 다시 만나게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중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호성 씨 동생, 뭐 이막자 씨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아 울고 이제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는 좀 의미가 좀 퇴색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죠? 자, 국가 민족적 차원에서의 어떤 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네, 이따가는 조금 다른 용어로 우리가 좀 배우게 될 건데, 이 국방비죠, 국방비.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비가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우리나라 국방비는 전 세계 탑10 안에 들어와요. 이 정도로 많이 씁니다. 심지어는 GDP 대비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전 세계 5등 안에 들어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방비가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군사비, 국방비라는 것은 소모되는 비용이잖아요. 만약에 생길 안전 사태를 위해서, 그죠? 이 위협 사태를 대비해서 소모하는 비용이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뭔가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하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냐? 1년에 거의 60조입니다. 계속 국방비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60조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60만 원도 큰돈이에요, 여러분. 60억도 큰돈인데 60조를 매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60조 우리가 좀덜 쓰고, 물론 통일된다고 해서 아예 안쓸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가 참 그렇잖아요, 그죠? 주변에 강대국들이 너무 많아서 안쓸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이 국방비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돈으로 이제 뭐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복지에 실현을 하거나 여러 가지 군데에 쓸수 있을 텐데, 참 낭비되는 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동시에 국가 경쟁력도 늘어나겠죠?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요소이고요. 영토가 늘어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요소이죠. 그리고 전쟁 이 위협, 어떤 분단의 위협 자체가 사라지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요소이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호황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흔히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막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잘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실 분단 국가잖아요. 아직 휴전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요소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사라지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많은 기업들이 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굉장히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뭐 민족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의 염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민족 통합의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있어도 동북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똑같은 거예요.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통일은 필요한 요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었느냐, 좀 인식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단일 민족 국가 복원의 당위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통일은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노래를 막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인데도.
그러니까 이 통일이라는 것이 야, 우리 민족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분단 국가잖아. 우리 원래 한민족이었잖아. 이런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면 특히 요즘 세대, 그죠?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 평화 공존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그죠? 아, 그래. 야, 70년이나 떨어졌는데 그냥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그냥 뭐 일본이 우리나라 안 쳐들어오잖아. 중국이 우리나라 안 쳐들어오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남남처럼 같이 공존하면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통일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경향이 있다 정도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돼요. 그죠? 양쪽의 입장이. 자, 그래서 통일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좀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이 통일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 이유는요.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죠? 네. 지금 좀 비교를 또 해드리자면, 우리나라는 보통, 이거 좀 떨어져 가고 있긴 한것 같은데요. GDP 순서대로 보자면, 우리나라 전 세계 한 15등 정도의 보통 위치에 있습니다. 15등 선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북한은, 뭐, 물론 북한이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라서 완전히 그것들을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추정치로는 100위 바깥으로 예,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 15등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100위를 넘어가는 국가와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좀 맞아지겠죠. 한 나라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비용이 바로 통일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되면요. 뭐 인프라도 만들어줘야 할 거고, 뭔가 이 행정 통합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비용들을 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남한에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것들을 토대로 이제 투자를 해 나가겠죠.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통일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현 세대의 희생 요소입니다. 그죠? 통일비는 누가 내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 통일을 통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엄청난 혜택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혜택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물론 우리도 혜택이 있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미래 세대가 그 혜택을 가져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아, 이거 통일 비용 너무 현 세대의 희생 아니야? 아, 통일해야 되나? 이런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불확실하느냐? 내가 얻게 될 통일 편익이라는 것이 불확실해. 그죠? 내가 얻을 게 있어야 투자를 할거 아니겠어. 근데 비용만 내고 혜택을 못 받으면 나는 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 적대감, 신뢰 부족, 뭐 당연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이질감도 엄청나겠죠. 물론 뭐말 자체는 비슷비슷은 해요. 하지만 분명히 차이는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떨어져서 살았고, 뭐 아까도 말했듯이 뭐 이제 가끔 가다가 막 발사체도 막 날려보내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서로 간에 안 좋은 인식이 많이 박혀 있겠죠. 자, 그리고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진정한 통합이 좀 곤란하다라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쪽은 이제 공산사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들도 분명히 삶의 양식들도 달라졌을 거고 가치관의 차이도 생겨났겠죠? 자, 그럼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제 통일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를 좀 대고 있느냐? 첫 번째,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동질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죠? 어쨌든 우리는 한민족이야. 그죠? 하나였어요. 하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조선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동질성을 또한 회복시켜야겠죠. 그리고 막더 좋은 것도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현대사회는요. 많이 사라진 전통 문화도 많잖아요. 그죠? 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북한에는 어느 정도 보존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어받아서 전해져 내려갈 수 있고요. 그 전통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도 상당한 장점이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계승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죠?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조금 희석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다. 자, 전쟁의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말했죠? 이것이 해소되는 순간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들이 사라지고 우리나라에 막대한 투자 금액을 유치하게 되면서 상당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요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분단 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음으로써 내게 되는, 소모하게 되는 비용이요. 그런 것들이 줄여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원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또한 이바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죠? 노동력도 풍부해질 것이고요. 영토도 넓어질 것이고요. 뭔가 인프라나 투자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시너지가 분명히 있긴 하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두 가지의 양반된 입장 차이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담 비용, 두 번째는 통일 비용, 세 번째는 통일 편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요세 가지 용어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100% 나올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들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런 개념들의 의미를 물어보거나 뭔가 사례를 물어보거나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 분단 비용은 아까도 말했습니다. 분단이 지속되는 동안 발생하는 어떤 소모적인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계속해서 소모적으로 사용해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죠? 군사비 같은 것들, 대표적인 경제적 비용이겠죠. 계속해서 그냥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얻는 효용이라는 것은 사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다른 일을 했으면 훨씬 더큰 효용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자, 비경제적인 비용을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혹은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의 이런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비, 대표적인 경제적 비용으로서의 분담 비용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전쟁의 공포에 떨어야 된다는 것, 역시 이런 분담 비용, 비경제적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요소들이 나뉘어져 있는 거다. 자, 통일 비용 보겠습니다. 통일 비용 말 그대로 통일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치, 행정, 금융 등을 우리가 이제 통합해 나가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하여 발생하는 한시적인 비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한시적인 비용이다, 어떤 투자적인 비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쓰는 돈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통일이 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제 투자 비용으로서 써내려가겠지만 그것들이 막 영원히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편익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위기관리 비용, 어떤 치안과 안전을 유지하는 어떤 비용들이 통일 비용으로도 들어가겠죠. 뭐 경찰서도 세워야 되고, 소방서도 세워야 되고, 뭐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들, 그죠? 뭐 거기에 뭐 음식점도 만들어야 되고, 뭐 관공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만들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통일 편익,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통일 이후에 얻게 되는, 여기는 장기적인 비용이겠죠? 장기적인 이익. 아까도 말했어요. 통일 편익, 물론 바로 다가오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미래 세대에게 보통 많이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편익, 시장의 확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면서 더 활발한 우리 사회가 될수 있겠고요. 비경제적인 어떤 편익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대표적으로는 인권 증진 같은 것들. 그죠? 이 북한 주민들이 결국 이제 많은 인권 침해를 지금 당하고 있을 텐데, 그런 아픔 속에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시켜 줄수 있다라는 점, 또 하나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개념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니까 꼭좀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통일 이야기 마쳤고요.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다 내용일 거예요. 자,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치 체제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또 식량난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독재나 집단주의가 이제 만연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정치 체제 자체가 좀 부정의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자유를 제한받고 계층의 차별을 당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우리 민주사회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는 뭐 이런 현상이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저기서 그냥 언론을 통해서 뭐 아니면 TV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인데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것들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듯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막 여기저기서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탈북민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얘기하시는 거, 예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막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로 운영하고 있다. 이제 강제 노역을 시켜버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리고 여행. 우리나라는 당연히 가는 거고 직업 선택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그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도 존재하고 있고요. 사실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사실 이런 것들이 참 보장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고 있다. 자, 이걸 위해서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유엔에서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물론 이게 뭐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사실 국제사회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와서 아시잖아요. 뭐 이게 사실 전쟁이 터지든 막 무슨 국제사회도 어떤 분쟁이 터지든 사실 이것을 막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 주권에 대해서 불간섭의 원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 탄압이라는 것을, 인권 침해라는 것을, 인권 탄압이라는 것을 좀 이제 거부하려는, 그죠?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성명을 내는 거죠. 근데 안 듣죠. 자, 4번. 국내 사회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이제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제정되어 있어요. 근데 참 웃긴 것은 이 북한 인권법이라는 이 북한의 인권에 대한 어떤 법들이 우리나라만 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그죠? 이런 법제화가 막 되어 있죠. 근데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어떤 북한의 어떤 인권 탄압들을 이제 규탄하는 그런 어떤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쟁점들이 있을 수 있는가 살펴보면은 결국 이렇게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굶어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넉넉히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 봐야 해요. 그죠?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좀 덜어줄 수 없는가. 그래서 대북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 이런 법들 있죠? 이런 법들에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지원들 뭐 이런 것들이 공식화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실제로 이 법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도와줄 건데, 어떤 상황에서 도와줄 건데, 이런 논의들이 우리가 좀 필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적 지원. 그냥 인권 침해라는 건 그냥 인간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이건 허용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냥 일단 먹여주자. 배불리 먹여주자. 해서 뭐 쌀을 갖다 주든 식량을 갖다 주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야, 뭐 아무리 인권 침해라고 해도 막 주면은 효용이 없는 거 아니야? 결국 우리가 식량 갖다 주면 그 식량이 또 발사체가 되어서 날아오고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조건부로 해줘야 돼. 절대 날리지 않겠다라는 약속. 혹은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약속. 우리 공동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약속들. 이런 약속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어. 사실 지원액 자체가 아까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도주의적인 어떤 차원에서 충분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의 어떤 차이가 좀 존재하고 있다. 자, 이제 우리 제시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탐구 한번 볼게요.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 분단 비용 극복과 통일의 필요성이죠. 자, 분단은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로 인해 많은 자원을 낭비시킬 뿐 아니라 구성원의 고통과 손실 등 다양한 상당한 사회적 비용까지 유발시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심리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비용들을 요구하고 있다. 자, 따라서 분단에 따른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소모적인 자원의 낭비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적 적과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전체 맥락을 보면 결국 무엇을 줄이자라는 거예요. 분단 비용을 줄여가자라는 겁니다. 분단 비용 진짜 소모적인 거잖아. 이거 통일하면 이거 소모 안 해도 된다니까? 라는 식으로 당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또한 통일로 인한 안보 위협의 해소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분단 비용 중에 하나이죠. 국가 신용등급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국립통일교육원에서 낸 책자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단원

뭐예요? 평화와 공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교육 과정에 좀 실려 있습니다. 자, 한반도 평화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 전쟁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고요. 국민의 생명과 생존터전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게 결국 통일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통일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분단으로 인한 인권 침해, 그리고 차별 및 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북한 주민들의 이런 인권들이 굉장히 많이 침해될 수 있고,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 중에 하나가 그런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인권, 자유, 평등, 정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평화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과제들을 좀 안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좀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참 이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그죠? 주변국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평화협정의 실현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6.25 전쟁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어찌 보면은 국제사회의 이런 또 알력 싸움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이제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휴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 휴전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일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북한은 뭐 중국과 러시아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참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참이 국제사회 이해관계도 우리나라의 통일에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손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두 번째, 군사력 축소 및 통제에 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비핵화 문제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군사력 양방이 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체제를 개편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논란, 합의점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자, 3번. 대북 지원 통일에 관한 가치관 차이 등 국내 갈등이 또한 존재하고 있다. 맞죠? 이게 사실 제일 크죠. 나머지는 나중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아까도 봤지만 찬반 입장이 상당히 첨예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해보면요. 여론조사 데이터가 참 많은데 그 여론조사 데이터들을 보면 옛날에는 좀 예전에는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찬성 입장이 확실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반반까지 옵니다.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도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들이 좀더 많은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런 국내 사회 어떤 갈등들이 또 유발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와 함께 평화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가치들을 좀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당연한 내용들.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윤리적 가치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유와 민주죠. 이 자유를 보장해야 돼요. 이제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점 중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민주. 이 나라는 우리 거야. 우리가 통치하는 거야라는 이런 주권 의식. 그죠? 국민으로서의 어떤 주권자로서의 의식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권력의 자의적 간섭을 방지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선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인권과 다양성 존중. 이제 많은 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소수자와 그리고 환경권을 또한 보호해야겠죠. 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할 어떤 권리, 인권 중에 하나겠죠. 인권. 그죠? 환경권을 보호하고요. 자, 세 번째, 사회정의와 법치를 실현한다. 그래서 공정한 법제도에 따라서 지배를 하는 이 법치를 실현해야만 하겠죠. 이 법치가 곧 뭐예요? 사실 이 권력의 자의적인 간섭을 방지한다가 곧 이거 법치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죠? 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될 것이고요.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다양한 가치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수 있는가? 뭐 당연한 내용들이 있어서요. 한번 쭉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평화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 인권과 법치를 또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자, 경제 변형과 복지 균형을 지향하고 평화 공동체의 비전들이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꿈꿀 것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목표죠, 목표 지정, 그죠? 그 이상, 그거를 잘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 지점이라는 게, 그 목표 지점을 잘 설정해야 한다. 자, 국가적 차원에서는 남북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협력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전쟁을 방지하고 다자간 안보를 위한 협력을 또한 실현해야겠죠. 자, 그리고 세계적이고 생태적인 차원에서는 공존, 생명 존중, 문화 이해라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또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자료 탐구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헌법에도 사실 완전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죠? 자, 전문입니다. 뭐,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 그죠? 맨 앞에 적혀져 있는 어떤 글들이죠? 뭐, 글로 치면 뭐 서문 같은 느낌인 거죠?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고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기억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등등등등 되어 있죠. 인도와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이라는 표현이 있죠.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자라는 이런 표현들이 헌법에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제4조, 제5조에도 보면요. 통일을 지향한다.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헌법적인 명시된 문장들이 또한 있고요. 대한민국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에 부인한다라는 평화를 추구해 나가고자 한다는, 그죠? 통일하고 그걸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입장들이 우리 헌법에 나타나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북한과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딱제 이야기 수업 딱 들으시면서 아마 1.5배속으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딱 봐도 느낌 오시죠, 여러분? 예. 네. 여기는 사실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의 뭐 고난이도 문항으로서의 비중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 선생님, 그걸 왜 이제 말해요? 시작할 때 말했어야죠. 물론 시작할 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2배속으로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1.5배속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합니다. 근데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뭐 분단 비용이라든지 통일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문제들, 그런 개념들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번이에요. 가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자, 분단은 외세의 개입과 이념의 대립 속에 발생한 비자연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다. 오, 분단은 안 좋은 거야. 따라서 통일은 민족의 정체성 회복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덕적인 의무라고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오, 일단 기본적으로 분단을 나쁘게 바라보고 있고요. 통일을 찬성하고 있는데 그 통일을 하는 근거를 인류의 어떤 보편 가치의 실현,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 어떤 당위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자, 나, 분단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안보 위협을 수반한다. 여기서도 느낄 수 있어요. 뭘? 굉장히 비용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네요. 나는. 따라서 통일은 국민의 심리적, 물리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찬성하고 있네요. 그죠? 이쪽은 윤리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서, 여기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찬성하고 있다. 어쨌든 둘다 통일을 찬성하고 있네요. 그죠? 자, 한번 선택지 찾아볼까요? 자, 가는 통일이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되찾는 데 이바지할 수 없다라고 주장 안 하죠, 여러분. 그죠? 어떤 당위적 차원에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자, 2번. 가는 통일이 남북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도 아닙니다, 여러분. 민족 통합이라는 관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3번. 나는 통일이 분단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가 아니라 분단 비용을 오히려 줄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 4번. 나는 통일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요게 적절한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 가와나는 모두 통일의 실현은 강한 군사력을 전제해야 한다고 본다. 뭐 이런 이야기 안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가를 보니까요. 북한 정권의 구조적 억압 아래에서는 인권 문제 개선이 힘들다.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있네요. 자,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리를 규탄하는 제재를 통해 즉각적인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 포인트는 어딥니까?

자, 북한의 인권 유리를 규탄하는 제재를 가해야 된대요. 직접적인 제재. 그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인권 탄압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돼. 바로바로 개입해줘야 돼. 라는 입장. 자, 나, 북한 인권은 체제 문제이다. 따라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 압박보다는 여기서 말했던 게 바로 외부 압박이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있네요. 관계 개선, 이런 것들. 체제의 변화와 변혁, 개혁을 서서히 유도하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유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둘다 그럴듯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나의 입장을 우리가 찾는 거죠. 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를 강조한 중도. 제재는 가가 강조하고 있었으니까요. 나즘. Why? 북한 인권 문제의 점진적인 해결을 강조한 중도. 서서히 유도해야 된다고 했죠? 높음. 대화와 교류를 통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강조하는 정도도 당연히 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죠? 인권 문제 개선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낮음, 높음, 높음이네요. 그래서 기역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자, 다음 글에 A의 입장에서 지지할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의 입장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평화단체 창립자 A는, 국제사회의 평화 캠페인을 이끌며 6.25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쟁을 끝낼 방법도 알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아직 전쟁 안 끝났어. 이거죠. 자, 또한 6.25 전쟁은 20개국 이상이 참전한 국제 분쟁이었기에 단순히 남북 간 충돌이 아니며 따라서 여기가 핵심이겠죠? 모든 인류는 크든 작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대요. 누가? 와, 이거 대단한 얘기네요. 모든 인류가 한반도 통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A가 이제 지지한 입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억. 군비 증강을 통해서만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뭐 그런 방법론적인 이야기는 딱히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니은. 한반도의 평화는 국제사회의 공동체입니다. 요게 이제 적절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죠. 모든 인류가 책임져야 돼. 자, 디귿. 휴전 상태는 평화로운 상황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 그죠? 평화롭지 않아요. 자, 리을.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평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을 보면 되겠죠. 크든 작든, 뭐 국가든, 뭐 아니면 뭐 시민이든 모든 존재들이, 모든 인류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리을도 맞죠. 그래서 니은 리을이 적절한 정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갑. 통일은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하면 남북 모두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환경 속에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합니다. 분단 비용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합시다. 이거죠. 분단 비용 없앨 수 있어요. 자, 을을 보니까요. 풍요로운 삶의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래요. 그죠? 풍요롭게 될수 있는 건 동의했어요. 그러면 반대할 만한 내용은 뭐 이쪽이겠네요, 사실. 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통일보다 분단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통일 안 해야 돼요. 왜요? 비용 문제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분단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 그러니까 통일하자는데 아니야. 야, 통일 비용 엄청 들 거야. 그냥 분단 비용 내자. 그게 더 낫지 않겠어? 비용으로서 우리가 더 효율적이야라는 것을 따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경제적 차원에서 결국에는 통일을 하냐 마냐를 따지고 있죠. 자, 갑.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이 실현되면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는 대신 소모적인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소모적인 자원 낭비 역시나 분담 비용 줄일 수 있으니까 통일하자 이거네요. 그럼 을이 일관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 볼까요?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면 결국 통일 비용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회 혼란이 심화될 수 있고 결국 평화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안 하는 게 좋아라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요지는 이거죠. 경제적 비용 부담을 토대로 우리가 통일을 할지 말지, 이게 포인트예요. 통일을 할지 말지를 좀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우리가 조금 내용을 찾아보자면 3번, 그죠? 통일을 추진하기보다 분단 체제 유지가 더 바람직하냐, 그것이 경제적 차원에서라는 통일을 하냐 마냐가 결국에는 논란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서답형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람직한 남북 통일의 방향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자, 독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통일 직후 하나의 독일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으나 통합 과정에서는 동서독 주민 간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그죠? 이 통일하고 나서도 당분간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에도 동독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진전됨에 따라 마음의 벽은 점차 허물어졌고 되게 그러네요. 자, 이제 안정성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그죠? 중요하죠. 당연히. 그죠? 자, 인간 존중과 사회적 유대 강화를 추구한 기관과 단체들의 노력은 내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내적인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뭐라고 여기서 우리가 남북 통일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똑같이 가면 되겠죠? 진정한 남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통합을 넘어서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먼저 필요합니다라는 것. 그리고 주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선행될 때 비로소 이런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민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통일 한국의 설득력 있는 비전 제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죠? 목표의 제시 중요합니다. 자, 이는 비전이 행위자의 행동을 유도하고 정당화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은 권력의 자의적 개입을 배제하고, 뭐 당연한 우리 사회죠.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역시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들이죠. 기업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뭐겠어요? 자유와 평등이겠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유 쓰면 되겠고요. 자, 기억 이외에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에 세 가지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유 말고도 사실 제시문에도 이미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통일한국은 사회정의와 법치,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 뭐 복지국가 실현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제시문에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자, 1등급 도전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가에서 다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통일과 관련한 비용과 편익. 크, 1등급 도전 문제로 나와버리죠. 그죠? 자, 남북 간 통합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지불하는 보험이자 투자 비용. 우리의 투자 비용이에요, 여러분. 그럼 가는 뭐예요, 지금? 가는 통일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통일 비용. 그죠? 투자 비용. 자,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 이게 바로 분단 비용이 되겠죠? 분단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비용들. 자, 다 남북 통일로 얻게 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보상과 혜택. 이게 바로 통일 편익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일 편익. 그렇죠? 이런 개념의 정의 꼭 암기해 두세요, 여러분. 자, 이제 선택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꼬여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가와 달리 나는, 뭐 나와 달리 가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야 돼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가와 달리 나는 계량하기 어려운 요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량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물질적으로 계량하기 어려운, 다시 말하면 뭔가 사회적이고 심리적으로, 그죠? 정신적인 차원에서 그런 요소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본 거죠. 그럼 분담 비용은 당연히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이산가족의 어떤 고통들 혹은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공포심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계량하기가 어려운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분담 비용 나는 충분히 계량하기 어려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통일 비용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 비용을 내야 한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계량하기 어려운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달리가 틀렸죠? 틀렸고요. 자, 2번. 나와 달리 가는 통일 비용인 통일 이후에도 발생하는 비용이다. 통일 이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담 비용인 통일 이후에 발생하지 않게 되죠. 통일 비용의 절감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나와 달리 다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를 보면 통일 편익이에요. 그죠? 통일 편익이라는 것이 주민의 인권 문제를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으니까요. 그럼 이제 분담 비용은 고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0: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달리가 틀렸습니다. 그죠? 역시나 틀렸죠? 자, 5번. 다와 달리 나는, 그죠? 나는 분담 비용인 통일 이후에 영구적으로 증가한다고 했는데 분담 비용은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틀렸죠. 그래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점점점 아까 전에 우리 봤었던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한다라는 우리나라 헌법에 남겨져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보편 가치도 언급해 줬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적인 수단으로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보편 가치에 대해서 언급해 줬고요. 자, 세 번째,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는, 그래서 여기도 역시 국제 평화라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통일의 비전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단순히 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는 남한과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합쳐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동북아시아의 어떤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에 적절한 것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자, 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국가적 사명으로 간주해야 한다. 당연히 맞겠죠. 왜냐하면 여기 헌법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계속 보면은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라는 것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이겠고요. 자, 2번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무관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건 뭔가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체제나 어떤 이념이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죠? 사실 어찌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뭐 절대적인 선이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지라고 많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보편 가치죠. 자, 3번 통일을 지향하되 그 과정에서 민주개혁의 사명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통일은 민주의 가치를 지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4번 볼게요. 통일이 아니라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할 의무만을 중시해야 한다가 아니죠. 애초에 기본이 통일이에요. 통일을 함으로써 국제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라 틀렸죠. 자, 5번. 침략전쟁을 부인함으로써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침략전쟁은 당연히 부인하긴 했는데요.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죠? 군사력을 대동하고 개입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를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남북한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 쭉 해봤습니다. 사실 내용이 굉장히 평이한 내용들이 주가 되어 있어서 저도 그런 내용들을 다뤄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좀 학습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엔 호성쌤과 함께.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지금 AI는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것은 세월의 무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음은 절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의 소질을 함부로 헤아리지 마라. 그리고 지능의 외부적 표현은 친절이다. 안녕하세요. 박태웅입니다. 사실은 이번 강의 요청을 받은 것을 꽤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는 게 대단히 주제넘은 일일 수도 있고요. 살면서 알게 된 말을 그다지 확신 없는 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라도 얻을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AI를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SF 작가 아서 클라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너무 신기해서 마법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뉴런입니다. 왼편에 나뭇가지처럼 생긴 게 수상돌기고요. 오른쪽에 가운데 밧줄처럼 생긴 게 축사기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축사가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뉴런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수상돌기로 왼편에 있는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오른편에 있는 축상말단으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신호의 세기가 충분히 크면 옆에 뉴런한테 전달하고 일정한 크기에 미치지 못하면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할까요? 반도체랑 비슷합니다. 반도체는 0이거나 1이죠. 전기가 통하거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런이 이진법으로 작동하는 논리기계란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1943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뉴런은 충분히 강한 신호가 오면 옆으로 전달하고 충분히 강하지 않은 신호가 오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0과 1이죠. 그래서 충분히 많은 뉴런을 연결하면 AND, OR, NOT, NOR 같은 논리 연산을 다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가 같이 와야 문을 열어주겠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철수가 온 걸 1, 오지 않은 걸 0. 영희가 온 걸 1, 오지 않은 걸 0이라고 한다면 111 때만 1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철수와 영희가 같이 와야 문을 열어준다죠. 그러면 10도 0이 되고 01도 0이 되고 00도 0이 돼요. 철수와 영희가 다 오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죠. 철수만 와도 열리지 않고 영희만 와도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OR, 철수 혹은 영희가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0은 1이고 0, 1은 1이고 1, 1은 1인데 0, 0은 0이에요. 모든 논리 연산이 이진법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더 놀랍게도 반도체가 발명이 됩니다. 반도체로 이진법 연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을 연결해서 뇌랑 같이 작동하게 만들면 그게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시도해서 만든 게 딥러닝입니다. 왜 딥러닝이라고 할까요? 딥은 깊다는 뜻이잖아요. 뉴런의 연결고리가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된다고 해서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베꼈어요 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할까요? 최신형 GPU, 엔비디아의 GPU 베라 루비는 1초에 50 페타플롭스 계산을 합니다. 1초에 5경번, 그러니까 5경은, 경은 만조죠. 조를 만 번, 5만 번, 5조, 5만조 번 계산합니다. 더하기 빼기를. 이런 GPU를 수천 장, 수만 장을 씁니다.

그래서 대단히 발달한 과학기술이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경지에 온 거예요. 지금 AI는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러면 AI는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요?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알고리즘 예를 들면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사각형에 내접한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아, 한 변의 길이가 2m니까 반지름은 1이네.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가 원의 넓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근데 AI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사각형에 엄청나게 많은 점을 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점들이 원 안으로 들어가고 일부가 원의 바깥에 찍힐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점의 숫자에서 원 안에 들어간 점의 숫자를 구해내면 그게 원의 넓이가 돼요. 정사각형 넓이는 알고 있죠. 2 곱하기 2니까 4제곱미터잖아요. 4제곱미터에다가 저 원 안에 들어간 점의 비율을 곱하면 원의 넓이가 돼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하지? 그냥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 하면 더 쉽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1초에 5경번 더하기 빼기를 하는 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우리가 공식을 써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1초에 5만 조번 더하기 빼기를 하는 애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을 가려내라라는 과제를 준다고 해요. 사람은 그냥 알죠. 대여섯 살만 되면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글로스랑 못 씁니다. 글로 고양이와 개의 차이점을 써보라고 하면 여섯 살짜리 아이는 못 쓸 거예요. 털이 있어요. 다리가 네 개예요. 꼬리가 있어요. 코에 수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양이의 특징을 다 소술해서 몇 점 이상이면 고양이로 하라고 했던 게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그런 접근은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딥러닝이 나타난 거예요. 딥러닝은 다른 점들을 네가 다 찾아서 점수를 매겨 라고 AI한테 시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15만 장, 20만 장의 고양이 사진과 다른 사진들을 줍니다. 이 사진들 간에 차이점들을 네가 다 뽑아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1억 개의 차이점을 뽑아냈다고 하죠. 특징을 뽑아냈습니다. 그럼 그 1억 개의 특징들 중에서 어떤 것은 고양이라는 패턴과 굉장히 밀접할 거고 어떤 것은 고양이랑 패턴과 아무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찾아낸 특징들에다가 가중치를 매깁니다. 처음에는 점수를 아무렇게나 매겨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점수를 바꿔가면서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근데 얘는 1초에 5경번 더하기 빼기를 하는 애니까 금세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최적의 가중치 조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패턴과 밀접한 특징들의 높은 점수를 주고 아무 관계가 없는 특징들의 0점을 주거나 0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면 그 점수의 조합이 고양이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조합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네가 알아서 찾아라 해서 만든 게 현대 AI입니다.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몇 조개의 매개변수. 지금은 조가 넘습니다. 보통 2조까지 가는데 최신 프론티어 모델은 2조가 넘습니다. 2조개에 대해서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AI는 무슨 일을 하는가? AI는 어마어마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 안에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고양이가 패턴인 거예요. 고양이라는 잠재된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 거죠. 그럼 왜 이걸 잠재된 패턴이라고 할까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게 AI가 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I가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몇 천만 차원, 몇 조 차원, 몇 천억 차원에 걸쳐서 연결된 다양체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고양이라는 걸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걸 가령 천만 개의 매개변수로 찾았으면 걔는 천만 차원에서 고양이를 그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죠. 우리는 3차원에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3차원이 넘어가면 머릿속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아무리 고차원이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을 보태면 되니까. 2차원이면 XY에 2차원 축을 그리고 3차원이면 XYZ에 3차원 축을 그리면 3차원 축에서는 입체를 그릴 수 있죠.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지능이 어마어마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몇 천만 차원, 몇억 차원, 몇 천억 차원에서 연속된 다양체를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뭘까요? 왜 사람은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까?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 나와요. 말이 마음보다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풀어볼 수 있는 거죠. 3차원의 물체를 2차원에는 그릴 수 없어요. 입체를 평면에는 못 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차원인데 마음이 60차원이면 사람은 마음을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얘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30년씩 같이 사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때 뭐라 그래요? 사람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줘? 이러면서 싸웁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냐하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고요. 맥락이 달라요. 이렇다면 똑같은 단어를 써도 서로 다른 뜻으로 쓸 때가 많아요. 내가 말을 그대로 해도 그 단어의 뜻이 내가 갖고 있는 뜻과 상대방의 뜻이 다르면, 해석이 다르면 그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정이 달라요. 내가 처해 있는 사정이 다른 거죠. 왜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보기 전에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의 입장을 헤아려라. 이런 얘기인데요. 좁혀보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함부로 남의 처지를 헤아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에이젠틱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GPT-3.5보다 GPT-4가 매개 변수가 10배 이상 커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제로샷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설명 없이 그냥 질문을 한걸 제로샷이라고 해요. 질문을 하면 당연히 GPT-3.5, 챗GPT죠. 챗GPT가 GPT-4보다 훨씬 성장이 못해요. 그런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쓰면 별안간 챗GPT가 자기보다 10배나 큰 GPT-4보다 훨씬 나은 점수를 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앤드류 웡 교수가 발표한 건데요. 앞으로 AI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AI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로 모여서 함께 일을 하게 했더니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들어오면 이 문제는 무엇에 관한 문제인가요? 라고 해석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해석을 받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계획을 세우는 에이전트예요. 세 번째는 그 계획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에이전트예요. 네 번째는 그렇게 완료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예요. 다섯 번째는 그 에이전트의 지시를 받아서 도구를 사용하는 에이전트예요.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일을 했더니 혼자 한 것보다 10배 이상 나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대세가 될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최신형 AI들은 전부 다 내부에서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로 일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모여서 일을 하니까 능력이 10배 이상 올라갔죠? 인공지능은 인공으로 뇌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를 하다가 잘안 풀리면 사람의 뇌를 들여다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원본이 이거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인공지능의 개발에 다시 응용을 하고 그래요. 뇌는 2%, 몸무게 2%지만 전체 에너지 20%를 써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뇌의 첫 번째 목표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소면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다 뇌가 시킨 일이에요.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되거든요. 시험 전날 만화 보는 것도 뇌가 시킨 일이에요.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만화 보는 게 에너지 훨씬 적게 쓰거든. 그래서 인간은 인식을 할 때도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식으로 해요. 이 뇌를 측정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볼때 뇌에서 눈으로 가는 데이터가 있고 눈에서 뇌로 가는 데이터가 있는데 놀랍게도 뇌에서 눈으로 가는 신호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뭔가를 보는데 뇌에서 눈으로 가는 신호가 더 많을 수 있지? 왜냐하면 인간은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 패턴들을 막 적용해 보면서 맞는 패턴이 나오면 그걸 인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일이 인간이 인식하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추상적인 패턴을 잘 만들어내냐 하면 점을 두개 찍고 밑에 반원만 그려도 우리는 그게 사람의 웃는 얼굴이라고 인식을 해요.

수직형으로 추상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걸 너무 잘합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지? 그런 흔히 하는 생각은 고정밀도, 고해상도의 동영상을 찍어서 뇌에 저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뇌가 터져버립니다. 그 데이터를 감당할 수가 없죠. 너무 작잖아요. 사실은 추상적인 패턴의 연쇄고리만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짧은 기억이어도 불러올 때는 재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억이 엇갈리는 일이 생기고 옛날 기억들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억은 편집됩니다. 그냥 추상적인 패턴의 연쇄고리를 저장했다가 불러와서 새 그래피고 서류에 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뇌하고 인공지능이 비슷해지는 걸 설명합니다. 인간의 두개골, 뇌는 계속해서 커져왔는데 놀랍게도 3000년 전부터 거의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뇌가 작아져요.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가 나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3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000년 전쯤부터 인간이 본격적으로 사회를 구성합니다. 서로의 뇌를 연결된 뉴런처럼 쓰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기억을 나눠 갖습니다. 집에 관한 기억은 집짓기에 관한 기억은 목수를 주고 요리에 관한 기억은 숙수를 주고 연결된 뇌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를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아노에 관한 기억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돈을 내고 기억을 넘겨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집단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작동한 지 3000년이 됐다. 사실은 연결된 뇌로서 가장 잘 작동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별의 두뇌로서 측정했을 때의 지능은 낮을지 모르겠지만 집단지성의 한 축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절은 지능의 표현이다. 왜 그럴까요? 친절이 뉴런을 연결하는 대단히 강력한 매개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결된 뇌로서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요. 친절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남을 돕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집단 지능으로서 대단히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판이 마른 시멘트가루처럼 쌓여요. 고통 때는 전혀 몰라요. 근데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평판이 굳죠. 남을 존중하는 상태로 산지 20년이 지나면요. 평판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2층 높이점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세월의 무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I의 시대죠. AI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존재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입니다.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AI를 잘 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과 함께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왔어요. 많이 많이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63강입니다. 세트형의 문항 우리 두 번째 타입의 장문 독해하고 있죠. 네, 세트형의 문항에서 우리 복합 문단의 이해라고 해서 순서도 맞추고 지칭 추론도 하고 마지막에 그렇지 내용 일치 불일치까지 쭉 풀어보는 문제 유형이에요. 네, 가만히 보면 우리 해설지에 뒤에 정답률이 나와 있거든. 그 정답률에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막 90몇 퍼센트씩 정답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난도 자체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빠르게 그리고 빠르면서도 정확해야 되겠지. 우리가 100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도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이 얘기를 듣더라도 태도, 마음가짐 이게 정말 평생을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파트가 쉽기는 하지만 함부로 그냥 대충 할 파트는 절대 없죠. 그런 파트가, 그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Small efforts, 작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되는, 조금은 좀 하찮게 보이는, 작게 보이는 그런 노력들도 하나하나씩 쌓이면 lead to big results, 아주 큰 결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큰 결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이 하는 파트 총 3시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요 3시간 동안 잘 퍼즐 맞추기 해서 완벽하게 한번 유종의 미를 거두어 볼게요. 자, 오늘 총 5개의 지문입니다. 오, 이렇게 긴 걸 5개나 충분히 할 수 있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A번이 일단 뭐가 되고, 그치, 기준이 되고, 그리고 B, C, D가 각각 앞과 뒤 단락이 어느 부분과 일치하는지 연결이 되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앞에서 다 했던 유형이야. 그래, 순서도 찾았죠? 그리고 지칭 추론이야 뭐 처음 나오는 거라고는 하지만, 우리 앞에서는 없었던 유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석만 정확하게 하면 풀 수 있는 유형이고, 그리고 일치 불일치를 너무나도 잘 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4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순서 찾고 그리고 지칭 추론 그리고 내용 확인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라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사실 이게 대부분은 어떤 일화, 소설 속의 어떤 일화라든가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일화를 다루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특히 지칭 추론 때문에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뭐 you가 나올 수도 있고 he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he라고 칭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남자에 해당이 되는 마이크라는 인물은 잘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자, 뭐라고 나와요? 마이크가요, had always dreamed about, 늘 꿈꿔왔어요. 뭐에 대해서? going to a baseball game, 야구 경기를 가는 거에 대해서 꿈꿔왔습니다. 그는요, 그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봤어요. 그 팀이 바로 뭔데요? Arrows라는 팀이에요. 팀명이 나와 있고, 어디에서? 늘 TV에서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본 거죠. 하지만 그는요, had never seen a game, 게임을 경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In person, 자, 여러분들 personally, 아니면 person, in person 이런 표현이 나오면 직접이라는 뜻이에요. 직접 그 경기를 가보진 못했습니다. 보진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건 뭐야? 직관, 현장에 가서 보는 그 직관을 한 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오후에 마이크의 아버지가, 남자가 한 명 더 나옵니다. 마이크의 아빠가 came home earlier than usual. 평소보다 더 일찍 집에 오셨어요. 자, hey Mike, 아들을 부릅니다. 마이크야, he said,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I just got 2 tickets for tonight's Arrows game. 오늘 에로 그 팀의 경기 티켓 두 장을 내가 지금 막 구했는데 말이야. Do you want to go? 가고 싶니? You가 누구겠어요? 아들인? 그렇지, 마이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 이렇게 체크하고 바로 A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야 뭐 너무 좋겠죠? 그죠? Mike was so excited. 마이크가 굉장히 들떠서 that he ran to grab his arrow's hat. 그리고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그 팀의
그 모자, 야구 모자를 가지고 달려 나왔어요. 그죠? 자, in the car. 그리고 자동차에서 그의 아버지가 handed him, 그 마이크에게 건네주셨죠? A new baseball glove. 새로운 야구 글로브를 건네주시면서 and added, 덧붙이셨어요. Just in case.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야 A fly ball comes our way. 뜬 공이 우리 쪽으로 올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아빠가 새로운 글로브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엄청 센스 있는 아버님이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아직은 경기장에 갔어? 안 갔어? 아직은 안 가고 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A번 단락 일단 첫 단락으로 읽고 끝에 있는 부분 잘 생각하면서 B, C, D의 각각 앞 단락을 앞부분을 볼게요. 몇 시간 후에요. 마이크가 가장 좋아하는 팀이 홈런을 치고 그리고 어떻게 경기를 이겼습니다. 이거는 경기의 끝, 결과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B번 단락은 이따가 보겠습니다. C로 가볼게요. The stadium, 경기장이요. was full of people.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어떤 사람들? Wearing arrow shirts. 에로우팀의 셔츠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경기장에 가고 있었던 게 A번 단락의 끝부분이었어요. 그죠? 경기장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잔뜩 있었어. 에로우팀을 응원하는 에로우팀의 팬들이 되겠죠? 이 팬들, 그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이크는요, couldn't believe, 믿을 수가 없었어요. How big the stadium looked in person. In person,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직접이란 뜻입니다. 직접 그 경기장을 보니 그 경기장이 얼마나 큰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As a players, 자, 뭐 할 때 경기 선수들이 드디어 ran onto the field, 경기장으로 나옵니다. 자, 나왔을 때 마이크와 그의 아버지는요, cheered for their team's players. 자신들이 좋아하는 팀, 즉 Arrows 팀이 되겠죠. 그 Arrows의 경기를 하는 그 경기 선수들을 위해서 환호를 했어, 응원을 했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요, pointed at the player, 선수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한 선수가 바로 누구, 어떤 선수를 가리키고 있었냐면 running out to the third base. 3루로 달려나오는 한 선수를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죠. Look, it's Travis. Travis라는 이 선수야. 너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는 선수겠어? 아빠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아들, 마이크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마이크가 아닌 대상을 고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C번 단락, A 다음 단락으로 어때요? 경기장에 가고 경기장에 도착해서 이제 막 경기를 시작하려고 선수들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C 단락이 될 테니 C번 단락 첫 단락으로 가지고 가볼게요. 자, C번 계속 이어질게요. 자, 마이크가 saw him warming up. 그 샤바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네, 샤바스라고 읽나? 샤베스라고 읽을 것 같은데 이 선수를 봤어요. 그 선수가 뭐 하는 걸 봤어? 자, 여러분들 saw라는 동사가 누군가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라는 지각동사입니다. 그죠? 지각동사는 목적어가 목적보하는 것을 보다, 목적어가 목적보하는 것을 듣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뒤에 보어 자리에 이렇게 목적어가 한다라는 능동관계인 경우에는 현재 분사인 ing를 쓸 수가 있습니다. 동명사는 아니고 이때 ing는 현재 분사야 진행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동작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고요. 아니면 동사 원형을 써줄 수도 있죠. 자, 어쨌든 마이크는 그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가 워밍업하는 준비 운동을 하는 걸 봤어요. 어디에서? 그 경기장, 운동장에서요. 그리고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떤 바람으로? To get his attention. 그의 주의를 한번 잡으려는, 그의 주의를 끌려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본 거예요. 자, 누구의 주의를 끈 거야? 자신이 좋아하는 이 쉐바스라는 선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답을 찾은 것 같은데 D라는 대상만 선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4번이 정답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합니다. Have the players warmed up. 그 선수들이 이제 다 워밍업이 끝났나 봐. 그러니까 마이크랑 그의 아빠가요. Went to get some snacks. 우리 또 야구장에 가면 간식 먹는 재미가 엄청 쏠쏠하잖아요. 그죠? 간식을 사러 갔습니다. 자, 뭐뭐 하자마자라는 as soon as라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접속사다 보니까 주어랑 동사 뒤에 문장이 나오고 또 뒤에 주어와 동사 주절이 나오고

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앉자마자 the pitcher 투수가요. threw 던졌어요. the first pitch 첫 번째 투구를 던졌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야구 시작이 되겠습니다. 7번 달러 괜찮죠? 야구가 시작됐어. 자, before long 오래지 않아서요. it was Travis' turn to hit. 자, 이제 타자로서 이제 쉐바스의 차례였습니다. 1번 일단 D번으로 가야 되겠죠. 왜? 아까 우리가 비번의 앞부분을 살짝 봤을 때 홈런을 쳐서 경기가 끝나는 장면, 경기를 우승하는 장면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번 단락을 먼저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마이크가 좋아하는 선수 차례가 됐어요. 그는요, 볼을 쳤습니다. The high fly ball. 높이 뜬 공을 어느 쪽으로요? 관중석 쪽으로. 스탠즈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서 있는 그런 관중석이 되겠죠? 관중석으로 높은 뜬 공을 친 거예요. 그럼 공이 이렇게 쭉 날아오는 거예요. 자, the whole crowd stood up. 그렇지. 이런 장면 우리 간혹 보죠. 그러면 어떻게 관중석에 공 날아가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공을 잡으려고 하죠. 그죠? 자,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요, reached up with his glove. 아버지가 새롭게 주신 그 글로브 있잖아. 그의 글로브를 어떻게 높이 들어서, 그리고 and grab. 잡았어요. the ball. 야, 그 공을 잡은 사람이 누구야? 마이크야, 마이크. 처음으로 야구장에 와서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경기를 보고 좋아하는 선수들을 봤는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던진 이친그 공을 이 마이크가 잡은 겁니다. 굉장히 의미했지 않을까요? 마이크한테는. 그죠? 계속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도 쳐주고 마이크한테 미소도 보내줬어요. He tightly held the ball. 그는요, 그 공을 아주 꽉 쥐고 and felt a little surprised. 약간은 놀랐지만, 하지만 very proud.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공을 잡았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D번 단락, 두 번째 단락으로 괜찮아요. 자, 이제 D번 단락,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Both teams, 양쪽 팀이요, kept scoring, 계속해서 득점을 했고, and the game stayed closed. Stayed closed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게 막상막하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비등비등했다라는 이야기요. 그 경기가 계속 이 득점을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 경기가 막상막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클 그의 아버지는요, for every hit, 매번 칠 때마다 환호를 했고, 응원을 했고, and held their breath. 자, 숨을 이렇게 참았다는 얘기야. 마음을 졸였다는 이야기죠. During every big play, 아주 큰 경기, 즉 주요 경기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접전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경기에 주된 경기에 플레이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숨죽여서 보고 있었어요. 자, they high five each other every time the error scored.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라는 접속사입니다. 여기선 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as soon as처럼 뒤에 문장이 나오고, 그리고 주절에 또 주어, they high five. 이렇게 해서 주절에 주어와 동사가 또 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요, 서로가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매번 그 자신들이 좋아하는 LO팀이 득점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했죠. 자, 이제 경기가 끝날 쯤이 왔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 B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몇 시간 후에요. 마이크가 가장 좋아하는 팀이, LO팀이 hit a home run, 홈런을 치고 and won the game, 게임에 우승을 했습니다. Fireworks fill the sky. 자, 이렇게 경기에서 우승팀이 나오면 어떡해요? 폭죽 터뜨리면서 불꽃놀이가 시작이 되죠. 불꽃놀이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And the team song played throughout the stadium. 그치, 이거 꼭 하지 않아요? 그 팀의 노래가 경기장을 통틀어서 울려 퍼졌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연주가 되었다라는 거니까 다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른 거죠. 음악 소리가 나오면서. When they got home, 그들이 집에 왔을 때 마이크는 그의 엄마한테 모든 그가 좋아했던 경기에 대해서 다 말을 했어. 뭐도 빼놓으면 안 될까? 그치, 제가 그 공을 잡았어요.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showed her, 엄마에게 또 보여드렸어요. 그가 낚아챈 그 공도 보여드렸습니다. He knew this was a day. 그가 알고 있었죠? 이날이 바로 어떤 날이라는 거? He would never forget. 그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 그게 바로 누군데? 바로 마이크가 되겠죠. 아까 우리 E도 마이크로 잡았었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단순히 잊지 못할 건 경기만이 아니었겠죠. 자, 그때 그 경기에서 있었던 환호, 그 응원과, 그리고 excitement, 흥분감과, 그리고 best of all, 무엇보다 spending time with his dad, 그의 아빠와 시간을 보낸 거. 사실 뒤에 게 가장 큰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빠랑 이런 추억을 만들게 된 거. He couldn't wait for the next time. 그는 다음번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Can't wait. 이런 표현이요. 기다릴 수가 없다. 이 표현이 정말 간절히 기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가, 그들이 would get to go to a game. 경기를 보게 될 또 다음번을 그는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B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몇 번으로 가면 좋을까? CDB는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칭 추론에서 나머지 하나의 대상과 다른 하나의 대상은 바로 D. 그 운동 선수, 마이크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칭하는 D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관련 없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내용 몇 번이 정답이에요? 마이크가 가장 좋아하는 팀은 홈런을 쳤죠. 그죠? 그래서 얘는 B번 단락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바로 전 강에서 우리 이 가이드를 선생님이 해드릴 때 어프로칭 스텝에 어떻게 말씀드렸냐. 대부분의 한 단락에 하나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단락이 4개다 보니까 선택지는 5개고 하나의 단락에서는 2개 정보가 나오지만 대부분은 하나의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A, B, C, D 뭐 이렇게 담고 있겠죠. 그래서 얘는 B번 단락. 홈런을 쳐서 우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도 순서, 지칭, 그리고 내용 확인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야, 얘야 이러면서 이제 친구를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 나 여기 있어 라고 로라가 소리를 쳤죠. waving 하면서요. 손을 흔들면서 brightly at Kathy. Kathy를 향해서 아주 밝게 손을 흔들면서 어디에서요? 바로 Farmer's Market에서요. Darlingdale Farmer's Market의 입구에서 친구랑 만났나 봐요. 나 여기 있어. 뭐 이렇게 부른 거죠. 자, seeing her friend, 그녀의 친구를 보고 Kathy는 rush over in delight. 기뻐서 막 서둘러서 왔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기뻐서 달려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로라랑 Kathy 두 인물이 친구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Kathy는요, had recently moved into the Laura's town. 로라가 살고 있는 그 도시로 최근에 이사를 왔는데 and this was going to be her first experience. 이것이 바로 그녀의 첫 번째 경험이 될 거였습니다. 어디에서의 경험? At a real farmer's market. 진짜 농부들이 여는 시장. 우리가 농산물 직판장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직판장의 첫 번째 경험이 될 거였어요. 그녀가 누굴까? 캐티가 이사를 왔고 캐티의 첫 번째 경험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겠지. 그래서 캐티를 칭하는 A의 지칭 대상 일단 잡고 가겠습니다. Born and raised. 수동형의 형태로 분사구문입니다. 누가? 바로 같은 문장의 주절에 있는 주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해준 거죠. 여기는 being 정도가 생략된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raise라는 동사는 들어올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누군가를 기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PP 형태가 됐으니까 길러져서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대도시에서 나서 길러져서 거기서 자라서 그곳이 바로 대도시가 어떤 곳이냐? Large supermarkets, 큰 대형 슈퍼마켓이 were more common, 더 흔한. 도시는 대부분 이제 대형 슈퍼마켓이 굉장히 많잖아요. 체인들 이런 마트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Kathy는요. 그래서 had never had a chance. 자, 기회가 없었습니다. To buy freshly packed fruits or vegetables. 신선하게 딴? 그게 뭘까요? 갓 딴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막간 과일과 채소를 살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직판장에나 가야 직접 바로 수확한 걸 와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고 대형 슈퍼마켓만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기한이 지난 것들 바로 막단 과일이나 채소는 접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A번 단락의 끝부분 바로 캐티의 첫 번째 이 농산물 직판장에 방문을 하게 된 경험의 도입부가 나왔습니다. B, C, D 앞단락 한번 가볼게요. Carrying the bags of peaches. 갑자기 복숭아 가방, 복숭아 같은 봉투를 나르면서 캐티는 돌아왔어요. 어딘가 갔다가 복숭아를 가지고 돌아오는 캐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B번 단락에 앞부분에 뭔가 갭이 있지? 그러니까 C 먼저 가보자. Entering the market. 시작 좋아요. 별로예요. 시작 좋죠. 일단 시장에 들어가면서 그 마트에 들어서면서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C번호랑 나쁘지 않습니다. 자, 시장 안으로 들어서면서요. 이 캣의 친구인 로라가 말했습니다. Let me show you around. 제가 구경시켜줄게. Are you ready? 너 준비됐니? 아마도 로라는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마트를, 이 그 지판장, 이 시장을 갈 만한 기회가 또 있었어요.

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자 캐티가 정말 흥분해서 아주 신나서 대답을 했죠. Absolutely, 물론이지. I'm going to buy some fresh peaches. 아, 캐티는 이 원래부터 복숭아를 살 계획이었나 봐요. 내가 신선한 복숭아를 살 거야. The market was already crowded. 그리고 시장은 이미 붐볐죠. With people of all ages, 온갖 연령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기들도 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있고 그리고 성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았겠죠. Kathy, you can taste the best of the season here. Kathy야, 너는 여기서 이 계절에 가장 최고의 것을 맛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시절, 그 계절 상품들을 정말 가장 맛있을 때, 그것도 사실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겠죠. 로라가 말을 했습니다. 캐티는요, smile and began to look around.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자, 그러는 동안에 로라는 find some strawberry jam for sale. 판매 중인 이 어떤 그 딸기잼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걸 좀 사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죠. Curious to explore more. 더 탐색해보고자 하는 호기심 때문에. 즉, 호기심을 느껴서 이런 뜻이 되겠고요. 앞에는 being 정도가 생략된 여러분들 형용사 자체가 이렇게 분사구문을 혼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전부 다 품사로 이야기하면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이 나오진 않지만 형용사가 단독으로 이렇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가 지금 나머지 우리 남은 3시간 동안 이렇게 복합 문단 완성을 하잖아요. 이 문제에서 형용사 able이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문장들이 한두 개, 세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은 것들을 탐색해 보고자 호기심이 생겨서 캐티는 말했죠. While you are buying jam, 네가 잼을 사는 동안에 I'm looking around the market, 내가 시장을 좀 둘러보고 and catch some peaches, 내가 사고 싶은 복숭아도 좀 살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 따로따로 다니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구경하고 살면서 나중에 만나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You가 가리키는 거 그럼 누구야? 그렇지, Laura가 되겠습니다. 너는 네가 사고 싶은 잼 사고. 딸기잼 사고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하나의 대상만 찾으면 지칭 추론의 답은 나옵니다. 한 녀석이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나머지 한 녀석이 한 번밖에 지칭이 되지 않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시번달라 가지고 갑니다. 자, wandering away from Laura. Laura로부터 떨어져서 wandering. wander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배회하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Laura랑 이제 떨어져서 따로따로 다니기로 했잖아요. 그쵸? 돌아다니면서 캐티는 began to search for peaches. 자신이 사고 싶었던 이 복숭아를 찾기 시작했어요. 캐티가 passed booths of fresh flowers and handmade soaps. 신선한 꽃들, 갓뭐 정말 이렇게 꽃이 싱싱하게 핀 이런 꽃들과 그리고 손으로 만든 수제 비누 부스를 지나가면서 걸어갈 때, 지나쳐서 걸어갈 때, 그것은 마치 천상의 냄새가 났다는 얘기예요. 정말 황홀하게 너무너무 좋은 냄새들이 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fruit stand, 이 과일 판매에 대해서 그녀는요, picked out some beautiful ripe peaches. 드디어 이제 복숭아를 만듭니다. 그죠? 아름답고 잘 익은 이런 복숭아를 좀 골랐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복숭아 고른 애는 누구야? 그렇지, 캐티가 되겠지? 답 나왔네. 자, C만 로라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자, The fruit seller told her. 그리고 과일을 판매하는 판매상분이 그녀에게, 캐티한테 말씀하십니다. Those peaches are a great choice. 오, 그 복숭아들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진짜 잘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숭아가 are only here until this week. 이번 주까지만 여기 있거든요. 사실은 복숭아가 나오는 그 철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If you miss them now, 만약에 지금 손님이 그걸 놓치시면, you will have to wait another season for, another year, for the season. 그 계절. 즉, 이 계절이 오는 때까지 한 해를 더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게 바로 누구야? 안 사면 놓치게 되는 캐티가 되겠죠? 자, hearing that. 그 소리를 듣고 캐티가 말하죠. Oh, I will get some more than. 그렇다면 제가 좀더 살게요. They are really cheap. 정말 저렴하네요. She bought two bags of peaches. 그래서 복숭아를 잔뜩 사서 두 개의 가방에 가지고 오는 캐티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C, D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돼? 그렇지. 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B, carrying the bags of peaches. 그렇지. 이제 그림이 만들어지네요. 두 개의 봉투를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 캐티의 모습입니다. 자, 그 복숭아가 된그 봉투를 가지고

캐시는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발견했죠. 자, 누구를 발견했어? 누구를 목격하게 됐어? 로라가 홀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이 notice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알아채다, 목격하다, 본다라는 의미요. 그래서 지각동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지각동사의 목적 보호로 로라가 들고 있는 거죠. 능동의 관계이면서 실제로 현재 로라가 들고 있는 그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ing 형태의 현재 분사를 쓴 거야. A box of blueberries, 오, 블루베리와 and jars of jam. jar라는 건 여러분 이런 병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유리병 같은 걸 이제 glass jar 이렇게 할 때 이런 병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잼이 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Kathy, those peaches were delicious, look delicious. 야, 너가 들고 있는 그 복숭아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I bought some blueberries. 나는 블루베리를 좀 샀어. Would you like to go to my place? 우리 집에 가서 and make blueberry pancakes together. 우리 같이 blueberry pancake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라고 로라가 물어보죠. Yes. 그래 좋아. That's an excellent idea. 정말 좋은 생각이야. Replied Kathy happily. 정말 기분 좋게, 즐겁게, 행복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들이 그 시장을 나서면서 Kathy는 그녀에게, 로라한테 감사함을 표현했죠. 그녀의 친구에게, 로라한테요. 자, 이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서 고마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뭐라고 말하면서 I really love this place. 나는 진짜 이곳이 마음에 들어. Thank you for the wonderful day.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날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캐티의 모습. 그러니까 I도 바로 캐티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순서 찾기 문제 CDB 순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DB는 몇 번이에요?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지칭 추론 문제는 우리 앞에서 풀었습니다. C, Laura를 가리키는 나머지는 Kathy를 가리키겠죠. 자, 일치하지 않는 거 몇 번이 정답이에요? 자, Kathy는 복숭아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really cheap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두 봉지나 산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10번에서 12번 갈게요. 자, A에서 이제 또 뭔가 대화가 바로 나옵니다. Do you remember? 기억나세요? When Sean used to tell m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얘는 뭐뭐 하곤 했다 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이 사건이에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Sean이 나한테 말하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That I was the best dad in the world.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아빠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누가? Ethan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Sean은 아마도 아들인 것 같고 엄마가 바로 his wife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Ethan이 바로 아버지가 되겠죠. 자,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보, 당신 기억나? Sean이 예전에는 나를 아빠 최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I name Grace. 아내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Yes, I do. 그럼요. 기억하죠. I always envied your relationship with Sean. 나는 늘 당신이 그 Sean과 맺었던 그 관계가 정말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Ethan은 그때 shared how things had changed. 그러고 나서 Ethan은 이 아버지는 공유를 했죠. 말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이, 상황들이 have changed, 변하게 되었는지요. Since his son started middle school. 그의 아들, 즉 Sean이 중학생이 되고 나서 중학생 생활을, 중학교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얼마나 상황들이 변했는지를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자, 그러면 his가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Ethan의 아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Ethan을 가리키는 A번 대상 지칭 잡고 갑니다. Grace는요, Ethan이 often pushing Sean to study harder. 아들인지 Sean한테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그제? 네,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pushing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역시 notice라는 지각동사 목적보호 자리에 pushing이라는 ing 형태 현재 분사 썼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pushing하는 거, 밀어붙이는 거. 네,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아빠가 좀 더 어려워지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 지금 보여집니다. 자, maybe he isn't that into school right now. 자, 여러분들 be into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마도 Sean인 우리 아들, 이 Sean은요. 지금 당장은 학교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How about going hiking? 등산에 한번 같이 가보는 게 어때요? Just the two of you. 그냥 단 둘이서 한번 등산 가보는 게 어때요? 라고 아내가, Grace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아빠인 Ethan이 동의를 하죠. And realizing that, 그리고 깨달으면서 both his and Sean's hiking jackets were still at the laundry.

그와 그리고 그 션의 아들의 그 하이킹 재킷이 등산복이 등산복 그 자켓이 아직 세탁소에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는 그의 아내에게 to go and pick them up with him 자신과 함께 가서 그걸 좀 가져오자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 그거 세탁소에 맡겼지 참. 우리 같이 가서 좀 가져오지 않을래요?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모습입니다. 엄마 아빠의 부부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세탁소에 그러면 가지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Ethan과 Grace가 came back home 집에 왔어요. 뭘 가지고? 재킷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에 먼저 가야 돼? 세탁소에 먼저 갔다가 돌아오는 게 B번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C번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When did you bring the jacket in? 언제 그 재킷을 맡기셨죠? 라고 하면서 그 laundry clerk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탁소 점원, 직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maybe 2 weeks ago, 아마도 한 2주 전쯤이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슨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아내인 레이스가 재빠르게 그에게 상기시키죠. 누구한테? 남편인 이슨한테 상기시킵니다. 여보, we actually left them here a month ago. 우리 실제로 한한달 전에 그걸 맡긴 거예요. 이렇게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러자 그 점원이 went into the storage area, 그 저장 구역으로 가서 그래서 그 옷들을 찾아가지고 오죠. 찾으러 저장 구역에 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옷을 찾아서 가지고 나오겠죠. 그게 바로 어디야? C번 단락이. B번 단락보다 먼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Finally, 마침내 he returned with the jackets. 자, 이 맡긴 재킷을 가지고 돌아와서 and handed them to Ethan. Ethan한테 그 맡긴 그 재킷을 돌려줍니다. 그죠? 세탁을 다한 재킷을 주겠죠? 그러자 그 점원이 정중하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죄송하지만 손님, but please collect your items earlier next time. 다음번에는 좀더 일찍, 그 맡긴 세탁물들을 좀 찾아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저장하는 그 저장고가 너무 가득 차 있거든요. 사람들이 맡기고 안 찾아간 세탁물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Ethan은 felt embarrassed for the late collection. 늦게 수거한 것에 대해서 민망함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우, 죄송해요. 다음번에 꼭 일찍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면 돼요? 그치. 세탁소에서 돌아와서, 재킷을 가지고 돌아와서, 라는 부분에 B로 이어지면 어떨까? 이렇게 볼게요. 자, 와서 and check. 확인을 했습니다. If Sean had everything else he needed for hiking. 하이킹에 갈수 있는데 가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션이 가지고 있나? 가서 이제 션의 물건들을 살펴보는 거죠. 다행히도 그의 서랍 안에 그 부부는 그의 모자, 그리고 신발, 그리고 선글라스, 그리고 하이킹 스틱스. 왜 등반할 때 쓰는 이 등산용 그 막대기? 지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틱을 찾았어요. When Sean returned from school, 학교에서 션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랬더니 부드럽게 물어보죠. 아들아, 션아, Let's go hiking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같이 고 하이킹 가지 않을래? Just the two of us. 그냥 우리 딱 둘이만. 아빠랑 너랑 딱 둘이. 단 둘이 한번 가지 않을래? Though Sean thanked him for the suggestion, 그 아버지의 제안에 그 아버지에게 션이 감사하기는 했지만, 이란 뜻이죠. 자, 그러니까 역시 이튼에게 감사한, 아빠한테 감사한 거니까 힘은 바로 이튼을 가리킵니다. 션이 고마워하긴 했지만, he said, 그 션이 아들이 말하기를, he had to go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엄마인 그레이스가 step in, 끼어들어서, you know, 이 션아, yeah, the weather this weekend, 이번 주에 그 날씨가 will be the best of the year. 연중, 올해 최고일 거야. 날씨 진짜 좋을 거야. Why not enjoy it? 그 날씨 좀 즐겨보는 거 어떻겠니? 라고 엄마가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After a moment's hesitation, 망설임이란 뜻입니다. 약간의, 잠시 동안의 망설임 후에 he agreed. 그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럴게요. 그럴게요. 라고 동의한 게 누구겠어요? 션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션을 가리키는 C는 바로 나머지 다른 지칭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면? D로 가면 되겠죠? 자, the weather was perfect. 역시 날씨는 완벽했고, Ethan과 션은 set up,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시작했습니다. Hiking along the valley by Aiken Mountain. 이 에이큰이라는 이 산의 계곡을 따라서 등반하는 거, 등산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They walked in silence. 그런데 침묵 속에서 걸었어요. 둘이 말없이 걸은 거지. 언제까지? Until Sean fell over a rock. Sean, 아들인

계획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아버지도 여기서 살짝 뭔가 미안한데 이런 생각이 좀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Suddenly, 갑자기요, 션이 말합니다. Dad, I'm sorry. 아빠 죄송해요. At some point, 어떤 한 지점에서 저 어떤 한그 순간에 I started to become afraid of.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Of disappointing you. 아빠를 실망시킬까봐 그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뭉클해지는데, 어?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도 아이들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 노력을 하는데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가장 속상한 건 누구겠어요? 본인이겠죠. 그죠? 근데 또그 본인이 속상한 게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이렇게 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But you are still the best dad.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최고의 아빠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Energize. 자, 힘이 막 솟아서. He felt no weight on his back. 그의 그 등에서 그 어떤 무게도 느끼지 못했어요. 아들이 무거웠을 텐데, 근데 그 어떤 무게도 느껴지지 못했어. 그리고는 대답했죠. You are the best son. 너도 최고의 아들이야. No matter what. 무엇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는 최고의 아들이야.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D번 단락을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CBD의 순서로 가면 되겠죠. CBD 순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11번 가리키는 대상 나머지 내 거다는 거 역시 C번만 바로 누구를 션을 가리켰고 나머지는 다 이든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 자, 쭉쭉쭉 세탁소에서 하이킹 재킷을 혼자서 찾으러 갔나요? 아니지. 아내인 그레이스와 같이 찾으러 갔죠. 그래서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14, 15 같이 한번 볼게요. 헬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이 나와? 애나라는 인물이 또 나와요. 여자 두명다 확인하고 들어가 볼게요. 헬렌은요, was thrilled. 정말 기뻤어요. 뭐 했을 때? When she received a notification on a second-hand shopping app. 자, notification을 받았을 때. 왜 우리가 뭐 어떤 앱에서 알림 설정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알림을 받았을 때. 어디에 알림이 있었어? On app. 앱상에. 근데 그 앱이 뭐에 관련된 앱이었어? Secondhand가 바로 두 번째 손이 중고예요. 첫 번째 손이 뭐겠어요? 그냥 뭐 직접 이렇게 처음에 사가지고 내 물건으로 쓰는 거고, Secondhand가 그 다음부터 쓰는 이 중고샵이 되겠습니다. 중고 이 쇼핑 앱에서 알림을 받았을 때 헬렌은 너무 기뻤어요. 자,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의 알림이었어? From a seller named Anna. Anna라는 이름의 판매사로부터 알림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For months, 몇달 동안 she had been looking for. She는 아마도 헬렌이 되겠죠? 헬렌은 계속해서 찾고 있었어요. 바로 이 꽃을 찾고 있었어요. 그죠? 이 꽃이 바로 어떤 식물, 꽃이 아니라 식물인가 보다. 그죠? 식물을 찾고 있었는데 이 식물은 바로 dark, 어두운, 즉 짙은 색깔의 벨벳과 같은 그런 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잎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야? 마치 심장과 같은 heart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잎이 있는 식물을 몇달 동안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사고 싶어가지고. 그죠? She had almost give up. 포기하다라는 뜻이죠. 거의 그거 하나를 얻는데 포기를 할 그때쯤. 하지만 애나라는 그 판매상이었죠. 그죠? 판매자였습니다. 애나가 had put one up for sale. 그 판매를 위해서 하나를 올렸어요. 그 앱에다가 팔게요 라고 올린 거죠. 상품을. 상품이라기보다는 그 식물을요. 그죠? 자, the posting read. 그 게시물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자, 이제 이 부분이 애나가 적은 글이 될 겁니다. I'm selling my favorite plant.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식물을 저는 팔려고 합니다. 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팔려고 해? 제가 해외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거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죠? If you pick it up, 만약에 당신이 그걸 가지고 간다면, 오늘 여기에서 가지고 가신다면, you can have it. 여러분, 당신은 그 식물을 갖게 되는 거예요. For the current price, 현재 제가 제시한 가격으로 갖게 되는데, 근데 그 제시한 그 가격이 현재가가 which is half the market rate, 시장 가격, 즉 시장 시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중고 판매 앱에서 이 애나가 올린 글을 헬렌이 받게 된 거죠. 근데 헬렌은 그 식물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만한 거래가 없지, 그지? 네. 자, 그러면 A번 달락 이렇게 내용이 끝났습니다. Arriving at the building. 그 건물에 도착해서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건물이 될것 같기는 한데 말이지.

그지? 중간에 과정이 빠져 있으니까 역시 삐번달락 있다 볼게요. C로 가보겠습니다. Helen은요, immediately messaged the seller. 그 판매상인 누구? 애나한테 메시지를 즉각 보냈죠. Hello, 안녕하세요. I'm interested in purchasing your plant. 저는 당신의 식물을 구매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식물이 바로 누구야? A번의 대상이 있었던가? I는 바로 누구였지? 애나, 판매자인 애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C의 your plant도 바로 애나의 plant가 되겠죠. 그죠? If it works for your schedule, 당신의 일정이 괜찮다면 I can be there in 10 minutes. 급합니다. 그죠? 10분 내로 제가 거기로 갈게요. 자, 애나가요, reply, 대답했죠. Hi there, 안녕하세요. I'm at work now.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my housemate Julia, 저랑 같이 살고 있는 그 룸메이트인 줄리아가 can meet you, 당신을 in front of the building, 그 건물 앞으로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 앞이 바로 B의 건물에 도착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C번 단락이 B번보다 앞서겠다라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형용사 자체가 분사구문을 만들 수가 있다. 뭘 생략한 채로? Being을 앞에 생략한 채로요. 자,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unable to believe her good luck.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가 없는 채로 Helen은 type back.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In excitement. 흥분감에. Great. 너무 좋아요. 잘 됐네요. I can leave now. 지금 당장 출발할게요. I will wear a black baseball cap. 저는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쓰고 있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건물에 도착하는 헬렌의 모습이 보여줘야 되겠죠? 자, 건물에 도착해서요. 헬렌은요, could identify Julia. 애나의 룸메이트, 하우스메이트인 줄리아를 발견합니다. 자, 어떻게 알아보죠? By the large paper bag she was holding.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잡고 있었던 커다란 종이 가방을, 종이 가방으로 줄리아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왜? 그 가방은요, had leaves sticking out of the top. 그 종이 가방 위쪽으로 stick out. 쭉 삐져나온 식물 잎이 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she said, 그녀가 말하죠? 자, 뭐라고? You must be Julia. 당신이 줄리아군요. 그러면 줄리아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그렇지, 헬렌이 되겠죠. 그러니까 B 이렇게 잡아줍니다. Laughing, the woman said. 웃으면서 그 여자, 줄리아는 말하죠. Yes, 맞아요. 제가 줄리아예요. Please take a good care of this plant. 이 식물 좀잘 보살펴 주세요. 제 친구인 애나가 had it for 6 years. 6년 동안 그걸 돌봐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모처럼, 가족처럼. 그죠? So, 그래서 she consider its family. 그 식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동물만 우리가 뭐 동물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반려 식물들도 있는 거잖아. 그쵸? 자, C에서 B로 가는 거 어때요? 괜찮습니다. From the bag, 그 가방에서요. She pulled out another plant. 줄리아가 또 다른 식물을 꺼냅니다. 자, 이 식물은 바로 어떤 식물이야? A tiny one with thick, glossy leaves. 두꺼운 잎, 그리고 윤희난 잎을 가진 한 작은 식물을 꺼내요. Are you familiar with this? 이 식물에게도 좀 익숙하신가요? 이 식물 잘 알고 계세요? It's called dragon's tail. 이게 바로 용의 꼬리라는 식물인데요. My housemate said, 내 housemate, 내 룸메이트, 누구야? 애나가 되겠죠? 자, 그럼 애나를 가리키는 C도 역시 동일한 대상입니다. 애나가 말했어요. You could take it too. 당신 이것도 가지고 가셔도 좋다고요. If you like. 당신이 좋다면, 당신이 그러고 싶으시면 이것도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요. 자, D번 가보겠습니다. Helen exclaimed. 헬렌이 막 소리치죠? Yes, I'd love to.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 주세요. 이런 이야기죠. Please thank Anna for me. 저를 대신해서 애나한테 감사하다고 좀 감사 인사 좀 전해주세요. Both are in such a wonderful condition. 이두 식물 모두 정말 훌륭한 상태이네요. 너무 잘 키우셨네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Do you have any tips? 좀 어떤 팁이 있으신가요? For keeping them in good shape. 이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팁이 있으신가요? Handing over the bag. 그 종이 가방을 넘겨주면서, 그 가방을 넘겨주면서 줄리아가 대답했죠. I'm not a plant expert. 줄리아 친구, 룸메이트인 친구는 식물 전문가는 아닌가 봐. 그죠? 식물 전문가는 제가 아니지만, but I know. 하지만 저는 알고는 있어요. 애나가 kept them away from windows, to avoid direct sunlight. 직접적인 태양빛. 직사광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애나가 그 식물들을 창밖에서 좀 떨어진 곳에 둔다라는 건 저는 알아요. 식물들이 이게 직사광선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D번 단락이 마지막 단락으로 오는 거 맞습니다. 자, why don't you message her? 그녀한테 메시지를 좀 보내보는 건 어때요? 제 친구 애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직접 조언을 듣는 건 어때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She would be happy to offer advice. 그녀는 기꺼이 조언을 해줄 거예요. I'm

I will be sure do that.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헬렌이 말했죠? As he handed over the cash.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보상이 되겠죠? 그죠? 예, 현금을 건네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CBD의 순서를 갖고 있는 몇 번을, 그렇지,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칭초라는 나머지 대상 하나 다른 건 바로 B가 되겠죠? 헬렌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판매자인 애나를 가리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몇 번이 정답이요? 줄리아는 I'm not an expert. A plant.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식물 전문가는 아니라고 말을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 맞아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계속 갑니다. 자, 16에서 18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Garcia가요. Stood outside front county mall. 이 몰의 밖에 서 있었어요. 자, 누구를 기다리면서? 그의 남동생인 Jeff를 기다리면서요. 자, 그럼 일단 Garcia가 있고 Jeff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Garcia의 밴드는요. 아, 밴드부에서 활동을 하나 봐요. 이 밴드는 have been chosen, 선택되었습니다. To perform at the welcoming ceremony for a large group of students from their sister university in Singapore. 싱가포르에 있는 그들의 자매 학교가 sister universit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 대학에서 온 학생. 근데 그게 정말 대규모의 학생단이죠. 대규모의 학생단을 위한 환영식이 있나 봐요. 그 환영식에서 공연을 하도록 선택되어진 거예요. 이 밴드부의 실력이 꽤 괜찮은 것 같죠? 그죠? 선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르시아가 was hoping to find the perfect clothing. 그때 입을 이제 의상, 완벽한 의상을 찾기를 바라고 있었죠? For the performance, 그 공연 때 입을. 그래서 아마도 남동생인 제프한테 좀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that's why. 그래서 he had asked Jeff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남동생한테요. 그럼 부탁한 이 he가 바로 누구였어요? Garcia가 되겠죠? 그래서 A 이렇게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뭐 해달라고요? To help him pick out new clothes. 새로운 옷, 즉 의상이 되겠죠? 그 무대 의상, 공연 의상을 고르는데 도움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Jeff한테 요청을 했어요. 자, I'm sorry I'm late. 늦어서 미안해, 형. Because traffic was terrible. 정말 교통이 끔찍했거든. 너무 막혔어. 이런 이야기요. Jeff가 그가 도착했을 때 사과를 했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haven't waited long. 나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 가르시아가 대답을 했죠. As I entered the lively shopping center, 정말 활기찬 그 쇼핑센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르시아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쇼핑을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B번에 The band performance was the first event. 그 밴드의 공연이 첫 번째 행사였습니다. 그 환영식의 첫 번째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상을 고르는 장면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B번 단락 역시 첫 단락으로는 좀 무리가 있어요. C로 갑니다. Garcia가 felt good as he arrived at the concert hall. 역시 여기 지금 의상을 고르는 장면이 아니에요. 콘서트 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분이 꽤 괜찮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컨디션이 괜찮았다. 기분이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C번 단락은 역시 이따가 볼게요. 자, D로 갑니다. Are these cool? 자, 이거 괜찮지 않아? 멋지지 않아? 가르시아가 물어봅니다. 자, 이제 의상을 보면서 뭔가 찾으면서, 야, 이거 멋지지 않냐? 이거 쿨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pointing at the pattern red shirt. 패턴이 들어간, 무늬가 들어간 빨간색 셔츠와 노란색 바지. 근데 그게 어디서 그가 발견한 거야? 상점에서 발견한 이 무늬가 있는 빨간색 셔츠랑 노란색 바지. 잘 정말 이렇게 뭔가 눈에 띄는 그런 의상을 일단은 물어보는 거죠. I think they are a bit too colorful. 너무 화려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Jeff가 objected, 반대를 하죠. 대신에 Jeff는 골랐어요. A white shirt and black jeans. 하얀색 셔츠랑 블랙 청바지를 골랐습니다. He asked the store clerk. 그러면서 그는 이 가게 점원한테 물어봐요. Don't you think these look great on my brother? 네, 제 형한테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조언을 구하고 있는 동생의 모습, Jeff의 모습입니다. My brother가 바로 누구겠어요? 의상을 고르고 찾고 있는 바로 Garcia가 되겠죠? The clerk stopped her work. 그 점원이 자신의 일을 잠깐 멈추고 and look at the clothes, 옷을 봤죠? 그리고는 quickly agreeing with Jeff's choice. 그 Jeff의 선택에 재빨리 동의를 해줬어요. Garcia가 bought the recommended clothes. 그래서 어떻게? 추천받은 의상을 구매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Maybe I will wear these for tonight's rehearsal too. 그리고 오늘 있을 리허설에도 이 의상을 나는 입어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상 선택 완료가 됩니다. D번 단락이 첫 단락이 되겠죠. 자, 의상 선택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그치, 리허설 때 입을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리허설장, 콘서트 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Garcia felt good. 기분이 괜찮았

그렇습니다. As he arrived at the concert hall for the rehearsal, 리허설을 위해서 콘서트장에 갔을 때니까 콘서트 홀, 리허설을 위해서 갔다. 오늘 리허설 때 입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wear his new clothes, 새로운 옷을 입고요. His confidence was, however, 근데 그의 자신감이 quickly changed. 어떻게 됐어? 아주 빠르게, 재빠르게 변하게 되었어요. 뭘로? To nervousness, 불안감으로. 왜 갑자기 자신감이, 자신만만하던 가르시아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됐지? When he thought about how many people would be there,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이제 탁 굳어진 거죠. 여기 앞에 사람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이제 불안감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As the rehearsal began, 리허설이 시작되었을 때 he struggled with the rhythm. 그는 리듬과 struggle with, 싸우게 되었대요. 그게 뭐야? 막 고문분투하는 거야. 실수도 하겠지. 그치? Making several mistakes. 몇 건의 실수를 하면서, 여러 번의 실수를 하면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리허설의 장면이 바로 어디? C로 오는 거 괜찮고요. 자, 실수를 하고 리듬과 싸우는 건 바로 누구겠어? 그렇지, 가르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C도 동일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Tom, Garcia's bandmate, 가르시아의 그 밴드 같이 팀 구성원인 탐이요, came over, 다가와서 and put a hand on Garcia's back. 가르시아의 등에 손을 대고 말합니다. Don't worry. 야, 걱정하지 마. I'll be right behind you. 내가 네 바로 뒤에 있을 거야. 야, 우리 뒤에, 너 뒤에는 바로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무 긴장하지 마. 왜 긴장해?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도 역시 누구 뒤에야? 너 뒤에. 가르시아인 너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he look at his friend. 그래서 가르시아가 그의 친구 탐을 봅니다. 그리고는 took a deep breath, 아주 심호흡을 크게 한 후에 and started to feel much better. 훨씬 더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죠. 그죠? 자, 이제 어디로 가요? 공연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B로 가겠습니다. The band performance was the first band of the ceremony. 그 밴드의 공연이 그 환영식의 첫 번째 순서였어요. The host introduced the band, 그리고 사회자가 그 밴드를 소개했죠. And each member took their place on stage. 그리고 각각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멤버들이 이 무대에서 각자의 자리를 잡았어요. Garcia가 stood at the center of the stage, 그 무대의 중간에, 중심에 섰죠. 자, 그가 연주를 시작했을 때 everyone fell silent. 모든 사람이 다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숨죽이고 듣게 된 거죠. Fascinated by the music. 그 음악에 매료되어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Garcia의 트럼펫 연주는 was flawless.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when the band was finished, 그 밴드의 공연이 끝났을 때 the audience loudly cheered. 이 관중들이 아주 크게 환호를 했습니다. 쇼가 끝난 다음에 동생인 Jeff가 Garcia인 형한테 다가오죠. It was fantastic. 정말 훌륭했어, 형. I think that was the best performance I've ever seen. 내가 여태까지 봤던 공연 중에서 최고의 공연이었어.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지, 동생인 Jeff가 되겠죠. 그래서 B 이렇게 가겠습니다. Garcia는 beamed with. Beam이라는 게 여러분들 활짝 밝게 웃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ith joy. 기쁨으로 그의 동생의 칭찬에 기뻐서 밝게 웃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DCB의 순서가 괜찮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자, 그러면 DCB의 순서를 갖고 있는 건 몇 번? 그렇지. DCB 5번이 정답이 되겠죠. DCB, 그죠? DBC가 아니라 DCB. 거꾸로 그냥 쭉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칭 출연에서 나머지 넷과 다른 건 몇 번이야? 아, 맞아요. B만 누구를 가리키고? 동생인 Jeff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형인 Garcia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봤던 지문들에서요, 여러분, 어법상에 봤을 때 좀 특이했던 건 형용사가 단독으로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8번 한번 가볼게요. Jeff는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다. 그래서 미안해, 형. 이렇게 이야기했지? 괜찮아. 라고 Garcia가 이야기했고요. Garcia는 환영식 공연 무대에 중앙에 섰던 거 맞습니다. 트럼펫 연주를 했죠. 그 다음 밴드가 환영식 공연에서 연주를 마치자 관객을 환호했다. 그래서 the audience cheered, loudly cheered.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arcia는 리허설을 앞두고 긴장감을 느꼈다. 원래는 자신감이 갑자기 빠르게 긴장감으로 변했어요. 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긴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번도 괜찮죠? 가르시아는 본인이 가리킨 색상의 옷을 구매했다. 아까 뭘 가리켰다 얘기했어요? Patterned shirt였나요? Patterned red shirt. 무늬가 있는 빨간 셔츠랑 그 다음에 노란색 바지.

0: 그거 입었으면 너무 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형, 흰색 셔츠랑 검은색 이 진, 청바지를 골라서 그걸 입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에 따라서? Recommended, 추천받은 옷을 선택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이, 그치, 5번이 잘못됐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쉬운 이런 문제가, 이런 지문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건 구문들, 우리가 많이 봤던 지각동사의 목적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오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용사가 단독으로 분사구문을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챙겨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말고도 앞에 분사구문에서 수동형의 분사구문, 특히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delighted, 기뻐서, thrilled, 너무 신나서, excited, 흥분되어서, 이런 표현들도 단독으로 나왔을 때이 주어가 그 감정을 느낀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야? 보통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많이 가져요. interest라는 단어는 흥분시키다, 흥미롭게 하다라는 뜻이고, excite라는 단어는 흥분시키다. 그리고 뭐, embarrass라는 단어는 당황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체가, 어떤 주체가 그 감정을 느끼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PP 형태로 바꿔주셔야 그 감정이 느껴진, 그 감정을 느끼는 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보통은 뭐뭐하게 하다, 라는 의미가 되므로 주체가 그걸 느끼려면 뭐뭐 된다라는 수동형의 형태가 되어야 그 느낌을 느낀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뭐 3학년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심찮게 많은 형태로 볼수 있는 구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notify라는 단어 마지막으로 똑똑 복화로 드립니다. 이 not의 not라는 표현이 no, 알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많은 단어들을 또 만들기도 하죠. notify라는 단어가 뭐야? 여러 번 나왔는데 알리다, 통보하다라는 뜻이고, 우리 지문에는 notification, 알림, 앱상에서의 알림이라는 의미로 notification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알림, 통지, 요거 어디에? 그렇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Notify, notification, 동사와 명사의 형태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notice라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였죠? Notice는 지각동사격으로 뒤에 목적보호를 형용사로, 현재 분사를 취하는 동사였습니다. 그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오늘 정말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총 5개의 질문 쭉쭉쭉쭉 할 거야.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니까 오늘 봤던 그런 구문들 다시 한번 나타나는지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형용사 분사로 시작되는 구문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8강에 오셨습니다. 자, 얘들아 28강 진행하기 전에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당부를 드렸었냐면요. 우리 굉장히 어려운 지문 많이 다뤘으니까 반드시 복습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복습 다 하셨죠? 자, 복습 안 하셨으면 얘들아 이번 강의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다 저번 문제 다 한번 복습하고 이번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8강.

역시나 밑줄 친 어휘 7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떤 문제부터 풀 거냐면 31번 문제부터 풀 겁니다. 즉, 30번까지는 지금 다 복습이 되어 있어야 해요. 아셨죠? 자,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202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수능 문제인 만큼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One way to avoid contributing to overhyping a story would be to say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이렇게 과대광고하는 이야기에 기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would be to say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버리는 방법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야 저거 너무 과대광고하는 거 아니야? 과대광고로 이야기하는 거에 기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however, 하지만 얘들아 이야기를 무조건 안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that is not a realistic option for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학자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현실적인 옵션,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라는 거지. 냅다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게 얘들아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feel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강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뭐 하기 위한 책임감이냐면 to inform the public and policymakers and or to offer sugges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중들에게 혹은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뭔가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입을 딱 닫아버리는 것이 뭔가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peaking with members of the medi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언론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언론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has advantages, 이점이 있대요. 자, 얘들아 그럼 A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밑에 내용이 뭐가 있어야 돼? 언론과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이점이 있어야 돼. 자, 뭐 하는데 이점이 있냐면요. In getting a messag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왜? 언론에 있는 기자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그거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And perhaps 아마도 receiving a favorable recogn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호의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대. 얘들아, 지금 호의적인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뭐야? advantage, 이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긍정적인 단어 두 개가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A번은 당연히 맞는 선지겠죠. 자, 하지만 it runs the risk of misperception, interpre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언론과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냐면 misinterpre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해라고 하는 그 risk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요, the need for repeated clarif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복되는 해명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And entanglement in never-ending controvers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끝이 없는 논쟁에 얽힐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아, 언론에 있는 사람들과 말을 하는 것,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이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뭔가 단점을 가질 수도 있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hence 그럼으로 한번 정리를 해줄 건가 봐. 그러므로 the decision of whether to speak with the media tends to be highly individualiz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결정이냐면 내가 정말 그 매체에 있는 혹은 언론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자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 이 문장에서 주어는 decision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단수 동사로 받고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언론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지 말지 그 결정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개인에게 달려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decades ago 수십 년 전에는요 it was unusual for earth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구 과학자에게 있어서 그거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여야 돼? 지구 과학자에게 있어서 unusual, 흔치 않은 일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거야. 그치?

비가 맞는 선지라면, 그러면 지구 과학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게 흔치 않았대. 일반적이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냐면, to have results, 어떤 결과를 갖는 게 that were of interest to the medi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unusual, 일반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뭔가 관심을 받을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대. 자, 그렇게 됨으로써 and consequently 그 결과 few media contacts were expected or encourag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그 언론의 접촉이 기대되어지지 않은 거죠. 왜? 지금 뭐라 그랬어? 언론의 관심이 있을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가 거기를 가가지고 막 취재를 하려고 하겠어. 그치? 자, 그러니까 이때 뒤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언론의 접촉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unusual이라고 써져 있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치? 부정적인 언어끼리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비번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the 1970s, 1970년대에 the few scientists, 굉장히 소수의 과학자들, 어떤 소수의 과학자들이냐면 who spoke frequently with th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과 굉장히 자주 취재를 한, 즉 언론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한 그 소수의 과학자들은 were often criticiz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종종 비판을 받아져 왔다고 합니다. 왜? 지금 뭔가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지금 결과도 없는데 자꾸 언론사한테 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어떻게 되었대? 비판이 되어졌겠죠. 자, 누구에 의해서? By their fellow scientists for having done s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뭘 받은 거야? 비난을, 비판을 받아온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The situation now is quite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근데 수십 년 전까지는 그렇게 됐었어. 그리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꾸 언론사랑 컨택을 해가지고 뭔가 취재를 하고 말을 하고 하는 과학자들이 비판을 받아진 건 맞는데 The situation now is quite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상황은 조금 달라진 거죠. 자, 어떻게 달라졌냐면 As many scientists feel a responsibility to speak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는 좀 말해야겠다. 뭔가 퍼뜨려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대요. 자, 왜 이런 책임감을 가지게 됐냐면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global warming and related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그 사안들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게 된 거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말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지. 1970년대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And many reporters share these feelings. 그리고 많은 기자들도 이런 거에 동감을 한대. 그래서 취재를 많이 다닌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앞서서 등장하고 있는 C번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를 다음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많은 과학자들은요, are finding that 무엇을 찾고 있냐면 They enjoy the media attention and the public recognition that comes with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뭐를 찾고 있다고 했었어? 그들 스스로가 the media attention, 그 대중의 관심, 언론의 관심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론의 관심과 the public recogn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중의 인정. 자, 그런데 그 대중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그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온 대중의 인정이라고 하는 거를 뭔가 이제는 즐기게 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언론사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뭔가 발표도 하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enjoy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 쓰여지고 있는데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럼 이를 한번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At the same time, 근데 동시에 other scientists, 이렇게 즐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른 과학자들은요, continue to resist speaking with repor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

0: 약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여전히 뭐 하는 사람도 있어?
1: resist, 거절하고
0: 거부하는 과학자들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즉,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preserving more time for their science, 그들의 과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있게 되고요. And running the risk of being misquo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못 인용되어질 위험을 감수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어. 얘들아, 지금 기자와 인터뷰를 안 해. 기자랑 인터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잘못 인용이 되어지겠어요? 그쵸?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runn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잘못 인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을 뭐 한다? avoiding. 피할 수 있는 거죠. 뭐 함으로써? 인터뷰를 아예 안 해버림으로써. 자, 그래서 이에서 avoiding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고요. And the other miss unpleasantries associated with media cover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언론의 보도와 관련된 뭔가 다른 불쾌한 일들을 그냥 피해버리는 거지. 어떻게 함으로써? 인터뷰를 그냥 안 해버림으로써.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과거에는 과학자가 미디어와 소통을 하면 동료들한테 뭘 받았어? 비판을 받았어. 그 시간에 과학에서 투자하지. 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요 대중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advantages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감 responsibility가 더 강조되게 되면서 미디어의 노출을 avoiding 피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얘들아 avoiding 피하는 것보다 그런데 우리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몇몇 그리고 과학자들은 뭐 한다고 했었어? 여전히 인터뷰하는 것을 피한다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32번 문제고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One reason,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자, 근데 어떤 한 가지 이유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we forget most of what we learned in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을 대부분 우리는 까먹는다 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 지금 다 생생히 기억이 나? 아마 많이 기억 안 날걸요, 그쵸?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는 이유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부분의 것을 까먹는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is that we underestimate what we actually remember.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거를 뭐 하기 때문이래?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래. 실제로는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 이어가 보자면요. Other times, we know,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We remember some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다른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we don't recognize that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지는 못하냐면, we learn it in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를 반드시 기억하기는 하는데, 그걸 학교에서 배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은 아마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들도 있을 텐데, 그걸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 우리는 까먹었다, 인지하지 못한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Knowing where and when you learn something. 자, 그래서 너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배웠는지 아는 것은 is usually called context information. 뭐라고 불리우냐면요. 뭔가 맥락 정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너가 그 정보를 어디서 언제 배웠는지 아는 거를 맥락 정보라고 하는데요. And context is handled by different memory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억 과정에서 다루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뭐와 다른 기억 과정에서 다루어지냐면요. Memory for the cont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기억. 그, 여기서 말하는 memory for the content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맥락이 아니라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과 다른 memory processes, 다른 기억 과정.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내용을 다루는 구간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context, 맥락을 다루는 기관이 달라야 돼. 그치? 그럼 뒷문장 확인해 볼까? Thus, 그러므로 it is quite possible to retain content without remembering the contex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따라서 무엇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 내용을 보유하는 게 가능하대. 뭐 없이 remembering the contex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맥락을 기억하는 거 없이 내용을 기억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언제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different memory processes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자, 괜찮지. 왜 괜찮냐면요.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맥락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둘 사이에 지금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memory processes, 다른 기억 processes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A번은 괜찮은 것 같고, 그랬을 때, for example, 역시나 예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시가 등장하면 조금 쉬워지죠? 한번 그럼 이해를 쉽게 해보자면, if someone mentions a movie and you think to yourself, 어떤 사람이 한 영화를 언급한 거야. 근데 너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했냐면, you heard it was terrible. 아, 그 영화 진짜 별로라 그러던데? 라고 하는 건 기억이 났어. 하지만, but, can't remember where you hear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 그게 뭐다? 내용은 기억이 나지만 맥락은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예시를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아, 그 영화 별로라 그러던데? 는 들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너가 그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that you are recalling the context. 너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는 기억 못하는 거야? 맥락을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이랬을 때 얘들아, where 이라고 하는 맥락을 나타내는 단어는 너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은 기억하지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는 기억하지 못한다? Where you heard that? 너가 그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 맥락은 기억하지 못한다니까? B번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context information 이런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is frequently easier to forg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쉽게 잊혀진대, 더 쉽게 까먹어진대. 그치? 얘들아 지금 여기서도 그 예시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내가 그 어디서 들었더라? 맥락은 까먹잖아.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쉽게 종종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뭐보다는 내용보다는 맥락이 더 쉽게 잊혀진대요. 그래서 and it is the source of a variety of memory illu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의 원천이 될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기억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뭔가 기억에 있어서의 착각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For instance, 또한 번의 예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그럼 뭐에 대한 예시일 거야? 기억의 착각에 대한 예시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people are unconvinc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확신이 없을 거래. 자, 뭐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거냐면 by a persuasive argu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설득하는 주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거래. 자, 근데 만약에 if it is written by someone who is not very cred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신뢰도가 없는 사람이 쓴 그러한 글을 읽으면요, 뭐가 없을 거래? 당연히 확신이 없겠지, 얘들아. 왜? 아, 누가 봐도 굉장히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 썼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가 쓴 글은 믿을 만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아,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 이책 정말 좋아. 이책 진짜 추천할 만해. 라고 하면 그 책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겠죠. 그쵸? 확신이 없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in time, readers' attitudes on aver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독자의 태도는 평균적으로 바뀌게 된대요. 독자의 태도가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요. In the direction of the persuasive argu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설득적인 주장 쪽으로 가게 된대.
자, 얘들아,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든 예시.

에서는 뭐냐면요. 어떤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 야, 이책 진짜 추천할 만해 라고 해서 책을 추천해 줬어.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의심을 했는데 뭔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설득하는 주장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는 결국 그 책을 사서 읽어보게 됐다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처음에는 설득이 안 됐다가 결국에는 설득이 됐을까? 왜? Because, 왜냐하면, readers are likely to remember the content of the argument. 그 독자들은 뭐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 그 주장의 내용을 기억을 하기는 하지만, 뭐는 까먹어버린 거야? But forget the sour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보의 출처는 까먹어버린 거지. 그 정보가 정말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에서 왔다는 그 출처를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즉,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설득하는 주장 쪽으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랬을 때, if remembering the source of knowledge is difficu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치?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면, you can see how it would be challeng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렵냐면요. You don't remember much from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볼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2번을 한번 잘 살펴봤을 때 얘가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그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는 게 어렵지. 그러면 이 정보가 정말 학교에서 온 건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랑 일맥상통한 거 아니야? 지금 맥락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기는 한데 그게 학교에서 배운 건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챌린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챌린지는 easy라고 하는 쉽다라고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보는 것은 쉬울 거야? 어떻게 결론 짓는 것은 쉬울 거냐면요. 너가 학교로부터 배운 그 지식을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쉬울 것이다. 라고 쓰면 좋겠네요. 맞죠? 자, 그랬을 때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우리는 많이 잊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보의 내용, 컨텐츠는 기억을 하지만 뭐는 까먹는다?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그 컨텍스트, 맥락은 까먹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 내용보다 더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설득을 당하기도 하고, 그치? 학교 교육의 효과를 과소평가, undermine,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지문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Many negotiator라고 말해주고 있어. 많은 협상가들은이라고 시작하고 있거든. 많은 협상가들은 뭐라고 가정하냐면요. All negotiation involve a fixed pi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협상은 고정된 파이를 포함한다라고 가정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고정된 파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 맥락에서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협상가들이 고정된 파이가 있다고 생각한대. 자, 다음 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 Negotiators, 이런 협상가들은요, often approach integrative negotiation opportunities 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협상가들은 주로 이러한 통합적 네고시에이션 협상 기회를 뭐로 접근한대요? Zero-sum situ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제로섬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요. Or 혹은요, win-lose exchan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기거나 지는 그 교환으로 우리는 접근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얘들아, 너무 어려워. 그치? 이거를 우리는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 자, 얘들아, 협상가들의 입장에서는 제로섬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은 하나를 잃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제로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 플러스

플러스를 얻으면 다른 사람은 하나 마이너스를 얻게 되는 것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제로섬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Win or lose exchang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선가 승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 협상가들이.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그런 fixed pie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고정된 파이라고 하고 있잖아. 즉, 뭔가 자원이 한정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조각을 더 먹으면 저 사람은 한 조각을 덜 먹을 수밖에 없는 뭔가 경쟁적인 상황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파이 한 조각을 더 먹으면 다른 사람이 파이 한 조각을 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지, 얘들아? 자,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자면 those,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 believe in the mythical fixed pi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허구에 뭔가 고정된 파이를 믿는 사람들, 즉,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야 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assume that, 무엇을 가정하냐면 그 당사자의 이해관계가요, stand in oppos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완전 반대편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한대.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이야?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이거를 협상하는 두 사람은 완전 극과 극에 있다는 거지. 방금 앞에서 말한 뭐야? Win or lose exchanges랑 같은 거지. 누구 한 명이 이기면 누구 한 명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With no possibility, 뭐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for integrative settl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통합적인 협상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없고요. And mutually beneficial trade-of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호적으로 beneficial, 이득이 될 수 있는 타협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즉, 타협할 가능성 없이 한 명이 이기면 한 명이 반드시 져야 되는 싸움이다 라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가정한다고 했었어? So they suppress efforts to search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이러한 노력을 억제한다고 했었어. 어떤 노력을 억제하는 거냐면요. To search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 타협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억제하겠지. 왜? 어차피 타협 안 돼. 어차피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타협점들을 찾을 만한 노력을 억제하는 거겠지, 스스로. 그쵸? 자, 그랬을 때 A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In hiring negotiation,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용을 하는 데 타협에 있어서요. A job applicant이라고 하면 지원한 사람이죠. 그 직업에 지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Who assumes that salary is the only iss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급여, 내가 받는 급여가 가장 중요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지원자는요.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 아, 나 7만 5천 불은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거래. 그런데 when the employer is offering, 그런데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아니야, 7만 달러만 줄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협상 상황이죠. 협상 상황에서 지금 극과 극에 있어. 한 사람은 7만 5천 불 주세요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7만 불만 줄 거야 라고 지금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Only when the two parties discuss the possibilities furthe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그치? 우리 문법할 때 짚었었던 건데요. Only 다음에 부사구 혹은 부사절이 오면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뒤에 문장이 도치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오직 이 두 당사자가 뭐에 대해서 논의할 때 possibilities fur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나아간 가능성에 대해서 그 두 당사자가 논의를 할 때에만 do they discover 그들은 무엇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야? That moving expenses and starting date can also be negoti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moving expenses, 이사를 위한 비용 혹은 일을 시작하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또한 타협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대.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직업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 지원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요구했냐면 이사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저는 이사 비용을 원하니까 7만 5천불은 받아야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고. 자, 그런데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일을 빨리 시작하기만 하면 이 돈을 줄 용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moving expenses, 이사 비용,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can also be negotiated, 타협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hich may block resolution of the salary iss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사 비용이라든지, 혹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may block, 방해한대, 저해한대. 무엇을 방해하는 거냐면요, 그 salary issue라고 하면 급여 문제거든요. 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얘들아 지금 방해하고 있어? 아니에요, 얘들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히려 잘될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표현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냐면요. 오히려 이러한 급여 문제 해결을 facilitate, 촉진시켜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타협되어 줄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the tendency to see negotiation in fixed pie ter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경향은 경향인데 이런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파이의 개념으로 보는 그런 경향은요, varies,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뭐에 따라서 다양하냐면 depending on how people view the nature of given conflict situ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주어진 갈등 상황의 본질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자, 오케이. 그러면 varies라고 하는 표현이 얘들아 맞으려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다양한 상황이 지금 주어져야 돼. 그치? 자, 그래서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타협을 바라보는 경향이 달라질 수 있대. 뒤에 나오는 내용 볼게. This was shown in clever experi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예시는요, 보여지고 있는데 어디서 보여진대? 굉장히 영특한 실험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실험이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냐면요. A simulated negoti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상 타협 상황을 지금 포함하고 있대. 어떤 가상 타협 상황이냐면요. Between prosecutors, 어떤 검사와 어떤 사람 사이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대. Defense lawy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피고 측 변호사랑 즉 검사 사이에서 뭔가 가상의 타협 상황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Jail sentenc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징역형에 대해서 검사랑 피고 측 변호사가 뭔가 타협을 하는 상황이 뒤따라 나올 건가 봐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지금 등장하고 있냐면 some participants, 몇몇 참가자들은 얘들아, 여기서 문장 구조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문장이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몇몇 참가자들은 were told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 view their goals in terms of personal g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 너 목표를 바라봐. 어떤 관점에서 목표를 바라봐야 되냐면, personal goal,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로 너의 목표를 바라봐. 라고 말을 들었대. 즉, 여기서 초점이 되는 거는, personal goal. 야, 너 개인적으로 이득이 될수 있는 거를 취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고, others,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 view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뭐로 삼으라는 말을 들었대? In terms of effectiveness. 야, 효율성에 좀 초점을 맞춰봐. 라고 말을 들은 사람도 있고요. And still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ld to focus on values. 예,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대. 자, 그럼 얘들아, 문장이 이렇게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초점을 개인적인 이득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효율성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가치 지향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아까 전에 넘어가서, 자, 이러한 경향, 이러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파이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은

come under the influence of fixed pie belie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어떤 고정된 파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향 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왜? 나는 내 몫을 챙겨야 돼. Personal gains, 개인적으로 얻는 거에 개인적인 이득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fixed pie belief, 고정된 파이 믿음을 취득할, 즉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And approach the situation,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접근하게 될 거야? 더 경쟁적으로 접근하게 되겠지. 왜? 자원이 한정적이잖아. 근데 나는 내가 얻어야 될 걸 가져가야겠어. 개인적인 이득을 중시하고 있으니까 더 경쟁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negotiators, 그 타협가는 타협가인데 focusing on values, 가치에 초점을 맞춘 그 타협가 같은 경우는요. least likely to see the problem in a fixed pie ter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볼 가능성은 적은 거야? 고정된 파이 개념으로 볼 가능성이 적은 거지. 왜 이 사람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내 이득이 아니라. 자,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은요. more inclined to 뭐 하는 경향이 더 맞냐면요. approach the situation cooperatively. 더 협력적으로 그런 상황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랬을 때 stressful conditions, 예를 들어서 어떤 time constraint, 시간 제약과 같은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조건에서는요. contribute to this common mispercep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굉장히 시간이 제약이 있는 스트레스 많은 환경에서는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할 수밖에 없냐면 굉장히 흔한 오해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이때 등장하는 오해가 뭐냐면요. which in turn, 결과적으로 봤을 때 may lead to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거냐면 less integrative agre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통합적인 합의점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선행사가 뭐였어, 얘들아? misperception, 오해였잖아. 사람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는 이런 오해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오해야? 아, 우리 서로 반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적인 타협이 절대 불가능해. 통합적인 그런 합의점을 덜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져 있으니까 자, 2번도 잘 써져 있습니다. 그쵸, 얘들아?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문도 되게 길었어. 그러니까 반드시 33번 문제도 오늘 복습할 때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협상가들은요, 자원이 한정적이라고 하는 fixed pie, 어떤 고정된 파이 미신에 빠져버리게 되면 서로의 이익이 상충된다고만 믿어. 그치? 양극단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게 돼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억제하게 되고 특히 개인적인 이익에 집중을 하거나 시간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상황을 competitively, 경쟁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결국에는 통합적인 합의, 앞에서 뭐라 그랬었어? Integrative agreement, 이런 통합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되게 어렵고 긴 지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독해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34번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3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In centuries past, 몇 세기 전에는 we might learn much about life. 우리는 그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로부터 배웠냐면요.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어른들의 지혜로부터 삶의 많은 부분을 배웠대. 그쵸? 할머니로부터 혹은 엄마 아빠로부터 뭔가 굉장히 많은 삶의 지혜에 대해서 배워왔대. 몇 세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the majority of the message we receive about how to live a good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한 그 메시지의 대다수는 어디로부터 온대요, 오늘날에는? come not from granny's long experience of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할머니의 이 세상에 대한 아주 긴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쵸? 할머니의 아주 긴 삶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인데요? From advertising executives hoping to sell us produ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광고업자들로부터 그런 삶의 경험이 온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광고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hoping to sell us products. 우리에게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그 광고업자들로부터 뭐가 온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그 메시지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1번 experience가 괜찮은지 살펴보자면요. 할머니의 the world experience of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삶에 대한 경험이잖아.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 어떤 표현으로 대신 등장했어? 할머니의 삶에 대한 경험은 wisdom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wisdom이 지금 언어 표현만 바뀐 거죠. experience로 가고 있으니까 1번은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삶에 대한 지혜가 지금 광고업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If we are satisfied with our lives,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만족한다면 We will not feel a burning desire to purchase any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사고 싶어하는 그 강렬한 욕구가 없겠죠. 내가 내 삶이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워. 그러면 무언가를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없을 거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된다면 And then the economy may collap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경제는 붕괴되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 내 삶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안 사게 되면 경제는 붕괴한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But if we are unsatisfied,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불만족해. 자, 그래서 And any of the products we buy,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어떠한 상품들이 actually delivers,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면 The promise, lasting fulfill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약속된 그런 오래 지속되는 충족감을 우리한테 전달해 준다면 얘들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샀어. 그랬는데 걔가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그 물건을 계속해서 다른 물건들을 살까? 다른 물건들을 안 사겠지. 그렇게 되면 the subsequent sale fig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그 어떤 수치냐면요. 판매 수치. 뒤따라 나오는 판매 수치는 may likewise ris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미 내가 한 상품을 사서 지금 굉장히 충족감을 많이 주고 있어.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높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사람들이 다른 상품은 안 사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미 답이 2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rise가 아니라 drop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어떤 상품을 샀는데 충분하게 만족이 된다면 당연히 그 판매 수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We exist in a fog of messag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메시지 전달의 안개 속에 살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냐면요. Design explicitly to influence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그 메시지 속에 살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 우리의 행동은요. 종종 바뀌는데 precisely the manner in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의도된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이 바뀐대. 자,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을 의도를 했고 그 방식대로 우리의 행동이 지금 바뀐다는 거잖아. 그럼 의도한 게 맞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If you can be made to feel sufficiently inferior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충분히 열등하다고 느껴질 수 있대. 자, 뭐 때문에 열등하다고 느껴질 수 있냐면요. 너의 치아가 노랗기 때문에 충분히 열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열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야? intend, 의도된 바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얘들아, 어떻게 의도했어? 아, 뭔가 요 노란 치아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아, 되게 열등하시네요 라고 느끼도록 만들었으니까 아마도 너는 어디로 달려갈 거야? 약국으로 달려가서 뭔가 미백과 관련된 제품을 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advertising, 광고업자들이 의도한 바인 거야.
그쵸. 자, 그랬을 때, the lack of any research. 어떤 연구가 부족하냐면요. whatsoever correlating tooth shades with life satisf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만족감과 그 치아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정말 연관 관계가 있는지, 정말 이빨이 하야만 하얄수록, 즉, 치아가 하야만 하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가? 우리 치아가 노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가와 관련된 그런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것은, 그치, 얘들아, 부족하겠지. 치아가 노랗다고 해서 불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것은 is never mentioned. 이제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닌 거죠. 왜? 광고업자들이 그렇게 의도를 하니까 자꾸. 자, 그랬을 때 이때 그 연구 결과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점이 아니다. 언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having been told 100 times a day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제 말해짐에도 불구하고 자, 뭐라고 말해진대요? How to be happy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져야만 하는가 수백 번 하루에 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어떤 데 사용하게 되냐면요 buying the necessary 우리가 필요한 용품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요 그치? 왜? 우리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용품들을 자꾸 사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요, feeling disappointed,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실망감을 느끼게 돼? Not to discover life satisfaction inside the packag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구매한 그 상품의 포장지 안쪽에 내가 기대하고 있던 그 삶의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걸 느끼게 돼? 좌절감,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요. 광고주들, 즉 오늘날의 광고주들은 우리가 삶에 만족하면 물건을 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를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들게 되고요. 어떤 제품도 영원히 만족감을 줄수 없기 때문에 판매 수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소비를 하고, 물건을 소비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내? 결국에는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게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좀 재밌는 내용이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우리 마지막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 3학년도 수능 30번 문제 되겠고요. 첫 번째,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Everywhere we turn, 우리가 돌아서는 모든 곳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듣냐면요. Almighty Cyberspa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능한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요. 자, 그랬을 때, The High Promises, 이러한 과대 광고는 무엇을 약속해 주었냐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따분한 삶을 벗어나서, 뭐를 쓰고, 고글과 어떤 바디수트를 쫙 입고, 어디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And enter some metallic, three-dimensional, multimedia or other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서, 정말 금속성의 3차원의,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다른 세계로, 삐용 하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대. 그치? 자,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서 어떤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when the industrial revolution arrived with its great innovation, the moto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자, 무엇을 가지고 도래했냐면요. 엄청난 혁신, 모터라고 하는 그 엄청난 혁신을 가지고 도래했을 때, 그런데 생각해보면, We didn't leave our world. 우리는 우리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쵸? 모터라고 하는 것을 엄청난 혁신품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대요. To go some remote motor spa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모터 세상, 이라고 하는 동떨어진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이때 등장하고 있는 remote라고 하는 게 괜찮은지 살펴보려면 앞에 내용을 살펴봐야 돼. 앞에 뭐라 그랬어? 이때 multimedia other world. 우리는 어떤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우리의 지루한 일상을 떠나서 어디 다른 세계로 지금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 자, 그런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모터가 등장을 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고 어디로 떠나게 되지도 않았다. 어떤 동떨어진 모터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동떨어진 세상으로 가지 않았다는 내용 괜찮습니다. 자, 대신에 on the contrary, we brought the motors into our lives. 대신에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떠났다기보다는 그 모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가져오게 됐냐면요. 자동차의 형태, 냉장고의 형태, 드릴 프레스의 형태, 그리고 어떤 연필깎이의 형태로 모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데리고 온 거죠. 우리가 어떤 동떨어진 세상으로 갔다기보다는. 그래서 this absorption, 얘들아, absorption 하면 뭐야? 흡수잖아. 즉, 여기서 말하는 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터를 우리 세상에 받아들이는 거를 여기서는 absorption, 흡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 자, 이러한 흡수는요, 너무나도 완벽해서 that we refer to all these tools with nam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쫙 완벽하게 흡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도구들을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는 거죠. 뭐 대신에 모터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하기 대신에 그 쓰임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게 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se innovations, 이러한 혁신은 led to a major socio-economic movement, precis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혁신, 즉 모터라고 하는 이런 혁신은요, 우리를 사회 경제적인 움직임으로 우리를 이끌었고요. 자, 왜 이끌게 되었냐면 because they entered and affected profoundly our everyday liv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런 혁신품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모터잖아. 이런 모터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들어왔고 매우 깊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디로 이끌어지게 되는 거야? 사회 경제적인 움직임까지 이끌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얘들아, 지금 모터라고 하는 혁신품들이 우리 일상에 매우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자동차, 냉장고, 하물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펜슬 샤프너, 그 연필깎이 같은 경우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매우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3번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people have not changed fundamentally in thousands of yea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어. 자, 그런데 technology changes constantly.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 말인즉슨 인간이 어떤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우리 쪽으로 흡수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it's the one.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that must adapt to us. 우리에게 적응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맞지, 얘들아? 인간은 근본적으로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기술은 끊임없이 바뀌어 왔으니까, 기술이 우리한테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at's actually what will happen wi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s dev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그 정보 기술이나 정보 기술의 그 도구들에 의해서 일어날 일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뭐 하에서? Under human-centric computing, 인간 중심적인 컴퓨터화 하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즉, 여기서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은 뭐야? 컴퓨터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야.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지 않고 그런 개념들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적응해야 될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The longer. 자,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나야 돼? 얘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더비더비 어떻게 해석한다고? 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길어질 거냐면 We continue to believe that computer will take us to a magical new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우리를 정말 마법과 같은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 줄 거야. 즉, 우리가 우리의 아주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서 뿅!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The longer we will maintain their natural fusion with our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융합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융합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 세상에 이런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뭔가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아니야, 컴퓨터가 우리를 분명히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 주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길어지면 잘 융합이 안 되겠지.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maintain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delay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융합, 이런 자연스러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얘들아, 5번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delay를 무조건 지연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쓰지 않아도 된다고 쌤이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maintain, 유지하다 말고 delay라고 하는 표현 말고 또 뭐를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 delay라고 하는 표현 말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많이 많이 최대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의 전동기, motor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 전동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냉장고, 뭐 자동차, 연필깎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처럼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역시 우리에게 적응해야 된다. adapt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뭐를 이루어야 된다? natural fusion, 자연스러운 융합을 이루게 돼야 된다. 그래서 기술을 여전히 신비로운 별개의 세계로만 여긴다면, 즉 이러한 기술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진정한 혁명, 이런 진정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delay, 지연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열심히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기출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고백 부트캠프 오늘 벌써 19강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강의를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오늘 나갈 문제들을 보면은 28, 29강에 걸쳐 있잖아요. 진짜 끝이 다가온다 이러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설레기도 하면서도 또 아쉬워요. 이거를 이 끝까지 열심히 들은 토깽이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놓아줄 생각을 하니까 또 아쉽지만 어쨌건 그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열심히 잘 따라하고 있는 우리 토깽이들 너무너무 칭찬하고요. 일단은 28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심리, 대인관계 1번을 했었는데 오늘 이어서 2번을 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점프해서 29로 넘어가서 정치, 경제, 사회, 법 관련해서 1번과 역시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먼저 체크 잘 한번 해주시고요. 자, 먼저 몇 번부터 간다? 2번부터 28에 2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 무슨 내용이었는데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군 이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검토해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단어 약한 토깽이들은 이걸 단어를 미리 보고 오지 않으면 단어도 힘든데 무슨 유희어의 반이어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단어도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꿈의 출처 모니터링이 어려운 이유. 꿈을 꿨는데 이 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게 왜 어렵나? 당연히 어렵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또 한번 파헤쳐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억이 꿈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억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인지 그거를 판단을 해내는 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기억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보다 덜 정확하다. 그러면서 상상, 다른 기억의 출처를 얘기하는 거죠. 상상은 꿈만큼 생생하지는 않지만 상상을 생성하는 인지작용이 같이 기억된다. 제가 그래서 본 강좌에서 설명드렸던 예시가 아, 나 오늘 한번 핑크색 코끼리를 떠올려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은, 아, 내가 맞아. 그걸 떠올리려고 상상을 했었지. 라는 그 생성 과정이 같이 기억이 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꿈은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냥 갑자기 난데없이 떠오르는 거잖아. 우리의 머릿속에 잠자고 있는 동안. 그래서 반면 꿈은 생성 과정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출처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낭설들이 있는 거죠. 내가 많이 생각하면 그게 꿈에 나온다. 혹은 나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꿈에 나온다. 이런 말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출처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 한 문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dreamers, 꿈을 꾸는 사람들은 find it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이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find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가짜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온 다음에 to부터가 진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인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뭘 확인하는 게? To determine, 알아내는 거예요. Whether a memory, 뭐인지 아닌지, 그 메모리가 is from a dream, 아니, 꿈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or some other source, 어떠한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인지, after time has passed,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게 꿈에서 온 기억이야? 아니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야? 이것을 확인하는 게 어렵다, 알아내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자, determine, 알아내다라고 여기선 해석하시면 되고요. 결정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알아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의어 문제로 나오기 좋겠죠. determine은 결정하다, 알아내다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알아내다의 뜻이다. 알아내는 게 어렵대요. whether 절을 알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whether 절 다시 한번. a memory, 어떠한 기억이 꿈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기억이 from some other source에서 온 것인가? 요 앞에 있는 겹치는 부분은 생략을 한 거죠. 아니면 다른 어떤 출처에서 온 것인가? 이거를 알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언제? After time has passed.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막 이제 뭔가 두루뭉술해지니까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로 알려져 있냐면 이 과정은 known as source monitoring, 출처 확인하기라고 알려진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꿈은 다른 기억에 비해서 출처 확인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가 나오고 있네요. Memories of real dreams. 그러면은 실제 꿈의 기억. 실제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때렸어. 그것과 and made up once. 내가 상상을 해놓은 기억. 만들어진 기억. 그 사이에 구별을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imagination or stories someone else told us.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억이나 아니면 상상이나 아니면 stories, 이야기인데 someone else told us, 누군가가 우리한테 말해준 그런 이야기, 이것들 사이를 distinguish, 구별해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dream source monitoring, 꿈의 출처 확인하기는 was found to be less accurate, less에다가 부정어 표시해두시고요.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덜 정확하다인데 안 정확하다, 부정확하다로 갈게요. 부정확합니다. than 누구보다요? than other memory source monitoring 다른 기억 출처 확인하기 모니터링하기 이것보다 덜 정확합니다. 즉 정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가요? 꿈의 출처 확인하기 과정 말입니다. 꿈의 출처는 확인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cognitive psychologist 인지 심리학자 Marcia K. Johnson and her colleagues 그러면 그이 마르시아 K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녀의 동료들의 explanation 설명은 is 대절입니다. that에서 크게 괄호 여시고요. 맨 뒤에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마침표 끝나는 데에서 그녀와 그다음에 그녀의 동료들의 설명은 뭐냐면요. real dreams 실제의 dream 실제의 꿈은요. are deficient 여러분 sufficient의 반대말이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deficient 하면은 불충분한, 부족한 이런 뜻입니다.
뭐에 있어서? 실제 꿈은 정보에 있어서 불충분합니다. 뭐에 관련한 정보 관련해서? About cognitive operation. 인지작용. 인지작용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불충분합니다. 근데 어떤 인지작용인데요? 인지작용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인지작용이라는 것은 cognitive operation의 정보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 인지작용이라는 것은 that help identify the self-generations we create.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자기 생성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인지작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핑크 코끼리. 아, 내가 아까 떠올려낸 거지? 그게 자기 생성물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거. 자기 생성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 인지작용. 그거에 대한 정보가 꿈의 경우에는 불충분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내가 이거를 꿈을 꾸게 된 건지 출처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인지작용이라는 거는 뭐를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자기 생성물,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를 확인하는 거. 내 자기 생성물을 확인하는 걸 도와주는 작용인데 내가 만들어낸 내 자기 생성물 있죠? 근데 언제 만들어낸 거냐면 When we are awake라는 것 자체가 꿈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낸 자기 생성물을 확인하는 걸 도와주는 인지작용에 대한 정보가 누구는 부족하다? 실제 꿈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만들어낸 거는 그 정보가 많아요. 내가 핑크 코끼리 떠올려야지. 그래서 코끼리 먼저 떠올리고 핑크 색깔을 입히고 이런 식으로 그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꿈은 그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deficient 단어도 챙겨주시고요. although에다가 세 묻혀주시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그 뒤에 주어 동사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챙겨두신 다음에 although 절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dreams, 꿈은요, are usually more vivid than imagination. 상상보다 꿈은 usually 되게 더 어떻다? 생생하다. 상상은 막 이렇게 떠올려면 내가 애써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데 꿈은 실제로 그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가 보고 막 경험을 하는 거니까 더 생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the cognitive operation, 여러분 또 나오죠? cognitive operation, 다시 한번 빨간색 치시고요. 인지작용, 그는데 어떤 인지작용이냐면요. that generate imaging, 그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그 인지작용은 are also remembered,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요. although dreams, 그 꿈이라는 거는 더 생생해요. imagination, 상상보다 더 생생해. 그런데 although가 나왔으니까 주절과 부사절은 서로 반대 뉘앙스를 띌 거예요. 앞에는 꿈이 우세하지만 그런데 뒤에는 일반 기억이 더 우세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The cognitive operation은 여러분 아까 꿈은 부족한 거였잖아. 꿈은 아까 이런 이 cognitive operation이 부족했으니까 cognitive operation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 기억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반 기억은요. The generate imaging, 상상을 만들어내는 그 일반 기억은 also remembered.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꿈은 기억나 안 나?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remembering that, 기억을 하는 거예요. That you intentionally, 너가 의도적으로 생각해낸 거예요. An image.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를 너가 의도적으로 생각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remembering 뒤에 목적어로 대절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닫히고 전체 주어를 여기서 닫았습니다. 동사는 helps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너가 의도적으로 thought of an image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냈다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게 help distinguish it from a perception 어떠한 인식으로부터 그것을 구분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내가 생각해낸 것을 이시라고 표현해낸 거죠. 구별해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From a perception 어떠한 인지로부터 구별해주는 걸 도와준대요. That 어떤 인지인데요. You did not intentionally generate 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은 그런 인지를 뭐 여기서 인지나 지각 다 상관없어요. 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은 것으로부터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구분하는 걸 도와준대요. 예를 들면 아 내가 핑크 코끼리 떠올리려고 떠올렸던 거지 라는 걸 내가 구분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떠오르지 않은 갑자기 어떤 불현듯 떠오르는 것과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해낸 것을 구별하는 걸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Remembering that you intentionally thought of an image. 어떤 이미지를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 생각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그 아까 그게 뭐야?
인지 과정이 되겠죠. 인지 작용.

동. 그거를 기억해내는 게, 아, 실제 내가 만들어낸 기억인지 아니면 그냥 불현듯 떠오른 기억인지를 구별하는 걸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Dream Generation, 꿈의 생성은, 이와는 대조적이겠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in contrast, 세모 치시고요. 꿈의 생성은요, is transparent. 투명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In that이라는 거 여기서 접속사로 쓰였어요. In that 한꺼번에 세모 쳐두시고 뭐라는 점에서 이제 꿈의 생성은 투명하다라고 하냐면 We don't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해 안 해요? 안 합니다. The generation process 그 생성 과정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Making it more 어떻게 만들면서 그 꿈이라는 것은 Making it more difficult to source monitor 그 출처 확인하기 이게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감목적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가 진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중간에는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로 들어갔다. 여기 문장 다시 한번 Dream Generation. 앞에서는 이거를 도와줍니다. 구별하는 걸 도와줘요. 왜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는, 아, 내가 만들어낸 생성물이구나라는 거를 그렇지 않은 것과 구별하는 걸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꿈의 생성은 transparent,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면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면에 있어서. 뭘 경험하지 않아요? 꿈의 생성 과정을 경험하지 않아. 그냥 칙 떠오르는 거잖아. 꿈 꾸려고 해서 꿈꿔야지 하고 꿈꾸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making it more difficult, 더 어렵게 만듭니다. source monitor, 출처 확인하기를 꿈이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upper point, 감옥적어가 여러분 두 군데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군데 더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reamers find it difficult, 아,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to determine, 알아내는 건데 whether 저를 알아내는 겁니다. A memory is from a dream or some other source 인지. 그러니까 whether A or B 인지 요것을 알아내는 것을 어렵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진짜 목적어, 앞에는 가짜 목적어가 되겠다. Find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적어를 받고 그다음에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difficulty가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진짜 목적어 구조가 투부 정사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격 관계대명사와 선행사 수식입니다.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cognitive operation. 제가 아까 계속 중요하다라고 했던 단어였죠? cognitive operation. 인지, 작용. 그런데 그거를 대시 수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앞에 있는 cognitive operatio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므로 뒤에 help가 수일치로 지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접속사 in that. 여러분, 제가 아까 in that 뜻 알려드렸는데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라는 점에서 in that이라는 거는 in the sense that 얘를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in the sense that을 줄임말이다. 요거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In that, we don't experience the generation process. 아, 우리가 generation process를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 that 뜻 알아두시고요. 뭐에서 줄임말인지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that은 접속사 that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휘 포인트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강조했던 거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질문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마시멜로우는요. 감옥적어와 진짜 목적어 구조, 그리고 나왔었던 동사 두 개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짜 목적어 쓸때 나왔었던 동사, 이거랑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가짜 목적어 자리엔 뭘 쓰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고, 진짜 목적어 자리에 오늘 뭐가 들어갔었는지까지 이 구조를 같이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는요, 우리 제가 in that이라는 요 접속사를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that은 접속사라는 것도 같이 강조해 주시고요. in that은 뭐라는 뜻인지, 뜻까지 같이 알려주시고, 어떤 단어를 줄여 쓴 말인지까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두 가지 포인트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잘 해두세요.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 왜냐면 접속사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렇다면 어휘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tinguish, 구별하다의 뜻이에요. differentiate,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discriminate, 구별하는 거, discern, 구별하는 거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다, 유의어 받으시고요. 반의어로는 구별을 못해서 나오는 거죠. 아니면 뭐 mistake나 confuse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ficient 하면은 sufficient의 반대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거 잘 봐주세요. lacking, insufficient. sufficient의 반대말을 deficient로 쓸 수도 있고 in 붙여서 insufficient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adequate, 충분하지 않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adequate은 충분한의 뜻. 그 다음에 반의어로는 sufficient, abundant가 있으니까 요거 혼동하지 않도록 조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생한, 우리 꿈이 더 생생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왔었던 단어인데요. vivid, clear, intense, 꿈이 더 생생하고 강렬하고 명확하다 이런 의미였고요. 반의어로는 vague, faint 이런 류의 단어 나오면 조심하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tentionally, 우리 intention이 의도의 뜻이 있죠. 의도적으로 라는 건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거죠. 그래서 deliberately, purposely, on purpose 아니면 뭐 consciously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의도적이고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한다는 것, 얘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세트의 단어들이기 때문에 잘 봐두세요. 반의어는 우연히, 그 다음에 의도적이지 않게 이런 단어입니다. accidentally, unintentionally 이런 단어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의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족함과 의도적으로를 나타내는 단어들 오늘의 두 번째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시멜로우로 변경할게요. 마시멜로우를 잡아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멜로우 두 번째 마시멜로우는요, 일단 방금 전에 나왔었던 부족한의 단어에다가 그 다음에 유의어까지 같이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라는 단어에다가 유의어까지 같이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늘 당근과 마시멜로 몇 개 터질지 모르니까 여러분도 긴장하셔야 되고 밖에 있는 감독님과 피디님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열심히 한번 우리 서술형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 완성하기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A, B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특히나 이런 좀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수상적인 지문은 요약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정리를 잘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M 들어갔고요. O 들어갔는데 사실은 여기에 C-O 이렇게 힌트를 두 번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두 덩어리의 단어거든. 근데 여러분 헷갈릴까 봐 그냥 한 덩어리로 적었거든요. 자, 한번 같이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할게요. While imagination, 상상은 allows for better, 띠리리. 여러분, 이걸 더 쉽게 해준다? 꿈보다 이게 더 쉬워요? 정확히는 source monitoring. 여기서 M으로 시작하니까 모니터링이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because its intentional generation process가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 dreams are harder to identify. 식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요? Because, 여기 뒤에도 because가 붙어있네요. Because they lack information about. 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했죠?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계속 쳤던 건데. 그치. Cognitive operation인데 제가 O라고 적었으니까 operations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직접 적고 있는 아주 똑똑한 똑띠똑띠 토끼들은 여기에다가 cognitive도 같이 적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Cognitive operations. 그래서 cognitive까지 제가 요거 일부러 한 단어로 만들려고 이렇게 O로 적은 거니까 정확히는 cognitive operations 이렇게 적어주면 더 좋다라는 거. 내용 이해를 위해서도 얘는 적어주자.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단답형 문제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떠올린 이미지, imagination, 이거를 실제 지각, perception, 인식과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여러분 뭐였어요? remembering, that 기억하는 거였죠. 뭘 기억하는 거? You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꿈과 기억의 차이점이었다. 꿈과 상상의 차이점이었다. 여러분 이거 문제를 풀면서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되시죠? 계속 정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순배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순배열이 딱 나오면 이 문장 중요해서 외우라고 정희쌤이 지금 시그널을 팡팡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왜 나왔을까요? 문장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Dreamers find it difficult.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럼 꿈꾼 사람들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된다. 여러분 이거 뭐 나오는 구문이었죠? 그치. 가목적어 나오는 구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뒤에 determine의 목적어로 whether, 절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 문장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석만 해볼게요. Dreamer들은 어렵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대요. 알게 된대요. 뭐 하는 게 어렵냐면 알아내는 거예요. Whether a memory is from a dream. 어떤 기억이 꿈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출처로부터 온 것인지 알아내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After time has passed. 어떤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우리 오늘의 몇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29 정치, 경제, 사회, 법으로 들어가서 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후루룩 한번 보시고 또 이게 소재가 소재다 보니 여러분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단어도 보고 오시는 거예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컬 플로우 보겠습니다. 법의 본질, 법의 substance에서 대해서 나올 거예요. 본질, essence, substance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건데 일상생활의 투영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완전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법은 일상생활이다. 법은 삶이다. 이거예요. 법은 책 속에만 존재하며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통념이 있습니다. 통념은 반박을 통해 완성된다. 그러나 법은 삶을 반영하며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예시가 나옵니다. 계약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약속을 만들고 해석하고 파기하는 그 방식에 대한 commentary, 해설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은 계약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법은 법에만 존재하는, 책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along with the mistaken notion. 이게 결국에는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뭐 사실 개념이 될 거니까 통념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뭐와 함께, 이런 통념과 함께, 뭐라는 통념이냐면, that the law resides in the books. 그러면 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in the books, 책 속에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개념과 함께, 주어 자리에 지금 along with라는 부사, 전치사 구가 쓰이고 있죠. 부사구가 앞에 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치가 일어났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이디어에다가 주어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goes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각과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존재하냐면 똑같이 잘못된 개념이 존재합니다. 또 개념 뒤에 또 동격의 접속사 대시 나오겠네요. That 뭐 어떤 아이디어가 또 잘못됐냐면 law is secret. 법은 비밀스러운 것이며 or at least 아니면 최소한도 inaccessible. 접근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누구한테? To ordinary person. 일반 사람들한테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아이디어. 똑같이 잘못된 아이디어도 goes. 여기서 go는 존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지금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books 뒤에 나오지만 goes, z, s 들어가야 된다. 이거 중요한 어퍼 포인트니까 여러분 도치도 도치고 이게 수일치도 잘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잘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to understand and apply the law at the advanced technical level. That lawyers do. 여기까지 여러분 주어가 길게 나오네요. To부터 꺽쇠 열어보시고 requires 앞에서 닫아주세요. 이해하는 것은. 근데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네요. The law,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건데 어느 수준으로? 아주 상위의 수준으로. 그리고 전문적인 수준으로. 누구가 하는 것처럼? That lawyers do.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고도의 상위에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여기가 주어였고요. requires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변호사 분들이 이제 시험도 보고 아니면은 뭐 로스쿨도 다니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말이 하고 싶은 게 아니죠. but에다가 세모치세요. But to understand the basic substance of the law 여기까지 괄호 묶으시고요. 이해하는 거예요. The basic substance 하면은 기본적 본질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Substance가 여기서는 본질, 뭐 본체, 실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본질인데 법의 기본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does not. Does not 뒤에 뭐가 생략된 거겠어요? Require professional knowledge가 생략이 됐겠죠. 아,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 요하지 않는다. 뭐를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여러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본질, 법의 기본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뭐 엄청난 대단한 스킬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law 하고 싶은 말 이제 나오죠. 법은 reflects life. 삶을 반영을 합니다. The principles and issues. 원리와 쟁점이에요. 근데 어디에 구현된 원리야 쟁점이냐면, in the law. 법 안에 구현된, 법 안에 구현됐다라는 건법 안에서 이제 펼쳐지고 나타난 그런 원리와 쟁점들은 are not different.

different from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지 않습니다. From those. 여기서 those가 가리키는 바는 앞에서 나왔었던 principles와 issues들을 가리킵니다. 이것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원리와 쟁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는 건데? That we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하는 뭐 원칙이나 아니면 쟁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경험하는데? In other aspects of our lives. 우리 삶의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즉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원리, 원칙 아니면 쟁점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법은 그렇게 일상생활과 다르지가 않아요. 계속 이 얘기예요. For example, contract law. 그럼 여러분 무슨 말 나오겠어? Contract law는 법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존재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말 나오겠죠? For example, 위치 잘 받으시고요. Contract law, 계약법은요. is a commentary, 해설입니다. 여기 밑에 해설 단어 나와 있죠? 해설인데 on the way, 어떠한 방법에 대한 해설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 사람들이 만들고 해석하고 지키고 and 그리고 파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약속을. 그러한 방법. 에 대한 해설이 바로 계약법이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In commercial, 상업적이고 비상업적인 환경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이구나. 그러면서 few non-lawyers. 여러분, non-lawyer 하면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인데 few 앞에 어가 없으니까 부정어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정어는 동사에다가 부정 넣어서 해석하면 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 중에 describe 할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정확히는 거의 없다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 중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뭐를 설명하는데?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 Information 이렇게 나왔죠. 이제 5월에서 먼저 한번 끊어두시고요. Objective Theory, 객관적인 이론이에요. 뭐에 대한 객관적인 이론이냐면 계약 형성, 계약 성립이라고 할게요. 계약 성립에 대한 객관적인 이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 중에 없습니다. 또는 뭘 설명해요? 여기 밑에 단어 나와 있죠. 사기 방지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but에다가 세모 치시고 하고 싶은 말도 but 뒤에 나오겠죠. They는 non-lawyers를 뜻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 have thought a lot about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Contracts and promises 살면서 계약이나 아니면은 약속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는 다 무슨 말이겠어? 살면서 계약이나 약속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본 내용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If you cross your fingers, 너가 만약에 이제 finger를 이제 cross 하면 언제? When you make a promise. 너가 이제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제 이렇게 손을 꼬면은 약속할 때 손을 이렇게 꼬고 있으면은 뒤에서 하겠죠? 이렇게 꼬고 있으면은 이게 약속이 무효다라는 미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가 이렇게 finger를 cross 하면 너가 약속을 할 때 그러면 does it mean that? 그게 의미하는가? That the promise doesn't count? 그 promise, 약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뭐 이런 일상적인 것들, 하지만 법과 관련한 것들 생각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if your newly purchased television doesn't work, 만약에 너가 새롭게 구매한 TV가 작동하지 않아. 그러면 can you return it? 너 그거 환불할 수 있겠어? To the store? 그 상점에 환불할 수 있겠어? 아니, 내가 구매를 했는데 왜 환불을 못해? 이런 거 생각해 봤을 거라는 거예요. And so on. 기타 등등 이어진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법은 삶이다. 일상생활과 연관이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법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구 도치입니다. 제가 아까 중요하다 라고 알려드렸던 거죠? 더군다나 goes. 요거 예. 수일치, books 뒤에 나왔으니까 이거 이러면서 여러분 잘 봐두시고요. 요 books 뒤에 여러분 goes가 나왔는데 이거 잘 쓰인 거죠? 왜냐면 주어가 뭐예요? The equally mistaken idea가 주어기 때문에 요 goes가 잘 쓰인 것이다 라는 거 봐두시고 얘가 동사고 요 뒤에가 여기가 주어가 된다. 앞에 전치사구가 나왔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났다. 전치사구를 전치사구가 강조를 위해 문두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도치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주어 역할이에요. 우리 아까 requires 나오기 전에 앞에 길게 나왔었죠? 여기 lawyers do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lawyers that lawyers do 이게 결국에는 technical level, advanced technical level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 묶어두시고 to understand and apply,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뒤에 것을 이렇게 간다라는 거 여기 부분도 잘 체크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분사의 후치수식 뭐 이거야 여러분 잘 할 수

있겠죠? The principles and issues. 원칙과 쟁점인데 어떤 원칙과 쟁점이냐면 embodied in the law. 법에 구현된 원칙과 쟁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온 김에 이것도 볼까요? 여기서 those가 가리키는 바 누구였어요? 그치. 앞에 나왔던 주어인 the principles and issues. 그래서 복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that 나오면 안 된다. 지시되면서 that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체크 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보통 한다라고 했죠. Inaccessible, unreachable, unavailable. 나는 이게 사용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뉘앙스죠. 그 다음, substance 하면은 실체, 본질, 본체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essence, 아니면 essence, 아니면 core, heart, 이런 류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embodied, 구현된, 포함된, 나타난, 이런 뜻입니다. incorporated 아니면 manifested 하면은 구현된이라는 뜻이라는 거 요것도 같이 체크해 두시고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지만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objective 객관적인 거 impartial unbiased 이때는 외울 때가 되었습니다. 잘 받으시고 반의어는 subjective 아니면 치우친 거 치우친 거는 objective하지 않은 거죠. 오브젝티브한 거는 뉴트럴, 중립적인 쪽에 가깝고요. 바이어스 하면은 편향된 서브젝티브의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객관적인을 나타내는 유의어, 반의어까지 잘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빼먹을 수 없죠.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을 뜻하는 유의어, 그리고 오늘 나온 단어, 그리고 반의어까지 같이 한번 적으면서 아 맞다 이런 애들이 객관이고 주관이야 정리 한번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문 완성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는데 A는 I, B는 R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셔야 되겠죠.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 that 그러면 that 절 안에 있는 거는 common belief, 통념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law는 여러분 아까 뭐 나왔어요? 접근 불가능하다, inaccessible 하다라는 통념과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its fundamental principles, 그의 근본적인, 그 법의 근본적인 원리, 원칙은요. actually, 띠리리 합니다. our daily experience and promises, 우리의 일상 경험과 약속을 뭐 합니다? 반영한다. 이 단어도 본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겠죠. 법은 일상생활을 반영한다. 이런 문장이 있었죠. 그 문장에 나왔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문 완성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단답형 문제 볼까요? 본문에 따르면 법률가 수준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의 영역은 무엇인지 영어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맞는지 저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의 영역은 뭐가 되겠어요? The basic substance of the law. 여러분 이거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본적 본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계속 제가 반복해서 짚어드리고 있죠? 아까 그 우리 어휘 추론에서도 나왔었고 빈칸 추론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답형 문제로도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아 법의 기본적인 본질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순배열하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아, 이 문장 이거 중요하다. 암기를 이 문장만큼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딱 봐도 우리 뭐 들어갔어요? 아 도치 문장 또 나왔구나.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바뀌는데 동사가 goes였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서 이 문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Along with the mistaken notion, 잘못된 개념과 함께 어떤 잘못된 개념? That the law resides in the books. 법은 책에 존재한다 라는 잘못된 개념과 함께 모두 존재한다고요? The equally mistaken idea. 이 똑같이 잘못된 개념도 존재합니다. 법이 sacred, 비밀이다 라는 이렇게 여러분 끊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은 오늘의 긍정학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ccept myself as I am.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as I am 내 자체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가 막 공부를 잘 못해. 점수가 잘안 나와. 근데 점수 막 맨날 따박따박 잘 받아오는 친구를 보면은 그 친구는 완전 모든 거에 다 만족하고 다 심지어 뭐 잘 나가. 완전 인싸야. 엄청 예뻐. 막 이러기까지 해. 그러면 완전 아 쟤는 진짜 삶에 하나도 근심 걱정 따위 없고 너무 좋겠다라고 남을 계속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동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걱정은 있다.

가지고 온 사람들이면 제가 이 말 안 해도 너무너무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스스로를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엑셀사이즈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경 인종차별과 흑인 공동체의 생존 위기 관련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흑인 공동체는 환경적 인종차별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발전소, 폐기물시설 등 유해시설이 흑인 공동체에 의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레드라이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흑인들은 백인에 비해서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What deeply affected so many black communities globally? 그러면 아주 깊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누구한테? 너무나 많은 흑인 공동체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was not only가 나오네요. 그러면 but also가 어디에 나올 것인가? but also 여기다가 네모 쳐두시고요. 자, 뭐뿐만 아니라 뭐였습니다? that they could not 그들이 metaphorically 하면 비유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나와야죠. 비유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White supremacy 하면은 백인 우월주의예요. 백인 우월주의의 oppressive forms 하면 억압적인 형태와 백인 우월주의의 한계 때문에 정말 비유적으로 너무나 나를 강압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숨을 쉴 수 없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때문이다? That so many black communities 너무나 많은 흑인 공동체가 literally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canno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Because of environmental racism 이게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환경적인 인종차별 때문에 정말로 literally 숨을 쉴 수가 없다. 진짜 비유적으로 압력 압박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것도 있지만 진짜로 환경 인종차별주의 때문에 숨을 못 쉰다라는 게 지금 쟁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챙겨둔 거 잘 봐두시고요. Similarly to 뭐와 비슷하겠냐면 Black communities in the UK 영국에 있는 흑인 공동체와 비슷하게 Black Americans 그러면 미국의 흑인들이 되겠죠. Are also more likely to live 살 가능성이 높대요. Near landfills, 매립지 근처, 아니면 산업 공장 근처, and 화석 연료 산업 기반 시설 근처에 살 가능성이 또한 높다라고 합니다. The process, 과정인데, by which, 어떠한 과정이냐면, 이러한 hazardous infrastructure, 앞에 여러분 이미 나왔죠. 이러한 매립지부터, 아니면 화석 연료 infrastructure, 산업 기반 시설까지 이러한 위험한 산업 구조가 나오려면 이 문장 다음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이러한 위험한, 유해한 infrastructure가 is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situated, 위치하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하냐면 close to African American community, 여기서 다를게요. 흑인 공동체의 근처에 위치하는 거, 흑인 지역사회 근처에 위치하게 되는 거, 의도적으로 위치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은요, is called 뭐라고 불리웁니다? redlining이라고 불리운다. 아,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밀집됐네? 물론 이것도 안 좋지만, 근데 의도적으로 밀집하게 되는 그 과정을 레드라이닝이라고 한다, 라고 나옵니다. 이 과정이라는 걸 레드라이닝이라는 과정이겠고, 결국에는 앞에 나왔던 this process by which this hazardous infrastructure가 is deliberately situated 하는 그런 과정을 this process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위치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의미합니다. 화석 연료 발전소와 and 그리고 유해한 유해 폐기물 시설이 되겠네요. 유해 폐기물 시설들이 are 불균형적으로 and 의도적으로 위치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In black neighborhood, 그러니까 흑인 거주지역 아니면 ethnic minority 거주지역, 그러니까 소수민족 거주지역 사이에 소수민족이 사는 그런 거주지역에 근처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that부터 열었던 거 여기서 닫고요. As a result of this, 이것에 대한 결과로. 자, 그러면 이거 as a result, 앞에 대한 결과가 되겠죠. 이것이라는 거는 이렇게 소수민족과 흑인들 거주지역 근처에 불균형하고 의도적으로 위치하게 된 것에 대한 결과로 Black Americans, 미국 흑인들은요, are 3 times more likely to die. 죽을 가능성이 3배 더 높다라고 합니다. From exposure, 노출로 인해서 to
air pollutions, 대기 오염 물질, pollutants네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로 인해서 누구보다 3배 더 높은데요. than their white counterparts.

counterparts 하면 상응하는 것, 상응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흑인 얘기였으니까 미국 백인을 뜻하겠네요. 그래서 white counterparts 하면 미국 백인보다 3배 더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upper point 볼까요? 명사절 주어, what절이 주어로 나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장이었죠. 그래서 명사절 주어는 단수동사를 받아준다. 그래서 여기 was 받아준다 라는 거 받으시고 by which라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 라는 거 챙겨 두시고요. how를 대신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how로 바꿔서 써도 이 문장에서 괜찮았다. 뒤에 완전한 절이 오기 때문에 관계부사도 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부사의 수식입니다. 여기에 situated 이라는 요 과거 분사 요거를 지금 are situated가 나와 있죠. PP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앞에 나온 요 부사 두 가지가 전부 다 situated PP 형태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ly가 잘 붙어 있는지 체크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의 어휘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intentionally, purposely 많이 나왔던 단어죠. 잘 받으시고 disproportionately 하면 불균형하게 고르지 않은 거니까 unevenly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infrastructure, 기반시설이죠. facility나 foundation 등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중요한 단어는 이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이 단어가 되겠으니까 잘 여러분 체크, 필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문 완성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A, B에 들어갈 거 본문에서 찾아 쓰는데 필요시 품사 변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품사 변형 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일단 R로 시작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Through a discriminatory process. 차별적인 과정인데 여러분 뭐로 알려진 차별적인 과정이죠? 그거 뜻하는 용어 아까 뭐로 불리운다고 했죠? 그치, redlining이 되겠죠. redlining 골라주시고 hazardous facility들이, 유해 시설들이 are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흑인 거주 지역에. 뭐로 이끌어지냐면요. leading to,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a significantly higher, 훨씬 더 높은 이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lead to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명사 형태로 써야 되겠네요. 사망하다라는 표현을 명사로 쓰면 사망이 되겠죠. 그래서 본문에선 die로 나왔지만 death로 바꿔주시면 되겠다라는 게 어법 여기 요약문 완성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로부터 사망을 하냐면요. from air pollution 그러니까 공기 오염, 대기 오염에 의해서 사망을 하는 겁니다. Compared to white people. 우리 아까는 뭐로 나왔어요? White components. White counterparts. 죄송합니다. White counterparts 하면은 상응하는 것, 상응물. 그런데 white people이라고 여기서는 바뀌어서 나왔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약문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지문의 내용 살펴봐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서술형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예요. 흑인 공동체가 은유적, metaphorically, 비유적, 은유적 뿐만 아니라 실제로 literally 문자 그대로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본문에서 찾아서 두 단어의 영어로 쓰세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의 상위 개념에 있는 단어를 쓰라는 건데요. 뭐였죠? 우리 이거 환경적으로 인종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찾아보세요. 그 단어 뭐였어요? 맞아요. environmental racism. racism 스펠링도 한번 직접 써보시고요. 이런 오히려 짧은 단어들이 스펠링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environmental racism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 이 지문 여러분 원래 무관한 문장이었는데 무관한 문장에서 무관한 문장을 빼고 제가 지금 가져온 거라서 지문의 길이는 짧지만 이게 탄탄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this 명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as a result of this 뭐 이런 것도 다 잘 챙겨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토깽이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되게 강조했었던 표현인데요. literally라는 단어 요거의 의미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가능하다면 이건 선택입니다. 이 문제에서 제가 literally랑 상응하는 단어, 상반된 단어, 대조적인 단어를 제가 여러분 한번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비유적이다, 은유적이다 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별표 단어였는데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단어가 이 지문에서는 literally의 반대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 얘기 나올 때 나왔었던 중요한 단어였죠?
reside 이 동사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오늘 수업이 여기까지라는 거는 이제 몇 강밖에 안 남았다? 한 강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강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왕 하는 거 열심히 본문 보고 오시고 단어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스피드 복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할 수 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만 점수는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 식량 자원과 국제 이동이라는 단원인데요. 역시 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자면, 수험 생활에 여러분들의 소소한 낙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공부인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리고 그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기분, 좋은 기분으로 공부하면요. 몸에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또 집중력도 좋아지고 행복한 상태에서 공부하니까 그 효과도 더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질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안 먹고 잠 제대로 안 자고 공부하면 불안하죠. 거기다가 몸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면역력 떨어지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잘 드시고 잘 드시고 오세요. 아시겠죠? 제가 아는 친구는요. 수능 때 도시락으로 김밥 가져갈 거라고 수능 100일 전부터 매일매일 김밥만 먹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어 했었어요. 먹고 사는 낙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똑같이 기본 김밥만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먹고 사는 거.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뭔가 먹고 싶다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내 몸 안에서 그 영양소가 부족한 거래요. 그럼 먹는 것에 죄의식 느끼지 마시고 잘 먹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요. 오늘도 일단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이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식량 자원 너무 방대하죠. 그 중에서 우리는요, 딱 곡물 세 가지. 뭐냐면 밀, 쌀, 옥수수. 이렇게 딱 세 가지 정리해 볼 거고요. 주요 가축도 역시 소, 돼지, 양. 딱 세 가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량 자원에 대해서 앞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만 보셔도 아는 내용을 저와 굳이 같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다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먼저 그래프 분석 같이 한번 해보자면요. 옥수수, 쌀, 밀의 생산량과 재배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그래프, 여러분들도 지금 교재에서 보고 계시죠? 82쪽이고요. 자, 여기서 재배 면적은 누가 제일

넓나요? 아, 밀이 제일 넓네요. 그쵸? 밀은요, 수학여행 가면 그냥 버스 타면 자는 친구 있죠? 어디서든 잘 적응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예요. 얘는 조금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요. 그것을 내건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추운 지역에서도 잘 자라요. 그것을 내한성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키울 수 있어서 재배 면적 자체가 제일 넓어요. 재배 면적은 누가 제일 좁나요? 쌀이 제일 좁네요. 셋 중에서. 왜냐하면요, 쌀은요, 굉장히 예민한 친구예요. 수학여행 가면 잠자리 바뀌면 밤새 잠못 자고 뒤척이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친구입니다. 쌀은요, 성장기에는 고온다습하고 수확기에는 건조한 환경이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런 곳에서 대부분 재배가 되기 때문에 쌀의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좁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생산량 자체는 누가 제일 많나요? 옥수수가 많네요. 네, 옥수수의 경우에는요, 뭐 종자개량의 영향도 있었고요. 더 이렇게 생산량이 많은 형태로 종자개량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가시적으로 기억하시기에 좋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밀은 키워서 나오는 알갱이가 작죠. 쌀도 그렇고요. 근데 옥수수는요, 이만한 굵은 알갱이들이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딱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자체는 옥수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냐면 바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에요. 똑같은 면적에서 생산한다면 누가 생산량이 많을까요? 네. 쌀이나 옥수수가 밀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옥수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쌀, 그 다음 밀이다. 밀의 경우에는요, 좀 건조한 지역, 조금 한량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반면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 자체는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쌀도 키울 수 있고, 밀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가급적 쌀을 키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고온다습한 지역에서는 대체로 밀보다 쌀을 많이 키우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을 따져보자면, 이거는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랑 생각해보면 좀 비슷한데, 여러분들 급식에 올라오는 쌀, 대부분 국산이죠. 네. 쌀은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매우 매우 낮아요. 왜냐면 대부분 생산지에서 소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옥수수나 밀은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밀의 경우에는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여러분들 국산 밀 스스로 사보신 적 있나요? 우리 집에서 국산 쌀 대부분 많이 소비하실 거예요. 국산 쌀을 사본 경험은 너무 많아요. 근데 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이 국산 밀 사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하지만 국산 옥수수는요? 강원도 국도 여행하다 보면 옥수수 파는 집에서 사 먹어본 적 있잖아요. 휴게소에서 사 먹어본 적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 쌀은 대부분 생산지에서 소비되는구나. 우리가 소비하는 쌀 대부분 국산이구나. 수입산의 비율이 낮구나. 밀 우리가 소비하는 거 대부분 수입산이구나. 옥수수는 수입산이 많지만, 콘 옥수수 같은 경우에 대부분 수입산이지만, 우리가 휴게소에서 강원도 여행 가다가 옥수수 사 먹어본 경험을 떠올리면, 쌀보다는 수입의 비율이 높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보다는 수입의 비율이 낮구나. 이것도 상대적으로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그냥 우리 경험으로 풀면 다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소, 양, 돼지, 사육 두수와 육류 생산량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치트키 딱 알려드릴게요. 사육 두수는요, 쓰임새예요, 쓰임새. 자, 소, 양, 돼지 중에 돼지는 대부분 육류로 소비가 됩니다. 쓰임새가 적죠? 사육 두수가 적어요. 양은요, 육류로도 소비될 수가 있지만 양 털, 모직 공업의 원료로도 이용이 되죠. 그래서 양이 더 사육 두수가 많네요. 소는요, 고기로도 또 슬픈 얘기인데 또 이게 패션 업계에서 소 가죽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가축이에요. 자기 몸에 몇 배나 되는 짐을 나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임새가 다양한 소를 가장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육류 생산량은요, 진짜 치트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빈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소, 양, 돼지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나와요? 돼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소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잊고 살았던 그

경험들을 계속 끄지만 해서 외우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2년 연속 수능에서 이 식량 자원 파트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냥 수능 특강이나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달달달달 외워서는 풀수 없게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2년 전에 저도 그랬고요. 1년 전에 저도 그랬고 지금의 저도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료가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해낼 수 있는 진짜 사고력을 길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변형되는 문제에도 충분히 잘 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짜잔, 바로 이 문제였거든요. 2년 연속 우리 수험생들을 힘들게 했던 문제가 누가 곡물에 수출량이 많고 수입량이 많냐, 순수입량이 많고 순수출량이 많냐 이런 내용들 가공돼서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패턴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 미국 영화 보면요. 막 이렇게 농경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헬기 타고 농약을 뿌리거든요. 근데 한국의 농촌을 다룬 영화를 보면은요. 농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등에 농약을 지시고서 이렇게 칙칙 하면서 농약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된 영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투입되는 노동력, 투입되는 토지에 비해서 생산력 자체가 월등하죠.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경지 면적이 넓은 데다가, 인구도 많지만, 미국 인구가 3억 명이 넘지만, 땅이 워낙에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인구 대비 경지 면적이 넓은 국가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들. 그러면서 이런 기계화된 농업이 가능해서 생산량 자체가 많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지시는 게그 나라의 경제 수준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시겠죠? 농사에서 중요한 건 뭐다? 땅이다. 그러면 인구 대비 땅이 넓은 나라. 그리고 기계화된 영농이 이루어져서 생산량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들에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수입국의 경우에는 어떤 나라에서 또 수입이 많냐면, 인구 대비 경제 면적이 좁은 국가. 바꿔 이야기하자면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 그리고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에서 수입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출량, 수입량 비교하는 자료를 보시면, 미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통적으로 인구 대비 경제 면적이 넓은 나라들, 바꿔 얘기하자면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쵸? 그리고 대규모의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은 뭐,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그래프로 살펴보실 텐데, 이두 나라가 전 세계 곡물 수입량, 수출량, 이런 전 세계 곡물의 국제 이동에서 차지하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두 나라가 전쟁을 겪고 있잖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수입량이 많은 나라들을 살펴볼 건데, 중국이나 일본처럼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 그런데 인구 밀도는 높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는요, 땅이 있으면 그 땅에 농사를 짓는 것보다 공업단지를 만드는 게더큰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곡물의 수입량이 많습니다. 아,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 농업도 많이 하거든요. 밀도 많이 생산하고 쌀도 많이 생산하는데 워낙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식량의 수입량 자체도 많은 거고요. 그리고 에스파냐, 멕시코,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수입량이 많은 국가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역, 대륙별로 곡물의 생산량, 순수출량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먼저 생산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에요. 쌀의 기원지도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고요. 주로 생산되는 곳도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고요. 주로 소비되는 곳도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 치트키만 기억하실 수 있다면 다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자료에서 보니까 아시아만 쌀을 키우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 다른 지역 대륙들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아시아에서 많이 키우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으로 밀과 옥수수인데요. 밀의 경우에는 딱 요거예요. 다섯 글자로 이야기하자면 기후에 대한 적응력. 기후 적응력이 뛰어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한성.
추위에 버티는 성질, 내건성, 건조한 환경에서 버티는 성질.

강하기 때문에 좀 건조한 지역 그리고 좀 추운 지역에서도 잘 자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계절풍 기운은 확실히 좀 습윤한 느낌이 나게 파란색으로 써드린 거고요. 그리고 밀의 경우에는 좀 사막의 느낌이 나게 주황색으로 써드린 거거든요. 옥수수는 무슨 색으로 쓸 거냐면요. 초록색이에요. 이는 산지나 고원 지역에서도 잘 자라요, 옥수수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쓸 겁니다. 아메리카. 아마 이미 다른 강의에서 저를 보신 친구들은 제가 다른 거는 별로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는데 옥수수와 관련해서만큼은 얼마나 주입식 교육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막 이거 외치시라고 강요하죠. 옥수수는 아메리카. 오죽하면 어떤 친구는요. 그냥 지나가다가 옥수수 냄새만 맡았는데도 자기가 아메리카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옥수수의 기원지 아메리카입니다. 최대 생산 아메리카고요. 최대 수출 아메리카고요. 그래서 많이 나와요. 옥수수와 아메리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외치실 거죠? 자, 그러면 지역 대륙별로 한번 패턴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특히가 되는 건 오세아니아예요. 왜? 오세아니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왜 이렇게 쓰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호주라고는 안 써요? 출제되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파냐, 에스파냐라고 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이유가 출제되는 이름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오스트레일리아를 AUS 이렇게 알파벳 약자로 써드리는 거고요.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작물을 가장 많이 키울까요?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난 밀이겠죠. 그래서 밀쌀 옥수수 구분할 때 오세아니아가 나와 있다 하면 바로 그냥 오세아니아부터 접근하세요. 다른 작물들 키우기 어려워요, 그쵸? 그런데 밀에 있어서만큼은 존재감이 크다. 물론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비해서 그 생산량이 막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에요. 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생산량 자체는 적죠. 하지만 오세아니아 치고 이만큼이나 생산한다? 그렇다는 것은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난 밀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잘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기와 빵을 곁들여 먹는 음식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주식으로 쓰이는 밀, 역시 생산량 많은 거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아의 경우에는요. 유럽보다 사실은 밀 생산량이 많아요. 그쵸? 아시아라는 범위 안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건조아시아 지역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는 또 밀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밀 생산량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다 많이 키워요. 다 많이 키워요. 그쵸? 그런데 그런 아시아보다 옥수수를 많이 키우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아메리카가 옥수수에 있어서 가지는 그 존재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옥수수는 아메리카 외치시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프리카는요. 인구수에 비교했을 때 식량 생산량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프리카는 1차 산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지 않나요? 농업을 하는 곳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식량 생산량이 적나요? 그 이유는요. 플랜테이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상품 작물로 팔리는 것들은 값싸게 수출을 하고 식량 작물은 비싸게 사오는 구조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순수출량 자료를 살펴보시면 순수출량이라고 하는 건또 어떻게 구하느냐. 순수출량은요. 이 나라에서 수출한 양에서 수입한 양을 빼준 거예요. 그랬을 때 양의 값이 나타난다라는 건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다라는 거고요. 음의 값이 나타난다는 거는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그렇게 밀도 쌀도 옥수수도 많이 생산하지만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식량의 수입도 많아요. 그쵸? 그런데 쌀에 있어서만큼은 순수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쌀 하면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지역 꼭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밀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역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냐면 바로 유럽이었어요. 그래서 순수출량 자체는 유럽이 더 많지만 오세아니아 치고 밀의 존재감이 상당히 크다는 거.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오세아니아와 밀을 찾아내는 치트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요, 진짜 안타까워요.

이야기죠. 모든 밀가루 옥수수 모든 이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공부하는 식량 자원에 있어서 다 순수입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식량 공급이 지체되면 정치적인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반면에 아메리카는요, 무엇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옥수수에 있어서는 아메리카의 수출이 압도적이네요. 순수출량도 이만큼 차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는 아메리카.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각각의 식량 자원들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쌀입니다.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부터 기원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고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밀이나 옥수수에 비해서 전 세계 이동량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닌데요. 이동 패턴을 살펴보면 온순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쌀 재배에 유리한 환경, 쌀이 아니고 사실은 벼죠. 벼 재배에 유리한 환경을 이야기해보자면 성장기에 고온다습하고 수확기에는 건조한 환경이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계절풍 기후 지역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기에는 바다에서 습윤한 계절풍이 불어오고 수확기에는 또 대륙에서 건조한 계절풍이 불어오니까요. 자, 반면에 또 쌀의 특징, 우리가 여기 총생산량, 총수출량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일단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많은 편이에요. 누구에 비해서? 밀에 비해서. 밀과 비교했을 때 단위 면적당 생산량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과 같이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이루어지던 지역들이 인구 밀도가 높구나. 한 번에 연결해서 여러분들 정리되시죠? 그리고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고 소비한다라고 했는데, 자, 총 생산량의 거의 4분의 1 가까이를 중국에서 또 4분의 1 가까이를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정말 소수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1위인지 인도가 1위인지 요걸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보다는 아, 전 세계 인구 1, 2위 국가에서 주식으로 삼는 쌀, 전 세계 인구 규모 1, 2위 국가에서 1, 2위를 하고 있구나. 요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이 역시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 해당하는 나라들이었죠. 자, 근데 이 생산량에 비해서 수출량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지금 쌀만 봐서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조금 있으면 밀이랑 또 비교해 볼 겁니다. 그래서 수출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어떤 나라들에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냐면 인도, 타이, 베트남, 파키스탄, 미국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중국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인도, 타이, 베트남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요. 대체로 이 몬순아시아 지역에서도 위도가 좀 낮은 곳들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온다습한 기후가 1년 동안 오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먹는 쌀은요. 이렇게 길쭉한 쌀이에요. 찰기가 없는 길쭉한 쌀이에요.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쌀하고 종자가 다른데 생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벼농사 두 번에서 세 번까지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인도는 산지나 고원 지역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또 밀을 주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량 대비 자국의 소비량이 적은 나라들에서는요. 잉여 생산량을 수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타이와 베트남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밈이 필요하잖아요. 자, 인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도에 가서 탈리 정식이라고 하는 커리 정식을 시키면 밥과 함께 빵을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밀도 쌀도 많이 생산되면 밥과 빵을 다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도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까먹지 않으실 거고요. 타이는 볶음쌀국수, 팟타이라고 하는 음식이 유명하고 베트남은 또 퍼라고 하는 쌀국수가 유명한데요. 쌀이 얼마나 많으면 국수까지 만들어 먹고 그래도 남아서 수출까지 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까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밀의 기원지는 서남아시아의 건조기후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해요. 여기 나일강 유역과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데 요 주변 지역이 밀의 기원지일 것이다라고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얘는 좀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구나.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나구나. 그것을 다섯 글자로 기후 적응력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진짜 미리 키워지는 곳들을 살펴보시면,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기후 지역들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냉대 기후가 넓게 나타나는 러시아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건조한 기후가 대부분이라고 했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밀은 국제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매우 많은 작물이에요. 자, 그 특징을 살펴보자면 옥수수나 쌀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생산량 대비 수출량은 많은 편이에요. 자, 생산량 쌀이랑 한번 비교해봐요. 비슷하죠? 얼마 차이 안 나죠? 근데 수출량 쌀이랑 한번 비교해봐요.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많다라고 하는 선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량이 많은 나라들의 특징은요? 역시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많이 키우고 있네요. 근데 중국하고 인도하고 비교했을 때 러시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주로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업화된 영농이 이루어지는 미국, 또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기후인 오스트레일리아. 근데 여기 인구 밀도가 낮잖아요. 경작할 수 있는 곳은 많은데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생산량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살펴보면 수출량이 많은 나라들 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023년이에요.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로 인한 전 세계 밀 가격의 상승, 왜 이런 연쇄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실 수 있겠죠? 오스트레일리아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기후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의 주요 수출국이라는 이야기는 밀의 특징과 관련이 있죠. 뭐예요?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도 잘 자란다. 자, 캐나다의 경우에도요, 고위도에 위치해 있어서 냉한대 기후가 많이 나타나는 곳인데, 그러한 곳에서도 많이 키우고 수출까지 많이 한다? 바로 밀의 무슨 특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추운 곳에서 잘 자란다. 내한성. 그리고 미국 같이 상업적인 영농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생산량 많아서 수출도 많고요. 프랑스 경우도, 여러분들 동네 빵집 중에 보면 프랑스산 밀가루를 사용합니다. 이걸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하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프랑스산 밀가루는 세계적으로도 알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밀의 특징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옥수수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옥수수 하면 아메리카 나와야죠. 기원지? 아메리카. 최대 생산? 아메리카. 최대 수출? 아메리카. 기억나시죠? 자, 여기 옥수수의 경우에도요, 다양한 기후 지역에서 재배되는데, 특히 산지 지역에서도 많이 키워져요. 우리나라에서도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서 옥수수 많이 키우고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옥수수의 기원지로 알려져 있는 곳은요, 아메리카의 산지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여기 아즈텍 문명에는요, 옥수수 신과 관련된 설화가 있고 그림이 있는데, 인간은 옥수수 신이 옥수수 알갱이를 빚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 옥수수 이동을 살펴보면 역시 미국에서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 브라질에서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 옥수수가 확실히 밀이나 쌀보다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총 수출량을 따져보면 밀과 비슷해요. 근데 총 생산량은 누가 더 많아요? 옥수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생산량 대비 수출량은 밀이 옥수수보다 많다. 이것도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가 되겠고, 옥수수와 관련돼서 또 중요한 거 짚어드릴게요. 자, 밀이나 쌀은요, 용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뭐로 쓰여요? 우리의 경험에 또 근거해 보면 대부분 우리가 먹잖아요. 네, 식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옥수수의 경우에는요, 식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보다 사료용이나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아프리카의 정치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바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식량의 순수입국이었어요. 순수출국이었어요. 밀사 옥수수에 있어서 순수입국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비싸게 사와야 하는데, 근데 식량으로 쓰일 수 있는 옥수수를 이렇게 사료용이나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축을 많이 키우니까 사료용 곡물로서 옥수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화석연료 고갈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옥수수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이 늘어나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옥수수의 몸값이 비싸지겠죠? 그로 인해서 식량 공급이 지체되는 아프리카의 지역들은요, 정치적인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는 그냥 식량 가격이 오르면 뭐두번 먹을까 한번 먹는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요, 정말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출제가 많이 돼요. 옥수수는

밀이나 쌀에 비해서 가축의 사료나 바이오에탄올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꼭 나올 겁니다. 요거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밀쌀 옥수수의 지역 대륙별 수출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 패턴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원리대로 접근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어떤 형태로 구분이 돼서 나오더라도, 변형이 돼서 나오더라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밀쌀 옥수수와 그리고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이렇게 쫙 대륙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디 먼저 보실 거예요? 제가 신진당부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오세아니아였어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의식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세아니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 어디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무슨 기후라고요? 건조기후라고요. 그러니까 식량을 키우기에 참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런 오세아니아 지역 치고 많이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은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난 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세아니아와 밀을 한 번에 찾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밀을 찾은 다음에는요, 유럽의 그 주식 문화, 빵을 항상 곁들여 먹는 유럽의 주식 문화를 떠올려 보시고, 또 밀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러시아였는데, 러시아의 통계는 유럽의 통계에 포함된다는 걸 떠올려 봤을 때, 그리고 우리 동네 빵집에서는 프랑스산 밀가루를 그렇게 많이 홍보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아, 유럽이 전 세계에서 밀의 수출량이 많은 국가겠구나, 아니, 지역 대륙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상시켜서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쌀은 만능 치트키가 있었어요. 바로 아시아의 아무기후 지역 아니고요. 계절풍 기후 지역.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기원했고, 주로 생산하고, 주로 소비하고, 수출도 그 동네에서 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시아가 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식량의 순 수입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에 있어서만큼은 수출량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수수 나왔어요. 옥수수는 아메리카. 그래서 아메리카가 확실히 수출량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는요? 식량의 순수입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수입이라는 얘기는 밀쌀 옥수수에 한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량자원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한 걸 가지고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86쪽에 있는 수능 기본 문제 4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식량 작물의 아시아 지역 내 지역별 재배 면적을 나타낸 거래요. 이런 게 바로 제가 계속 신신당부하고 있는 변형 문제예요. 우리는 수능특강에서 기본적으로 대륙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살펴봤었는데, 이게 대륙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아시아라는 대륙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패턴으로 접근하시면 잘 해내실 수 있어요. 자, 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나요? 바로 기후 적응력이었습니다. 조금 추운 곳, 조금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나다라는 거였죠. 자, 쌀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지역에서?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옥수수는 아메리카가 치트키였습니다. 아메리카에서 기원했고, 아메리카에서 많이 생산했고, 아메리카에서 많이 소비했고, 또 아메리카에서 수출도 많이 하고요. 그쵸?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색깔로 시각화해서 구조화해드린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밀의 경우에는 사막 지역을 떠올릴 수 있게 주황색으로 써드렸고, 쌀의 경우에는 습윤한 기후 지역에서 많이 키운다는 걸 떠올릴 수 있게 파란색으로 그려드렸고, 아니, 써드렸고, 그리고 옥수수의 경우에는요, 산지 지역에서도 많이 키운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초록색으로 시각화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패턴을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디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원래는 우리에게 치트키가 되는 지역이 오세아니아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대부분 건조기후 지역이라는 거였죠. 그럼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세분화해 놨을 때 건조기후 지역의 비율이 높은 곳, 거기부터 보면 되겠네요. 네. 바로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 대부분 건조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식량 생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도 많이 키울 수 있다면 씨가 바로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난 밀이라는 뜻이 되겠죠.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자, 그 외에 B와 A의 패턴을 살펴보면 B는 대체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에서 다 많이 키우네요. 반면에 A는요, 동남아시아나 남부아시아보다 동아시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키우는데, 그렇다는 것은 얘는 좀 추운 지역이나 좀 척박한 지역, 그런 지역에서도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가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나 남부아시아에 비해서 좀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비율이 높은 A는 바로 옥수수. 그리고 여기저기서 다 많이 키운다는 것은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대부분 주식으로 삼는 쌀이라는 뜻입니다. 자, 1번. A의 세계 최대 수출국은 아시아에 위치한다. 그래서 제가 옥수수 나올 때마다 아메리카 강조해드렸던 건데요. 기원지? 아메리카. 최대 생산? 아메리카. 최대 수출? 아메리카. 꺾지 마시고. 그래서 1번 선지는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의 사료로 많이 이용되는 거는 쌀이었어요? 옥수수였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마블링이 예쁜 소고기 육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소에게 이제 평상시에 풀을 먹여서 키우다가 시장에 보내기 몇달 전부터 옥수수를 많이 먹여서 일부러 비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가축의 사료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옥수수였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A는 B보다 세계 생산량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옥수수는 아메리카. 쌀은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었잖아요.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쌀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B와 C의 기원지는 아시아에 위치한다. 네. 쌀과 밀의 기원지는 모두 아시아에 위치하는 거 맞죠? 쌀은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 밀은 아시아의 건조 기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고요. 5번. C는, 밀은 A, B, 옥수수와 쌀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을까요? 아니요. 얘는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좋아서 여기저기서 많이 키우지만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적다는 핸디캡이 있었죠.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육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탄소 발자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몇 가지 방안들을 알려주고 개인적으로 실천 다짐을 한번 써보게 했어요. 그때 어떤 친구가 육류 소비를 줄이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안 먹는 날을 실천해보겠다라고 했던 어떤 친구가, 말도 안 돼! 고기 없는 삶을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 소, 양, 돼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축이 아니고 육류 소비를 조금만 줄여도요, 그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대우림의 벌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동물들에게 먹일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또 경작지가 늘어나고, 그렇게 생산된 육류가 우리의 식탁에 오는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육류 위주의 식단이 상당히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육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문제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소, 양, 돼지. 가축의 사육 두수가 늘어나면서, 가축의 사육 두수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해서 열대우림이 파괴될 수 있죠. 특히 소. 그 이유는요? 요거 살펴보고 지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돼지의 경우에는요, 대체로 습윤한 기후 지역에서 많이 키우는데요. 왜냐하면 돼지는 번식력이 엄청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위에 약해요. 그래서 체온이 38도 이상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막 12번씩 목욕을 하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그런 가축이 되겠습니다. 소의 경우에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가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힌두교에서 소고기 금기시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려드렸는지 아시겠죠? 힌두교에서 소고기 금기시하고,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 금기시하고, 이것이 다 사실은 이슬람교, 힌두교라는 글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또 앞에서 많이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치트키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양의 경우에는 또 모직공업의 원료로 털을 제공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키우는지 살펴봤더니 아시아는 다만

많이 키워요. 돼지도 많이 키우고 소도 많이 키우고 양도 많이 키우는데요. 자, 그중에서 특히 돼지는 다른 지역들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키웁니다. 그쵸? 소의 경우에는요, 역시 아메리카에서 많이 키우네요. 이건 또 아메리카에서 옥수수의 생산량이 많은 거하고 연관지어서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수수는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비율이 식량으로 이용되는 비율보다 높았잖아요. 네, 그것과 연관지어서 아니 소를 얼마나 많이 키우며 옥수수를 그렇게 많이 키울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역시 오세아니아가 치트키가 됩니다. 왜냐면은요, 양은 정말 안 씻어요. 건조기후 지역에서도 조금만 물을 끌어와서 양들이 뜯어먹을 풀만 조성할 수 있다면 키울 수 있어요. 특히 오세아니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 어디였죠?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기후 지역인데 여기에서 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대 찬정 부지의 개발로. 그래서 여기가 양의 목축업이 가능해졌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는요. 오세아니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양을 찾아내는 힌트가 되는 건 맞지만 전 세계에서 양을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 세계에 돼지, 소, 양, 어디에서 많이 키우고, 그리고 어떻게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슉슉슉. 자, 일단 전 세계에서 소를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는 운명적으로 국토 모양이 소를 닮았어요. 우리 학교 친구가 이제 올해 고3이 돼서 세계지리 공부를 다짐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하고 1년 동안 소 1000마리 그리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운명적으로 소를 닮았잖아요. 소 사육두수 1위인 국가는 바로 브라질이었습니다. 근데 소 사육두수 2위인 국가도 운명적으로 소를 닮았어요. 여기 바로 인도거든요. 네. 인도가 소 사육두수 2위 국가예요. 근데 제가 소를 그릴 때마다 코뚜레를 꼭 그려드리거든요. 이걸 그려드리는 이유는 소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가축이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계속 코뚜레를 그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힌두교에서는 소고기 섭취를 금기시한다면서요. 그런데 인도에서 왜 이렇게 소를 많이 키우겠어요? 네,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가축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물론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어디에서 돼지를 많이 키우는지 살펴볼 건데, 이 나라도 운명적으로 정말 돼지를 닮았어요. 여기는 돼지를 얼마나 많이 소비하면 제가 중국 여행을 갔는데 그게 메뉴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고기는 우육, 양고기는 양육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육이라고 된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님께 식당 주인님께 여쭤봤더니 그냥 육이라고 되어 있는 건 돼지고기래요. 그 정도로 돼지를 정말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전 세계 돼지 사육두수의 거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계지도에 딱 돼지를 그렸을 때 여러분들의 내심 만점을 기원하면서 웃고 있는 돼지를 그렸을 때, 아, 이 중국이 가지는 위압감이 느껴지시나요? 그 정도로 돼지에 있어서는 중국,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양을 그려볼 거예요. 양은 진짜 목욕을 안 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정말 냄새도 많이 나는데, 이게 양쪽에 큰 뿔을 가진 복실복실한 양을 그리면 오스트레일리아 국토 모양 닮았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가 대찬정 분지의 개발로 양 사육두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면 누가 전 세계에서 양 사육두수 1위냐 이건데요. 외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여러분들 동네에 양꼬치집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양꼬치집은 오스트레일리아 음식 문화 영향을 받았나요? 중국 음식 문화 영향을 받았나요? 중국이죠. 네. 아, 그래서 양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는 중국이구나. 이것까지 같이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그림을 잘 그리셨다면 제가 지금 장난치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풀어내게 해주는 치트키가 되거든요. 진짜 그런지 그래프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소 사육두수 양이나 돼지에 비해서 많아요.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코뚜레.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소를 많이 키우는 나라, 브라질, 인도. 세계 지도에서 큰소 모양 나라, 브라질이었고요. 작은 소 모양 나라, 인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는 것은 여기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한 기후 지역인데도 많이 키울 수 있다니. 얘는 바로 목욕을 싫어하는 양이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양을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 우리나라에도 심지어 양고기 문화가 확산되는데 이 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중국입니다. 그리고 돼지.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소비하며 그냥
이 메뉴판에 육이라고 써놓으면 돼지고기래요. 네. 그 정도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요. 사실 중국은 소도 많이 키우고 양도 많이 키우고 돼지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나라 중에 힌트가 될수 있는 나라가 바로 에스파냐예요. 에스파냐는 뭐 하몽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숙성시킨 햄도 있고, 그리고 이베리코, 듀록 뭐 이런 돼지 품종 개발에도 정말 진심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 가지고 우리 또 문제 하나 풀면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89쪽에 있는 실전 문제 4번이고요. 가나다 가축의 사육 두수를 나타낸 건데, 여기 지도에 있는 세 국가래요. 와, 우리가 오늘 공부한 치트키로 다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하시나요? 지도에서 우리가 그렸던 그림 같이 그려야죠? 아, 여기 큰소 모양의 나라네요? 브라질이죠. 소 사육 두수 1위인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의 내신 만점을 기원하면서 웃고 있는 돼지를 그렸더니 이 나라 국토 모양하고 비슷하죠. 네, 돼지 사육 두수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는요, 복실복실한 양의 모습을 그렸더니 이 나라 모습하고 똑같죠. 그래서 양과 있어서 우리에게 치트키가 되는 오스트레일리아였는데, 양의 사육두수 1위 국가는 어디라고요? 우리 동네 양꼬치집 중국 문화. 이렇게 연상해서 여러분들 중국의 음식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동네 양꼬치집을 떠올리면서, 아, 전 세계 양 사육두수 1위는 중국이었지. 이것까지 잘 해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프에서 가나다 국가를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ABC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문제 유형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여러분들 잘 해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BC가 국가이고, 이제 가나다가 소, 돼지, 양 중에 하나인데요. 나의 경우에는 한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가나다에 비해서 나는 한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한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다. 바로 돼지죠. 아, 그래서 나가 돼지가 아닐까? 그러면 연쇄적으로 A는 중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돼지만 1등이 아니라 양도 1등이었잖아요. 그래서 A, 중국이 또 1등을 하고 있네. 세 나라 중에서 1등을 얘기하는 거지만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면 가는 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브라질과 오스트레일리아 중에서 양에 있어서 존재감이 이렇게 큰 나라는 바로 어디일까요? 오스트레일리아겠죠? 그래서 C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 남은 단은 소고요. 하나 남은 B는 브라질이에요. 소는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사육두수 1위잖아요. 너무 합당하게 다 풀렸습니다. 마치 방탈출을 해결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제 1번 선지부터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항상 학교 시험엔 이게 나와요. 소, 돼지. 어디에서 금기시하는지가 꼭 나온단 말이에요.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밈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네. 힌두교에서 소고기를 금기시한다. 자매품이 있었죠, 또? 이슬람교에서는 무엇을 금기시한다? 돼지고기 섭취를 금기시한다. 이것까지. 그럼 여러분들, 이런 선지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가는 양이고 힌두교 문화권에서 식용을 금기시하는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2번. 나는 아시아의 건조 문화권에서 유목의 형태로 사육된다고 하기에는 돼지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이 막 38도 이상 높아진다, 막 목욕을 해서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건조 문화권? 사람 먹을 물도 부족한데 돼지가 목욕을 할 물을, 이건 너무 사치였겠죠. 게다가 유목? 돌아다녀야 돼요. 내가 먹을 정말 최소한의 식량을 가지고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동물들과 함께 돌아다녀야 되는데, 돼지는 사람이랑 먹는 음식이 겹쳐요. 그리고 돼지는 많이 먹어요. 번식력도 강해요. 그러니까 유목의 형태로 사육하기 적합한 동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다는 가보다 세계 육류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자, 오늘 우리가 했던 치트키 나왔습니다.

0: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과학의 새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바로 행성의 운동, 우리 천체 파트를 들어가는데요. 자, 행성의 운동을 선생님이 총 몇 강을 준비했냐면 총 3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3강을 준비했고요. 요 3강의 어떤 내용적인 면으로만 보자면 어찌 보면 저게 수능 특강 원래 강의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여기 행성의 운동은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냐면 좌표계, 일주운동, 연주운동, 행성의 운동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 개로 나눈 거는 앞에 이제 내용들, 좌표계라든지 뭐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풀려고 딱 보면 개념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 섞여 있어요. 좌표계도 섞여 있고요. 지구의 위치도 섞여 있고요. 일주운동, 연주운동 모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내용적인 면을 쭉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좌표계, 일주운동, 연주운동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 거고요. 물론 이번 시간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문제를 더 풀긴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이번 시간에 풀어야 될 그 내용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요쪽 파트, 천체 파트 어렵습니다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 듣고 다음 시간 문제 풀고 요거를 한 세트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인 거 혹시 좀 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용적인 거 다시 한번 더 잘 점검해 주시고 여러분들 혼자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 선생님 문제 풀 때 같이 또 푸세요. 왜냐면 문제라고 하는 게 한 번 풀어서 될 게 아니에요. 특히 이런 천문학 문제 같은 경우에 천체 파트 좌표계 나오고 막 회전하고 해야 되고 얘를 약간 돌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 있죠. 이게 한 번 풀어서 안 돼요. 여러 번 풀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쪽 파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자,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성의 운동 1이 되겠고요. 천체의 위치와 좌표계에 행성의 겉보기 운동 우주관의 변천. 자, 우주관의 변천은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적인 것만 살짝 읽으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할 거고요.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여기만 할 거예요. 천체의 위치와 좌표계만. 행성의 운동 어디 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정도쯤에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내용적인 면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142에서 145페이지 사이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좌표계 여기에 이제 일주운동, 연주운동이 들어가는데 자, 일단 먼저 시작하기 위해서 천체의 위치와 시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어찌 보면 기준이 될 것 같아. 자, 위도와 경도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도, 경도는 괜찮고요.

어디를 좀볼 거냐면 이 친구예요. 자, 뭐냐면 여기 점이 하나 찍혀 있죠. 그리고 원판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그림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점에 관측자가 있는 거야. 관측자가 여기 있어요. 뭐 지구가 자전하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빙글빙글 이렇게 이제 돌려고 하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게 관측자가 있어. 그러면 이 관측자 입장에서 동서남북이 나뉘어지게 돼요. 방향이에요. 자, 여러분들 방위 즉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관측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방향을. 그러니까 관측자마다 다 달라요. 이 관측자 기준으로 방위를 정하는 거랑 저기 있는 관측자를 기준으로 방위를 정하는 건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하나요?라고 했을 때 여기 있을 때 우리 남북 방향이라고 하죠. 이건 생각보다 정의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 어떻게 정할 거야?라고 하면 뭐 옛날 고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어디로 정해 놓은 거냐면 북극성이 있는 데요. 거기가 왜 중요한가요?라고 했더니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일주운동을 막 해야 별들이 막 움직여.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거든. 보니까 저길 축으로 움직이는 거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 저기가 제일 중요한 점이야. 북쪽이라고 정해놓은 거야. 점을 정해놓은 거야. 저기 북쪽이야 라고 이제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야. 저기가 북쪽이면 그 반대편이 남쪽이고 북쪽을 봤을 때 오른쪽은 동쪽이며 왼쪽은 서쪽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관측자가 지구상의 위치가 정해지면 동서남북이 정해지는 거야. 자, 북쪽 남쪽이 일단 먼저 정해지게 되죠. 사실은 북과 남을 이은 선을 우리는 자오선이라고 합니다. 자오. 자와 오를 잇는다라는 뜻이고요. 자는 북쪽이고 오는 남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 자축인묘 진서온미 신유술에 있죠. 그죠? 그게 방향이에요, 사실은. 십이지신인데 어디 같은 데 가면 이게 방향별로 그런 것들을 놔둔 데가 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 미신유술해 이렇게 이제 정해지면 자오선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일단 자오선이 정해지게 되고요. 땅에다가 그으면 지리적으로 자오선이 되는 거고요. 천구가 되겠죠. 하늘에다 그으면 우리 천구에 그는 자오선이구나. 천정을 지나고 남북을 잇는 선이구나. 자오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서도 이렇게 정해지게 돼요. 동거서.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 관측자가 저렇게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 원판도 관측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측자 위치로 이렇게 방위를 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형태의 그림으로 바꿔볼게요. 첫 번째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요 관측자의 이게 이제 지평선일 거예요. 지평선을 요렇게 수평으로 놓을게요. 우리 지평선은 이렇게 수평으로 있으니까 삐딱하게 있지도 않잖아.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쓱 요렇게 놔둘게요. 자, 왼쪽 그림 다시 뭐라고요? 북극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이야. 북극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이고요. 관측자는 여기 있어요. 여기 왼쪽이 북쪽이고요. 오른쪽이 남쪽이 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원판이 좀 삐딱하게 있었잖아요. 그치? 요쪽, 북극 쪽을 향하는 쪽. 여기가 북, 남, 그리고 이렇게 동서. 그러니까 지구 자전을 오른손 가마쥐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 동쪽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관측자도 동쪽이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이게 동쪽이에요. 여기 있는 관측자도 동쪽은 어디예요? 여기가 동쪽이라는 거죠. 이게 동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자전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서 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평선을 수평으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다가 뭘 해놔요? 천구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하늘.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게 이제 천구가 되는 거야.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이 그림상에서, 이 그림이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지구가 크잖아, 그지?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줄여가지고요. 관측자가 이제 이쪽 방향에 서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저쪽 방향에 서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방위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자, 만약에 별이 여기 있어, 라고 하면은 어디 있는 거야? 그치? 여기 있는 거야. 관측자 기준으로 여기 서 있고 남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있어도 되겠고 저기 있어도 되겠고 여기 있어도 되겠고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쪽 방향에 별이 하나 있는데요라고 한다면 그 별은 어디 있다고요? 저기 안쪽에 동쪽 방향에 별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관측자 기준으로. 서쪽 방향에 별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요. 서쪽 방향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그림상에서 동쪽 남쪽 사이에 있다면 아, 동쪽 남쪽 사이에 어느 정도 위치 뭐 요런 데 위치 어딘가 있겠죠. 이런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위치에 있는 별이 있다면 왼쪽에 있다면 자, 요 관측자 기준으로 북쪽에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까 그림에서 살짝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다. 자, 기억은 나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지구 있었어요. 관측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삐딱하게 지평선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북쪽 하늘이다라는 상황을 하게 되면 좀몇개안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별은 얘는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별은 생각보다 안 보이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별이 아니라 밑에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특히 우리는 이거 다음에 우리 다 다음 시간에 행성이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혹은 지금 이번 시간에 태양이라는 걸할 거예요. 만약에 이 위치에 행성이 있어요. 달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 위치에 있는 거야.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달이나 태양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행성이나 하다가 보면은 만약에 이 그림상에서 이쪽 방향에 태양이 있어요. 이쪽 방향에 관측자 기준이죠. 이쪽 방향에 뭐 달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행성이 있어요. 그냥 땅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을 조금 더 우리가 문제에서 접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이제 여기 갖다 놓고 여기 태양을 놔둘게요. 자, 그리고 보조선을 그어놨죠. 자,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자, 관측자가 있어요. 만약에 이 위치 태양 쪽에 관측자가 이쪽 방향에 서 있습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요? 12시예요. 12시에 이런 상황이에요. 태양이 지금 어느 쪽에 있다고요? 동서남북 했을 때 어디 있다고요? 그럼요. 태양이 남쪽에 보일 거라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태양이 보이는 거예요. 12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요. 12시라고 하는 시간을 정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자르세요. 그리고 여기는 안 보여요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게. 태양이든 달이든 행성이든 할때 이쪽은 안 보여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에 누가 있어요? 금성이 하나 있 때, 어디에 있는 거야? 남서쪽에 있는 거예요. 남서쪽에 금성이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이쪽 방향. 그러니까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일지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거거든요. 좀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금성이 이쪽 위치에, 요 서쪽, 남서쪽 위치에 이렇게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 이런 유의 그림이 이제 많이 등장할 거예요. 문제에서는. 위에서 내려본 거.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거야. 위에서 내려다 본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저녁 6시가 됐어. 지구 자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갈게요. 여기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요 관측자 기준으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는 어떻다고요? 안 보여요라고 하면 돼요. 여기가 남쪽이고 동쪽이고 그럼 태양이 서쪽에 있죠. 지금 태양 어디 있다고요? 어? 서쪽에 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쪽에 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또 흘러서 자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12시예요. 자, 그럼 관측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 태 완전 반대편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가 동쪽이야, 남쪽이야, 서쪽이야 가면 이게 북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이든 달이든 행성이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관측하게 되면 잘안 보인다고. 거의 안 보인다고요. 태양이 지금 어디 있을 거라고요? 요 상황에서 이제 내려가서 저기 안쪽에, 저기 북쪽이긴 한데 아래쪽에 있다고요. 이렇게 보일 거야. 땅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잖아. 여기 안 보여요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요. 땅 속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 관측자 기준으로 동쪽이고.

그리고 서쪽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라고요. 자, 요게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구의 위치, 시각 얘기했죠? 자, 시각은 뭘 가지고 얘기했어요? 태양이 등장해야 시각이 있는 거예요. 아까 태양 없을 때 시각 얘기 못했어요. 태양이 어디 있는 걸에 따라서 우리는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태양이 지금 남쪽에 보여요라고 얘기합니다. 몇 시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오예요. 저기 안쪽에 동쪽에 있었어요. 새벽 6시 아침이에요. 정오예요. 오후 지나서 저녁이에요. 밤 12시예요. 요렇게 태양을 가지고 뭐를 정한다고요? 시각을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태양 등장하고요. 지구가 등장하잖아요. 요런 위에 그림. 혹은 뭐 이런 그림도 있어요. 자, 이렇게. 지구 궤도를 이렇게 그려놓는 거지. 그럼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태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의 위치가 여기 있는데, E라고 하면 지구의 위치예요. E 위치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요. 뭐 외행성 하나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외행성의 궤도를 그려놔. 그리고는 외행성이 여기에 있어요. 화성. 화성은 마스죠. 그럼 M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 있대. 그러면 이 친구가 해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이면 몇 시예요? 새벽이잖아. 그러니까 관측자 어디서 있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서 있어야 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관측자가 이쪽으로 서 있으니까 이렇게 따져주세요. 그어주시고요. 여긴 안 보이겠네. 관측자 기준으로 이쪽은 어느 쪽이겠죠? 동쪽이겠구나. 이쪽은 남쪽이겠구나. 이쪽은 서쪽이겠구나. 아, 화성이 지금 초저녁에 해가 뜨는 상황에서, 동남쪽, 남동쪽 하늘에 보이겠구나. 이런 걸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요거 이제 지구상의 위치와 시각과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시각은 누구 기준으로 할 거라고요? 태양이 어디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셔야 시각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구상의 위치와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체의 좌표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방위각, 고도, 적경, 적위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지만 먼저 알아두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구가 있고요. 지구 자전축을 이렇게 조금 기울여 놓겠습니다. 왜 하면, 공전 때문이 아니라, 관측자가 여기 중위도 지역에 서 있잖아요. 우리나라 관측자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측자를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아까 우리 지평선 이제 그림 그렸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얘예요. 지평선 누구? 요거 요거 요거. 요 친구 요 친구. 자, 요렇게 그리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지평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지평선. 그러니까 지평선이 등장했죠. 자, 천체 위치와 좌표계 하게 될때첫 번째 천구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천구에 어떤 명칭들이 등장해요? 지평선. 요 친구라고요. 자, 근데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면 이 점, 이 점, 뭔가 회전축이 등장하게 되죠. 이게 누구예요?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이에요. 천정천전은 뭐 하는 점이냐고요? 이렇게 했을 때 관측자 머리 꼭대기 관측자 땅 여기가 천정과 천점이다. 천정천저. 천정을 보통 이제 뭐 Z 이렇게 씁니다. 천저니까 Z 프라임이라고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 천정천저 했고요. 그다음에 북점 남점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관측자 중심으로 이제 정하는 거예요. 자, 관측자가 이렇게 연직으로 축을 하나 잡았죠. 천정천저. 자, 이때 천구의 북극 회전하는 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쪽을 향해서 쭉 뻗으세요. 반대편으로도 쭉 뻗어주세요. 그럼 여기 점이 등장하죠. 천구상에서. 이 점을 북점, N이라고 적습니다. 여기를 남점, S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N이라고 표시 안 해요. 이거 북점이 아니에요. 북점은 어디 있는 점이에요? 지평선상에 있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정하니까 요렇게 축이 하나 등장했고요. 요렇게 연직으로 축이 하나 등장했죠. 또 따로 직각으로 또 축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 이쪽으로 축 하나, 저 반대편으로도 축 하나. 여기에 지평선과 맞닿는 점이 서점이고요. 저
저기가 동점이 됩니다. 자, 선생님 방금 관측자 기준으로 남북으로 쫙 선을 뻗었고요. 연직으로 선을 쭉 뻗었고요. 동서로 선을 쫙 뻗었습니다. 이렇게 정해놨죠. 요거 관측자 기준의 점, 선, 그리고 지평선. 이런 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이 상황에서 자전을 탁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천정 방향에 어떤 특별한 별이 있었어. 저 별은 나의 별. 그래, 그 스님 별이라고 하자. 천정에. 그 별이 있었는데요. 내가 이제 자전을 해버리게 되면 위치가 바뀌어버리죠? 천정 위치에 다른 별이 와 있게 돼요. 지금 뭐냐면, 요 점들은 관측자에 대해서는 고정된 점이긴 한가에, 이게 자전을 쭉 하니까 천구상에 계속 다른 위치를 가리킬 거예요. 자, 지구 자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관측자 위치로 정한 거고요. 천정, 천저, 북점, 남점, 지평선, 요런 거 있죠. 여기. 좌우선도 마찬가지예요. 관측자 중심이. 아까 좌우선 얘기했죠. 좌와 우를 잇는 선이라고. 북과 남을 잇는데 어떻게 지나가게요? 하늘에다가 그은 선이라는 거예요. 땅에다 그은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게 좌우선이에요? 요렇게 생긴 선 있죠? 남과 북을 지나고 관측자 머리 꼭대기 위를 지나게 좌우선을 그었더니 누구도 지나가게 된다고요?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도 지나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좌우선이에요. 좌우선. 여기도 좌우선이 있어요? 이런 거다 좌우선이에요. 자, 이런 게 이제 뭐냐면 관측자 기준으로 정해놓은 점이나 선이 되겠고요. 사실은 관측자에 무관한 것도 있어요. 자, 그건 누구냐면요. 바로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천구의 적도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관측자에 무관한 거야. 그냥 지구랑 관련된 거야.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쭉그 자전축을 연장하게 되면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구의 적도를 쭉 연장해서 하늘에 맞닿는 선을 그린다면 그게 천구의 적도가 되는 거죠. 요런 친구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에요. 자, 그리고 요렇게 지구는 뭐 하고 있다고요? 자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 100광년 거리에 요렇게 A라는 별이 하나 있어요. 빛으로 달려서 몇년 걸린다고요? 100년이 걸리는 거리에요. 이런 별들이 천구상에 무수히 많이 투영이 되어 있어요. 투영. 그러니까 뭐 100광년이 있을 수도 있고 1000광년이 있을 수도 있고 만광년 거리에 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별들이 마치 우리 기준으로는 여기에 박혀 있어라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이 하늘은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구만 혼자서 뭐 한다고요? 자전을, 자, 오른손 가마 쥐듯이 북극을 향해서 엄지를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다면 하루에 한 바퀴. 근데 지구의 자전이 지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서 있는데 나는 계속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고 있고요. 가만히 서 있는 느낌이에요. 따라서 지구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고정된 무수히 많은 별들 있죠.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나요라고 하면 이 천구라고 하는 친구가 통째로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고요. 통째로 쌔 움직이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일주운동입니다.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조금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권, 수직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좌표계를 정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평좌표계와 적도좌표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지평좌표계는 누가 중요한가요라고 한다면 당연한 이야기 지평선이 중요합니다. 오, 지평선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즉, 누가 있어야 되죠? 관측자가 보기에 여기에 어떤 별이 하나 있더래.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이 지평선에다가 선을 하나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선을 내려야 돼요. 수직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선을 긋고 나니까 내가 좌표값을 읽고 선을 긋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천정. 천저를 지나는 선이 되게 됩니다. 요런 대원을 우리는 시간권이라고 이야기, 아니, 죄송해요. 수직권이라고 합니다. 수직권. 자, 수직권을 내려서, 그 다음에 각도 두 개를 읽는 거예요.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각을 잽니다. 여기 해당하는 수직권까지 각도를 딱 재는 거예요. 이게 방위각이에요. 고도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수직권을 따라서 별까지 각도를 재면 돼요. 이게 고도예요. 이게 정의의 끝이에요. 여기서 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끝이니까 앞으로 이 상황을 가지고 계속 해석하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적도 좌표계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천구의 적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별을 지나는 누구를 그으라고요? 자, 천구의 적도까지 선을 딱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좌표 값을 읽죠. 근데 이렇게 선을 내리려고 했더니 이 선은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정의하는 게 좋아요. 이걸 누구라고요? 너는 시간권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구상에서 어떤 특정한 기준이 되는 점이 하나 생기게 돼요. 자, 춘분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천구상의 특정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현재 물병자리 부근에 있습니다. 정의된 점이에요.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이렇게 재면 적경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적위라고 하는 값이 되게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정의가 이렇게 되는 게 끝이고요. 특히 적경 같은 경우는 각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0도에서 360도까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각을 재면 대신에 0시에서 24시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각도를 쟀는데 90도가 나왔다? 보통 6시라고 쓴다고요. 180도가 나왔다? 얼마로 쓰라고요? 12시라고 쓰라고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적경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했더니 일주운동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것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자, 일주운동 이야기를 할 건데 위도는 북극성의 고도와 같고 천정 방향의 적위와 같습니다. 자, 명칭들 다시 한번 더. 우리 좌표계획 값 했을 때 누구 있었죠? 방위각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도 있었어요. 지평 좌표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적도 좌표계가 있어요. 적경하고요. 적위가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를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 관측자는 지금 요렇게 서 있을 거예요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구에 뭐가 있겠죠? 적도가 있어요. 지구에 적도가 있으니까 요렇게 있을 거야. 이걸 그대로 연장하면 뭐가 된다고요? 천구상에서 그렇죠. 천구의 적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에도 있겠죠? 요렇게 그릴게요. 자, 그럼 이게 천구의 적도가 되겠죠. 근데 각도 잘 봐.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요. 이렇게 하나 선을 긋으세요. 지구의 적도에서 관측자 사이의 각도가 되는 거 맞아요? 자, 위도예요. 우리는 앞으로 위도를 뭐라고 쓸 거냐면요. 위도는 파이라고 쓸 거예요. 어디서도 많이 봤는데, 예, 전현역 할 때도 보셨어요. 자, 파이. 자, 이게 누구라고요?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쭉 연장하면 우리 천구의 적도였었잖아요. 근데 이거와 직각으로 이쪽으로 쭉 보내보세요. 그럼 이건 천구의 북극이에요. 북극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각도를 보세요. 이게 위도였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90도 빼기 위도가 되고요. 그럼 지평선에서 여기까지 각도 뭐가 나와요? 위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직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위도와 동일한 값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북극성의 고도입니다. 자, 여기서 북극성의 고도가 누구예요? 북극성 여기 있죠. 천구의 북극에 거의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떨어져 있겠는데, 그냥 북극성의 고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만큼 각도죠. 북극성의 고도는 지평선에서 수직권을 따라서 북극성까지 각을 재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북극성의 고도예요. 자, 만약에 30도 지역에 갑니다. 북극성의 고도는 30도예요. 60도에 갑니다. 60도예요. 북극에 갑니다. 90도고요. 적도에 갑니다. 0도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많이 하는데요. 요것도

주세요. 천정 방향의 적이라고 합니다. 자, 천정 방향에 어떤 별이 하나 있대요. 이 별이 있는데 이 별의 적 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천구의 적도에다가 뭐를 내리시라고요? 천구의 적도에다가 이 별을 지나는 시간권을 내리세요. 천구의 북극남극 지나는 대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천구의 적도와 만나는 점이 생기게 되고요. 이때 시간권을 따라서 각도를 재면 돼요. 어디 각도를 재라고요? 이만큼 각도를 재라고요. 위도와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천정방에 보이는 별이지. 아, 그러니까 나는 37도에 살고 있어. 그럼 내 저기 천정방에 별이 하나 보이고 있어. 저거 적이 얼마라고요? 37도라는 겁니다. 나는 37도에 살고 있는데, 북위 37도에 살고 있는데, 저기, 저기가 플러스 37도인 별이 그러니까 어디 간다고요? 내 머리 꼭대기 위에 가게 되죠? 아, 이 친구는 말이야. 고도가 가장 높을 때몇 도예요? 90도 하시면 돼요. 천정은 고도가 90도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치면 적도에 가게 되면 어떤 적위가 얼마인 친구가 머리 꼭대기에 와 있다고요? 적위가 0도인 별이 내 머리 꼭대기에 항상 지나가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저기가 23.5도인 어떤 별이 있는데 이 별이 관측자 머리 꼭대기 위를 지나간대. 천정을 지나간대. 그럼 나 어디 있어? 예. 북위 23.5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될때 위도가 어떤 값이냐? 위도와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걸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주권과 지평선 사이의 각도 이야기예요. 자, 90도 빼기 위도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 관측자가 있어요. 관측자 괜히 지웠다, 야. 관측자, 놔둘걸. 아니, 지저분하니까 이제 매번 지우면서 갈게요. 선생님, 그리려고요. 계속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관측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아까, 지구의 적도 있으니까 이번에 천구의 적도만 그냥 그릴게요. 자, 요렇게 천구의 적도를 그렸습니다. 자, 요렇게 지나가게, 오, 요렇게 그렸어요. 천구의 적도를 그립니다. 자, 그러면 자전축.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쭉 연장하면 여기 누구라고? 천구의 북극이 있고요. 반대편에 천구의 남극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했죠. 지구는 사실은 여길 축으로 돌 거예요. 자전을 할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천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통째로 움직이는 것처럼 모일 거라고요. 어떻게 요렇게 천구가 통째로 움직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째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별을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 별은 앞으로 어떻게 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이 별은 이렇게 움직일 거고, 이 별은 이렇게 움직일 거고, 이 별은 이렇게 움직이고 움직이겠죠. 이 궤적을 일주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일주권이 다 어때요? 다 나란하죠. 그러니까 일주권이라고 했을 때 선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면처럼 생각하세요. 면, 평면. 그래서 요 면들이 다 어떻다고요? 나란하게 촥촥촥촥촥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 한번 보세요. 특히 천구의 적도하고 지평선을 한번 보세요. 자, 얘네 사이의 각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지평선과 누구 사이의 각도를 얘기한다고요? 요렇게 천구의 적도와 지평선 사이 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이 면과 이면 사이의 각이 몇 도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중심에서 수직으로 선을 쫙 올리세요. 수직으로 올리세요. 여기 천구의 북극이죠. 자, 여기 각도가 얼마였다고요? 그렇죠. 이게 위도였어요. 그러면 여기 값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그렇죠. 90도 빼기 위도가 되겠죠. 요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천구라는 게 등장했을 때 위도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90도 빼기 위도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90도 빼기 위도 일주권과 지평선 사이의 각도다. 라는 거.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도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도는? 북극성의 고도가 얼마예요? 적도는? 자,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북극성의 고도가 0이에요. 그죠? 위도하고 동일한 값이니까. 청구의 북극 여기 있고, 청구의 남극 여기 있어요. 청구의 적도가 어떻게 있어요? 요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도에서는 이런 형태의 일주권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움직인다고요. 90도 빼기 위도 얼마 나오죠? 적도는 그래서 90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다른 일주권도 그려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적도에서 그렇다고요.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이게 뭐예요? 일주권과 지평선 사이의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는 거고요. 이러면서 자, 얘를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일주 운동을 하잖아요. 자, 별들이 이제 뜨고 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주권 따라서 가는 일주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편해요.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일주 운동을 보통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관측자가 있고, 청구의 북극이 어떻게 이렇게 있고요. 청구의 적도는 있으니까 청구의 북극은 여기 있어요. 청구의 북극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일주 운동을 해요. 별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라고 할게요. 오른쪽, 자, 동쪽, 서쪽 한번 보세요. 자, 일단 동쪽 하늘 어떻게 움직이죠?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자, 동쪽은 별이 뜹니다. 북반구든 남반구든 상관없어요. 떠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뜨면 북반구예요. 왼쪽으로 뜨면 남반구인 거지. 이런 상황이에요. 동쪽. 서쪽은 어때요? 집니다. 근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죠. 이게 서쪽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형태, 동쪽인데 이런 형태로 뜬다. 왼쪽으로 뜨죠. 그럼 남반구예요. 위도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걸 쓰시면 돼요. 이게 얼마라고요? 90도 빼기 위도라고요. 이때 이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쪽 하늘 어떻게 되겠어요? 남쪽 하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게 되면 남쪽 하늘은 별들이 이렇게 넘어가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회전하는 축이요. 지평선 아래 있죠. 자, 이거 북반구 남쪽 하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북반구 북쪽 하늘이에요. 북쪽 하늘도 오른쪽으로 가는데 남방 요거는 좀 반대요. 요렇게 해서 회전하는 축이 위에 있어요. 북극성, 청구의 북극. 그래서 요렇게 어떻게 반시계로 돌아요. 요렇게 돌아요. 그래서 지평선 부근의 별들을 추적했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북반구.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남반구. 떠오릅니다. 동쪽, 집니다. 서쪽.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위도별로 어떤 방향을 봤을 때 일주 운동 자체가 좀 수월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러고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저기가 크면 떠 있는 시간이 길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반대로 저기가 작을수록 떠 있는 시간이 짧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그러면 관측자 세워두시고요. 여기 관측자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권 이제 계속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해줄게요. 청구의 적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구의 적도상에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봐요. 지구 중심 지나가게. 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24시간 정도의 회전이 있는데 반반.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12시간이요. 딱. 청구의 적도에 있는 별이 일주운동을 하게 되면 세상 어디에서든 그냥 12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북극, 남극은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저기가 클수록이라고 했죠. 자, 저기가 이제 플러스 10도가 됩니다. 어디를 움직이나요? 너는 여기를 움직일 거예요. 떠 있는 시간이 길고요. 땅속에 있는 시간은 짧아요.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기가 크면. 저기가 더 크면 이거 더 심해져요. 어차피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떠 있는 거 길어요. 땅속 짧아요.
아이고, 이거는 하루 종일 떠 있겠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주극성이라고 붙여놨어요. 자, 여기 그러면 청구의 북극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위도만큼 떨어져 있는 저 위를 가지는 별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는 90도 빼기 위도예요. 자, 그부터 주극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봐요. 저기가 작아져요. 마이너스 10도예요라고 한다면 떠 있는 거 짧아요, 땅속 길어요. 떠 있는 거 짧아요, 땅속 길어요. 떠 있는 거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루 종일 아무리 봐도 관측할 수 없는 별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저기가 클수록 떠 있는 시간이 어떻다? 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위도대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적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자, 적도 한번 봐봐요. 적도는 이렇게 청구의 북극과 남극, 청구의 적도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12시간, 12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가 크면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나요? 오, 아닌 것 같은데? 얘도 12시간. 오, 얘는 좀 독특하네? 12시간, 12시간, 저기가 마이너스여도, 그렇죠. 적도에서는요, 떠 있는 시간이 다 똑같아. 12시간. 저기에 상관없이. 그럼 약간 뭔가 보여. 우리나라는 북반구잖아. 저기가 크면 떠 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근데 적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그럼 남반구는 반대야. 저기가 작을수록 떠 있는 시간이 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기가 클수록 뜰때 방위각이 작고 질때 방위각이 크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뭔가라고 한다면 또 우리나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니까 자, 이렇게 청구의 적도를 그려주시고요. 저기가 크면, 자, 일단 여기 방위가 90, 180이에요. 방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저기가 크면 이렇게 되죠. 90도보다 작은데 180도. 아니요, 여기 180은 여기죠. 여기가 180이죠. 여기는 270이에요. 270보다 큰 곳에 지어요. 근데 저기가 더 크면 더 작고 더큰 곳으로 지게 됩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계속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하는 거죠. 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저 경우에는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중고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이제 기억하시냐면 우리나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됩니다. 혹시 남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 청구의 북극이 있고, 청구의 남극이 있을 때, 자오선이 있죠. 자오선 중에서도 특히 위에 있는 자오선에 걸릴 때예요. 걸릴 때인데, 90도 빼기 위도가 누구냐면요. 이게 90도 빼기 위도고요. 저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기는 청구의 적도에서 떨어져 있는 각도예요. 이만큼이 저기예요. 이만큼이 저기고요. 이만큼의 각도가 저기고요. 이만큼의 각도가 저기고요. 이만큼의 각도가 저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델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90도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90도 빼기 위도에다가 많이 썼네. 여기가 있네. 북쪽 하늘 가 있네. 요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 하늘에서 움직임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경이 클수록 빠르게 남중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적위라든지 뭐 고도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방위각. 근데 하다가 적경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청구의 적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구의 자전축도 같이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춘분점이라는 게 어딘가 있을 거예요. 청구의 적도상에서 물병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일지운동하다 보면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나는 춘분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충분점이 돼요. 자, 이때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적경은 이쪽 방향으로 적경을 쟀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별이 적경이 9시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별은 그럼 적경이 10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 쪽으로 각을 재는 게 적경이에요. 이렇게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1시간 뒤를 봐야 돼요. 자, 지금 적경이 9시가 남중에 있죠. 그러면 1시간 뒤는 일준동을 쭉갈 거야. 이 천구가 돌 거야. 좀 이따가 10시가 남쪽에 올 거야. 적경이 커져 있죠. 자, 요게 중요한 거야. 자, 지구상의 어느 관측자가 보든 북반구든 남반구든 북극이든 남극이든 이런 거야. 관측자 기준으로 뭔가 점을 하나 정해놨어. 예를 들어서 말이야. 나는 지금 저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여기 별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적경이 9시였대요. 9시.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요 위치에 10시인 별이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데 여기 적경이 10시인 별이 있어. 그럼 얘가 통째로 움직여서 이렇게 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이제 10시가 와 있고 여기에 9시가 와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고요. 이 위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점을 정하잖아. 남중도 좌우선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좌우선을 지나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증가하게 됩니다. 북반구든 남반구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이게 북반구든 남반구든 북극이든 남극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디든 여기에서 성립한다. 적경이 클수록 남중을 빨리 한다. 적경이 클수록 적경이 클수록 아 적경이 죄송해요. 적경이 작을수록 이제 적경이 크면 늦게 하는 거죠. 지금 늦게. 여기 선생님 오타를 냈다. 죄송해요. 작을수록 그러니까 9시가 먼저 10시가 나중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적경이 작을수록 빨리 남중한다. 이 위치를 지난다. 그래서 적경을 이렇게 시간 단위로 쫙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가 활용하면 좋으냐면요. 여기다 활용하면 좋아요. 자, 연준동. 자, 연준동은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태양이 황도를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1도가량 움직이는 겉보기 운동이고요. 황도는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진다. 지구 자전축의 경사로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것 춘하, 추동 네 개의 점의 좌표값이에요. 0시 0도 6시 23.5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3월 달에 태양은 춘분점에 와 있어야 돼요. 6월 달에 하지점, 9월 달에 추분점, 12월 달에 동지점. 그래서 0시 0도, 6시 23.5도, 12시 0도, 18시 마이너스 23.5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꼭뭐 하라고요?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되나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춘분날이라고 할게요. 12시에 0시 전체 남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춘분날에 남중을 합니다. 어느 쪽에? 남쪽 하늘에 좌우선에 누가 걸려 있어요? 정오에 12시에 당연히 태양이 걸렸지. 선 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 적경 얼마라고요? 그거 알잖아. 춘분날 태양 알잖아요. 0시 전체 남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했던 거 살짝 이어가 볼게요. 1시간 지났어요. 13시가 됐어요. 그럼 3시 전체가 남중이야. 0시 전체 어디 갔어요? 태양 여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1시간 또 지납니다. 14시가 돼요. 2시 전체가 남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좀 지납니다. 언제? 자정이 됩니다. 12시 전체가 남중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12시간 흘렸으니까 12시간 큰, 더큰 친구가 나중에 남중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죠. 새벽 2시가 됩니다. 그럼 14시간 지난 거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춘분날이 아니라 하진날로 하셔도 돼요. 하진날 12시에 6시 전체가 남중하는구나. 그러면 오후 2시에는 누가 남중할까라고 하면 8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 우리가 적경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중요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했던 이 내용 잘 기억해 두고 문제 한번 정도 풀어 주시고요. 우리 다음

0: 시간에 이제 2점 테스트, 3점 테스트 있죠? 이때는 3점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의 실력을 점검해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문제 풀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화학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은장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이 화학평형 마지막 단계인데요. 사실 그 화학평형 끝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럽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요. 쌤이랑 좀 천천히 차근차근 네, 오늘도 쌓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손자국부 시작할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으니까요. 라고 하는 대사였습니다. 근데 우린 하고 있잖아? 분명히 잘 이뤄낼 수 있다. 아, 쌤은 항상 그렇게 믿고 있어. 여러분이 지금 쌤과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의미 있게 반짝반짝 빛낼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난 잘할 수 있다. 내가 난데. 내가 했는데. 나 아니면 누가 해. 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신감으로 오늘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형 이동과 관련된 문제 한 문제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예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이 됐습니다. 열화학 반응식 나왔으면 온도 의심해 봐라 라고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림, 의심해 봐라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자, 그림은 티켈빈에서 실린더에 A, B가 들어가 있는 초기 상태를, 그리고 반응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들, 그리고 평형, 온도를 바꿔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 있는 상태를 알려주고 있어요. 1에서 A와 C의 부분 압력이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쌤이 계속 얘기했던 거, 지난 시간에. 이거 나왔으면, 네, 계속 반응 개수를 좀 활용을 해봐야 된다. 그 특징들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 문제에서도 A와 C의 부분 압력이 같다라고 했어요. A와 C의 반응 개수는 1, 1로 같습니다. 그럼 이 둘의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A가 4몰 있었으니까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도 A와 C의 합은 4. 그런데 부분 압력이 같으니까 똑같은 양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A가 2몰 반응했으니까요. C도 2몰 반응해서 이게 지금 평형 상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온도를 높였죠. 만약에 몰수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한다면 20리터가 됐어야 될 거예요. 5몰 유지가 됐다고 하면. 자, 그런데 지금은 18리터로 부피가 줄어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부피가 줄었다는 건 들어가 있는 몰수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20일 때 5몰이었으니까 18일 때는 4.5몰. 네, 기체 양이 4.5몰이 됐대요. 줄어들었대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됐구나. 자, 정반응 한번 진행될 때마다 1씩 감소하니까 0.5몰 줄어들었어요. A 1.5. 그래서 B는 0.5, C는 2.5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몰수가 줄어들었을까? 온도가 높아지면 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흡열 반응이 정반응이었던 거야. 그렇다면 기억이 바로 판단이 됐죠?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니은 가겠습니다. 1에서 B의 몰분율, 2에서 C의 몰분율, 1에서 B의 몰분율 전체 5 중에 1이라는 거고 2에서

여기에서 C의 몰분율은요, 전체 4.5 중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2.5 들어가 있으니까 9분의 5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얘네는 25분의 9. 그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겠다. 자, 그럼 마지막 디귿 갈게요. K2는 이라고 하는 거 물어봤네. 자, 여기에서의 평형상수 K 계산. A분의 C로 가셔도 되고 B분의 C로 가도 되는데 B분의 C가 좀더 간단한 숫자인 것 같아서 B분의 C로 가겠습니다. B분의 C 5예요. A 2분의 3이었으니까 역수해주면 되죠. 3분의 2. 자, 그리고 나서 부피 한번 고려해 줍시다. 네, 부피. 그럼 여기가 10이니까 60. 디귿 맞는 보기더라. 이렇게 해서 기역 니귿, 니은 디귿까지 판단을 해봤고, 다시 한번 델타 H 온도와의 관계. 그리고 네, 이렇게 온도가 바뀌었을 때는 평형상수 K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반응 계수 잘 보자. 이거는 얘들아, 이제 선생님 좀 지겹습니다. 그만 얘기해 주세요. 그때까지 얘기할 거야. 네. 반응 계수 계속 잘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평형 이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마무리해보고요. 이제 화학평형의 새로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화학평형의 새로운 내용 상평형 보고, 그리고 나서 산염기 평형까지 이어서 갈 건데, 여기까지 조금 어려웠잖아. 근데 상평형은 한숨 좀 돌릴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쉬시면서, 아, 맞아. 그런 그림이 있구나. 끄덕끄덕끄덕. 아, 저 그림 사진 찍어서 머릿속에 좀 기억해야지. 이러한 마음이면 충분하니까, 네, 조금 편하게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평형 그림. 온도 압력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구간,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구간, 고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는 것, 세 가지 상태가 모두 다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A와 T, 융해 곡선,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고 있는 지점들이고요. 증기압력 곡선, 기화 곡선이라고도 해요.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승화 곡선, 고체와 기체 공존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선 중요한 포인트가 삼중점, 고체, 액체, 기체가 평형, 공존하고 있는 구간을 우리는 삼중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우리가 증기압력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면요. 우리 끓는 점과 관련지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외부의 압력이 1atm이라면 그때 이 증기압력 곡선이랑 만나는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기준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융해 곡선이랑 만나는 이 지점에서의 온도를 네, 기준 어는 점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준 어는 점, 기준 녹는 점. 자, 그래서 이런 상평형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모든 물질이 아닙니다. 두 그림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물의 상평형 그림입니다. 쌤이 픽으로 해놨어요. 상평형 그림 볼게요. 특히 봐야 되는 건첫 번째, 동그라미. 물의 융해 곡선을 봐주세요. 융해 곡선을 봤더니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거 보이지? 자, 얘네들이 무슨 의미냐? 음의 기울기. 외부의 압력이 커졌더니, 커졌더니, 커졌더니, 온도가 어떻게 돼?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커지면 어는 점이 낮아집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왜 독특한 거냐면 이거 우리 예전에 고체, 액체, 기체 할 때도 했었는데요. 액체, 고체예요. 일반적인 물질들. 그래서 액체에게 힘을 주잖아? 거리가 가까워지네?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다닥다닥다닥 배열되는 고체를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온도를 조금만 낮춰줘도 된다. 이게 대부분의 물질일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생각해보자 했었잖아. 우리가 향초. 이렇게 잘 녹인 다음에 다시 굳히면 액체일 때보다도 고체로 됐을 때후 부피가 감소하게 될 거거든? 그런 것들이랑 관련이 되어 있었다고요. 자, 근데 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성질이냐면, 물 분자가 입체 육각 구조를 가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외부의 압력이 커져. 외부의 압력이 커지면 이 육각 구조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야. 어려우니까 온도를 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낮춰서 냉각을 시켜야 되겠더라.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자, 그러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증감력 곡선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우리 앞에서 증감력 파트에서 공부했던 거에 연장이어서 크게 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정도.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삼중점이에요. 자, 삼중점의 위치 잘 봐주세요. 온도 압력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위치만 좀 확인해 주세요. 온도 0.0098, 압력이 0.006입니다. 우리는 근데 몇 기압에서 살고 있냐면 1기압에서 살고 있어요. 1기압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 고액 기의 상태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압력이 이것보다 더 낮았다라고 하면 고체가 기체로,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이두 가지 상태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선생님, 저 그런 거 아는 것 같아요. 액체가 없는 그 드라이한 아이스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자,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 얘네들도 그림을 눈에 탁 찍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에 쌤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어디였죠? 융해곡선의 기울기였습니다. 여기도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중요해요. 이산화탄소의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어느 점이 어떻게 돼? 같이 높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게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던 이거예요. 압력이 높아지면 입자들 사이가 간격이 더 가까워지기가 쉽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만 낮춰줘도 꽤 균일하게 이쁘게 얼음으로 고체로 바뀔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얼음에게 압력을 가하면요 얼음이에요. 액체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삼중점 위치 잘 봐주셔야 돼요. 삼중점 압력이 5.1기압. 근데 우리는 1기압에서 살고 있더라.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것, 서로 승화되는 상태만 확인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요. 선생님, 우리는 CO2의 액체는 볼 수가 없습니까? 볼수 있어요. 여러분, 실험도 할수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압력이 삼중점보다 높아져야 액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삼중점을 기준으로 삼중점보다도 압력이 높으면 액체를 관측을 할수 있는 거고, 낮으면 액체 관측이 안 되더라. 쌤이 아까 전에 실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 실험할 겁니다. 학교에서도 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고요. 혹시 학교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에서도 할수 있어요. 이거 그 일회용 스포이드거든요. 일회용 스포이드에서 그 뾰족한 부분을 잘라내고요. 드라이아이스를 좀 잘게 잘라서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이 입구를 잘 막아주셔야 돼요. 잘 이렇게 막아서 물에다가 담글게요. 살짝 따뜻한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닫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원래 고체였죠? 고체였어요. 자, 그랬던 애들이 승화가 되면서 기체가 생기겠죠. 기체가 생기니까 이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돼? 점점점점점점 높아질 거고요. 내부의 압력이 점점점점점점 높아지다가 압력이 삼중점보다도 더 커지게 되면 우리는 무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액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에 액체가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요 정도입니다. 상평형 그림은 앞에서 쌤이 픽이라고 골랐던 그두 개의 그림 있죠. 그 그림만 잘 봐주시고,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시면서, 자, 우리 수능 2점 테스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예요. 방금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네요. X의 상 변화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림과 같이 뾰족한 입구 부분을 잘라낸 일회용 스포이드에 잘게 붙은 X를 조금 넣습니다. 스포이드 입구를 접고 펜치로 스포이드 입구를 세게 잡아요. 그냥 입구를 잘 막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5도씩 물이 들어가 있는 수조에 얘네들을 넣고 내부를 관측을 했더니 스포이드 내부에서 리퀴드, 액체가 생겼다라는 건 삼중점보다도 압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 일단 25도씨 1 ATM에서 X의 안정한 상은 고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5도씨 1 기압에서 안정한 상은 기체예요. 리퀴드가 생성되는 주 이유는 스포이드 내부 압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뒤에 맞는 보기죠. 디그, 다에서 25도씨의 물 대신 0도씨의 물을 사용해도 스포이드 내부에서 액체가 생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0도씨의 물을 사용을 해도요, 기체가 만들어지면서 압력이 높아질 거고요. 압력이 높아지면서 3중점 이상의 압력이 된다면 우리는 액체 관측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액체를 관측할 수 있는 이 영역, 3중점보다도 온도와 압력이 더 높은 영역에서는 CO2, 네, X라고 합시다. 네, X의 액체를 확인할 수 있다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한 문제를 풀면서 느꼈을 것 같은데요. 점을 잘 찍어 주시면 돼요. 18번 문제이고요. 저 상평형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 여기에서 물질 X라고 나오긴 했지만, 저 개형은 융해곡선의 길기가 음의 길기를 가지고 있는 건 물? 이런 상상을 일단 해보는 거라고요. P1이 P3보다도 압력이 더 높습니다. 큽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있고, 자, 나머지는 점을 좀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보면 온도가 같아요. 하나는 고체, 액체, 하나는 기체. 자, 그러면 고체, 액체, 융해곡선 위에 한 지점이죠? 온도가 같은데 기체래요. 여기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P1과 P2를 찾았고, 그때 온도 T1도 찾아낸 겁니다. P3는 P1보다도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액체와 기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네요. 액체와 기체니까 여기 증기압력 곡선일 거고, P1보다도 더 작습니다. 어느 한 지점을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가 P3가 될 거고, 그때 온도가 T2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어, T2가 T1보다 크다. 네, 확인됐고요. P3가 P2보다도 더 큽니다. 역시 확인을 했고요. 자, 마지막 디귿. T1에서, T1. 그리고 P3에서 여기니까. 자, 가장 안정한 상은 무슨 상태이다? 고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디귿 또 맞는 보기, 기역리엔 디귿.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점을 잘 찍으시면 돼요. 점을. 자, 이제 19번. 다음은 물질 X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아니, 쌤, 우리 점만 잘 찍으면 된다면서요. 라고 했잖아. 우리 앞에서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그 그림의 점을 잘 찍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멘트, 글로서 단서가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표로 제시가 되기도 해요. 그럴 때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판단하시면 되고, 혹시 아직 어렵습니다. 네, 쌤 생각에 대부분은 아직 어려운 게 맞아. 그럴 때는 이거를 가지고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자, 그 그림은 둘 중에 하나를 그리게 되겠죠. H2O의 개형을 그리거나 CO2의 개형을 그리거나, 그래서 계속 머릿속으로 사진 찍어 두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T1 도시에서 두 가지 상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압력이 P1, P2입니다. 우리 두 가지 상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는 고체, 기체 또는 고체, 액체, 액체, 기체. 자, 이런 애들이 평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데 3중점의 온도가 T1보다 높다라고 했으니, 자, 저두 번째 단서가 힌트가 되어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3중점일 거고, T1보다도 3중점에서의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압력이 P1과 P2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P2 ATM에서 X에 끓는 점은? 그럼 끓는 점이니까 액체와 기체가 맞닿는 요 증기압력 곡선과 만나는 압력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P2, 여기가 바로 P1, 그리고 그때 끓는 점까지 표시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려봤더니 P2가 P1보다도 압력이 더 큽니다. 확인했고요. 3중점에서의 압력은 P1보다도 더 어때요? 높은 것도 확인했죠? 자, 그럼 디귿 갑시다. T2, P1. 안정한 상은 뭐다? 기체이다. 그렸더니 나오더라. 그래서 기역과 디귿.

까지 체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생과 화학 평형과 평형 이동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산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 뒤에 이름에 평형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그 평형상수 K를 활용을 할 거고요. 약간의 그 샤틀리의 원리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과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접근해 본 적이 많지 않은데 좀 낯선 상황인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얘들아, 여기는 선생님이 나중에 정리를 해줄 건데 결국 쭉한 5가지 상황 중에 어느 한 순간,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만 잘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뒤쪽에서 식몇개 외우자 라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 식만 잘 외우고 따라와 주시면 어렵지만 잘할 수 있는 파트다. 우리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파트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 산염기 평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요, 강산과 약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강산, 물에 녹아 대부분이 이온화되는 산. 물에 녹아서 일부만 이온화하는 산. 강산, 약산 이렇게 나누는데요. 일단 화투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은 강하거나 약하거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강산, 내가 HA를 100개를 넣었어. 그러면 100개 중에 100개가 수소 이온과 A- 이온으로 쪼개집니다. 약산, 예를 들면요, 1000개를 넣었어요. 그럼 그 중에 정말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아주 일부가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산과 약산을 비교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자료가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는데, 이제 개 중에는 간혹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기도 하더라. 우리가 왜냐하면 약산을 전제 조건으로 사용하는 식을 이제 나중에 외우게 될 거거든요. 그런 걸 사용하는 식을 적용하기 조금 애매한 산이 있더라.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확실한 거 일단은 강산이다라고 얘기하면 넣어준 애들이 거의 다 이온화가 되겠더라. 그래서 강산은 다루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HCl을 0.1몰농도짜리 수용액을 만들었어요라고 한다면 HCl 강산이거든요. 사실 얘네들은 물 수용액 속에서 수소 이온이 0.1몰농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 염화 이온이 0.1몰농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내가 만들어준 애들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다. 바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이제 약산 같은 애들이 되면 좀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아세트산, 대표적인 약산이거든요. 자, 내가 아세트산을 0.1몰농도 물에다 넣었어요. 만들어서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중에 정말로 극히 일부만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이온화가 돼서 수소 이온이 존재하기는 하고요. 아세트산 이온이 존재하기는 하거든요. 이 양이 엄청 적은 거야. 오히려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계속 이걸로 남아 있어서 여전히 0.1몰농도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약산이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강염기와 약염기도 마찬가지예요. 강염기는 내가 넣어준 애들이 물에 녹았으면 대부분이 다 이온화돼 버립니다. 약염기는 극히 일부만 이온화가 되는 애들이더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산염기의 세기를 정확한 수치로 표현을 하게 될 거고, 그게 바로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산 영어로 acid지. 그래서 Ka라고 써주면 됩니다. HA가 물과 반응해서 물 분자와 반응해서 하이드로늄 이온 만들어내고요. A 마이너스 만들어내고 있대요. 자, 그럼 그때 평형상수 K. 우리 평형상수 K 쓸때 리퀴드 쓴다 안 쓴다? 리퀴드 쓰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응물 HA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평형상수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K 값이 커요. HA는 작고요. 내가 넣어준 산이 대부분 이온화가 돼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A-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 이온화가 잘 됩니다. 강산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약산입니다. 라고 하는 애들은 내가 넣어줬어. 넣어준 애들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정말로 극히 일부만 이렇게 이온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Ka가 매우 작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우 작다, 매우 크다.
선생님 기준이 얼마인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봤을 때 살짝 좀 애매해요. 정확히 여기부터 작다, 여기부터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진 않지만, 근데 여기 숫자를 잘 봐봐. 10의 마이너스 5제곱,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작지? 네. 이렇게 우리가 크게 막 그런 걸 판단할 때 어렵지 않을 정도의 값들이 주로 화학 범위 내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염기의 이온화 상수, 염기 영어로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KB. 마찬가지로 리퀴드는 표현하지 않을 거고요. KB는 B의 몰 농도, 그리고 OH-BH+의 몰 농도의 곱수로 표현합니다. 볼까요? KB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 10의 마이너스 5제곱. 역시 꽤 작은 거 보이고요. 그럼 이 둘은 약염기더라. 근데 둘다 약염기인 거는 알겠는데, KB가 그나마 좀더 커. 그럼 얘네가 세기가 좀더 셉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쌤이 픽으로 가져왔는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바로 약산의 이온화 상수. 강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루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HCl 0.1 몰농도 넣었어. 그럼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거의 100%다 이온화 될 거기 때문에 네, 얘네들 0.1 몰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0.1 몰농도입니다. 그럼 이거 pH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만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구냐? 약산들이에요. 약산들은 아세트산 같은 애들은 분명히 이온화가 되기는 하거든요. 내가 넣었으면 극히 일부가 쪼개져요. 쪼개져서 A-랑 하이드로늄 이온 만들어져.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만들어지는 애들의 양이 내가 넣어준 애들에 비해서는 정말로 작은 거야. 그래서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농도를 거의 C, 내가 처음에 넣어준 값과 비슷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약산이다 라고 하면 약산 KA가 매우 매우 작다. 아까 주어져 있는 것처럼 또는 아예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약산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이런 조건이라면 일부가 이온화되기는 하지만 이온화되는 게 내가 넣어준 애들에 비해서 매우 매우 작기 때문에 평형일 때 농도가 처음에 내가 넣어준 애들의 농도와 거의 비슷하다. 자, 그럼 이렇게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상수 KA를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KA C-X분의 농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C-X가 거의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내가 처음에 넣어준 C와 비슷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산이죠. 일단 산이야. 약산, 산이기 때문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기준이 돼요. 산. 그럼 얘네들의 농도 X라고 지금 우리 세팅을 해놨고, 그렇다면 X는 루트 C, KA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약산, 산이에요. 약산. 약산일 때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계산을 할수 있을 텐데, 어떻게? 루트 CKA. 외웁니다. 자, 이게 오늘 외워야 되는 첫 번째 식이에요. 우리가 수용액에다가 산만 넣어서, 그냥 순수한 HA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자, 그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어떻게 하자고? 루트 CKA. 아유, 좋아. 일단 그러면 이걸 염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지. 염기입니다. 지금 상태는 생략을 해서 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평형식이 있을 거고요. 그럼 KB는 B의 몰 농도 분의 약산 그리고 OH-의 몰 농도가 되겠죠. 약염기예요. 약염기면 마찬가지야. 내가 넣어줬어. 일부가 이온화되기는 하는데 이온화되는 정도가 정말로 정말로 적었던 거야. 적어서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만큼이라고는 하는데 앞에서와 마찬가지 논리예요. C에 비해서 Y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C-Y가 거의 C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예요.

자, 그럼 그대로 다시 대입해 봅시다. c-y분의 y제곱인데 이거를 c분의 y제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어떤 상태냐면 물에다가 염기만 넣어서 다른 거안 섞여 있어요, 얘들아. 비만 넣어서 만들어낸 수용액에 대한 얘기예요. 염기니까 기준을 누구로 잡아야 되냐면 OH-로 잡아야 돼요. OH-Y죠. 그럼 얘네들은 루트 C, K, B로 표현할 수 있더라. 아까랑 식의 형태가 똑같아요. 자, 아까는 약산이었으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루트 CKA였으면 지금은 염기니까 수산화 이온의 농도 루트 CKB.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자, 외우고 이제 문제 적용을 할 건데, 문제 적용할 때 막상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지금 그래서 계속 기본 전제 조건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문제에서 약염기라고 언급을 해줬거나, 아니면 KB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누가 봐도 작다. 이런 상황에서 물에 비만 넣은 순수한 비수용액일 때, OH-의 농도는 루트 CKB더라. 자, 그러면 비슷한 상황을 약산으로만 적용을 해본다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루트 CKA더라. 자, 쌤이 계속 얘기하기래. 산이라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염기라면 OH-의 농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 적용할 때, 선생님, 뭐예요? 뭐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외웠던 식이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외워둬야 됐던 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픽입니다. 이번에는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를 볼 거예요. 식은 똑같아요. 약산, 짝염기죠. 그럼 얘가 염기라고 했으니까 염기가 가수분해 되는 거. 물이랑 반응해서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 또는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내는 걸 가수분해라고 해요. 가수분해되는 걸 보면 KB는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거 우리 화학 평형 상수할 때 선생님이랑 정리했던 건데, 자, 그럼 이두 개의 식을 더해보자. 더해보면 HA 썼는데요. 다시 나왔습니다. A 마이너스 만들어졌는데요. 다시 사용했습니다. 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럼 최종적인 애들은 물 분자를 두개 사용을 하면 하이드로늄 이온 한개 생기고 OH 마이너스도 한개 생겨. 얘네들은 둘다 수용액 상태에 표시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평형상수 K는 나 리퀴드 쓴다 안 쓴다? 리퀴드 안 써야 돼요. 자, 그렇다면 수용액 상태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OH-의 농도만 곱해서 표현해 주면 되겠다. 이거 우리 화원에서 했다. 물의 이온화 상수. 물, 영어로 wat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W 적어 줄 거예요. 자, K 값이니까요.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25도씨를 기준으로 얘네들은 얼마?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제곱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두 개의 식을 더해서 이식 만들었죠. 그럼 평형상수들은 어떻게 했더라? 곱했습니다. 곱해볼게요. 그러면 쓱쓱약분. 내가 원하는 애들만 남았다.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되는 두 번째 식이에요. KW는 KA 곱하기 KB. KA 곱하기 KB. 이거라고 했다고 여기에다가 HCl의 KA에다가 NH3의 KB 이런 거 아니야. 짝산과 짝염기의 KA 곱하기 KB. 그럼 KW. 이렇게 나오겠더라.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걸 매번 이렇게 다 유도해서 정리할 수는 없잖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래서 KA 곱하기 KB는 KW 항상 일정한 값을 갖더라라는 거고요. 자, 얘네들이 중요한 건 사실 정성적인 평가에서도 중요해요. 자, 정성적인 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산의 세기가 세요. HCl 같은 애들 생각해 봅시다. 산이 엄청 세요. 강산이에요.
자, 강산이라고 했으니까 KA가 어때야 돼? 엄청 커요. 자, 그런데 이 둘의 곱슬은 항상 KW로 일정해야 되니까 그럼 KB는 어때? 매우 작아요. 염화이온은 우리가 짝염기라고는 하지만 KB가 엄청 작아요. 실제로 염기로 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아세트산 생각해보면요. 아세트산 KA가 작아요. 그래서 KB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염화이온보다는 상대적으로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트산 이온은 물이랑 반응해서 아세트산과 OH-를 내어놔요. 그러니까 염기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산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짝염기의 세기는 약하고요. 산의 세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짝염기의 세기는 셉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 자, 바로 그 정성적인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고 있더라. 그게 바로, 여러분 수능 특강 교재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겁니다. 여기에서, 산의 세기가 약해. 그럼 짝염기의 세기는 상대적으로 강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염기 세기가 막 NaOH 이 정도로 세다는 게 아니야. 그냥 아까 전에 비교했던 그 염화이온이랑 비교하면 좀 세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H3 약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짝산은 세기가 좀 세요. 그러니까 가수분해 반응을 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세기가 뭐 염산 정도로 세다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아예 못 만들어내는 애들보다 조금 더 세. 요 정도의 세기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자, 이런 애들이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고,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식까지 만들어졌습니다. KW는 KA 곱하기 KB더라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마지막 염의 가수분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화원에서 했던 건데,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중화 반응을 하면 물과 염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때 염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거였습니다. 산의 음이온. 양이온 수소이온은 여기로 갔으니까. 자, 그러면 염기에서는 양이온이 오겠지? 음이온이었던 수산화이온은 물로 바뀌었으니까. 바로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염들이라는 거여서 사실은 이 염들을 잘 쪼개서 보면 결국에는 그 근본이 됐던 산이 있을 거고 근본이 됐던 염기가 있을 거예요. 그 근본이 됐던 애들에 대한 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강산과 강염기, NaCl 가장 대표적인 애들로 가면 강산, 그리고 강염기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거야. 또 우리 강산이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 거고요. 100개 넣어주면 거의 100개가 다 쪼개진다고 했었죠. 강해요. 자, 그러니까 그 짝염기는 세기가 약했겠다. 엄청 약해서 우리가 정의상 짝염기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얘네가 가수분해 반응해서 OH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거야. HCl 같은 경우는요, 나는 그냥 다 쪼개져서 염화이온으로 있는 게 안정해. 난 좋아. 난다 쪼개질 거야. 수소랑 다 멀어질 거야. 해서 멀어졌어? 자, 그런 애한테, 너 다시 수소 받을래? 다시 받아서 HCl로 돌아갈래? 하면, 내가 왜? 난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안정하고 좋은데, 내가 왜? 나 굳이 이렇게 가지 않을래?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NaCl을 물에다 녹이게 되면요, 물 속에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 중에서도 염화이온은 물이랑 반응해서 다시 OH-를 내어 놓느냐? 아니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나트륨 이온도 마찬가지죠. 나트륨 이온도 강염기에서부터 왔어요. 그냥 쪼개져서 이온 상태로 있어도 충분히 안정해요. 자, 이런 애한테 너 다시 LaOH로 갈래? 내가 왜? 이렇게 돼서 결국엔 얘네들은 그냥 물속에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 상태로 동동동동 이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액의 액성이 그냥 중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강산과 약염기 볼게요.
강사

하지만 역시 HCl과 약염기 NH3가 반응해서 만들어질 NH4Cl 보겠습니다. 물에다 용해시켜 볼게요. 그러면 염화이온과 암모늄이온으로 쪼개질 거고, 얘들아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염화이온 이렇게 가수분해 한다 안 한다? 안 할 거다. 자, 그런데 우리 암모늄이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암모늄이온은요 암모니아에서부터 왔어요. 자, 암모니아는 강염기, 약염기, 야염기였다고요. 그래서 물에 녹이면 이렇게 정반응이 일부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매우 조금 일어났던 거야. 아, 그래, 내가 수소이온 받아서 너 OH- 만들어줄게 하기는 했지만 별로 그거를 선호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랬던 애한테 와, 너 그러면 다시 수소이온 되나봐. 암모니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오케이, 땡큐 베리 감사, 바로 내어놓고 돌아가는 거지. 자, 그럼 누가 생겼어요 지금? 네,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겼으니까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 되더라. 정리. 약염기에 짝산이 상대적으로 세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수분해 반응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었고, 그래서 염소용액의 액성이 뭐가 된다고? 산성이 된다고요. 약염기의 짝산 덕분에 산성.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경우 볼게요. 약산과 강염기. 이번엔 아세트산과 NaOH 강염기를 반응시켜서 아세트산 나트륨과 물을 만들어 낼게요. 자, 그럼 아세트산 나트륨을 물에다 녹이면 아세트산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생겨날 건데, 우리 나트륨 이온 여기서부터 얘기했죠. 가수분해 반응 안 한다고요. 자, 그런데 아세트산의 입장에선 이거였던 거야. 아, 오늘 진짜 많이 나오죠, 아세트산. 네, 자주 나와요, 실제로 문제에서도. 오케이, 산이니까 내어놓기는 했어. 내어놨으니까 산이야. 그런데 약산이랬죠. 별로 막 많이 내어놓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일부 조금 내어놔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아세트산 이온까지 만들었어. 그럼 아세트산 이온한테 너 내가 다시 줄게, 돌아갈래? 라고 하면 아세트산 이온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너무 좋아, 나 다시 받아서 돌아갈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온이 만들어졌나요? 맞습니다. 여기 OH- 만들어졌고요. OH- 만들었었으니까 용액의 액성이 뭐다? 염기성이다. 정리. 약산에 짝염기가 가수분해 반응을 하면서 OH- 이온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염소용액이 염기성이 되겠더라. 이래서 염을 녹인 수용액의 액성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화투 범위 내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걸 좀 더 확장을 하면 우리가 화원에서 사실 산염기 1:1 뭐 중화반응이 완결되면 뭐 pH가 7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강산과 약염기가 중화반응해서 이렇게 평형의 중화점에 도달했으면 그때 액성이 약간 산성이라네? pH가 7이 아닐 수도 있네? 약산과 강염기가 서로 중화반응을 해서 1:1로 반응했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 용액의 액성이 pH가 7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네. 네, 바로 그런 이야기까지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완충용의 액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완충용의 산이나 염기를 소량 가해도 pH가 거의 변하지 않는 용액을 완충용의 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충격을 완화시켰는데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게 수소이온의 농도,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약산과 그 짝염기, 약염기와 그 짝산을 혼합해서 만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고 어떤 원리인지는 예시로 한번 확인할게요. 아세트산 진짜 많이 나올 거라고 했죠? 아세트산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 아세트산 몇 개 쓸까? 한 1000개 써볼까? 1000개. 그러면 극히 일부

과 쪼개지어서 이온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뭐999대 1대1 정도. 그래서 그냥 여전히 거의 1000개 있다라고 할게요. 거기에다 아세트산 나트륨을 넣습니다. 수용액을 넣을 거예요. 아세트산 나트륨이 1000개 녹아 있는 수용액이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온화됐으니까 사실은 1000, 1000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럼 걔네들을 이렇게 혼합을 했다. 그럼 이 혼합 수용액에서는 아세트산이 1000개 존재할 거고, 거기에다 내가 1000개 넣었으니까 얘도 1000개 존재하겠죠. 이렇게 만든 용액을 완충 용액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산을 일부 조금 첨가를 해요. 자, 산은 수소 이온을 첨가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누가 많아? 아세트산 이온이 많잖아. 아세트산 이온과 수소 이온이 반응해서 아세트산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아세트산의 개수는 1000개보다는 조금 늘어날 거고, 아세트산 이온의 개수는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 하지만 얘들아, 내가 수소 이온을 넣어줬는데 그걸 소모시켜버렸으니까 pH 변화는 내가 넣어준 만큼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pH 변화가 적을 거라고. 거의 없을 거라고요. 그럼 이번에 염기를 넣을게요. 염기를 넣었더니 이번에는 수용액이 잔뜩 있는 아세트산이랑 반응합니다. 아세트산이랑 반응하면서 아세트산 이온을 만들었어요. 그럼 아세트산의 개수는 1000개보단 좀 줄어들 거고요. 1000개보단 좀 늘어나긴 할 건데, 여전히 내가 넣어준 애들 다 없애버렸잖아. pH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걸 완충 용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쌤은 대표적인 1대1의 비율로 이야기를 했지만, 1대1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적정한 양의 약산과 그 짝염기가 혼합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완충 용액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약염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암모니아와 염화 암모늄. 암모니아 1000개 쓸까요? 암모니아 1000개. 염화 암모늄 1000개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 1000개 녹인 수용액을 넣었습니다라는 건 암모늄 이온이 1000개 들어왔습니다. 거의 양이 같았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 산, 수소 이온을 첨가하면 지금 여기 염기 많이 있잖아. 암모니아가 수소 이온을 받아주면서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이 둘의 비율은 좀 바뀌기는 했지만 수소 이온? 어쨌든 처리했네. pH 변화 거의 없을 것이다. 자, 그럼 이번엔 염기를 첨가할까? 염기 OH 마이너스 넣었어요. 그럼 암모늄 이온이랑 반응하면서 암모니아 만들고 물 만들면 돼. 그럼 암모늄 이온은 좀 줄어들겠고 암모니아는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여전히 내가 넣어준 OH 마이너스는 소모시켜 버렸잖아요. 그럼 pH 변화가 크다, 작다? 네, 매우 작을 것이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효과를 가진 용액들을 완충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1대1이라고 하는 건 효과가 좀 좋은 대표적인 구간을 우린 이렇게 공부를 한 거지. 꼭 1대1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비율로만 섞으면 이런 완충 효과를 가질 수도 있더라. 근데 이렇게 완충 효과를 갖는다고 해서 여기 1000개 있는데 OH 마이너스 막 500개, 600개, 700개 넣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정말로 소량을 조금씩 넣었을 때, 소량을 넣었을 때 내가 순수한 물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그 pH 변화보다는 pH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완충 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산염기 평형의 좀 기초 라고 해야 될까요? 네, 기본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외우라고 했던 식은 사실 두 개입니다. 약산, 순수한 약산 수용액에서 루트 CKa, 순수한 염기, 약염기 수용액에서 루트 CKb. 같은 거니까. 자, 그리고 짝산과 짝염기 Ka 곱하기 Kb는 Kw. 요두 개는 외울 수 있죠? 다음 시간에 이 완충 용액에 대해서 식 하나 더 가져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산염기 상황들을 좀쭉 늘려서 자, 각각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내용 공부한다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 주 순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이고요. 5번째 주제 화산지형과 카스트지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지형을 다뤄볼 시간입니다. 남아있는 지형은 화산지형과 카스트지형 두 개가 남아있는데요. 이 두 지형 중에 화산지형은 출제빈도가 꽤나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아주 많은 곳에 화산지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화산지형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화산지형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요. 카스트지형은 한때 자주 나왔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산지형과 카스트지형, 특히나 화산지형 중에서도 제주도와 카스트지형이 분포하는 석회암지대가 굉장히 많은 공통점과 또 어느 점은 차이가 나타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화산지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형도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 39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화산 지형의 지형도 나와 있죠. 이런 지형도들이 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아주 막 예외적인 지형도가 나오는 경우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형도만 잘 살펴봐 두시면은 뭐 지형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의 울릉도까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남아 있는 내용들 다 살펴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지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도 이제 기선제압 제가 채점을 하면서 수강 후기 게시판 자주 보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지형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형은요, 처음에는 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공부하다 보면 지형만큼 쉬운 파트 진짜 없거든요. 나중에 수능 가까이 가서 또 여러분들 내신 공부하다가 한 N차 복습을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떤 문제든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지형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공부한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어려운 응용 문제, 심화 문제 같은 거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몇 번만 복습해 두시면 점점 익숙해지시면서 쉬워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39페이지의 화산지형 출발해 보도록 하죠. 보죠. 자, 화산지형, 지하의 마그마가 지각의 틈을 통해 지표로 분출하여 만들어진대요.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지표로 분출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여 지표면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무슨 암이라고 얘기했었죠? 얘를 화산암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산암. 그리고 이 화산암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지? 가장 대표적인 게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그래서 수많은 화산암과 수많은 관이암이 있지만 화산암 중에서는 현무암, 그리고 관이암 중에서는 화강암만 알아두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화산암 중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거의 현무암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화산지형들은 다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화산지형들은 주로 신생대 제3기 말에서 제4기에 만들어집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전에 만들어진 화산지형들도 있는데 그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화산지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처럼 평강일 때 백두산 뭐 알고 있을 것이고 백두산, 그 다음에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위치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얘가처럼 평강일 때 있는 용암대지인데요. 백두산과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위치를 알기가 쉽기 때문에 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도 분포도 결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화산지형들은 다 신생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화산암들도 다 신생대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가장 편합니다. 신생대에 만들어진 화산지형들 이런 곳에 분포한다. 그리고 여기는 개마고원이라는 곳이죠. 개마고원. 좀 이따 얘기할 용암대지의 일부인데요.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산지형의 분포 잘 봐두시고요. 아래로

할게요. 자, 그럼 이 화산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화산의 형태입니다. 화산의 형태. 이 분출하는 용암에 따라서 화산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중학생 때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었어요. 코에 이렇게 커다란 뽀드락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성인 여드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조금 뭔가 더, 이렇게, 지저분한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어쨌든 성인 여드름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짰어요. 짰는데 짜다 보니까 이게 땀구멍도 굉장히 커지고 막 그래서 요새는 여드름만 나면은 피부과에 갑니다. 우리 와이프가 막 극성이라고 아니 뭐 여드름 하나 짜러 피부과 가냐고. 근데 피부과에 가서 선생님의 섬세한 손길로 짜면은 진짜 흉터 하나 남지 않고 잘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 때 그걸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여드름만 나면 어떻게 해요? 짭니다! 아! 짜요! 계속 짭니다! 친구들 것도 다 짜주고 서로 짜주고 상부상조 하는 거야. 그런데 여드름을 짜면은 뭐가 나오나요? 아! 짜면은 줄줄줄 피가 흘러내리기도 하고요. 줄줄줄 피가 흘러내리기도 하고 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누런 거, 누런 거. 아악! 하고 고름이 뿅 하고 나오기도 하죠. 자, 포인트 요겁니다. 똑같이 내 몸에서 나온 건데, 똑같이 여드름에서 나온 건데 피는 줄줄줄 흘러내리고 고름은 뿅 하고 솟아 나옵니다. 때로는 뿅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요. 자, 피와 고름 만져본 적 있죠? 피는 끈적끈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로 덜 끈적끈적해요. 하지만 고름은 끈적끈적합니다.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 콧물도 마찬가지야. 누런 콧물 약간 끈적끈적하고 매운 거 먹을 때 나오는 하얀 콧물은 좀덜 끈적하잖아요. 그런 차이예요. 어쨌든 성분의 차이 때문에 똑같이 여드름에서 나왔지만 끈적한 정도가 다릅니다. 용암도 마찬가지예요. 지하 깊은 곳에서 분출하였는데 구성하는 성분, 뭐 분출한 온도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지리에서는 그렇게 깊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딱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마치 피처럼 덜 끈적끈적해서 멀리 흘러가는 용암을 현무암질 용암. 그리고 마치 고름처럼 끈적끈적해서 멀리 흘러가지 못해요. 뿅 하고 튀어나오는 이런 용암을 조면암질 용암, 안산암질 용암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얘가 굳으면 무슨 암석 되겠어요? 현무암이 되고 얘가 굳으면 조면암, 얘가 굳으면 안산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한 용암, 안 끈적끈적한 용암. 그래서 이 점성, 끈적끈 끈적끈적한 정도의 차이에 따라 누가 더 멀리까지 흘러가느냐, 이것을 유동성이라고 얘기해요. 흐르면서 이동하는 정도, 유동성이 달라집니다. 안 끈적끈적한 애가 더 멀리 흘러가거든요. 반면 끈적끈적한 애는 멀리까지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는 줄줄줄 멀리까지 흘러가고 고름은 뿅 하고 멀리까지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이 슉 뻥 하고 분출을 하면 멀리까지 흘러가. 그래서 경사가 완만한 형태의 화산을 만들게 됩니다. 얘가 마치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방패 순자 써서 순상화산이라고 하고 끈적끈적한 조면암질 안산암질 용암이 슉 뻥! 분출하면 끈적끈적해서 멀리까지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사가 급한 화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를 우리는 종을 닮았다! 종상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순상화산이나 종상화산은 하나의 점에서 분출하여 만들어지는 형태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표면에 갈라진 틈을 타고 일반적으로 끈적끈적하지 않은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콸콸콸콸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곳이니까. 얘는 지표의 갈라진 틈을 따라 용암이 흘러내리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조금 어려워요. 열하분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열하분출. 찢을 열자에 틈 하자를 쓰는데 우리 다양한 상처 중에 뭐 칼에 베인 상처를 자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찢어지거나 뜯어진 상처를 열상이라고 해요. 좀 무서운데. 열상. 그래서 찢어진 틈. 찢어진 틈을 따라 용암이 흘러내리는 거야. 이런 거지. 콸콸콸콸콸콸. 이렇게 흘러내리다 보면 여기를 용암이 가득 메우면서 굳어져 버리겠죠. 이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높이가 낮은 골짜기를 따라서 현무암질 용암이 콸콸콸 흘러내리다가 굳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주변보다 살짝 높이가 높으면서 평탄한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얘를 용암대지라고 합니다. 요 대자가 무대할 때 대자예요. 주변보다 높고 평탄한 요런 곳을 대지라고 얘기합니다. 용암대지. 현무암질 용암이 열하분출하면서 골짜기를 메워서 만들어지는 지형이에요. 그럼 용암대지

이제 기반함은 일반적으로 무슨 함석? 현무암이 되겠죠. 현무암 줄용암이 콸콸콸콸 흘러내려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종상화산. 경사가 급해요. 경사가 급하다. 그래서 예전에 이 종상화산이라는 용어를 한번 썼던 적이 있었어. 언제였을까요? 독도 얘기할 때. 독도는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체이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자, 점성이 큰 용암. 끈적끈적한 용암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끈적끈적한 용암은 반대로 유동성은 작습니다. 유동성. 흐르면서 이동하는 정도는 작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가 멀리까지 흘러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끈적끈적해서 굳으면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얘기해요. 굳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모양의 화산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종상 화산체이고. 한라산의 정상부, 울릉도 꼭 기억해 둡시다. 다음, 순상, 방패 모양. 경사가 완만해요. 점성이 작아, 덜 끈적끈적하고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의 분출로 형성됩니다. 백두산, 한라산의 산록부. 산록부는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곳들 얘기합니다. 용암대지, 용암으로 메워진 대지, 높고 평탄한 땅.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의 분출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분출을 우리는 열하분출이라고 합니다. 열하분출. 그래서 철원평강 그리고 개마고원의 일부 대표적으로 철원평강 용암대지가 있다. 그래서 분출하는 용암의 성질에 의해서 용암의 다시요 화산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화산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운데 있는 지도는 살펴봤었고요. 그 양쪽에 있는 지형도들은 각각의 지형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이런 화산 지형들은요. 전반적인 단면도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떤 용암이 분출해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용암이 분출해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 단면이 이렇다. 사실은 이런 거죠. 화산의 단면과 지질 조사를 통해서, 아, 얘는 이게 분출해서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분출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거구나. 연구 결과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아, 이런 형태의 용암이 분출해서 이런 형태의 화산이 만들어지고, 이런 용암 분출해서 이런 형태의 화산이 만들어져서, 현재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백두산은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화산입니다. 그러면 일단 순상화산체 만들어졌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고 위에 급경사의 화산체가 만들어집니다. 얘는 급경사이지만, 종상화산이라고는 잘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성층화산이라고 좀 얘기하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백두산의 정상부는 경사가 급한 화산체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깊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백두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시 볼까요? 자,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뻥! 하고 분출해서 화산체를 만든 거죠.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올라와서 화산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얘가 굳어서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올라와서 굳어버린 거야. 그러면 원래 마그마가 있던 공간이 텅 비어버리겠죠? 여기는 마그마 챔버라고 얘기합니다. 마그마가 있던 공간. 그러니까 아래가 텅 비어버리니까 위에서 아래로 중력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아래가 텅 비어있으니까. 그래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유랬던 분화구가 무너져 내리는 거야. 와르르. 그래서 엄청 커다란 분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유랬던 분화구의 한몰 아래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한몰에 의해서 커다란 분지가 만들어져요. 이런 커다란 분지를 칼데라 분지라고 합니다. 칼데라 분지. 그래서 화산의 정상부가 와르르 한몰 되면서 무너져 내리고 칼데라 분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물이 고여요. 그래서 호수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호수의 이름이 뭐죠? 예, 하늘 위에 있는 연못이라고 해서 천지라고 그러죠. 천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접니다. 지난 여름에 연변에 가서 백두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게 백두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차를 타고 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법. 그래서 여기는 가는 길은 되게 쉽지만 백두산이 별로 이쁘게 보이지 않아요. 천지가 별로 이쁘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내려서, 아, 근데 차를 타고 여기까지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거의 7시간 가거든요. 차를

3번인가 갈아탑니다. 3번 갈아타고 7시간 가서 도착해. 거기에서 또 올라가야 돼. 계단을 1500개 올라가야 돼요. 1500개. 별거 아니구나 했는데 진짜 힘듭니다. 그 1500개를 올라간 모습입니다. 1500개를 올라가면은 딱 천지가 펼쳐지는데요. 그 모습이 진짜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와, 보세요. 크으, 야,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뭔가 이렇게 말짱한, 그러니까 정말 이 시야가 굉장히 좋을 때 천지를 보는 것은 3대가 덕을 쌓아야 할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 전날에 원래 백두산 천지 가려고 했다가 비가 내려가지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로 예약을 미뤘는데 다음날에도 갈수 있을지 못 갈지 어쨌든 가늠이 안 됐었습니다. 흐린 날씨가 예보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저희가 딱 만난 날부터 날씨가 개워서 이런 멋진 천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3대가 덕을 쌓아서 물론 천지를 보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다른 곳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한 번쯤 가볼 만합니다. 정말 멋있어요. 이 가는 길이 너무 힘들긴 했지만 딱 천지를 보는 순간 와 진짜 장엄하다. 그리고 되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이런 커다란 연못이 정말 신기해요. 그 천지가 바로 칼데라 호라는 지역입니다. 칼데라 분지에 물이 고여 만들어진 호수예요. 칼데라 호. 그리고 이런 사진 하나 남기고 왔네요. 결론적으로 순상화 센터 만들어지고 고위의 급경사에 화산채 얹어져 있고 칼데라 호인 천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분화구의 함몰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자, 정리해 보죠. 우리나라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산입니다. 2744m. 경사가 급한 산정부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지형을 이루게 됩니다. 천지는 분화구, 분화구 부근이 함몰,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거기에 물이 고인 칼데라 호입니다. 칼데라 호. 그리고 백두산과 그 주변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화산지대에 이르게 되고요. 요게 천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천지 주변에 등고선의 간격이 좁잖아요. 등고선의 간격이 좁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한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점들이 해발고도가 높은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칼데라 분지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잘 묻지 않는데, 요 친구는 우리 나중에 카르스 형할 때 다시 나올 건데요. 저하등고선이거든요. 저하등고선. 자세히 몰라도 괜찮아요. 빙하지형이라는 것만 그냥 메모해 둡시다. 빙하지형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화산지형의 하이라이트. 화산지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봅시다. 제주도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주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암석이 뭔가요? 제주도. 제주도 하면 우리 하루방. 하루방도 마찬가지지만 구멍이 뻥뻥 뚫린 검은색의 암석.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하면 현무암. 현무암 하면 제주도. 그래서 우리 바닷가에 가면 특히나 넓은 현무암 지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주도 하면 현무암이란 얘기는 얘는 어떤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진 섬이란 얘기인가요? 바로 현무암들 용암이 분출해 만들어진 섬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무암을 보면서 와, 이제는 현무암들 용암이 분출해 만들어진 순상화산체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무암들 용암 분출로 순상화산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고그 위에서 다시 한번 용암이 분출합니다. 이번에는 조면암질, 안산암질 용암이 분출해요. 끈적끈적한 용암이라서 종상화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상 위에 종상이 얹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순상 위에 종상이. 자, 우리 길 가다 보면은 건물 중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아래쪽은 상업단지. 바꿔야 상가, 상가. 위에는 주거 공간. 아래는 상가 공간, 위에는 주거 공간. 그래서 주상복합이라고 얘기하죠. 주상복합. 상가와 주거가 복합되어 있다. 상가 위에 주거가 얹어져 있다. 얘도 마찬가지야. 순상 위에 종상이 얹어져 있어서 복합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복합화산. 자, 그리고 백두산 정상에는 천지가 있고 한라산 정상에는 백록담이 있죠. 요 분화구의 물이 고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호수가 바로 백록담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봤던 천지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죠. 얘는 분화구에 함몰이 없었어. 그냥 분화구에 물이 고여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상대적으로 둘레 길이도 짧고 깊이도 얕아요. 심지어 겨울에 가면은 말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 딱 한번 올라갔었는데 이런 연못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야? 백록담 어디 있어? 백록담 어디 있습니까?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요?

아직 분출하지 못했던 용암들이 쭉 올라오다가 꼭대기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양쪽으로 산 롭으로 분출하면서 소규모의 화산 활동에 의해 작은 화산체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스 중심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뿡! 폭발식 분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화산 쇄설물이라고 해서 약간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돌멩이들을 얘기합니다. 가끔 화장품 가게 같은 데 가면 화산송이 화장품 이런 거본적 있죠. 그 화산송이. 스코리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걔네들이 쌓여서 작은 화산체를 만들기도 해요. 화산 쇄설물, 화산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작은 돌멩이들이라고 그냥 기억해 둡시다. 얘네들이 쌓여서 작은 화산체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화산 활동 말미에 산록부에 작은 화산체들이 굉장히 여러 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를 측화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기생화산 또는 오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무려 360여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순상화산, 종상화산, 그리고 수많은 오름, 측화산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인 이런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전반적인 형태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순상화산체 보이죠? 순상화산체, 이렇게 순상화산. 그리고 여기 종상화산. 그리고 볼록볼록 보이나요? 볼록볼록? 볼록볼록, 얘네들이 다 오름이에요. 360여 개. 그리고 요 친구는 삼방산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삼방산.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오름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큰 친구예요. 그래서 잘 모르고 갔을 때는 안 보이는데, 알고 가면은 정말 많은 오름이 제주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둘러보시면서 이 오름을 한번 올라보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 그래, 여기 오름이고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그래서 우리 각각 요 오름과 순상화산체 형성 시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A와 B기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A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B 만들어진 겁니다. 오름, 측화산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 자, 정리해 봅시다. 산록부는 순상화산, 그리고 산 정상 부분은 종상화산을 이루는 복합화산입니다. 백록담은 분화구, 한물이 아니야. 그냥 분화구의 무리고인 화구호구요. 측화산 또는 오름이라고 부르는 친구는 소규모의 용암 분출이나 화산 쇄설물에 의해서 형성된 작은 화산. 제주도에 무려 360여 개나 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지형도를 보면 여기는 등고선의 간격이 넓잖아요. 얘가 순상화산체입니다. 순상화산체. 현무암질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거. 그다음 오름 있네, 오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A와 B 중에 누가 더 먼저 만들어진 것인가요? A는 요거 얘기예요. 그러면 B가 더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A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제주도는 이거 말고도 기억해 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로 가볼까요? 제주도 볼게요. 자, 용암동굴, 주상절리, 건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같이 봅시다. 자, 제주도에는 굉장히 특수한 화산 지형들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용암동굴인데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도의 산록부는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순상 화산입니다.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이 경사면을 따라 콸콸콸콸 흘러내리는 거예요. 콸콸콸콸. 자, 그런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용암이 한 번에 굳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프 같은 거 먹을 때 스프를 딱 퍼서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스프의 윗부분이 딱딱하게 굳는 거본적 있어요? 팥죽 같은 거. 팥죽 안 좋아하나? 팥죽 먹을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뜨끈뜨끈할 때는 잘 있다가 서서히 굳어가면서 위에가 딱딱하게 굳거든요? 또 피자? 피자 녹은 치즈. 치즈가 겉에는 살짝 굳었는데 안에는 또 약간 녹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겉부분이 더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흘러내릴 때 보세요. 이 까만 애들은 점차 식어가는 거거든요. 굳어가는 거. 하지만 안에는 시뻘건 애들이 남아있죠. 실제로 이렇게 굳어있는 것 같은 용암을 밟았을 때 안에는 안 굳어있습니다. 예, 불탈 수 있어요.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쨌든 겉에만, 공기와 맞닿는 겉에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굳어버리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물을 만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굳어버리면서 공기와 맞닿는 어려운 말로 표층부라고 얘기해요. 공기와 맞닿는

닿는 윗부분은 빠르게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랫부분은 아직 굳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위에는 굳지만 아래는 그대로 계속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용암이 빠져나간 자리가 그대로 뻥 하고 뚫려버리면서 동굴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런 동굴을 용암동굴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암동굴.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뭐 만장굴, 김정굴과 같은 많은 용암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냥 딱 봐도 뭔가 용암이 이렇게 흘러나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이런 동굴들을 용암동굴이라고 얘기하고 특히나 검은오름이라는 오름에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많은 용암동굴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검은오름과 용암동굴개, 용암동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하고 학술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지형들이에요. 조금 이따 볼게요. 어쨌든 용암동굴이 발달되어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바로 현무암질 용암이에요. 제주도의 산록부는 현무암질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순상화산체입니다. 그런데 현무암질 용암이 굳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하 깊은 곳에 있었던 용암이 지표면으로 뻥 하고 분출해서 흘러가는 거야. 지하 깊은 곳에 있을 때는 따뜻했어. 따뜻하다. 지표면 위로 올라오니까 어때요? 차가워. 공기야 만나고 막 물도 만나면 차가워. 추워 하면서 몸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이 서서히 굳어갈 때 쪼그라듭니다. 수축돼요. 추워서 냉각 수축된다고 얘기. 추워. 근데 이게 전체가 하나로 쫙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수축점을 중심으로 쪼그라듭니다. 여기가 수축점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자, 뭐 생각하면 되냐면 가뭄 들었을 때 땅을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를 중심으로 쪼그라든다는 얘기는 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벌어지는 거잖아요. 쪼그라들고 쪼그라든다는 얘기는 봐봐. 얘가 쪼그라들면 여기는 벌어지는 거잖아요. 얘는 쪼그라들지만 여기는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쩍 하고 벌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뭄 들었을 때 땅을 보면은 쩍쩍쩍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다 쪼그라든 겁니다. 그러면서 사이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일이 현무암질 용암에서도 일어나는 얘기죠. 그리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주로 육각형 모양의 다각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때 세로 모양으로 갈라진 이 틈 또는 이거 전체를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얘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현무암은 주상절리 발달이 탁월한 암석이다. 그리고 요 주자 해안지형할 때 사주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기둥 모양의 지형 기둥 모양으로 갈라진 틈이라고 해서 주상절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용암이 굳어가는 과정에서 쪼그라들면서 쩍쩍쩍쩍 갈라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세로로 쩍쩍쩍 갈라진 기둥 모양의 틈이 만들어지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약간 다각형 형태를 띠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다각형. 이런 모양. 다각형 모양, 조육각형,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세로로 쩍쩍쩍 갈라진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것을 주상절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탁월한 주상절리의 발달은 제주도의 다양한 특징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봅시다.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는 현무암에 비가 내립니다. 쏴! 빗물이 지표면을 따라 흘러가겠지? 그런데 사이사이에 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사이사이로 스며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비가 내리더라도 이 빗물이 땅으로 금방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표수가 부족한 편이고 제주도는요 하천 발달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럼 농사 중에서 벼농사를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벼라는 농작물은 생육기에 한창 자라날 때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친구거든. 그런데 지금 물이 없네. 벼농사 가능해요? 어려워.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논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밭이에요. 나중에 농업할 때 할 건데요. 제주도는 농경지의 99% 이상이 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지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밭이야. 그 밭 중에서도 과일을 재배하는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도 밭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감귤도 많이 재배하게 되는 거죠. 감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도는 하천 발달이 굉장히

굉장히 미약합니다. 왜? 비가 내리게 되면 빗물이 모이고 모여서 하천을 따라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면 물이 다 스며들면서 말라버려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말라있는,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이런 하천을 건천이라고 얘기하고, 제주도에는 건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주상절리 발달이 탁월한 현무암이 기반함이라 물이 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스며든 물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볼까요? 비가 내립니다.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거야. 쫙 스며듭니다. 근데 몰라도 괜찮아요. 염분을 포함한 바다와 염분이 없는 이 지하수는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막 계속 지하로 막 스며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수면 근처에 가면은 요렇게 옆으로 흘러서 해안선 쪽으로 이동하여 거기서 빵! 하고 솟아나게 됩니다. 빵빵빵빵! 이렇게 말이죠. 이 뽕뽕뽕뽕 솟아나는 거 보이죠? 뽕뽕뽕뽕.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어. 이렇게 지하에서 흐르던 물이 지표면으로 뿅뿅 솟아나는 거. 선상지 할때 했었잖아요. 선상지. 용천. 이걸 바로 용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상하수도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옛날에는 요런 데 거주하면 내륙에 거주하면은 생활용수 구하기도 어렵고 농업용수 구하기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나무에다 항아리를 매달아서 빗물을 받아서 이용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어. 사람들은 용천이 발달하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해안가에 집을 짓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전통 추락들은 주로 해안에 많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상하수도 시설 잘 갖춰지면서 내륙에도 사람들 편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용천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신계물. 스프링워터가 용천이에요. 용천. 솟아나는 샘물. 용천수는 제주 마을 형성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왜? 용천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들 물 길어 먹고 빨래하고 그런 터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빨래하고 여기서 설거지하지 않죠. 대신에 남탕, 여탕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엿보지 마세요. 실제로 옷다 벗고 목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 물론 여탕이 아니라 남탕을 봤죠. 애들이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여름철에 엄청 더운 날에 여기 가면 정말 더위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시설로 많이 이용이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실제로 목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런 데 옷이 걸쳐져 있어. 안에 목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남자들은 남탕만, 우리 여자친구들 여탕만 보셔야 됩니다. 큰일 나요. 자, 이렇게 해안에 용천이 발달하여 거기에 전통 치락이 형성되어 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도는 다양한 화산 지형들이 발달해 있어서 한라산의 일부지요. 그 다음에 여기 성산 일출봉 일대. 그리고 검은오름과 용암동굴계. 검은오름에서 흘러내린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용암 동굴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요 마라도 있잖아요. 마라도 최남단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마라도와 제주도 사이에 가파도란 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친구예요. 그래서 일부 지역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좋아요. 정리합시다. 용암동굴, 점성이 작은, 바꿔 얘기하면 유동성이 큰, 줄줄줄 흘러내리는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진 동굴입니다. 자, 말이 어렵죠? 표층부, 윗부분과 하층부, 아랫부분. 얘는 굳고, 얘는 안 굳은 거야. 그러면서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다음, 주상절리 발달해요.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수축, 쪼그라들면서 주상절리 세로로 쩍쩍 갈라진 틈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건천 발달하지. 왜? 지표수가 부족하니까요. 물이 다 지하로 스며드니까. 그러면서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스며든 물은 해안에서 용천하기 때문에 용천대가 발달합니다. 아하, 현무암이 기반암이야. 현무암은 주상절리 발달이 탁월해. 그래서 건천 발달하고 지표수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그럼 스며든 물은 해안에서 용천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연결해 보시면 다 특성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형도를 살펴보면

우리 요거 있죠, 요거. 밭입니다. 밭의 기호. 밭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으로 이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이 하천인데요. 하천 발달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리고 하천 주변에 이거는 절벽기호입니다. 절벽. 하천 주변에 절벽이 발달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주상절리 발달이 탁월하면 주상절리를 따라서 물이 막 스며들면서 아래 방향으로 침식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천 주변에 이런 절벽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서 하천, 강본 친구들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도 강이라고 하면 저 남쪽에 쇠속각이라고 해서 이 투명보트 타는 데 하나 있거든요. 그 정도 말고는 거의 못 봤을걸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만큼 하천 발달이 좀 미약한 곳이에요. 제주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서 탐구 활동 보죠. 자, 제주도의 용천 분포. 아, 해안가에 엄청 많은 용천들이 분포하고 있구나. 그래서 서귀포시 해안의 용천수, 제주시 해안 용천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전통 취락 분포도, 아, 대체적으로 용천의 분포와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죠. 그러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제주도는 신생대 여러 차례에 걸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제주도의 지표는 투수성이 높은 물이 통과하는 성질이 높은 잘 물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현무암 풍화토의 비율이 높고 전리가 발달하여 지표수는 대부분 지하로 스며들어 흘러가다가 해안지대에 이르러 세명태로 솟아 용천대를 이룬다. 용천이 연결되어 있는 곳을 용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해안지대에서 용천하는 거지. 그래서 제주도의 전통 추락은 용수를 구하기 쉬운 곳을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용수를 구하기 쉬운 곳이 어디야? 바로 용천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리가 발달한 현무암으로 인해 전리가 발달해서 대부분의 하천은 건천의 형태로 나타나며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용천을 중심으로 전통 추락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40페이지의 제주도까지 살펴봤고요. 이 제주도 관련된 내용들은 진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지형도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0페이지 아래로 내려가서 오늘 울릉도와 독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사실 독도는 별로 살펴볼 게 없고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울릉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릉도 봅시다. 울릉도도 화산섬입니다. 화산섬인데 얘는 급경사의 종상 화산체예요.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용암이 분출했다는 얘기죠? 예. 조면암질, 안산암질 용암이 분출합니다. 끈적끈적해요. 조면암질, 안산암질 용암이 뻥 하고 분출하면서 급경사의 종상 화산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분화구가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와르르. 이렇게 분화구의 함몰로 만들어진 넓은 분지를 뭐라고 해? 얘를 칼데라 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릉도에 있는 이 칼데라 분지의 이름이 나리 분지입니다. 나리 분지. 다시 정리하면 분화구의 함몰로 인해 칼데라 분지인 나리 분지가 형성이 됩니다. 나리 분지.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리 분지 안에서 또한 번의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슈, 빠바바방, 빵! 그러면서 작은 화산체가 만들어져요. 슈. 얘를 알봉이라고 합니다. 알봉. 자, 얘는 화산체 안에 또 하나의 화산체가 있는 거예요. 중앙 화구에 있는 언덕이다. 그래서 우린 얘를 중앙, 얘를 중앙 화구구, 죄송합니다. 오늘 알고 말하네. 중앙 화구구라고 합니다. 중앙 화구구. 아까 제주도는 순상 화산체 위에 종상 화산이 얹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복합 화산입니다. 복합. 얘는 화산체 안에 또 하나의 화산체가 있는 거예요. 화산체 안에 이중으로 있는 거지. 이중. 우리 과자 가끔 사보면 커다란 종이 박스가 있고 그 안에 다시 비닐 포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비닐 포장 안에 또 비닐 포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왜 그렇죠? 예, 제품에 파손을 막기 위해서. 과연 그럴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겹으로 포장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 박스 안에 또 하나의 비닐 포장이 있는 거야. 화산체 안에 또 하나의 화산체가 있는 거야. 종이 박스 안에 또 하나의 비닐 포장.

이중 포장했다. 화산체 안에 또 하나의 화산체, 이중 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중 화산. 그래서 얘는 복합 화산, 얘는 이중 화산.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울릉도는요, 전반적으로 경사가 굉장히 급한 화산체입니다. 보면은 경사 굉장히 급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커다란 항들이 있지만 중간중간 고기를 잡는 항구들이 막 있거든요. 울릉도는 경사가 굉장히 급해서 사람이 거주할 공간도 많지 않고, 그리고 항구도 여러 곳에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가 바로 나리분지입니다. 나리분지. 이 산지에 둘러싸인 평지가 나타났죠. 평지. 그리고 요거 보세요. 요거. 요게 알봉입니다. 알봉. 자, 이런 멋진 모습을 보려면 나리분지를 따라서, 나리분지 이 외륜, 바깥쪽에 있는 성인봉이라는 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성인봉.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저는 좀 쉽게 올라가 보겠다 해서 짧은 코스를 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긴 코스는 경사로고, 짧은 코스는 계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까 백두산 올라갈 때, 천지 올라갈 때도 1500개의 계단을 올라갔는데, 이 울릉도의 성인봉 올라갈 때도 거의 1000개 올라간 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경사도 되게 급하거든요. 심지어, 이 나리분지에 버스 타고 갔었거든요. 더운 여름날. 올라가다가, 하더니 버스 기사 아저씨가, 잠시만요. 에어컨은 잠깐 끄겠습니다. 그러더니 에어컨을 껐어. 그리고, 왕! 해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경사가 너무 급하니까, 이 사람들을 많이 태운 버스가 힘이 떨어져서 에어컨을 켜고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온 힘을 다 모아서, 우주의 힘을 다 모아서, 왕! 올라갔던 거죠. 그만큼 경사가 급한 곳이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그리고 알봉,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어쨌든, 지리하는 사람들은 높은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은 아주 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또 힘들지만 높은 데 올라가야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은 이 알봉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나리분지 보세요, 나리분지. 농경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안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나리분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해요. 평지가 나타나니까. 근데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요. 주로 무슨 농사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벼농사인가요? 아닙니다.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하천 발달이 어렵고, 여기도 비가 적게 내리는 건 아니에요. 강수량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업용수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 재배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약초입니다. 약초. 그래서 울릉도에 가면은 약초 소불고기를 많이 판매해요. 약초를 먹여서 키운 소로 만든 불고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도 좋나? 건강해지나? 어쨌든 그걸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약초가 많이 재배되는 곳입니다. 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지형도를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 성인봉 있지. 986m. 울릉도의 최고봉입니다. 986m. 그리고 요렇게 솟아올라서 요렇게 내려간 거 보이죠? 요렇게 솟아올라서 요렇게 내려간 거 보이지?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나리분지가 되는 거죠. 나리분지. 그리고 나리분지 안에 또 하나의 화산체인 알봉이 있죠. 그래서 화산체 안에 또 하나의 화산체가 있다. 그래서 이중화산이라고 부르고요. 성인봉이 가장 높은 곳이다. 986m. 자, 그래서 이렇게 종상화산체 안에 또 하나의 화산체가 만들어진 이중화산의 형태라고 있다. 급경사의 종상화산체이다. 그리고 이것도 물어봅니다. A와 B 중에 누가 더 먼저 만들어졌지? A와 B 중에 나리분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앙화구구인 알봉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A가 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울릉도는 주로 점성이 큰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화산섬입니다. 어쨌든 울릉도 가끔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조면암이냐, 안산암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어쨌든 얘도 신생대 화산암의 일종입니다. 신생대 화산암의 일종이다. 그래서 조면암질 용암 나왔다고, 조면암질 암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섬 중앙에 칼데라 분지인 나리분지가 있고요. 다시 칼데라 분지 내부에서 용암이 분출해 형성된 중앙화구구 알봉이 있는 이중 화산재입니다. 이중 화산재. 그래서 지형도 봅시다. 지형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일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는 여기 A는 점성.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건가요? 점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건가요? A는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얘기했었죠?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급경사입니다. 경사 엄청나게 급하잖아. 경사가 급한 이유는 끈적끈적한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종상 화산체.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B, 여기 C. B와 C 중에 누가 더 먼저 만들어졌다? C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B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주로 물어보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경사가 급한 화산체이고, 안에 보면은 여기 경사가 완만한 평지가 나타나죠? 여기가 바로 이제 나리 분지가 되는 거죠. 나리 분지, 나리 분지. 울릉도는요, 다양한 지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지형도는 거의 요거예요. 그래서, 아, 요런 지형도가 나왔구나! 얘는 울릉도구나!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울릉도. 다음, 독도. 동해 해저에서 용암이 분출해 형성된 역시나 화산섬입니다. 화산섬. 얘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다뤘었었죠.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는 두 개의 큰 섬과 90여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 또한 급경사의 종상 화산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했겠지.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도 이런 얘기 정리했었습니다. 형성 시기. 형성 시기. 그때 밑줄만 치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독도 형성 시기. 얘는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보다 먼저 만들어졌나요? 나중에 만들어졌나요? 독도. 독도는 제주도 울릉도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이른. 이름이라고 꼭 기억해 둡시다. 이름, 네임 아니라 이르다는 겁니다. 시기가 이르다는 거. 요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정도. 그래서 독도도 제가 가봤었는데요. 아, 아니, 독도 못 가봤습니다. 울릉도 갔었는데 독도 주변에 파고가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파도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출발을 못했습니다. 울릉도에서 배 타고 1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가면 독도에 갈수 있는데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군사 시설도 많고 막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주변 한 바퀴 뺑 둘러보다가 선착장에 내려서 한번 독도 사진 찍고 올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엄청 커다란 섬은 아니고 볼게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최동단이고 또 우리의 영토인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볼 거고요. 동그라미 4번처럼 평안강일 때 용암대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도 오늘 공부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앞에 공부했던 용암의 종류와 화산의 형태 잘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형도 늘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선자 모엑스 꼭 풀어보시고요. 기선자 모엑스 나와라!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꼼꼼하게 선택하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우리 1강을 통해서요, 인간과 윤리사상 개념 내용 같이 공부했었죠.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윤리와 사상을 공부할 때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특별히 인간 본성에 관한 입장, 그렇죠.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고자의 성무선악설은요, 친구들이 좀잘 준비해 두고 잘 정리해 두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서양의, 그렇죠. 서양 고대의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그리고 동양의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민본주의의 차이점, 내신에서는요, 민주주의와 민본주의의 차이점과 공통점 이런 문항들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그런 부분까지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우리 수능특강의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이제 수강하기 앞서서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지 먼저 문제를 풀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강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문풀 강의 시간에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풀고 보라쌤과 만나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실력이 늘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요 2강에서 같이 풀어볼 인간과 윤리사상 파트의 문항들은 좀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인간과 윤리사상을 공부해서 그것만 가지고 풀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요. 앞으로 우리가 윤사 시간에 등장하게, 배우게 될, 여러 등장하게 될 다양한 사상가들의 샘플 문항들이 소개되어 있어. 그러니까, 윤사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 저 지금 보라쌤이랑 개념 체크, 꼼수 체크 윤사를 통해서 정말 처음으로 윤사 공부하는데요. 저 윤사 노베예요. 이런 친구들은 아마 문풀이 잘안 됐을 거야. 혼자서 문항풀이를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누구야? 도대체 난 전혀 못 풀겠는데 손도 못 대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야. 괜찮아요. 앞으로 선생님이랑 쭉 공부하게 될 사상가들을 미리 좀 만나본다 이런 마음으로 네,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선생님이 앞으로 쭉 공부하다 보면 다풀수 있게 될 문항들이야. 자, 그런데 전요 한번 윤사 개념 공부한 적 있어요. 저 학교에서 2학년 때 내신으로 쭉 윤사 공부했었어요. 혹은 보라쌤과 함께 개념 스케치, 좀 개념 강좌 한번 쭉 들었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 반드시 다 전체 문항을 푸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윤사가 진짜 완전 처음인 친구, 노베인 친구들은 쌤이 얘기해주는 문항만 먼저 풀고 보라쌤과 만나서, 네, 이어서 이제 문풀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항 1번, 2번, 4번, 6번, 8번. 짝순에 1, 2, 4, 6, 8. 자, 기본은 1, 2, 4, 6, 8. 그리고 실전 문제는 3, 5, 6. 자, 실전 문제는 3, 5, 6. 요 문항 정도만 푸셔도 돼요. 노베인 친구들은. 하지만 개념을 1회도 이상 했던 친구들은 전 문항 반드시 혼자 풀고, 네, 요 2강 보라쌤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좋아요. 문제 먼저 풀고 왔죠? 같이 한번 1번 문항부터 어떤 문항들이 숨겨져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쭉 공부했었는데, 자, 어떤 특성을 소개하고 있을까? 개인들은 고립되어서는 자족적일 수 없으므로 국가에 모두가 의존해야 한다. 즉,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만이 자족한 상태, 즉, 만족한 상태, 즉, 어때? 아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룰 수 있다. 정치적 결사의 혜택을 타인과 더불어 누릴 수 없거나 이미 자족해 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고립된 존재는 국가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금수, 즉, 짐승이거나 아니면 신일 것이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 속에서만 인간은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짐승이거나 혹은 신일 것이다. 즉, 인간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어떤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 아하, 국가, 즉 사회, 즉 공동체 속에서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구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걸 강조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그렇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라는 걸 정말 많이 강조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자연을 모방하여 예술을 창작하는 존재이다? 아니죠. 윗글에 나와 있는 사회적 존재와는 거리가 먼 진술이 이었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다양한 유희를 즐기는 존재이다. 자, 이렇게 놀줄 아는 존재, 유희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제시문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 친구들 중에서 이해관계라고 하는 표현 좀 눈에 띈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해관계 무슨 관계야? 서로 이해해주는 관계 아니지?
그래. 이익과 손해 관계야. 자, 우리가 놀 때는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지,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될지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 관계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놀면서 삶의 활력을, 그렇죠, 충전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고요. 그런 인간의 특징은 유희적 존재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종교에 의지하는 존재, 역시 어때? 윗골간 거리가 멀죠?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아, 이게 바로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과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회의 질서보다는 자연의 질서를 탐구하는 존재이다. 아니죠. 윗글과 관련이 없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고대 동양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골라라라고 했어요. 자, 천천히 보자. 앞으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윤사한요, 발문이 중요해. 발문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첫 번째 힌트는 뭐야? 그렇죠. 시대. 시대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야? 그렇죠. 지역에 대한 힌트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도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완전히 가지셔야 돼요. 윤사에서는요, 발문을 통해서 시대와 지역이 특정되는 경우가 꽤나 많다라고 하는 건 먼저, 그렇죠, 이번 2강을 통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 동양사상가래 한번 읽어보자. 측은해하는 마음은 이내에 다니고. 자, 측은해하는 마음?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를 수 있어? 한자어로 측은지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측은지심은 이내 단서이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잘못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잘못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 수오지심을 이야기하네. 수오지심은 정의로운 의의 단서가 되며, 사양하는 마음, 할머니 먼저 드세요. 아버지 먼저 드세요. 이렇게 사양하는 마음은, 그렇죠, 예의 단이 된다. 아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 즉 오를 시, 그를 피,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무엇이었어? 이건 바로, 그렇죠, 시비지심이 되겠네요. 사양지심은 예의 단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시비지심은, 그렇죠, 지혜 단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1강에서 보라쌤이 그저 래퍼처럼 막 속사포로 이야기했었던 측, 수, 사, 시, 측, 측은지심, 수, 수오지심, 사, 사양지심, 시, 시비지심. 기억나니 얘들아? 축수사시, 축수사시, 축수, 축수, 축수사시. 1강부터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었죠. 앞으로 계속 등장하니까. 그런데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날 거야. 맹자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찾아낸 네 가지의 선한 마음. 그래서 성선설의 네 가지 단서. 우리 사. 단이라고 공부했었던 그 축수사시가 소개되어 있어요. 아, 이 고대 동양 사상가는 맹자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사람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네 개의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즉, 모든 사람은 다 이런 네 개의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 맹자라고 하는 것, 성선설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1번 볼게요. 인간의 선한 마음은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아니죠? 맹자는요, 인간의 선한 마음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과학을 모두 가지고 있다? 아니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선인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아니죠. 3번은 오히려 고자의 성무선악설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인간은 본성을 유지하고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좋죠. 따라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본성을 유지하고 확충하고 함양하고 실현하고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 그러한 수양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악하지만 의식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아니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요. 이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아직은 윤사가 좀 처음이라서 낯선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2번 같은 제시문을 읽고서 맹자의 성선설 바로 떠올릴 수 없었을 거야. 괜찮아. 첫 술에 우리 배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아직 2강에 불과하잖아. 그냥 여러분이 읽으면서, 아,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마음은 왠지, 착한 마음일 것 같아. 인의예지? 이거 다 도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선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성선설이겠네. 요 정도 생각해서 푸셔도 충분히, 그렇죠, 4번이 답이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자, 3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밑줄 친 나의 태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윤사가 처음인 친구들은 우리 근대 서양 아직 안 배웠어. 그러니까 너무 쫄거 없어. 그냥 앞으로 아 보라쌤이랑 윤사 재밌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항들도 척척 풀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짓 약속이 의무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의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스스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자, 거짓말로 약속하는 것이 과연 의무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런 문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거야. 나는 거짓 약속으로 공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의 준칙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가? 즉, 거짓말로 슬쩍 공경에서 벗어나도 돼. 라고 하는 이러한 법칙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로 그렇게 공경을 넘어가려고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도 되는 걸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곤경에 처해서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는 누구나 거짓 약속을 해도 된다고 정말로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서 나는 비록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혹은 따를 수 있는 보편적 법칙으로 삼으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곧 깨닫는다. 따라서 이렇게 보편화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곤경을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도덕 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사상가가 일단 누구냐? 그렇죠. 우리 근대 서양 사상가 의무론의 대가인 칸트입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 이게 칸트인지 몰랐다 할지라도 이 문항에서 묻고 있는 건 뭐야? 이런 사상가 입장에서 볼때 이런 나의 태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을 고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이 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도덕적인 것인가, 도덕적이지 않은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존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존재,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하, 우리 인간의 특징 공부할 때 가장 엔딩 요정. 그렇죠.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렇죠. 1번은 도구적 존재에 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놀이 활동을 하는 것. 그렇죠. 놀줄 아는 존재, 유희적 존재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과연 내가 거짓말로 공경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를 판단하고, 아, 옳음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아! 윤리적 존재의 모습이네. 답은 3번이 되겠죠. 공동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거 기억나니? 공동체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서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이 4번에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본능에 의해 사회의 선을 추구한다. 5번은 전혀 위에 있는 제시문과 그차 거리가 먼 진술이었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겠네요.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인류와 사상 퀴즈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입법 또는 인간관계에서 따라야 하는 도리를 의미합니다. 자, 인간관계 입법이래. 혹은 인간관계에서 따라야 할 도리를 의미한대. 이것은 두 글자로 구성된 말인데, 한자로 보면 인간 집단을 의미하는 글자와 이치, 입법, 도리를 의미하는 글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인간 집단을 의미하는 글자. 그것이 바로 윤이라고 하는 글자야. 얘들아, 윤리할 때그 윤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윤이라고 하는 글자와 이치, 입법, 도리를 의미하는 말인 리가 합쳐진 거죠. 우리 과학 법칙을 발견해내는 학문을 물리라고 한다면 인간관계의 입법과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을 우리가 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아,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그렇죠. 윤리가 되겠네요. 자, 윤리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질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윤리를 통해서 우리는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질서, 입법, 이치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겠네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자, 윤리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요.
디귿입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이며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된다. 그런데 얘들아 잘 보자.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된다는 건 뭐야? 어길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윤리는 어때? 어길 경우에 국가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은 좋아요. 법이 되겠네.

네요. 자연의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법칙이다. 그런데 얘들아, 윤리는 인간관계의 이치잖아. 인간관계에서 따라야 하는 도리잖아. 리을은 자연의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오히려 자연 법칙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따라서 내 윤리에 대한 설명은 아까 기역과 니은, 즉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근대 서양 사상가라고 발문해서 또 중요한 힌트를 줬어요.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 능력을 가진 존재는 하등 능력을 가진 존재보다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더 예민하게 고통을 느끼고 더 많은 영역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자, 고등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 어떤 게 고등 능력이야? 그렇죠. 이성적인, 뭐 지성적인 이런 능력들, 뭐 여러 이런 도덕, 감정, 이런 여러 능력들을 떠올려 볼수 있겠죠? 이런 고등 능력을 가진 존재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더 예민하게 고통도 느끼고요. 더 많은 영역에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저급한 존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만족한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가 되는 것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아, 양만 많다고 해서 저급한 쾌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양은 다소 적다 하더라도 보다 더 정신적으로 고상한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인간, 즉 고등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사상가는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 공리주의자, 좋아요. 질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했던 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윤사가 처음인 친구들은 쫄지 마. 걱정하지 마. 쌤이랑 다 나중에 공부하게 될 내용이야. 자, 우리 질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했던 밀이 강조할 법한 삶의 태도 골라볼게요. 사회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진리 자체를 추구한다? 얘들아, 우리 벤담과 밀은 공리주의 사상가잖아.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죠. 따라서 사회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도외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 그렇죠. 우리 계속해서 제시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때? 그냥 양만 많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고등한 능력을 가진 존재답게 정신적인 쾌락, 더 질이 높은 쾌락을 추구한다가 미래 입장입니다. 쾌락의 질을 따지지 않고 양을 최대한 추구한다? 왜 틀렸어? 그래, 쾌락의 질을 따지지 않고 잘못됐죠? 밀은 분명히 더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동기의 도덕성만 중시하며 행동한다? 아니죠. 얘들아, 우리 벤담과 밀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적 유용성을 산출하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결과에 상관없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 반드시 그 행위의 결과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적 유용성을 산출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4번도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가치관보다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며 행동한다? 얘들아, 물론 공리주의 사상가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관보다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라! 라고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공리주의자들, 벤담과 밀 같은 이런 사상가들은요, 결국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가치관은 항상 무시하고 다수의 의견만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기억을 행하는 인간의 특성 묻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학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억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대. 첫째, 악어는 승부를 겨루는 활동이래. 축구, 구슬치기, 체스 등 이에 속한대요. 둘째, 알레아는 운에 자신을 맡기는 활동으로 제비뽑기나 주사위 던지기가 대표적이래. 쌤, 갑자기 이게 뭐예요? 윤사 공부하다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근데 얘들아, 봐봐라. 축구, 구슬치기, 체스, 제비뽑기, 주사위 던지기. 느낌이 온다. 이거 다뭐 하는 거니?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치, 노는 거지, 노는 거. 조금 더 보자. 셋째, 미미크리는 가상의 존재를 흉내내는 활동으로 소꿉 장난이나 화성인 흉내내기 등이 이에 해당한대요. 마지막으로 일링크스는 일시적으로 지각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활동으로 미끄럼틀 타기나 빙글빙글 돌기 등이 여기에 포함된대. 대단하지, 얘들아. 우리가 좋아하는 노는 걸 이렇게 분류한 학자가 있대. 우리

우리가 노는 거, 우리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지? 그래, 유희라고 불렀잖아. 아, 인간의 특성 중에서 유희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준수한다. 1번은 윤리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적극적으로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성을 통해 자연과 사회 질서를 파악하는 건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이 되겠네요. 도구를 발명하여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보완하는 것. 그렇죠. 도구적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절대적인 신에게 귀의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진술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를 골라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늘 억지로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못함이 없다. 자, 억지로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해. 하지만, 오, 하지 못하는 게 없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결국 모든 것을 한대. 그것이 도래. 제후나 임금이 이를 지키면, 즉 도를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교화됩니다. 저절로 교화됨에도 욕심이 일어나면 나는 소박함으로 그것을 진압할 것이다. 소박함으로 욕심을 없애니 욕심이 없으면 고요하게 되고 천하가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통치를 함에 있어서도 물 흐르듯이 그렇게 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동양의 도가 사상에 해당하는 입장이에요. 우리 윤사 1회 독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도가를 이야기했던 그렇죠. 윗글은 노자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무위자 자연, 무위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고요. 통치에 있어서도 무위의 다스림, 무위지치라고 하는 이러한 다스림을 주장한 바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전체적인 제시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도에 따라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삶을 중시한 모습들 캐치해 볼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강조할 법한 삶의 태도 찾을 수 있습니다. 1번 볼게요.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별적 지식을 축적한다. 얘들아, 분별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도가 사상가들은요, 특히 노자와 같은 이런 도가 사상가들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구분도 너무 인위적인 것이야. 너무 자귀적인 것이야. 라고 비판하거든요. 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별적인 지식을 버릴 것을 이야기하죠. 분별적인 지식을 축적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인과 예를 실천한다. 이런 인, 예와 같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도덕적인 규범 또한 도가 사상가들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이 없이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생활한다. 그렇죠? 자, 인위적인 것이 없이 즉 무위하게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어때? 무위, 자연에 따른 소박한 삶이 될 테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비를 행하며 남의 해탈을 위해 힘을 다한다. 자비가 나와 있고요. 다른 사람의 해탈을 위해서 노력한대. 선생님, 그거 저잘 모르겠는데 불교죠. 너무 잘했어. 그 정도 느낌과 센스 있으면 아주 좋아요. 4번이요. 불교. 특별히 그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해탈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 강조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줄이고 없앤다. 얘들아, 우리 도가 사상가들은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가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업과 니은의 관계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자, 나한 사람의 삶,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삶. 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대. 도덕적인 사람이 모일 때, 도덕적인 개개인이 모일 때,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사회가 정의로워야, 즉 공동체가 정의로워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들도 도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아, 도덕적인 한 사람의 개인이 되는 것과 또 도덕적인 어떤 사회를 이루는 것은 어때? 뗄래야 뗄수 없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이것 사상은 인간의 도덕적인 삶과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이며 의무론, 공리주의 등이 그 예가 된다. 자, 체계적인 생각이라고 있어. 생각이 덩어리져 있으려면 체계가 필요하지? 아, 우리를 이런 체계적인 생각 혹은 생각의 체계를 그런 의미에서 생각사,
생각.

사상. 좋아요. 사상이라고 공부한 적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상 중에서도 무엇과 관련되는 사상이야? 자, 도덕적인 삶에 대한 사상이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어떤 삶이 좋은 삶이지? 어떻게 살아야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에 관한 체계적인 생각을 우리는, 그렇죠, 윤리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억은 윤리사상이 되겠네요. 자, 반면에 니은, 이것 사상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여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과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생각이며, 자유주의, 공화주의 등이 그 예가 된다. 얘들아, 똑같이 체계적인 생각이니까 사상인데 이번에는 사회에 관한 체계적인 생각이래. 그러니까 니은은 무슨 사상이야? 그렇죠, 사회 사상이 되겠죠? 지난 1강에서 보라쌤이 앞으로 윤사 시간에 공부하게 될 사회 사상은 끝에 이름이 다 뭐뭐 주의로 끝나라고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 윤리사상과 니은, 사회사상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어렵지 않겠지. 좋아요. 서로서로 의존하는, 서로서로 상호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번 보자. 항상 완벽하게 일치하는 관계이다. 그건 아니지. 항상 언제나 똑같아. 아, 그러면 따로 윤리사상이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지. 사회사상이라고 하는 말이 따로 구분될 필요가 없겠죠? 자, 뭔가 이렇게 용어가 구분됐다고 하는 건 개념이 좀 뭔가 구분된다는 거잖아. 윤리사상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도덕적인 삶에 관한 체계적인 체계적인 생각. 사회사상은 사회에 관한 그런 체계적인 생각이니까 분명히 개념 자체는 구별됩니다. 항상 완벽하게 언제나 일치하는 관계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거야. 서로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관계이다. 자, 구분은 될수 있는데 항상 배타적으로 구분된다라고 또 얘기할 수 없지. 항상 둘이 막 서로 배타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3번입니다.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다. 그렇죠. 자, 우리 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아, 도덕적인 사람이 모일 때 정의로운 사회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사회가 정의로울 때, 아,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의존하고, 그렇죠, 보완하는 그런 상호 의존의 관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관계이다. 뭐, 어디 안에 뭐가 들어있니? 어떤 포함 관계로 바라볼 수는 없겠죠? 5번입니다.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다? 아니죠. 분명히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은 서로서로 함께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5번도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사실 8번 문항 같은 이런 문항은 아주 전형적인 내신형 문항이기 때문에 내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더 살펴볼 만한 그런 모습과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실전 문제로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도덕적 행위자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목적 그 자체인 각각의 이성적 존재는 자신을 복종해야 하는 모든 법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동시에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본 문제에서도요, 그렇죠,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왔었어. 거짓 약속을 해도 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어때? 거짓 약속을 모든 사람이 다 시행한다. 거짓 약속을 모든 사람이 다 따른다. 거짓 약속을 모든 사람이 다 한다. 라고 가정해보자. 그것이 가능한가?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세상이 다 혼란스러워질 거야. 그거는 보편화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때? 그렇지. 거짓 약속을 해선 안 돼. 우리 공부했었잖아.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렇죠, 칸트의, 네, 제시문들, 우리 앞선 기본 문항에서도 이미 풀어본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자. 자, 목적 그 자체인 각각의 이성적 존재는 자신이 복종해야 하는 법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동시에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성적 존재는 모든 단순한 자연물에 앞서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법칙을 수립하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의 관점에서 자신의 준칙을 채택해야 한다. 자,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다 따를 수 있는 그런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을 스스로 수립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줄 아는 자율적 인격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존엄한 존재다라고 칸트는 주장하죠. 자, 칸트 입장에서 볼때 이런 도덕적 행위자의 특징, 적절한 것 찾아보겠습니다. 보편화 가능한 준칙을 스스로 세우고 그것을 따른다. 정확히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보편화 가능한 준칙, 즉,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준칙을요, 스스로 수립하고 그것을 스스로 따를 줄 아는

하는 타이율적인 도덕 법칙을 전적으로 따른다. 얘들아,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따르는 그런 자율적인 법칙입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부여하는 타이율적인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도덕적인 의무보다 자연적인 욕망을 언제나 우선적으로 따른다? 얘들아, 도덕적인 의무보다 자연적인 욕망을 언제나 우선적으로 따르면 어때?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행위자와는 정말 거리가 멀겠죠? 그냥 이런 자연적인 욕망에만 따라서 살아간다면 어때? 동물과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 4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도덕 법칙만을 따른다? 칸트는요,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오는 이런 결과적 유용성에 따른 그러한 법칙은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요, 어떤 결과적인 유용성을 계산하지 않고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그러한, 법칙.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그러한 도덕법칙이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결과적인 유용성에 따른 법칙을, 칸트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보았다는 것도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5번도 역시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고대 동양사상가가 지지할 입장 골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발생함으로 저것이 발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뭔가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서로 어때? 원인과 조건, 그에 따른 결과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괴로움이든 모두 집착으로 인해 일어나며, 집착을 남김없이 없애버린다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자, 괴로움, 즉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때?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거야. 따라서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사람에겐 두 가지 과보 중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얻거나 번뇌가 남아있는 이 윤회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윤사가 처음인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고대 동양 사상이야. 자, 고대 동양사상. 동양사상 크게 유교, 불교, 도가로 나누어서 전개가 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통의 원인.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그렇죠. 고통도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윤회의 고통의 악순환을 끊어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불교 사상 아닌가요? 그렇지.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상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석가모니의 불교 사상이다.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던 연기설, 그리고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던 어떤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석가모니 입장에서 지지할 법한 내용들 골라보겠습니다. 원인과 조건이 없다면 결과도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던 어떤 불교의 핵심입니다. 연기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로 생멸하죠. 자, 따라서 원인과 조건이 없다면 결과도 있을 수 없다. 기억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세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들의 집합이다. 절대 그렇지 않죠? 연결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자, 연기설의 핵심은요.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와 현상들은요,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 그에 따른 결과로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 따라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들의 집합,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고통을 없애려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자,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고통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요. 디귿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수행을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불변의 실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아니죠. 석가모니에 따르면요. 나를 포함한, 어때? 모든 존재와 현상은 불변의 실체가 아니야. 어디까지나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소멸하고 있는 그런 임시적인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렇게 아무리 나라고 할지라도 불변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이번의 답은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고대 동양 사상과 갑과을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여서 맴도는 물과 같습니다. 동쪽으로 터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흐르죠. 인간 본성의 선과

불선이 나눌 수 없는 것은 즉 인간의 본성에 선과 악이 없는 것은 고여서 맴도는 물의 동과 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인간의 본성은 어때? 선과 불선으로 나눌 수 없다. 즉 성무선악설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너무 유명한 대화입니다. 갑이 누구야? 그렇죠. 고자가 되겠네요. 자, 을 볼게요. 물의 동서의 구분은 없지만 위아래 즉 상하의 구분도 없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물의 본성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지 않음이 없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렇죠. 맹자의 성선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왕은 지금 뭘 묻고 있어? 그렇죠. 두 사람의 공통된 입장을 묻고 있어. 우리 그래서 1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빠삭하게 정리했잖아요. 떠올려 보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할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면 갑은 아니지, 을만의 진술이지. 그런데 워딩이 좀 미묘하게 다르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할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자, 천천히 봐. 이런 문제, 특별히 이렇게 공통된 입장을 골라라.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문제 푸는 꿀팁이야. 잘 봐. 그냥 머리로만 풀면 실수하기 쉬워. 그러니까 항상 갑과 을의 입장을요, 친구들 잘 분별해서. 아, 각 사상가들이 각각의 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꼼꼼하게 한번 변별하면서 푸시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자, 고자는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할수 있다라고 볼까? 그렇죠. 본성 자체는 선이나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후천적인 환경과 본인의 노력,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 선한 행위를 할수 있죠. 자, 맹자 당연히 본성이 선하고요. 그 선한 본성을 함양하고 확충하고 실현하는 그런 수양을 통해서 선한 행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통된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선한 마음은 후천적 수양을 통해서 만 형성된다. 일단은 맹자 틀렸지. 선한 마음은 후천적 수양을 통해서 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측수사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네 가지 선한 마음을 다 가지고 태어나라고 맹자는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맹자가 아니오라고 할 법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환경의 영향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맹자가 보기에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과 욕망, 환경과 잘못된 사욕, 인욕 이러한 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악행의 가능성이 있지. 따라서 선한 본성을 함양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위적인 수양이 필요하다라고 맹자도 생각하잖아. 고자는 어떻지? 그렇죠. 고자.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환경의 영향으로, 후천적인 영향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라고 보겠네요. 따라서 공통점, 디귿 성립 가능합니다. 리을입니다. 누구나.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얘들아, 악한 본성이라고 규정한 건 우리 순자였죠. 따라서 고자도 맹자도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입니다. 품성적인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중에서 품성적인 덕을 이야기할 법한 사상가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우리는 품성적인 덕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해서 완성시킨다. 자, 품성적인 덕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 그렇죠. 뭐 절제, 뭐 용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런 품성적인 덕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중용의 상태였고요. 어떻게 형성되는 거야? 그렇죠.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건축가가 집을 지어 봄으로써 건축가가 되고 현악기 연주자가 현악기를 연주함으로써 현악기 연주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며 용감한 일을 행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된다. 아, 이러한 중용에 따른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그 습관을 통해서 품성적인 덕을 기를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최고선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은둔의 삶을 산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최고선이 쾌락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또 은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에피크로스가 그렇죠. 지지할 법한 입장이 되겠네요. 감정을 모두 제거하고 온전히 이성적인 삶을 산다.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정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어디까지나 과도하지도 않고요. 부족하지도 않은 중용의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을 이야기했죠. 감정은 중용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지 모두 제거해야 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선을 발견하고 실천한다? 이건 또 잘못된 내용이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요, 어때?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어때? 덕 중에서도 이성과 관련된 지성적인 덕. 지성적인 덕엔 어떤 것이 있었어? 철학적 지혜와 그렇죠. 실천적 지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이성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죠. 따라서,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선을 발견하고 실천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모든 행위에 있는 각각의 중용을 파악하고 실천한다. 이거 그럴듯해 보이지, 얘들아? 근데 왜 틀렸지? 좋아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 모든 행위에 다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잖아. 절도 같이 그 자체로 악한 행위는 중용이 성립하지 않아. 나 오늘 중용에 맞게 남의 물건을 훔쳤어. 이런 건 애초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 네, 중용이 존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유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옳은 행위를 반복하여 실천한다. 자, 유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옳은 행위를 반복해서 실천할 것을 이야기한 내용. 제시문에 아주 잘 소개가 되어 있었죠. 따라서 그렇죠. 4번의 답은요, 5번이 되겠네요. 사회사상 가와 나의 공통된 입장 골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사상은 끝에가 뭐로 많이 끝난다고? 그렇죠. 뭐뭐 주의로 많이 끝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과연 가와 나는 어떤 주의일까? 자, 관심을 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요.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장 가볍대. 사직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앞으로 종종 나오게 될 거야. 국가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국가고요. 제일 가벼운 존재는 임금이래요. 백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구나. 백성의 신임을 얻어야 천자가 되고 천자의 신임을 얻어야 제후가 되며 제후의 신임을 얻어야 대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고 있어. 백성이 통치의 근본이 되니까 이거 무슨 주의야? 좋아요. 우리 동양의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민본주의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나와볼게요. 국민은 주권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동등한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우리는 국민의,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너무 유명한, 그렇죠. 우리 민주주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민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공통점을 골라라라고 문항은 묻고 있네요. 통치자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그런 선거를 통해서 교체되어야 한다. 자, 천천히 보자. 이렇게 공통점을 묻는 문항은 선생님이 어떻게 풀으라 그랬지? 그렇죠. 민본, 민주, 각각이 선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를 잘 분석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통치자가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서 교체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건 일단 뭐랑은 맞지 않아. 민본주의와는 맞지 않죠. 우리 민본주의에서는 어때? 그렇지. 통치자가 이렇게 어떤 선거를 통해서 교체되는 것은 아니었잖아. 민주주의만의 특징이었습니다. 통치자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언제나 절대 권력을 가져야 한다. 얘들아, 우리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민본주의도 통치자가 어떤 절대 권력을 언제나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네요. 통치 권력은 국가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아, 통치 권력을 행사할 때는 제멋대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요. 통치 권력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국가 구성원, 즉, 아하, 백성과 국민이라고 하는 국가 구성원들의 의사를, 그 뜻을 존중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자, 요 정도의 워딩은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성립할 수 있죠. 민본주의는 어때? 민본주의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백성이 가장 귀하다. 백성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즉, 백성의 뜻에 따르는, 민의에 따른, 그렇죠? 그런 통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따라서 통치 권력은 국가 구성원, 즉, 백성의 의사를 존중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요 정도의 워딩이라면 민본주의에서도 성립할 수 있겠다. 공통된 입장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국민 각자가 동등한 권력을 소유하고 통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얘들아, 우리 민본주의는요,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혹은 백성이 통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기억하지, 얘들아? 민본주의에서는 아, 백성이 통치의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통치의 주체는 군주였기 때문에요. 4번은 민본주의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와 국민에 의한 정치가 모두 다 실현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렇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네,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추구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맞아요. 하지만 민본주의는 달랐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국민에 의한 정치가 민본주의에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5번 역시 공통점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신에서는 종종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신 준비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문항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드립니다.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자, 갑이 누군지부터 한번 볼게요. 인과 의와 예와 지, 즉 인의 예지는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거래.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인의 예지는 밖에서부터 내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거래. 본성이 어떻다는 거야? 선하다는 거지. 본성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므로 인의예지를 구하면 얻고 버려두면 잃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사람들의 차이가 두 배, 다섯 배, 심지어 셀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선한 본성을 타고나지만 그 타고난 재질을 극진하게 발휘한 사람과 극진하게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본성은 성인 군자나 일반 사람이나 똑같이 선하게 태어났는데 누구는 그 선한 본성을 잘 함양하고 확충하고 실현했고 누구는 그러지 못해서 사람들 사이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인간의 본성은 똑같이 선하다. 누구야? 고대 동양 사상가. 그렇죠. 맹자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볼게요. 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감정을 쫓는다면, 즉 타고난 성정을 타고난 본성과 감정을 그대로 따라 산다면 반드시 다투고 뺏게 되며 분수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게 되어 난폭함으로 귀결될 것이다. 자, 타고난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세상은 반드시 혼란해진다는 거야.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따른 교화와 예의에 따른 교도가 있어야 하며 그런 뒤에, 즉 악한 본성을 가르치고 예를 가르치고 익혀서 변화시킨 뒤에라야 서로 사양하고 아름다운 형식을 갖게 되어 다스림으로 귀결될 것이다. 본성은 악하지만 예를 배우고 익혀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성악설을 이야기한 순자의 주장이 되겠네요. 자, 순자가 맹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골라보겠습니다. 수양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확충해야 함을 왜 모르십니까? 자, 순자는 본성을 확충하면 안 되죠.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예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덕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순자는요, 예는요,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어요. 왜? 예는? 그렇죠. 인간의 악한 본성 안에는 예가 없다라고 순자는 보았기 때문에, 예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건 순자 입장이 아니었어요. 3번 볼게요. 인간의 본성에 선이나 악이 존재하지 않음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죠.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 어때? 악이 존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선한 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걸왜 모르십니까? 모르지 않았죠? 맹자가 오히려 과로 안에 있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후천적인 노력으로 인간의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우리 성악설을 주장했던 순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던 맹자에게 5번과 같이 비판할 수 있겠네요. 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풀어봤던 문항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본인의 목소리로 블라블라 하면서 정리해 보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3회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는 날입니다. 오늘 총 20문항 풀이해볼 건데요. 1번부터 20번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셨죠? 제가 오리엔테이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미리 풀어보시고 가급적 채점은 하지 않고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것들을 그대로 저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3회 실전 모의고사는 뭐 아주 어려웠던 회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 극악한 난이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4번 문제 꽤 어려웠을 것 같고요. 4번 문제. 그리고 15번이랑 19번도 좀 까다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요런 문제들의 좀 포인트를 둬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세 섬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섬에 대한 특징을 그림의 A부터 D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보죠. 먼저, 가는 동경 132도 부근에 위치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어디인가요? 얘는 독도죠. 독도. 다음, 다 볼게요, 다. 다는 북위 33도 지점에 위치합니다.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니까 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위도에 위치한 섬입니다. 마라도입니다. 그래서 다는 마라도. 자, 문제는 나인데요. 나는 대체 어디지? 북위 36도 부근. 그리고 동경 125도 부근에 위치하는데 어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잘 모르는 위치의 섬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모든 섬의 수위적 위치를 다 암기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섬의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이 섬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만 대략적으로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위 36도 부근에 위치하네요. 그리고 동경 126도 부근에 위치하는데 우리나라는 동경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잘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망한도 요 가장 서쪽 지점이 서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이 서해에 있는 섬들이 경도가 124도와 가깝지 않습니다. 이 서해에 위치한 섬들이 경도가 대략 125에서 126도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섬은 어쨌든 포인트는 황해 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 섬의 이름은 어청도라는 섬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충분히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모르는 지역에 수리적 위치가 나왔을 때는 얘가 대략적으로 어디인지 정도만 파악하면 충분히 문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이 뭐지? 고민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자, 그럼 봅시다.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을 적용합니까? 자, 일단 독도는 통상기선 적용합니다. 마라도 통상기선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황해에 있는 섬들은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오의 나섬이 올수 있겠죠. 어청도가. 다음,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독도도 마라도도 다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오에 들어갈 섬이 없네요. 둘다 예. 다음, 최종 빙기 한반도와 연결된 육지였습니까? 독도는 연결되지 않았었고, 마라도는 연결이 됐었죠. 그러니까 예로 마라도가 가고요. 아니오로 독도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가나다가 C, A, D가 됩니다. CAD네요. CAD, C, A, D.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르는 지역의 수위적 위치가 나왔다. 이 지역이 어디인지, 이 섬이 어디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만 보고 문제 풀어갑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지역 소개 자료의 일부이다. 가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우리 지도부터 같이 볼까요? A 어디인가요? A 이렇게 쏙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원 도청 소재지죠. A는 춘천. 자, B, C, D가 굉장히 밀집해서 분포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 평택인가요? 아닙니다. 평택 아니요. 평택 안이요. 그래서 B가 안성이 되고요. 안성. 안이여니까 C가 여주가 됩니다. 여주. 다음, 강원의 남서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강원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죠. 원주. 다음, 이는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동강이라고 하는 감입공라천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는 영월입니다. 영월. 자, 그럼 볼게요.
가의 상징 남한강과

추리한 자연, 비옥한 평야를 바탕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날의 형상으로 더 넓은 세계와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지역의 모습을 상징화하였다. 남한강이 흐르는 곳인가 봐요. 미도리는 지역 쌀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쌀을 미래형으로 형상화하였고, 그래서 미도리 나와 있네요. 미래형으로 이렇게 형상화했나 봅니다. 다음, 청도리와 백도리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도의 문화의 중심지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도자기를 의인화하였다. 아마도 청자와 백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곳은 예, 여기 여주가 되겠죠. 여주, 대왕림표, 여주쌀. 그리고 여주 이천 광주 일대에 도자기 축제가 열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여주 3번 C가 됩니다. C. 좋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일부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부터 다는 무점포 소매업, 백화점, 편의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여기 위에다 적어볼게요. 가. 나, 다. 자, 소비자 구매 행태 변화,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직접 거래하는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면서 비대면 소비가 보편화되고 있대요. 얼굴을 맞대지 않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로 인해 방문 판매,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 등의 가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가는 뭘까요? 네, 점포가 없는 무점포 소매업이 되겠죠. 무점포. 다음, 아래 거 볼게요. 소매업 태별 대응 전략. 몰링테인먼트 전략을 도입하여 쇼핑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매장의 인기 브랜드, 팝업스토어, 맛집, 도서관 등을 도입해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있다. 자, 남아있는 것은 백화점과 편의점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지금 편의점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편의점의 인기 브랜드, 팝업스토어, 맛집, 도서관 등이 들어와 있나요? 아닙니다. 최근에 백화점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가 백화점이 되고요. 남아있는 다가 편의점이 되겠네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소비에 초점을 맞췄던 전략을 보완하여 금융, 택배, 콘텐츠 기반 콜라보 상품, 즉석 조리식품 등 생활 밀착형 소비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 예, 편의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는 아보다, 무점포는 백화점보다 업체 내 고가 상품의 판매 비율이 높다. 아니죠. 고가 상품의 판매 비율은 백화점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고요. 다음 2번. 백화점은 편의점보다 사업체 간 평균 거리가 가깝다. 자, 백화점은 편의점보다 사업체 숫자가 적고요. 사업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업체 간의 평균 거리는 더 멉니다. 상대적으로 사업체 숫자가 많은 편의점이 사업체 간 거리가 가깝겠죠. 다음 3번. 다는 편의점은 무점포보다 물품 구매의 공간적 제약이 작다. 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물품 구매 시간적 제약이 작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제나 구매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무점포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무점포는 시공간적 제약이 모두 작다고 얘기하죠.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편의점은 무점포보다 물품 구매의 공간적인 제약은 상대적으로 크겠죠. 왜냐하면 편의점에 직접 가야지만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4번. 가부터 다중에 사업체당 매출액. 사업체당 매출액은 백화점이 가장 많다. 자, 하나의 사업체에서 얼마만큼 판매하고 있느냐? 물론 전체 매출액은 백화점이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값비싼 고가 물건들을 많이 취급을 하죠. 명품이라던가 금은보석 같은 것들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체당 매출액은 백화점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값비싼 고가 제품 많이 판매하니까. 다음 25번. 전국의 종사자 수는 가나다. 무점포, 백화점, 편의점 순으로 많았다. 아니죠. 백화점이 종사자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그래프는 네 권역의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권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리고 가부터 라는 각각 이 권역들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있는 자료는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규모에 따른. 그래서 100만 명 이상, 50만에서 100만 명, 20만에서 50만 명, 20만 명 미만의 도시들이 도시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명 이상 도시 수 비율에서 가와 나는 100만 명 이상 도시 수 비율이 꽤 높아요. 그런데 다와 라는 상대적으로 100만 명 이상 도시 수 비율이 낮아요. 자, 충청권과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 명 넘어간 도시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충청권은 대전, 호남권은 광주. 그러니까 충청권과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수의 비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낮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다와라가 충청권과 호남권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100만 명 이상 도시 수 비율이 높은 가와라가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가와나가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이다. 자, 그런데 가와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인구 규모가 50만에서 100만 사이예요. 보이죠? 50만에서 100만 사이에서 가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었죠? 가와나는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이다. 수도권에 50만에서 100만 사이의 도시가 뭐 남양주도 있고, 그리고 부천도 있고, 안산도 있고, 안산, 그리고 뭐, 성남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등등등등.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50만에서 100만 사이. 자, 일단 1등이 부산. 100만 넘고, 2등이 대구, 100만 넘고, 3등이 울산, 100만 넘고, 4등이 창원, 100만 넘고, 그리고 경북 1위 도시가 포항인데 50만이 조금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50만이라고 얘기했었고, 경남 1위 도시는 창원인데 100만 넘고, 2위 도시가 김해예요. 김해가 50만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김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자, 100만 명 비율이 높은 가와나가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인데, 영남권은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김해 하나밖에 없어. 따라서 가와나 중에 상대적으로 50만에서 100만 명 사이의 도시수 비율이 낮은 가가 영남권이 되고, 나가 수도권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가가 영남권, 그리고 나가 수도권이 됩니다. 됐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다와라인데요. 역시나 다와라도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 수 비율이 차이가 큽니다. 자,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청주와 천안이 있습니다. 호남권은 전주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다와라 중에서 상대적으로 50만에서 100만 명 사이의 도시 수 비율이 높은 라가 충청권이 되고요. 충청권. 그리고 다가 호남권이 됩니다. 이렇게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이 권역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가의 인구 규모 3위 도시는 도청 소재지이다. 영남권의 인구 규모 3위 도시는 울산입니다. 부산, 대구 다음 울산이니까. 하지만 울산은 도청 소재지가 아니죠. 다음. 나는 다보다 인구 규모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차가 작다. 자, 나는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1위 도시가 서울 930만, 2위 도시가 인천 300만입니다. 인구 규모 차이가 630만이고요. 모든 권역 중에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규모 차이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도권은 호남권보다 인구 규모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차가 크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3번. 호남권은 충청권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자, 지역 내 총생산은 수도권 1등, 영남권 2등, 충청권이 3등, 호남권이 4등입니다. 따라서 3번도 옳지 않은 내용이겠죠. 다음 4번. 가의 인구 규모 3위 도시, 영남권의 인구 규모 3위 도시는 울산입니다. 울산이 두번 나왔네. 다음, 나의 인구 규모 1위 도시, 수도권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서울입니다. 정리해보면, 울산은

서울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맞나요? 네, 울산이 서울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5번. 다와라의 인구 규모 1위 도시에는 모두 국제공항이 있다. 자, 다 호남권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광주. 국제공항 없습니다. 다음 충청권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대전. 국제공항 없습니다. 둘다 없죠. 국제공항은 서울, 부산, 대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대도시. 물론 인구 규모로는 인천이 대구보다 인구 규모가 더 크지만 그래도 3대 대도시 하면은 서울, 부산, 대구를 꼽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 당연히 국제공항이겠죠.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제주에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도 당연히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무였죠? 청주 양양 무안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가나지리지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와나는 각각 신증동궁 여지슬람과 택리지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경도와 한성부 8도의 지리와 풍속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담고 있다. 서문 뒤에는 8도 총도가 실려 있으며 각도의 첫머리에는 도별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군원에 따라 서술의 차이는 있으나 연역, 성씨, 산천, 역원, 인물 등이 강조되었다. 연역에서는 시대별 지명과 행정구역의 변화 과정을 밝히고 성씨는 토성, 내성,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산천에서는 명산, 하천, 바다, 나루터를 읍을 기준으로 거리와 방향에 따라 서술하고 봉수와 역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였다. 자,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얘는 연역, 성씨, 산천, 역원, 인물, 토성, 내성, 속성, 명산, 하천, 바다, 나루터 이렇게 항목별로 서술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항목별, 바꿔 얘기하면 백과사전식으로 편찬된 지리지는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지입니다. 그리고 두 중에서는 신증동궁 여지승람이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지가 되니까 가가 신증동궁 여지승람, 얘는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지가 됩니다. 다음, 나.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3인총론, 8도총론, 복고총론, 총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택리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3인총론에는 이런저런 예가 나와 있고요. 8도총론에는 이런저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복고총론에는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주거지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가거지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죠. 그렇다면, 나가 택리지가 되고요. 택리지는 조선, 제가 너무 가리고 있죠? 택리지. 그리고 택리지는 조선 후기의 사찬지리지가 됩니다. 사찬지리지. 이렇게. 자, 볼게요. 택리지는 국가 통치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나요? 아닙니다. 국가 통치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은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지입니다. 그래서 틀리네요. 다음.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지는 조선 후기의 사찬지리지보다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반영되었나요? 아니죠.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은 사찬지리지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으네요. 다음 3번. 사찬지리지는 관찬지리지. 다시요. 조선 후기의 택리지는 조선 전기의 신증동궁 여지승람보다 최초 제작 시기가 당연히 늦겠죠. 얘는 후기, 얘는 전기니까. 다음 기역. 팔도 총도는 축척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아닙니다. 축척을 사용해서 제작된 최초의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고요. 신증동궁 여지승람에 실려있는 팔도 총도보다 나중에 제작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팔도 총로는 축척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니은. 생리는 땅이 비옥하거나 물자 교류가 편리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함을 의미한다. 이게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6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하천 지형을 나타낸 지형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를 보면요. 요 가지점입니다. 가지점은 지금 여기를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천은 이렇게 흘러서 얘와 만난 다음에 이렇게 흘러나가죠. 그럼 이 하천은 결국 한강의 지류가 됩니다. 가는 한강이에요. 한강이요. 다음. 나의 경우 이렇게 흘러가는 낙동강의 한 지점을 확대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낙동강의 한 지점이 됩니다. 낙동강. 다음, 강은 요렇게 하천이 꼬불꼬불 흘러가고 있는데 주변에 급경사의 산지들이 분포하고 있네요. 바꿔 얘기하면 급경사의 산지 사이를 꼬불꼬불 공유하는 하천, 바로 요 기역이 감입 공유하천이 되겠죠. 기역이 감입 공유하천. 자, A는 뭘까요? A. 이렇게 꼬불꼬불 흘러가던 하천이 여기가 잘린 것 같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현재 흐르게 되었고, 얘는 이런 모양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하천이 흘렀던 길이니까 A는 구하도가 되겠죠. 구하도. 얘는 구하도입니다. 다음, 나 쪽을 볼게요. 나. 이쪽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낙동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낙동강에서 이 니은 하천 구간은요, 상대적으로 농경지 사이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 공유하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변에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그렇다면 A는 자유공유하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공유. 자유공유. 다음 B와 C 볼게요. 자, B와 C는 자유공유하천 주변에 발달되어 있는 지형인데, B는 자유공유하천과 굉장히 가깝고요. 주로 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쉬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C는 논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공유하천 주변에는 범람원이 잘 만들어지고요. 범람원 중에 하천과 가까우면서 주로 밭으로 이용되고, 또 쉬락이 들어서는 비는 자연재방이 되겠죠. 이렇게 뽑아볼게요. 자연재방. 반면 자연재방 배후에 위치해서 주로 논으로 이용되는 씨는 배후습지가 되겠죠. 배후습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간은 나보다 후빙기에 하천 퇴적작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자, 요건 뭐냐. 우리 예전에 기후변화에 따른 지형형성작용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했었죠. 자, 간은 하천의 상류 구간입니다. 하천 상류 구간. 그리고 하천의 상류 구간 같은 경우에는 빙기 때는 무슨 작용을 활발히 받았죠? 빙기 때는 퇴적 작용을 활발히 받고요. 그리고 후빙기가 되면서 침식 작용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은 상류 구간을 흐르는 감입공유하천입니다. 감입공유하천은 빙기 때는 퇴적작용을 활발히 하고 후빙기 때는 침식작용을 활발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가는 나보다 후빙기에 퇴적작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아니죠. 침식작용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반면 나는 하천의 하류 구간이니까 나는 빙기 때는 침식작용을 많이 받지만 후빙기 때는 퇴적작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쨌든 1번은 옳지 않은 내용. 다음 2번. 가의 기역, 감입공유하천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니은, 자유공유하천보다 하방침식이 활발하다. 자, 감입공유하천과 자유공유하천 모두 하방침식과 측방침식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입공유하천은 하방침식이 활발하고요. 자유공유하천은 측방침식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정답은 2번. 다음, A는, 구하도는 기역의 감입공유하천의 하상, 강바닥보다 해발 고도가 낮나요? 아닙니다. 우리 지형도만 보더라도 구하도는 감입공유하천보다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으네요. 다음, 자연재방은 배후습지보다 토양 배수가 불량하다. 자연재방은 상대적으로 평균 입자 크기가 큰 모래 비율이 높고요. 배후습지는 점토의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수는 자연재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배후습지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다음, 기역과 니은. 감입공유하천과 자유공유하천의 하구에는 모두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대요. 자, 얘는 한강의 유역에 속하는 곳이고, 얘는 낙동강 유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구뚝은 영락금, 영산강, 금강, 낙동강에 건설되어 있으니까 낙동강엔 있지만 한강엔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으네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 비율과 성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역시 지도부터 좀 볼게요. 자, A 어딘가요? 여기 쏙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는 A는 춘천입니다. 춘천. 다음 B는? 자, 여기 군, 김을, 다시요. 군, 김을 좀 확대해 볼까요? 군, 김을 전주 비빔밥을 싸서 무진장 먹었죠? 누가? 임순남이. 임순남이. 그래서 여기는 남원입니다. 남원. 비는 남원. 다음 C는 거제네요. 거제. 자, 자료 보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곳이고요. 나는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다음, 다는 상대적으로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곳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세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제조업이 발달한 거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C입니다. 반면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남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 B.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단은 대학교가 많은 춘천이 되겠죠. 그래서 단은 A가 됩니다. 가나다는 CBA. 정답은 5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부터 다 자연재해에 대한 교사 질문에 모두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학생들의 답변은 일단 볼 필요 없습니다. 요 교사 질문에 옳고 그름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나다부터 볼게요. 가나다. 자, 먼저 갑니다. 우리 잘안 보이죠? 조금 확대해 봅시다. 가는 지붕 간판과 같은 옥외 설치물의 경우 강풍으로 인한 파손 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정하거나 보강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에서는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자, 강풍, 침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 태풍입니다. 가는 태풍. 다음, 나.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농경지 수로와 논둑을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물꼬를 조정합니다. 자, 가는 침수 피해와 더불어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동반하지만 나는 침수 피해만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호우가 되겠죠. 다음, 다. 자, 산간 고립 지역, 붕괴 위험 시설물 등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안전장구,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을 휴대합니다. 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해야 되느냐? 자가용이 눈길에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런 거,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을 휴대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는 대설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사 질문. 다는 대설은 주로 남고북저영의 기압 배치가 나타날 때 발생하나요? 남고북저영의 기압 배치는 여름에, 대설은 겨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요 질문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나는 호우는 대설보다 우리나라 연강 수량에 미친 영향이 큰가요? 네, 크죠. 잘안 보니까 여기다 적어볼게요. 얘는 아니었고요. 맞습니다. 다음, 경북의 요 기간 동안의 총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호우가 태풍보다 높습니까? 자, 경북은 남부지방에 속하고요. 남부지방의 경우는 태풍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호우가 태풍보다 높습니까? 는 옳지 않은 질문이 됩니다. 옳지 않은 질문 이렇게 되죠. 다음 갑부터 다 중에 요 기간 동안에 국고 지원 기준 이상 피해 총 발생 횟수는 다 대설이 가장 많습니까? 아니죠. 대설은 발생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자연재해입니다. 호우가 발생 횟수가 많죠. 따라서 네 번째 질문도 옳지 않은 내용. 그러면은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오니까 정답은

정의되겠네요. 병.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다음 9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 나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가는 어딘가요? 가는 평안북도입니다. 나는 함경북도죠. 평북, 항북. 그러면 가가 평안북도, 나가 함경북도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풀어봤었죠. 볼게요. 자, 경제특구나 특별행정구와 같은 개방지역이 위치합니까? 자, 평북에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있고요. 함북에는 나진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 다 맞는 내용. 그런데 지금 A는 둘 다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A에 들어갈 수 있죠. 다음 B, 압록강 유역에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있습니까? 압록강은 이렇게 흘러가는 하천입니다. 그러면은 평북에는 압록강 유역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지만 평북은, 아, 한북은 그럴 수가 없죠. 따라서 O, X. 근데 B는 동그라미 X니까 B에 들어갈 수 있네요. 다음, 경의선 철도의 종점이 위치합니까? 경의선 철도는 서울과 의주를 연결한 철도입니다. 따라서 평북엔 당연히 있겠지만 한북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O, X. 하지만 C는 X5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다음, 전통지역 구분에서 철령관을 기준으로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에 속합니까? 철령관의 북쪽, 관북지방이 되고요. 관북지방은 함경도 일대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평북은 해당이 없고 함북만 맞죠. 그런데 D는 지금 둘 다 아니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D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과 성남의 용도 지역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A부터 D는 공업지역, 농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성남부터 볼게요. 성남. 성남은 A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남은 요 공업지역, 농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에서 무엇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까요? 성남은 판교신도시, 분당신도시, 위례신도시도 있고요. 구성남이라고 해서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은 원래 성남시의 시가지였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많은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반면 농업지역의 비율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주거지가 많은 편이니까. 자, 성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와 나에서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A가 주거지역이 됩니다. A가 주거지역. 여기다 적어볼게요. 주거. 반면 성남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 성남은 어쨌든 인구도 굉장히 많고 또 업무 기능도 꽤나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 될 거예요. 하지만 농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낮을 수밖에 없겠죠. 정리해 보면 D는 농업지역, 성남에서 가장 비율이 낮아요. 반면 성남에서 두 번째로 비율 높은 나는 상업지역, 남아있는 C는 공업지역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지도 볼게요. 자, 먼저 스페이드를 눕혀놓은 것처럼 생긴 요 친구는 고향입니다. 고향. 다음 요 친구 두 지역을 나눠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지역은 안산이라고 얘기했었죠. 안산. 다음 얘는 아까 얘기했었던 평택입니다. 그러면 네 지역 중에 농업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자, 대체적으로 대도시인 서울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고향, 안산, 평택 중에 가장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은 당연히 평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평택이 농업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가 평택입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다 평택. 다. 자, 그런데 평택은 제조업도 발달한 곳이에요. 자, 누차 얘기하지만 평택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보면 평택은 전자조립 공장도 있고 자동차 공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된 거예요. 그리고 평택에도 고덕 국제 신도시가 있습니다. 요만큼의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 촌락의 형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평택은 공업도 발달한 곳입니다. 전자조립공업과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주거 말고 공업 지역의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나고 있죠. 다음 가볼게요. 가는 공업 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네요. 자, 세 지역 중에 공업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곳은 반월과 시화산업단지가 있는 안산이 됩니다. 그래서 안산이 나. 남아있는 고향이 가가 될 거고요. 고향은 상대적으로 주거 지역의 비율과 잘못 적었죠? 공업 지역의 비율이 높은 데가 안산이니까 얘가 안산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있어서 제가 난줄 알았어요. 가, 고향이 나가 됩니다. 고향은 신도시가 있고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거 지역 비율 높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업 지역 비율이 안산이나 평택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안산에는 조력발전소가 위치한다. 자, 우리나라 유일의 조력발전소는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네요. 다음, 2번. 나와 고양과 성남에는 모두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한다. 자, 성남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있죠? 판교 신도시와 위례 신도시. 하지만 고양에는 1기 신도시, 일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 3번. 평택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이다. 아니죠. 평택 위에 화성이 인구 100만 넘는 특례시입니다. 그리고 고양과 용인이 있죠. 3번도 틀렸고. 다음 4번. 고양은 평택보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아니죠. 이거 방금 그려놨네. 평택은 전자조립과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고양보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요. 다음,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은 안산이 고양보다 높대요. 어이, 그럴리가요? 고양이 안산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옳지 않으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반환점을 돌아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다음 글에 가나 에너지 자원을 그래프의 A부터 D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단, 기역부터 디귿은 경기, 전남, 충남 중에 하나이고요. A부터 D는 석유, 석탈,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단 가와 나부터 좀 찾아봐야겠네요. 가와 나. 자, 가는 화석연료이지만 나에 비해 이산화탄소는 2분의 1, 초미세먼지는 8분의 1,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은 3분의 1 정도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는 상대적으로 나에 비해서 대기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나의 화력발전 비율이 총발전량의 3분의 1 정도인 우리나라는 자, 나는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면서 우리나라 발전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석탄입니다.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나가 석탄. 그럼 가는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되겠죠. 선생님, 석유도 석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뒤에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원별 발전량 비율은 석탄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그리고 천연가스가 세 번째가 되니까 가가 천연가스가 맞는 거죠. 자, 그럼 아래 그래프 보겠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자,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디귿은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자, 나와 있는 곳이 경기, 전남, 충남이거든요. 경기, 전남, 충남 중에서 전력 소비량 가장 많은데 제조업도 발달했고 인구도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경기예요. 경기. 다음, 다시 디귿이 경기입니다. 디귿이. 다음, 기역은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충남, 전남, 경기 중에서 디귿이 경기니까 남아있는 충남과 전남 중에서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은데 우리나라 모든 시도 중에서 전력 생산량 가장 많은 시도는 충남입니다. 그래서 기역이 충남. 남아있는 이유는 전남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A, B, C, D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A, B, C, D.

전염가스. 자, 남아있는 A와 B 중에서. 자, B는 충남에서도 전남에서도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충남은 어마어마한 양의 A를 소비하고 있네. 전남도 A를 꽤나 많이 소비해요. 그런데 경기도 살펴봤더니 경기는 A는 거의 안 쓰는데 B를 꽤나 많이 소비합니다. 정리해 보면 충남, 전남, 경기에서 골고루 소비가 되면서 특히나 전남에서 소비 비율이 높은 B는 석유가 되죠. 반면 충남에서 소비 비율이 굉장히 높으면서 경기에선 거의 소비되고 있지 않은 A는 석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죠. 가는 천연가스, 나는 석탄이고요. 석탄은 A, 천연가스는 C가 되니까 정리해 보면 천연가스가 C, 석탄이 A가 됩니다. 그러면은 가 C, 나 A가 되니까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지역 명소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바로 볼게요. 단양 돌리네. 단양에서는 돌리네를 못밭이라고 부르는데, 비가 오면 연못이 되었다가 비가 그치면 물이 다 스며들어서 다시 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회암풍화토의 배수 특성에서 유래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자, 손재 볼게요. 1번. 돌리네에는 붉은색을 띠는 간대 토양이 주로 분포한다. 이 붉은색을 띠는 간대 토양이 바로 석회암풍화토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다시 1번은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탄강류에서 분출한 용암이 넓은 용암대지를 형성하였고 이후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현무암의 돌기 등이 분리되면서 병풍처럼 펼쳐진 주상절리 절벽이 형성되었다. 일단 2번 선제 볼게요. 용암대지에서는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네, 맞죠. 철원 용암대지에서는 벼농사가 널리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다음 3번. 주상절리는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수축되어 형성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맞죠? 다음. 기역에 기반함. 돌리네에 기반함은 석회암입니다. 적어볼게요. 석회암.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다음, 리을. 용암도매 기반암. 용암도매 기반암은 화산암이겠죠. 화산암. 화산암. 그리고 화산암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석회암은 화산암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얘는 고생대, 얘는 신생대니까 얘가 먼저 형성된 거 맞죠. 따라서 4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5번, 니은과 리을은 용암대지와 용암돔은 모두 점성이 큰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다. 용암대지는 점성이 작은 용암, 용암돔은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됩니다. 다음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우리 국토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여전히 국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자, 밑에 보죠. 요 기간 동안에 72년부터 81년 사이에 이런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여기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1차, 2차, 3차, 4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입니다. 자, 볼게요. 가에서는 1차에서는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 억제 및 관리 전략을 세웠다. 자,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 억제 및 관리 전략을 세운 것은 어쨌든 서울과 부산이란 두 개의 대도시의 인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1차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경제 성장을 하지 못했던 시기였고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결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특히나 수도권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2차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2차. 다음, 나에서는 2차 때는 수도권과 남동해안 중심의 거점 개발을 추진하였대요. 아니죠. 수도권과 남동해안 중심의 거점 개발을 추진하였던 시기는 1차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않아요. 다음, 다에서 3차 때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였대요. 아니죠.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4차 때 추진되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라 시행 기간은 나 시행 기간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1차부터 4차로 가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가 늦을수록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1차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4차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지역 개발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정답은 4번.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두 서비스업 종사자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그런데 가와나는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여러 번 얘기했었죠. 숙박 및 음식점업이 소비자 서비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생산자 서비스가 됩니다. 자, 그럼 지도부터 보죠. 자, 지도에 먼저 여기는요. 강봉원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강봉원,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자, 적어보면 도봉구와 노원구입니다. 도봉구, 노원구. 다음, 강동구, 송파구, 강남, 서초. 강동, 송파, 강남, 서초가 돼요. 그래서 얘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되죠. 다음, 얘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중구, 중구 위에 종로구입니다. 그래서 중구와 종로구. 자, 그러면 어떠한 특색을 갖고 있는 곳이냐? 도봉과 노원은 외곽 지역의 특색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중구와 종로구는 도심입니다. 강남과 서초구는 부도심의 특색을 갖고 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 일단 두 서비스업이 모두 가장 적은 C가 뭘까요? 서비스업이 가장 적은 C는 당연히 외곽 지역인 도봉, 노원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C가 됩니다. C.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봉, 노원에서 그나마 종사자 수가 조금 더 많은, 자, 도봉, 노원과 같은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업무 기능이 미약합니다. 당연히 생산자 서비스는 적겠죠. 하지만 상주 인구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소비자 서비스는 많을 거예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도봉 노원은 소비자 서비스의 종사자 수가 많을 거예요. 그 얘기는 나가 소비자 서비스, 가가 생산자 서비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자, A와 B를 비교해 보면 A가 B보다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더 많아요.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은 우리나라의 도심인 중구와 종로구겠구나. 아닙니다. 일단 면적도 중구와 종로구보다 강남 서초가 넓거든요. 그리고 종로구의 요일대는 거의 다 임야예요. 산입니다. 상대적으로 면적 자체가 얘가 더 넓어. 게다가 강남 서초는 상주 인구가 많습니다. 게다가 업무 지구라서 주간 인구도 많아요. 특히나 요일대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주 인구도 많고 주간 인구도 많은 부도심인 강남 서초가 두 서비스업 모두 종사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인 중구 종로구가 특히나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강남 서초도 서비스업 발달했고, 특히나 생산자 서비스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강남 서초일 때 엄청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 얘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나 이 업종. 그래서 정리해보면 강남 서초가 A, 중구와 종로구가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생산자 서비스는 소비자 서비스업보다 사업체당 매출액이 많죠. 사업체당 매출액. 사업체 수, 소비자 서비스업이 많지만 사업체당 매출액은 생산자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아요. 다음, 소비자 서비스는 생산자 서비스보다 전국 종사자 수가 많다. 예, 종사자 수는 소비자 서비스가 생산자 서비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다음, B는 중구와 종로구는 서울의 행정구역 확대에 따라 경기도에서 편입되었다.
아니죠. 중구와 종로구는 예전부터 서울이었던 곳입니다. 서울이 옛날에는 4대문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확장되면서 한강 이남까지 확장된 거죠. 따라서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다음, A는 C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 다음 15번 볼게요. 15번이 조금 까다로웠죠? 자,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네요. 여기는 세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산이 됩니다. 경기, 세종, 부산. 자, 왼쪽에 세 지역의 노년부양비와 총부양비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이 가 아닌가요? 가. 왜 눈에 띄죠? 가는 요 기간 동안에 노년부양비가 엄청 늘어나고 총부양비도 엄청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대략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아지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꽤나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세종, 부산 중에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곳 어디일까요? 예,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은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된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산은 서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도시예요. 예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도시로 성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거주해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김해와 양산 등지로 청장년층들이 이동하고 있고요. 청장년층들이 이동하면서 당연히 유소년층도 당연히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장년층과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꽤나 높은 도시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가 부산이 됩니다. 가가 부산. 부산이 가가 돼요. 됐죠? 다음, 나와 달을 비교해 보았더니, 일단 2023년에 노년부양비가 나, 다 순이고요. 총부양비는 다, 나 순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나가 다보다 노년부양비가 높고 총부양비가 작으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 어떻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지금 변화를 살펴봤더니 나는 2013년과 2023년 사이에 총부양비도 증가하고 노년부양비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는 총부양비 감소, 노년부양비 감소했어요. 자, 총부양비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세종과 경기 중에 요 기간 사이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특히나 높아진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예요. 이 세종시가 언제 출범하냐면 2012년에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에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로 많은 청장년층들이 여기저기로 모여들면서 세종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청장년층 인구 비율 높아지고 특히나 유소년층 인구 비율 높아지면서 노년부양비는 감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종이 다가 되고요. 다가 세종. 그리고 경기가 나가 돼요. 여기도 적어볼게요. 나가 경기. 세종이 다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보죠. 나는 경기는 2023년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노년층 인구 비율보다 높대요. 자, 유소년층 인구 비율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을 우리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냐면, 나의 2023년입니다. 요거.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가 되죠. 그쵸? 그런데 요때 나의 총 부양비는 대략 한38 정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8 정도. 그리고 노년 부양비는 한21 정도가 됩니다. 21.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가 대략 17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보다 노년 부양비가 크다는 얘기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보다 높단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유선

청년층 인구 비율이 노년층 인구 비율보다 낮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단은 2023년에서 다시요. 2013년에서 2023년 사이에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였대요. 자, 노령화 지수가 증가. 자, 볼까요? 여기 지워볼게요. 자, 이번엔 답니다. 단은 2013년에 총부양비가 한42 정도라고 적어볼게요. 정확히 적을 필요 없어요. 42 정도. 다음, 노년부양비는 한20 정도 되겠죠? 20. 그러면 유소년부양비가 22예요. 요게 2013년입니다. 다음, 23년에 총부양비는 40 정도. 노년부양비는 15 정도 되겠네요. 총부양비 40, 노년부양비 15. 그러면 유소년부양비는 25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유소년부양비는 증가, 노년부양비는 감소했습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노령화지수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유소년부양비는 증가, 노년부양비는 감소하였으니 전체 값은 작아졌겠죠. 그래서 단은 2013년에서 2023년 사이에 노령화지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지워볼게요. 다음, 나는 가보다 2013년에 유소년부양비가 높대요. 자, 적어볼까요? 2013년에 나는 여기죠. 여기 총부양비가 35 정도, 노년부양비가 12 정도 될것 같아요. 총부양비가 35, 노년부양비가 12. 그러면 유소년부양비가 23 정도 되겠네요. 요게 납니다. 다음 가는 2013년에 요기죠. 그러면 총부양비가 한34 정도 되겠네요. 노년부양비는 한18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렇다면 유소년부양비는 26이 됩니다. 그쵸? 아니죠? 이런 게 제일 어려워. 16이 됩니다. 16. 그러면 요게 가가 되죠. 가. 유소년 부양비는 나가 가보다 크네요. 그래서 3번은 정답이 되죠. 됐죠? 사실 이 경우에는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나와 가의 총부양비가 비슷합니다. 총부양비가 비슷한 상태에서 가가 나보다 노년 부양비가 높으니까 유소년 부양비는 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총부양비 비슷한데 얘는 노년 부양비가 크니까 당연히 나는 유소년 부양비가 크겠지. 자, 이것도 지워볼게요. 다음 4번. 세종은 부산보다 요 기간 동안에 중위 연령의 증가폭이 크대요. 자, 세종은 노년 부양비 감소, 총부양비도 감소합니다. 반면 부산은 노년부양비 증가, 총부양비도 증가하니까 당연히 세종은 부산보다 요 기간 동안 중위 연령의 증가폭이 작을 겁니다. 다음, 2023년 지역 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세종, 경기, 부산 순으로 높대요. 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총부양비와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2023년에 총부양비가 가장 작은 경기가 되고요. 두 번째가 세종, 그리고 부산이 됩니다. 총부양비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반비례하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경기, 세종, 부산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아주 어렵진 않지만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꼼꼼하게만 계산해보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표를 어떻게 구하는지만 좀 기억해 두세요. 다음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간의 지형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산맥의 위치를 그려놓으면 좋습니다. 산맥이 대략적으로, 아이고, 너무 두껍다. 산맥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위치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산맥의 위치를 토대로 유추해 보면 좋습니다. 자, A, B, C.

B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친구는 저는 B입니다. B. 오, 뭐야, B는 이쪽에 해발 고도가 20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곳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은 특히나 북동부 지역입니다. 요일 때가 되죠. 그러니까 단면도에서도 오른쪽이 해발 고도가 높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쪽이 해발 고도가 높다는 얘기니까 전반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은 북동쪽 지역이 요일 때가 되겠죠. 따라서 요 단면이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B. 됐죠? 다음 남아있는 것은 여기와 여기의 단면인데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조금 길게 그려놨는데 태백산맥이 한 요쯤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태백산맥의 끝자락이면서 그리고 가운데 소백산맥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남아있는 A와 C 중에서 C는 전반적으로 동고서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A는 가운데가 상대적으로 높이가 높고 내려가다가 이쪽도 살짝 높게 나타나죠. 그 얘기는 소백산맥이 여기고 태백산맥이 여기란 얘기입니다. 태백산맥의 끝자락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쨌든 요일 때가 소백산맥 쪽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얘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가 A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고서저의 지형이 나타나는 여기는 바로 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지워볼게요. 요 친구가 C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자 A의 기역이 요일 때가 되는 거니까 기역은 소백산맥 쪽이 될 거예요. 그렇죠? 다음 B의 니은은 요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은 낭림산맥 부근이 될 겁니다. 다음 C의 일단 리을은 C의 동쪽 구간이니까 여기는 태백산맥이 될 거예요. 다음 여기도 상대적으로 높이가 높게 나타나네. 한 요일 때가 되겠죠? 자,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도 뭔가 산맥이 있나 봐. 좋아요. 볼게요. 자, A 단면 구간은 C 단면 구간보다 중생 대 퇴적암의 비율이 높대요. 자, 중생 대 퇴적암 비율이 높은 곳은 영남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A 단면 구간이 C 단면 구간보다 중생 대 퇴적암 비율이 높겠네요. 오,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 C는 D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낮죠. 이는 그림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D긋은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공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산맥이 위치해 있다. 자, 경동성 요공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산맥, 이런 산맥을 우리는 1차 산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D긋은 1차 산맥인가요? 얘는 요일 때입니다. 우리나라 1차 산맥은 낭림, 마천령, 함경, 태백, 소백밖에 없어요. 근데 D긋은 요 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1차 산맥에 위치하는 곳은 아니에요. 요 정도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다음. 리을은 태백산맥이고요. 리을이 위치한 산맥을 기준으로 관서와 관북지방으로 구분한다. 아니죠. 태백산맥 기준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 구분합니다. 관서와 관북은 천령관 기준으로 천령관에서 쪽, 천령관의 북쪽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요. 낭림산맥 기준으로 관서지방, 관북지방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다음, 기역과 리은은 모두 중국 방향의 산맥에 위치한다. 자, 소백산맥은 중국 방향, 낭림산맥은 한국 방향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1번. 다음,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7번. 자, 다음 글은 주요 작물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과수, 벼, 채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AB는 각각 경북과 전남 중에 하나입니다. 보죠. 가는 소비 감소와 논면적 조정 정책으로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대요. 자, 논과 관련되는 작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쌀입니다. 그래서 벼가 되겠죠. 벼, 가, 나, 다 중에 가가 벼가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단기간 재배로 연중 여러 차례 수확이 가능한 나는 이상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화가 크대요. 자, 단기간 재배로 연중 여러 차례 수확이 가능한 건 뭔가요? 상추, 깻잎, 막 이런 거, 채소가 되겠죠? 다음.
작물의 장기간 관리

관리가 필요한 다른 생산비 증가로 가격이 오르고 있대요. 자, 과수 같은 경우에는 사과 나무가 있죠. 1년에 한번 사과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사과 나무를 잘라버리나요? 아닙니다. 사과 나무를 계속 기르다가 다시 그 다음에 사과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 과수를 계속 관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가 과수가 됩니다. 과수. 자, 그래서 2013년 노지 재배를 기준으로 새 작물의 재배 면적 상위 3개 시도를 살펴보면 가, 벼는 A, 충남, 충북이래요. 자, 벼의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A입니다. 어디인가요? 전남이죠. 그래서 A는 전남. 그러면 B는 경북이 되겠죠. 확인해 보면 나는 채소는 전남 역시 1등입니다. 그리고 경북 강원 순이고요. 그리고 과수는 경북이 1등이죠. 그러면은 A 경북, 다시요. A 전남, B 경북 맞네요. 자, 볼게요. 1번. 벼는 채소보다 시설 재배에 통한 생산량이 많다. 아니죠. 시설 재배는 채소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다음. 과수는 채소보다 1인당 소비량이 많다. 아닙니다.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농작물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가나다 중에 2024년 생산량은 과수가 가장 많다. 아니다. 채소가 가장 많죠. 다음, 전남은 경북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대요. 자, 농가당 경지 면적은 농가 수분의 경지 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전남은 경북보다 경지 면적은 넓지만 농가 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습니다. 다음, 지리적 표시로 A. A에는 사과를 등록한 지역이 있대요. 사과를 등록한 대표적인 지역이 청송이고요. 경북에 있습니다. 배추를 등록한 대표적인 지역은 해남이고요. 전남에 있습니다.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18번 가볼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제조업 출하액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화성이고요. 여기는 서산이죠. 여기는 아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주입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은 각각 요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들 중에. 자, 정리해보면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아, 다시 할게요. 석유화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와 전자 모두 1등이 어디죠? 자동차와 전자 모두 1등은 화성입니다. 화성 1등이죠. 그래서 A는, 잘 보면 여기 확대해 볼게요. A는 가와 나가 모두 1등입니다. 두 제조업이 1등인 곳은 화성밖에 없으니까 A가 화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와 나는 어쨌든 확실히 자동차 아니면 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B도 지금 가와 나의 출하액이 많아요. 전자와 자동차 출하액이 많습니다. 어디일까요? 전자와 자동차 출하액 많은 곳은 아산입니다. 그래서 B가 아산이 되는 거죠. 아산. 다음 D는 다 출하액이 많네요. 유일하게 D에서만 출하액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요 다는 석유화학이 되고요. 그리고 서산이 D가 됩니다. 그러면 다가 석유화학이 되는 거죠. 다음 C는 청주입니다. 청주. 남아있는 게 청주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확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청주는 상대적으로 요 가의 출하액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청주는 자동차보다도 전자의 출하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곳이니까 당연히 가가 전자, 그리고 나가 자동차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볼게요. 자동차는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 소재공업이다. 틀렸죠. 다음, 석유화학은 전자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을 주요 재료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성은 전자보다 자동차의 출하액이 많다. 아니죠. 전자 출하액이 엄청 많습니다. 다음, 서산은 화성보다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 자, 서산은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한 곳인데, 석유화학 공업은 대규모 장치 사업이고, 또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당 출하액은 석유화학 공업 발달한 서산이 많아요. 다음, 아산은 충청권, 청주도 충청권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19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과 대전 간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런데 대전과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인데, 어쨌든 그 지역의 기후값에서 대전의 기후값을 뺀 것이다 보니, 어쨌든 이 값이 크면은 기후값 자체가 큰 지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와 나식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가식이 평균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에 평균 기온 차이가 크고요. 여름철에 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수가 없어요. 두 지역 간의, 다시요. A와 D 지역,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이렇게 크다? 아하, 가는 1월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럼 나는 8월이 되겠죠. 지도 볼게요. 지도에 얘는 원산입니다. 원산, 그리고 얘는 철원. 꼬랑지에 있는 포항, 그리고 얘는 하동입니다. 그러면 네 지역 중에서 일단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굉장히 높은 두 곳. 하동 아니면 포항이겠죠? 근데 B는 A보다 8월 달에 강수량이 많아. 하동과 포항 중에 여름에 강수량 많은 데는 남해안에 속하는 하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B가 하동이 되고 포항이 A가 됩니다. 포항은 경북 해안에 속하는데 경북 해안은 상대적으로 소우주에 해당하니까. 다음 C와 D 중에서 1월 평균 기온이 제일 낮은데 원산과 철원 중에서 철원은 저위도지만 내륙에 위치해서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가장 낮고요. 철원은 넓게 보면 한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원산보다 8월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D가 철원, 그리고 C가 원산이 됩니다. 자, 여기도 적어볼게요. D가 철원, C가 원산, 포항이 A, 하동이 B가 됩니다. 볼게요. A는 포항은 대전보다 기온의 온도차가 작겠죠. 저위도의 해안이니까. 다음, 하동은 원산보다 8월 달에 평균 기온이 당연히 높겠죠. 훨씬 더 저위도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A와 B, 하동과 포항의 1월 달에 강수량의 합은 C와 D의 1월 달에 강수량 합보다 많습니다. 저위도 지역이고 하동이 워낙에 다우지이기 때문에. 다음, A는 동해안이지만 D는 내륙에 위치합니다. 여름 강수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철원이죠. 한강 유역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마지막 20번 볼게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A는 전주죠. 다음에 F는 안동입니다. E는 포항 밑에 경주, B는 순천, C는 진주죠. D는 창원입니다. 자, 요런 문제 푸는 방법 아시죠? 일단 A와 D, 전주와 창원은 도청 소재지인가요? 맞는 내용입니다. 둘다 맞았어요. 다음 D와 C, 순천과 진주에는 모두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나요? 진주는 있지만 순천 없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갑은 틀렸고 을은 맞았어. 근데 을은 4점이니까 을은 모두 다 맞아야 되는 거고요. 갑은 2점이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는데 둘 중에서 하나만 맞아야 2점이 되는 거죠. 요게 요런 문항의 주요한 구성 포인트입니다. 자, 볼게요. 가가 A와 E는 지명에서 해당 도지명이 유래하였나요? 일단 볼게요. 전주와 경주에서 해당 도의 지명이 유래하였나요? 맞죠? 그러면은 가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 맞았어.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되는데 이거 맞았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답은 무조건 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니은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돼야 됩니다. 맞는 내용이 들어가서 요걸 맞아버렸으니까 요건 반드시 틀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정답이어야지 아니오가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헷갈리죠, 조금씩? 다음, B는 순천은 창원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맞나요? 아니죠. 창원은 기계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니오가 정답인 문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오입니다. 그러면 얘는 맞아버렸네? 그럼 요건 반드시 틀려야 되겠죠? 얘가 오답이 되어야 되니까 기억에는 아니오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은 얘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자, 이렇게 지워볼게요. 다음. 가가 F에는 다목적 댐이 있나요? 자, 안동에 다목적 댐 있나요? 네, 안동에 안동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맞는 내용이에요. 자, 얘 맞았어. 그러면 요거 반드시 틀려야 되겠죠? 그러면 나에는 얘가 정답인 문장에 와야 됩니다. 이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나요? 자, 경주에 원자력 발전소 있나요? 네, 경주에 원자력 발전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얘가 답인 문장이 오니까 얘는 맞고 얘는 틀린 거죠. 그러면 얘는 두개 맞았으니까 2점이 됩니다. 맞아요. 이것은 맞습니다. 다음. 기억이 예이면, 적혀 있네요. 아니요. 기억이 예이면, 얘가 예래요. 예. 그러면, 갑이 맞아버린 거죠. 갑이 맞아버렸어. 그러면은 요거는 틀려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아니오가 오답이니까, 니은에는 얘가 정답인 문장에 와야 됩니다. 나에는 얘가 정답인 문장에 와야 니은이 정답이 얘가 되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자, 나에는 E와 F에는 모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이 있나요가 들어갈 수 있대요. 자, 안동과 경주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이 있나요? 네! 안동에 하회마을 있고, 경주에는 양동마을, 불국사, 석굴암, 경주 역사유적지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요 문장이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나에는 얘가 정답이 되는 문장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틀렸고 니은에는 얘가 올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을이 맞는 거죠. 결국 디귿과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총 3회의 20문항 풀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문제가 어려운 문항들이 꽤나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는 약간 도전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풀어보지 못했던 유형들의 문항들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기에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문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풀어봤던 문제를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4회 실전 모의고사 20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놓은 거 잊지 마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8강에 오셨습니다. 자, 얘들아 28강 진행하기 전에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당부를 드렸었냐면요. 우리 굉장히 어려운 지문 많이 다뤘으니까 반드시 복습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복습 다 하셨죠? 자, 복습 안 하셨으면 얘들아 이번 강의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다 저번 문제 다 한번 복습하고 이번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8강 역시나 밑줄 친 어휘 7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떤 문제부터 풀 거냐면 31번 문제부터 풀 겁니다. 즉, 30번까지는 지금 다 복습이 되어 있어야 해요. 아셨죠? 자,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202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수능 문제인 만큼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One way to avoid contributing to overhyping a story would be to say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이렇게 과대광고하는 이야기에 기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would be to say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버리는 방법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야,

저거 너무 과대 광고하는 거 아니야? 과대 광고로 이야기하는 거에 기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however, 하지만 얘들아, 이야기를 무조건 안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that is not a realistic option for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학자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현실적인 옵션,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라는 거지. 냅다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게 얘들아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feel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강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뭐 하기 위한 책임감이냐면 to inform the public and policymakers and or to offer sugges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중들에게 혹은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뭔가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입을 딱 닫아버리는 것이 뭔가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peaking with members of th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언론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언론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has advantages 이점이 있대요. 자, 얘들아 그럼 A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밑에 내용이 뭐가 있어야 돼? 언론과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이점이 있어야 돼. 자, 뭐 하는데 이점이 있냐면요. In getting a messag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왜? 언론에 있는 기자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그거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And perhaps 아마도 receiving a favorable recogn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호의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대. 얘들아, 지금 호의적인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뭐야? advantage, 이점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긍정적인 단어 두 개가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A번은 당연히 맞는 선지겠죠. 자, 하지만, it runs the risk of misperception, interpre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언론과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냐면, misinterpre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해라고 하는 그 risk.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요, the need for repeated clarif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복되는 해명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And entanglement in never-ending controvers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끝이 없는 논쟁에 얽힐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아, 언론에 있는 사람들과 말을 하는 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이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뭔가 단점을 가질 수도 있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hence 그럼으로 한번 정리를 해줄 건가 봐. 그러므로 the decision of whether to speak with the media tends to be highly individualiz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결정이냐면 내가 정말 그 매체에 있는 혹은 언론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자,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 이 문장에서 주어는 decision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단수 동사로 받고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언론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지 말지 그 결정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개인에게 달려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decades ago, 수십 년 전에는요, it was unusual for earth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구 과학자에게 있어서 그거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여야 돼? 지구 과학자에게 있어서 unusual, 흔치 않은 일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거야. 그치? B가 맞는 선지라면. 그러면 지구 과학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게 흔치 않았대. 일반적이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냐면, to have results, 어떤 결과를 갖는 게 That were of interest to th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unusual, 일반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뭔가 관심을 받을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대. 자, 그렇게 됨으로써 and consequently 그 결과 Few media contacts were expected or encourag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그 언론의 접촉이 기대되어지지 않은 거죠. 왜? 지금 뭐라 그랬어?
언론에 관심이 있을 만한 결과

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가 거기를 가가지고 막 취재를 하려고 하겠어. 그치? 자, 그러니까 이때 뒤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언론의 접촉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unusual이라고 써져 있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치? 부정적인 언어끼리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비번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the 1970s, 1970년대에, the few scientists, 굉장히 소수의 과학자들, 어떤 소수의 과학자들이냐면, who spoke frequently with th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과 굉장히 자주 취재를 한, 즉, 언론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한그 소수의 과학자들은 were often criticiz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종종 비판을 받아져 왔다고 합니다. 왜? 지금 뭔가 대중의 관심을 끌수 있을 만한 지금 결과도 없는데 자꾸 언론사한테 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어떻게 되었대? 비판이 되어 졌겠죠. 자, 누구에 의해서? By their fellow scientists for having done s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뭘 받은 거야? 비난을, 비판을 받아온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The situation now is quite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근데 수십 년 전까지는 그렇게 됐었어. 그리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꾸 언론사랑 컨택을 해가지고 뭔가 취재를 하고 말을 하고 하는 과학자들이 비판을 받아진 건 맞는데, The situation now is quite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상황은 조금 달라진 거죠. 자, 어떻게 달라졌냐면, As many scientists feel a responsibility to speak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는 좀 말해야겠다. 뭔가 퍼뜨려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대요. 자, 왜 이런 책임감을 가지게 됐냐면,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global warming and related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그 사안들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게 된 거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말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지. 1970년대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And many reporters share these feelings. 그리고 많은 기자들도 이런 거에 동감을 한대. 그래서 취재를 많이 다닌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앞서서 등장하고 있는 C번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를 다음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많은 과학자들은요, are finding that 무엇을 찾고 있냐면, They enjoy the media attention and the public recognition that comes with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뭐를 찾고 있다고 했었어? 그들 스스로가 the media attention, 그 대중의 관심, 언론의 관심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론의 관심과 the public recogn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중의 인정. 자, 그런데 그 대중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그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온 대중의 인정이라고 하는 거를 뭔가 이제는 즐기게 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언론사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뭔가 발표도 하고 하는 걸거 아니에요. 그래서 enjoy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 쓰여지고 있는데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럼 이를 한번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At the same time, 근데 동시에 other scientists, 이렇게 즐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른 과학자들은요, continue to resist speaking with repor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여전히 뭐 하는 사람도 있어? resist, 거절하고 거부하는 과학자들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즉,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preserving more time for their science, 그들의 과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있게 되고요. And running the risk of being misquo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못 인용되어질 위험을 감수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어. 얘들아, 지금 기자와 인터뷰를 안 해. 기자랑 인터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잘못 인용이 되어지겠어요? 그쵸?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runn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잘못 인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을 뭐 한다? Avoiding.

할 수 있는 거죠. 뭐 함으로써? 인터뷰를 아예 안 해버림으로써. 자, 그래서 이에서 avoiding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고요. And the other unpleasantries associated with media cover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언론의 보도와 관련된 뭔가 다른 불쾌한 일들을 그냥 피해버리는 거지. 어떻게 함으로써? 인터뷰를 그냥 안 해버림으로써.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과거에는 과학자가 미디어와 소통을 하면 동료들한테 뭘 받았어? 비판을 받았어. 그 시간에 과학에서 투자하지. 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요. 대중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advantages,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감, responsibility가 더 강조되게 되면서 미디어의 노출을 avoiding, 피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얘들아, avoiding, 피하는 것보다, 그런데 우리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몇몇 그 과학자들은 뭐 한다고 했었어? 여전히 인터뷰하는 것을 피한다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32번 문제고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One reason,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자, 근데 어떤 한 가지 이유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We forget most of what we learned in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을 대부분 우리는 까먹는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 지금 다 생생히 기억이 나? 아마 많이 기억 안 날걸요. 그쵸?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는 이유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부분의 것을 까먹는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is that we underestimate what we actually remember.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거를 뭐 하기 때문이래?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래. 실제로는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 이어가 보자면요. Other times, we know,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We remember some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다른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we don't recognize that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지는 못하냐면 we learn it in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를 반드시 기억하기는 하는데 그걸 학교에서 배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은 아마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들도 있을 텐데 그걸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 우리는 까먹었다, 인지하지 못한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Knowing where and when you learn something. 자, 그래서 너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배웠는지 아는 것은 is usually called context information. 뭐라고 불리우냐면요. 뭔가 맥락 정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너가 그 정보를 어디서 언제 배웠는지 아는 거를 맥락 정보라고 하는데요. And context is handled by different memory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억 과정에서 다루어진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뭐와 다른 기억 과정에서 다루어지냐면요. Memory for the cont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기억, 그 여기서 말하는 memory for the content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맥락이 아니라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과 다른 memory processes, 다른 기억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내용을 다루는 구간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context, 맥락을 다루는 기관이 달라야 돼. 그치? 그럼 뒷문장 확인해 볼까? Thus, 그러므로 it is quite possible to retain content without remembering the contex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따라서 무엇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 내용을 보유하는 게 가능하되 뭐 없이 remembering the contex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맥락을 기억하는 거 없이 내용을 기억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언제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different memory processes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자, 괜찮지. 왜 괜찮냐면요.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맥락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둘 사이에 지금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memory processes, 다른 기억 processes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A번은 괜찮은 것 같고, 그랬을 때, for example, 역시나 예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시가 등장하면 조금 쉬워지죠? 한번 그럼 이해를 쉽게 해보자면, If someone mentions a movie and you think to yourself, 어떤 사람이 한 영화를 언급한 거야. 근데 너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했냐면, You heard it was terrible. 아, 그 영화 진짜 별로라 그러던데? 라고 하는 건 기억이 났어. 하지만, but, Can't remember where you hear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 그게 뭐다? 내용은 기억이 나지만 맥락은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예시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아, 그 영화 별로라 그러던데? 는 들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너가 그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That you are recalling the context. 너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는 기억 못하는 거야? 맥락을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이랬을 때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맥락을 나타내는 단어는 너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은 기억하지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는 기억하지 못한다? Where you heard that? 너가 그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 맥락은 기억하지 못한다니까 B번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context information 이런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is frequently easier to forg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쉽게 잊혀진대, 더 쉽게 까먹어진대. 그치? 얘들아 지금 여기서도 그 예시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내가 그거 어디서 들었더라? 맥락은 까먹잖아.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쉽게 종종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뭐보다는 내용보다는 맥락이 더 쉽게 잊혀진대요. 그래서 and it is the source of a variety of memory illu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의 원천이 될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기억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뭔가 기억에 있어서의 착각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For instance, 또한 번의 예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그럼 뭐에 대한 예시일 거야? 기억의 착각에 대한 예시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People are unconvinc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확신이 없을 거래. 자, 뭐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거냐면, By a persuasive argu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설득하는 주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거래. 자, 근데 만약에 if it is written by someone who is not very cred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신뢰도가 없는 사람이 쓴 그러한 글을 읽으면요, 뭐가 없을 거래? 당연히 확신이 없겠지, 얘들아. 왜? 아, 누가 봐도 굉장히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 썼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가 쓴 글은 믿을만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아,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 이책 정말 좋아. 이책 진짜 추천할 만해. 라고 하면 그 책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겠죠. 그쵸? 확신이 없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in time, readers' attitudes on aver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독자의 태도는 평균적으로 바뀌게 된대요. 독자의 태도가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요. In the direction of the persuasive argu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설득적인 주장 쪽으로 가게 된대. 자, 얘들아,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든 예시에서는 뭐냐면요. 어떤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 야, 이책 진짜 추천할 만해. 라고 해서 책을 추천해 줬어.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의심을 했는데 뭔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설득하는 주장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는 결국 그 책을 사서 읽어보게 됐다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처음에는 설득이 안 됐다가 결국에는 설득이 됐을까? 왜? Because, 왜냐하면 readers are likely to remember the content of the argument. 그 독자들은 뭐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 그 주장의 내용을 기억을 하기는 하지만 뭐는 까먹어버린 거야? But forget the sour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보의 출처는 까먹어버린 거지.
그 정보가 정말 믿을 만하지

much from schoo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볼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2번을 한번 잘 살펴봤을 때 얘가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그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는 게 어렵지. 그러면 이 정보가 정말 학교에서 온 건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랑 일맥상통한 거 아니야? 지금 맥락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기는 한데 그게 학교에서 배운 건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챌린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챌린지는 easy라고 하는 쉽다라고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보는 것은 쉬울 거야? 어떻게 결론 짓는 것은 쉬울 거냐면요. 너가 학교로부터 배운 그 지식을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쉬울 것이다. 라고 쓰면 좋겠네요. 맞죠? 자, 그랬을 때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우리는 많이 잊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보의 내용, 컨텐츠는 기억을 하지만 뭐는 까먹는다?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그 컨텍스트, 맥락은 까먹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 내용보다 더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설득을 당하기도 하고 그치? 학교 교육의 효과를 과소평가, undermine,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지문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Many negotiator라고 말해주고 있어. 많은 협상가들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거든. 많은 협상가들은 뭐라고 가정하냐면요. All negotiation involve a fixed pi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협상은 고정된 파이를 포함한다라고 가정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고정된 파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 맥락에서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협상가들이 고정된 파이가 있다고 생각한대. 자, 다음 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 Negotiators, 이런 협상가들은요, often approach integrative negotiation opportunities 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협상가들은 주로 이러한 통합적 negotiation 협상 기회를 뭐로 접근한대요? Zero sum situ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제로섬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요. Or 혹은요, win lose exchan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기거나 지는 그 교환으로 우리는 접근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얘들아 너무 어려워. 그치? 이거를 우리는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 자, 얘들아 협상가들의 입장에서는 제로섬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은 하나를 잃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제로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 플러스를 얻으면 다른 사람은 하나 마이너스를 얻게 되는 것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제로섬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Win or lose exchan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선가 승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 협상가들이.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그런 fixed pie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고정된 pie라고 하고 있잖아. 즉, 뭔가 자원이 한정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조각을 더 먹으면 저 사람은 한 조각을 덜 먹을 수밖에 없는 뭔가 경쟁적인 상황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파이 한 조각을 더 먹으면 다른 사람이 파이 한 조각을 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지, 얘들아. 자,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자면, those.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 believe in the mythical fixed pi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허구에 뭔가 고정된 파이를 믿는 사람들, 즉,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야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assume that 무엇을 가정하냐면 그 당사자의 이해관계가요. Stand in oppos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완전 반대편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한대.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이야?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이거를 협상

하는 두 사람은 완전 극과 극에 있다는 거지. 방금 앞에서 말한 뭐야? win or lose exchanges랑 같은 거지. 누구 한 명이 이기면 누구 한 명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With no possibility, 뭐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for integrative settl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통합적인 협상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없고요. And mutually beneficial trade-of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호적으로 beneficial, 이득이 될 수 있는 타협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즉, 타협할 가능성 없이 한 명이 이기면 한 명이 반드시 져야 되는 싸움이다 라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가정한다고 했었어? So they suppress efforts to search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이러한 노력을 억제한다고 했었어. 어떤 노력을 억제하는 거냐면요. To search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 타협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억제하겠지. 왜? 어차피 타협 안 돼. 어차피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타협점들을 찾을 만한 노력을 억제하는 거겠지, 스스로. 그쵸? 자, 그랬을 때 A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In hiring negotiation,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용을 하는 데 타협에 있어서요. A job applicant이라고 하면 지원한 사람이죠. 그 직업에 지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Who assumes that salary is the only iss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급여, 내가 받는 급여가 가장 중요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지원자는요.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 아, 나 7만 5천 불은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거래. 그런데 when the employer is offering 그런데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아니야, 7만 달러만 줄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협상 상황이죠. 협상 상황에서 지금 극과 극에 있어. 한 사람은 7만 5천 불 주세요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7만 불만 줄 거야 라고 지금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Only when the two parties discuss the possibilities furthe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그치? 우리 문법할 때 짚었었던 건데요. Only 다음에 부사구 혹은 부사절이 오면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뒤에 문장이 도치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오직 이 두 당사자가 뭐에 대해서 논의할 때 possibilities fur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나아간 가능성에 대해서 그 두 당사자가 논의를 할 때에만 do they discover 그들은 무엇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야? That moving expenses and starting date can also be negoti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moving expenses, 이사를 위한 비용 혹은 일을 시작하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또한 타협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대.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직업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 지원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요구했냐면 이사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저는 이사 비용을 원하니까 7만 5천 불은 받아야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고 자 그런데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일을 빨리 시작하기만 하면 이 돈을 줄 용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moving expenses, 이사 비용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can also be negotiated, 타협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hich may block resolution of the salary issu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사 비용이라든지 혹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may block, 방해한대, 저해한대 무엇을 방해하는 거냐면요 그 salary issue 라고 하면 급여 문제거든요. 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얘들아 지금 방해하고 있어? 아니에요. 얘들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히려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표현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냐면요. 오히려 이러한 급여 문제 해결을 facilitate, 촉진시켜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타협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the tendency

need to see negotiation and fix pie ter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경향은 경향인데 이런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파이의 개념으로 보는 그런 경향은요, varies,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뭐에 따라서 다양하냐면, depending on how people view the nature of given conflict situ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주어진 갈등 상황의 본질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자, 오케이. 그러면 varies라고 하는 표현이 얘들아 맞으려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다양한 상황이 지금 주어져야 돼. 그치? 자, 그래서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타협을 바라보는 경향이 달라질 수 있대. 뒤에 나오는 내용 볼게. This was shown in clever experi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예시는요, 보여지고 있는데, 어디서 보여진대? 굉장히 영특한 실험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실험이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냐면요, a simulated negoti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상 타협 상황을 지금 포함하고 있대. 어떤 가상 타협 상황이냐면요, between prosecutors, 어떤 검사와 어떤 사람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대? Defense lawy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피고 측 변호사랑 즉 검사 사이에서 뭔가 가상의 타협 상황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Jail sentenc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징역형에 대해서 검사랑 피고 측 변호사가 뭔가 타협을 하는 상황이 뒤따라 나올 건가 봐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지금 등장하고 있냐면, some participants, 몇몇 참가자들은, 얘들아, 여기서 문장 구조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문장이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몇몇 참가자들은 were told,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 view their goals in terms of personal g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 너 목표를 바라봐. 어떤 관점에서 목표를 바라봐야 되냐면, personal goal,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로 너의 목표를 바라봐. 라고 말을 들었대. 즉, 여기서 초점이 되는 거는 personal goal. 야, 너 개인적으로 이득이 될수 있는 거를 취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고, others,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 view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뭐로 삼으라는 말을 들었대? In terms of effectiveness. 야, 효율성에 좀 초점을 맞춰봐. 라고 말을 들은 사람도 있고요. And still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ld to focus on values. 예,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대. 자, 그럼 얘들아, 문장이 이렇게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초점을 개인적인 이득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효율성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가치지향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아까 전에 넘어가서, 자, 이러한 경향, 이러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파이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 맞아?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C번 varies 괜찮은 것 같네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들었어. 자,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첫 번째, negotiator focusing on personal gain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점에 초점을 맞춘 타협가들. 즉,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죠. 야, 그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봐라고 하는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요, were most likely to come under the influence of fixed pie belie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어떤 고정된 파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향 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왜? 나는 내 몫을 챙겨야 돼. personal gains, 개인적으로 얻는 거에, 개인적인 이득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fixed pie belief, 고정된 파이 믿음을 취득할, 즉,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and approach the situation,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접근하게 될 거야, 더? 경쟁적으로 접근하게 되겠지. 왜? 자원이 한정적이잖아. 근데 나는 내가 얻어야 될걸 가져가야겠어. 개인적인 이득을 중시하고 있으니까 더 경쟁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죠.
자, 그럼

반대로 negotiators 그 타협가는 타협가인데 focusing on values 가치에 초점을 맞춘 그 타협가 같은 경우는요 least likely to see the problem in a fixed pie ter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볼 가능성은 적은 거야? 고정된 파이 개념으로 볼 가능성이 적은 거지. 왜 이 사람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내 이득이 아니라. 자,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은요, more inclined to 뭐 하는 경향이 더 맞냐면요, approach the situation cooperatively, 더 협력적으로 그런 상황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랬을 때 stressful conditions, 예를 들어서 어떤 time constraint, 시간 제약과 같은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조건에서는요, contribute to this common mispercep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굉장히 시간이 제약이 있는 스트레스 많은 환경에서는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할 수밖에 없냐면 굉장히 흔한 오해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이때 등장하는 오해가 뭐냐면요. Which in turn, 결과적으로 봤을 때, may lead to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거냐면, less integrative agre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통합적인 합의점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선행사가 뭐였어, 얘들아? Misperception, 오해였잖아. 사람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는 이런 오해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오해야? 아, 우리 서로 반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적인 타협이 절대 불가능해. 통합적인 그런 합의점을 덜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져 있으니까 자, 2번도 잘 써져 있습니다. 그쵸, 얘들아?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문도 되게 길었어. 그러니까 반드시 33번 문제도 오늘 복습할 때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협상가들은요, 자원이 한정적이라고 하는 fixed pie, 어떤 고정된 파이 미신에 빠져버리게 되면 서로의 이익이 상충된다고만 믿어. 그치? 양극단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게 돼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억제하게 되고 특히 개인적인 이익에 집중을 하거나 시간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상황을 competitively, 경쟁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결국에는 통합적인 합의, 앞에서 뭐라 그랬었어? Integrative agreement, 이런 통합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되게 어렵고 긴 지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독해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34번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3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In centuries past, 몇 세기 전에는 we might learn much about life. 우리는 그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로부터 배웠냐면요.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어른들의 지혜로부터 삶의 많은 부분을 배웠대. 그쵸? 할머니로부터 혹은 엄마 아빠로부터 뭔가 굉장히 많은 삶의 지혜에 대해서 배워왔대. 몇 세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the majority of the message we receive about how to live a good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한 그 메시지의 대다수는 어디로부터 온대요, 오늘날에는? Come not from granny's long experience of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할머니의 이 세상에 대한 아주 긴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쵸? 할머니의 아주 긴 삶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대요? From advertising executives hoping to sell us produ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광고업자들로부터 그런 삶의 경험이 온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광고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Hoping to sell us products. 우리에게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그 광고업자들로부터 뭐가 온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그 메시지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1번 experience가 괜찮은지 살펴보자면요. 할머니의 the world experience of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삶에 대한 경험이잖아.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 어떤 표현으로 대신 등장했어? 할머니의 삶에 대한 경험은 wisdom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wisdom이 지금

언어 표현만 바뀐 거죠. experience로 가고 있으니까 1번은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삶에 대한 지혜가 지금 광고업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If we are satisfied with our lives,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만족한다면, We will not feel a burning desire to purchase any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사고 싶어 하는 그 강렬한 욕구가 없겠죠. 내가 내 삶이 모든 게다 만족스러워. 그러면 무언가를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없을 거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된다면, and then the economy may collap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경제는 붕괴되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내 삶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안 사게 되면 경제는 붕괴한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but if we are unsatisfied,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불만족해. 자, 그래서, and any of the products we buy,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어떠한 상품들이 actually delivers,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면, The promise, lasting fulfill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약속된 그런 오래 지속되는 충족감을 우리한테 전달해 준다면 얘들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샀어. 그랬는데 걔가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그 물건을 계속해서 다른 물건들을 살까? 다른 물건들을 안 사겠지. 그렇게 되면 the subsequent sale figu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그 어떤 수치냐면요. 판매 수치. 뒤따라 나오는 판매 수치는 may likewise rise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미 내가 한 상품을 사서 지금 굉장히 충족감을 많이 주고 있어.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높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사람들이 다른 상품은 안 사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미 답이 2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Rise가 아니라 drop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어떤 상품을 샀는데 충분하게 만족이 된다면 당연히 그 판매 수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we exist in a fog of messag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메시지 전달의 안개 속에 살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냐면요. Designed explicitly to influence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그 메시지 속에 살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 우리의 행동은요, 종종 바뀌는데 precisely the manner in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의도된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이 바뀐대. 자,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을 의도를 했고 그 방식대로 우리의 행동이 지금 바뀐다는 거잖아. 그럼 의도한 게 맞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if you can be made to feel Sufficiently inferior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충분히 열등하다고 느껴질 수 있대. 자, 뭐 때문에 열등하다고 느껴질 수 있냐면요. 너의 치아가 노랗기 때문에 충분히 열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열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야? Intend, 의도된 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얘들아, 어떻게 의도했어? 아, 뭔가 요 노란 치아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아, 되게 열등하시네요. 라고 느끼도록 만들었으니까 아마도 너는 어디로 달려갈 거야? 약국으로 달려가서 뭔가 미백과 관련된 제품을 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advertising, 광고업자들이 의도한 바인 거야. 그쵸? 자, 그랬을 때 the lack of any research 어떤 연구가 부족하냐면요. Whatsoever correlating toothshades with life satisf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만족감과 그 치아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정말 연관 관계가 있는지, 정말 이빨이 하야만 하얄수록, 즉, 치아가 하야만 하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가? 우리 치아가 노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가와 관련된 그런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것은, 그치, 얘들아, 부족하겠지. 치아가 노랗다고 해서 불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것은 is never mentioned. 이제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닌 거죠. 왜? 광고업자들이 그렇게 의도를 하니까 자꾸. 자, 그랬을 때 이때 그 연구 결과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점이 아니다. 언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having been told 100 times a day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제 말해짐에도 불구하고 자, 뭐라고 말해지네요? How to be happy.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져야만 하는가? 수백 번 하루에 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어떤 데 사용하게 되냐면요. Buying the necessary. 우리가 필요한 용품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요. 그치? 왜? 우리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용품들을 자꾸 사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요, feeling disappointed,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실망감을 느끼게 돼? Not to discover life satisfaction inside the packag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구매한 그 상품의 포장지 안쪽에 내가 기대하고 있던 그 삶의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걸 느끼게 돼? 좌절감,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요. 광고주들, 즉, 오늘날의 광고주들은 우리가 삶에 만족하면 물건을 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를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들게 되고요. 어떤 제품도 영원히 만족감을 줄수 없기 때문에 판매 수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소비를 하고, 물건을 소비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내? 결국에는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 라고 하는 게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좀 재밌는 내용이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우리 마지막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30번 문제 되겠고요. 첫 번째. 어떻게 말해지고 있냐면, everywhere we turn, 우리가 돌아서는 모든 곳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듣냐면요. Almighty Cyberspa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능한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요. 자, 그랬을 때, the high promises, 이러한 과대 광고는 무엇을 약속해 주었냐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따분한 삶을 벗어나서, 뭐를 쓰고, 고글과 어떤 바디수트를 쫙 입고, 어디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And enter some metallic, three-dimensional, multimedia or other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서 정말 금속성의 3차원의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다른 세계로 삐용 하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대. 그치? 자, 그래서 아,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서 어떤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when the industrial revolution arrived with its great innovation, the moto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자, 무엇을 가지고 도래했냐면요. 엄청난 혁신, 모터라고 하는 그 엄청난 혁신을 가지고 도래했을 때, 그런데 생각해보면 we didn't leave our world. 우리는 우리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쵸? 모터라고 하는 것을 엄청난 혁신품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대요. To go some remote motor spa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모터 세상이라고 하는 동떨어진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이때 등장하고 있는 remote라고 하는 게 괜찮은지 살펴보려면 앞에 내용을 살펴봐야 돼. 앞에 뭐라 그랬어? 이때 멀티미디어 other world 우리는 어떤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우리의 지루한 일상을 떠나서 어디 다른 세계로 지금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 자, 그런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모터가 등장을 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고 어디로 떠나게 되지도 않았다. 어떤 동떨어진 모터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동떨어진 세상으로 가지 않았다는 내용 괜찮습니다. 자, 대신에 on the contrary, we brought the motors into our lives. 대신에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떠났다기보다는 그 모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가져오게 됐냐면요. 자동차의 형태, 냉장고의 형태, 드릴 프레스의 형태, 그리고 어떤 연필깎이의 형태로 모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데리고 온 거죠. 우리가 어떤 동떨어진 세상으로 갔다기보다는. 그래서 this absorption, 얘들아, absorption 하면 뭐야?

흡수잖아. 즉, 여기서 말하는 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터를 우리 세상에 받아들이는 거를 여기서는 absorption, 흡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 자, 이러한 흡수는요, 너무나도 완벽해서 that we refer to all these tools with nam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쫙 완벽하게 흡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도구들을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는 거죠. 뭐 대신에 모터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하기 대신에 그 쓰임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게 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se innovations, 이런 혁신은 led to a major socio-economic movement precis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혁신, 즉 모터라고 하는 이런 혁신은요, 우리를 사회 경제적인 움직임으로 우리를 이끌었고요. 자, 왜 이끌게 되었냐면 because they entered and affected profoundly our everyday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런 혁신품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모터잖아. 이런 모터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들어왔고 매우 깊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디로 이끌어지게 되는 거야? 사회 경제적인 움직임까지 이끌어지게 되는 거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얘들아 지금 모터라고 하는 혁신품들이 우리 일상에 매우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자동차, 냉장고, 하물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pencil sharpener, 그 연필깎이 같은 경우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매우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3번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people have not changed fundamentally in thousands of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어. 자, 그런데 technology changes constantly.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 말인 즉슨 인간이 어떤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우리 쪽으로 흡수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it's the one.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that must adapt to us. 우리에게 적응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맞지 얘들아? 인간은 근본적으로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기술은 끊임없이 바뀌어왔으니까 기술이 우리한테 적응해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은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at's actually what will happen wi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s dev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그 정보 기술이나 정보 기술의 그 도구들에 의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뭐 하에서? Under human-centric computing, 인간 중심적인 컴퓨터와 하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즉, 여기서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은 뭐야? 컴퓨터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야. Cyberspace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지 않고 그런 개념들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적응해야 될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The longer, 자,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나야 돼? 얘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더비더비 어떻게 해석한다고? 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길어질 거냐면 We continue to believe that computer will take us to a magical new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우리를 정말 마법과 같은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 줄 거야. 즉, 우리가 우리의 아주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서 뿅!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The longer we will maintain their natural fusion with our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융합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융합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 세상에 이런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뭔가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아니야, 컴퓨터가 우리를 분명히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 주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길어지면 잘 융합이 안 되겠지.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maintain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delay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융합, 이런 자연스러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얘들아, 5번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delay를 무조건 지연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쓰지
안 와도 된다고 쌤이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maintain, 유지하다 말고, delay라고 하는 표현 말고, 또 뭐를 쓸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 delay라고 하는 표현 말고 이런 표현을 쓸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많이 많이 최대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의 전동기, motor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 전동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냉장고, 뭐 자동차, 연필깎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처럼 정보 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역시 우리에게 적응해야 된다. adapt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뭐를 이루어야 된다? natural fusion, 자연스러운 융합을 이루게 돼야 된다. 그래서 기술을 여전히 신비로운 별개의 세계로만 여긴다면, 즉, 이러한 기술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진정한 혁명, 이런 진정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delay, 지연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5문제 열심히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기출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1592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범합니다. 미처 전쟁 대비를 하지 못한 조선은 수도인 한양에 이어 평양까지 내줘야 했죠. 임금마저 궁궐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른 상황.
1: 힘을 합해야 할 것이오!
0: 회생할 수 없어 보였지만 그때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지키려는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에서는 권율 장군과 의병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곳은 쌀로 말을 씻었다는 새마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곳이죠. 빼앗으려는 왜군과 지키려는 의병이 치열하게 싸웠던 남문. 이곳에 남아있는 문학석은 지난 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남문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면 쌀로 말을 씻었다는 새마대가 나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성 안에 물이 없을 거라 판단하고 물 한 지게를 올려보내 관군을 조롱했습니다. 독산성은 식수난을 겪고 있었지만 권율은 높은 곳에 올라가 흰 쌀을 말 위로 쏟아붓게 했죠. 흰 쌀이 마치 물처럼 보이게 말이죠. 이 광경을 본 적장은 성 안에 물이 충분하다 생각했고 전의를 상실하고 퇴각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권율과 합세한 의병들은 왜군의 퇴로를 공격,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독산성 승리를 기반으로 권율은 한강을 넘어 행주산성으로 진군합니다. 승병장 처형도 천여 명의 승병을 이끌고 산성에 도착하죠. 하지만 아군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관군, 의병, 승병을 합친 수는 3천여 명. 왜군은 이보다 10배나 많은 3천여 명.

0: 3만여 명. 행주산성에 들어서며 권율과 처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1593년 2월 12일 새벽, 왜군은 7개 부대로 나눠 성을 공격해옵니다. 대군이 밀려들자 성 안의 아군은 화차에서 포를 발사하고 수차석포에서 돌을 뿜어냈죠. 적은 괴멸 상태에 빠지는 듯했지만 총대장 우키타는 희생을 감수하고 다시 공격에 나서며 아군은 동요했습니다. 12시간이나 계속된 전투. 성 안에 무기가 부족해지자 아낙네들은 치마를 잘라 돌을 날랐습니다. 이길 수 없을 거라 보였던 전투. 아홉 번의 공격이 모두 실패하자 왜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군의 사상자는 1만 명.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고 아군은 이 전투를 통해 육상전투에서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전략전술과 함께 최신 무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사용됐던 무기는 행주대첩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불화살이 동시에 발사되는 최신의 무기. 칭기전은 적을 두려움에 떨게 했죠.
1: 신기전에 대한 기록은 이미 국조 5례에 아주 명확하게 남아있어요. 수치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 중, 대, 산하 신기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소신기전과 중신기전 같은 경우는 화살 앞부분에 화약이 달려있어서 한 150m에서 300m 정도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기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폭발장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전체 그 대나무의 길이가 한 5m가 넘어요. 그래서 한 600m를 날아가서 적진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화차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이 신기전을 개발을 했는데 신기전을 쏠 수 있는 발사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차 자체에다가 이제 그 신기전을 꽂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총통, 승자총통이라고 하는 총통을 꽂아서 총통 화차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0: 조선의 최신 무기와 호국 충절 정신이 이뤄낸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조선 전역에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때 내 나라 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전직 관리, 유학생, 농민 등이 전국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정식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왜군에 비해 구수도 턱없이 적었지만 지역의 지리에 밝아 효과적인 전투를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파사산성 역시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승병장 의염은 적군과의 싸움에 대비해 500여 명의 승려들과 함께 3년에 걸쳐 파사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했습니다. 포조탄 성벽길을 따라 걷다 만나게 되는 파사성 연인 소나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사선성을 걸으며 추억을 만들지만 승병장 의염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오산시와 남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정상에 올라서 그 옛날 나라를 위해 싸웠던 호국 선열들의 마음을 되새겨봅니다.

0: 너무 어려워 일명 불수능으로 불렸던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올해 연세대에 입학한 이세연 양에게도 수학능력시험은 녹록치 않았다. 하지만 수능 영어만큼은 만점. 고3 모의고사에서도 이세연 양은 거의 만점을 놓치지 않았다.
1: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스스로 좀 분석하고 생각하면서
0: 자신만의 영어 공부법을 터득한 후로 영어만큼은 자신 있게 됐다는 이세연 양. 효율적인 영어 공부법을 발견하니 만점이 보였다는 영어 왕도의 특별한 비법이 지금 공개된다. 서울에 위치한 이화여자고등학교. 이곳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다.
2: 그 여러분들 선배 언니 중에 수능에서 영어 아니요 만점 받은 영어의 달인 언니가 있어요. 그래갖고
0: 새 학기를 맞아 특별히 초대된 손님. 바로 영어 모의고사와 2017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만점을 맞은 졸업생 이세연 양이다.
1: 한 5개년 정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쫙 다 모아놓고 나서 거기에 뭐가 나왔는지 제가 한번 쫙 다 써내려가 봤어요. 그러니까 30개 아니더라고요. 유사한 구조의 지문이랑 좀 유사성을 찾을 수 있게 돼요.
0: 수능 영어 만점자의 비법이 궁금한 후배들.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내는데.
3: 단어는 그냥 아무거나 겹치는 대로 다 외우신 거예요?
4: 지문 복습법이 있는
1: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를 좀 먼저 스스로 생각해보고 분석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0: 후배들을 위한 영어 특강을 마치고 세연 양이 찾은 곳은 교무실.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5: 선생님.
6: 야.
5: 오랜만이세요.
6: 너 입학식 했냐?
5: 네, 아, 입학식은 며칠 전에 했고.
7: 너는 근데 학교는 어때?
5: 고등학교 수업이랑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재밌게 듣고 있어요.
7: 근데 3학년 되기 바로 직전에 전학을 왔는데 네. 힘들었지?
5: 아무래도 시험 방식도 너무 다르고 배우는 그렇지. 것도
7: 우리 학교가 좀 다르지.
5: 그렇죠.
0: 좀 더 치열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3학년에 전학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했었는데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자신만의 철저한 주간 플래너 덕분이었다. 매주 한 번씩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자신의 플래너를 보여줬던 세연 양. 검토하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꼼꼼한 플래너였다. 어느 과목에 치중했는지, 어느 과목에 소홀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자신만의 공부법은 전학을 와서도 문과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게 했다.
7: 보통 아이들은 이제 뭐 시간별로 해서 한 7줄, 8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세연이는 거의 한 페이지가 꽉 차게 너무나 세밀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0: 집으로 돌아온 세연 양의 손길이 분주하다.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짐들을 챙기기 위해서인데
5: 안 들어가면
1: 절대
0: 엄마가 챙겨주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을 챙기는 세연 양. 공부할 때 사용했던 필기구도 잊지 않고 꼼꼼히 챙긴다. 이렇게 꼼꼼히 자신의 짐을 챙기고 나서야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은 세연 양.
5: 미술 속에 숨어있는 과학 같은 거를
0: 매사 똑 부러지는 성격만큼이나 세연 양은 늘 알아서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왔다.
8: 의문점이 풀릴 때까지 예, 뭐 학교 선생님한테 다 안 되면 또 뭐 EBS 선생님들 뭐 질문을 올려서 답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었고
9: 사람이 원래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싶고 정말 자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효율적인데 얘는 영어 공부할 때 늘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다른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 대비 좀 효율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만점을 만드는 세연 양의 영어 공부법. 세연 양이 영어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뉴스 방송을 중학생 때부터 줄곧 들어왔고 처음엔 듣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용을 받아 적어왔던 세연 양. 매일 10분씩 방송되는 뉴스를 듣고 받아 적으면서 영어 실력을 키워온 것이다.
1: 책만 들여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손만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영어가 학습되는 건 아니고 좀 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 시작했어요. 이 사이트를 켜면 영상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같이 써야 좀 더 내용이 더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들을 때 딕테이션,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같이 했어요.
0: 들리는 내용을 받아 적다 보니 내용에 대한 이해도 쉬워졌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다 받아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의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다.
1: 전부 다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저만의 나름대로의 기호나 방식을 써가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좀 정확하게 잡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안보 관련 예산들이 많이 대폭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늘었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화살표로 표시해주고 이게 DEF 그리고 SEC 이렇게 앞에 세 글자씩만 써준데 이게 사실 디펜스랑 시큐리티 그 앞글자들만 써준 거거든요.
0: 정확한 내용 이해가 중요한 뉴스. 세연양은 부호와 약자 등을 이용해 노트에 최대한 많이 정확한 내용을 적기 위해 노력했다.
1: 10분 동안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밑에 여기 트랜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보도된 내용이 이렇게 쭉 길게 대본으로 나와 있어요. 모르는 단어 밑줄 치고 또 그 단어 위에다가 뜻을 적고 그래서 또 그거를 저만의 단어 중에 옮겨 적는 방식으로 단어 공부까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세연양의 영어 뉴스 공부법. 첫 번째로는 뉴스를 들으며 받아 적는 것이다. 받아쓰기를 할 때는 자신만의 부호와 줄임말을 사용하여 최대한 모든 내용을 적음으로써 내용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적은 것과 원본 기사를 비교해서 모르는 단어나 틀린 단어를 단어장에 정리하여 익히도록 했다. 특히 단어장을 만드는 것은 세연양의 특별한 공부법이 숨어있다.
1: 흔히들 단어 외울 때 한 영 이렇게 두 개를 딱 이렇게 목록 만들어서 외우는 그 방법이 좀 오래 기억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한번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단어를 외우면 내가 직접 써본 거니까 좀 더 오래 기억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0: 자신만의 단어장을 직접 만들다 보면 보다 확실히 단어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 제가 책을 읽다가 repulsiv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러면 일단은 한글 뜻을 찾아가지고 짧게 써주고 나서 영어 뜻을 한번 써봤어요. 영어로 된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뜻으로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이 두 가지를 다 써줬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 뜻을 쓰면서도 모르는 단어가 두 개가 더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빼주면서 다른 단어들 두 개를 써줄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0: 파생되는 단어까지 함께 정리를 하고
1: 이 두 개의 단어가 둘 다 날 같다, 구식이다 이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유사한 단어들을 묶어서 작성을 한다던가
0: 세연양은 유사한 단어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1: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stationary와 stationary 그 발음도 굉장히 비슷하고 철자도 굉장히 비슷한 두 단어인데 뜻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함께 묶어서 정리를 해준다던가 단어를 봤을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단어장을 만들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0: 자신만의 방법으로 단어장을 만들었던 세연양. 유사한 뜻의 단어를 각각 적고 이 단어들로 예문을 만드는 것은 물론 발음이 비슷한 단어 역시 단어를 적고 예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적고 예문을 만들다 보니 보다 폭넓게 단어 공부를 할 수 있었다.
1: 영어 뜻을 짧게 정리한 다음에 제가 한번 직접 그거 영어로 예문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가지고 만든 그런 예문들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 단어를 다른 데서 다시 보게 됐을 때 이 단어를 보고 나서 그 예문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문을 바탕으로 아 맞아 그 예문에서 내가 이 단어를 이 뜻으로 썼지 이런

0: 식으로 단어의 의미가 잘 기억이 나가지고.
1: 단어의 예문을 만들 경우 자신의 경험이나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면 이해도 쉽고 훨씬 기억에도 잘 남는다. 영어 완전 정복을 위한 세연양의 단어 공략법은 바로 단어장에 있다. 가장 먼저 단어의 뜻 설명 중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파생적으로 그 단어까지 정리한다. 이때 의미가 비슷하거나 발음이 비슷한 단어까지 모두 묶어서 정리함으로써 다양한 단어를 깊고 완벽하게 익히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된 단어들은 각각 자신의 경험이나 아는 내용을 넣어 예문을 만들고 예문까지 함께 외우면 지속적으로 단어를 기억할 수 있다. 이런 특별한 단어장으로 세연양은 다양한 단어를 섭렵할 수 있게 되었다. 단어뿐만 아니라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분석해 영어 만점 방법을 터득한 세연양. 유형별 문제는 각각 노트에 정리해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2: 이게 제가 유형별로 영어 문제들을 모아서 좀 정리한 노트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8번 목적 문제들만 정리한 노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기출 문제들을 좀 모아서 훑어보다 보면 이 문제들 사이에 공통적인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유사한 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어서 다음부터 문제를 풀 때 이때 발견한 규칙들을 좀 활용하면서 최대한 시간도 단축하고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 것 같아요.
1: 수능에 주로 출제되는 문제를 유형별로 각각 나눠서 분석을 한 후 흐름과 패턴을 읽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3: 이세연 학생의 공부법을 보면 이렇게 꼭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막 문제 풀고 단어 외우고 이거보다는 좀 넓게 좀 다양한 방송도 듣고 또 단어도 좀 폭넓게 문장도 한번 만들어가면서 좀 깊이 있고 좀 범위를 넓게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수능 쪽에 이렇게 모아져서 가니까 지문 분석하면서도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유형에선 이런 종류의 지문을 많이 써서 아 요거는 이렇게 접근하면 쉽겠구나라는 것을 기본 지식을 가지고 좀 많이 터득한 학생 같아요.
1: 해야 할 공부는 많고 시간은 부족한 고3 수험생들. 마음은 급해지고 방법은 모르니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보기로 하는데
4: 그 영어 공부하는데 어떤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5: 앞으로 외울 것도 산더미 있고 그래서 모르는 단어 많아서 너무 걱정돼요.
1: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단어.
6: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런 스킬들이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1: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일 또한 고민이다.
7: 빈칸 추론도 그렇고 제목 추론할 때도 가끔씩.
1: 추론이 어렵고 헷갈리는 문제 역시 큰 고민. 제자들을 위해 이세연 양에게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했다. 후배들의 멘토링을 위해 기꺼이 학교를 다시 찾은 세연 양.
4: 학생들 중에 영어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0: 네.
4: 선배 언니가.
1: 선생님과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티를 선정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멘토 세연 양.
2: 뭔가 좀 더 급하고 영어 성적을 좀 올려보겠다는 그 마음 좀 더 다급한 그런 친구가 좀 더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1: 그날 오후 멘티로 선정된 학생이 멘토 이세연 양을 기다리고 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고 3학년 2반 24번 이지연입니다.
1: 이화여고 3학년 이지연 양. 영어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오면 2등급, 못 나오면 4등급. 들쑥날쑥한 영어 성적이 늘 고민이다. 멘티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멘토 세연 양이 나섰다.
2: 네가 지연이니?
8: 네.
2: 반가워. 뭐 영어 공부가 하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지원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듣고 싶은지 얘기해 줄 수 있니?
8: 영단어 이렇게 외우는,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제대로 그 문제 푸는 스킬들을 잘 모르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2: 영단어를 좀 더 내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남게 좀 기억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좀 문제 풀 때 어떻게 시간 단축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면 되나요?
1: 고민까지 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밀착 멘토링 시작!
2: 영어에 대해서 좀 두려움 같은 게 있는 친구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0: 이렇게 막 나오지? 이렇게 한국어를 써. 아킬리, 에, 엘, 티. 쓰고, 특이한 점, 특이점, 이렇게 딱 써줘. 그 다음에, 땡땡 해가지고 이걸 써주는 거지. Someone or something's strange or unusual habit.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이렇게 써가지고 나의 특이점은 내가 이러이러이러하다는 것이다 뭐 약간 이런 거 하나 써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 그래서 한 단어가 두 개 이렇게 한번 해놓잖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는 고3 때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단어를 봤을 때 이게 한국어 뜻이 뭐였지? 이렇게 떠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문이 뭐였더라? 이렇게 떠올리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한국어를 떠올릴 때보다 훨씬 잘 떠오르더라고. 나는 그랬어. 그래서 진짜 한 30개 외우면 한 28, 29 이런 이 정도는 나중에 봐도 기억이 나고 이래가지고 난 너무 괜찮아서 많이 추천을 했어.
1: 단어를 효율적으로 외우기 위해서 세연양은 자신이 했던 단어장 만드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단어장을 만들 때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노트에 한국어 뜻과 영어 뜻을 함께 적는다. 그리고 아랫줄에 이 단어를 이용해 예문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보고 외우면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까지 익숙해지면서 단어를 기억할 수 있다. 특히 수능에 자주 출제됐던 단어들은 이후에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수능 영어 단어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2: 보통 친구들은 주어진 단어장에 한글 뜻, 영어 이렇게 암기하다 보니까 실제 문장 속에서는 잘 쓰지도 못하고 파악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친구는 수동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활용도도 높이게 되고 문장에 대한 이해도 키우게 되고 또 무엇보다 단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특히 다음번에 그 단어를 봤을 때 자기가 직접 만든 문장까지 생각이 나니까 이거는 훨씬 학습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쓰기 말하기에도 굉장한 효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0: 네가 어려워하는 것들 위주로 한 번만 내가 본 앞에서 풀어줄 수 있니?
1: 가뜩이나 어려워하는 문제를 멘토가 보는 앞에서 푸는 건 부담스러운 일. 하지만 세연양이 멘티 지연양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체크하는 건 문제 푸는 방식을 보고 멘티가 놓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기 위해서다. 멘티가 푼 문제를 채점해보는 멘토 세연양.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를 체크한 후 틀린 문제를 집중 멘토링을 하게 된다.
0: 27번은 보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잖아. 그치? 2번에 딱 보고 그때 잘 안 보였어. 이게 맞아 틀렸다 이게. 이렇게 항상 나오는 유형들이 엄청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것들 좀 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한 5개년 정도 기출문제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류의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네가 직접 분석해봐.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항상 나오는 것들이 몇 개 보일 거고 또 종종 나오는 것도 보일 거고 가끔씩이지만 나오긴 하는 것들이 또 보이게 될 거야. 그러면 둘째로 특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던가 네가 풀면서 항상 헷갈리거나 틀렸던 유형 같은 것들은 좀 너만의 문법 정리 노트 같은 걸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는 했고 좀 도움을 받았었거든. 그래서 수능 직전에도 읽어보고 하니까 되게 난 도움이 많이 됐었어.
1: 문법 문제 풀이의 경우 5년간의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문법 유형별 정리 노트를 작성해서 시험 전에 훑어보도록 한다.
0: 목적 있잖아. 얘는 내가 5개년치를 모아가지고 다 분석했던 거래. 근데 거의 항상 그냥 한 10문제 중에 8, 9문제 정도는 처음 세 줄이나 마지막 세 줄에 용건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러이러이러 하니까. 아니면 아예 끝에 뭐 처음에 뭐 날씨가 좋아서 지금 어떠어떠 한데 이러면서 시작했다 끝에 가서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끝나거나 둘 중 하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얘는 앞에 두 문장이랑 뒤에 두 문장만 읽어도 풀 수 있다고 애들한테 말해줘. 중간에 한 세네 줄 안 읽어도 괜찮더라고. 해보니까.
1: 목적을 묻는 문제는 지문의 첫 번째 두 문장 또는 마지막 두 문장 안에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앞뒤 문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0: 이거 일치불일치 문제 한 3개 정도 항상 나오잖아. 이런 거 풀 때 어떤 순서로 읽고 풀어?
3: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그치? 가동 단어를 찾아서.
0: 그치? 네. 그치? 밑에서 올라가는 걸 안다니 좀 무용이 생겼구나.
1: 일치불일치 등을 묻는 문제는 마지막 선지부터 올라가면서 지문 속 연관 단어와 맞춰보며 풀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정확도도 높이고

0: 문제풀이 시간도 줄일 수가 있다.
1: 신경 변화는 보면 항상 뭔가 키워들었다. 그래서 나는 얘를 제대로 안 했고 20초 컷으로 끝내는 편이야. 제대로 안 했고.
0: 신경 등을 묻는 문제는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분위기 등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를 찾으면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다. 방법을 알아갈수록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멘토 지연 양. 첫 멘토링은 꽤 만족스러운 눈치다. 며칠 후.
2: 제가 그동안 해왔던 단어 방식인데요. 그 그냥 영어 쓰고 한글 쓰고 그냥 줄줄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다가 언니가 저번에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영어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 예문 적을 때 제가 딱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 언니가 알려주신 사전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막 썼어요. 그리고 친구 이름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매번 똑같은 맥락으로 쓰다 보니까 그 문장끼리가 헷갈려서 이 단어였나 이 단어였나 막 헷갈렸던
3: 것 같아요. 똑같은 친구 같다가 쓰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단어 딱 주고 나서 예문을 영작해봐 이러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너 나름대로 중간 과정 같은 걸 만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 문장, 이 질문 속에서 이 문장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 문장에서 꼭 네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장에서 네가 불필요한 부분을 좀 잘라내서 짧게 만들어본다던가 아니면 조금 뭔가를 붙여본다던가 아니면 뭐 문장 일부를 너만의 단어로 바꿔본다던가 약간 이런 연습들을 하면서 이것저것 예문을 써보는 중간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영작을 해보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그치?
0: 단어장에 자기만의 예문을 만들기 어려울 때는 일단 사전에 나온 예문을 보고 그 예문에서 단어를 빼보거나 자신의 경험이나 익숙한 단어로 바꿔보면서 문장을 만든다.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이 만든 단어장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만들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2: 이게 제가 풀었던 기출문제지인데요. 그 듣기에서 이거를 제가 틀렸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영어 듣기를 이렇게 쭉 듣다가 한 단어가 딱 잡혔는데 그 단어가 이 보기 중에서 딱 겹치게 나온 거예요.
3: 여기서는 토이구나.
2: 네. 이 토이라는 단어가 겹쳐가지고 제가 이 둘 중에 막 고민하다가 잘못 찍어가지고 이렇게 틀렸던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거기에서 뭔가 흘리듯이 지나간 내용을 명확하게 캐치를 못해가지고 주제가 파악이 안 됐던 것 같거든. 그럴 경우에는 나는 뭘 추천해보고 싶냐면 시중에 파는 수능 듣기 교재 있잖아. 그중에서 너한테 수준이 좀 맞는 걸 사가지고 거기에서 최대한 놓치는 게 없도록 받아쓰기, 딕테이션을 하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2: 근데 그 듣기 문제에서 주제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언니는 이런 거 듣는 연습이나 그런 걸 어떻게 했어요?
3: 나 같은 경우에는 CNN 스튜던트 뉴스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매일 10분씩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앵커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그게 영상이 매일 업로드 된대. 그거를 짬짬이 들으면서 좀 이런저런 것들을 들어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0: 듣기를 할 때는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들리는 내용을 가능한 한 놓치지 않도록 받아 적는 연습을 해보는 것.
2: 언니, 제가 문제를 풀면서 항상 틀리는 유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어떻게 푸나 궁금해서.
3: 어디? 무슨.
2: 이거 문맹에 남는 낱말, 뭐 빈칸 이런 거 다
3: 혹시 이거를 읽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지 나한테 좀 말해줄 수 있니? 이걸 읽을 때?
2: 이걸 쭉 읽어내려가면서 그 특정 나라의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유럽,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어떤 거를 금지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글이었으니까 유럽이 이거를 금지했다. 그럼 그 밑에서는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반대한다. 이 글이 나오겠구나 싶어서 그걸 선택했다가 반대 내용이어서 틀렸었어요.
3: 아, 그런 거였구나. 지금 보면 오히려 유럽이랑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는 이게 핵심이 아니야. 여기 보면 잘 티가 안 나긴 했지만 스웨덴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 나왔단 말이야. 근데 눈에 띄는 키워드나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자기 나름대로 아, 지문이 이런 구조겠구나 하고 나서 잘못된 해석으로 흘러가버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오히려 그런 키워드에 흔들리기보다는 뭔가 지문을

0: 핵심을 찾아보려는 연습이 필요해. 이 문제 해설지를 보면서 아 여기를 내가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해서 내가 틀렸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밑줄을 쳐준다든가 해가지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이런 문장 위주로 본다면 좀 더 지문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겠지. 좀 정리된 형태.
1: 문맥을 찾는 문제의 경우 눈에 띄는 키워드에 흔들리지 말고 지문의 구조에서 핵심을 찾아보려 노력한다. 그래도 틀렸을 경우에는 자신이 틀린 부분을 반드시 답안지를 통해 지문의 구조와 핵심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0: 빈칸출원 문제가 어렵다. 지금 혹시 이 뒤에 내용들에서 뭔가 눈에 띄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니 혹시?
2: 나열된 단어들만 보고 이 보기에서 이런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거를 선택했었다가 틀렸었어요. 아. 이 앞에만 열심히 해석하다 빈칸을 딱 만나니까 일단 이 위에서부터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이 뒤에는 해석이 어렵기도 했고 일단 이 위에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셌던 것 같아.
0: 아, 그치.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애들이 빈칸 앞이나 빈칸 뒤를 놓친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대체로 빈칸 앞에 한 두세 줄 정도에 거의 항상 핵심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앞이나 뒤에 좀 중요한 힌트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집중을 하지 않고 놓치면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지.
1: 빈칸 문제의 경우 대체로 빈칸의 앞과 뒤 세 줄 정도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 문제에 접근해서 정답을 찾도록 한다.
0: 이 문제를 네가 해서 틀렸어. 그러면 해설지를 펴보고 나서 해설지를 쫙쫙쫙 읽어봐. 그러면 뭐야 이거 내가 해석할 때 이 부분 집중하고 안 읽었었는데 이 부분을 잡았더라면 내가 맞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네가 놓친 핵심이 되는 거지. 해설지를 보면서 아 내가 어디를 잡았어야 됐구나 이런 걸 잘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1: 수능 영어를 푸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운 멘토링. 멘티 지연 양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2: 항상 영어는 감으로 푸는 거, 단어도 너무 양이 많은 거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영어를 언니한테 이렇게 배워서 영어를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길도 보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자신감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0: 지금까지처럼 밝고 씩씩하게 잘 이겨내서 자기의 꿈을 향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좀 토대가 되는 1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치안외교 전문가, 외국에 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유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1: 멘티에겐 공부법과 자신감을, 멘토에겐 보람을, 함께했기에 뜻깊은 시간. 두 사람의 환한 웃음처럼 더 환한 미래가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3: 연대에서 하는 모임에 있다? 거기 오면 나 볼 수 있어, 내년에.
0: 6월? 6월 이때쯤에 그냥 다 같이 안 되고, 다 같이 덮고, 다 같이 짜증내고, 다 같이 안 풀릴 때 있어. 근데 너랑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러니까.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0: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2: 안녕하세요. 김달입니다. 그대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도 저희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오늘 확률 넌센스를 한번 볼까요? 시험 전날, 이번에는 진짜 일찍 잔다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인드가 진짜로 성공할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우리가 시험 때 잠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잠을 늦게 자죠. 막 그대들한테 물어보면 새벽 3시에 막 자는 친구들 있고, 심지어 시험 기간 내내 막 2, 3시에 자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안 돼, 안 돼. 너무나 안 되죠. 특히나 수학시험인데 우리 머리 팽글팽글 돌려야 되는데 그대들 잠을 그렇게 늦게 잔단 말이죠. 저도 사실 뭐 이제 시험 잠을 일찍 잔다라는 게 쉽지는 않으나, 우리가 또 시험 잘 보는 효과를 위해서는 잠은 챙겨 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너무나 맞는 소리. 그쵸? 그 뭐 시험 기간이 2주 우리 불태우잖아요. 그 2주 동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느라 아무래도 이제 취침 시간이 늦어지는 거는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시험 기간, 시험을 보는 동안에는 조금 잠을 챙겨 자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정말 잘 머리가 돌아가니까, 진짜 잠이 며칠 연속으로 안 채워지면 숫자가 날아다니더라고요. 저도 눈이 막 2가 5로 보이고 막 그래. 그대들도 막 국어 지문 안 읽힐걸요? 그래서 꼭 신경 써서 챙겨 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실천을 해볼게요. 저도 잘 못하는 거라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월요일 1교시마다 거의 뭐 말을 더듬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일찍 자기 화이팅! 자, 그러면 저희의 2번 단원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연속 확률 변수라는 친구가 등장을 할 텐데, 앞에 단원에서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였죠. 주사위는 1, 2, 3, 4, 5, 6에 대한 그러한 변수, 셀 수 있는 변수를 다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동안의 키의 변화, 이런 것처럼 집어낼 수 없는, 그런 셀 수 없는 연속되어지는 변수로 우리가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텐데요. 앞에서는 이산에 대해서는 확률 질량 함수였고, 지금의 친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헷갈리죠?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이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나올 테니, 네, 내용을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 때 그러한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만족하는 그러한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겠대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모든 확률의 값은 0 이상이어야겠지. 일어나거나 말거나 얼마큼 일어날까에 대한 거니까.

값이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되어지는 이 값입니다. 그러하니 제가 이 확률 변수에 따라서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x축보다는 그 접하거나 위에 쪽에 이제 그려지는 어떠한 fx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래는 그릴 수 없고 지금 범위가 a에서 b까지를 생각한다고 해볼게요. 좋아. 그러면 2번을 한번 보죠. 이때 이 그래프와 아래 x축 그리고 이 a, b에 대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의 넓이가 1이라는 거지. 우리 이산에서도 그랬잖아요. 각각의 그 확률 분포표 떠올리면 각각의 확률들을 다 더했을 때 합계가 1이었지. 그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아래에 대한 넓이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모든 fx 값들을 막 더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1이 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3번의 내용 보면 우리 가운데에 어디 알파와 베타가 있어가지고 범위를 이렇게 제한 둔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이에 채워지는 이 넓이가 결국은 그 알파 베타의 범위 안에 변수가 들어갈 그 확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알파 베타 안에 변수가 들어가는 그 확률이 이 넓이 S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접근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찰칵하고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가를 볼 텐데 여기서 제가 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등호까지 포함돼 있거든. 왼쪽에 보면 알파와 베타도 들어간다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 확률 변수는 이 하나의 선에 대해서는 그 크기를 생각해주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알파 베타가 들어가는 이 등호가 있을 때도 그렇고 만약에 없다면 알파 베타의 끝값이 빠지는 그 변수에 대해서 그 넓이를 생각해 주더라도 우리는 같은 S라고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알파만 들어간다 해도 마찬가지고요. 베타만 들어간다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같은 확률의 값으로 볼 테다라고 하면서 저희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를 통해서 우리 가장 시작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처럼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지. 그리고 총 범위는 지금 0에서 3까지래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범위 안에서의 확률을 묻고 있는데, 일단은 저 A라는 미지수를 구해줘야겠네요. 어떻게? 총 넓이가 1이 된다라는 걸 통해서 구해줘야겠지. 그럼 넓이를 구해야 될 텐데, 뭐 어떻게 쪼개든 상관없죠. 나는 이렇게 쪼갤게. 1에 대해서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사다리꼴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왼쪽은 일단 우리 가로 1이고 높이가 A니까 2분의 A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사다리꼴 2분의 1 곱해주시고요. 그의 가로 길이가 지금 2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왼쪽, 오른쪽에 대한 높이 더해주시면 되겠지. 왼쪽은 A. 그리고 오른쪽에 대해서는 2분의 A래. 얘를 계산했더니 그 넓이가 지금 총 1이 된다라고 했던 게 아까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럼 좀 정리를 해볼까? 2 삭제하고, 여기는 지금 2분의 3A니까, 더하면 2A가 되어서 1이 되어져서 A 값은 2분의 1이다라고 일단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범위가 일단 딱 정해지지. A에다가 2분의 1 넣어주시면 1부터 해서 3까지에 대한 또그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지금 이 3까지에 대해서, 아까 구했던 것 중에서 이 오른쪽에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는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이 더하기로 이 오른편이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계산이 결국은 들어와 주면 되겠네요. 괜찮지? 그러면 2분의 3a가 되는 거니까 2분의 3a는 방금 위에서 구한 2분의 1 넣어주시고 그러면 4분의 3이라는 이 값이 위의 확률이 되겠다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결국은 지금에 대한 문제는 사실 막 삼각형, 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저희 넘어가 볼게요. 이 다음은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겠느냐? 일단은 우리 드릉드릉 하기 전에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넘어간다. 이때 말이야.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그 fx가 으앙 이렇게 생겼더니 어떠한 특징을 갖겠대. 어이구.

이 함수는 말이야, 우리가 정확하게 막 외울 필요 당연히 없어요. 너무 복잡해. 단, 이 함수를 가졌을 때 만들어지는 이 정규 분포에 대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친구에 대한 특징을 제가 소개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저 함수를 따르는 이 확률 변수는 그 확률 변수는 평균이 지금 위에 두 상수의 m과 시그마에 대해서 평균이 m이 되어지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되어져요. 그러하고 우리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나 따를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저 그래프의 특징은 이런 게 있습니다. 딱 봤을 때 먼저 보이는 게이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종 모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종 모양의 형태를 따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볼록하면서 대칭이라는 거지. 괜찮니? 그리고 이때 또한 x축을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쭉이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닿지 않으면서 막 가까이 가는 그러한 점근선이 x축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위에 종 모양이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x는 m에서 최댓값을 갖겠다 라고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뭘까? 우리 아래에 대한 그 넓이가 총 몇일까요? 이 친구가 아무리 한없이 쭉 길어진다 해도 만약에 그 아래에 그려지는 넓이를 구해보자, 다 합쳐보자라고 한다면 그총 넓이는 1이 될 거야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겠지. 왜냐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아래를 다 넓이 구하면 총 1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성질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진행을 할 텐데요. 이때 우리가 그 그래프에 대해서 책의 4번, 5번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좀더 깊이 있게 한번 봐볼게. 제가 이 x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m과 시그마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을 한번 조금 변화를 줘보자는 거야. 어떻게? 일단 첫 번째, 제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단 정규 분포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근데 하나가 평균이 그 m이면서 그때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 1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시그마 2를 만들 건데, 평균은 똑같고요. 시그마 1보다 큰 시그마 2에 대해서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x, 정규 분포를 만드는 그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또한 그려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응?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분산이 또한 크다라는 거예요. 많이 이제 분포도가 크다라는 거지. 넓게 퍼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같은 양의 찰흙을 꾹 누른 것처럼 우리는, 아, 이렇게 눌러지고 퍼지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가 있겠다. 같은 x는 m에 대한 대칭이고요. 아래 최댓값은 내려오면서 양쪽의 끝값은 살짝 올라가. 왜냐? 아래의 넓이는 총 1위로 갔기 때문에 꾹 눌렀을 때 퍼지는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또 하나를 비교해 볼게요. 이번에는 그 시그마에 대한 값이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하나가 있어서 평균이 m이고 이 친구 확률 평균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그런데 이때의 평균보다 이번에는 더큰 평균을 생각해 보자. 그런데 그 시그마의 값은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보자고 하면 이때는 간단하죠. 평균이 더 크다 했으니까, 아, 오른쪽으로 마치 그대로 이동한 듯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이 친구가 이제 일정하겠죠. 지금처럼 이 표준 편차 시그마가 같을 때에는 이동해서 겹쳐지는 그러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질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는데 아래 예제 2번을 통해서 한번 또 같이 봐볼게요. 평균이 지금 57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괜찮아. 그리고 두 상수 A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확률의 값이 같대. 아, 그렇구나. 그리고 B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또 0.76이래요.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일단, 평균이 57이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데, 그럼 대칭이 되는 그 기준이 57이 되어지면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함수를 이 57에 대해서

위에서 대칭인 종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지? 그럴 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확률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47에서 51이래요. 47 왼쪽에 집어주시고 51 아니 쯤 해볼까? 그래서 2에 대한 확률이니까 넓이를 말하는 거지. 그게 63에서 A까지에 대한 그 확률과 같대. 63? 어딜까 하고 한번 그려볼까 하니 51이랑 57에 대한 그차 있지. 그 갭이 6이거든요. 근데 57이랑 63도 딱 6만큼 떨어져 있어. 어허. 이를 눈치채시고 우리가 57에서 같은 만큼 떨어지게 제가 63을 이렇게 찝어볼게요. 그러면 63부터 어딘가에 A가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확률, 즉 칠해지는 그 넓이가 같다라는 거지. 그럼 사실 끝났죠. 왜냐면 이 47과 51의 이 차이는 또 4만큼 결국 떨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63에서 4만큼 더한 67이겠구나 하는 그 값을 일단 구해주시고, 괜찮아. 그러면 A는 일단 구해줬고 우리 B 구하러 갑시다. B는 말이야, 우리가 확률이 주어지고 그 어떠한 범위를 찾는 건데, 일단 이 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어진 더 조건을 생각해 줘야 될것 같아요. 아래에다가 다시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 A는 67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더 똑같이 그릴게요. 얘가 지금 57을 기준으로 이렇게 종 모양이 되어지는 그래프였는데, 이게 지금 53에서 61까지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53. 이고 61은 2보다 크겠죠? 여기 61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그 넓이가 지금 0.52라고 하는데, 그대들 이거 지금 또이 차가 4, 4로 일정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이 0.52라는 값의 절반을 생각해 줄수 있지 않을까? 0.52의 절반을 생각하면 0.26이고요. 그 말은 이 한쪽에 대한 넓이를 생각했더니 그 값이 지금 0.26이 된다라는 거지. 괜찮죠? 근데 위에서 묻고 있는 그 조건에서가 0.76이 주어져 있어. 아, 그러면 0.26에 0.5를 더하면 0.76이니까 우리가 이 대칭이 되는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 절반에 대한 넓이를 생각하면 0.5겠죠. 따라서 아, 이쪽 0.26과 0.5를 더하는 상황이구나. 즉, 총이 53을 기준으로 쭉 오른쪽을 다 더하면 0.76이라는 넓이가 나오겠구나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지금 이 b는 여기에 대한 값, b는 53이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a와 b를 더하라고 하였으니 더하니 120이라는 최종 값을 얻을 수 있다. 지금처럼 정규 분포에 대한 그래프 문제를 다룰 때에는 저는 테트리스의 느낌을 받아요. 어느 부분에 대한 넓이가 이 정도고 막 거기를 뒤집고 부분을 띄어보고 짜집어서 끼워 맞춰서 우리가 그 넓이를 찾아가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면서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다시 확률 밀도 함수에서 그 중에서 특징이 되어지는 어떠한 이제 정규 분포를 만드는 상황을 봤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지금의 이 정규 분포를 이번에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말하는 걸로 만들어 볼 거예요. 끌어올 거야. 한번 볼게.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정규 분포 중에서 정규 분포는, 아! 이 말을 안 했네요. 우리 정규 분포 를 따르는 이 x는 말이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대문자 n을 사용해서 우리 앞에는 그 평균을 넣고요, 그리고 뒤에는 분산, 지금 표준 편차의 제곱을 넣어서 이 확률 변수가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우, 중요한 걸 빼먹고 넘어갈 뻔했어요. 저희 이항 분포에 대해서 할 때는 대문자 b에 대한 기호를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n, p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한 그 의미 있는 값들을 넣어줬는데, 지금은 대문자 n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를 표현해 줄게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그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라 1의 제곱이니까 제가 그냥 1이라고 쓸수 있겠지.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저희가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부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거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정규 분포를 만난다고 하면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드는 과정을 할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지금 책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표준화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표준화의 과정을 왜 가지느냐? 라고 묻는다면 지금처럼 표준화를 시키면 저희가 이 확률 변수를 z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럼 왜이 확률 변수 x를 z로 바꾸느냐라고 한다면 지금의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표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뭐 p 0부터 z가 2분의 1 이러한 확률의 값이 구체적으로 몇이다라고 나오는 우리가 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그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 표준화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지. 그에 대한 방법은 다음 이네 번째 줄에 서 있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빼주고요. 그리고 시그마로 나눠주게 되면 z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만든 z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지. 무슨 소린가 싶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좋아. 그러면 표준화를 시키는 작업을 할 텐데 어느 고등학교에서 평일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평균 4.7시간. 어머나. 평일에 4.7시간? 그대들 그러면 안 돼. 평일이면 우리 학교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방과 후에 스마트폰만 이용한다라는 얘기야. 기절이야. 안 돼요, 안 돼. 이거 진짜일까? 아니겠죠? 자, 평균 4.7시간, 표준 편차가 0.4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적어볼게요. 지금 스마트폰의 이용 시간이야. 이러한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평균 4.7시간, 그리고 표준 편차가 0.4니까 제곱해서 다음에 괄호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이때 이 고등학생 중에서 선택한 한 명에 대한 그 이용 시간이 지금 범위가 4.5에서 5.1에 들어가는 그 확률을 묻고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싶으니까 우리는 표준화를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를 위해서 저희는 표준화 작업을 해줄 텐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 Z를 만들어줄 거다. 지금의 시그마인 0.4로 나눌 거고요. 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인 4.7을 빼주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산을 X 말고 양쪽에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 4.5에서 똑같이 4.7을 빼줘야겠죠. 그리고 시그마인 0.4로 나눕니다. 그럼 x에다가 이 작업을 해주면 우리 z가 될 거고, 그럼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5.1에서 4.7 빼주시고 0.4로 나눈 이 계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이어갈게요. 그렇게 되면 왼쪽 계산하니까 우리가 이 분자가 마이너스 0.2가 돼가지고, 보여 보여? 마이너스 0.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약분이 돼요. 그러면 여기 z 들어가고, 오른쪽, 빼면 우리 1이거든요? 여기 5.1이네요. 여기 5.1. 5.1. 그러면 여기 빠지면 우리 0.4거든, 분자가. 그럼 0.4로 나누는 거니까, 1까지에 대한 그 범위를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표준화를 해줬더니 우리는 이제 값을 딱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표에서 이렇게 주고 있거든. 그래서 얘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때 이 z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규 분포, 그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친구입니다. 어떻게? 이 친구는 하필이면 평균이 0인 기준에서 이러한 종 모양,
만들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까지예요. 이 범위에서 더 멀리 있는 여기까지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보면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표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대한 범위로 알려져요. 그러면 우리가 0을 기준으로 이 왼쪽에 대한 범위는 오른쪽으로 탁 접어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적어볼게요. 제가 이에 대한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1, z,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개에 대한 구간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괜찮아? 근데 이쪽에 대한 범위를 제가 같은 값인 0에서 2분의 1까지에 대한 범위로 뒤집어 줄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그리고 이쪽은 그대로 0에서 1까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표를 보고 우리가 2분의 1까지, 즉 0.5에 대한 그 확률은 0.1915구나. 오른쪽에 1까지에 대한 확률은 3413, 0.3413이구나. 이렇게 데려오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더해주시면, 0.5328.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 계산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정규화, 아니, 정규분포를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데려오는데, 정대표를 소개할게요. 정대표님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이 만날 분이에요. 저희의 정대표는요, 우리의 이번 단원에서 아주 자주 뵐 분인데, 정규분포로 되지만 제가 살짝쿵 어휘로 바꿔서 정규분포로 데려와서 우리 표준화, 아유, 글씨가 너무 날아가는데, 정규분포로 데려와서 이 표준화하는 작업을 저희는 진짜 많이 만날 겁니다. 그래서 정대표님을 계속 찾아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 다음으로 그럼 넘어갈게.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까니라 문제네. 한번 더 봅시다. 그럼 이때 지금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리고, 확률 변수가 두개 나오네. y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럴 때 얘는 x고 얘는 y에 대한 그 확률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를 비교하래. 어떻게 비교할까? 정대표님 찾아가지고 우리 표준화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 저 친구 각각 표준화를 해볼게요. 일단 z를 만들어 줄 건데 x에 대한 표준화와 y에 대한 표준화는 다르니까 제가 z1, 2로 구분을 해줄게. 그럼 이 친구는 일단 x에 대한 친구고 그러면 그에 대한 표준 편차인 2로 나눠줘야 되고요. x에서 평균인 7을 빼줘야 되는구나. 괜찮니? 그리고 z2도 준비를 시킬게요. 이때는 y에 대한 친구라 그에 대한 표준 편차인 4로 나눠줄 거고요. y에서 그 정규분포 안에 왼쪽은 15의 평균이 빠져야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z를 이용해서 위에 확률 표현을 한번 바꿔줘 볼게. 그러면 왼쪽은 x에다가 7 빼고 2로 나눴으니까 z1이 될 거고, 이게 지금 a에 대한 같은 작업을 해서 이러한 확률로 만들어줄 수 있겠지. 괜찮아요? 같대요. 확률. 이번에 y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z2가 될 거고, 이게 같거나 작다. 21에도 마찬가지로 15 빼주고 4로 나눠준 다음과 같은 확률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A가 있어서 난 아직 잘 모르겠고, 이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보자. 그러면 지금 P, Z2가요. 여기 빼주시면요. 여기 빼주시면요. 6이잖아요, 분자가. 그러면 우리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라는 이러한 범위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제가, 물론 지금 Z1과 Z2라고 넘버링을 해줬지만, 이두 친구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지금 둘다 표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둘다 0을 기준으로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 두 친구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다 보니, 이게 지금 2분의 3을 기준으로, 아이고, 2분의 3 보다 왼쪽으로 다 칠해지는 범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
싹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이 Z1에 대한 그 범위를 같은 그래프에 그려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떠한 그 위치에서 다 오른쪽을 칠해진 그 넓이랑 같아야 된대. 그러면 대칭이니까 우리는, 아, 다음에 이 값이 2분의 3이 0에 대해 대칭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서 이 오른쪽의 넓이랑 같은 그것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따라서 지금 동그라미 친 2분의 a-7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 주는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계산하게 되면, 오, 계산할 것도 없는 것이, 지금 분모를 2라고 같게 생각해주면 분자가 마이너스 3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a는 4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다음도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의 특징을 마지막에 사용했는데, 우리가 표준화의 작업을 거쳤다. 전 대표님을, 아, 이번엔 좀 잠깐 살짝만 불러봤다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무슨 내용일까? 가보면, 지금은 말이야. 계속 줄거리가 이어서 오거든요. 저기, 앞 단원에 했던 그 이항분포 있잖아요. 이상확률변수에 대한 이항분포부터 사실 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밟아온 그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랑 쭉 이어지는 풀스토리를 한번 들려줘 볼게요. 아까는 정규분포를 표준화해서 값을 구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맨 처음에 이항분포로 주어져 있을 땐 어떨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항분포 기억해요. 이항분포란 일단 나타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독립시행이 등장을 하죠. 어떠한 독립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총 N번, 뭐, 그 있잖아, 주사위를 던지든 막 그런 거. 그게 이제 총 N번 진행됐다고 했을 때 어떤 사건을 또 우리가 잡아줘야 돼. 그 사건 하나가 있어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일정하게 P다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기억해내시고, 그럴 때이 사건이 N번 중에 발생하는 그 횟수, A가 발생하는 그 횟수를 또 우리가 잡아줬는데, 이 친구를 제가 확률 변수 X라고 두게 되면, 그 X는 이항분포를 따라서 총 시행 횟수 N에다가 그 사건의 P가 들어와서 다음과 같은 이항분포를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일단은 우리가, 아, 시행 횟수가 보통은 주어지고 이 친구를 경우의 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냈잖아요. 경우의 수 확률을 통해서 이 작업이 일단 필요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오고요. 그런데 정규분포로 간다고? 왜일까? 라는 걸 지금 소개하자면, 만약에 이 독립 시행되어지는 이 어떠한 행위의 총 횟수가, 즉 n에 대한 값이 충분히 크다면 우리는 그 x를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해줄 거고요. 그때에 대해서 정규분포면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그에 대한 평균을 어떻게 구했지? n과 p를 곱했거든. 기억이 안 나면 너무나 속상한데, 분산은 어떻게 구했니? n에다 p를 곱하고 1-p를 곱했죠. 그럼 제가 q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때 q는 이제 1-p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즉, 이게 지금 평균이고 여기가 지금 표준 편차의 제곱인 분산이 되는 거라, 제가 이 괄호를 안에 표현을 좀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지. np, npq 이렇게요. 다시 보면 이항분포에 대해서 np를 잡았으면 바로 우리가 정규분포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 대표님 부르고 있어요? 이항분포가 있을 때 정규분포로 데려와서 마지막은 거의 표준화.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를 만들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표준화로 마지막에 끝장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아까의 과정에서 이번에는 이항분포가 먼저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하나가 조금 궁금해지는 게 N이 충분할 때 정규분포로 데려올 수 있다고요? N이 충분하다라는 게 뭐야? 기준이 정확한가? 이게 기준이 완전 정확하지는 않은데 문제에서 막 작게 9번의 시행 이렇게는 안 주고요. 50번 이상 정도의 시향으로 그쪽 느낌이 애매하죠. 그 느낌의 크기가 나와요. 충분한 숫자. 저는 익숙해서 사실 이제 크다라고 느끼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확신을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이항분포로 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어떠한 값을 정규,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다? 한다? 라고 하면 마지막에 이 과정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표준을 하려면 앞에 주어지는 정규분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끌어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 가볼게. 예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읽어보자. 우리가 일단 이게 이항분포인지 뭔지를 알아차리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꺼내서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수행을,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그 앞에 독립시행에 대한 그 문장을 다시 이렇게 떠올려 보면,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그, 하고 있는 것을 다 리셋을 만든다라는 거잖아. 뭐를 했는데, 다시 다 제자리에 돌려놓고 또 하겠대. 영향을 안 주겠다라는 거죠. 독립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 64번을 반복하고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대강 이제 이항분포를 따를 거라 만들어 갈 건데 이 n에 들어가는 횟수가 64번인 건 알겠어. 그런데 p를 구하는 게 지금의 첫 과제구나라는 게 느껴져. 그리고 이때 이 x는 누굴까라는 것을 이제 문장을 계속 마저 읽어봐야겠죠. 아, 지우고 갈게요. 좋아. 그럼 이때 어떠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걔의 발생 횟수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데, 그럼 그 사건이 뭔지를 일단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야. 보니까 지금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고 했는데, 그 공에 적혀있는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이제 확률변수 x라고 하고 있대요. 아하, 그렇다면 이때의 사건을 a라고 제가 잡는다면, 두 개의 공에 적혀져 있는 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되어지는 그 사건을 말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때 제가 들어가는 P를 PA라고 생각해주면서 구해주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확률을 일단 구하러 가봅시다. 공이 지금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개의 공을 꺼내서 하나, 둘, 일 꺼내서 4의 배수가 되도록 하래. 이거 봐. 방금 앞 문제에서 막 정규분포 나오니까 이쁜 종 모양 나오면서 테트리스 하면서 아, 다음 단원이다 막 느껴지다가 세상에. 겨우겨우 넘겼던 그 독립시행과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앞 단원을 계속 정리를 잘 해주면서 와야겠고요. 그때 그 느낌을 살려서 우리가 이 P를 구하러 가봅시다. 4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은 일단 짝수여야 되면서 뭔가 2 곱하기 2 같은 짝수가 두번 있으면 당연히 4의 배수가 돼. 맞죠? 그러면 하나를 일단 제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짝수와 짝수에 대한 곱이야. 그럼 무조건 우리는 4의 배수가 될 테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꺼낸 상황인 거고. 좋아. 그러면 둘다 짝수가 아니더라도 한쪽에서 4가 나와버리면 다른 게 1이든 3이든 뭐가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즉, 그럼 두 개가 짝수가 아니라 한쪽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쪽이 홀수가 나와버리면 4의 배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4의 배수여야 돼요. 괜찮니? 그럼 곱해서 이제 4의 배수가 될수 있잖아. 오케이. 다른 상황이 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다른 상황은 있을 수가 일단 없어. 왜냐면 크게 보면 결국은 짝수가

두 개, 짝수가 하나인 경우였는데 짝수가 0개 될 수는 없죠. 그치? 홀수 홀수 곱하면 4의 배수 될수 없잖아. 그러면 아, 이 둘에 대한 상황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수 있으면서 그럼 이때 겹쳐지는 거는 또한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이쪽에서 아예 한쪽을 홀수로 줘버렸으니까 이 겹쳐지는 그러한 경우도 없을 거예요. 깔끔하게 두 경우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들 데려와서 한번 확률 구해 볼게요. 첫 번째, 지금 8개의 공 중에 2개를 뽑을 거예요. 이럴 때 짝수가 2개 뽑히는 거니까 하나, 둘, 서희 4개 중에 2개를 뽑는 그 확률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4, 7에 56에서 1을 나는 28에다가 여기는 6이 되어가지고 어우 약분하고 싶어서 14분의 3.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홀수 하나랑 4의 배수 하나. 마찬가지로 8C이라는 분모에다가 홀수는 넷 중에 하나, 즉 4개 곱하기 4의 배수 중 하나, 4의 배수 두 친구. 두개 해주면 마찬가지로 분모는 28이고요. 여긴 8 돼가지고 14분의 4로 이렇게 약분이 된다라는 거지. 이두 친구 아예 겹치는 거 없으니까 합쳐서 14분의 7이라는 값을 구했고, 이거 누구 돼? 이게 지금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우리가 이 P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다음의 값이 이제 P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X가 이항분포를 따러요. 64, 14분의 7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줄 수가 있다. 좋아. 이항분포 만들었어. 만들었어요, 정 대표님.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 정규화를 하러 갑시다. 정규화 바로 해버리면 되지. 왜? 얘가 지금 n이고 우왕 4분의 7, 4분의 7이죠? 14분의 7.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가 14분의 7. 어이? 인데 14분의 7이 지금 p니까요. 우리는 바로 정 대표님을 모시면서 np 평균 들어가는 거니까 곱해주시면 오른쪽에다 곱할까? m은 64 곱하기 14분의 7. 누가 14분의 7이라고 또 이렇게 큰 숫자를 데리고 놀고 있나 이거. 이거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 2분의 1로 넣을게요. 그러면 2분의 1 넣어주시면 32가 들어가서 여기 평균 적어주시고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 분산은 NPQ. 지금의 NP에다가 Q는 지금 1-2분의 1이니까 한번더 2분의 1 해주면 되겠네. 그쵸? 그럼 여기가 지금 16이 되어서 아, 16이라고 적어줘도 좋은데 정규분포를 적어줄 때는 어떠한 수의 제곱꼴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표준편차 자체를 사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는 게 나중에 좀 계산이 빨라져요. 그래서 지금처럼 정규분포로 바로 그냥 데려와 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표준화 작업을 거쳐가지고 저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말이에요. P36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면 40까지예요. 이에 대한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마지막에 표준화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의 왼쪽에 시그마 값인 4로 나눌 거고요. X-평균인 32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36, 40에도 똑같은 계산을 해주시면 36에서 42 빼주면 써야지. 42 빼주시고 4로 나누고 Z되고 이쪽에도 40에서 32 빼주고 4로 나눠요. 이러한 확률로 우리는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고 한번더 정리하면 여기가 1. 그럼 여기는 2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지. Z는 말이야. 정규분포예요. 0을 평균으로 하고요. 대칭이야. 묻고 있는 게 1에서 2까지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어떠한 부분을 말하라는 건데 정규분포 그 표는 0을 기준으로 항상 주어지죠. 그러면 0부터 2까지에서 0부터 1까지에 대한 그 넓이를 빼주시면 이만큼을 빼주시면 지금 칠한 빨간색 부분이 남겠지. 따라서 지금 0부터 2까지에 대한 확률 0.477이 에서 0부터 1까지에 대한 그 확률 지금 왼쪽에 써 있거든. 0.3413. 얘를 빼주면 되겠다.

0: 뭐가 냅다 주어졌어.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지. 왜냐? 앞에 문제는 저희가 이거 잡아내기 위해서 일단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부터 막 찾아줘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주었다. 아이, 감사하다. X가 이항근 포를 따라 버려. 3분의 2. 정 대표님, 찾자고. 그럼 X가 정규분 포를 따로. 여기에 M이랑 시그마 제곱 들어가야 될 텐데, 그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이끌어내자고요. 평균인 M은요, 288에서 3분의 2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곱하면, 여기가 96이라서 곱하게 되면 192가 돼가지고, 일단 왼쪽에 평균은 192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산 표준편차의 제곱은 방금 구한 이 192에다가 1 마이너스 p 이 3분의 2가 p라고 하면 1에서 뺀 3분의 1을 더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곱하면 몇이야? 64요. 그러면 얘가 지금 8의 제곱이니까 딱 여기에 8의 제곱이다라고 정규분포를 완성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제 자연스럽게 표준화 가야겠구나라는 게 너무나 너무나 보이죠. 묻고 있는 것은 지금 X가 P가 X196보다 작거나 같은 그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건데 이때 이제 Z를 어떻게 해주자고요? X 마이너스 평균 192를 8로 나누자라고 한그 설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은 바로 Z가 되어지고 오른쪽 196에서 192 빼주시고 8로 나눠달라 이거지. 그러면 계산하면 Z가 이제 여기가 위에가 4가 되니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그 확률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친구는요. 마찬 계속 Z가 나오면 하여튼간 얘가 계속 0에서 대칭이 그 정규분포의 그 그래프라니까요. 그러면 2분의 1을 그 기준으로 이 왼쪽을 다 말하는 거니까 우리 가운데 딱 기준으로 왼쪽은 0.5고요. 여기에 대한 넓이는 딱 표로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0에서 2분의 1까지니까 0.5 이 값을 더해주면 되겠구나라고 되면서 우리는 0.5에다 0. 1915 더해주시면 0.692로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뭐 지금처럼 이거 객관식 문제입니까? 아, 주관식 문제입니까? 하여튼간 우리가 내신 시험 볼때 이제 주관식이거나 서사평이나 그럴 때 이제 소수점 숫자 하나 틀리지 않게 계산 조심해 주시고 지금 오늘의 내용이 많다 하면 많았거든요? 이제야 이제 연속 확률 변수를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확인하면서 그래프가 위에 그려지는구나라는 걸 알겠고 그때 특징이 되어지는 종 모양을 만드는 게그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라는 걸 따를 때였다. 제가 이제 말할 때 여러분들이 스토리가 다 이해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정규분포가 너무나 특징적이라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는 건데 그 정규분포 중에서도 또 아주 심플한 친구, 이 표준 정규분포로 데려오는 작업을 했다. 바꿔주는 작업을 했다. 왜? 그래야 표를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 앞에서 했었던 그 이항분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이항분포를 일단 완성하시고 정 대표님을 부르자. 이 친구를 정규분포로 데려와서 정규분포로 데려왔으니 우리는 당연히 이 표준화 작업을 이루어야 해야겠다. 괜찮아요. 지금의 스토리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고, 그 다음 단원에서도 이 내용이 이어가기 때문에 정리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의 수능 특강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양식과 관련돼서 한 시간 더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양한 양식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하고 또 실전 문제도 풀어봤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한 시간 동안 개념 정리만을 할 건데요. 자, 축양, 그 다음에 운반, 그리고 양식 환경, 그 다음에 양식 사료, 그 다음에 양식 질병과 같은 내용으로 선생님이 한 시간 동안 개념 정리를 할 건데요. 지금 요즘 최근에 계속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양식 질병 부분이 출제가 계속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사료 개수 관련된 문항도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 지금 오늘 선생님하고 하는 이 강의에서 분명 한 문제 또는 많게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축양과 운반, 축양의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양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수산 동물을 적절한 시설 안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 즉, 우리가 양식 생물을 키워서 소비자까지 가기 전에 어떤 이유든지 잠깐 먹이를 주지 않고, 즉 성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기간에 보관하는 것을 우리가 축양이라고 합니다. 축양. 그래서 축양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축양이다라고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축양이 필요한 때는 언제인지가 중요하겠죠. 자, 축양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유통 과정이라든지 또는 생산이 다 끝나고 운반이라든지 또는 어떤 판매처에서 일시적으로 소비자가 사가기 전에 수족관에 잠깐 보관하는 것도 축양이 되겠죠. 그래서 또는 양식장에서의 생산된 종자 보관. 우리 종자, 이제는 종자의 의미를 알겠죠. 대상, 키우고자 하는 대상 생물의 어린 개체를 종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에서 종자를 만들어내서 성어가 되는 곳까지 이동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도 축양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가장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축양은 화로 유통 단계에서 시장이나 또는 판매 장소, 횟집이 되겠죠. 횟집에서 일시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하는 것도 우리가 축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양성된 생산품, 우리 양식에 의해서 어떤 대상물이 다 납품할 때까지 원하는 크기까지 다 자랐을 경우에 우리가 그걸 양성된 생산품으로 볼 수 있겠죠. 생산품을 포획한 후에 재방향 풀어주거나 또는

출하시까지 보관하는 것을 우리가 축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축양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두리를 이용한 축양, 주로 이 가두리를 이용한 축양은 우리 가두리 하면 해상 가두리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해상 가두리 양식 하듯이. 그래서 원하는 크기까지 다, 크게 되면 선별해서 일시적인 가두리 안에 납품할 수 있는 또는 납품의 시기가 다가오기 며칠 전에 거기에 단가라든지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양식 생물을 수족관에 넣어서 보관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를 우리가 또 축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두리에 보관한다거나 또는 수조를 이용한 축양. 수조를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가 횟집이나 또는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서 수조 안에 보관하는 축양은 수조를 이용한 축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축양은 아무튼 기본적인 개념으로 어떤 이유이든지 성장이 목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우리가 축양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운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식 대상 생물을 운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살아있는 활어를 얘기합니다. 활어. 우리 활어 살아있는 거 생물을 얘기라고요. 선어는 죽었는데 신선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선어라고 하고요. 냉동어는 얼린 생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운반을 얘기를 할 때는 활어, 살아있는 생물을 얼마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목적지까지 운반하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활어를 대상으로 한 운반을 얘기한다. 그래서 활어 운반의 기본 원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사 기능의 저하, 그다음에 산소 보충, 오물의 제거가 있는데, 자, 우리가 대사 기능이라는 것은, 대사라는 것은 어떤 생물이 먹이를 먹고 소화를 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전 과정을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야지만이 우리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대사 물질이 분배되지 않겠죠. 즉 배출 소화하고 배출되는 배출 물질이 적어야지만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로는 물속에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얼마만큼 청결하느냐, 얼마만큼 깨끗하느냐가 신선한 화로를 운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줘야지만이 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대사 기능을 저하시키는 방법은 운반 전에 2, 3일 금식시킨다. 즉, 먹이를 공급하지 않는 거죠. 먹이를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운반 용수의 수온을 저온으로 유지한다. 저온으로 유지해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즉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원래 대상 생물이 살았던 수온보다 더 낮게 유지하게 되면 움직임이 적어지겠죠. 움직이 그만큼 적어진다라는 것은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서 그만큼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운반 용수의 수온을 저온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이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활어를 운반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 운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부족한 산소를 보충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충분한 산소, 즉 운반수 안에 있는 양식 생물이 충분히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보충해줘야 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산소를 보충해줄 수 있는 산소 공급 장치라든지 또는 에어레이션 장비를 설치를 해야 한다. 자, 필요하다면 장기간의 운송을 한다라고 하면 오물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운반 시간이 길어질 때는 대사 물질을 제거하는 오물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또는 오물 제거 장치를 설치해서 운반수의 오염을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활어 운반의 기본 세 가지는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주는 거, 그다음에 산소를 보충해 주고, 그다음에 오물을 제거해야지만이

신선하게 살아있는 상태로 목적지까지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운반할 수 있다. 자, 운반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기본 원리를 알아봤고, 실제 운반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화로를 운반하느냐. 자, 화로 운반을 하는 거는 어떤 오종을 운반한다거나 또는 어느 기간 동안에 운반하는 기간 시간 또는 운반하는 거리에 따라서 방법이 틀려지겠죠. 자, 공기 중으로 운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공기 중에 노출되더라도 잘 죽지 않는 생물을 대상으로 하겠죠. 자, 공기 중에 장시간 살수 있는 게라든지 조개류 등은 상자 또는 바구니에 담아서 운반할 수 있다. 그래서 잠깐 운반하더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더라도 바구니에 담아서 게나 조개류는 운반하더라도 죽지 않죠. 죽지 않기 때문에 공기 중 운반이 가능하다. 자, 뱀장어라든지 가물치, 보리새우, 미꾸라지 등은 기온이 낮은 겨울에 공기 중에서 비교적 오래 견딤으로, 즉 공기 중에 노출되더라도 죽지 않으므로 상자나 바구니에 담아 보통 2시간에서 10시간까지는 운반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기 중으로 운반하는 대상 생물들은 공기에 노출되더라도 잘 죽지 않은 그러한 대상 생물들을 가지고 공기 중에 운반을 하고요. 자, 화로선으로 운반하다. 화로선이니까 선박이죠, 선박. 자, 일반적으로 가두리 양식장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화로 선박에 수조에 옮겨 실어서 육지까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자, 운반선에 어창에 설치한 화로조에 수용해서 해상 운반할 때는 화로선을 이용한다. 자, 비닐봉지를 이용한 운반은 가장 널리 쓰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보통은 한두 시간 또는 1일에서 2일 걸리는 운반에 사용되는 게 비닐봉지 이용 운반인데요. 보통 비닐 또는 폴리에틸렌 봉지에 물을 반쯤 채운 다음에 그 속에 어류들이 숨을 쉴수 있도록, 호흡을 할수 있도록 공업용 상소를 충전해서 이동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종자라든지 작은 개체죠. 작은, 그 대상 생물의 어린 개체라든지 치어, 어린 종자보다는 조금 큰걸 우리가 치어라고 하죠. 치어나 값이 비싼 고급 모종을 한 마리씩 옮겨 담을 때는 이런 비닐봉지에 고급 모종 같은 경우는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큰 비닐봉지에 한 마리씩 넣어서 운반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고급 모종의 운반에 주로 이용된다. 자, 운반 중에는 온도 상승과 직사광선을 피해야 된다.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비닐봉지 안에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용존 산소가 많이 녹아 있는 게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는 수온이 낮을수록 더 많이 물속에 녹아 있는데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물속에 녹아 있는 용존 산소의 양도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호흡하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온도 상승과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는 게 비닐봉지를 이용한 운반의 주의사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형 용기를 이용해서 운반한다라는 것은 주로 화로차를 이용한 운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남해안의 어떤 양식장에서 어시장까지 서울에 있는 뭐 가락동이라든지 또는 노량진이라든지 이런 수산시장까지 운반할 때 또는 대형 마트까지 운반할 때 화로차에 있는 대형 용기를 사용해서 운반을 하고 있죠. 자, 대형 용기에 수용하고 산소 주입을 한 후에 화로 수송차로 운반을 한다. 자, 여름철에는 운반 용기의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얼음이라든지 인위적으로 냉각기를 설치해서 냉각기로 수온을 냉각시킨다. 자, 우리 화로 운반의 세 가지 기본 원리, 아까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에 수온을 낮게 유지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물을 제거해주는 이세 가지 기능을 항상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가 답이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형 용기, 즉 화로 수송차에도 산소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있고요. 또는 인위적으로 수온을 낮춰주는 냉각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얼음을 넣어서 수온을 낮춰주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일부 생물에는 마치 후에 운반해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서 대사작용을 거의 멈춘 상태에서 운반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마취제 또는 냉각에 의해서 마취시킨 후에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서 운반한다. 자, 냉각 마취 운반은 뱀장어의 새끼, 뱀장어, 실뱀장어라고 얘기하죠. 뱀장어 종자를 운반하는데 이용할 때는 마취한 후에 운반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 자, 그래서 화로의 운반은 종류까지 저희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양식장 환경과 사료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양식장 환경은 크게 개방적 양식장과 폐쇄적 양식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방이라는 건 개방이 있고요. 폐쇄라는 게 있는데, 폐쇄는, 자, 개방은 어디에 개방되어 있다는 거냐? 자연에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육 환경이 자연에 열려 있는 양식장을 개방적 양식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연에 닫혀 있다. 자연으로부터 닫혀 있다라는 것을 폐쇄적 양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방적 양식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가두리 양식장이죠. 해수면에서, 바다에 있는 해수면에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 걸 우리가 가두어서 키우는 걸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개방적 양식장이 가장 대표적인 게 가두리식 양식장 또는 뗏목식 양식장, 밧줄식 양식장 다 자연에 열려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자연에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대상 생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요소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양식장을 개방적 양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개방적 양식장은 양식장의 수질 환경이 자연 환경에 열려 있어 자유로운 소통이 있는 양식장을 얘기한다. 그래서 결론은 이 얘기는 뭐냐? 환경의 인위적인 조절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 가두리식 양식장의 수온, 변화시키기 힘들죠. 이 넓은 바다의 수온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높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용존 산소도 전체적으로 녹아있는 용존 산소를 높이는 게 되게 힘듭니다. 뭐, 에어레이션이라든지 수차를 돌리면 요 부분 쪽으로는 용존 산소가 조금 높아질 수 있지만 또 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조류나 해류에 의해서 흐르기 때문에 또 용존 산소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또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온이라든지 용존 산소라든지 또 pH 같은 경우, 즉, 이러한 대상 생물을 키우는 주요 환경들을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게 개방적 양식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가두리식, 뗏목 수화식, 밧줄 수화식의 양식장이 대표적인 개방적 양식장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개방적 양식장의 물리적 환경 요인은 양식장의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양식장의 지형 조건, 그다음에 양식장 밑에 저질이 모래를 더했냐, 펄로 되어 있느냐, 바위로 되어 있느냐, 이런 저질 구성, 물의 흐름, 해류나 조류의 흐름, 그다음에 물의 깊이, 수심이 되는 거죠. 그다음 계절풍, 파도, 광선, 수온, 그다음에 물의 색, 그다음에 투명도 등은 물리적 환경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러한 물리적 환경 요인을 사전에 잘 조사해서 내가 키우고자 하는 대상 생물이 가장 적합한 물리적 환경 요인을 찾아서 적지의 양식장을 선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방적 양식장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키우고자 하는 대상 생물의 물리적 환경 요인을 잘 미리 파악해서 그러한 대상 생물이 성장하는 데 가장 적합한 그러한 환경을 찾아서 선택을 해야 된다. 자, 화학적 환경 요인에는 염분, 용존 산소, 영양염류, 수소니온 농도, pH,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이 화학적 환경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양식장의 사육 밀도가 높거나 사육 기간이 길어지면, 사육 기간이 길어지면 배설물과 먹이 찌꺼기가 바닥에 축적된다. 자, 이렇게 가두리식 양식장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사료를 공급하겠죠. 그다음에 대사물질도 계속해서 배출할 겁니다. 배설물이 배출하게 되면 가두리식 양장이 계속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 저질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그 저질이 계속 쌓이게 되면 부패하겠죠. 부패하게 되면 암모니아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축적하게 되면 암모니아라든지 아질산염이라든지 질산염, 황화수소 등이 발생해서 사육장의 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사전에 잘 유념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 가두리식 양식장의 저질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서 얼마만큼 오염됐는지, 또는 계속해서 그 저질을 제거하지 않고도 대상 생물을 키울 수 있는 상태인지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생물적 환경 요인에는 부유생물, 즉 동식물의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식물 플랑크톤이 얼마만큼 양식장에 있는지, 존재하는지, 저소동물, 그 다음에 수생식물, 그 다음에 세균, 그리고 양식생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개방적 양식장은 양식 환경을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환경 요인을 꼼꼼하게 분석한 다음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상 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폐쇄적 양식장은 자연에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쇄적 양식장은 자연에 닫혀 있기 때문에 사육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적 양식장은 인위적으로 수질 환경의 조절이 가능한 형태의 양식장을 폐쇄적 양식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순환 여과식 양식장이죠. 순환 여과식 양식장. 순환 여과식 양식장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지에 이러한 큰 수조를 놓고 사육 수조를 놓고 대상 생물을 키우는데 인위적으로 수질 환경을 조절한다. 우리 수질 환경이라는 것은 수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만큼 물이 깨끗한지, 그다음에 뭐 pH라든지 그다음에 뭐 용존 산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육 수조에 대상 생물을 키우는데 이 수조에 대상 생물을 키우는 물을 계속해서 여과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환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사용하는 걸 순환 여과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물리적 여과 방법입니다. 침전 여과조는 오염된 물을 가라앉혀서 1차적으로 여과하는 걸 우리 침전 여과조를 통해서 깨끗하게 여과시키는데 물리적 여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물 여과조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요소, 즉뭐 밑에 생물 여과 과정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생물 여과 과정, 질산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염된 물을 세균에 의해서 분해해서 암모니아 상태에서 아질산염을 통해서 질산염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생물 여과 과정, 질산화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물 여과조를 통해서 2차적으로 여과된 물이 펌프를 통해서 적정한 수온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열이라든지 수온을 높일 때는 가열 장치가 필요하겠고 수온을 낮출 때는 냉각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가열 또는 냉각 장치, 즉 수온 조절 장치죠. 수온 조절 장치를 통해서 사육수로 다시 공급하고 인위적인 산소 공급 장치를 통해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양식장을 우리가 순환 여과식 양식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폐쇄적 양식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육수를 기계적 여과, 침전시키고 생물 여과, 소독의 3단계를 거쳐 정화시켜서 재사용한다. 자, 사육조의 수질을 항상 일정하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는 게 순환입니다.

여가식 양식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폐쇄적 양식장, 개방적 양식장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방적 양식장은 자연에 열려있는 양식장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가두리식 양식장이고 폐쇄적 양식장은 사육 환경이 자연에 닫혀 있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순환 여가식 양식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폐쇄적 양식장이 양식장도 거기에 해당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환경이 있겠죠. 폐쇄적 양식장에 즉 순환 여가식 양식장에 물리적 환경은 온도, 광선, 뭐 용존, 산소 이러한 것들이 해당되겠죠. 근데 온도를 조절할 수 있죠. 비닐하우스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냉각기 등을 활용해서 사육조의 수온을 조절할 수 있고요. 광선, 빛의 양도 조절할 수 있죠. 인공 조명을 시설한다거나 또는 빛이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은 차광시설을 통해서 차단을 시키고 있고요. 산소 공급과 물의 순환은 포기시설, 기포를 만들어내는 포기시설과 순환 펌프 시설을 이용해서 폐쇄적 양식장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자, 화학적 환경은 유기물의 산화를 위한 여가 기능을 구비하고요. 그 다음에 양식 생물의 호흡과 유기물 분해 과정에 소비되는 용존 산소의 공급이 화학적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산소 공급 장치라든지 여가 장치를 통해서 화학적 환경을 조절할 수가 있다. 자, 생물적 환경은 양식 생물, 미생물, 수초, 플랑크톤, 기생충, 병원성 세균 등이 생물적 환경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조에 있는 거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게 폐쇄적 양식장의 생물적 환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방적 양식장과 폐쇄적 양식장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양식 생물에 공급되는 영양과 먹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용동물을 양식할 때는, 양성시킬 때는 먹이를 공급하죠. 먹이를, 충분한 먹이를 공급해서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크기까지 빨리 성장시키는 게 양식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목표죠. 그래서 그러한 사료까지 뒤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해조류는 먹이를 공급하지 않죠. 물 속에 녹아 있는 영양 역류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조류는 영양 역류를 흡수해서 성장을 하고요. 자, 굴이라든지 피조개, 가리비 등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여과 섭식 걸러서 먹는 거죠. 여과 섭식한다. 그래서 패류 같은 경우도 인위적으로 사람이 먹이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먹이에 인위적인 공급이 일반적으로는 불필요하다. 자, 어류라든지 유용동물이라든지 새우류를 양식할 때는 우리가 먹이가 필요하죠. 특히 집약적 양식의 경우 좁은 공간 안에 많은 대상 생물을 키우는 걸 우리가 집약적 양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집약적 양식의 경우에는 영양이 균형을 이룬 사료를 공급해서 원하는 크기까지 성장시키고 있다. 자, 그러면 사료에는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료는 생사료와 배합 사료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사료라는 것은 생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고등어라든지 까나리 등, 즉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생선을 얘기하는 거죠. 고등어, 까나리 등을 통째로 잘게 절단해서 대상 생물에게 먹이는 것을 우리가 생사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생사료는 근데 연근의 어업자원의 고갈과 해저를 오염시킨다. 자, 이렇게 생사료를 고등어나 까나리를 잘라서 양식장에 던져주게 되면 가라앉는 동안에 대상 생물이 먹게 되면 이제 대사작용에 의해서 대사물질이 배출되겠지만 먹지 않으면 그대로 가라앉게 되겠죠. 해저에. 그러면 해저에 가라앉게 되면 그게 부패하면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해저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배합 사료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래서 대상 생물이 가장 먹기 좋은 사료로 만든 것을 우리가 배합 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식 목적에 맞는 영양소를 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서로 합쳐서 배합해서 만든 사료를 배합 사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식 목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대상 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료를 만드는 게 양식 목적이 되겠죠. 자, 조건은, 우리 배합사료의 조건은 양쪽으로 충분할 거,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배합사료여야 된다. 자, 양식동물의 필요 성분을 고루 갖출 것.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빨리 클수 있는, 성장을 빠르게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분만을 섞어서 공급할 것. 그 다음에 쉽게 변질되지 않을 것. 자, 만들어 놨는데,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변질되게 되면, 계속 공급할 수가 없겠죠. 짧은 시간만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저장하고, 저장해서 사료의 역할. 즉, 오랜 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을 것. 즉, 변질되지 않을 것. 이세 가지 조건의 배합 사료의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배합 사료의 필요 성분을 보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및 지방산, 무기염료 및 비타민, 기타 성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양식어류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죠.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지방 및 지방산은 에너지원 및 생리활성 물질에 이용이 되고요. 자, 배합사료에 또 필요한 게 무기염료나 비타민. 그래서 대사 과정 중에 촉매 및 활성 물질을 하는 무기염료 및 비타민도 필요하다. 자, 배합사료의 다른 구성 성분, 점착제는 배합 사료가 잘 분해되지 않게 잘 뭉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점착제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라든지 알파 녹말을 점착제로 사용하고요. 항생제라든지 또는 항산화제, 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항산화제. 주로 토코페롤이라든지 레시틴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착색제, 색을 내는 착색제, 그다음에 먹이 유인물질, 기타 호르몬 등도 배합 사료에 첨가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은요. 단백질의 원료가 되는 것은 단백질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료 성분이죠. 그래서 멸치라든지 정어리 같은 가격이 낮은 어류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수산물을 가공하고 남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부산물. 어떤 내가 사용, 가공 목적에 사용한 이외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우리가 부산물이라고 얘기하죠. 머리라든지 내장이라든지 뼈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부산물 등과 일반 잡어, 즉, 가공이라든지 또는, 비싸게 팔리지 않는 또는 크기가 작은 어류를 우리가 잡어라고 얘기하죠. 잡어를 이용해서 만든 어분은 그거를 으깨어서 만든 가루가 되겠죠. 어분. 자, 번데기라든지 또는 육지에 있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동물 육분 또는 콩깻묵이라는 것은 콩으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얘기하고요. 면실박이라는 것은 목화씨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면실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콩깻묵이라든지 면실박은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의 원료로 쓸수 있는 좋은 재료다. 그래서 면실박 등을 비롯한 기름짠 찌꺼기 또는 효모 등을 이용해서 단백질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자, 탄수화물의 원료로 사용되는 게 밀이라든지 옥수수, 보리 등 곡물류 가루나 등겨 등을 이용해서 탄수화물의 원료를 사용할 수 있고요. 지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기름이죠. 그래서 어유라든지 간유라든지 가축 기름 등 각종 동식물의 기름을 배합 사료의 지방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자, 단 기름은 공기 중에 산소와 쉽게 결합해서 유독하게 되므로 신선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산화되지 못하도록 항산화제를 혼합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토코페롤이라든지 레시틴을 이용해서 기름이 공기와 접촉해서 산화되지 않도록 항산화제를

작업에서 사용한다. 자, 사료의 다른 구성 성분, 아까 점착제는 분해되지 않도록 잘 뭉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점착제라고 얘기했죠. 자, 제조 시 사료가 물 속에서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물 속에서 안정성을 증대시킨다라는 것은 사료의 형태를 어느 정도 원하는 시간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료 물 속에서의 안정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펠릿의 성형을 돕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되는 물질이 점착제이다. 자, 항생제는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사료에 첨가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항생제를 선택해서 사료에 섞을 때는 신중하게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자, 항산화제는 사료 중에 지방산, 비타민 등의 산화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비타민 E를 사용한다. 자, 착색제, 색깔을 내는 거죠. 대상 생물의 색깔을 낼수 있는 게 착색제입니다. 그래서 횟감의 질과 관상어의 색깔이 선명하도록 첨가하는 물질이다. 아스타산틴, 각각류의 껍데기라든지 크산토필, 식물체에서 얻는 크산토필이 착색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자, 기타 또 먹이 유인 물질이 있습니다. 어류의 종자 생산에 중요한 초기 미립자 사료에 중요한 첨가물로 먹이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먹이 유인 물질도 사용된다. 자, 기타 성장 촉진이나 조기 성숙, 종자의 성전을 위해서 호르몬의 성분도 배합 사료에 첨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사료의 다른 구성 성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배합 사료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배합 사료를 사용하게 되면 관리와 공급이 쉽습니다. 관리와 공급이 쉽고, 일반적으로 배합 사료는 건식 사료가 많습니다. 즉, 수분을 많이 함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장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공급이 굉장히 편리하다. 또, 자동 사료 공급기를 사용해서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다. 자, 사료에 따라서는 상온 20에서 25도씨에서 3개월 정도 저장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사료의 공급과 가격이 안정적이다. 자, 사료 공급량과 투여 방법 조절로 생산량의 조절이 가능하다. 즉, 생산자가 사료의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대상 생물의 성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배합 사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료 개수 중요합니다. 사료 개수가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료 개수라는 것은 양식 동물, 즉, 키우고자 하는 동물에게 공급한 사료의 효율을 나타내는 기준을 사료 개수라고 한다. 자, 쉽게 얘기해서 양식 동물의 무게를 1단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사료의 무게를 사료 개수라고 얘기라고요. 일반적으로 건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상 생물을 1kg 몸무게를 늘리는데 사료가 1kg이 필요하다면 1kg을 늘리는데 이 모든 사료가 다 체중으로 갔다. 그러면 사료 개수는 1이 됩니다. 1이 되고요. 대상 생물의 몸무게를 1kg 늘리는데 사료가 2kg이 투여됐다. 그러면 사료 개수는 2가 됩니다. 2. 그래서 사료 개수는 1에 가까울수록 사료의 효율은 높다라고 할수 있는데,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료 개수는 중용량분의 사료 공급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중용량이라는 것은 몸무게가 늘어난 양이죠. 그래서 수확 시, 내가 대상 생물을 수확했을 때의 중량에서 최초의 수조에 풀어놨을 때의 중량이 있겠죠. 방향 시의 중량을 빼게 되면 증가한 중용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사료 개수 구하는 공식이고요. 사료 효율은 사료 개수분의 1 곱하기 100을 하면 사료 효율이 되는데 사료 개수분의 1이니까 반대가 되겠죠. 사료 공급량분의 중용량 곱하기 100을 하면 사료 효율이 된다. 자, 예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100kg의 잉어에
자, 잉어가 100kg, 하나가 100kg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수조 전체에 처음에 방향시에 잉어의 전체 무게가 100kg이 됐다라는 거죠. 100kg의 잉어에 1000kg의 사료를 먹여서 725kg으로 성장시켰다. 그 수조에 잉어의 몸무게가 725kg을 성장시켰을 때 사료 개수와 사료 효율은, 자, 사료 개수는 아까 증육량분의 사료 공급량이라고 얘기했었죠. 증육량은 수확시 725kg에서 방향시 100kg를 빼게 되면 625kg가 되죠. 625분의 1000kg의 사료를 공급했기 때문에 사료 공급량 1000을 해주면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료 개수는 1.6이 되고요. 사료 효율이라는 것은 사료 개수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1.6분의 1 곱하기 100을 하면 사료 효율은 62.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개수와 사료 효율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간간이 시험 문항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료의 공급 방법은 사료를 먹는 양은 양식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맞춰서 크기 및 수온에 따라 달라지고요. 어류의 1일 사료 공급량은 몸무게 1에서 보통 5%, 보통은 2에서 3% 공급하면 되고요. 뱀장어, 미꾸라지 등의 치어기 공급량은 몸무게에서 10에서 20%까지 사료를 공급해줘야 된다. 한 번에 주는 먹이 양은 포식하는 양의 70에서 80%까지 공급을 해주고요. 자, 사료 효율을 높이고 건강한 어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치어기에는 조금씩 자주 공급해주는 게 중요하다. 자, 수온 상승과 어류가 성장하면서 먹이 주는 횟수와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른 아침과 해질 무렵에는 사료를 충분히 공급한다. 자, 어종에 따라서 먹이 주는 횟수를 보면은요, 송어, 메기, 뱀장어 등은 1일 1에서 3회 공급하고, 잉어는 위가 없으므로 여러 번 나누어서 공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사료 개수. 까지 우리 사료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양식 생물의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의 종류에는 기생성 질병과 비기생성 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성 질병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기생충 같은 병원 생물의 기생에 의해서 생기는 양식생물의 질병이 되는 거죠. 비기생성 질병은 주로 환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생물병과 기생성 질병은 미생물병과 기생충병으로 다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생물병은 세균성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 진균성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세균성 질병은 매우 작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병원성 세균의 감염으로 발생하는데 증세와 감염 과정이 다양하다. 자, 이러한 세균성 질병은 주로 어떻게 생기느냐? 먹이 찌꺼기나 배설물들이 쌓여서 유기물이 많아지면 세균이 번식하겠죠. 여러 중에 세균이 번식하게 된다. 대표적인 우리 세균성 질병은 넙치 에드워드병인데요. 넙치 에드워드병인데 뱀장어, 탈라피아 등 담수어에도 이 에드워드병은 발생할 수가 있다. 단, 세균성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균성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자, 뒤에 우리 바이러스성 질병이 나오는데, 바이러스성 질병은 우리 보기 선택지에서 우리 제시문에는 바이러스 질병을 주고 답지나 보기 선택지에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선택지나 답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병은 최근 해수 양식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세균보다 더 작은 나노미터 크기로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하고, 자, 무엇보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한번 양식장에 발병하게 되면 대량으로 폐사해서 거의 양식업이 그 양식 생산업자한테 막대한 피해를 준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전염성이 강하고 항생제를 치료하기 어려우므로 예방에 주력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넙치의 림포시스티스병, 참돔의 이리도 바이러스병, 새우의 흰반점 바이러스병이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진균성 질병은 물곰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물속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물곰팡이류, 수생균이죠.
수생동물에게 기생해서 번식한다. 봄철 어류나

알등에 기생하고 실 같은 균사 때문에 마치 표면에 솜뭉치가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진균성 질병이나 물곰팡이 병이 문항으로 출제되면 반드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실 같은 균사 때문에 마치 표면에 솜뭉치가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솜뭉치가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자, 선별작업에 의한 감염성 질병, 그 다음에 기생 등에 의한 피부의 상처, 과밀 사육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1차 요인이 되고요. 진균성 질병이 발생하면 적절한 치료책이 없어 피해가 크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자, 기생충병은, 미생물병 중에 기생충병은 양식 오류에서 많은 기생충이 발견하는데 양식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요. 대표적인 게 담수어류의 백점충, 그 다음에 트리코디나충, 잉어의 장포자충, 넙치의 스쿠티카충이 대표적인 기생충 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비기생성 질병은 환경 때문에, 환경 변화에 의해서 생긴다고 얘기했었죠. 비기생성 질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전염성이 없습니다. 전염성은 없으며 질병 발생은 양식 방법이라든지 양식 주변의 환경 변화의 영향에 많이 받는다. 그래서 수온, 대표적인 게 수온이 되겠죠. 양식장의 수온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높아지면 어류의 활동이 왕성해지겠죠. 필요한 산소를 흡입하기 위해서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가미를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가미 손상에 의해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겠죠. 자, 수온이 급격히 변화하게 되면 감기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어체 표면에 점액으로 둘러싸일 수가 있다. 자, 10도 이상의 온도차가 있는 물 교환은 어체 생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자, 농약이나 중금속도 우리 비기생성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할수 있겠죠. 양어제 유입 시 양식동물이 죽거나 등뼈가 굽어지는 증세가 유발할 수 있고, 하천수를 이용하는 양장에서는 이러한 물질 유입이 없는 곳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즉, 농약이나 중금속이 유입되지, 양식재로 유입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먹이 중 필요 성분이 부족하거나 변질된 먹이를 섭취하면 성장장애 질병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변질된 지방 성분이 들어간 먹이를 장기간 섭취 시에는 체내에 독성 물질이 축적돼서 이상 질세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자, 질소가스가 많이 함유된 지하수를 사육수로 사용 시에는 기포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 사육수를 지하수를 끌어서 사용하게 되면, 질소가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그래서 바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안구가 돌출되는 안구에 기포가 발생한 물고기도 이렇게 기포가 발생해서 안구가 돌출되는 이러한 기포병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예방 및 대책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양식장에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한 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대량으로 물 속에 한꺼번에 대상 생물이 있기 때문에 물 자체가 전염체가 되기 때문에 또는 오염된 물을 함께 호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먹이를 섭취하고 하기 때문에 대량 폐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약품 치료보다는 좋은 환경 조성과 관리 방법 개선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어류의 수송, 종묘, 종자죠. 종자 구입 등 양식 동물 이동 시에 질병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아예 병원체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양식 어류의 생체 방어력을 증강시킨다. 그래서 감염성 검사를 한 후에 효과적인 생약제나 백신을 투여해야 된다. 자, 약물 사용에 의한 치료는 독성이 있으므로 적정 용량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물속에 정해진 농도의 약품을 융해시켜서 사용하거나 또는 진한 농도의 약품 중에게 질병의 어류를 단시간에 담그는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일정한 양의 약품을 먹이에 섞어서 먹이는 방법이 있다. 자, 세균병에는 설파제라든지 항생물질을 사용하고요. 기생충은 포르말린, 수산용 포르말린을 사용하는데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마소텐 등도 사용해야 된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장의 환경 요인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자, 먹이 찌꺼기와 배설물을 수시로 청소해서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암모니아 생성을 억제해야 되고요. 양식 어류에게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 줘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자, 우리 예방 및 대책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축양, 그다음에 운반, 그다음에 먹이, 사료, 그다음에 양식 생물이 걸릴 수 있는 질병과 대책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개념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문항, 열 문항과 기출 문항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달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오는 길에 사실 이제 제 어떤 아는 친구의 결혼식을 다녀왔거든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어떤 예전에 결혼식에서 축가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가 좀 재밌어서 하고 싶은데 그 어떤 노래를 했었냐면. 좋겠다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뭐더라? 좋겠다, 함께 꿈꿀 수 있어서. 뭐 이러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 실력이 대단치 않죠. 그런데 패기로 한 거죠. 주문이 들어왔고, 저는 거절 같은 거잘안 하니까, 네, 그때 한번 그래서 축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하다가 2절이 됐을 때, 이제 즐거워야 하니까 호응을 유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나나나나나나나나 뭐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이 박자로 박수를 이제 치기 시작했는데 저기 멀리 계시던 사회자 분이 이제 갑자기 저를 도와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마이크에 대고 여러분 박수를 같이 치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이 박자로 이제 유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약간 마치 이 박수 마냥 박자를 이제 쳐서 유도를 해주시는데 난리가 났죠. 저는 이러고 치고 있고 그분은 이제 막 이러고 치고 있고 하니까 혼란이 굉장히 됐어요. 앞에서 네 박의 박자가 다 나오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착 치고 싶은 대로 치시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불렀어야 했고 또 생각해 보면 그 앞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막 두 명이 박수를 안내하는데 다르게 치고 앉아 있으니 그래서 막 박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축가를 만들어 버렸다. 하여튼 그렇게 축가를 한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축가 뭐 언젠간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끔 아는 분들 보면 이제 학생분들이 와서 축가하시는 것도 있던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배터지게 네,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네, 밥 드셨나요? 식사 아직 안 하셨으면 얼른 배 채우고 오세요. 잠깐 쉬고 배 채우고 오세요. 또 배가 든든해야 잘 들리니까. 그러면 저희 이번 강의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3번부터 시작을 할 건데, 네, 저희 수다리 문제입니다. 알겠어. 알겠어. 왜냐면 지금 이제 로그로 이제 이루어진 문제인데 조금만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다리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진수, 위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죠. n이라고 이제 움직이는 변수가 들어가 있으니 우리는 사실 이럴 때에는 진수 조건을 항상 같이 생각해 줘야 되고 뒤에서 문제에서 또 보겠지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일단 둬야지. 계산하겠습니다. 저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걸 항상 선호해요. 하다 보니 지금 먼저 뒤집게 되면 0보다 작다가 되면서 인수분해 이어서 진행해주게 되면 이렇게 진행, 아유, 뭐냐면, 5로 하면 15.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n 플러스 5에서 n 마이너스 15가 지금 0보다 작다이니 마이너스 5에서 15까지의 지금 n인데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사실 음수 빼도 되고 우리는 결국 1부터 15가 안 되는 경우까지의 n을 일단 생각해 줄 수가 있겠다. 진수는 지금 이쪽 말고 이쪽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조건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주시면 75-kn 이라는 이 값도 지금 일단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치? 그러면 옮겨주시면 kn이 75보다 작다라는 건데 n이 그러면 k분의, k는 지금 자연수 양수니까 부등호 그대로에다가 n, k분의 75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이 조건도 만족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문제, 조건에 대한 거를 이제 조작을 해봅시다. 저 마이너스 한 값이 양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전체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이 마이너스 붙어 있는 이만큼에 대한 로그 값을 이쪽으로 옮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지금 왼쪽에 있는 밑은 2가 되고요. 루트 크게 여시고,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죠? 75가 넘어오면 커야 된다라는 거지. 누구보다? 로그 4에 대해서 지금 75-kn 이 값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바로 보려고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쪽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 2를 4로 똑같이 밑을 맞춰주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가 4에 대해서 2분의 1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를 4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겠지. 즉, 아니, 2분의 1이 2로 튀어나오겠죠. 즉, 밑이 4가 되면서 앞에 이렇게 2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2를 이번에 또 올려줍시다. 이 친구를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겠지. 그렇게 되면 정리해서 다시 써볼게요. 로그 밑이 4가 되어지니 우리는 루트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지금 로그 이제 같은 밑이 4가 된 거고 75-kn 이런 식으로 정리가 해줄 수가 제곱을 올렸고 있을 거고 그럼 이제 밑이 4로 같아졌고 4는 1보다 커서 그쵸? 그럼 로그가 증가하는 상태니까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우리는 이 진수를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루트 벗겨지니까 제곱에 의해서 이렇게 진수가 왼쪽 튀어나오게 되고 부등호 유지되면서 이쪽은 75-kn 이렇게 나와야겠죠? 뒤에 나오는 부등호의 활용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지금 일단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넘겨준 다음에 계속 이어가 봅시다. 2차 넘기고 1차 넘겨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0n 이렇게 되는 거고 75 따따 지워지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 부등호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 인수분해 살짝 쿵 해주시면 마이너스 10이 또 0보다 작으니 우리는 0보다 크고 지금 k 플러스 10은 이제 양수인 어떠한 자연수일 테니 이 사이에 들어가는 n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봐봐. 그래서 n은 아까 정리했던 우리가 이제 문제에 대한 조건, 2번이라고 붙으면 1번에 대한 진수 조건에서는 이러한 n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문제 박스 조건에서는 이러한 n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든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의 개수가 총 12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이 친구는 사실 엄청 대단한 큰 의미는 없어 보여. 왜냐면 뭐 12개가 이미 다 넘어버리잖아요. 언젠가 뭐 쓸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둘에 포커스를 한번 줘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조여줄 수 있는 어떠한 범위잖아요. 어느 쪽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얘 한번 일단 봐볼까? 여기서 n이 딱 12개가 나오게만 하기 위해서는

몇이 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를 K가 3일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쪽에다가 K가 3을 집어넣게 되면 0에서 K3 집어넣으면 13에 해당하는 N이 채택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이때의 자연수 N은 1부터 12까지니까 딱 12개라고 일단 우리가 이 범위를 만들어줬죠. 그러면 K가 3이라고 했으니 3인 경우에 대해서 이쪽도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3을 저기다 넣어봅시다. N은 3분의 75를 만족해야 돼. 그러면 3분의 75는 우리 25네요. 아, 이미 너무 뭐 많아. 그러니까 이쪽이 더 좁잖아. 여기서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저 맨 왼쪽에 있는 1부터 15, 즉 1부터 14까지 해당하는 것보다도 얘가 좁기 때문에, 아, 12개만 나오고 있구나. 즉 K가 3인 경우는 OK가 된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따져줄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먼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쪽에서 조여줬으니 이번에는 이쪽에서 확 또 줄여보자고. 그러면 이쪽을 한번 볼 텐데, 제가 이번에는 저쪽에 대해서 K가 몇이 되어야, 즉 자연수인 어떤 수가 들어가야 딱 이 N의 개수가 12개만 나올 수 있을까? 5 한번 넣어볼까요? 5분의 75 생각하니까 15보다 작아야 되네. 그치? 그러면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가 6. 왜냐면 아까 5였을 때 생각하면 5분의 15는 15보다 작아서 12개가 넘어버리는데, 여기도 5 집어넣으면 또 넘어버린다고요. 그럼 조건 12개만 나오는 경우가 아니잖아. 그럼 조금 더 크게 조일 수 있는 6 한번 생각해볼까? 아, 이 느낌이 와. 한번 가져와서 제대로 계산해보자. 그럼 K가 6일 때를 생각해보니까 지금 N은 6분의 75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쪽 계산해주시면 12점 몇 이렇게 나오면서 자연수인 N의 개수가 지금 또한 12개가 지금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일단 왼쪽에서. 그럼 나머지를 또 체크해주면 될 거라고. K가 6일 때에 대해서 여기 딱 넣어보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그 범위는 6 넣으면 16보다 작아야 된다네. 아, 여기가 어차피 더 좁은 범위니까 얘는 별로 지금은 쓸모가 없는 거고, 나머지 맨 왼쪽에 있던 1부터 14에 해당하는 저 맨 왼쪽에 있던 범위도 지금은 여기에 지금 더 이상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아, 또한 12개구나. K가 6일 때.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영향을 주는 거는 여기랑 여기니까 각각의 부분을 중심으로 또 보았는데, 다른 K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가 바뀌면 더 조여지거나 더 늘어나거나 해서 12개가 나오는 경우는 단 이 경우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 찾고자 하는 K의 값들의 합은 3과 6을 더해서 9가 된다라고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지금의 경우를 또 한번 여러분이 제대로 해보는데, 저는 이 양수가 된다라는 거를 옮겨서 이런 식으로 양쪽을 비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빼기를, 진수 자체를 나누기, 즉 분수꼴을 만든 다음에 진행을 하셔도 결국은 똑같은 부등식으로 이어질 겁니다. 한번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처럼 진수 조건이 아주 필요하게 당연히 챙겨줘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 이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7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림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일단 넘어가자. 네, AK에 대해서 뭐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한 만나는 점을 C, D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조건은 이 아래 줄이니까 밑에다 잠깐 적어볼게. 조건이 AB와 CD를 곱한 그 값이 85이고, 또한 삼각형 CAD에 대한 넓이가 35가 될 때 지금 묻고 있는 것은 A 더하기 K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각각의 값은 1보다 큰 두 실수라고 했고,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각각의 곱이랑 뭐 넓이를 표현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각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 한 우리가 찾아줘야겠죠. 만만한 점이 어디 있을까요? A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A는 일단 Y 값이 K가 된다라는 거니까

X를 따르고 있죠. 이 K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쪽이 0으로 날아가야 될 테니까 X가 1일 때겠네. 즉 여기가 일단 1, K 이런 식으로 좌표를 일단 찾아줄게요. 여기는 다 X에다가 K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D부터 생각을 해보면 K, 넣어주시면 1이 될 테고 아 그럼 이 둘은 일단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것까지 살짝쿵 이제 살피면서 넘어가 볼게. K를 이번에는 여기다 넣게 되면 C의 좌표는 K, 2 로그 A의 K에다가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좌표가 써질 테고 그리고 B를 한번 봅시다. 이 B에 대해서 좌표를 써주려고 하니 우리가 일단은 Y값이 K가 나와야 돼요. 그치? 이 함수식에다가 X에다 몇을 넣었을 때 K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빨리 되시는 분은 빨리 되겠지만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까? 이 KX-K라는 값이 그러면 로그 A의 K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이 전체 지수에다가 이만한 값 데려가 보세요. K가 나오는 거 보여요? 보여야 해. 그렇기 때문에 X는 지금 K 플러스 로그 A의 K가 된다라는 거고 이 X 좌표가 그대로 데려가 보면 여기가 이제 K 더하기 로그 A의 K가 된 다음에 콤마 K 이런 식으로 좌표를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좌표를 다 찾아줬으니 우리가 이제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를 뭐 M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잠깐 이렇게 M이라는 만나는 교점을 잡아주게 되면 바로 보이는 거는 AM의 길이네요. 각각 X좌표에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즉 K-1이라는 AM에 대한 길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또 여기도 한번 표현해 볼까? 여기? 그러면 E에 대한 길이는 우리가 B에 대한 X좌표에서 K를 빼주는 거니까 로그 A의 K 이런 식으로 일단 길이를 써줄 수가 있겠어. 그리고 제가 이제 조건을 좀 이제 써봐야겠죠. 다른 데 다 써보려고 하는데 제가 조건을 AB에다가 CD 곱한 거를 지금 나타낸 곳에서 한번 데려와서 써보면 일단 AB에 대한 길이는 B에서 A에 대한 X좌표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 A의 K 플러스 K에다가 마이너스 1 해준 게 AB에 대한 길이가 되는 거고 여기 CD에 대한 길이는 Y좌표에서 Y 빼주면 되는 거니까 저기는 E 로그 A의 K 플러스 K에다가 빼기 1 또한 이렇게 되겠다. 이 값이 지금 85가 된다 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 삼각형 CAD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그쵸? 그리고 CAD는 이 왼쪽 CD 직선을 기준으로 왼쪽 삼각형이기 때문에 보여? 그럼 가로 길이가 K-1이 되죠? K-1 데려오시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저 CD 길이 데려오면 되겠네. 위에서 쓴 이 CD 길이 그대로 데려올게요. 곱하기 E 로그 AK 플러스 K 마이너스 1에 대한 이 넓이가 지금 35가 된다라는 거지. 이제 뭐 이 둘을 연립을 해가지고 이제 AK를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에서 아래를 뭐 나누거나 뺀다고 해도 아직까지 뭐 간단해 보이지는 않고 제가 이때 뭐 이러한 방법으로 가볼게. 양쪽을 아래줄의 양쪽을 두 배를 해줄게요. 그러면 2분의 1 날아가면서 이쪽은 70이 된단 말이지. 자 이제 위랑 아래랑 의미하는 거를 이제 왼쪽 그림에다가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볼게. 위쪽은 AB랑 CD를 곱하라고 한 거는 사실 이 X축이랑 Y축으로 평행한 네 변을 각각 그어서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요. 직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만든다면 ABC점을 지나가도록 그럴 때 이제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에 대한 값이 되는 거 있으니까요. 위에 줄이. 맞아. 그리고 아래줄은 제가 삼각형에다가 두 배를 했으니까 지금 아까 ACAD였는데 그러면 이 CD를 기준으로 왼쪽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야. 맞지? 삼각형의 두 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넓이는 85인데, 왼쪽 사각형의 넓이가 70이니까, 이 오른쪽의 넓이는 빼주시면 지금 15가 된다. 라는 걸알수 있어. 이 오른쪽에 대한 사각형 넓이가 15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비율을 사용해 보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 이 m에 대한 점을 기준으로, am 대 bm, 니 k-1 대 로그 a의 k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비율이 결국은 넓이에 대한 비율이 되는 거니까 75대 15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럼 일단 약분을 해주시면 5로 나눠볼까? 14대 3이네요. 그러면 관계식을 한번 써볼까? 안쪽 바깥쪽 곱 해주시면 14배의 로그 AK가 바깥에 3배의 K-1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아, 이 자체를 위에다 뭔가 엮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로그 AK를 14분의 3 K-1 이렇게 바꿔볼까 봐. 그렇게 되면 지금의 로그 A의 K를 어딘가 찾아서 어디 해볼까? 이 아래에다 해볼까요? 이만큼을 지금 이런 식으로 넣어서 가져다 쓰겠다라는 거지. 그럼 넣어줘 볼게요. 여기, 여기를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1 앞에 있고, 여기 두 배에다가, 이 친구에다 두배 곱해주는 거죠? 그럼 7분의 3이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K-1이 하나 더 있네. 여기가 K-1이 하나 더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기가 7분의 10K-1이야. 그치? 여기 1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7분의 10K-1이 하나 두 개니까 정리하게 되면 제곱이 되어지고, 이 값이 지금 70이 된다라고 되겠네. 하면 K-1의 제곱은 10분의 7 곱해주세요. 양변에다가. 그러면 49네요. 그리고 K-1은 7이 되어서 K의 값은 8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 지금 A까지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A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야겠죠. 뭐 바로 여기다 오면 될것 같은데요. A랑 K 다 있으니까. K가 8이라고 했으니 끌고 와서 넣어볼게. A의 8은 14분의 3에다가, 아, 바로 갈까요? 우리 K가 8이니까요. 이 값이 7이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3이다. 이렇게 바로 끌고 올수 있을 거고. 이쪽은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3배의 로그 a의 2가 되어집니다. 괜찮죠? 그렇게 되면 우리 3, 3 나눠주게 되면 로그 a의 2가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a는 2의 제곱이 되어야겠지. 2의 제곱이 들어가야 앞으로 2분의 1이 나오니까요. 따라서 4가 a 값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은 각각 a의 값과 k의 값을 더해주라고 하였으니 답은 12.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지금 주어진 게그 길이니까 그에 대해서 넓이로 가져가 보면서 한번 비율을 사용해봤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처음부터 풀어보시고, 그러면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사실, 다시 문제가 간단해지긴 했는데, 왜죠? 이제 방정식의 활용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네요. 근데 방금처럼 이제 1등급 문제라고 뒤에 모여져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앞에도 충분히 복잡하고 생각할 게 많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라는 거야. 그치? 생각할 게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 좋죠. 다 꼼꼼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금은 이제 방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로그나 지금처럼 로그나 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각각의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일반적이겠죠. 밑이 다를 때에도 뭐 해결되는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5번에서는 3과 9로 이제 밑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어느 쪽에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끔 나오겠지. 그럼 각각의 3으로 바꿔주거나 둘다 9로 바꿔주거나, 이제 방법은 뭐 다양하지만, 뭐로 바꿔볼까요? 9로 바꿔볼까요? 9로 맞춰볼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네, 저 3에 대한 제곱을 해주시면 9루, 그러면 9루 맞춰주게 되면 이렇게 할게요. 9에 대해서 2분의 1 제곱이라고 해야지 지금 3이죠. 그러면 x-2 이렇게 되어지는데 2분의 1이라는 지수가 앞으로 나오면 2배의 로그 9에 x-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우변은 로그 9에 x 플러스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이 1을 이 위에 지수로 올리면서 아하, 요렇게 진수끼리 같다라고 이제 풀면 되는 거겠지. 자, 왼쪽 전개해 주시면 제곱해서 이런 식으로 2차 정리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x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그럼 양쪽 왔다 갔다 해 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 6. 그러면 인수분해 마이너스 6, 여기 x 플러스 1은 0이 되어지는데, 아, 이거 모소. 두 개가 나와버리네. 그대들. 제가 진수의 미지수가 있을 때에는 사실 진수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달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쪽에 있는 x-2와 x 플러스 10이 둘다 이렇게 양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살펴야 되는데, 봐봐. 그럼 이쪽은 2보다 커야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돼. 그러면 더 공통으로 만족되어지는 이러한 범위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서 지금 결과적으로 6이 되어라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진수 조건을 이렇게 파악할 때 사실은 x-2가 x 플러스 10보다 무조건 작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작은 이쪽만 사실은 검사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지. 따라서 지금 2보다 큰 x를 찾아주게 되면 방금처럼 6이다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어서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잉. 86번 볼게요. 역시나 진수 조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둘 중에서 x-2가 더 작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만 지금 0보다 크다라고 검사하면 충분하다고요. 따라서 지금 2보다 큰 x여야 된다를 잡아주시고 우리는 이제 둘을 조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볼까? 4로 한번 밑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로그 4에다가 더하기니까 저 진수끼리 곱해져 버리면 되겠지. x 플러스 2 이렇게 2를 곱해주시고는 로그 4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2, 원래가 2니까요. 2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데려오면 되겠지. 여기는 x-2가 진수래요. 그러면 2분의 1이 아까처럼 앞으로 나오면 2고, 올라가서 제곱이 되어지는 거니까 제가 한 방에 써주시면 이런 식으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대들 괜찮아. 그러면 진수끼리 같다라고 두고 이어져 가면 되겠죠. 전개할게요. 2x 플러스 4고요. 이쪽은요.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4네요. 그리고 타타 지워. x 제곱에다가 넘겨오시면 마이너스 6x는 0이라 결국은 이제 해당하는 x는 0 또는 6인데 지금 문제에서 2보다 큰 x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답은 6이다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할 테니 우리가 진수 조건 체크하는 거랑 또 밑을 2로 바꿀까, 4로 바꿀까를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수 조건부터 체크하자고. 아, 이때는 뭐 어느 쪽이 먼저 큰가라고 보이면 바로 보이면 좋지만 천천히 이 친구도 0이 되어야 되고, 3x-5에 대한 값도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쵸? 그러면 여기는 x는 3보다 커야 되고, 여기는 왔다 갔다 해주시면 3분의 5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려면 이쪽, x가 지금 3보다 크다라는 범위에서 생각해 주겠다라는 거죠. 좋아요.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밑을 작은 2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좌변은

2에 대해서 x-3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은 2로 맞출 건데 2의 제곱이 일단 4잖아요. 뒤에 3x 마이너스 5가 되어지는 건데, 2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2분의 1 이렇게 뒤집혀야겠지. 로그 2의 3x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2분의 1을 올린 다음에 루트를 만드시고, 진수를 비교하러 가도 좋아요. 그렇게 가도 좋고, 또는 이제 양변에다가 2를 곱한다고 하면, 2에다가 로그 2의 x-3이, 이쪽은 2 곱하면 로그 2의 3x-5가 되죠? 그렇게 될 때, 이 앞에 있는 2를 여기 진수 제곱으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어차피 똑같은 방정식을 우리가 이어가게 될 겁니다. 진수끼리 이제 비교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쪽은 3x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9x 넘어가서 플러스 14이 되는데, 인수분해 마칠 마이가 되어서 결국은 3보다 큰 x는 7 하나겠지. 이때의 x는 7이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진수 조건에다가 뒤에 이제 구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로 계속 이어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8번으로 가볼게요. 지금 마찬가지야. 그런데, 로그를 맞춰주기 전에, 그러면 저 1부터 한번 합쳐버릴게요. 무슨 말이냐? 저 1을 제가 만약에 로그 4의 4 이런 식으로 볼수 있잖아. 그치? 그럼 뒤에가 로그 4의 2x-3이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로그 4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 진수에다가 2x-3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 친구 4로 바꾸면서 데려올게요. 로그 4의 2분의 1제곱이 되어야 2가 되는 거니까 튀어나오면 2.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저 앞에 2를 다시 올려서 x제곱을 만듭시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제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겠네. 그럼 x제곱은 오른쪽에 8x-12가 되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니까 인수분해 이어가면 이러한 x가 2 또는 6이 나온다. 아, 우리 진수 조건 체크해야겠지. 누구보다 커야 될까? 여기는 양수해야 되는 x고, 이쪽에서는 바로 보여요? 2분의 3보다 큰 x겠죠? 2x-3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해주시면 2분의 3보다는 커야 해서, 아, 지금 값이 2와 6이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실수 x의 값의 곱은 둘을 곱해주시면 12라고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두 개가 다 나오는 상황이었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9번으로 가볼게. 비슷하네.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 2를 제가 로그 2의 4다 이렇게 두면 되겠지. 2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진행을 해보면, 그럼 로그 2의 3x 플러스 2가 지금 좌변이고요. 이 오른쪽은 더하기를 하나로 이어주게 되면 로그 2에 대해서 4를 곱해주지. 왜? 오른쪽에 진수인 x-2에다가 곱해주시고, 따라서 지금의 진수끼리 같다라고 두시면 되는 거니까 3x 플러스 2가 4x-8과 같네요. 따라서 x는 10. 이런 식으로 바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하나 나왔으니 우리가 이때 10다 넣어보면 진수 조건 잘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넘어가 볼게요. 9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훈련이야. 반복 이번에도. 자, 이번엔 이쪽부터 5에 대해서 합쳐주자고. 그러면 곱해주자고. 이렇게. 오른쪽은 5로 맞춰주자고. 그러면 이 25가 5의 제곱인 거니까, 그치?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로 나가고, 여기가 루트 국가 되겠죠?

여기가 5에 대해서 루트구니까 3 이런 식으로 빠진다 라고 할수 있고, 그러면 지금의 진수끼리 같다라고 두시면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지고요. 저쪽은 3. 그러면 x가 지금 x제곱이 4가 되어지는데 진수 조건. 뭐 이라는 게 눈치가 채워지지만 지금 x가 1보다 커야겠죠. 더 작은 이 친구가 이제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1보다 큰 x는 2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어서 넘어가 볼게요. 9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 좋아. 이번에는 이 친구 뭐 여기 진수로 이제 내려서 32로 나눠줘도 되지만 저는 더하기로 한번 넘겨볼까 봐요. 최후에는 같은 방정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일단 2로 바꿀까? 그러면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 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로 빠지겠네요. 마이너스로 빠질 건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네, 적읍시다. 마이너스로 빠지고 로그 2의 x 마이너스 3 이거 플러스 5 이쪽으로 데려오겠다고. 그러면 이 친구 넘겨서 플러스로 가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로그 2에 대해서 진수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데려올 수가 있을 거고, 이게 지금 5가 된다라는 거니까 따라서 2의 5제곱인 30이다.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는 거겠지. 따라서 이렇게 진수끼리 같다라고 둘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32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5는 0이 되어지는데 인수분해까지 이어갈게요. 그러면 다음의 곱이 0이 돼야 돼서 해당하는 x는 7이어야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5는 우리 진수 조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7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번으로 가볼게요. 100 금방 나오겠는데요. 가보자. 여기 일단 로그 3의 x 플러스 1에 여기는 3에 대해서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밑을 3으로 바꿔주시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로그 3에 대해서 x 마이너스 4고요. 이게 지금 3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로그 3에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곱해서 데려와 주신 게 3이니까 로그 3에 몇이야? 27. 그쵸? 그래서 다음에 진수끼리 같아야 되는 거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27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가서 35.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5가 지금 0이 되어서 해당하는 x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7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또한 진수 조건 둘다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7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9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맞출까? 4로 맞출까요? 그러면 저 2가 4의 또한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제곱이니까, 앞으로 나오면 2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좌변이 표현될 거고, 그럼 2를 여기 제곱으로 이렇게 올려버리죠. 괜찮지? 이러한 값이 지금 4의 13 플러스 2x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수끼리 또한 방정식 만들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어지고요. 이쪽은 2x 플러스 13. 왔다 갔다 해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되어지는데 인수분해 x 마이너스 6이랑 x 플러스 2가 0이네요. 이때 또한 진수 조건. 그치? 마이너스 2 넣으면 이쪽이 이제 음수가 되어지니까 해당하는 6 넣으면 가능해서 답은 6이 된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계속 이어가 볼게요. 9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방금 한거 아니지, 이거? 뭐야? 뭐야, 뭐야?

꼈지롱. 자, 이번에도 그러면 4로 만들까요? 4로 만들게. 로그 4에 2가 되어지고 아까와 똑같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좌변을. 그리고 오른쪽은 얘들아, 한번 해가보자. 1이 로그 4에 4야. 그치? 그러면 한 번에 합쳐주게 되면 로그 4에 4를 곱해주자라는 거지. 저기 x 플러스 6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진수끼리 사용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이 오른쪽은 4x 플러스 24가 되어지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넘어가. 이렇게 인수분해. 팔이 아파. 잠시만. x 마이너스 10이고요. 이쪽은 x 플러스 2가 되어서 지금 만족하는 x는 10이랑 마이너스 2인데 보면 이제 10이 되겠죠. 진수 조건 만족하는 x는 10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9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실수하지 말자라는 걸 생각하며 넘어가면 이제 2로 그냥 합쳐주시면 되겠네요. 로그. 뭐 이제 손에 빨간색이 아니 노란색이 지워져 있죠? 네. x 마이너스 2를 곱해 주시고 5니까 2에 32 이런 식으로 바꿔 주면 되는 거지.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4가 32가 되는 거라 x 제곱은 36이네요. 그러면 만족하는 x는 마이 6 아니면 6인데 마이너스 6은 진수 조건 안 되니까 답은 6이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으로 가볼게요. 가볼게. 지금 로그에 대해서 3이고 9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9로 맞춰볼까요? 그럼 로그 9의 2분의 1제곱이 3이니까 앞으로 나가면 2가 되어지고 계속 같은 방법을 하고 있지. 여기 2 올려주시면 제곱되고 이러한 값이 9에 대해서 x 플러스 2다. 그러면 양쪽에 진수끼리 방정식 만들어주시면 제곱할게. 8x 플러스 16은 x 플러스 2라.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가 되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7이랑 x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2 또는 7이 되는데 지금 2 집어넣으면 이쪽에서 마이너스 2가 되면서 탈락. 안 돼, 안 돼. 그래서 해당하는 x는 7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진수 조건을 챙겨야 되고 헷갈리시면 맨 앞에 시작하기 전에 아예 적어주세요. 괜찮습니까? 7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로그가 끝났어. 열심히 달려왔어. 이번에는 지수로 가볼게요. 마찬가지야.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이제 첫 단계. 지금 보면 너무나 3으로 맞춰주고 싶잖아요. 좌변은 3에 대해서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인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x제곱인 거고. 그치? 그리고 우변은 27이니까 3의 3제곱에다가 지금 x 마이너스 8제곱을 해달래요. 그러면 3의 3x 마이너스 24제곱인 거고 곱해주면 되는 거라. 따라서 지금 위에 지수끼리 같다라고 데려오면 되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x는 3x 마이너스 24예요. 4x가 24인 거니까 x는 바로 6.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지수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98번 가볼게. 이번에도 밑을 3으로 맞춰줘야겠네요. 3에 대해서 x-8제곱인 거고, 저쪽은 27이 3에 마이너스 3제곱이 돼야 27이니까, 결국은 x까지 곱해줘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네. 따라서 x-8이 마이너스 3x가 되어지는 거라, 4x가 8이고, 따라서 x는 2다, 라고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99번으로 가볼게요. 99 가볼게. 이번에는 2로 맞춰줄게요. 2에 대해서 저기는 제곱이니까 2x가 될 테고. 자, 오른쪽은요.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저기에다가 x 마이너스 9제곱을 해달래. 그럼 곱해주는 거잖아요. 지수 법칙에 의해 가지고.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해 주게 되면 E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9라 3X가 9가 되고 따라서 지금 X는 3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얘들아, 100번이다. 자릿수가 넘어가요. 10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황스럽네요. 굉장히 큰 문제가 갑자기 나오며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어. 어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에 힘을 심고 가보자. 지금 지수 함수가 있고 직선 y는 x가 있어. 아, y는 x 등장하면 너무 좋아. 뭔가 대칭되면서 사용하기가 너무 좋고 수도 간단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두 교점이 있고 지금 이 AB에 대한 길이가 여기 길이가 6루트 2래요. 너무나 신나는 상황이야. 기울기가 주어졌어, 직선에. 교점에 있어서 그 간의 거리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그때는 이 지금의 BD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주시면 AD와 DB에 대한 거리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되겠어? 길이가 1이라 1대 1대 루트 2라 여기가 6, 여기가 6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의 이 단계는 굉장히 많은 문제에 쓰입니다. 이때 지금 사각형 ACDB의 넓이가 30이래요. 30인데 지금 내가 칠해놓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라고 할까요? 여기 점을.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66에 36의 절반으로 나눴으니까 18이 되어지거든. 합쳐서 30이니까 10, 12가 되어지네요. 그치? 그럴 때이 아래 부분의 사각형의 넓이가 12인데 가로 길이가 6이니까 이 세로 길이는 2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근데 이때 딱 y는 x라니까 이 a 좌표가 2,2가 나온다고요.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가 6보다 6, 6만큼 크니까 b의 좌표는 8,8이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서 바로 지수함수에 넣어볼게. 2 집어넣으시면 2a 플러스 b가 지금 2가 되고요. 88 넣으시면 8a 플러스 b가 8이 됩니다. 8은 2의 세제곱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 1제곱인 거니까 지수끼리 비교해 주시면 2a 플러스 b가 1이고 8a 플러스 b가 3이네요. 연립할게요. 아래에서 위 빼시면 우리 2가 되어서 a는 3분의 1이 나오고 3분의 1딱 집어넣으면 b도 3분의 1이 나오네. 지금 묻고 있는 것은 a 더하기 b에 대한 값이고 2들을 더해 주시면 결국은 3분의 2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마지막은 이두 점을 집어넣어서 지수끼리 연립하는 앞에서 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흘러갔는데 마지막 계산이라 호로록 해봤는데 봐봐. 일단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이야. 이 AB 사이의 거리가 6루트 2가 나오는 걸 알면서 바로 기울기 이용해서 66 이렇게 길이를 잡아줬죠. 시작할 때 말했듯이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다음 문제에서 이어서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선의 발을 내려주는 어떠한 직각인 삼각형을 이어주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로그에 대한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는 간단한 계산을 다뤘단 말이야. 뒤에서는 이제 그림도 다양하게 나오고, 특히나 그래프 막 엮여 나오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첫 단계가 뭘까요? 지금처럼 좌표를 찾아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첫 단계가 되는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해서 어떻게 좌표를 찾는지도 이제 이어서 아마 많이 살펴볼 것 같습니다. 좋아! 한번더 다시 복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2: 너 대박 치기!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너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 교실하고 내 매고 이 교실하고 내 매고 내 매고 그래.
1: 육하 원칙에

0: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1: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3: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1: 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조 파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롤스가 얘기했었던 그 국내 사회 체제의 모습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 해외 원조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롤스의 만민법이라는 여러분 책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책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이 국제정치 사회에 대한 롤스의 관점, 만민법에 대한 얘기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수능을 공부할 때 사상가들의 모든 책을 볼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공과 희망 정도 관련된 책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것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그러면 표를 보면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가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다섯 가지 형태의 국내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게 국제사회 속에서도 원조에 대한 얘기 속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우린 여러분들 두 가지 사회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질서정연한 만민, 질서정연한 사회에 해당하는 사회들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만민, 혹은 자유적 만민, 적정 수준의 만민, 혹은 적정 수준의 위계적 만민이라고 원문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두 사회의 여러분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것처럼 질서정연한 만민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조를 해야 되는 주체입니다. 네. 당연히 조금 더 만민법에 핵심 주체는 자유주의적 만민이지만 이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만민 또한 자유적 만민이 관용하는 대상으로 함께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경우에는 질서정연한 만민으로서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 속에서 가끔 자유적 혹은 자유주의적 만민 혹은 적정 수준의 만민이라는 표현 등장하게 되면 아, 지금 상건쌤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한 설명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문과 선지마다 조금 미묘하게 표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 나머지 사회들의 경우에는 질서정연한 만민이 아닙니다. 이세 가지 사회, 그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자해적 절대주의 사회의 경우에는 이 원조 파트에서 특히나 교육 과정 내에서 혹은 평가원 출제 내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고, 네,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냥 있다 정도 보시고 넘겨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천천히 쫙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먼저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아직 안 끝나서 질서정연한 만민을 더 얘기한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서정연한 만민, 그중에서도 자유적 만민의 경우에는 이 정의로운 체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가 갖춰져 있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사람들은 이 당연히 인권을 보호받고 존중받고 있고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의감 혹은 도덕성들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묘사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롤스의 만민법의 책에서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이 정도로만 보시고 가도 괜찮습니다. 내려가서 여러분들 적정 수준의 만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 사회예요. 다만 이 체제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는 아직 아닙니다. 그들만의 적정 수준의 협의 위계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롤스가 판단했을 때이 사회들 또한 질서정연한 사회로 이 자유주의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주의적 만민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의 대상으로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위에 두 가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칠게요. 그럼 밑에 있는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펜을 바꿔서 빨간 펜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무법 국가가 있고요. 고통받는 사회가 있습니다. 롤스는 분명히 해외 원조를 얘기할 때 원조의 대상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원조의 대상은 여러분들 여기 빨간 펜친 것처럼 바로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의 대상이에요. 그럼 고통받는 사회는 쌤 어떤 특징 갖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여러분, 그 사회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 혹은 적정 수준의 협의 위계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내부에서는 정치, 제도, 문화적인 조금 결핍이 있는 사회예요. 나아가서 자원, 기술들에 대한 결핍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인권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내에서 막 탄압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침해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들이 부족한 제도와 체제에 의해서 약간 어렵게 살고 있는, 약간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롤스에 따르면 고통받는 사회는 팽창적, 공격적 정책을 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A라는 국가가 고통받는 사회라는 거는 이 국가가 막 자기네 나라의 시민들의 인권은 막 쳐다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면서 전쟁 벌이자, 영토 확장하자, 나아가자 이런 말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분명히 사회야. 그런 관점에서 팽창적이고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네, 막 전쟁하겠다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닌 거야. 따라서 그런 사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질서정연한 만민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원조를 통해서 질서정연한 만민이 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결핍된, 그들이 부족한 것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 또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그들 또한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도록, 그들 또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롤스가 말하는 고통받는 사회의 특징 그리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과 선지를 가끔 볼때 이런 맥락들이 숨어져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맥락들을 볼 때마다 제가 알려드린 표를 참고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통받는 사회들과 대비해서 나오는 사회도 있습니다.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여러분들 바로 무법국가입니다. 그렇죠? 이 무법국가 여러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체제를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 팽창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펴는 거예요. 정의로운 체제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서 인권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서 다른 나라들에게 막 시비 걸고 막 싸우려고 하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무법국가의 경우에 롤스에 따르면 질서정연한 만민이 아니고요. 나아가서 비난 및 강제 조치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네, 강제 제재, 내정 간섭까지 가능한 그런 사회다라고 롤스가 얘기하게 됩니다. 즉, 무법국가의 경우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여러분들 포인트예요. 원조의 대상은 딱 하나, 고통받는 사회들만 해당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사회를 여러분들 비교하는 결정적인 포인트, 팽창적 공격적 정책이에요. 이것을 펴고 있느냐, 펴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또한 공통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의 경우에는 차차 또 선지를 보면서 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자해적 절대주의 사회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요. 인권이 비교적 존중받고 있는 사회이지만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잘안 되고 있는 거부되고 있는 사회를 롤스에 따르면 자해적 절대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 사회들 또한 질서정연한 사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질서정연한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위에 있는 네 가지 일단 확실히 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롤스에 대한 심화 포인트 만점으로 가는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내용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포스트잇으로 만들어서 붙이거나 아니면 따로 메모하셔서 공부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지문들에서 속속들이 나올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참고하면 돼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조 문제 다시 돌아갈게요. 네,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만민입니다. 이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 이두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쵸? 네,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됩니다. 고통받는 사회는 정치적, 문화적 전통들, 인적 자본, 기술 수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물질, 과학, 기술적 자원들이 결핍되어 있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갑질문 여러분들 별표 치겠습니다. 왜 별표를 지셨지? 갑질문 여러분 경우에는 고통받는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경우에는 정치 문화적인 전통들이 결여되어 있고요. 인적 자본 기술 수준, 이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물질적, 과학 기술적 자원들이 결핍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회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인권을 권고하고 권장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교육 시설들 혹은 의료 자원들을 이렇게 지원도 할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기출에서 언급되고 있는 경제적인 수단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막 예측하거나 지문을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던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까지 얘기가 될수 있다, 어떤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틈틈이 지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갑은 롤수다라는 거 체크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을입니다. 절대빈곤은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이다. 절대빈곤, 기본적인 필요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도덕적으로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풍요로운 사람은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을 마땅히 도와야 돼. 해외 원조는 의무야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막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도 너가 사치를 부릴 너가 여유가 있는 돈으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이 전체 인류 전체의 공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절대빈곤을 막을 수 있다면 도와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을은 여러분들 싱어가 되겠습니다. 싱어의 경우에는 나오고 있는 지문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문들을 더해가면서 네, 계속 확장시키면 됩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많이 나왔어, 그치?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네. 여러분들 주목해야 돼요. 제가 늘 말합니다.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잘 봐야 돼.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비교를 해야 돼.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보자. 룰스에 따르면 원조의 대상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고통받는 사회들만. Only 얘들만. 그치? 따라서 룰스 입장에서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의 대상이다? 이게 정답이야. 근데 그렇게 삼는 게 옳지 않다? 아니야. 틀렸어. 옳아. 그렇게 해야 돼. 원조의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들만 해당돼. 따라서 여러분들 1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주의를 바짝 기울여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서로 다른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원조의 목표가 아니다. 네, 목표가 여러분들 아닙니다. 롤스에게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적인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들 간의 부의 차이를 맞춰주겠다, A국과 B국과 맞춰주겠다, 이건 아닙니다. 따라서 롤스가 계속 지문 속에서 얘기하지만,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원조의 목표는 아니다, 라는 걸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원조는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당위가 아닌 자선 행위이다. 이거 여러분들 누구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 노직 얘기예요, 노직. 자선의 관점으로 원조를 바라보고 있는 노직의 얘기입니다. 노직은 얘기합니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잘했으면 칭찬받을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되는, 강제로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노직이 얘기하죠. 반면에 싱어의 관점에 따르면 원조라는 건 해야 하는 거다, 의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직이라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3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해외 원조가 가져올 결과에 따라 원조의 이행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싱어는 여러분들 결과론적 관점, 공리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의 결과에 대해서, 해외 원조 갖고 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원조를 할지 말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원조를 막 하는데 효과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막 비용만 막 발생을 해. 그럴 땐 당연히 그걸 고려해서 이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4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원조는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정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롤스에 따르면 해외 원조에 있어서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실히 가볍게 지워지고 5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당연히 이 모든 선지들에 대해서 사상가들마다 끼워 맞춰보고 싶고 한 욕심 있는 거 압니다. 근데 때로는 출제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오답이 된 선지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구성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석하거나 오답풀이를 할때 내가 갑과 을을 다 보겠다라는 욕심은 버려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확실하게 단서가 있는 것들 위주로 풀어줘도 괜찮고요. 실제로 출제하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62번 문제입니다. 적절한 걸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익평등 고려 나왔습니다. 아, 싱하겠구나.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냐가 원조의 의무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견해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우리 여러분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네. 세 가지에 상관없이 원조해야 돼. 거인국에 상관없이.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원조해야 돼.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은 누구? 싱어.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사회 나왔죠, 그렇죠?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원조의 목적이 달성되면 정의로운 제도들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요구는 정

롤스에 따르면 원조가 중단되는 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을은 롤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이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부조가 해외 원조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싱어의 여러분 따르면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원조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내에 절대빈곤을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해외 원조랑 국내 원조랑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더 급한데, 더 필요한데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국민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그래도 뭐 괜찮겠지라고 해서 그냥 멀리 있는 사람만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절대빈곤에 의해서 더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싱어의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부조가 해외 원조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야. 때로는 국내 부조가 더 우선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 없습니다. 때로는 국내 부조가 더 급하면 그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되겠죠, 그렇죠? 원조 결과, 원조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원조해야 된다. 네, 요 기억 여러분 또한 별표를 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네, 이전에도 출제가 되었었던 내용이고요. 나아가서 지금까지도 유의미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출 문제 강의를 쫙 풀어가는 과정에서 한번더 만나게 될 내용이에요. 그때 제가 다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은 보겠습니다. 원조의 목적의 달성은 원조 대상국의 기근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분 선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선지라는 게 오해하면 안 돼. 제가 그냥 이 선지가 좋다라는 게 아니야. 당연히 수능에도 도움이 되는 평가원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생활 윤리 공부 또한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제가 막 내가 사랑하는 선지야, 사랑하는 지문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 맥락들을 잘 봐야 돼. 롤스의 분명히 해외 원조의 목적이 뭐예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질서정연한 여러분 사회가 되게 되면 그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기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롤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에 따르면 원조의 목적 달성은 그 대상국의 기근 해소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조의 목적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로 인해서 그 국가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그 내부에 있는 절대빈곤 문제, 그 내부에 있는 기근 문제, 그 내부에 있는 인권 문제가 해소되고 해결될 거라고 롤스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 니은 여러분들, 롤스에게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참고로 제가 개념 강의에선 설명드렸는데, 이 싱어가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다면, 롤스의 경우에는 이제 국제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원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돼요. 고통받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강제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도록,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점도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회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들 여러분들 확인하면 되고, 중단점 말고 차단점으로 이렇게 다시 정정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니은 이렇게 동그라미 치도록 하고, 네, 여러분들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를 규제하는 모든 정의 원칙을 원조에 적용해야 된다. 삐. 차등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깔끔하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입니다. 원조는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 그쵸? 첫 번째 싱어. 만약에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이 원조 효과나 원조의 전망을 떨어뜨린다면, 그렇다면 결과론적 관점에 따라서 다른 국가를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싱어에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롤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당연히 원조는 멈추게 될 거고요. 혹은 그 사회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무법국가로 막 빠지게 되었다면 또 그에 맞게 원조가 아닌 다른 제재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에게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니은과 리을 정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리을 선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한번 만나는 게 아니야. 지금 계속 만나고 있어, 그치? 계속 만나는 내용들 다시 또 출제가 가능합니다. 나아가서 심지어 순서대로도 또 활용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62번 문제 클리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이제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의 장기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법국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정연한 만민사회에 가입시키는 겁니다. 네, 방법은 좀 다를 거예요. 무법국가의 경우에는 제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죠?

간섭을 하게 될 거고요. 고통받는 사회들의 경우에는 해외 원조를 시킬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 국제사회가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 사회가 되면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 원조의 차단점 얘기하고 있고요.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사회 혹은 자유주의적 사회가 된다면 원조가 중단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롤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할 의무를 지닌다. 왜? 싱어는 공리주의자니까, 그치? 당연히 인류의 고통은 떨어뜨리고 쾌락은 증진시켜서 인류의 공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먼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절대 빈곤으로 인해서 혹은 기근으로 인해서 막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면 인류 전체에서 봤을 때 고통이 올라가니까 공리는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는 공리를 증진해야 돼. 그게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고통 감소시키고 쾌락을 올려야 돼. 그러기 위해선 절대 빈곤을 떨어뜨려야 되겠지, 그치? 네, 우리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비용으로 공공한 타인의 복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여유가 있는, 너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도 여유가 있는 그런 돈들에 대해서 원조를 해라. 그러면 정말 저 멀리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하루 삼시세끼를 먹게 될 거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절대빈곤 문제가 해소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제 기억에 따르면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2천 원 정도, 한 3천 원 정도면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하루 삼시세끼를 정말 넉넉하게 먹을 수 있대요. 우리한테는 커피 하나 사 먹을 돈 정도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게 싱어가 되겠습니다. 어린 여러분들, 싱어라고 잡으시면 돼요. 이제 내려가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될수 없다. 아까 분류를 공부했던 사람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선지를 여러분들 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편견을 섞습니다.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 이 사회는 무법국가 아니야? 무법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될수 없는데? 오케이, 동그라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가 무법국가이기만 해요? 아니야. 고통받는 사회 또한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롤스 여러분에 의하면,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다고 지워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이거 무법국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폭을 넓혀가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이게 무법국가일 수도 있지만 고통받는 사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사회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라면 원조의 대상이 된다. 니은입니다. 고통받는 사회가 스스로 정치 문화를 개선하도록 원조해야 된다. 그들이 스스로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권고와 협력과 같은 방식으로. 인권의 강조에 대한 방식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지구촌의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의 의무는 정원 명령이다. 정원 명령 여러분들 앞에서 칸트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쵸? 칸트에서 정원 명령이 뭐였죠? 이것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쵸, 여러분들? 무조건적 명령이에요. 그럼 다시 보자. 싱어의 관점에 따르면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원조의 의무는 무조건적 명령이다. 조건 없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OX. BX가 되겠죠, 그쵸? 어? 상권쌤, 도와줘야 된다면서요? 지금 이게 의무라면서요? 여러분들, 계속 말하지만 싱어는 원조를 할때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너가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으로 상당한 것들을 희생하지 않고, 혹은 우리가 비용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원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원조하자가 아니라, 이 결과를 고려해서, 공리의 원리를 고려해서, 그쵸? 이 원조의 이익과 비용을 고려해서, 손실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원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명령, 정원명령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X치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원명령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무조건적 명령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네, 리를 보겠습니다. 원조의 목적은

인류복지 수준의 균등화가 아니다. 둘 모두 다 인류복지를 맞춰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룰스에게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 싱어에게는 공리를 증진하는 거. 따라서 리을 동그라미, 정답 니은과 리을의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원조 대상자의 이익을 고려하는데 인종은 상관이 없다.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원조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뭐다? 이익 자체이다.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해야 된다. 갑은 싱어. 을입니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스스로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 사회가 적정 수준 자유주의적 체제를 갖추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롤스다라고 잡을 수 있겠죠. 바로 1번 보겠습니다. 원조는 보편적 의무이지만 조건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동그라미 별표 치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무조건적 명령, 정언 명령에 대비되는 표현인 거예요. 야, 원조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돼. 보편적 의무야. 그런데 원조라는 건 분명히 원조의 효과, 원조의 결과, 원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고려해야 되는 조건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1번은 우리가 별표 치고 형광펜으로 빨간색까지 쫙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9월 모의평가 문제를 바탕으로 수능에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또 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냥 이제 수능이 나오는 게 아니야. 앞서 있었던 6월,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 올해 모의평가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갔어. 2번 보겠습니다. 원조를 결정할 때 주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삐, 뭔 소리야.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라는 건 여러분들 원조의 주체, 원조의 대상에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자라는 거예요. 기부하는 나. 기부받는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익평등 고려 원칙. 따라서 2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번은 가끔 몇몇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다시 체크. 다음 3번입니다. 원조의 차단점 설정은 대상의 정치적 자율성을 오히려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조의 목표를 달성했으면, 목적 달성했으면 더 이상 권고협력하지 말고 이제 원조 끝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오히려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고통받는 사회 기본제도 개선을 위한 원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회의 정치제도 그런 것들의 개선을 위한 원조는 가능하지. 그렇지? 따라서 X. 5번. 고통받는 빈곤국의 복지 향상이 원조의 최종 목적이다. 롤스에 따르면 여러분들 원조의 목적이 뭐예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 따라서 을에게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죠. 나아가서 여러분들, 싱어의 경우에도 원조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인류의 공리를 증진하는 게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까지 참고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정답 1번 체크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무려 65%였습니다. 10명 중에 6, 7명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틀렸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우리는 연습하는 단계니까. 형광펜 치고 빨간색 바로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가 필요하다. 원조의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들만 해당된다.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이 질서정연한 국제사회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나 차단점을 넘어서면 원조는 필요가 없다. 원조의 차단점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은 여러분 누구예요? 롤스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빈곤은 매우 나쁜 거야.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빈곤을 감소시킬 힘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그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자가 아니야. 보편적인 의무 맞지만 조건부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했다면 그만한 것들 희생시키지 않는다면 원조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복지의 최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리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조를 의무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바로 이제 누구? 싱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사회는 자원이 매우 부족해도 원조 대상이 아니다. 기억 여러분들, 별표.
공격적인 사회, 우리 아까 앞에서 분류했던 사회예요. 어떤

사회여 무법국가를 떠올리면 돼요. 무법국가의 경우에는 자원이 아무리 부족해도 원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기어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원조의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들만 해당된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빈곤의 감소를 위한 원조는 예외 없는 도덕적 의무이다. 예외 없는 도덕적 의무이다. 앞서 나왔던 여러분들 지문 속에 정언 명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근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B 틀렸죠, 그렇죠? 아니야. 분명히 원조의 효과를 고려하는, 분명히 원조의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야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니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다음 디귿입니다. 원조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른 전 지구적 의무이다. 싱어 여러분 경우에는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원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동그라미. 리을 원조 대상의 경제력은 원조 결정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여러분 싱어의 관점에 따르면 원조 대상의 경제력 또한 원조 결정의 고려 사항이 되겠지, 그치? 만약에 내가 원조하려는 대상이 경제력이 나보다 막 뛰어나 원조를 해야 돼? 그럴 필요 없겠지, 그치? 그럼 따라서 싱어에게 확실히 틀렸다고 지워주기 때문에 리을 날리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의 몇 번? 2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계속 더해 가시면 돼요. 알겠죠? 네.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번 보도록 할게요. 66번 여러분들. 적절한 걸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조의 목적은 절대빈곤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그를 통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인류의 공리를 증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일에 상당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라고 의무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누구? 바로 싱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어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이게 약간 정말 막 데자뷰처럼 계속 똑같은 게 보이지 않아? 지문이 진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출을 푸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사상가들마다 진짜 많거든? 특히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 진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약간. 마치 저한테 약간 따지듯이 올 때도 있어요. 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우, 너무 어려워요, 합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 처음부터 막 달달달 외웠던 게 아니야. 다 기억했던 게 아니야. 많이 보면서 지문들을 확인하면서 반복되는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때로는 핵심 단어를 통해 확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체 문맥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연습은 딱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출을 푸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출을 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반복 숙달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딱 성적표를 받았을 때 1등급 만점이 찍힌 걸볼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네. 이제 진짜 거의 마지막 강의까지 오니까 엄청 친근하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가끔 이제 이럴 때 권며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상권에 스며들었다. 네. 죄송해요. 네. 가끔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Sorry. 그냥 갈게. 의리입니다, 여러분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거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근데 중요한 포인트. 형광펜. 네. 천연자원과 부가 빈약한 사회라도 그 사회의 정치전통, 법제도, 법재산, 계급구조가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면 질서정연해질 수 있다. 천연자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야. 그 나라가 부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야. 그 나라의 제도가, 정치가, 문화가 이렇게 충분히 적정 수준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원조에서 중요한 게 뭐다? 정치 여러분들, 제도,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롤스는 원조를 할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정치 문화 제도를 개선시키는 게 방법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일 수 있고 자원이 아무리 적어도 어떤 사회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을은 여러분들 누구다? 롤스다로 잡으시면 돼요. 네. 롤스에게는 자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를 의무로 규정하는 근거는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습니다. 공리의 원리, 이익평등 고려 원칙 연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기억 따라서 동그라미. 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원조 대상국의 복지 수준 향상은 원조

또 결과일 수는 있어도 목적일 수는 없다. 여러분들, 롤스입니다, 롤스. 롤스에게 니은 선지 어때요? 분명히 원조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 어떤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가. 롤스에게 분명히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복지 수준의 여러분 향상은 원조를 해서 그 나라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어서 그 나라가 빈곤과 기근과 이런 문제를 잘 관리해서 그 나라 내부에서 복지 수준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롤스가 봤을 때는 그거는 원조를 했을 때 결과일 수 있지만 원조의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롤스에게 원조의 주된 목적, 롤스에게 원조의 정말 중요한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거다라고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이 부분 또한 우리 형광펜으로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롤스에게 복지 수준 향상은 결과일 수는 있지만 목적일 수는 없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목적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다.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이 해외 원조에도 적용돼야 된다. 우리가 계속 말하는 포인트, 정의의 원칙 중 차등의 원칙은 해외 원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 번쯤은 또 써드리는 게 또, 그렇죠? 서운할 수 있으니까. 차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네, 됐죠?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원조 주체의 자기 고려는 해외 원조의 목적 달성을 저해한다. 싱어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원조 주체, 원조 대상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싱어의 관점에서 원조 주체의 자기 이익 고려가 원조의 목적 달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익 평등 고려 원칙에 따르면 고려해야지, 그치? 따라서 여기 갑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가 지워주면 되고 정답은 기역 니은의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6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레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그림입니다. 벤다이어그램 나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벤다이어그램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범례만 잘 보면 돼요. 특히 이 만만 잘 보면 됩니다. 만, 영어로 only, 그치? 네. A라는 건 여러분들 갑에게만 해당돼야 됩니다. 따라서 갑에게 yes, 을에게 no가 나와야 되겠죠. 달리 말하면 두 가지로 풀어야 돼. 첫 번째, 갑에게 만약에 이 선지가 no가 나왔어. 그럼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을에게 yes가 나왔어. 을은 no가 나와야 되는데 yes가 나왔어. 그럴 때도 여러분들 선지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두 가지 루트를 같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B입니다. B의 경우엔 여러분들 갑과 을둘다 yes를 얘기해야 됩니다. 둘의 공통점. 다음 C의 경우에는 갑에게는 no, 을에게는 yes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갑에서 언급했던 거 그대로 만약에 갑에게 yes가 나오면 C에 들어가서 안 되고요. 만약에 을에게 yes가 아니라 no가 나오면 C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 경우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네, 일단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 절대빈곤. 돕는 것이다. 이익평등 고려 원칙. 끝났네.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로 롤스가 되겠죠, 그쵸? 네. 갑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빈곤 나왔고, 이익평등으로 나왔어. 누구야, 그러면? 롤스가 아니라 싱어가 되겠지, 그치? 혹시 저의 방금 잘못된 실수를 잘 고쳐 들었다. 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긴장을 딱 하고 풀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여러분 풀 때도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게 점심시간 이후에 영어 풀고 한국사 풀고 탐구를 푸는 거기 때문에 사실 탐구까지 갔을 때 집중력이 정말 약해졌을 때예요. 그때도 실수하지 않도록 실력을 다져야 됩니다. 기껏 잘 읽어놓고 이거 롤스야라고 풀게 되면 다 틀리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돕는 거야.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돼. 원조 주체,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 원조 대상, 고통받는 사회. 네, 원조해야 돼. 의무. 따라서 을은 롤스다라고 잡을 수 있겠죠. 네, 갑은 싱어, 을은 롤스입니다.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입니다. 원조는 원조 대상뿐만 아니라 원조 주체의 이익도 증진해야 한다. 싱어 여러분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기부와 같은

같은 방식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원조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익이 생기겠죠. 그치? 경제적인 이익이 생길 거예요. 근데 원조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떠올려 보고 다시 기억을 보세요. 원조는 대상뿐만 아니라 주체의 그런 이익도 증진해야 된다. 안타깝게도 그런 경제적인 기부의 경우에는 분명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익이 증진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A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있는 싱어가 노라고 할수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지워주면 됩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경제적인 이런 원조의 경우에는 원조하는 주체가 비용이 발생한다. 분명히 손실이 발생한다.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빕니다. 자원 빈곤국을 모두 원조 대상국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자원이 빈곤해도 롤스에 따르면 분명히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롤스에게 그런 사회라면 원조의 대상국으로 삼을 필요가 없겠죠. 롤스에게 예스. 이참에 쫙 한번 긁어 그냥. 네, 쫙 여러분들. 나아가서 싱어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싱어 또한 자원이 빈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 그 사회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원조 효과가 떨어져 보이거나 전망이 안 좋거나 할 경우에는 도움을 꼭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싱어의 관점에서 분명히 그 사회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다라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따라서 싱어에게도 네, 모두 원조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둘 모두에게 예스가 나왔죠. 그렇죠? 따라서 네, 여기 니은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원조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디귿 선지 지금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니지? 계속 보고 있다라는 느낌 안 들어요? 네. 싱어에게 만약에 그 사회가 절대 빈곤에 관련돼서 관리를 잘 못할 것 같아. 원조 효과가 적을 것 같아.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 같아. 그런 전망 보여. 그러면 원조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겠지. 따라서 싱어에게 예스. 다음 여러분들 롤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원조 대상국이 만약에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어. 그럼 도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만약에 원조 대상국이 만약에 무법국가가 되었어. 그럴 경우에는 원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지. 그렇지? 따라서 원조 대상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원조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롤스에게도 예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일단 디귿이 나왔습니다. 근데 니은과 디귿이 있는 걸 보니까 5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5번 체크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시간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푸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시간은 줄어듭니다. 마지막 리을 보고 끝낼게요. 절대 빈곤층의 처지 개선이 원조의 주된 목표는 아니다. 싱어에겐 여러분들 공리를 증진해야 돼. 그치? 그를 위해서 절대 빈곤의 처지를 개선시켜줘야 돼요. 공리주의 관점에서 쫙 싱어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들 롤스에게는 원조의 주된 목표가 뭐예요? 절대 빈곤층의 처지 개선이 아니라 바로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다. 어떤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가. 따라서 여러분들 롤스에게 리을 선지 예스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의 5번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출제 포인트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내용들은 다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싱어노 롤스 예스. 따라서 C에 들어갈 말이 맞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번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그쵸? 네, 일단 값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의 목적이 충족이 되고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정부로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 좁혀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값선지를 보면서 별표를 치고 싶어요. 왜일까? 우리가 오늘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롤스가 분류했던 그 사회 모습을 무려 두 가지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그 사회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시작을 해서 봤다면 이게 어떤 말이지라고 모른 채로 넘어갔겠지만 우린 여러분들 지금 사회들의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지문을 확실하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조의 목적이 충족이 됐어. 그래서 모든 만민이 이 국제사회 속에 여러분들 그런 능동적인 주체들이 자유주의적 정부 혹은 적정 수준의 정부로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봤을 때 개념에서 여러분 나왔던 부분 바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들을 보고, 아니, 이런 말이 있구나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그말 뜻은 바로 질서정연한 만민이 됐다는 뜻이구나.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다는 뜻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질서정연한 만민이 되었어. 모든 만민들이. 그러면 함께 정의로운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포인트 라운드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처음 보고 넘길 수 있던 말들도 개념 통해서 확실하게 알수 있다라는 거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위한 만민 간의 평균적인 부의 차이를 좁힐 이유는 없어. A 국가는 부가 많을 수도 있고 B 국가는 적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우린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 롤스가 꿈꿨던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은 롤스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갑은 롤스. 이제 내려가서 우리 한번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빈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세모입니다. 절대빈곤. 돕지 않는 것은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공리주의자인 내가 봤을 때 이거 나쁜 거야, 상당히 나쁜 거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공리주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고통은 악이야, 그치? 악, 나쁜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절대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아니, 나왔네, 지금. 네. 근질근질했는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쫙. 공리의 원리에 따른 도덕적인 의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빈곤이라는 키워드, 공리의 원리라는 키워드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절대빈곤이라는 키워드를 싱어만이 아니라 롤스의 선지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더 보시길 바랍니다. 어른 여러분 누구다? 롤. 또막말 잘못할 뻔했어, 여러분들. 어른 바로 싱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롤스 싱어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내려가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인 정의관이 귀지하지 않는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될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 여러분들 별표. 아마 이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선지 속에서 표현들만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봐봐. 공적 정의관이 귀지하지 않는 사회. 우린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요 단어를 딱 보게 되면, 아, 무법국가를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떠올립니다. 우리 막 머릿속에는 편견 같은 게 생각보다 커요. 사실 사탐 공부에서 여러분들 등급을 좌우하는 건 그런 편견들, 실수들, 맹점들을 줄이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물결친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어? 무법국가다. 아, 무법국가의 경우에는 원조 대상이 될수 없다. 동그라미.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 공적 정의관을 규제하지 않는 사회? 어? 고통받는 사회도 그렇지 않나? 라는 물음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지 하나를 보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딱 하나를 보고 하나의 방향만 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그 방향들을 잘볼수 있는 게 출제자의 눈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우린 여러분들 위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결친 사회에 대해선 분명히 무법국가, 원조의 대상이라고 할수 없는 무법국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원조의 대상이 되는 고통받는 사회도 얘기할 수 있구나. 고통받는 사회 또한 공적 정의관이 귀지하지 않는 사회로 볼수 있구나. 고통받는 사회의 경우에는 원조의 대상이 되는데 될수 없다. B 틀렸다라고 그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실전의 상황이 되면 그렇게까지 머리를 크게 막 쓰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요. 네. 유연하게 이것도 될까, 저것도 될까라는 사고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억에 나왔을 때이 선지의 뜻을 어디까지 볼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확대까지 하면 안 돼. 더막 확대 해석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 이렇게 해서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됩니다. 당시에 많은 선배들이 기억 때문에 헷갈려 했습니다. 네, 니은입니다. 원조는 원조 대상이 정치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뤄줘야 된다. 롤스는 여러분들 분명히 원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에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노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력을 발동해서 원조를 시키고 막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게 인권을 강조,
권고 협력하는 방.

식으로 원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롤스에게 있어서 원조 대상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원조를 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롤스는 원조에 있어서 강제력을 발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다음 이제 디깃입니다. 원조의 의무는 절대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할 것을 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미 앞선 지문들에서 많이 만났던 내용이에요. 싱어가 얘기합니다. 해외 원조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보편적인 의무로 해야 돼. 그런데 원조의 결과, 원조의 비용 또한 고민해야 돼. 너가 절대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원조할 수 있다면 그럴 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조 주체한테 너 이거 희생하면서도 해야 돼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디귿은 말이 굉장히 길었지만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수 있었던 선지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억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리을 볼게요. 갑과 을입니다. 특정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롤스에 따르면 특정 빈곤국 차원은 없어. 그러나 이런 정치 제도가 잘 갖춰져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롤스에게 동그라미. 두 번째 여러분들, 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빈곤국에 대해서 원조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 특정 빈곤국이 원조의 효과가 없어 보여. 원조의 전망이 뚜렷하지 않아. 오히려 절대빈곤을 더 심화시킬 것 같아. 그럴 때에는 그런 결과를 고려해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싱어에게도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리을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의 3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을 선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거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지금 우리가 세 번, 네번본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필기해 둬서 롤스와 싱어의 공통점으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만민, 고통을 겪는 사회들을 위해서 원조해야 돼. 와, 이한 문장에 지금 대체 몇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치? 그런데 분배 제언만으로는 정치사회적 부정의를 교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오히려 고통을 겪는 사회들의 정치 문화가 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의 문제, 천연자원의 문제, 부의 문제가 주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정치 제도를, 바람직한 그런 문화 제도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문화가 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롤스는 정치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그에 적절한 원조의 방법으로서 권고 협력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강제력을 발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롤스를 보면 되고요. 갑은 롤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국가의 사람들 대부분은 기본적인 풍요가 충족되지 않은 빈곤을 막기 위해 원조해야 돼. 보통 여러분 경우에는 국가가 풍요로운 경우에는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얘기의 여지가 많겠지만 자원도 풍부하고 예를 들어 여유도 있는 여러분 나라들의 경우에는 빈곤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빈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절대적인 빈곤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감히 이거를 속단하거나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싱어가 생각했을 때 풍요로운 국가의 사람들 대부분은 보통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서 여유가 되는 부분들을 도와줘야 돼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빈곤, 바로 절대빈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길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몇 번씩이나 만났던 절대빈곤에 대한 내용이다. 근데 지금 제가 말했던 거에서 여러분들 하나 더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상상이 가능하냐면 풍요로운 국가들의 경우엔 그러면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이 없을까? 라는 물음표를 또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국가에선 절대로 절대빈곤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분명히 풍요로운 국가들의 경우에도 절대빈곤이 발생할 확률은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그 미묘한 차이를 느꼈을 텐데 이 생활과 윤리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선지, 어떠한 지문들의 경우에는 이 해석이 조금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과 수능의 경우에는 그런 해석의 여지를 줄이

0: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막 있어. 그럴 때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기출을 보면서 그 범위를 좁혀 나가야 돼요. 싱어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했을까? 기출 지문을 보니까 평가안을 보니까 풍요로운 국가에서도 절대빈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싱어에 따르면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수 있겠네라고 계속 파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만 파생하는 연습을 지나치게 많이 여러분들 하거나 너무 엇나가게 하는 경우에는 오해를 또 갖고 올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출이라는 토트를 토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유정쌤과 제가 처음에 OT 때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잘 맞추는 연습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들이 소득의 1% 정도만 기부하면 전 세계 빈곤층을 완전히 없애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 정도만 기부하면 분명히 절대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공리가 증진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됐습니다. 을은 누구? 바로 싱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절대빈곤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되었다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겪는 사회가 자국민 인권에 관심을 갖게 원조해야 된다. 원조의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고통받는 여러분 사회의 경우에는 자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이제 잘 관리를 못하거나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를 뒷받침하는 정치 문화 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내에서 빈곤 문제 혹은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롤스는 얘기합니다. 공격적, 팽창적이지 않은 그런 고통받는 사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조해야 된다. 그 원조를 통해서 그 사회가 자국민 인권에 관심을 갖도록, 그 사회가 자신들의 정의로운 체제를 갖춰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롤스는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한 권고, 강조, 협력들을 강조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고통 겪는 사회가 자신들의 국가의 국민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도록 권고하거나 협력하거나 도와줘야 된다. 강제력 발휘하지 말고. 네, 1번 동그라미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원조의 목적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실현과 보존에 있다. 끝이 여러분들. 이를 통해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 사회가 합당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3번. 기아의 주된 원인은 전 세계 식량 총 생산량의 부족이 있지 않다. 싱어가 책 속에서 말하는 그런 원문입니다. 기아의 주된 원인이 이 식량이 총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계 모든 이의 복지에 동일한 책임을 져야 된다. B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고요. 한번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일단 정답이라는 거 체크하면 돼요. 먼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모든 이의 복지에 대해서 동일한 책임을 지닌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이의 복지. 이 모든 이가 여러분들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인지, 부자인지, 어려운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정말 모든 이의 복지에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예를 들어 연봉이 100억인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A는 연봉 100억, B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 이두 사람한테 똑같이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똑같이 책임져야 된다, 똑같이 도와줘야 된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겠지, 그치? 분명히 여러분들 싱어는 원조 주체의 이익까지 고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따라서 이두 가지 관점 모두 봤을 때 4번은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부작용한 것은 아니다. 둘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롤스와 싱어 여러분 둘다 국가 간 부의 불평등 그 자체가 부정의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모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완강을 통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벌써 41번째 강의인데요. 여러분들 어디 사라진 거 아니겠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지금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역지리 우리 쭉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지역지리가 제일 재밌거든요. 물론 이제 백지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지리 재밌게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9번부터 시작할 차례이고요. 여러분들 문제 미리 풀어오셨죠? 자, 2026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별로 오래된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 문제인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유자차 한 번이라도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보시기만 하셨더라도 이곳이 어딘지 바로 찾으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집에 유자차가 있더라고요. 유리병 속에 있어서 이것도 당연히 이곳에서 생산됐겠지 하고 뚜껑을 봤더니 또 당연스레 우리나라 국내 최대 생산지인 만큼 또 그곳에서 생산이 됐던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맛있게 타먹고 왔는데 여러분들 또 겨울철에 유자차 많이 드셔주세요. 우리 또 농가가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59번 지역은요. 첫 번째 줄에 난대성 작물인 유자의 국내 최대 생산지다라는 아주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유자가 어디서 생산됐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맛있게 드셨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국지리하는 친구들은 이제부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생산되는 유자는요. 과즙이 많고 향기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리적 표시 농산물, 우리 지리적 표시제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지리적 표시제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출제된 것들은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외나로도 우리나라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를 쏘아 올린 나로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발사 장면이라는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최근에 누리호 4차 발사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 뉴스들은요, 좀 가끔 봐주시는 것도 여러분들 한국지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로도에 있는 이 나로 우주센터가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입니다. 어디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고흥이거든요. 고흥.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고흥이 어디에 있을까? 자, 일단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어디죠? 여기가 일단 전체적으로 여기가 전남이죠. 전라남도 지역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광주 광역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남 지역에서 이 A는요, 호남권에, 그리고 전남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호남권에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이에요. 어디죠? 네, 영광입니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영광하면 굴비도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요거 키워드, 제일 자주 나오는 키워드 두 개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나주입니다. 나주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여러분? 배. 그리고 혁신도시. 나주에도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혁신도시 정말 좀 많지만 그래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어떤 지역에 위치하는지는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종종 자주 언급이 됐던 포인트인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보성입니다. 보성. 보성 그러면 녹차. 그리고 녹차는 우리나라에서도 보성 녹차가 지리적 표시제 1호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적어볼게요. 갯벌. 네, 보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갯벌. 자, 선생님 보성에 녹차는 알았는데 갯벌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보성이 해안을 지금 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보성 갯벌도 정말 중요한 갯벌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의 정답. 자, 드디어 나왔는데요. 우리 유자, 그리고 나로 우주센터라는 키워드로 여기가 고흥이라는 걸 알았는데 지도에서 바로 D에 해당하는 위치.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업 파트, 제조 파트 할때 정말 중요하게 다루었던 지역이죠. 바로 여수이고요. 여수는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석유화학으로 정말 중요한 도시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고흥. 네, 나머지들을 분명히 그래도 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서 여기가 고흥인가? 그리고 나로도라는 또섬 지역이라는 힌트도 있었으니까요. 잘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60번이고요. 2025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였습니다. 요것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자,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 A에서 이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컨텐츠가요.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춘향전 이야기하는 거고요. 광활루원이라는 네, 이런 키워드들을 제시했습니다. 자, 근데 뭐 다른 거는 특별히 없죠. 광활루원, 광활루에 지금 사진을 여기 화폐 속에 담겨 있는 거를 또 상품권에 담겨 있는 거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광활루라는 네, 장소는 조선 전기 때이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 그 배경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고요. 그 정원이 광활루원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어디죠? 남원이죠. 들어보셨나요? 남원?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남원이 어딨냐? 찾아야겠죠? 자, 일단 A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여러 가지 키워드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전라북도 군산이죠. 그죠? 전라북도 군산.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군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서해안 전체적으로 조차가 크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시설들이 여기저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특히 이 군산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정말 중요한 항구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차를 극복하는 시설들이 그때부터 많이 조성이 됐고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군산에 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뜬다리 부두, 그죠? 뜬다리 부두. 조차를 극복한 시설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군산에 금강 하굿둑이 있습니다. 금강 하굿둑. 여러분들, 우리나라 4대 강이 뭐뭐죠? 4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인데요. 이 4개의 4대 강 중에 하굿둑이 어디에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죠? 네, 한강을 제외한 나머지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는 하구에 하굿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하굿둑의 목적은요, 네, 바로 바닷물의 역류를 방지해서 염해를 막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도시 산업화된 시설들에 대한 이제 피해를 막고자 하는 그러한 시설물이거든요. 어쨌든 과거에 우리 농경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 하구 부근에는 평야가 또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염해 방지의 목적이 아주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은요, 여러분들 가끔 금강이 어떻게 빠져나가지 물어보면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기 아니고요. 금강은, 선생님 너무 굵게 표시를 했네요. 금강은요, 이렇게, 이런 라인이에요. 이 라인. 자, 그리고 또 군산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경강이 또 빠져나가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강 하굿둑은 여기 군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선생님이 하늘 색깔로 표시한 게 바로 금강에 흐르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방금 뭐라고요? 그쵸. 만경강. 나중에 우리 문제 풀때 잠깐 나올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 군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빵집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유명한 빵집이 있죠. 자,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개항지 유적지들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식 가옥들이 꽤나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거는 지금 관광지화 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방문하기도 하죠. 선생님 또 군산에 있는 잘 보존된 일본식 가옥에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 역사의 일부니까요.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 물론 이제 새만금 방조제의 일부를 또 포함하고 있고요. 새만금 간척지와도 관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B 같은 경우에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정읍. 네, 우리 정읍사. 뭐 이런 거. 자, 바로 내장산이 위치하는

고장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있죠? 단풍으로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자, 정읍이고요. 여기는 우리 한국지리에서 전북 서해안 지역이 대표적인 또 다설지잖아요. 그런 키워드로 가끔 나옵니다. 바다 효과로 인해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이 정읍을 조금 몰랐던 친구들 있죠? 지금 백지도에 여기저기 어디지? 막 물어보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정읍입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바로 오늘의 정답이에요. 자, 방금 뭐라고요? 남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남원의 키워드들은 여기서 제시를 했으니까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D는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 이 D의 바로 위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였죠? 네, 영광이었잖아요. 그 아래쪽이, 네, 그 아래쪽이, 네, 여기 한 평, 아주 중요한 곳이죠. 선생님이 요거 색깔 바뀌어서 한 평. 한 평은 무조건 이걸로 나오죠. 나비 대축제. 자, 대축제입니다. 대축제. 가장 성공한 지역 축제라고 일컫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한평 나비 대축제를, 어떻게 성공을 시켰냐. 그, 테크닉, 그 배경을 여러 지역에서 배워갑니다. 자, 그래서 이 나비 대축제는요, 지금도 엄청나게 큰 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런 축제로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바로 저기가 한평이에요, 한평. 자, 그 다음에 이, 우리 방금 여기 어디였죠, 여러분? 여기가 보성이었고요. 여기가 네, 고흥이었죠? 앞에서 했던 거 계속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여수였고요. 여기가 또 광양이죠? 요 사이가 뭐냐? 바로 또 자주 언급되는 순천입니다. 순천. 자, 순천은 너무나도 이제 여러 키워드로 자주 언급이 되는 곳인데, 람사르 습지에 등록되어 있는, 그죠? 습지. 갯벌.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고요. 순천만 갯벌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갈대축제를 하는 곳입니다. 이 갯벌 위에 또잘 자라는 식생이 갈대이기 때문에 갈대축제도 하는 곳이고요. 자, 그리고 이 순천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게 바로 뭐냐면 한국의 갯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유산 중에 이걸 크게 분류했을 때 세계 문화유산, 세계 자연유산, 그리고 세계 복합유산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유산은 보유하지 않고 있고요. 북한의 금강산은 복합유산이지만 14개의 문화유산과 2개의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최근에 이제 등재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지역의 갯벌, 한 4군데거든요. 4권역의 갯벌을 한데 묶어서 한국의 갯벌로 등재가 됐고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순천 갯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앞으로는 언급될 수가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한국의 갯벌이다. 그래서 충남 서천 갯벌, 그리고 여기 신안 갯벌, 이런, 곳들이 함께 묶여서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등재가 되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순천, 그리고 나간읍성이라는 키워드도 나올 수 있어요.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나간읍성이라는 키워드로 순천을 또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여기 선생님 좀 오래전에 갔다 왔거든요. 약간 민속촌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모습들을 잘 보존해서 지금도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순천이 볼거리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뭐라고 했죠? 순천만 갯벌은 꼭 네, 해질 무렵에 가서 보시라고 했죠. 왜냐하면 여기 또 국가정원 적을 게 정말 많네요. 네,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입니다. 그럼 문제 풀다 보니까 가끔씩 국가정원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죠. 그러면 이제 약간 떨리죠. 여기 말고 또 어딨지? 이러면서 떨리는데 다행히 두 군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답이 될수 있는 곳은요. 우리 전라남도 순천, 그리고 울산 광역시입니다. 울산 광역시에 태화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태화강. 이 태화강도 그 주변에 정말 아름답게 국가정원을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거기도 뭐 대나무숲 이런 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두 곳, 울산 광역시, 순천, 국가정원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설명들까지

식물인 짱뚱어. 네, 이거 본적 있나요? 네, 선생님 진짜 본적 있는데, 네. 아주 중요한 습지 생물 갯벌에서 살고 있어요. 자, 캐릭터의 이름은 루미아 뚱이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의 이미지를 담고자 했다. 또한 이 지역에 뭐가 있다고요? 방금 이미 습지에서 산다. 갯벌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어 있는 습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국가정원. 방금 선생님이 국가정원 하면 딱두 군데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시된 지역이, 그쵸? 우리 호남권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호남권은 따로 이제 나눠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선생님이 전북도특별자치도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광역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호남권이 제시되었는데 국가정원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순천밖에 안 되는 거죠, 순천. 자, 그래서 정답이 우리 너무, 그죠? 방금 풀었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답이 여기 순천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나온 김에 다른 지역들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 A 요거도 방금 했던 지역인데요. 바로 군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중얼중얼 이제 키워드를 몇 가지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보세요. 그쵸? 금강하구뚝, 뜬다리부두, 계양지, 유적지, 뭐 빵집 이름도 생각날 수 있고, 거기 단팥빵 맛있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라남도에, 그리고 호남권 전체에서도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굴비가 유명한 영광, 그런 키워드들 좀 적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죠? 여기가 도청이 있거든요. 전라남도 도청이 있는데, 여기가 양파도 상당히 유명해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건데요. 낙지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무안에 가면 낙지 거리가 있어요. 거기 낙지 막 음식을 막쭉 파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청 소재지라는 거.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요거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가 진돗개 고장 진도고요. 여기가 우리나라 육지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땅을 보유하고 있는 해남입니다. 고구마도 유명하고 겨울 배추도 유명하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위치하는 여기가, 자, 힌트를 좀 줘볼까요? 정약용 선생. 자, 정약용 선생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또 여기와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강진인데요. 다산초당 들어보셨나요? 네. 그 흔적들, 우리가 역사 수업은 아니지만, 강진의 또 대표적인 명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 보시면, 축제들이 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진에는 청자축제를 한다라고 적혀 있을 텐데요. 지도에서 한번, 수능 특강 한번 찾아보시면서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 청자, 엄청 유명한데요. 지금 또 청자축제를 하는 대표적인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들 앞에서 안 나왔던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62번 갈게요. 2025학년도 9월 모평이고요.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호남권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런 유형들 우리가 앞에서 많이 풀어봤는데요. 지금 세 지역이 나와 있고, 또 지도에 또세 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는 호남권에서 2023년 기준 총인구가 가장 많다. 방금 호남권의 권역이 어디 어디를 포함하고 있는지 정리를 했었는데요. 호남권은 여러분들 다시 말씀해 보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빼먹으면 안 되죠. 광주광역시도, 네. 호남권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총인구가 가장 많대요. 여러분, 방금 선생님이 광역시 이야기했죠. 광역시가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이 광역시로 승격이 되는 기준이, 그래서 인구 100만이 넘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여기서 어디죠? 네, 여기죠. 광주겠죠. 그래서 가가 광주광역시. 첫 번째 지역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나는 호남권에서 2000년 대비 2023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다라고 했습니다. 인구 증가율. 여러분들, 인구가
정확하게 이제 몇 명이 증가했는지 물어본 건 아니고.

이지만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그곳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두 지역이 어딨냐면 여기가 바로 전라남도 도청이 이전한 무안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앞에서도 문제를 풀어봤지만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유자로 유명한 고흥입니다. 자, 우리 유자로 유명하다 했어요. 약간 어떤 특징이 강한 지역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쵸? 약간 촌락의 특징이 강한 지역이다라는 게 느껴지죠? 더군다나 고흥 같은 경우는 유자 국내 최다 생산지입니다. 자, 반면에 무안은 앞에서 선생님이 바로 앞 문제를 풀때 정리를 해드렸지만 도청이 입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 같은 그러한 거주지가 증가하면서 인구도 지금 최근에 많이 증가한 지역이에요. 그 규모가 막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 대부분 촌락에서는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나가 바로 무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반면 호남권에서 2023년 기준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이 호남권에서요, 이 지역이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거 몰랐던 친구들 있죠? 하지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촌락의 특징이 세 지역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곳이 어딜까라는 것만 생각해 봐도 이게 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부터 알면 되죠. 그렇죠? 고흥이 호남권에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구나. 촌락의 특성이 강한 게 맞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는 다보다 청장년층 성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전체 성비가 아니라요. 청장년층 성비죠. 그러면 우리가 늘 정리를 해왔던 게첫 번째 군부대가 많은 군사 분계선 주변이 청장년, 특히 20대, 20대, 30대에서 아주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분계선 주변 지역들 떠올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조업이 발달한, 근데 그 제조업 중에 특히 남성 노동력의 비중이 높은 중화학공업단지가 조성된 도시, 지역에서 또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게 나타나죠. 그러면 성비가 높다. 오랜만에 나와서 조금 헷갈리는 거 아니겠죠?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을 했을 때 100을 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성비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말은 여성의 인구보다 남성의 인구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또 남초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성의 인구보다 남성의 인구가 더 많은 지역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 지역, 그 다음에 제조업 중에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지역, 그 다음에 또 어디였죠, 여러분? 우리 이거 다문화 이야기하면서도 했는데요. 바로 촌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에 장가를 아직까지 못 간, 결혼을 하지 못한 그런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 비중이 높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는 여초 현상이 뚜렷했죠. 그죠? 국제 결혼은 여초 현상이 뚜렷했고 외국인 노동자에서는 네, 또 특히 제조업 분야가 발달된 도시에서는 남초가 뚜렷했다. 그런 거 우리 외국인 뭐 다문화 이런 문제들 풀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촌락 지역에서도 청장년층의 성비가 아주 높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가하고 다를 비교를 했고 여기는 광역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촌락의 특성이 강합니다. 어딜까요? 자, 바로 다가 가보다 성비가 더 높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나는 가보다 출생아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일단 덩치 자체가 가가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생률은 모든 지역이 거의 비슷해요. 출생률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전체 인구에서 그에 태어난 출생아 수라고 물어봤다면 그 지역의 원래 기존의 인구 규모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인구 규모 제일 큰 걸로 가라는 걸 찾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는 가에서 출생아 수가 더 많게 됩니다. 나는 나보다 노령아 지수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이 노령아 지수는 정말 중요한 지표죠. 그 지역의 고령화 수준이 어떤지를 한눈에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식 불러보세요, 여러분. 식. 유소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 이게 바로 노령화 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나하고 다 중에 어디가 더 촌락의 특성이 강하다고?

여기 이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는 다에서 노령화 지수가 더 높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긋나면 네, 그게 잘못된 거죠. 다는 나보다 총인구 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총인구 부양비. 자, 또 식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부양은 누가 하는 거죠? 청장년층이 하는 거죠. 그래서 청장년분의 총인구니까 유소년층 그리고 노년층에 대한 이제 백분율로 표현이 되는 게 바로 총인구 부양비입니다. 자, 비율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총인구 부양비하고 어떤 연령층의 비율 수와 반비를 했죠? 그렇죠. 당연히 분모에 있는 청장년층만 봐도 총인구 부양비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자, 그 말은 나와 다중에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은 곳, 낮은 곳을 비교하면 될거 아니에요. 지금 선지에서 어떤 곳이 높냐라고 물었으니까요.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나겠죠? 어디가 더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낮을까요? 그쵸? 여기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확인해보니까 다는 나보다 총인구 부양비가 높다라고 잘 적혀 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세 지역 중에서 인구 밀도는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그쵸? 광역시인 광주가 가장 높겠죠? 그래서 다를 가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63번. 2025학년도 6월 모평 문제였고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옳게 발표한 학생을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가나다라 마 지역이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지도에서 먼저 어떤 지역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3번에 여기 광주광역시, 여기 보이죠? 그쵸? 이렇게 행정구역 따로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광주광역시가 보이는데, 거기 바로 이렇게 북동쪽으로 맞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선생님 과거의 기억에는 뭔가 되게 맛있는 걸 먹었어요. 이 대나무 죽통에, 죽통밥도 먹고, 그 다음에 약간 떡갈비 이 세트 메뉴를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되게 유명한 또 슬로시티가 분포를 합니다. 여기가 들어보셨을까요? 담양입니다. 담양. 그래서 슬로시티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죽새공품. 선생님 방금 대나무가 유명했다 그랬죠. 이게 대나무 통밥만 한번 먹어도 영원히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그 나무가 메타세콰이어 나무인가? 그 길이 엄청 유명해요.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대학생 되면 그 여름철에 가면 좀 덥고 봄가을에 가서 좀 메타세콰이어 나무 거 길에서 사진도 찍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양이 바로 여기 슬로시티 죽새공품 이런 걸로 키워드가 되는 곳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네, 나주입니다. 앞에서 했죠. 배 그리고 혁신도시 분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는 우리나라 육지에서 가장 남쪽 땅을 보유하고 있는 땅끝 마을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해맞이 해돋이 축제를 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네, 그래서 여기가 해남이었습니다. 겨울 배추도 유명하고요. 그쵸? 고구마도 유명하고요. 그런 키워드들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는 앞에서 했죠. 고흥, 유자, 나로 우주센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지역들이 나왔을 때 앞에서 다루었던 키워드들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적다 보면 계속 복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곳들만 조금 그때그때 좀 새롭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 앞에서 반복됐던 내용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푸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또 복습을 하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정말 중요하죠. 여수입니다. 석유화학 단지. 자, 그러면 우리 갑을 읽어 볼게요. 가에는 슬로시티로 지정된 마을이 있어요. 그쵸? 있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죽새공품을 생산 판매하는 죽물시장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미 설명을 했죠. 정답이 1번이네요. 자, 나머지 체크를 해볼게요. 나에는 녹차와 관련된 다양 대축제가 개최돼요. 여러분, 녹차가 우리나라 보성에서만 생산되는 건 아니에요. 제주도에도 엄청나게 큰 다원이 있고요. 선생님이 아는 분은 저 순천에도 있고요. 하동에도 있어요. 하동도 녹차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다양 대축제라고 지금 또 하나의 힌트를 줬잖아요. 그쵸? 이건 어디죠? 여기가 보성이죠. 그래서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보성은 여기에 지금 위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